일식이. 자, 우리 T 플러스 일식의 경우에는 60석, 40석, 100석, 그리고 60석, 150석, 90석,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겠죠. 이거 계산 어려워? 이거 뭐 계산이라고 할 것도 없죠. 나야 솔직히 얘기하면은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리려고 쓴 거지만 여러분 이거 그냥 몇 개만 이렇게 적어주셔도 충분히 풀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되셨죠? 자, 우리 그 다음 보자. T 플러스 2시계는, 왜냐면 여기는 T 플러스 1시계까지만 나와 있잖아. T 플러스 2시계는 이렇게 이렇게 선거를 하고, 그리고 지역구의원 선거에서는 알수 있는 건다 적어놔. 선거구별로 다른 후보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 1인이 선출된대. 그럼 T 플러스 2시계의 지역구의원 선거는 뭔 거야? 소선거구제고, 단순 다수 대표제인 거야. 비례대표의석은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해서 중요한 건뭘 곱해줘야 되는 거야? 정당 투표 득표율에 의회 전체 의석수를 곱해서 산출된 수의 정수만큼 각 정당의 의석으로 배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수 있는 거. 해당 정당의 지역구를 빼서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지금 나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계산을 차근차근 하는 거지만 사실은 어려운 계산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그래프로 나와 있다고 여러분들이 당황하는데, 당황할 필요 없어요. 이 그래프를 이렇게 표로 충분히 옮길 수 있는 겁니다. 굳이 옮기지 않더라도 차근차근 읽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봐봐. 얘들아, 그러면은 A당, B당, C당 나와 있지. T 플러스 2식 한번 보자. 지역구 의석률 가로축 한번 살펴봐봐. A당 60%래. 300석에 60%니까 180석이 되는 거겠지. B당의 경우에는 300석에 30%니까 10%니까 30석. C당의 경우에는 300석 중에서 30%니까 90석. 이렇게 나오겠지? 이것만 읽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얘들아, 근데 사실은 비례대표 의석은 어떻게 구했어야 되는 거야? 할당된 의석수에서 빼주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할당된 의석수, 우리가 다른 문제에서는 배정된 의석수라고도 나오는데, 여기 배정이라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적을게요. 배정된 의석수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얘들아. 정당 투표 득표율에 전체 의석수를 곱하래. 전체 의석수니까 몇이 되는 거야? 500석을 곱하래. 그럼 A당의 경우에는 배정을 몇개 받아? 250개 받아. B당의 경우에는 배정 150개 받아. C당의 경우에는 배정 100개 받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여기서 빼주게 되면은 비례대표 의석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비례대표 의석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끝. 됐어요? 그러니까 T식이, T 플러스 1식이는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 거고, T 플러스 2식이는 그래프와 내용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요 내용들 토대로 이제 우리 풀수 있는 거죠. T 플러스 2식이의 의회 전체 의석수에 과반을 차지한 정당은 없다. 옳은 설명입니다. 왜? 제1당인 A당 몇 석이에요? 250석이에요. 250석이면은 과반입니까? 아니죠. 절반이죠. 500석의 절반을 차지한 거기 뿐이네. 과반을 차지한 정당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한 단계 더 들어갈까? 의원내각제야. 지금 과반을 차지한 정당 없어. 그럼 무엇이? 연립내각이 만들어지겠구나라는 거 추론할 수 있습니다. 과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야? 절반을 초과해야 되는 조건인 거야. 이런 식으로 정부 형태랑 같이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럼 일단 우리 정부 형태 문제에서 뭐가 나왔겠어? T식이, T 플러스 1식이, T 플러스 2식이의 정부 형태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물어보고, 요거를 가지고 한 가지 더 물어본다면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연립내각 가능, 불가능 등등을 묻게 되는 거겠지. 되셨죠? 자, 우리 그 다음 가보자. 얘들아, T 플러스 2식이는 지역구 선거 소선거구제였어. 지역구 의원의 선거구 수는 그럼 몇 개가 되는 거겠어? T 플러스 2식이의?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으니까 의석수랑 같은 수가 선거구의 개수겠지. 그럼 T시기의 1.5배래. 그럼 T시기는 몇 개가 나오게 되는 거야? 200개의 선거구가 나오게 된다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T시기는 200개의 선거구에서 400명의 의원을 선출해야 돼. 그럼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구조가 되는 거겠지. 그럼 무엇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T시기 지역구 의원의 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가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야? 그래프가 두 가지로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배정된 의석수라고 나와 있지만 결국에는 계산 복잡하지 않았다.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은 정부 형태랑 연합이 되더라도 어려운 계산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풀어낼 수 있구나라는 거 하나 추론해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방금 봤던 내용처럼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막대 그래프로 나와 있어. 근데 막대 그래프에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1안이랑 2안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요걸로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의석수는 400석이고요. 지역구 의석수랑 비례대표 의석수가 동일하대. 그럼 각각 200석, 200석이겠지? 그리고 각각 한 표씩 행사한대.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요거 너무 중요하네. 선거구의 수는 100개래. 그러면은 100개에서 200명을 뽑는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두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구조구나라는 거 일단 하나 찾아낼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해서 정당 투표 득표율에 의회 이거 잘 봐야 돼. 뭘 곱하는지 잘 봐야 돼. 전체 의석수를 곱해서 산출된 수의 정수만큼 배정한대. 자, 그 다음에 배정한, 우리 방금 봤던 거 그대로 나온 건데? 배정한 다음에 뭐 해주래? 여기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나머지 의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한대. 이 뜻이네. 됐죠? 그래서 각국의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들 토대로 A, B, C, D.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 지역구랑 비례대표. 적어볼 수 있겠죠? 그럼 지역구는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잘 봐야 돼. 지역구 의석률이야.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아무것도 칠해지지 않는 막대 그래프를 봐야 돼. 200개 중에서 19%, 45%, 26%, 10%이기 때문에 그럼 각각 38, 90, 52, 20석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비례대표 어떻게 구해야 돼? 그냥 여러분들이 막 무지성으로 비례대표니까 정당 투표 득표율에다가 비례대표 의석 곱해야 돼. 아니, 문제에서 그렇게 안 말하고 있잖아. 문제에서 먼저 배정하래매. 배정한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 빼서 비례대표 의석수 구하래래. 그럼 문제에서 말한 그대로 해줘야지. 그럼 정당 투표 득표율에다가 뭘 곱해야 돼? 전체 의석수를 곱해야 되는 거야. 전체 의석수 몇 석? 이번에는 여기다가 400을 각각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은 배정된 의석수는 각각 60석, 그리고 220석, 80석, 40석이 되는 거겠죠. 다 끝났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작업은 뭐야? 여기서 지역구 의석수 빼주면은 비례대표 의석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석은 각각 22, 130, 28, 그리고 20, 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오게 되겠죠. 이게 바로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 전체 의석수랑 지역구 의원 선거구 수는 유지한대. 그러니까 선거구 수를 유지하는 거니까 선거구 수 100개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다음 두 가지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비는 1안에서는 1대 3, 그리고 2안에서는 현행과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안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래? 우리 위쪽에다가 적자. 1안의 경우에는 1대 3이면은 지역구 100석, 비례대표 300석 이렇게 하려고 한대, 여기까지. 2안의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행과 동일한 방법, 지역구랑 비례대표 각각 200석이다라고 찾을 수 있겠죠. 지역구의원 선출 방식의 경우에는 1안의 경우에는 1차 투표에서 50% 초과 득표한 후보자가 있으면은 당선인으로 확정하고 없으면은 오케이 결선 투표한대. 그러면은 1안의 경우에는 지역구의원 선출 방식이 무엇에 해당이 되는 거야? 소선거구제는 그대로 가져가는데 단순 다수 대표제에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 절대 다수 대표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다음 2안에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당선인을 결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역구에선 변하는 거 없습니다. 그 이안의 경우에는 지역구의 결과는 변하는 게 없으니까 그대로 38,
왜냐면은 이 안의 결과는 최근에 의회 의원 선거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역구 선거의 결과 그대로 적어주실 수 있는 거겠죠. 근데 뭐가 바뀌는 거야?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이 바뀌는 거야. 1안은 이제 동일해. 이번에는 2안이 바뀌는 거야.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해서 뭘 곱하는지 그래서 얘들아 잘 보라는 거야. 우리가 앞에서 배정할 때에는 전체 의석수를 곱했어. 근데 이번에는 뭘 곱하라는 거야? 비례대표 의석수를 곱해서 산출된 수의 정수만큼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하래. 혹시나 여러분들이 무지성으로 풀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방법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게 바로 두 번째 방법이었던 거야. 그 이번에는 여기다가 뭘 곱하라는 거야? 비례대표 의석인 200을 곱하라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득표율에다가 각각 200을 기준으로 나눠주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30석, 110석, 40석, 20석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끝났네. 끝. 1안의 경우에는 사실은 어차피 결선 투표제를 하는 건데 그 결과는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는 아직은 알수 없죠? 다 나왔는데 그 이제 바로 보자. 1안의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1차 투표의 최다 득표자가 2차 투표에서 당선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얘들아, 배제할 수 없다 뜻이 뭐야? 다시 생각해봐.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가 있어. 2차 투표에서 낙선할 가능성 없어야? 낙선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낙선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는 낙선 가능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지. 누가?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가 낙선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죠. 왜? 1차 투표에 최다 득표자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어, 득표수가. 그러면은 결선 투표를 진행해. 왜 결선 투표에서 만약에 자질을 본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떨어졌어? 그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나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되셨죠?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의 적용 결과와 달리 의회 전체 의석수의 과반, 얘들아, 이 안에서는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 비당인데 200석이야. 현행에서는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 220석이야. 그러면은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케이스는 어디야? 이 안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어. 왜? 400석 중에 200이니까 절반 초과 못했지. 현행에서는 의회 전체 의석수의 과반을 차지한 정당 존재하는 거죠. 400석 중에 200 초과했으니까. 따라서 두 번째 설명도 옳은 설명이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그래프로 나와 있다 하더라도 풀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야? 비례대표 의석 구할 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는 방법대로 기계적으로 구하지 마시고 여기에 뭘 곱하는지 꼭 기억하기. 전체 의석수인지, 비례대표 의석수인지,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그 다음 문제, 일단 여기 내용까지만 한번 봐봐. 텍스트만. 의회 전체 의석수는 뭐 30석으로 동일하고, 이번에 갑국이랑 을국을 비교해. 의회 의원 선출을 위해 한 표, 비례대표 의원 선출 한 표. 그래, 이거 항상 안 돼. T식이 갑국과 을국 모두 비례대표 의원 선거는, 이거 조금 조심해서 봐야겠다.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라고 뭘 곱하는지 잘 봐야 돼. 정당 투표 득표율에 비례대표 전체 의석수를 곱해서 산출된 수의 정수만큼 배분한대. 갑국과 을국 모두 요건 매우 중요한 조건이네. 선거구가 몇 개래? 10개래. 지역구 의원을 득표순으로 선출하고 선거구별로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수는 같다. 뭐 요거는 동일한 거고. 그리고 T+1식이 갑국과 을국 모두 의회 전체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을 유지하되 다음과 같이 개편한대. 그러면은 지역구를 뭔가 바뀌거나 비례대표 의석 수를 바꾸게 되는 거겠죠. 갑국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 수를 두 배로 늘리고 늘어난 비례대표 의석 수만큼 지역구 의석 수를 축소한대. 을국의 경우에는 의회 전체를 비례대표 의원만으로 선출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다음 내용 보니까 정부 형태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뭐야? 당시에 15번 문제가 정부 형태 문제였구나. 그래서 당시에는 세트 문제가 정부 형태와 함께 등장했구나라는 거 하나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지금 정부 형태 풀건 아니니까 요 텍스트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 머리를 갸웃하는 게 전체 의석수가 30석이라는 말만 나오고 여기까지 화면을 봤을 때는 아무리 보더라도 지역구랑 비례대표가 각각 몇 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거 일단은 살려두시고 요 선거 결과 분석을 잘 보세요. 얘를 조금 눈에 잘 보이게 선생님 옆에다가 다시 한번 적어볼게.
갑국과 을국 적어볼 거고요. 그럼 T시기가 있고 T 플러스 1시기가 있네. 그리고 둘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다니고 조금만 위에 적자. 둘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다니고 각각 A당, B당, C당 이거는 갑국에 해당하는 케이스. 그리고 X, Y, Z는 을국에 해당하는 케이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 당황하지 말고 그대로 보는 거야. 지금 지역구 의석수 석이라고 되어 있어. 잘 봐야 돼. 유린지 석인지 절대적 수치인지 상대적 수치인지 잘 봐야 돼. 지역구 의석수 석이라고 되어 있어. 다 더하니까 T시기 지역구는 20석이야. 그럼 비례대표는 10석이야. 됐어. 여기까지. 얘들아, 앞에서 봐봐. 자, 우리 갑국의 경우에는

정당 투표 득표율이야. 앞에서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은 뭐였어? 비례대표 전체 의석수를 곱하래. 비례대표 전체 의석수 그래서 미리 구해놨지. 그러니까 10석 중에서 60%, 20%, 20%. 20석 중에서 40%, 50%, 1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아마 이 당시에 많은 수험생들이 요거를 기출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매우 당황했을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봐. T 시기에 비해서 T 플러스 1 시기에 지역구 의석수 비하. 마찬가지로 T 시기에 비해서 T 플러스 1 시기에 비례대표 의석수의 비하. 근데 우리가 지금 T 시기에 각각 갑국과 을국의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구해 놨잖아요. 그러면은 그대로 가주면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봐봐. 지금 여기가 10석이었어. 그럼 T 플러스 1 시기의 지역구 의석수는 5석이 되는 거겠지. 같은 방법이야. 여기가 T 시기 갑국이 4석이었어. 그러면 여기는 2석이 되는 거겠지. 여기가 6석이었어. 그럼 여기는 3석이 되는 거겠지. 이렇게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비례대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겠지. 하나만 해보자. 여기가 6석이었어. 그럼 여기는 9석이 되는 거겠지. 2분의 3, 6분의 9. 그러니까 여기는 9석이 나오는 거야. 같은 방법대로 하면은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죠. 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우리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 이제 여기가 000이 되는 이유 알겠어? 을국은 지역구에서 의원들 안 뽑겠고 다 비례대표로 뽑겠다며. 그러니까 여기가 000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우리도 그냥 여기 000으로 맞추자. 자, 그 다음에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구해놨지. 8, 10, 12. 8, 10, 12. 그러면 그대로 9, 18, 18. 이 결과값이 3.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겠죠. 됐어,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각각 9, 18, 3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오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다 됐는데? 2. 2분의 3이었으니까 여기 3. 되셨죠? 다 됐다. 끝. 이게 끝이야. 당시에 요것 때문에 수험생들이 많이 헷갈렸던 거였지, 그거 말고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차근차근 나와 있는 대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정구 형태랑 관련되어 있는 단서 조항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 시기에 갑국과 달리 을국은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우리 앞에서 나와 있는 단서 조항 그래서 이런 거잘 체크해야 돼. 선거구가 모두 다몇 개야? 10개야. 선거구랑 모두 다 지역구 선거에서 10개야. T 시기에 갑국은 몇개 뽑아? 지역구에서 10개의 선거구에서 20명의 의원을 선출해. 을국의 경우에는, T 시기에 을국의 경우에는 10개의 선거구에서 10명의 의원을 선출해. 그럼 끝났네. 자, 그럼 갑국의 경우에는 소선거, 중대선거구가 되겠죠. 하나의 선거구에서 두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을국의 경우에는 소선거구제예요. 을국이 동일선거구네.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선거구제입니까? 이게 중대선거구제잖아. 그래서 잘못된 내용이 된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T 시기에 비해 T 플러스 1 시기에 갑국의 A당과 달리 C당은 의회 의석률이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팁 하나 드립니다. 자, 의회 의석률은 어떻게 구해? 전체 의석수분의 해당 정당이 차지한 의석수 곱하기 100으로 구하는 거지. 근데 지금 전체 의석수가 바뀌었어? 바뀌지 않았어. 근데 전체 의석수가 바뀌는 케이스도 있나요? 있죠. 우리 문제 풀었던 것 중에 할당 의석수 구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구할 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구할 때, 할당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의석수가 큰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지 않지만 초과 의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는 전체 의석수가 달라질 수 있지. 하지만 지금은 전체 의석수가 동일하잖아. 그러면은 그냥 분자만 비교하면 되는 거야. A당의 경우에는 16석에서 14석이 됐어. 줄어들었지. C당의 경우에는 8석에서 8석이야. 그대로 됐지. C당이 증가했다. 잘못된 설명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 이렇게 해서 선거 결과 분석 최근 문제 중에 2026년, 즉 작년 9월에 실시된 문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역순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의 의회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단서 조항들 체크하시는 겁니다. 지역구 의원 100명, 비례대표 의원 200명, 총 300명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표씩.

투표 안 돼. 비례대표 의석은 뭘 곱하는지 잘 봐야 되는 거지. 정당 투표 득표율이 비례대표 의석 총 의석 수를 곱한 데 200을 곱해서 산출된 수의 정수만큼 이거 우리 알고 있는 거. 자, 그다음에 의회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은 동일하대. 그리고 자료 1 나와 있고, 그리고 자료 2와 같다. T와 T 플러스 1대 정당별 지역구 의석 수는 자료 3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알수 있는 거 하나씩 해보자. T 대 T 플러스 1, T 플러스 2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럼 나눠 봐야겠네. T 대 T 플러스 1, T 플러스 2 나눠봐야겠네. 그리고 각각 정당은 A, B, C, D당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각각 지역구, 비례대표, 지역구, 비례대표, 지역구, 비례대표 구조로 일단 써놓고 뭔가 달라지는 건지를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들어가 봅시다. 일단 T 시기에 T 대 정당 투표 득표율이라고 나와 있고요. T 대 지역구 의석 수 나와 있습니다. 얘들아, 표잘 봐봐. 뭘잘 봐야 돼? 표 위에 나와 있는 제목을 잘 봐야 돼. 의석 수고 득표율이야. 의석률 아니고 득표율이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뭘 곱해야 돼? 비례대표 의석 수 곱해서 계산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의석률이 아니라 의석 수야. 그럼 그거는 뭘 의미하게 되는 거야? T대의 경우에는 그대로 20, 60, 10, 10 적고. T 플러스 1대에도 그대로 50, 35, 10, 오, 적어주면 된다는 의미겠죠. 물론 실제 시험에서는 여기에 지역구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표 밑에다가 비례대표 의석수를 싹 쓰는 방법도 있어. 근데 나는 여러분 눈에 좀잘 보이도록 하는 거야.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 왜? 비례대표 의석수를 구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거든. T에서 T 플러스 2대의 정당투표 득표율이 나와 있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전체 변함이 없대. 전체 비례대표가 200석이래. 그럼 200석을 기준으로 나눠주면 끝나는 게임이겠지. 그러니까 각각 100, 20, 30, 50이 될 거야. 맞아요? 그럼 여기다가 100, 20, 30, 50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되는 거겠죠. 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우리 여기까지 끝났다. 그래서 여기도 100, 20, 30, 50.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수 있는 건다 했는데? 그 이제부터는 T, T 플러스 1, T 플러스 2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자. 자, 우리 T대의 경우에는 소선거구제, 단순다수 대표제야. T 플러스 1대의 경우에는 기존 선거구 수는 유지한대. 자, 선거구 수몇개 없을까? 전체 지역구가 100개였지. 100개였는데 소선거구제였다? 그러면은 선거구의 수도 100개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선거구의 수는 100개야. 기존 선거구에서 유지하되. 그런데 달라지는 건 뭐야? 1차 투표에서 과반득표자가 나오면은 당선인 결정 아니면은 결선투표. 오케이. 마찬가지로 그대로 100개이기 때문에 소선거구제 지역구에서 유지하지만 절대 다수대표제로 바뀌었구나라는 거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T 플러스 2.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기존 선거구의 수는 4분의 1로 축소한대. 오케이. 그럼 100개 중에 4분의 1이니까 25개가 된대. 그 하나의 선거구에서 몇 명을 선출하는, 4명을 선출하는 중대 선거구제 구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득표순으로 당선을 결정하는 거고. 그리고 선거구별로 정당은 후보자를, 이거 중요하지. 몇인 공천까지야? 2인 공천까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 여기 있는 내용은 지금 T 플러스 2대는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구해요? 일단 비워놔. 당황하지 마. 우리에게 안 주어진 정보라면은 당황하지 말고 그냥 비워두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우리 몇 개만 한번 해보자. T 플러스 1대의 지역구 의원의 선거구제는 뭐예요? 소선거구제고 절대 다수 대표제가 되는 거겠죠. T 플러스 2 시기의 경우에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4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거니까 중대 선거구제가 되겠죠. 선거구제만 따져보게 된다면은. 그쵸? 선거구제만 따져보게 된다면 그러니까 소선거구제에서 중대 선거구제가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 요거는 어렵지 않았는데 사실 이 문제를 들고 오고 이 문제를 변형할 때 선생님이 요 선지를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바로 최근 트렌드랑 딱 맞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여기까지 계산하는데 시간 걸린 거 하나도 없었지. 심지어 지역구 의석수 그냥 다 줬잖아. 득표율도 그냥 주고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 200석인데 200석 기준으로 계산한 건 솔직히 하나도 어렵지 않지. 근데 이런 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봐봐. T 플러스 2대의 선거 결과, 비당 의회의 총

의석수가 50석이라면 나와 있어. 지금 비당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석 몇 석이 나왔어? 20석이 나왔어. 그럼 지역구에서는 30석이겠구나, 30석을 차지했구나라는 거 우리가 일단 여기서 하나 추론할 수 있는 거지. 지역구 선거에서 비당의 후보자 두 명이 모두 당선되는 선거구는 최소 몇 개일까요? 라고 하는 요 부분을 구해주시면 되는 건데, 중요한 단서 조건. 2인 공천이야. 자, 차근차근 생각해봐. 지금 비당의 경우에는 30명이 지역구에서 당선이 됐어. 중요한 건 뭐야? 선거구가 몇 개야? 25개야. 그럼 25개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1번 선거구부터 쭉 쪼개서 25번 선거구까지는 다 누가 일단 들어가 있는 거야? 쉽게? 무조건 비당 출신의 후보자가 다 들어가 있는다는 뜻이겠지. 30명이 지역구에서 당선됐으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몇 개에서는 겹쳐서 비당이 당선됐겠어. 그렇지. 적어도 최소 5개의 선거구 정도에서는 비당 의원이 중복으로 후보자 2명 모두 당선됐겠지. 왜? 당선 가능한 경우에는 후보자 2명을 모두 다 내세울 수 있다며. 예를 들면 비당에서 스몰 B랑 스몰 B 다시를 내세우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당 출신 사람을 두명 내세워서 이두 명이 당선된 최소 선거구는 그래도 다섯 개겠지. 일단 1번 선거구에서 25번 선거구까지는 다 비당 출신 사람이 한 명씩은 껴있어. 근데 비당 출신 사람이 한명더 껴있는 케이스는 다섯 개가 되겠지, 최소. 그래야 30개라고 하는 지역구 의석수를 따질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어때? 요거를 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능 문제 한번 봅시다. 선생님, 이거는 개인적으로 최근 트렌드랑 딱 맞다고 생각해. 최근 트렌드랑 딱 그대로. 한번 보자. 각국의 의회 의원 정수 300명,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 하나, 비례대표 의원 선출을 위해서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최근 의회 의원 정수 유지하면서 선거제도 개편안 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행, 최근, 그리고 쭉 선거 결과 나와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을 위한 선거구 수는 전체 지역구 의석수와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지역구 의석수는 그럼 몇 석이 나오게 되는 걸까요? 여기. 전체 지역구 의석수는 비례대표 의석수의 두 배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역구는 200석이고, 비례대표는 100석이구나 찾을 수 있고, 지역구 의원을 위한 선거구 수는 200개구나. 200개 중에서 200명. 근데 우리가 굳이 200이라는 거안 구해도 요첫 번째 줄 쉼표까지만 보더라도 뭐알수 있는 거야? 지역구에서 소선거구제구나. 왜? 선거구의 수와 지역구 의석수가 동일하다. 300이면 300, 500이면 500.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이니까 그러니까 소선거구제구나. 이거 찾을 수 있습니다. 선거구별로 최다 득표,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서는 하나의 선거구라고 정당 투표 득표율에 비례해서 뭘?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를 각 정당에 배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BCD 2당은 지역구 의석률과 정당 투표 득표율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항도 나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선거제도 개편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안, 지역구 의원 선거제도만 변경을 한대.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선거구의 수를 50개로 축소한대. 근데 이거 중요한 거. 여러분, 이게 풀 때, 그때 수험생들이 50개에서 100명의 의원 뽑는구나라고 생각했어. 왜 100명이야? 아니지. 50개에서 200명의 의원을 뽑는 거야. 그럼 하나의 선거구에서 4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 선거구제 구조가 되는 거겠죠. 자, 이제 2안 보자.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이번 주 마찬가지로 지역구 의원 선거만 건드릴 거야. 근데 당선을 위한 조건을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이라고 한대. 그러면은 이번에는 무엇을 의미한다?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 절대 다수 대표제라고 하는 방식으로 변화한 거구나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다음에 4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과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은 현행이랑 동일한데, 근데 달라진 건 전체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동수래. 그럼 지역구 150석, 비례대표 150석이 되는구나라는 내용까지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이 내용 토대로 기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안의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나 이거 그래서 갖고 왔어. 요 문제 갖고 온 이유는 바로 요기 때문이에요. 1안의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선거구별로 한 명의 후보자만 공천하면이라고 한번 끊어볼게. 얘들아,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선거구를 축소해서 한번 생각해봐. 자, 전체 선거구가 4개다라고 가정을 할게. 근데 중요한 건 하나의 선거구

그래서 몇 명의 의원을 선출해? 4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거야. 여기서 내 자리. 여기서 내 자리 있어. 여기도 지역구 의원 내 자리, 여기도 지역구 의원 내 자리 있어. 전체 몇 자리야? 16자리야. 4개의 선거구에서 각각 네 자리씩 있으니까. 한 명의 후보자만 공천한대. A라는 정당에서 스몰 A 다시 못 나와. 한 명만 나올 수 있어. 이해됐어요? 자, 만약에 특정 정당이 모두 다 4등 안에 들었다라고 가정해보자. A 정당 출신의 스몰 A들이 다 모든 선거구에서 4등 안에 들었다라고 가정해볼게. 하나 더 A 정당에서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1인만 공천이라는 조건이 여기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케이스에서는 맥시멈 몇 개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야? 4개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결국에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맥시멈 지역구 의석의 25%까지야. 자, 우리 1안의 경우에는 지역구 의석 몇 개였어? 200개였어. 200개 중에서 25%까지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몇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맥시멈 50개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맥시멈으로 생각해봐. 비례대표에서도. 나머지 100석을 맥시멈으로 다 가져가게 된다면은 진짜 특정 정당이 가져갈 수 있는 최대치는 150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특정 정당이 의회 내 과반의석을 차지할 수 없죠. 왜? 300에 150 절반이잖아. 과반 안 되잖아. 과반을 맥시멈으로 생각하더라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설명, 옳은 설명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의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 선거제도에서 절대다수 대표제를 선택하고 있죠. 이것도 너무 좋은 선제라고 생각해. 이거 여러분들한테 생각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만들고 있는 거야.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표를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하는 결정 방식. 이게 바로 절대다수 대표제야. 왜? 얘들아, 예를 들면은 만약에 100명이 투표했어. 당선되려면 적어도 51표는 받아야 돼. 과반 득표해야 되니까. 그럼 나머지 표를 다 합쳐봐. 무효표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나머지 표를 다 합쳐보게 되면은 49표가 되겠지. 봐봐.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표를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하는 방식이겠지. 이게 가장 최소한으로 받을 때잖아. 당선될 수 있는 과반 득표의 최소한의 수. 그러니까 니은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D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만을 적용을 하더라도 정당 투표 득표율과 각 정당의 총 의석률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옳은 설명이죠. 왜냐면은 선거구별로 지역구에서는 어떻게 당선이 되는 거야? 최다 후보자가 당선돼. 극, 즉 말은 지역구 의원 선거 따로, 비례대표 의원 선거 따로따로 이루어지게 되잖아. 그리고 여기서는 최다 득표자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한 명이 당선된다라고 하는 거는 득표율과 의석률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옳은 설명이에요. 의석률과 득표율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그 가능성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5번 문제도 이렇게 문제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것도 센세이션했죠. 이렇게 나온 적이 단한 번도 없었거든?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푸시면 됩니다. 자, 일단 A, B, C, D 4명이 있고요. D가 가장 연장자래. 연장자가 나와 있는 이유 있습니다. 후보자 연령은 이렇게 갈수록 가장 연장자니까 많대. 이렇게 갈수록 가장 많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지. 자, 그다음에 유권자는 100명인데 그 당시 수험생들이 많이 틀린 이유가 뭐냐면은 집단별로 묶어 놓은 거야. A를 좋아하는 집단, B 좋아하는 집단, C 좋아하는 집단, D 좋아하는 집단별로 묶어 놓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를 다 했어. 집단별로 묶어 놓은 건데 중요한 건 집단별로 25명씩이라고 생각한 거야. 왜? 지금 그룹이 5개잖아. 그리고 유권자가 100명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각각 25개씩 있겠지라고 생각을 20명씩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 건데 아니었죠. 왜? 여기는 20명인데 여기가 10명이었어. 여기가 30명이었고 여기가 20명의 그룹이었어. 요게 헷갈리게 한 요소였어요. 다 20명이겠거니라고 풀었다가는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20명이에요. 20명이에요. 여기 10명이에요. 30명,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내용 토대로 이제 1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1인이 당선이 되는데 최다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연장자를 뽑는데. 그럼 T식이 봐봐. A는 여기 첫 번째 집단의 사람들이 다 좋아해. 20표도. B는 두 번째, 세 번째 집단의 사람들이 다

0: 좋아해. 30표 얻어. C는 네 번째 집단 사람들이 다 좋아해. 30표 얻어. D는 20표 얻어. 이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두 명이 최다 득표자네. 연장자를 당선한에 D로 갈수록 나이가 많으니까 C가 당선. B랑 C 중에 C가 나이가 많은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T 플러스 1식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T 플러스 1식이 같은 경우에는 A당은 A, 후보자 A는 20표, 후보자 B는 40표, 후보자 C는 30표, 후보자 D는 10표를 얻었어. 근데 이번에는 과반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됐는데, 과반 득표한 후보자 없네. 그러면은 상위 2인에 대해서 결선 투표를 진행을 한대. 두 명의 득표수가 동수일 때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 조건만 가지고 한번 따져보게 된다면은요,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볼까? T 플러스 1시기의 선거에서 결선 투표에 오르지 못한 후보자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라 C가 당선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 A랑 D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우리 모두 다 C에게 한표 행사하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B는 40표, C는 60표를 얻어서 C가 당선될 수도 있는 거겠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은 물론 B가 당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떻게? A랑 D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우리 다 B에게 한표 행사하자라고 한다면은 B가 70, C가 30이 돼서 B가 당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C가 당선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 두 번째. T식이랑 T 플러스 1식이 당선인이 동일하지 않다면, T식이가 C였어. 동일하지 않으려면은 T 플러스 1식이는 B가 당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T 플러스 1식이에서 결선 투표자에서 당선인의 득표수. 그럼 이번에는 B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은 A가 나 B한테 한표 행사할래. 60. 나는 C한테 한표 행사할래. 40. 이렇게 되는 방법도 있죠. 혹은 A랑 D가 나 이번에는 B한테 모두 다한표 행사할래라고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경우의 수를 따져보게 된다면은 B가 당선될 수 있는 최소의 득표수는 바로 몇 표이다? 60표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되셨나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선거 결과 분석 첫 번째 한번 쭉 해보았습니다. 이 내용들 토대로 연계 교재에서 풀수 있는 내용들 한번 싹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화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약점 공략 1등급 레벨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단원별로 가장 고난도 문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단원에서 기회비용 문제 살펴봤죠. 급강 어려운 문제들 다 모아서 살펴봤습니다. 거기까지 대비하셔야 되고 2단원에서는 수요 공급의 변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전체 내용들이 다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부 효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최저가입제 최고가입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제 3단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약점 공략의 주 포인트가 되는 문제들이 3, 4단원에 몰려 있습니다. 네, 어려운 문제들의 대향연이 펼쳐지게 될 텐데요. 네. 근데 이 어려운 문제들의 유형이 사실은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것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연습하는 것을 하긴 좀 어렵죠. 여러분들이 막 그 비슷한 문제 유형 뭐가 있지? 그럴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려야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매번 강의마다 말씀드리지만 예습부터 해야 돼요. 네, 자료는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자료 먼저 살펴보고 그래서 문제가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어떤 선지가 어려웠는지 내가 푸는 방식과 선생님이 푸는 방식은 어떤지 그래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네, 이런 것까지 따져가면서 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풀어가지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3단원은 8, 9, 10, 중단원 8, 9, 10에 해당되고요. 이 8에서 경제순환과 경제성장에서는 주인공이 바로 뭐냐면 GDP입니다. 이 GDP와 관련돼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하나는 GDP 계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명목 GDP, 실질 GDP. 실질 GDP의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이잖아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 실질 GDP하고 명목 GDP 비교하면 물가 상승률도 구할 수 있거든. 물가 지수도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실질 GDP, 명목 GDP 하나, 또 하나가 국내 총생산 계산하는 거 하나. 그래서 두 파트의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도 모아놓고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GDP 계산하는 거, 다음 시간에는 실질 GDP, 명목 GDP 하는 거, 그게 바로 08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09는 그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용지표와 관련된 거. 실업률 계산하고 경제활동 참가율 계산하는 그런 문제들. 쉽게 나오면 쉽게 나오지만 어려워지면 꽤 난이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게다가 여기선 고용지표에 공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용지표 공식은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야. 마지막 10, 여기 경기 변동과 안정화 정책에서는 여러분, 경기 변동, 안정화 정책 관련해서 통화 정책, 그리고 재정 정책인데요. 이건 경기 변동 상황하고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들, 특히 통화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8, 오늘 국내 총생산 계산하는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문제 출제가 될 때마다 지금 몇 년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매번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다라고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건 대비가 잘안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유형과 이 아예 공식을 살펴볼 거예요. 어떻게 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괜찮은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이렇게 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복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요. 표는 A 기업과 B 기업만 존재하는 각국의 2023년 기업이 창출한 뭐가 나왔냐면 부가가치와 기업별 총생산 비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 기업은 X제만, 그리고 B 기업은 Y제만 생산하고 있고요. X제와 Y제를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 전량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 기업과 B 기업은 모두 각국에서만 생산을 하고 생산된 해에 모두 소비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이 구조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조. 네. 이거 마치 공식처럼 알아두셔야 됩니다. 부가가치 있고요. 예. 부가가치는 뭐냐면 기업이 총 판매한 수입에서 판매 수입에서 무엇을 뺀 거? 그렇지. 중간재 가격을 뺀 겁니다. 그러면 부가가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빵을 만들어서 생산한 제빵업자의 부가가치 어떻게 계산했어? 그치. 제빵업자가 소비자한테 빵을 이만큼 팔았어요. 거기서 뭐 뺐어? 밀가루 가격을 뺐잖아. 중간재 가격을 뺀 겁니다. 그래서 총 판매 수입에서 중간재 가격을 뺀게 부가가치다라고 하는 이 구조를 알아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부가가치가 생겼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분배해야지. 그치? 그래서 임금으로 나누고, 이윤으로 나누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구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부가가치가 있어요. 부가가치는 뭐라고? 총 판매 수입에서 판수 그냥 이렇게 쓸게요. 판매 수입에서 무엇을 뺀 거? 중간재 비용을 뺀 거. 중간재 비용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총 판매 수입이 얼마겠어? 아, 120이겠구나라고 하는 걸. A 기업은 X제를 생산하는데 X제를 120억 달러를 판매 수입을 얻었구나. 그중에서 중간재 비용 20억을 빼고 난 다음에 100억 달러가 바로 부가가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가가치를 어떻게 나눈다고? 임금 10 줬어요. 그럼 나머지가 이윤이 되고 이윤이 얼마? 90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판매 수입에서 중간재를 뺀게 부가가치다라고 하는 식 하나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 부가가치, 얻은 부가가치는 임금과 이윤으로 여기서 나갑니다. 물론 이 문제에 따라서는 뭐 지대로 나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이자로 나갈 수도 있지만 주어진 조건에서는 여기선 그 밖에 다른 조건들을 물어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봤고요. 또 하나. 이제 B기업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기업의 경우는 Y제예요. 이게 6월 달에 출제된 거라서 아주 그래도 쉽게 출제된 편입니다. 총 판매 수입이 얼마일까요? 저 여러분 부가가치가 얼마야? 150이야. 그러면 총 판매 수입이 그렇지 210이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210에서 150을 빼니까 얼마가 나와? 60하고 나오게 아니 210에서 60을 빼니까 그렇지. 잘못 빼면 안 되죠. 총 판매 수입에서 중간재를 빼니까

부가가치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 부가가치를 어떻게 나눈다고? 즉 임금 주고 20 주고 나머지 이윤 얼마예요? 130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구조 꼭 기억해 두세요. 1번, 기업의 가치는, 기업, X제와 Y제를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의 가치는 GDP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벌써 우리가 했습니다. GDP 우리 어떻게 계산하냐면, GDP 계산하는 거, GDP. 어떻게 계산해요? 부가가치의 총합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나라의 GDP는 얼마가 되냐면, 250이 됩니다. 그러면 이미 부가가치를 계산할 때 어떻게 했어? 중간재 구입비용은 총판매 수입에서 빼고 계산했잖아. 그렇죠? 국내에서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합이고요. 부가 가치의 총합입니다. 이때 수입한 것은 빼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X라고 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2023년 각국의 GDP는 그렇죠. 예, 부가 가치의 총합이라고 하는 공식 알아두셔야 되죠. 맞고요. 이유는 비기업이 130입니다. 그래서 더 크다. 맞습니다. 2023년 여러분 이것도 이 기본인데 이렇게 문제에 적용해서 보면 GDP 계산 어떻게 했어? 즉 부가가치의 총합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 측면에서 계산한 것이나 지출 측면에서 계산한 것이나 분배 측면에서 계산한 것이나 같다라고 했지. 그걸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분배 국민소득 얼마여야 돼? 250이어야 돼. 여러분 지금 여기 아뭐 임금이야 이게 분배된 것 같아. 이윤도 분배가 됐죠. 그쵸? 그래서 이게 분배된 겁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어차피 부가가치를 나눈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타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에서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큰 구조, 총판매 수입에서 중간재를 뺀게 부가가치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란 말이지요. 그래서 다음 문제도 보겠습니다. 6월은 좀 쉬워서 이건 2026 6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3개가 나왔어요. 조금 더 많이 나오긴 했으나. 갑국에서는 A, B 기업이 있고요. 이제 갑국, 그 다음에 을국에서는 C 기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A 기업은 X제만, B 기업은 Y제만, C 기업은 Z제만 이렇게 생산을 합니다. 노동만으로 생산되는, 여러분 여기, 노동만으로 생산되는 X제는 Y제와 Z제의 중간재로 전량 사용됩니다. 전량 사용된다. 그럼 여기까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이 A 기업에 A 기업의 경우에 보면 중간재 구입 비용이 얼마가 된다? 여기다 중간재를 한번 써줄게요. 중간재 구입 비용이 얼마가 된다? 0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0이 됩니다. 됐죠? 예. 중간재 구입 비용이 0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B 기업과 C 기업의 중간재 구입 비용이 있을 수 있겠네. 그치? 중간재 구입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 이것도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습니다. 임금과 이윤은 뭘 나눈 거죠? 다시 앞에서 가볼게. 여기 임금과 이윤을 계산했습니다. 부가가치, 이렇게 부가가치를 얻어내면 회사가 열심히 판매해가지고 중간재를 빼고 나서, 이 원자재를 빼고 나서 이렇게 부가가치를 얻어내면 임금과 이윤으로 나눴잖아. 결국 부가가치가 뭐가 돼요? 요거 두개 합한 게 부가가치랑 똑같지. 그치? 그러면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이윤. 이렇게 합한 게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부가가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부가가치를 써볼게요. 부가가치를 바로 구할 수가 있겠다. 부가가치 40이고요. 이거 두개 더해서. 그쵸? 이거 두개 더해서 82.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바로바로 보입니다. 됐죠? 그쵸? 그러면 앞서도 봤지만 뭐에서? 총 판매 수입에서 중간재를 빼면 뭐가 나온다? 부가가치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80억 달러인데 부가가치가 40억이야? 중간재가 40억이네?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중간재 40억이요. 비기업은요? 중간재 얼마예요? 20억이죠. 그렇죠? 20억이 되겠습니다. 맞죠? 이것도 똑같이 해줘야 되겠다. 순서를 똑같이 여기 중간재 0이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여기 나온 대로 X제는 Y제와 Z제의 중간재로 전량 사용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 20억 달러, 40억 달러는 다 뭐지? X제를 B기업과 C기업이 가져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두개 합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기업에 60억 달러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죠?
그렇죠. 60억 달러이고 중간재는 0이니까 부가가치가 얼마겠어요? 60억 달러죠. 그렇지? 판매 수입에서 중간재를 뺀게 부가가치가 되니까. 차근차근 하니까 되셨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부가가치를 얻으면 어떻게 나눈다고요? 임금 가져가고 나머지가 기업에 뭐가 된다? 이윤이 된다. 그래서 이윤이 얼마가 된다? 10억 달러다.

이게 다 9였습니다. 앞에서 봤던 얘랑, 그치? 얘랑이 기본 구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차근차근 정말 따져가면서 얘가 점점점점점 난이도를 더해갑니다. 좀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얼마가 되고, 기억은 60이 됩니다. 틀렸어요. 니은은 10이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세 번째, B 기업의 중간재 구입 비용은 얼마였어요? 20억 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을국의 순수출은 40억 달러이다. 아, 이제 문제를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Y제와 Z제는 노동과 X제만으로 생산이 되며, 그렇지. 왜? Y제하고 Z제는 노동. 그리고 이게 생산비죠. 생산비는 노동하고 X제. 얘가 뭐였어요? 중간재. 중간재, 원자재가 됐었죠. 얘로 생산이 되고요. 생산된 국가에서 최종재로 전량 소비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산된 국가에서 전량 소비가 된대요. 다시 말하면 B 기업이 YJ를 생산해서 그냥 갑부에서 다 생산이 되는 것이고 C 기업이 ZJ를 생산해서 다 여기서 생산 소비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 갑국하고 을국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뭐밖에 없어? 그렇지, 이거밖에 없어. 그치? 예. 을국이 각국으로부터 X제 이렇게 수입해 온 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물어봤어요? 순수출 물어봤죠? 그치? 자꾸 적용하는 거야. 순수출은 어떻게 구해?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이 바로 순수출이 되죠. 얼마만큼 수입해왔죠? 40억 달러만큼 수입해왔습니다. 수출한 건 있어? 없어? 없어. 전량 각각의 나라에서 소비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수출한 건 없고요. 수입한 것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되지? 마이너스 40억 달러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야. 됐어. 좋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해볼 거고요. 다른 내용은 안 읽어도 되겠네요. 그러면 GDP 구해라라고 나왔습니다. GDP. 앞에 문제에서도 GDP 구하는 거 있었죠? 그쵸? GDP, 분배국민소득.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GDP 구하는 거였잖아. GDP 어떻게 구해요? 가장 쉬운 거. 그렇지. 부가가치의 총합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를 우리가 다 구했단 말이야. 그래서 각국의 부가가치 요거 두개 더해요. 얼마? 140. 을국의 부가가치 4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각국은 140이고요. 을국은 40입니다. 그래서 100억 달러 더 큽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잘했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복잡해져요. 조금 더 복잡해지는 다음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갑국에서는 A에서 C 기업만 존재하고요. 그리고 A에서 C 기업은 모두 갑국에서만 생산하고 생산물은 생산된 해에 전량 판매가 된다. 라고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갑국에 있는 A, B, C 세 기업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A 기업은 을국에서 수입한 재화를 중간재로 사용을 했어요. 중간재 구입 비용 이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얘가 뭐한 거야? 그렇지, 얘는 수입해 온 거야. 수입해 온 것이고 온 것으로 X제를 생산하고요. 생산된 X제는 각국에서 전량 판매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A 기업은 X제, B 기업은 Y제, C 기업은 Z제인가 봐. 그 다음에 또 해볼게요. B 기업은 Y제만 생산하게 되고 생산량의 20%는 을국으로 수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도 표시해 놔야 되겠지. 그러니까 조금 더 뭔가 이제 가미가 되었죠. 그렇죠? 20%를 YJ 20%는 수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여기 물어보겠네. 뭐냐면 수출액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여기 수출액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 수입을 일단 이렇게 했고, 그러면 YJ를 얼마 수출하겠고, 이걸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각국 내에서 전량 판매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C 기업은 B 기업으로부터 구입한 YJ를 중간재로 사용을 해서, 중간재가 이게 YJ입니다. YJ를 중간재로 사용을 해가지고, 네. Z제를 생산하고, Z제는 전량 판매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따박따박 해볼 건데요. 아래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있냐면, 국내 총 생산은 6천억 달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 살펴봤지만, 국내 총 생산, GDP 어떻게 구했죠? 저 부가가치의 총합으로 구하면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GDP가 나왔어요. 부가가치가 2천, 1000, 여기 얼마여야지?
그치? 예, 6천이다. 그렇지. 창출한 부가가치. 갑국에서는 ABC 세 기업만 존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기억이 얼마 나오죠? 저 기억이 바로 3천하고 나오게 됩니다. 기억이 3천이다.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제 이 구조가 똑같이 나왔죠? 부가가치 있죠? 중간재 구입 비용 있죠? 그럼 우리 뭐 구할 수 있지? 그치. 판매 수입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판매 수입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판수 구해볼게. 판매 수입 얼마야? 그렇지. 2600이지. 2600에서 중간재 600을 빼니까 2000이 남은 거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면 B기업은요? 중간재 구입 비용이 0입니다. 그러니까 판매 수입이 3000이네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3000에서 그렇죠? 0을 빼니까 3000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는 얼마여야 돼? 그렇지. 1600이어야 되죠. 그래서 1600에서 YZ 중간재 구입 비용 600 빼니까 1000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 네. 1600에서 여기 600 빼면, 네, 1000. 이렇게. 그래서 그 공식. 정말 꼭 알아둬야 되는 거. 판매 수입에서, 총 판매 수입에서 무엇을 뺀 거? 중간재를 뺀 것이 바로 뭐다? 부가가치다. 이 구조를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했고요. 하나 더할게 있습니다. 무엇을 할 거냐면, 바로 여기야. 뭐냐면, 네. 여기 생산량만 나와 있어. 생산량만. 생산량만 나와 있는데, 문제를 보시면 가격 물어보고 있어요. 예. XJ와 ZJ 가격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격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가격을 어떻게 파악할 수가 있어? 그렇지. 뭐가 나왔어요? 판매 수입이 나왔으니까. 판매 수입 여러분 어떻게 계산하는데요? 가격 곱하기 수량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따라서 여기 가격을 다 구할 수가 있겠다. 네, XJ는 얼마여야 돼? XJ는 200억 개를 했습니다. 13달러여야 되겠네. 그래야 2600억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예. 그래서 가격도 다 써놓자고. 아, 13달러구나. 네. YZ는요? 15달러죠. 200억 개. 그렇죠. 15달러구나. ZJ는 얼마입니까? 그렇죠. 4달러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다 구한 겁니다. 아, 이것도 해볼까요? 생산량의 20%는 수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 나라의, 즉, 각국의 일단 수입은 얼마를, 수출 빼기 수입인데, 네, 수입은 얼마였어요? 그렇지. 여기, XJ 하느라고 600만큼, 600억 달러만큼 수입을 했고요. 수출은요? YZ를 수출했습니다. 생산량의 20%. 생산량 200억 개의 20%. 그러니까 40억 개에다가 가격 하나당 얼마야? 15달러입니다. 이거 얼마가 돼요? 그렇지. 600억 달러가 되는 거지. 그쵸? 예. 네. 그래서 여기 다 구한 거야. 하나. 맞춰가면서. 그런데 기본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지. 그치? 이제 답을 찾아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얼마여야 되고? 기억 너무 쉽게 3000 나와야 됩니다. 어디에서? 그렇지. 우리 앞에 기출문제들에서 연습했어. 국내 총생산, 부가가치의 총합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따라서 3000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X의 가격은 얼마예요? 13달러입니다. ZJ의 가격은 얼마예요? 4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두 배가 아니죠? 틀렸습니다. B기업의 수출액은 얼마였어요? 수출액. 여기 수출액 여기 했네. 예. 각국 전체는 이렇게 봤고 수출액 얼마야? 600억 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틀렸습니다. C 기업이 중간재로 사용한 재화의 가격은 C 기업이 중간재로 사용한 거 어떤 거야? C 기업이 ZJ 생산을 하고 중간재로 사용한 거 Y 이렇게 해놨죠? 가격 얼마였어? 15달러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15달러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신기하고 오히려 풀면 풀수록 재밌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제 마지막. 2024년에 갑국 내에서 최종재로 소비된 YZ는 120억 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지. 왜? 왜? 20%는 뭐 했어요? 수출했습니다. 수출했어요. 그럼 나머지 80%가 갑국 내에서 200에 80%, 네. 다시 할게요. 다시.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네. YZ를 보시면, YZ를. 수출한 게몇 퍼센트? 수출한 게20% 해서 몇 개? 40억 개가 수출이 됐죠. 수출이 됐고요. 또 YZ가 어디로 갔어요? 그렇지. 아유, 큰일 날 뻔했어요. 오, 왜안 맞지? 여기. 예. 네. 그렇지. ZJ 중간재로 들어갔습니다.

중간재료. Z제의 중간재료 들어갔어요. 그럼 중간재료 몇개 들어갔어요? 이렇게 가볼게. 몇개 들어갔어요? 600억 달러 어치만큼 갔대요. 하나당 15달러잖아. 그치? 이것도 똑같이 맞춰주면 몇 개? 그렇지. 40억 개가 되는 거지. 하, 참 대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YJ의 경우는 수출을 40억 개 하고 중간재료 40억 개 들어가서 국내에서 최종재료 소비된 건 나머지 전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몇 개가 되는 거야? 120억 개이다. 맞습니다. 저도 딱 이것만 보고 놓칠 뻔했어요. 여기 못 보고. 네. 그러면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예. 네. 자, 얘가 훨씬 더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제가 항상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먼저 예습해. 그래서, 어디가 안 되는 거지? 어디서 단서 찾아야 되는 거지? 이런 의문을 갖고 와. 뭐잘 풀어줬으면 상관이 없고요. 그러면 여러분 풀이 방식과 제 풀이 방식 비교해 보는 것이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풀었어. 그러면 눈으로 보면서 구조를 익히셔야 됩니다. 지금 가장 쉬운 문제부터 딱 봤을 때, 아, 판매 수입에서 중간재를 뺀 것이 부가가치가 되고, 이 부가가치는 임금하고 이윤으로 이렇게 나눠서 가는구나.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분배 국민소득은 결국 이 임금과 이윤을 다 합한 것이 분배 국민소득 또는 부가가치에 총합하고 갔구나. 이렇게 머릿속으로 빨리 정리하고 가. 1분이면 정리가 된단 말이야. 얘는 조금 더 복잡해 보였지만 사실 앞에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됐었고 다음 문제에서 완전 복잡해졌잖아요. 좀 복잡해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뭘 구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 가격을 다 구해낼 수가 있었죠. 그렇죠? 가격을 구해내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됐었습니다. 가격을 구해낼 수 있어야지만 여기 600억 달러의 원자재 수입 비용이 아 원자재 이 비용이라고 하는 게몇 개인지 개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 재화의 가격을 구해내는 거 어떻게 구해냈어? 판매 수입을 구해냈기 때문에 예, 생산량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생산량하고 가격 곱하면 판매 수입이니까 어차피 좋습니다. 이제 11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로 가볼게요. 11번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어진 정보가 조금 더 다릅니다. 2027 6월 문제가 됩니다. 올해 봤던 거예요. 올해 봤던 것도 생소해. 예. 올해 6월에 봤으니까 이건 안 보고 그러면 안 돼. 외울 듯이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외울 듯이. 근데 그렇게 안 본다고. 판매 수입하고 뭐 만나서 생산비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어요. 생산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앞에서 생산비 안 했었는데. 여러분, 생산비가 뭐냐면, 생산비가 뭐가 되냐면, 여러분, 여기 구조를, 이쪽으로 가서 볼까요? 여기도 아니다. 네. 여기 이 구조로 가서 볼까요? 갑국의 B기업이 YJ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뭐가 포함이 될까? 그렇지. 중간재. 여기 중간재. 생산하는 데 포함하잖아. 또? 노동력. 그치. 그래서 거의 대부분 생산비는 이제 여기서는 생산비 물어보지 않았잖아. 이 문제에서는 생산비 물어보지 않았는데 다음 문제에서는 생산비가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 생산비 조건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 그렇지. 임금하고 중간재를 합한 게 생산비가 되겠구나.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앞서서 봤던 거에 이 공식이 있었죠. 이제 뭐예요? 중간재하고 임금을 합하면 이게 생산비구나. 라고 하는 것도 하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2025년 국내 총생산에 대한 자료가 되고요. X제와 Y제만 생산합니다. X제는 노동과 수입한 중간재로만 생산을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노동하고 해외에서 수입한 중간재. 그러면 얘네 둘이 합해서 뭐가 되는 거야? 얘네 둘이 바로 생산비가 되는 겁니다. 생산된 재화의 50%는 YJ 생산의 중간재로 투입이 되고요. 나머지 50%는 갑국 내에서 최종재로 가게에서 판매되어 소비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이제 YJ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YJ는 노동과 중간재인 X제만을 사용하여 생산되고 그러면 얘가 뭐가 되겠어? 똑같이 노동하고 그러면 임금이죠. 그렇죠? 그리고 중간재 X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생산비죠. 제가 이게 생산비라고 쓰는 이유는 문제에서 여기 생산비의 비율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생산된 YJ 300억 달러 어치는 해외에 수출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가게에서 판매되어 소비가 됩니다. 갑국의 순수출은 또 정보가 있습니다. 순수출은 마이너스 100억 달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갑국은 재화만을 교역하고 수입한 재화는 X제 갑국은 재화만을 교역하고 수입한 재화는 X제 생산의 중간재로만 전량 투입된다. 그러니까 수입은 뭐만? 수입은 이 X제를

0: 생산하는데 수입해왔던 요 중간재, 이게 수입의 전체라는 얘기예요.가 됩니다. 표는 각 재화의 판매 수익과 판매 수입 대비 생산비의 비율이 나와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이 표를,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항상 이 표를 그려야 된다. 이거 생산비 이거 좀 지워줄게요. 네. 앞에서는 이렇게 표가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부가가치 막 이런 표가 나왔는데, 우린 이제 나올 때마다 그 표가 안 나오면 그려보도록 해야 돼요. 자, X재가 있고 Y재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뭐? 판매 수입. 판매 수입. 할 거고, 판매 수입에서 뭘 빼? 중간재를 빼지. 중간재를 빼면 그게 뭐가 된다고? 네. 부가가치가 되죠. 부가가치. 그러면 이 부가가치는 어떻게 해요? 예, 임금, 주어진 다른 조건이 없으면 이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 공식입니다. 판매 수입에서 중간재를 빼면 부가가치다. 그리고 또 다시 얘네 둘을 합하면 또 부가가치다.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중간재하고 임금을 합하면 뭐다? 생산비다. 그러니까 몇 가지 공식들이 나오게 된 거야. 이해돼? 판매 수입이 일단 나와 있습니다. 판매 수입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1,500이고요. 1,500. 그리고 얼마가 되냐면 2,000이 되겠습니다. 2,000이 되는 것이고, 중간재, X재 생산의 중간재는 수입해왔다 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리고 Y재 생산의 중간재는 X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뭐? 그렇지. 순수출이 마이너스 100억 달러다 라고 되어 있는 거야. 순수출은 여러분 어떻게 계산하죠? 순수출 쭉 해볼게. 순수출 어떻게 계산하지? 수출 빼기 수입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이게 얼마래? 마이너스 100이래. 우린 일단 무엇을 찾을 수 있어? 수출은 얘가 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YJ 300억 달러어치를 수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300억 달러인 거야. 수출이 300억. 그러면 수입은 얼마예요? 그렇지. 400억 달러어치가 되는 거야. 이 나라의 수입은 뭐밖에 없다고 했어요? X재의 중간재로만 수입한 재화는, 그러니까 요거밖에 없다고 했어. 그러니까 찾아낸 거죠. 얼마다? 400이다라고 찾아낸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나눠 볼게요. 그래서 1,500에서 400을 빼면 부가가치는 얼마? 1,100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또알수 있는 게 있어요. 중간재하고 임금을 하면 뭐가 되죠? 생산비입니다. 생산비의 비율이 40%래. 판매 수입의 40%래. 써줄게요. 판매 수입의 40% 하면 얼마가 되냐면 600이죠. 그렇죠? 판매 수입 1,500에 여러분 40% 해보세요. 그럼 얼마가 나오죠? 600입니다. 여기다 써줘야 되죠. 600. 40%는 600이다. 그 다음에 2000에 예, 60%는 얼마가 되죠? 그렇죠? 1200이다. 그럼 됐네요. 뭐? 이게 400. 그러면 임금이 얼마여야 돼? 두개 해야지 생산비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임금이 200입니다. 이렇게 찾아집니다. 만만치 않죠? 하나하나 따박따박. 그러면 이유는 나머지. 어떻게 되지? 두개 합해서 부가가치가 되는 거니까 이유는 900입니다. 이렇게 구해진다는 거죠. 됐나요?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도 X재하고 임금, 요거 두 개를 합해서 얼마가 나온다? 우리 알았어요? 두개 합해서 1200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았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렇게 생산비 1200. 그렇다면 여기 X재 요건 얼마 들어갈까? 그렇지. 다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볼게요. X재의 50%는 Y재 생산의 중간재로 투입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 중에서 얼마가 50%? 그렇지. 752. 그래서 여기 750이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임금이 얼마가 되죠? 750하고 그렇지. 450을 더해야 1200이 되는 거니까.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복잡해 보여도 하나하나 따박따박 해가면 뭘 그리고, 그렇지, 이 구조를 그리고, 판매 수입에서 중간재를 빼면 부가가치다. 부가가치는 임금과, 여기 문제에 따라서는 지대도 나올 수도 있고 이자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임금과 이윤으로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예, 여기는 생산비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부가가치는 얼마죠? 2000에서 750을 뺍니다. 1250이 되겠죠? 그렇죠? 1250 중에서 450은 임금으로 나가고 이윤은 얼마? 800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다 했습니다. 됐죠? 잘했어. 이제 답 찾아보면 되는 거야. 어떤 순서로 했는지 여러분이 찾아가면서 해보시는데 일단 판매 수입 적었죠? 그렇죠? 판매 수입 적었고 그 다음에 생산비는 판매 수입의 60%다 적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중간재 이렇게 찾아냈고 그러면 임금 찾아낼 수 있었고 부가가치 찾아낼 수 있으니까 나머지 이윤 찾아낼 수 있었고 어떤 순서로 했는지 꼭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X제와 Y제 생산에 투입된 중간재 구입 비용은 얼마가 되죠? 중간재 구입 비용 보겠습니다. 중간재 요거랑 요렇게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된다? 115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X 라고 하시면 되고, 생산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X제, A기업의 X제는, 아니죠. A기업 안 나왔군요. X제는 1100. 그다음에 Y제는 125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X제가 더 적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틀렸네요. 세 번째, 생산을 위해서 지출된 임금은, 임금 보겠습니다. 어디가 더 많아요? Y제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적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이제 GDP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GDP 여러분 어떻게 계산하면 되지? 그렇지. 부가가치의 총합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의 총합으로 계산하게 되면 235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부가가치의 총합으로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데 혹시 몰라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합으로 하면 어떻게 하지? 최종 생산물. 최종 생산물 뭐 있어요? YJ 이거 있지? YJ. 있죠? 그렇죠? XJ, YJ, XJ의 최종 생산물은요? 그렇죠? 절반은 중간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XJ 최종은 750입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부연해서 하는 거예요. 즉, GDP를 구할 때 여기서 여기 각국의 GDP는 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부가가치 총합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저는 뭐냐면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합으로 해도 XJ 최종 750이죠? 그렇죠? 750 절반은 재료값으로 들어갔으니까 재료로 들어갔으니까 YJ 재료로 들어갔으니까 최종 750이고 그 다음에 YJ는 최종 2000입니다. 그런데 국내 총 생산이니까 뭐 빼줘야 돼? 수입한 거 빼줘야 돼. 수입 얼마 있었어요? 400 있었지. 그치? 그래서 2350. 어떻게 생각해도 어떻게 계산해도 2350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X제 소비 지출하고 물어봤습니다. 소비 지출, 소비 지출. 그럼 소비 지출 어디 나와 있어요? X제를 볼게요. X제는 각국 내에서 최종재로 가게에 판매돼서 50%는 여기 들어갔고 나머지 50%는 가게에 판매돼서 가게가 소비 지출한대요. 그래서 X제 얼마? 750이요. 그다음에 Y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Y제는 300억 달러어치는 해외에 수출되고요. 나머지 얼마예요? 나머지는 최종재로 국내에서. 그러니까 얼마야? 그렇지. 1700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245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700억이다라고 말하면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봤어요. 괜찮아요? 네. 이 문제보다는 사실 순서상 얘를 먼저 풀었어야 되나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예, 이렇게 돼 있고 얘는 다 이제 글로 되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렇게 그려준다라고 생각하세요. 예. A 기업과 B 기업이 있고, A 기업은 X제를, B 기업은 Y제를 한다. 판매 수입이 있겠고, 뭐 빼고요? 그렇지. 똑같은 구조니까. 중간재 빼고요. 중간재를 빼면 뭐가 나와요? 부가가치가 나옵니다. 그쵸? 부가가치가 나오게 되고, 얘를 어떻게 해요? 그렇지. 임금과 이윤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거랑 똑같이. 그치, 똑같다고. 그래서 적용해보라고. 갑국에서는 X제만 생산하는 A 기업하고 Y제만 생산하는 B 기업이 존재합니다. 썼죠? 그쵸? A 기업이 생산하는 X제는 B 기업이 생산하는 Y제의 중간재로만 사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한건 모두 다 어디로 가요? 그렇지, 여기로 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X제, 중간재 이렇게 가게 됩니다. A 기업은 해외로부터 원자재 10만 달러어치를, 그럼 이게 바로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쵸? 10만 달러어치가 바로 X제 생산의 중간재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제 30만 달러어치를 생산했다. 여기 30만 달러어치네. 그치? 그럼 여기 30만 달러어치 이렇게 되겠네.
1: 다 되죠?
0: 그렇죠. 차근차근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B 기업은 A 기업이 생산한 액세만을 중간재료로 사용하여 600개의

50%다 라고 되어 있어. 이제 이거 이용하면 되는 거지. 왜냐면 부가가치 구할 수 있으니까. 부가가치 어떻게 구하면 되죠? 그쵸? 판매 수입에서 중간재 빼면 부가가치가 됩니다. 부가가치 20. 네. 뭐라고 나왔어요? 부가가치의 절반만큼이 임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10이 임금이구나. 그러면 이윤 10 남았구나. 끝. 할 만하죠. 다음입니다. 비교. 얼마에서? 그렇지. 6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 빼줍니다. 그럼 얼마예요? 30만 달러의 부가가치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 중에서 얼마? 그렇지. 절반만큼이 임금이래요. 그러면 절반이 이윤이겠구나. 끝난 거야. 됐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억, 여기 중간재 이렇게 있습니다. A 기업의 생산 당시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포함이 돼요? 아니지. 판매 수입에서 얘 빼줬잖아. 그래서 부가가치 구한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X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순수출 한번 가볼까요? 순수출 어떻게 구하죠? 순수출은 수출에서 무엇을 뺀다? 수입을 뺀다. 그렇죠. 수출 얼마 했어요? 여기 했습니다. 여기. YZ 수출했습니다. 30만큼 수출했고요. 수입은요? 여기 주어진 조건 하에서 보시면 수입한 거뭐 있어? 이 중간재를 해외로부터 수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 이렇게 됐네요. 그럼 순수출이 얼마야? 20만 달러라고 하셔야 되죠. 네, 틀렸습니다. 소비지출은 국내 총생산의 50%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국내 총생산은 일단 얼마? 국내 총생산은 부가가치의 총합, 이게 국내 총생산이 되는 거지. 소비지출은 어디라고? 앞에서도 우리 소비지출 봤잖아요. 가게에서 판매돼서 소비되는 거. 우리 마지막에 이렇게 살펴봤죠. 그쵸? YZ. 가게에서 판매되어 소비되는 거. 그쵸? 이게 소비지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디냐면 가게에서 판매되어 소비되는 거 어디였어요? 그쵸? 여기 30입니다. 그렇지? 따라서 국내 총생산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건 50만큼입니다. 아니, 30만큼입니다. 따라서 50에서 30만큼 차지하고 있어요. 곱하기 100. 60%. 그렇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네. B 기업이 지급한 임금은 10만 달러이다. 아니죠. 15만 달러죠. 그래서 또 틀렸습니다. 생산 측면에서 계산한 국내 총생산. 국내 총생산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느 측면에서 계산을 하든, 어느 측면에서 계산하든, 이거 분배 측면에서 계산해도, 그쵸? 50. 부가가치의 총합이라고 생산 측면에서 계산해도 50.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쭉몇 문제를 보면서 어때? 아, 구조가 비슷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감을 잡았으면 되겠습니다. 그래놓고 가장 이제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야.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수능 문제가 가장 어렵고요. 이 자료를 활용해서 한번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에서는 X제만 생산하는 A 기업, 울국에서는 Y제만 생산하는 B 기업, 병국에서는 Z제만 생산하는 C 기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생산비는 임금과 중간재 구입 비용. 우리 이거 앞에서 다 살펴봤죠? 구성되고요. 표는 2024년 갑 기업의 생산량과 이윤, 생산량하고 이윤이 나와 있습니다. 각 기업은 자국 내에서 생산하고 생산된 제한은 그에 모두 거래되어 소진되고, 교역은 갑국과 을국, 그다음에 을국과 병국 사이에서만 또 이루어집니다. 수능 문제라서 확실히 좀 난이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다음 조건들을 이용해서 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한번 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국, 을국, 병국이 이렇게 있고요. 갑을 병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국과 을국 사이에서, 을국과 병국 사이에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 조건도 있어요. 판매 수입해야지 또뭐 해야 돼? 중간재 해야죠. 또뭐 해야 돼? 이거 두개 이렇게 빼주면 뭐죠? 그렇지, 똑같아, 항상. 부가가치가 됩니다. 부가가치가 되는 것이고, 이 부가가치를 다시, 그렇지, 임금과 이윤으로 이렇게 하게 되고,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냐면, 그렇지, 이윤이 나와 있습니다. 이윤이 1700, 1900. 그래서 1000, 1700, 19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따박따박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 기업은 노동과 유일한 중간재인 YZ를 사용하여 가격이 15달러인 중간재를 YZ를 사용하네요. 그래서 을국으로부터 중간재 YZ를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YZ 이렇게 써놓을게요. 예, 가져오고. 그래서,
Y제를 사용하여 가격이 15달러인 X제를 생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5달러인

XYZ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판매 수입이 얼마가 되는 거야? 아, 3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써놓을까요? 예, 썼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생산비에, 예, 임금은 생산비의 50%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조건이 우리 여기서 이제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네. 임금은 생산비에, 생산비가 여러분 뭔데요? 생산비가 임금하고 중간재를 합한 게 생산비잖아. 그거의 50%다라고 하는 공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여기 해볼게요. 중간재에 얼마인지 몰라요. 네. 그런데 임금이 생산비의 절반이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어때? 임금하고 중간재하고 둘이 같은 거지. 그치? 둘이 합한 거에 반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도 임금도 A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게 공식이 만들어지죠. 첫 번째 해볼까요? 해볼까요? 부가가치는 어디에? 3천에서 중간재 A를 뺀 거죠. 그쵸? 예, 네, 했잖아요. 여기에서 이걸 뺀게 부가가치다. 그치? 예, 네, 했죠. 또 어떻게 해요? 그치? 이 부가가치는 이 A하고 이윤을 합한 것이죠. 그쵸? 임금하고 이윤을 합하면 부가가치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계속 똑같은 공식으로 우리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는 어떻게 한다? 네, 부가가치는 A하고 더하기 1000을 더하면 되겠다. 이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 이거 계산이 쫙 되잖아요. 둘이 더해줄게요. 더해주면 이 부가가치는 얼마? 4000.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 그럼 부가가치는 얼마? 200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 2000이요.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아, 중간재가 1000이구나. 임금도 1000이구나.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그치? 이제 을국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국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B 기업은 노동과 유일한 중간재인 Z재를 활용해서, 이번에 얘는 Z재를 활용을 합니다. Z재를 활용해서 중간재 구입 비용은 생산비의 50%다. 또 똑같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여기도 A라고 해보면 생산비 이거 두개 합한 거잖아. 그럼 여기도 A겠네. 둘의 절반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생산된 Y재의 60%는 자국에서 최종재로 소비되고 나머지는 각국에 수출되어 중간재로만 소비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할 수가 있겠네요. 무엇을 구할 수가 있다? 이 가격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그쵸? 여기 보시면 60%는 최종재로 소비되고요. 나머지는 각국에 수출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250에 나머지 얼마? 250개에 여기다 해볼게요. 40%. 250개에 여러분 40%면 얼마가 되는 거야? 그치, 100개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1000이 같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얼마라는 얘기야? 10달러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여기가 10달러구나. 그러면 판매 수입이 얼마가 된다? 그렇지, 2500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식을 쓸 수가 있어. 앞에 거랑 마찬가지로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해볼게요. 여기 이제 부가가치는 2500에서 뭐? A라고 그냥 했습니다. 여기가 똑같은 A는 아니야. A를 뺀 거. 그렇죠? 또 부가가치는 구해진 부가가치는 A랑 1700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1700하고 더하기 A를 더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또 이걸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제 얼마가 나오냐면 부가가치는 2100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아, 여기가 400이고 여기가 400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야. 그치? 좀 어마어마하긴 하죠. 이제 다음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 C 기업이에요. C 기업은 중간재 없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재 0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노동만으로 Z재를 생산하고요. 생산된 Z재의 80%는 자국에서 최종재로 소비가 되고요. 나머지 을국에 수출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출됐던 거죠. Z재가 중간재로 수출이 됐던 건데 20%.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20%면 몇 개예요? 여기 이렇게 가겠습니다. 20개죠. 그렇죠? 400이 되려고 해요. 그러면 아, 가격이 20달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 여기 20달러예요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 판매 수입은 2000이구나. 됐죠? 그렇죠? 2000에서 0 빼니까 부가가치가 2000이구나. 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임금은 100이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여러분 답은 해설지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이 해설지 보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풀었는지를 보세요. 결국은요, 판매 수입에서 중간재를 뺀게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는 결국 임금과 이윤으로 구성된다라고

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식을 세웠어요. 식을 세웠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찾아냈습니다. 답은 여러분 5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부가가치 다 구했으니까 답은 5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사실은요, 난이도가 꽤 있었던 문제고, 마지막 문제를 해설까지 쭉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 이 설명하는 것으로 마쳤고요. 여러분, 지금 문제 유형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쉬운 문제부터 해서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오늘 한 6문제 정도 풀어봤거든요. 반드시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 문제는 작년도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 예.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명목 GDP와 실질 GDP와 관련된 문제들을 쭉 풀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쓰셨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Good luck to you.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실전에 도전하라. 여러분들과 함께 2027 약점 공략 훈스킬 수학원 함께 진행하고 있는 저는 EBS 수학 영역의 최경훈입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이 약점 공략의 이제 거의 끝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7강에 이제 이 약점부터 시작해서 7, 8, 9 이렇게 3개의 강의가 남아있는데요. 바로 이 3개의 강의는 선생님이 이 수학원 교과로 봤을 때 대단원 마지막 번째, 즉 세 번째 대단원이 수열에서 여러분들의 약점을 뽑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름하여 공략 다섯 번째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과 함께 약점을 파헤쳐보고 또 극복을 해보고 저희와 함께 이제 전략, 훈스킬을 한번 전수받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일단은 선생님이 이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가장 가깝게 치러졌던 6평과 7평, 그러니까 7월 학력평가 이렇게 이제 두 개를 한번 보면 생각보다 수열이 좀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전반적으로 수열이 오늘 선생님과 약점에서 다룰 것 처럼 아주 난도가 높게 최근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난도가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좀 이번 이 약점 공략을 통해서 정말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반드시 풀어내리라라는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의 위크 포인트를 한번 좀 잡아보면 일단 첫 번째가 우리 친구들이 그냥 식을 기준으로 그냥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웬만큼 잘 풀더라고요. 근데 뭔가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수열이 아닌 약간 그 네모 박스를 만족하는 혹은 어떠한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수열을 내가 생각해낼 때 좀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문항들 위주로 제가 지금 이 유인물에 가져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바로 풀리는 게 아니라 아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케이스 분류를 할 때 좀 우리 친구들이 애를 먹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거를 그냥 식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과정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이제 요거를 요렇게 해야 되는구나. 요걸 요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다음 번째 선생님이랑 같이 공략할 귀납적 정의까지 좀 이어지는 수일 수도 있는데요. 이 수열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무 이제 여러분들이 몇 개의 좀 이그잼플을 좀 갖고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그 식만 어떻게든 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조금 애를 먹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기본적으로 이 수열에서 등차수열, 등비수열에 관련돼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제가 요약정리해드릴 건데 제가 이 요약정리를 하면서도 우리 친구들이 이걸 몰라서 문제를 틀릴까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좀 제가 제 입으로 약점 공략이라는 그 이름 아래 조금 정리할 개념들은 정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정말 간략하게 한 10분 정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저쪽으로 가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내용 정리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제가 그 빈칸 이렇게 만들어드려가지고 유인물 만들어드렸던 거 알고 계시죠? 지금 프린트 해가지고 보고 계신다면 거기 빈칸 부분에다가 조금 이 다음 내용들을 판서를 하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간략하게 노트테이킹 하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교육과정상에서 이름이 붙여진 수열은 등차, 등비수열 이렇게 두 개밖에는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메인이 되는 투 토픽이 바로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기억을 하는 거냐면 이제는 등차수열 따로따로 등비수열 따로따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은 맥락상에서 아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구나 이렇게 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바로 선생님이 등비수열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등차수열도 그렇고 등비수열도 그렇고 가장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일반항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등차수열에서 AN이 뭐냐 이제 와서 AN이 뭐인지를 못 알아듣는 친구들은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럼 말 그대로 등비수열에서의 AN은 뭐냐? 이것부터 먼저 출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이 등차수열의 AN이라고 하는 일반항은 바로 여러분들 A1 더하기 N-1 때 이제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DN 플러스 A1-D 이렇게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지 약점 공략이 될 겁니다. 따라서 지금 눈에 보다시피 이것은 N에 관한 몇 차식? 1차식. 그래서 N에 관한 1차식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바로 N의 개수. 즉 여기에서 최고차항이 N이기 때문에 그 바로 N의 개수가
바로 공차 D가 된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반면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A1 곱하기 R의 N-1제곱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다항함수의 형태가 아니라 약간 지수함수의 형태인데 이걸 온전히 또 지수함수의 형태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지수함수는 여기 R이 0보다 커야 되는데 사실상 여러분들 공비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쓰려면 R이 뭐가 아닌 경우만 이렇게 쓰냐면 0이 아닌 경우만 쓰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지수함수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냥 지수가 포함된 지수식이다 이렇게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밑이 R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좀 잡고 그 R이 바로 공비가 될 것이다. 바로 이 밑의 역할이 바로 공비의 역할이다. 이렇게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우리가 등차수열하고 등비수열에서 일반항을 내가 조사를 했다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한 SN이라고 하는 공식도 여러분들이 외워두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SN이라는 공식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SN이라고 하는 공식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등차수열에서 SN이라고 하는 공식은 뭐 2분의 N, 2A1 더하기 N-1D 이렇게 외우고 있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약점 공략을 하는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형태보다는 2분의 DN제곱 플러스 A1 마이너스 2분의 DN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4점짜리까지 공략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 내가 이걸 이렇게 썼느냐? 그래야 이것은 그 등차수열의 일반항과는 다르게 N에 관한 몇 차식? 2차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 바로 N제곱의 개수가 바로 공차의 반이다. 뭐 제가 굉장히 그 앞선 강의였던 수능 개념과 수능 특강뿐만이 아니라 수능 완성에서도 올해 계속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무슨 항이 없다? 띠로리 상수항이 없다라는 거 굉장히 핵심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까지. 아마 제가 한 9강 정도에서 설명할 수열의 박스 채우기 문제 중에서도 요 상수항이 0이다라는 거를 조금은 소급 적용하는 문제가 등장하니까 그때 가서 무슨 소리야? 라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배경 지식은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당연히 박학다식이라는 말이 왜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알아두는 게 일단 좋긴 하지만 너무 쓸데없는 것까지 알아둘 필요는 없고 그렇게 조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SN이라고 하는 게 이 등비수열로 넘어와서는 R-1분의 A1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물론 이거는 R이 1이 아닐 때 쓸 수 있는 공식이긴 하지만 R이 1이거나 공차가 0인 것은 시험 문제에서 약점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렇게 구구절절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여러분들 깔끔하게 조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개념이 뭐냐면 등차수열에서도 등비중앙이라고 등차중앙이라는 개념이 있고 등비수열에서도 등비중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중앙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비중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약점을 공략하기 위한 조금 파이널 개념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어떻게 준비를 해가지고 왔냐면, 만약에 A의 별이라고 하는 항이 있고요. 가다가 A의, 제가 하트로 해가지고 왔나? 네, 하트로 해가지고 왔어요. 하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A의 달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A의 별, 그 다음에 가다가 A의 하트, 가다가 A의 달, 요렇게 만약에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랬을 때 만약에 이 별과 하트까지의 간격, 그 다음에 하트에서 달까지의 간격이 서로 같다면, 그럼 예를 들어 1, 2, 3, 그러면 간격이 1, 1이니까 같죠. 통과. 만약에 여기가 1, 3, 5 이랬다고 해도 간격이 2, 2니까 같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간격이 같고, 여기서도 간격이 같으면 이 등차중앙이라고 하는 개념, 등비중앙이라는 개념 모두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과연 성립하는 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등차수열에서는 가운데 거의 두 배가 양쪽 끝의 합과 같다라는 게 성립한다라는 게 여기서의 등차중앙의 의미고, 등비중앙은 가운데 거의 두 배가 아니라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쪽 끝에 곱과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성립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이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추가적으로 이것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좀 정리를 해주시냐면 4점은 스킬이라고 조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요거는 이제 기출 문제에서 조금 고난도 문제에 많이 등장했던 내용들인데, 일단 먼저 첫 번째, 만약에 어떤 등차수열이 있고요. 그 등차수열에다 등차수열을 더했다. 그리고 등차수열에서 등차수열을 뭐뺄 상관없고, 어쨌건 간에 뺄 셈이라고 하는 건 덧셈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등차와 등차를 더하면 등차수열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AN이라고 하는 등차수열과 BN이라고 하는 등차수열을 더해서 만든 수열을 CN이라고 하자라고 하면 그 CN도 등차수열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제가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등비수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이 AN이라고 하는 등비수열을 가지고서 절대값 AN이라고 하는 수열도 만들어낼 수 있고 AN의 제곱이라고 하는 수열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모두 다 등비수열이 돼요. 그러면 등비수열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항과 공비인데, 그러면 각각의 첫째 항과 공비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실까요? 선생님이 첫째 항을 첫이라고 쓰고 공비를 공이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의 첫째 항은 절대값 A1이 첫째 항이 되겠죠. 근데 공비도 절대값을 붙인 것이 바로 공비가 되더라라는 특징이 있고요. AN 제곱, 즉 AN이 등비수열일 때 AN의 제곱도 등비수열이 되는데 그때의 첫째 항은 당연히 A1의 제곱이 될 거고 공비도 따라서 제곱이 되더라라고 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4점짜리 훈스킬도 조금 알아두시면 아마 시험 볼때 요긴하게 또 사용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요 정도 지금 딱 화면에 보여지는 이한 판을 스크린 캡처를 해서 뇌에다가 딱 이렇게 삽입을 해두시고 그때그때마다 인출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4점짜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정말 기본 오브 더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이제 문제에 대한 개념이 되겠고요. 과연 이걸 내가 다 알고 있어도 시험 문제는 왜 틀리는 건지 이제 지금부터 그걸 선생님과 함께 분석을 해볼 텐데 선생님이랑 같이 준비했던 첫 번째 2022학년도 수능 문제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은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2022학년도 수능 21번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보고 여러분들 이건 당연히 제가 거진 다 4점짜리 문제로만 갖고 왔어요. 몇 문제 빼고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자, 여러분 일단 이 문제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수열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A1이라고 하는 이 첫째 항에다가 절대값을 씌웠더니 그게 2래요. 근데 나를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긴 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음번째 항을 만들어낼 때그 전에 있던 항에다가 2를 곱한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AN 플러스 1이 이 AN이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AN이라고 하는 수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절대값 AN이라고 하는 수열을 생각해보면 공비가 2인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구나 라는 걸 내가 일단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절대값을 벗긴 AN이라고 하는 그 수열의
일반항을 첫째 항부터 열 번째까지 더했더니 마이너스 13.

하다 이 말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여기 위크 포인트에서 좀 수열이 만들어지는 원리나 나열을 하지 않고 식에 의존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보자마자 식으로 조금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대충 어떻게 된다는 뜻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지금 제가 A1, A2, A3,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A9까지 묻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A10까지도 묻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요렇게 좀 가다가 뭐몇개 써보는 거예요. A8, A9, A10, 요렇게. 그럼 제가 확실한 건 뭐냐면, 절대값을 씌워서는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고, 첫째 항이 2니까, A1은 잘은 모르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2 중에 하나, 그 다음에 그두 번째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제곱 중에 하나,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됐죠?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2의 3제곱 중에 하나,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2의 4제곱 중에 하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2의 8제곱 중에 하나, 플러스 마이너스 2의 9제곱 중에 하나, 플러스 마이너스 2의 10제곱 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맘만 먹으면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할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 내가 이제 여기서 이걸 모두 다 더한 것이 마이너스 14라는 거에서 아이디어를 딱 찾아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런 게 어려운 거죠. 여기까지는 다 이해했을걸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생각보다 a의 10이라고 하는 2의 10제곱은 1024 아니면 마이너스 1024니까 생각보다 너무 큰 숫자예요. 그리고 그게 마이너스 14 정도로 약간 조금 마이너스로 넘어가려면 어느 정도 이게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좀 맞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if.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한번 해보는 거죠. 얘를 마이너스로 한번 딱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1024라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잘은 모르겠는데, 앞에 첫 번째 항부터 아홉 번째 항까지를 모두 다 그냥 플러스라고 해보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최대한 많이 더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얼마일까? 요걸 고민해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if 뭐라고 했냐면 A1부터 A9까지 모두 다 플러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요렇게 한번 제가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2의 1제곱 더하기 2의 2제곱 더하기 2의 3제곱 따다다다 2의 9제곱까지 더하는 거니까 이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쓸수 있는지라 만약에 제가 이거를 모두 다 더한 A1 더하기 해가지고 A9까지 만약에 더해보면 그것은 r-1분의 첫 번째 항이 2가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2에 9개까지 더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게 2의 10제곱 마이너스 2가 돼요. 잠깐만. 그러면 만약에 A1부터 A9까지가 모두 다 플러스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A1, A2 지금 더해가지고 지금 제가 한 행위가 뭐냐면 여기까지 지금 더한 것을 제가 모두 다 플러스라고 했더니 이게 2의 10제곱 마이너스 2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여기다가 A10까지를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14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A의 10을 마이너스 2의 10제곱이라고 하는 요렇게 제가 지금 세팅을 했을 때가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를 더하면 요렇게 요렇게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2니까 얼추 마이너스 14에 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조금 더 마이너스를 많이 만들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이제, 그럼 여기가 2고, 그 다음에 여기가 4라고 제가 가정을 한 거니까, 하나씩 제가 마이너스 2로 바꿔봅니다. 제가 만약에 이 2를 마이너스 2로 바꾸고 싶으면 어떤 행위를 한 거냐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만큼을 뺀 거죠.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다 마이너스 4만큼을 더 뺀다고 치면, 마이너스 6이니까, A1 하나만 마이너스 2로 바꾼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지금 커피 마실 때가 아니야. 지금 잠을 잘 때가 아니야. 핸드폰을 볼 때가 아니야. 여길 봐야 돼, 지금.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여기를 다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했더니, 마이너스 14가 안 나와. 마이너스 2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더 빼줘야 돼. 그러니까 앞에가 작은 숫자들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그 2를 마이너스 2로 바꿔보는 거야. 근데 너만 2를 마이너스 2로 바꾸면 안 되고 맞게끔 바꿔야 되니까 2를 마이너스 2로 바꾼다는 얘기는 결국 마이너스 4만큼을 더했다는 얘기가 되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4만큼을 더해도 아직까지 마이너스 6이라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4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얘만 바꾸지 말고 그럼 얘도 바꿔야겠다 그래가지고 얘까지 마이너스 4로 딱 바꿔보니까 마이너스 8을 한 효과가 있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 딱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A2까지만 마이너스였고 여기

이게 A3부터 A9까지는 플러스였고 A10이 마이너스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솔직하게 말해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상황에 맞는 지금 이러한 나의 전략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if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트라이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2번으로 넘어와서 결국에는 A1, A3, A5, A7, A9을 더해달라 이랬는데 일단 A1하고 A2만 음수니까 A1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3부터는 이게 이제 우리가 공식을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A3는 지금 항이 뭐냐면 이쪽 다 플러스니까 여기는 지금 플러스 8이거든요. 그러면 8부터 시작해서 몇 개죠? 이거는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고, A3에서 A5로 점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공비는 뭘로 생각해 주냐면, 2, 그 다음에 2, 그래서 공비는 4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2 더하기, 그럼 여기는 공비가 4니까, 4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이 8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공비가 4인데 이걸 4개 있으니까 요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2의 8제곱이 되는 거니까 256이 되는 건가요? 맞죠? 256이 되는 거니까 255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255가 되는데 이거는 3의 배수가 맞아요. 왜냐면 이걸 모두 다 더하면은 12니까 3의 배수라서 그럼 요렇게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3, 8에 24. 85. 이렇게 되네. 그러면 85에다가 8을 곱하게 되면은 640. 그 다음에 680. 그래서 680에서 2를 빼면 678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기 선택지가 없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678이라고 딱 쓰고 이게 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까지도 확인할 수 없다 보니까 제가 알고리즘을 잘 가지고서 이제 도전을 해보는 게 중요하죠. 저는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알고리즘을 골라보세요라고 하면 단연코 이 노란색으로 선생님이 쓴 if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마이너스 14까지 갈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따져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제가 한 다음번째 강의에서도 이러한 멘트와 이러한 분위기를 한번더 연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약점이었는지 좀잘 정리해 두셔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좀잘 정리해 두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 네모 박스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아, 제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자, 이제 넘어가가지고는 이제 우리 페이지를 넘겨서 17페이지에 있는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그래도 요 정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하는 좀 3점짜리 문제 중에서 좀 난도가 높다라고 하는 이제 어려운 문제를 한번 갖고 와 봤는데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은 너끈히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선생님이랑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등차 수열도 마찬가지고 너무 시계에 의존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일단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일단 이 AN이 등차 수열이라는 거에 포인트를 뒀어요. 그러는 순간 A6에서 A4를 뺀다는 거는 결국에는 ED만 남는 거거든요. 두 배의 공차. 따라서 저는 보자마자 아, 그랬다면 공차는 3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이거를 갖다가 A1 더하기 A5, A9 이거를 그냥 나다당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 그러면 선생님, 여기 간격이 4고 여기 간격이 4니까 결국에는 A1과 A9을 더하면 그것이 EA5가 된다라는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세 개를 더한 것은 바로 가운데 있는 A5를 세개 곱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3A5가 42가 돼서 결국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싶었던, 그러니까 알려주고 싶었던 정보는 다섯 번째 항이 바로 여기다가 3을 나눈 바로 14가 되겠다. 여기까지 선생님은 소급 적용했어요. 그러면 사실상 공차가 3이라는 것과 다섯 번째 항이 14라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모든 이제 항은 내가 찾으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식을 딱 바라봤을 때 일단 여기서부터 1번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건 제가 1번이라고 하기도 전에 이제 배경 지식으로 갖고 가는 거고. 그러면 내가 1번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친구들이 이걸 딱 보는 순간 선생님 이거 합차 공식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더하고 빼고 이렇게 인수분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잘한다. 그러면 AK 플러스 1에서 AK를 뺀다는 것 자체가 공차인 것도 찾았니? 그쵸. 그러면 여기가 3이 되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우리가 약점 공략을 하려면 3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여기가 AK 플러스 1 더하기 AK만 남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소급 적용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도 내가 요 3을 갖다가
오른쪽에 있는 거랑 나눠주고, 저는 여기를 순서를 바꿔서 k 더하기 1 더하기 k가 아니라

여기를 AK 더하기 A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우리 정서상에도 맞죠. 작은 수부터 큰 수를 더하는 게더 나으니까. 그러면 결국 이것이 3으로 나는 160보다는 더 커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어때, 괜찮아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 있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요걸 더한다는 건 뭘까? 이랬을 때 이것도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러지 말고. 그건 왜 그러냐? 자꾸 식에 여러분들이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말고 얘들아, 한 번만 그냥 깨봐라. 시그마를 깨라. 그냥 나열을 해봐라. 그럼 보여요. 그럼 이게 A1 더하기 A2, 그 다음에 A2 더하기 A3. 선생님이 이렇게 세로셈을 할 때도 있거든요. 아,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A3 더하기 A4. 벌써 찾았어요, 선생님. 뭐냐면, 아, 지금 2, 2, 3, 3. 이렇게 조금 가운데가 두 개씩 더블로 나오는구나. 그럼 이렇게 가가지고 어디까지 갈 거냐면, 여기가 m, 여기가 m 플러스 1까지 가는 거니까, a의 m 더하기 a의 m 플러스 1이고, a의 m까지는 두 개씩 더해지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럼 제가 여기서 조금만 다시 써보면, a1 더하기 두 배에 a2부터 어디까지? 그치. am까지 하고, 그 다음에 a의 m 플러스 1, 요렇게 되는 게 바로 왼쪽 식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도 차라리 2고, 여기도 차라리 2인 게 여러분들 차라리 낫기 때문에, 저는 여기도 2라고 해주고, 여기도 2라고 해준 다음에, 대신 a1 더하기 a의 m 플러스 1번째 항을 더한 거를 드러내려고요. 제가 이것도 수능 특강에서 한번 연출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 처음 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 와서 선생님과 함께 이 실무 2번의 8번 문제를 풀때전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이게 이미 약점인 거죠. 그러니까 왜 약점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지 못하면 미안한데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메타 인재 과정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여기가 A1부터 AM 플러스 1번째 항까지를 모두 다 더한 것의 두 배예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가지고 AM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벌써 첫째 항하고 맨 마지막 번째를 항을 아니까 이것은 2 곱하기 2분의 바로 N 몇 개죠? M 플러스 1에다가 A1 더하기 A의 M 플러스 1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요렇게 요렇게 약분이 되면서 실은 A1 더하기 AM 플러스 1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어서 M 플러스 1에서 1을 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m 곱하기 a의 1 더하기 a의 m 플러스 1 요렇게 되고 요게 바로 160보다 큰 그러한 자연수 m의 최소값을 구해라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적극적으로 a1과 am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걸 찾아볼게요. 지금 다섯 번째 항은 14고 D가 3이니까 여기서 제가 A1을 구한다 그러면 바로 이 14에서 D를 4번 빼줘야 돼요. 요렇게. 요거 괜찮으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관계로부터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D가 3이니까 여기가 3이 되면서 A1은 얼마라는 걸 아냐면 2라는 걸 알죠. 그러면 A의 M 플러스 1번째 항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2라고 하는 거에다가 n번만큼을 더 앞으로 간 거니까 md를 더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md가 얼마냐면 3d죠. 아니, 3m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 더하기 2 더하기 3m을 해주면 그게 바로 여기 밑줄 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답이 나오는 알고리즘을 2번이라고 하면 결국 우리에게 남은 건 뭐냐? m 곱하기 바로 요거 두 개를 더한 3m 더하기 4가 얼마보다 160보다 같거나 크게 되는 m의 최소값을 구해라라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전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거를 m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푸는 것도 좋은데 저는 그냥 조금만 이렇게 풀겠습니다. 현실적으로 6, 7, 8, 9, 10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기 선택지가? 그러니까 제가 아, 그래? 그럼 내가 m에다가 한번 6을 한번 넣어보겠다. 충분히 하실 수 있죠. 그냥 평상시에도 할수 있어요. 그럼 여기가 6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냐면 여기는 3, 6에 18, 그 다음에 여기니까 22가 되면서 결국 이거는 132가 돼서 160보다 같거나 크지가 않아요. 탈락. 그럼 내가 만약에 M에다가 7을 한번 넣어봤어요. 됐죠? 그럼 내가 M에다 7을 넣어보게 되면 7 곱하기 여기는 3, 7에 2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4니까 25가 되면서 25가 4개 있으면 100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 3개 더하면 75니까, 여기는 175가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160을 처음으로 넘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m이 7인 게 답이겠구나.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최소값은 7이 되겠다. 그래서 보기 선택지 몇 번? 2번이다.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게 실제 어떤 자연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알고리즘이에요. 뭐는 안 되는데 뭐는 된다. 그럼 그게 최소값이죠. 뜻 자체가.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다른 문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어떤 게 약점이었는지, 또 어떤 것이 좀잘안 됐는지, 여러분들 제가 알고리즘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제 생각에 이 부분도 약간 좀 여러분들 다르게 갔을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조금 다르게 갔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 이번에 정답 내는 것도 저와는 좀 다르게 접근했을 것 같아서 이건 두루두루 선생님의 이 훈스킬이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실전 모의고사에서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마무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한 겁니다. 저의 그 의도를 좀잘 파악해 주시면서 복습해 주시기를. 좋아요.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이제 1번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그 옆에 제가 이제 4회 12번 문제도 갖고 왔는데 사실은 앞선 그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케이스를 나누는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제 여기 이 2번부터 이제 제가 다음 문제 이제 3번까지는 몇 개의 좀 케이스를 나눠봐야 되는 문제가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 은근히 또 우리 애들한테는 어렵다라고 많이 이제 입이 여기까지 나오는 문제의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또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첫째 항이 2인 등차 수열과, 그러니까 A에는 등차 수열인데 첫째 항이 2야. 그 다음에 첫째 항이 4인 등비 수열 BN에 대해서 내가 CN이라고 하는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좀 고난도 특징이죠. 그래서 그 CN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면 AN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BN을 선택하거나. 근데 언제 AN을 선택해? BN보다 AN이 더 같거나 크면. 그 다음에 AN하고 BN하고 비교했을 때 BN이 더 크다. 그럼 BN을 뽑아. 그럼 어찌됐건 간에 CN이라고 하는 거는 AN에서 갖고 오거나 BN에서 갖고 와야 되니까 잠깐만. 1번 알고리즘. 일단은 조금 써볼래. 써볼래. 써볼래. 근데 문제를 보니까 C3, C4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대충 써보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3, 4를 비교하래매. 그쵸? 그 다음에 B1, B2, B3, before 이렇게 됐을 거란 얘기죠. 일단 여기까지 제가 썼어요. 근데 첫째 항이 2라고 했고 그 다음에 첫째 항이 4라고 얘기했으니까 공차하고 공비는 몰라요. 그럼 제가 여기를 만약에 2라고 두고 여기를 4라고 두면 그 다음 번째 식은 4r, 그 다음에 여기는 4r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4r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2 더하기 d가 되겠고, 여기는 2 더하기 2d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2 더하기 3d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 밑에다가 cn이라고 하는 수열을 만들 건데, 그때는 2하고 4를 비교해서 지금 4가 더 크죠? 그러면 bn을 뽑아내서 c1은 4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요거랑 요것도 이제 대소비교, 요거랑 요것도 대소비교, 요거랑 요것도 대소비교다 이 말인 거죠. 그랬을 때, 그 C3하고 C4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C3와 여기 있는 C4가 서로 모두 다 같으면서 3으로 만약에 같다라고 한다면, 그때 A7과 B7을 곱해봐라 이랬거든요? 저는 여기서 일단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잠깐만. 내가 지금 A1이 2라는 거 알고 있고, B1이 4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따지자면 D랑 R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니까 2번. 결국에는 D가 얼마야? R이 얼마야? 이거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흘러가냐? D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얼마다라는 게 나오면 답은 A7이라고 하는 거는 A1이라고 하는 게 2니까 2 더하기 6D로 찾을 수 있을 거고, 만약에 내가 이 R이라고 하는 걸 찾는다고 한다면 B7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B1이 4였으니까 4 곱하기 R의 6제곱으로 이 문제가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D 찾아, R 찾아, 산말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요걸 찾아보는 거예요, 요걸.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A3, B3, A4, B4의 지금 대소관계를 바로 비교할 수는 없는지라 케이스가 어떻게 나올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3이었거나 아니면 이게 3이었겠죠. 또 이게 3이었거나 아니면 이게 3이었겠죠. 근데 이제 둘 중에 대소관계가 모르니까 어떤 옵션이 가능할 것 같냐면 요렇게 두 개가 3인 경우, 요렇게 두 개가 3, 3인 경우, 요렇게 두 개가 3, 3인 경우, 요렇게 두 개가 3, 3인 경우, 이렇게 일단 내가 머릿속에서 나이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가짓수는 네 가지가 나오는 거야. 근데 재미없는 게, 만약에 여기가 3, 3 이랬으면은 공

자가 0이라는 뜻이거든요. 맞죠? 왜냐면 33이라는 얘기는 그 더한 게 0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22여야겠죠. 그러니까 33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쩐지 같은 라인은 아닐 것 같았어. 만약에 여기도 같은 라인이었다 그래서 여기가 33이었다 그러면 R이 1이라는 얘기인데 그랬으면 33이 아니라 4444였었어야지. 그러니까 조합은 선생님이 지금 핑크 색깔로 동그라미 친요 조합이었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표시하는 요렇게 세모로 되어 있는 요 조합이었을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요게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일단 먼저 첫 번째, 핑크 색깔이 맞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2 더하기 2D가 3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러면 이번에는 4의 세제곱이 3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몰라야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냥 따져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떤 걸 알게 되냐면 D가 2분의 1이라는 걸 내가 알게 돼요. 어때, 괜찮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R의 세제곱이 4분의 3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요거는 그렇게 예쁜 숫자는 아니죠, 지금. 근데 만약에 D가 2분의 1이었다라고 한다면 A4 좀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면 A4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 더하기 3D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 D를 넣으면 1.5니까 이때는 A4가 굳이 소수점으로 나타낸다고 한다면 3.5가 된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제가 지금 가정한 것 자체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만약에 3.5였다라고 한다면 원래는 더큰 거를 뽑아내는 거니까 3.5가 이쪽으로 갔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모순인 거죠. 집중, 집중.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또 이거 따졌죠. 또 이거 R 세제곱이 그러니까 R 또 뭐뭐 플러스 말. 으이그. 그러면 이제 문제가 길어진 거예요. D는 2분의 1이니까 깔끔하잖아요. 조건 만족하는지 보죠. 여러분들 딱 이런 문제 보면 선생님 생각했어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아니면 세모 세모 둘 중에 하나는 말이 안 되고 하나는 말이 되고 그래서 너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푸는 거 알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약정 공략. 그러니까 화를 낸건 아니에요. 너무 흥분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다고. 맥락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눈에 매를 가지고서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눈에 불을 켜고 보는 거야. 근데 아니었던 거죠. 왜 아니었냐면 D가 2분의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쪽에다 2분의 1을 넣어주게 되면 여기가 1.5니까 3.5여서 지금 내가 가정하기로는 밑에 있는 게 3이고 여기가 3.5면 애초에 C4를 만들어낼 때큰걸 뽑는 거잖아요. 느낌상. 그러니까 이걸 갖고 왔었어야 되는 건데 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나는 두 번째가 답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어떤 경우? 바로 세모로 연결된 부분. 그러면 결국 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4의 제곱이 3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 2 플러스 3D가 얼마다? 그것이 3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내 이론이 이제 맞다면 모든 것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D가 3분의 1이 된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R제곱이 4분의 3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R이 플러스 마이너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까지 일단 둬보면 그럼 D가 만약에 3분의 1이라고 치면 지금 내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3이에요. 그쵸? 초록 색깔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가 3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3이 이쪽으로 갈때 얘보다 컸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D가 3분의 1이라고 하는 걸 이쪽에다 넣으면 3분의 2는 0.666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가 2.6BDD 뭐 이렇게밖에는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얘가 3으로 나오는 게 맞았다. 그러니까 D가 3분의 1인 거는 결격 사유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쪽이 3이에요. 그러면 4의 세제곱이 3보다는 더 커야, 아니, 더 작아야 되는 거죠. 맞죠? 여기서 지금 더큰걸 뽑는 거니까 A4가 더 커가지고 이쪽으로 나와야 되니까 4의 세제곱이 더 작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있잖아요. R제곱 자체가 1보다 작으니까 플러스든지 마이너스든지 간에 이쪽으로 넘어갈 때더 작아지는 거예요. 숫자가. 음수로 작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양수지만 이게 4분의 3이 1보다 작으니까 더 작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3보다 더 작은 숫자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더큰 숫자에서 이렇게 뽑아내는 거 충분히 넣끈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R은 사실상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모두 다 되는 케이스였습니다. 어? 왜 그러지? 아, 됐다 이제. 그러면 2 더하기 6D가 얼마죠?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아, R이 6제곱이구나. 그러면 4 곱하기 이거의 세제곱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R이 플러스 마이너스인지는 필요가 없었던 거야. 따라서 64분의 27이 되는 거죠. 그럼 요렇게 요렇게 약분이 되면서 여기가 16이 되는 거니까 최종적인 이제 문제는 두 개를 곱해라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래서 4 곱하기 16분의 27을 해주게 되면 최종적인 정답은 4분의 27이 나오겠다. 요렇게 마무리가 됐던 문제였습니다. 어때요? 이제 어떻게 푸는지 이해되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얘가 이미 벌써 나의 용의선상에서 탈락이 됐기 때문에 범인은 2였구나 라고 하고 사실은 뭐 따지지 말고 그냥 요게 답이겠구나 요렇게

해도 시간을 줄인다라는 실전 연습에서는 너무나 베스트인 옵션이라고 보여집니다. 12번 문제에 출제됐다는 걸꼭 명심해 두시고, 나에게는 13번, 14번, 15번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를 꼭 잊지 않으면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좋아요. 이렇게 선생님하고 이제 오늘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 문제를 좀 만나봤는데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 문제만 더 이제 풀어보고 마무리할 건데, 자, 이 문제도 제 생각에는 조금은 그 2번보다는 더 어렵다라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었어야 되는 건지, 이것도 케이스 분류가 들어가 있었던 문제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것도 비슷한 문항 번호 때인 실전 모의고사 5회에서 12번을 갖고 왔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4회에 12번이고, 이건 5회에 12번이니까 같은 번호 때에 지금 등차 등비 수열이 출제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 문제를 한번 봤더니 일단 문제를 한번 볼까요? 모든 항이 0이 아닌 정수고 이런 거 일단 굉장히 중요하죠. 0이 아니다. 이런 거. 그래서 0이 아닌 정수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공차가 3인 모든 등차 수열 a n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걸로 보아 조건을 만족시키는 공차가 3인 수열이 좀 많나 봐요. 그랬을 때 A5의 최대값과 A5가 아니라 A15, A15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이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실은 A15라고 하는 것의 최대값과 A15라고 하는 것의 최소값을 물어본다는 얘기는 공차가 3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항을 하나 잡아서 이 특정항이 가장 크면 3만큼 더 많이 더했을 거니까 최대값이 될 거고, 그 특정항이 가장 작은 값을 구하면 그것에다가 3만큼을 더 더한 것이 A15가 되겠으니까, 일단 기준값, 기준항 하나를 잡아서 그 기준항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선택하는 것이 이 문제의 알고리즘이겠다. 요렇게. 어때, 괜찮아요? 근데 그게 A1이 될지, A5가 될지, 그건 몰라요. 그리고 또 A15보다 더큰 숫자일 수도 있죠. 더큰 항일 수도 있죠.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가라고 하는 조건을 한번 봤어요. 오, 이게 식으로 보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깨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번에 가라는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일단 내가 K에다가 1을 넣어보죠. 어라? 그랬더니 이게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A1 이렇게 되더라고. 마이너스 A2 이렇게 되는 거야. 어? 그 다음에 A3. 왜냐면 여기다 3을 넣게 되면 4가 되면서 양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A4 어라? 이러면서 제가 조금만 라임을 맞춰보면 17을 넣었을 때가 여기가 18로 플러스가 되니까,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가 17이니까 17은 플러스거든요. 그러면 16은 마이너스였을 거고, 그러니까 15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고 플러스 A17 이러고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을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금 여기가 모두 다 마이너스 D죠. 공차가 3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왜냐면 A4에서 A3를 뺀 거가 3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지금 토탈 여기가 몇 세트가 있냐면 2, 4 해가지고 16까지 갔으니까 8세트가 있어서 지금 이것은 정리하게 되면은 A의 17 마이너스 8D의 효과가 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8D를 한다는 얘기, 여기서 D가 이제 우리가 3이라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8개를 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거는 E9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라는 조건은 아홉 번째 항이 0보다 큽니다라는 걸 말해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내가 이제 이두 번째 나라고 하는 조건을 받으니까 그 나라고 하는 조건을 선생님이 2번으로 앙글로님 넘겨서 나라고 한번 보면, 그럼 이게 뭘까 봤더니 이게 AK가 0은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AK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값은 플러스 1이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AK가 양수냐 음수냐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나의 높은 경험상 지금 출제자가 여기서부터 이제 나도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또 이게 들어가는 거야. 이게. if. 선생님 왜 if죠? 아니, 수많은 항이 있는데 구태여 나한테 A9이 플러스야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내 느낌상 지금 어떤 항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따져야 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지금 시츄에이션이. 그리고 공차가 3이니까 점점 커져요. 항은. 근데 A9이 0보다 커? 라고 얘기해 준걸 보니까 내 느낌상 A8이 음수였나 봐. 지금 이건 내가 추측하는 거예요. if. 많은 경험상. 왜 A9을 딱 줬을까? 여러분들 제가 만나자마자 여러분들 선생님 뭐 바뀐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순간 바뀐 게 있겠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처럼, A9? 그럼 나는 일단 A1, A2, 따다다다다다, A7, A8, A9이라고 하고, 일단 맨 처음에 나의 가설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게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이걸 마이너스라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다 마이너스겠죠. 여기 다. 그리고 여기가 다 플러스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A10까지 더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선생님 여기다 A10 하나만 더 써볼까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나라고 하는 수식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로 뽑아내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9, 여기는 플러스 10으로 뽑아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모두 다 더해서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게 나의 진술이에요. 나의 말을 이해했어요, 나의 말. 여기까지가 지금 내가 마이너스라고 하면 가정을 해보는 거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여기까지 더해보는 거야. 여기까지. 그럼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에 의해서 2분의 8 곱하기 9를 하게 되면 여기가 4가 되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6이거든요. 근데 고작 19밖에 안 되었으니까 오, 내가 생각했던 게 맞았던 거야. 얼마요? 마이너스 36이고 여기는 19니까 생각보다 마이너스가 많이 남았어. 그러니까 조금 더 플러스를 줘도 될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요 경우를 하나 해보고 그러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하고 쭉쭉쭉 해서 여기까지만 마이너스로 한번 해보고 여기를 플러스 8로 한번 해보자. 요렇게 이제 제가 또 한번 시도를 해보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0보다 작은 게 나올까?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까지 해보게 되면 그럼 여기까지는 2분의 7 곱하기 8이 되는 거니까 요렇게 하면 7, 4, 28이 돼서 결론적으로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8이 되죠. 자, 근데 여기는 17이고, 여기는 10이니까, 여기가 지금 얼마가 되는 거냐면, 플러스 27이 되면서, 여러분, 마지노선에 왔습니다. 만약에 여기 마이너스 7을 플러스로 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까지만 하게 되면, 이제 그거는 양수로 돌아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음수로 유지가 되는구나. 이런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죠. 어때? 여기까지 조금 이해되셨어요, 지금? 아, 요런 상황을 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요거죠. 그러니까 A9이 플러스가 되는 마지노선 순간, 그 다음에 조금 더 너끈히 그 앞에서도 플러스가 되는 순간. 아, 그럼 이제 답은 여기서 다 나오나 보구나. 라는 걸 이제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뭘 따질 거냐면, 이제 나는 이 순간에서 A15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해야 되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삼지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여기서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 케이스가 맞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이 일이 벌어질까? 여기를 이제 선생님이 지어볼게요. 여기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어떻게 돌아섰을까라고 봤는데, 모든 항이 정수라고 이야기를 했고, 공차가 3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여기가 0일 순 없어요. 그러면 1이었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2였을 거고, 만약에 여기가 2였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인, 요두 가지 옵션밖에는 없었을 거예요. A8이 마이너스이고, A9가 1인 거. 그다음에 A8이 마이너스 1이고, A9가 2인 거. 왜냐면 만약에 여기가 0, 3이면 안 되고, 또 여기도 0, 마이너스 3이면 안 되거든요. 0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첫 번째 경우에는 요 조합밖에는 안 되는 거고, 근데 제가 기준값을 삼아야 되는 거니까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기준값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여기만 지워보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갈 때 똑같이 여기다 마이너스 2에서 1로 넘어갔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에서 2로 넘어갔거나 요 케이스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요. 제가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으로 어떤 문제에서 A15라고 하는 걸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A8에다가, 무슨 말인지, 기준값을 하나 잡아서 A8에다가 지금 얼마만큼 간 거냐면 7칸만큼 더 갔기 때문에 7D, 즉 21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 기준값을 A8로 잡은 거예요. 왜? 지금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의 교집합에 해당되는 부분이 A8이길래 나는 그러면 이 A8로 가능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골라봐야겠다라는 알고리즘으로

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게 최소값을 만들어낼 거니 최소값은 19가 되겠고, 바로 2가 최대값을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라지엠의 값은 23이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최대 최소의 합은 최종적으로 정답이 얼마가 되냐면 42, 42가 되겠다. 이렇게 저는 이 문제의 마무리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선택지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과연 이게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을 몰라서 틀린 걸까? 아니요. 일단은 깨면서 무슨 말인지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거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if, 그럼 도대체 어디서 부호가 바뀌었을까라고 하는 거를 영특하게 찾아서, 여기는 모든당이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됐었던 고난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꼭 복습하면서 정리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수열 주제로 여러분들과 약정 공략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약점 공략 수학 2 8강입니다, 여러분. 벌써 8강이 왔어요. 이거 9강짜리인데 벌써 8강이란 말이야. 그리고 오늘 다룰 내용은 무엇이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인데, 여러분, 요 파트가 늘 나와요. 늘 나오고, 그것도 항상 4점짜리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쉽지가 않아. 간단하게는 쉬운 것에 우리가 대수적으로 계산하는 문제도 나오고, 아니면 조금 어렵게 나올 때에는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래프적인 해석을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고민해 봤을 때요 파트가 가지는 중요도는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래프 파트로 연결되다 보니까 앞에 미분과 연결지어서 함수의 그래프를 물어보고 그 그래프의 방정식, 뭐 부등식 이런 것도 물어보기 좋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먼저 정의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우리 지난 시간에 하긴 했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이게 함수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잘 봐봐. A부터 X까지 FT DT야. 그러면 어떤 숫자가 들어오면 A부터 1까지 하나의 숫자겠죠? A부터 2까지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A부터 3까지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자, 이거 하나의 함수야, GX.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요거 언급했습니다. 자, 요거는 라지 FT에다가 윗끝, 아래끝 대입한 거니까 라지 fx 빼기 라지 fa라고 쓸 수가 있고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처음에 어떻게 해요? a를 대입하죠. 그럼 ga는 라지 fa 빼기 라지 fa니까 0 이렇게 나오고, 2번 g 프라임 x는 뭐야 이거? 스몰 fx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건 뭐냐면, 이거 1번, 2번을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 2번, 내가 도함수를 구할 거야. 왜? 차수가 떨어지거든. 차수가 떨어지면 장점이 있어. 더 심플해요. 근데 그랬을 땐 아쉬움이 있다. 어떤 아쉬움? 내가 정보를 잃어버려요. 상수항에 대한 정보를 잃어버리거든.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GA는 0이다라고 하면서 숫자를 대입하고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이런 형태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그거는 대수적인 의미였고, 그러니까 오늘 다루고 싶은 건 이게 그래프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얘기해 줄수 있는가 이거거든요. 일단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죠? 미분하면 요거다. 아, 도함수가 이거야? 나는 G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거든? 근데 그 그래프를 그렸을 때 도함수가 F니까 F의 부호를 통해서 뭐를 확정 짓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거? G의 개형을 그리고 싶다라는 소리야. 근데 이랬을 때에는 아직 부족한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것의

구호 변화를 통해서 내가 G의 개형을 유추할 수 있는데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정확한 높이. 그러니까 내가 증감만 할수 있지 정확하게 고정을 시킬 수가 없어. 그러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야. 이게 뭔데? 고정시키는 역할. 축의 위치야. 어디를 지난다? A,0을 지난다는 소리예요. 그 A,0을 지나니까 요 위치가 아무 위치가 아니라 딱 A라는 지점에서 0이 되게끔 하는 그렇게 축을 그려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개형을 그리고 이거 가지고 축의 위치를 정하자라는 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이 해석적인 의미예요. 자, 그다음. 그다음 하고 싶은 건 변수 분리인데, 여러분. 그래, 변수 분리. 이런 거 많이 보죠. A부터 X까지 X 빼기 T, F, T, DT. 이거를 GX라고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문제를 풀기만 하고 개념을 외우기만 했다면 요것의 결론이 G'X가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다 이렇게 결론을 외웠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따가 다룰 두 번째 문제 못 풀어요.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거 뭘까? 이게 X에 대한 함수라는 걸 이해하기. 자, 1이 들어왔어. A부터 1까지 1 빼기 T, FT, DT야. 2가 들어왔어. A부터 2까지 2 빼기 T, FT, DT야. 자, 다시. 1이 들어왔어. 그럼 G1은 뭐예요? A부터 1까지 1 빼기 T, FT, DT. 그러니까 FT 빼기 TFT DT야. 근데 잠깐만 여러분. 이거 하나의 과정을 더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봐봐. FT 빼기 TFT죠? FT만 먼저 바라봐. 1 곱하기 A부터 1까지 FT DT. 빼기 A부터 1까지 TFT DT. 이렇게. 자, G2 마찬가지예요. G2는 2 곱하기 A부터 2까지 FTDT. 그러겠죠, 여러분? 빼기 A부터 2까지 TFTDT. 여기다 2 대입한 거야. A부터 2까지 2 빼기 TFT니까 2 곱하기 FT. 2 곱하기 FT. TFT. TFT. DT. 자, 그러면 지금 요 내용 가지고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수 있냐면, 아, 결국 GX라는 건 이렇게 1, 2를 꺼낼 수가 있네. 아, X 어디부터 어디? A부터 X까지 FTDT 마이너스 A부터 X까지 TFTDT 이렇게 쪼갤 수가 있다는 소리구나. 그럼 요 상황에서 우리가 뭐할수 있어요? 이때 미분할 수가 있어. 그럼 G'X는 앞에 거 미분 1이죠? 뒤에 거 그대로 A부터 X까지 FTDT. 그다음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XFX고 여기서 빼기 XFX니까 이것만 남겠죠. 이 과정을 같이 알아둬야 돼. 그래야지 이따가 2번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요게 정적분으로 나타낸 함수에 대한 의미입니다. 아, 변수 분리입니다. 변수 분리. 하나 더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요 상황에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 도함수의 부호변을 살필 거고, 그 다음에 축의 위치를 정한다라고 했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 이것의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은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은, 그러니까 3차 함수까지는 괜찮거든요. 내려갔다 올라갈 거니까. 근데 4차 함수부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갈 건데, 그 내려가는 걸 얼마만큼 내려가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이 생기거든.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4차 함수 내가 늘 강조하는 게 대칭 W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내려갔다가 올라가기만 하는 것도 있고, 내려갔다가 잠깐 멈칫하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데 찔끔 내려갔다 올라가는 것도 있고, 대칭 W자처럼 내려갔다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더 내려갔다 올라오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이 든단 말이야. 얼마만큼 내려갈 건지에 대해서 이제 그걸 한번 정리해 보자고. 자, 잘 봐.
그냥 심플하게 2차 함수를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 프라임 x가 있어요. 이게 알파고 요게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할수 있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간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죠. 자, 근데 요 넓이를 봐봐. 요 넓이 내가 S라고 하면은 S는 뭐라 쓸수 있어?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마이너스 F 프라임 X DX 아니야? 그죠? 그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요거 부정적분 하나 찾으면 마이너스 FX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그럼 마이너스 F 베타. 다음에 알파 대입해서 마이너스 붙여야 되니까 플러스 F 알파야. 지금 이거 왜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높이 차예요. 아, 높이 차가 이거구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건데, 얼마만큼 갈 거냐? 이 넓이만큼 갈 거다라는 거예요. 또, 왜 내려가죠? 도함수가 음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건데, 그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때, 얼마만큼 올라갈까, 얼마만큼 내려갈까를 뭐를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는 소리야? 넓이야, 넓이. 도함수에서의 넓이야.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 봐. 내가 G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그때 증감을 이걸 통해 그리겠죠? 그 다음에 뭐를 판단한다고? 여기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걸 왜 따져? 얼마만큼 내릴지, 얼마만큼 올릴지 결정하려고. 갑시다. 개념 설명 끝났어요. 자, 첫 번째 문제. 자, 구간 0,8에서 정의된 함수 fx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fx가 일단 구간에 따라 정의가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x, x 빼기 4.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죠? 이거 2차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x 빼기 4. 뭐, 이거 1차 함수죠? 그래서 그래프가 뒤에 심지어 깔끔하게 나와 있어요. 아, 이렇게 2차 함수 그래프, 그 다음에 1차식. 자, 그 다음에 실수 a, 0과 4 사이에 대해서 a부터 a 더하기 4까지 fx, dx의 최소값은 p분의 q이다.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럼 일단 내가 질문할게요. 이거는 뭐에 관한 함수일까요? 뭐에 대한 함수일까? 내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은 뭐에 대한 함수일까? 이거는 A에 대한 함수죠. 그죠? A가 바뀜에 따라 요 구간의 양끝이 달라지고, 그 구간의 양끝이 달라지면 안에 있는 F는 고정된 상태에서 구간이 바뀌니까 넓이도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A에 대한 함수예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를 내가 뭐라고 볼 거냐? GA라고 둘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요것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 이것도 얘기했어.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최소값을 구하라는 건뭘 물어본다라고? 그래프의 개형을 물어보는 거라고. 근데 그 그래프의 개형은 어떻게 판단한다고? 도함수의 부호변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를 해야 돼? 이 GA라는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야 돼요. 자, 잘 봐. 그러면 같이 해보자. GA가 있어. GA는 인테그랄 A부터 A 더하기 4까지 FX DX래. 뭐 할래, 여러분? 뭐 할까? 뭐할수 있는 게 없죠. 그냥 정의를 쓰는 거지. 아, 이거는 라지 FX라는 내가 부정적분을 하나 찾고 뭐뭐 한 거야? A 더하기 4를 한 거야. 이건 뭐예요, 그러면? F, A 더하기 4. 빼기, F, A가 된 거죠. 이거 할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우리? 도함수 구해야 돼. 그럼 G 프라임 A는. 이거 이따가 짚고 넘어갈 건데. 자, 여러분. 라지 FA는 미분하면 뭐가 되죠? 스몰 FA가 돼요. 왜요? 스몰 F의 한 부정적분이 라지 F라는 건 라지 F를 미분했을 때 스몰 F가 된다라는 거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미분하는 건 심플이에요, 심플. 자, 빼기 FA입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예요. 여러분, 요거를 A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죠? FA 더하기 4입니다. 자, 내가 질문할 거야. 왜? 물론 이거 미적분 배운 친구들은 쉽겠지. 합성함수 미분하면 되니까.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이거 굉장히 심플하거든. 왜 그냥 FA 더하기 4일까? 그거 조금 이따 정리하자. 자, 어찌됐든 우리는 G 프라임 A라는 요식 있죠. 요거에 뭐를 살펴봐야 돼? 맞아, 요것의 부호 변화를 살피자.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근데 당연히 우린 최소값이 궁금하니까 어떤 포인트를 집중해서 보면 될까요? 극소를 보면 될 거고, 극소라는 건 어떤 상황이야?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그 상황을 관찰하고 싶어요. 그럼 이 마이너스라는 건 뭘까? 누가 더클 때일까? 이거랑 이거, 여기서 이걸 뺐어. 그때 음수라는 건 누가 더 커? FA가 더 컸다가 FA가 더 작아지는 상황이 궁금하단 소리예요. A의 범위는 0과 4 사이. 자, 요런 상황을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어야 돼. 자, 요게 FX야. 우린 뭘 보고 싶어? FA 더하기 사란함수를 그리고 이거랑 요거 빼. 근데 뺀다고 생각하지 말고 누가 더 컸어? 처음에는 FA가 더 컸다가 나중에 FA 더하기 4가 더큰 거죠. 그럼 FA 더하기 4는 어떻게 그리죠? 그냥 평행이동이죠. 평행이동 4칸 하면 돼요. 4칸 하면 뭐 이렇게 그려지겠지. 마이너스 4, 0. 그리고 0부터 이렇게. 근데 우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따져요? A가 0과 4 사이니까 사실 여기는 궁금하지 않아요. 자, 그럼 봅시다. 처음에 누가 더 커요? F가 더 크네. 요거 F, X 더하기 4야. 4칸 평행이동했으니까 왼쪽으로. 자, 처음에 누가 더 커? FX가 더 크네. 그러니까 마이너스였을 거야. 그 다음, 여긴 어때요? FX 더하기 4가 FX보다 커졌죠? 이때는 플러스네. 그러니까 내가 궁금했던 건 바로 요 포인트가 맞구나. 이게 언젠데? 이 그래프랑 요 직선의 교점. 요 직선 뭔데? 원래 X 빼기 4를 왼쪽으로 4칸 움직였으니까 그냥 X죠. 자,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요 포인트는 뭐다? 마이너스 X 곱하기 X 빼기 4랑 X랑 같아지는 지점이다. 그럼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넘겨. X제곱 빼기 3X는 0일 때. X 빼기 3이 0일 때. X가 0이랑 3이네요. 아, 그러면 요 포인트가 3이 되겠죠? 요 포인트가 3이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아, 오케이. 여기가 극소이자 아마 최소가 되겠구나 하고 여러분들 뭐 구하시면 돼요? 그죠? 그냥 G3 구하시면 돼요. G3은 3부터 7까지 FX DX. 그 다음에, 그럼 3부터 7까지니까 3부터 4까지 FX DX. 더하기 4부터 7까지 FX DX 하면 되겠죠? 근데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 여러분. 4부터 7까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굳이 적분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그냥 삼각형의 넓이예요. 한 변의 길이가 3짜리죠? 그러니까 2분의 9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구하면 돼. 자, fx식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는 3부터 4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dx 더하기 2분의 9. 요거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이죠. 3, 4 더하기 2분의 9. 4 대입 마이너스 3분의 64 더하기 2 곱하기 16이니까 32 빼기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29, 27 마이너스 9죠. 플러스 18이죠. 더하기 2분의 9입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요거 3분의 96이니까 3분의 32. 여기 빼기 9 더하기 2분의 9. 그래서 3분의 32 빼기 2분의 9가 되고, 그럼 이거 6분의 64 빼기 6분의 27이니까 6분의 37이 되면서 정답 43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뭐라 그럴까? 그냥 굉장히 정석적인 풀이. 이거는 그냥 그냥 교육 과정에서 딱 숫자, 식, 이런 것들만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우리가 이제 미분 말고 여러분, 미분적 사고를 할줄 아는 사람이라면 다르게 풀 수가 있어요. 자, 상황을 먼저 봅시다. 자, 여기가 아까 3이었어요.
자, 여러분. 식을 본.

먼저 봐. A부터 A 더하기 4까지 fx dx가 의미하는 바가 뭐죠, 이거? A라는 지점부터 네칸 옆으로 가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따지고 싶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요게 A가 움직이면 조금씩 같이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네 칸이라는 건 똑같아. 근데 그때의 넓이에 뭐를 찾고 싶다라는 거야? 최소값을 찾고 싶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G0는 뭘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죠, 그냥. 이걸 구했을 거야, 여러분. 자, 그 다음에 A가 조금 늘어요. 조금 커졌어. 요만큼까지 갔어. 그러면 A 더하기 4도 네칸 가니까 요만큼까지 갔겠죠. 이제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 요만큼과 요만큼을 비교할 일이 생기는데, 원래 있던 이 도형에서 요만큼이 빠지고 요만큼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게 빠지고 이게 들어갔어. 여러분 딱 보기에 누가 더 커요? 이게 더 크죠. 그럼 이거는 손실이야, 증가야? 손실이지. 빠진 게더 컸잖아. 증가는 찔끔하고 빠지는 건 많이 빠졌어요. 그럼 그 다음엔 어때요? 조금 더 가봐. 이만큼 빠졌는데 요만큼 들어왔어요. 어때요? 더 많이 빠졌는데 늘어나는 건 조금 더 늘었을 뿐이죠? 어때? 이것도 손실이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작아지는 추세예요. 많이 빠졌는데 또 찔끔 들어왔어. 이제 어떤 상황이 나중에 펼쳐질까? 지금처럼 손실이 누적되다가 나중에는 손실 말고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그럼 증가라는 건 어떤 상황이죠? 증가라는 건? 빠지는 것도 있지만 커지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태지는 게더큰 상황의 증가야. 그럼 최소는 언제 펼쳐질까? 빠지는 거랑 증가되는 양이랑 서로 똑같을 때가 최소 아닐까요? 근데 아까 3이라는 포인트가 있었죠? 그 3은 어떤 포인트였어? XY의 교점이었어요? 그러면 요거 다시 4칸 평행이동 해봐. 요거죠?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G3이라는 건 어떤 상황일까? 자, G3은 여기에 한 변의 길이가 3짜리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더하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A가 살짝 커졌어. 그러면 이만큼이 빠졌죠. 근데 여기서 요만큼이 늘었죠. 근데 빠진 양과 더해진 양이랑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커 보여요? 똑같아 보이지 않아요? 왜요? 이 폭은 똑같은데 이 심지어 높이마저도 차이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최소가 된다는 건 어떤 상황이냐? 더해지는 거나 빠진 거나 서로 똑같을 때고, 그런 평형이 이룰 때고, 그때에는 지금 높이가 같은 상황이라서, 아, 이거랑 이거랑 높이가 같을 때구나, 라고 미리 예측을 하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적분을 할 수가 있어. 아, 이러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출제 의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적 사고를 할줄 알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우리가 평형이 이룰 때 최소나 최대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푸시면 돼요. 이거랑 굉장히 유사한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거 최근 평가원 기술에 있었어요. 요게 이 문제의 본질적인 의미. 그래서 이 문제를 처음에 보고 여러분들이, 자, A부터 A 더하기 4니까, 자, 그래, 일단 여기 4를 기준으로 나누면 되겠네 하고 A부터 4까지, 더하기 4부터 A 더하기 4까지 하고, 정말 식이 있으니까 열심히 식을 써서 구하고, 그 다음에 미분하고 이러면 여러분 끝도 없어요, 끝도. 제일 심플한 거. 방금 했던 미분적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 언제 최소가 되겠다라고 감을 먼저 잡고 들어가면 베스트. 그러지 못한다면은 아까 제가 처음 했던 것처럼, 그래, 이거 식 자체를 FA 더하기 4 빼기 FA라고 두고 미분하자. 그러면 같을 때가 극소가 되겠다. 왜? 그것도 내가 대수 비교를 하겠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네. 이렇게. 그거 할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문제는 그 교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 이 포인트가 답이겠다라고 예측하기가 쉬운데, 만약에 그런 교점 포인트가 여러 개 나오면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극소일까, 극대일까. 근데 그거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뭐야? 교점이다? 아니지. 부호가 변화했다? 아니지.

극소위라면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받게 된다. 그 말은 그쵸? 빼는 게더 컸다가 더 작아지는 그런 상황이 놓여야지 우리가 극소가 된다. 그래야지 최소값을 갖는 후보가 될수 있다. 이런 식으로 논리 전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변수 분리를 그냥 그 도함수의 결과값을 외우고 있으면 이 문제를 절대 풀 수가 없어요. 자, 먼저 봅시다. 실수 A랑 FX가 3차식이네. 네. 자, GX는 A부터 X까지 FX 빼기 FT 전체 곱하기 FT의 4제곱 DT야. 쉽지 않죠? 여러분, 요거 몇 차식이야? 12차식이에요. FT 3차죠? 15차식이에요. FX 몇 차식이에요? FX는 여러분 상수야. 지금 T가 돌아가는 범위 내에서 FX는 그냥 상수입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이거 T에 대한 총 15차식이에요. 그거 적분하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바일까? 묻고 싶은 바일까? 절대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 교육과정상 3차, 4차까지가 마지노선이지 그거 넘어가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하는 모든 A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예측을 할 수가 있을까? 일단 뭐든 나왔으니까 A가 하나는 아닐 거야. 그죠? A가 두개 이상이니까 모든 A값의 합을 물어봤겠죠. A가 두개 이상이겠네. 자, 그리고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키워드가 명확하죠. 키워드는 극값. 그럼 여러분, 극값은 언제 생긴다? 도함수의 부호 변화. 아, 도함수를 따져보라는 거구나.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한 번만 있었으면 좋겠어. 도함수 구해야 되겠네. 그럼 도함수 구하려면 뭘 해야 돼요? 미분해야 되죠? 근데 지금 요 상황에서는 변수 분리할 수 있겠다. fx를 꺼낼 수가 있겠다. 자, 요거는 fx 곱하기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의 4제곱 dt 빼기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의 5제곱 dt 이렇게.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이제, 자, 여러분, X는 T로 봤을 때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예요 라고 외울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말고, 아까 했던 것처럼, 정말 1 대입해봐. A부터 1까지 F1 빼기 FT, F1 숫자네? 바깥으로 꺼낼 수 있겠다. A부터 2까지 F2 빼기 FT, F2 숫자네? 바깥으로 꺼낼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게요 내용이야.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G'X 합시다. G'X는, 앞에 거 미분, f'x. 뒤에 거 그대로. a부터 x까지 ft의 4제곱이죠? 4제곱 dt.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니까 플러스 fx의 5제곱이죠? 여기 하나, 여기 4개야.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fx의 5제곱이네. 지울 수가 있겠네. 자, 우리는 도함수의 부호 변화예요. 우린 정확하게 부호 변화만 살피면 돼. 이건 어때요? 아, 이건 구할 수 있죠. 왜? fx를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요거 두개 곱한 것에 그래프를 그릴 생각도 없어요. 왜? 이거 2차고, 요건 몇 차야? 이거 끔찍하죠? 그러니까 나 이거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야. 정확하게 부호만 살피면 돼. 부호만. 자, f'x는 그러면 3x 제곱 빼기 24x 더하기 45죠. 요거 3으로 묶어내면 3. x제곱 빼기 8x 더하기 15네. x 빼기 3. x 빼기 5죠. 그러면 3, 5니까 부호가 풀마풀. 몇번 생겨요? 부호 변화가 두번 생겨요. 우린 몇번 생길 바래? 한번 생기네. 자, 일단 앞에 f'x는 부호 변화가 딱두번 생겨. 자, 그 다음 여긴 어때? 그래프 그리라는 거야? 아니죠. 우린 부호 변화만 살피면 돼. 이 함수의 그래프 그릴 수 있어? 개형? 그릴 수 있어요. 왜요? 도함수를 구하면 FT의 4제곱인데 도함수 여러분. FT의 4제곱? 부호가 어때요?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말 무슨 소리야?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를 내가 정확하게 그리는 건 관심이 없고 계속 증가할 거야. 계속 증가할 거야. 그 다음,

아까 이 A가 의미하는 바가 뭐였다고? A를 대입했을 때 0이라는 건 축의 위치를 정해주고 싶다고. 그러니까 어디를 지난다? A, 0을 지나야 돼요. 내가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는 건 관심이 없어요. A, 0을 지나고 쭉 증가하던 그래프다. 그러니까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화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두 개를 곱했을 때그 값의 변화가 딱한번 생기려면 어떤 상황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걸까? A가 3 또는 5랑 겹쳐져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어때요? 만약에 7이야. 그럼 7이면 풀풀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거 혼자 갑자기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부호 변화가 확 생겨버리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반은 A가 3 또는 5일 거다. 그래서 정답 8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번 체크해 보자. 1번. A는 3이야. 그럴 때 F'X의 부호는 풀마풀. 여기 3, 5죠? 자, 그리고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의 4제곱. DT. 요것의 부호는 여기가 3이니까 마풀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네, 둘이 곱한 G'X죠? 그럼 G'X는 부호 변화가 어떤가 살펴보면 풀 마니까 여기 마이너스. 그 다음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그 다음에 풀이니까 플러스 하면서 부호 변화가 네, 정확하게 여기서 한번 생깁니다. 이해됐죠? A는 5일 때도 똑같겠죠? 자, A는 5 들어갑시다. 그럼 A는 5는 3, 5에서 여기가 풀마풀이고 이거는 5를 기준으로 부호 변화가 마풀 이렇게 생기고 그러니까 이거 뭐야? 플러스죠? 자, 여기 플러스. 그러면 여기 부호 변화가 어때요? 풀풀이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마 마니까 또 플러스, 풀 마니까 마이너스 하면서 부호 변화가 네, 여기서 생기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호 변화가 딱한번 생기길 바라는 거니까 3, 5다. 만약에 다른 데였으면 부호 변화가 세번 생겼을 거다. 근데 여러분들 이 아이디를 기억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부호 변화가 생기는 포인트들끼리 서로 곱해버리면 그 변화를 상쇄시킬 수가 있어가지고 부호 변화가 안 생기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5번이었고요. 아, 두 번째 문제였고요. 자, 세 번째 문제 갑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밌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보시면 2028학년도 수능 예시문항 20번이거든요. 그러니까 2028학년도면 여러분들 바로 다음 교육 과정인데 여기는 객관식 21문제 더하기 단답형 9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20번이라는 건 객관식에서 마지막으로 두 번째 문제라는 거야. 난이도가 어떻겠어요? 꽤 어렵겠죠. 여러분들 이 문제 형태 보면 어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고 3차식 적분할 건데 심지어 적분한 함수를 두 개나 줬네. 그 다음에 gx의 극대값이 0. 그 다음에 h베타 h감마. 알파베타 감마에 대한 숫자가 하나도 없고 다 그냥 문자밖에 없고 맨 마지막에 여기서만 숫자를 주거든. 그 다음에 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이게 겉보기로 난이도가 엄청 높아요. 근데 이제 풀어보면은 한줄 커지. 한 줄. 사실 한 줄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래프 두개 딸깍 그리면 끝나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아까 그냥 기본적인 컨셉,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도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겠지만 뭐를 판단하고 싶다고? 얼마만큼 내려갈지, 얼마만큼 올라갈지를 고민하고 싶다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게 우리가 정보를 줄수 있다? 넓이. 그 넓이를 통해서 얼마만큼 내려갈지, 얼마만큼 올라갈지를 정할 거다. 자, 그럼 이거 진짜 심플하니까 빠르게 해봅시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고, 알파베타 감마에서 모두 0이 되는데, 알파베타 감마가 모두 0보단 크대요. 그러니까,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형태일 거야. 여기가 0 있을 거고,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여기 감마, 뭐 이렇게 있겠죠? 자, 우리는 g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그럼 여기가 부호가 마풀이잖아. 그러면 gx의 그래프는 감소하다가 증가할 거거든요. 감소할 때가 언제죠? 이 끝에가 극소가 알파일 때. 자, 여기 극대일 때가 언제야? 베타일 때야. 근데 어떤 궁금증이 있다고? 여기서 얼마만큼 내려갈 것인가?
이게 찔끔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알

알파만큼 내려갈 것인가, 알파의 높이만큼, 아니면 더 내려갈 것인가, 그 고민을 해야 되거든. 자, 그런 고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GX의 극대값이 0이래요. 어, 극대값 언제야? 여기 무조건 내려가는 거 확정이니까 여기가 극대거든요? 그럼 여기가 0이래. 맞죠? 근데, 어라? 우리 0인 포인트 어디 하나 알고 있는데? 어디요? 어디? 0. GX에다가 0 대입하면 0부터 0까지니까 0이죠. 그 말은 무슨 소리야? 여기가 0이야. 근데 이렇게 끝내면 안 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0부터 알파까지 내려간 만큼 알파부터 베타에서 그만큼 올라가가지고 복구가 됐단 소리야. 그 말은 여기서 어떤 의미죠? 이게 도함수인데 GX 미분하면 FX인데 도함수인데 여기서 갖는 의미는 뭐야? 이 넓이랑 같았다라는 거지. 정확하게 넓이만큼 내려갔다가 넓이만큼 올라갈 거니까. 자, 그럼 이제 그 상황에서 H 베타는 8이래요. H 베타는 뭐야? FT의 절대값을 0부터 적분한 거야. 자, 그럼 우리 절대값 FX도 필요하겠다. 0부터 출발해서 내려갔다가 이렇게. 자, 알파, 베타, 감마예요. 그러면 H 베타가 8이라는 건 0부터 베타까지 절대값의 적분이 8이네? 그말 무슨 소리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냥 넓이를 구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넓이가 똑같은 상황에서 둘이 합쳐서 8이라는 소리는 여기가 4, 네, 그쵸? 여기가 4, 이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뭐가 남았니, 여러분? H 감마 24래. 이거 무슨 소리야, 그러면? H 감마. H 감마? 0부터 감마까지 절대값의 적분. 0부터 감마까지, 어? 그 넓이의 합이네? 지금 둘이 합쳐서 8 나왔는데 여기 얼마야, 그러면? 16이 되겠죠? 그럼 다시, 요게 16이란 소리는 무슨 소리야? 여기에 넓이가 16이다. 이거의 넓이가 16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데? 내려가라고. 얼마만큼? 높이 차이가 16이 되도록.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베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보 다 나왔죠? 여러분, 식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 그래프만 몇개 그리고 끝났어요. 자, 그 다음. 4만큼 내려갔었으니까, Gα 얼마일까? 0에서 4 내려갔어? 마이너스 4예요. 자, 그 다음에 G, 여기 감마다, 감마. 감마. 자, G 감마는? 마이너스 16이겠죠? 문제에서 Gα 빼기 Gγ만 물어봤으니까 요거 빼기 요거니까 정답 얼마? 12입니다. 자, 이 문제 봤을 때 처음에 내가 적분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 돼, 안 돼? 안 돼. 왜안 되죠? 다 문제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숫자인 거뭐 있습니까? 이거 위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다가 0이랑 여기 극대값 0이랑 베타 감마. 심지어 여러분, 1, 2에서도 아니야. 그냥 베타랑 감마에서의 값을 줬어요. 이건 여러분, 여러분들 보고 정말 적분이란 연산을 해봐라는 게 의미가, 그러니까 그렇게 의도가 아니야. 뭐 하라는 소리예요? 지금 우리가 같이 했던 것처럼 도함수에서의 넓이를 그 원함수에서의 그래프의 높이 차로 해석할 줄 아느냐. 그것만 알면 그냥 딸깍하고 끝난단 말이야. 식도 없어요. 그냥 그래프 끝이야. 여기서 우리가 논리적인 비약이 있었나? 하나도 없어요. 이게 끝이거든. 이거 꼭 알아두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아쉬운 게 뭐냐면 학생들이 이 형태를 보고 미분할 생각하고 그래프를 그릴 생각하는데 맨날 하는 게 뭐냐면 4차함수 대칭 W자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아쉽고 대칭 W자 아니면은 그 삼중근 갖는 형태 있잖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 그거 말고도 그 얼마만큼 더 내려갈지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두 가지가 더 생겨요. 오른쪽이 더 내려갔을지 아니면 덜 내려갔을지. 그 다음에 이 3차함수, 4차함수에서 그냥 내려갔다 올라가야지. 그게 아니라 아까 했던 것처럼 뭐랑 연관 짓는다고? 넓이랑. 넓이랑 연관 지어야 돼. 넓이랑. 자, 오늘 다룰 마지막 문제입니다. 최고차의

대수가 양수인 2 차함수 fx가 있어요. 실수 p에 대하여. 아, 아직 실수 p는 모르는데 일단 한 가지 정보가 있죠. 1보다 크대요. 아, 이게 1보다 크다라는 게 나중에 어떤 정보로 쓰일까 고민 미리 하시고, 참수 gx를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t 빼기 p ft dt라 하자까지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죠? 아, 그럼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내가 그래프를 그리려면 그릴 수가 있어. 어딜 지나? 마이너스 1,0을 지나겠네. 그 다음 또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 내가 미분할 수 있겠네. 아, g'x는 x 빼기 p 곱하기 fx예요.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보를 잃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축의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 G마일은 0이다라는 정보까지 얻어둘 것 같아. 그러면 fx 2차식이고 요거 1차식이고 최고차인 계수가 양수 양수니까, 아, 최고차인 계수가 양수인 3차식이네. 적분할 거니까 gx는 몇 차식? gx 4차식이에요. 그럼 그래프가 머릿속에 떠오르죠. 내려갔다 올라가던가, 아니면 내려갔다가 멈칫했다가 다시 내려갔다 올라가던가, 아니면 내려갔다가 올라가다가 멈칫하고 다시 올라가던가, 아니면 W자 형태인데 대칭 W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살짝 기울어진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펼쳐놔야 돼, 머릿속으로. 그리고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서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에서의 위치를 줬는데 여기서 0이 된다 까지. 자, 이제 맨 마지막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가나다라는 세 가지의 조건이 있네요. 그 다음에 p 더하기 f3의 값은, 아, 우리는 p를 정하게 될 거고 f가 특정될 거니까 그때 3을 대입하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우리가 밑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가조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거 위에 있단 소리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민감해야 돼? 우린 좀 전에 뭐를 정리했어? 요거를 정리했어. 요게 의미하는 바, 마이너스 1일 때 0을 지나요. 그러면 내가 다른 데는 다 몰라도 일단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여기서 0이 된다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말 무슨 소리야? 이렇게 튕겨야 돼. 아, 여기가 극소구나. 그말 무슨 소리죠? 그치, 도함수. 그러니까 미분 계수가 0이다. 이런 것까지 언급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도함수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이래. 근데 지금 p가 1보다 크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 빼기 p 하면 일단 0은 아니겠죠? 아, f 마이너스 1은 0이다. 뭐 이런 정보까지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튕기려면은 일단 삼중근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 fx가 2차식인데 기껏 해봤자 마이너스 1을 근으로 딱한번 정도 가질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나, 방정식 gx는 t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 되도록 하는 실수 t는 g일 뿐이다. 지금 이게 4차식이에요. 아까 우리가 개형을 머릿속에 떠올려봤어.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그래프에서 교점의 개수가 3개 나오려면, 다시 방정식이라는 건 뭐를 떠올리란 소리야? 그래프를 떠올리란 소리야. 그 그래프에서 교점의 개수가 3개 나오는 케이스는 뭐밖에 없을까? 이거, 이거, 이거. 이세 가지 케이스 말고는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GX는 T니까 GX의 그래프를 그리고 Y축과 평행한 T라는 어떤 직선을 그릴 거 아니야? 교점의 개수가 3이 되도록 하는 실수 T는 G일 뿐이다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아, GX는 G1이라는 이 방정식이 있는데 요것에 실근이 몇 개다? 실근 3개다. 그리고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높이는 더 이상 없다라는 거야. 어라? 뭐가 걸러지죠? 이거 두개 걸러지죠. 왜요?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는 방법은 여기 극대 지날 때, 여기 극소 지날 때, 여기 극대 지날 때, 여기 극소 지날 때 해서 두 개가 존재하거든. 누가 G1일지 모르더라도 일단 두개 존재해. 그런 실수가. 아웃. 뭐밖에 없어? 요거고. 여기서 더 얘기해 줄수 있는 거. 세 개가 나올 땐, 그지? 요거 하나밖에 없지? 요 높이가 얼마다? G1이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1은 어딜까? 1은 여기겠죠. 라고 하면 안 돼요. G1은 그냥 높이일 뿐이지,
어디가 1일지 몰라. 여러분, 여기가 1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여기가 1일 수도 있어요. 그 우리는 지금 1이 요세개 중에 하나일 건데, 어디일지 특정 지을 상황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정보가 뭐가 있니, 여러분? 아까 했던 마이너스 1이 어떤 극소 포인트야? 아, 요거 둘 중에 하나가 극소 마이너스 1이겠네. 그지? 그 다음 또. 아, 우리가 fx가 0이 되는, 은 아니지만, 여기 g'x가 0이 되는 또 다른 포인트를 하나 안 해. 어디? p. 아, p는 이세 개의 극대극소 중에 어디 한 군데일 거예요. 근데 p가 뭐보다 커? 1보다 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 봐. 내가 이거 세개 중에 하나가 1이야. 만약에 여기가 1이면 어때요? 안 되죠. 왜요? 마이너스 1의 극소거든. 여기 또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어야 돼. 그거 안 돼. 안 돼요. 자, 두 번째. 만약에 1이 여기면 어떡하니, 여러분? 이게 G1이고. 우리 P라는 포인트가 필요한데, P라는 포인트는 극점을 만드는 포인트고, 그럼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P가 1보다 커야 되죠. 아, 불가능하네. 요거 세개 중에 하나가 P인데, 안 돼요. 아, 그럼 뭐밖에 없다? 우리가 아까 희망했던, 가운데가 1인 거. 여기가 1, 여기가 G1. 그러면, 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P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러면 오히려 심플하죠. 자, 그 다음, 축의 위치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죠. G마일은 0이니까, 여기가 축의 위치가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바로 대칭 W 지형태. 자, 그럼 GX의 식 빠르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침 여기가 0이니까, X 빼기 빼기 1, X 더하기 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질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X 빼기 P의 제곱을 인수로 가질 건데, 이것도 빠르게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대칭이니까. 마일부터 1이면 두 칸, 두 칸, 아, P는 3이네. 하고 여기를 X 빼기 3의 제곱으로 쓰시면 됩니다. 앞에 최고차이 계수 아직 몰라요. A. 쓰자. 자, 그 다음 요거 봅시다. 아직 안 썼어요. 마이너스 1부터 P까지 G'X dx의 절대값. 아, G'X의 절대값 dx. 마이너스 1부터 P까지 G'X dx의 전체 절대값은 32이다. 이거부터 보자.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냥 GP 마이너스 G마 1이야. 이거 뭐죠? 0이죠? P부터 마이너스 1까지 함수 값의 차? 0이네. 이거 0이야. 그럼 여러분들, 요게 사실상 32네라고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p까지, 그냥 3까지, g'x dx. 이것도 아까 개념 깔끔하게 했다면 훨씬 쉬울 건데, 그냥 조금 더 정석적으로 가보자. 자, 그럼 요거는 절대값이야. g'x의 뭐에 따라, 부호에 따라서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데, 그럼 g'x는 gx의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따졌을 때, 여기는 도함수가 양수, 여기는 도함수가 음수죠?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도함수 G'X 그대로 쓰면 되고, 더하기 1부터 3까지 여기는 마이너스 G'X 쓰시면 돼요. 그럼 요거 앞에 거는 G1 빼기 G마1인데 G마1은 0이야. 그럼 G1이네. 뒤에 건 어때요? 마이너스 G3 더하기 G1인데 G1 얼마야? G1 모르지만 G3이 0이야.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G1이 돼요. 아, G1이 두배한게 30이네. G1은 16이다. 자, G1은 A 곱하기 4 곱하기 4라서 16A고 이게 16이네. A는 얼마예요? A는 1입니다. 자, 그래서 fx에 대한 정보가 나왔어요. 아, gx에 대한 정보가 나왔어요.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f3이야. p는 3인 것까지는 알겠어. f3 구하자. 자, f 어떻게 구해요? 여기 있네요. 자, g'x는 a 1이었죠? 2 곱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1이었죠? x 더하기 1의 제곱 곱하기 2배 x 빼기 3. G'3, 아, 아니지, 아니지. F3이지, 쏘리. 자, Fx는 X 빼기 3을 나눠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Fx는
나눠요. 그럼

0: 2 곱하기 x 더하기 1 더하기 2배의, 아, 이거 x 빼기 3 빠졌다. x 빼기 3 더하기 2배의 x 더하기 1의 제곱. 자, 그럼 여기서 f3을 구하면 f3은 지워지고 여기서 32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p 더하기 f3이니까 다 더해서 3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정적분을 정의된 함수를 모두 마쳤어요. 그러니까 이 파트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항상 4점짜리 나오는 파트니까 복습을 꼭 철저히 하시기 바라겠고, 다음 시간엔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9강 마지막 강의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고 바로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 이게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6: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7: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왈랑왈랑해지는 시간. 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원래 제가 앞쪽 강의할 때 안경을 쓰고 나왔었거든요. 오늘 이제 머리를 이렇게 말아주시면서, 안경을 안 쓰고 간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네네네 했는데, 그게 우리 메이크업 선생님이 혼자서 그린 그 스토리라인이 있더라고요. 제 재밌으니까 얘기해줄게요. 나에겐 얘기 안 하고, 본인 혼자, 오늘부터는 안경을 안 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그 전반부는, 나는 이게 이제, 대학, 그런, 과잠이라고 생각하면, 전반부는 좀 더 신입생 느낌으로다가 안경을 끼고 있다가, 후반부는 조금 더 이제, 대학에, 뭔가 익숙해진 나머지 머리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안경도 벗은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 스토리라인은 나한테 말을 안 했어. 그냥 안경은 안 껴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 얘기를 해주셔서 스토리라인은 제가 꼭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러면서 근데 또 3학년 4학년이 되면 오히려 안경을 껴야 되나 고민을 막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근데 안경을 그때 벗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도 안경을 안 쓰긴 안 썼지만 그때는 이제 렌즈를 꼈던 거고 대학교 1학년이 끝나면서부터 이제 그 눈을 수술을 하였죠. 예, 시력을 찾았어요, 여러분. 없던 시력을 되찾고 자,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의 경우에는. 근데 모든 사람에게 그런 건 아니고 나는 눈이 진짜 나빴기 때문에 그 시력을 되찾은 일은 정말 되게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안경 없이 그 아침에 딱 눈을 떠서 시계를 보는 세상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되게 저는 좋아했었고 그랬던 기억이 그때 나더라고요. 그리고 재밌는 건 나는 그래서 안경을 그러니까 렌즈를 벗고 내가 속쌍꺼풀이 있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나 고등학교 때까지 내가 속쌍꺼풀이 있는지도 몰랐어. 왜냐하면 렌즈를 끼면 저는 눈을 항상 이렇게 뜨고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뜨고 다녔어요. 진짜로. 그러다가 눈을 빡 떠도 되는 세상이 이제 온 거죠. 렌즈도 안 그럼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쌍꺼풀이 있었잖아 이런 생각도 했었고 아무튼 저는 되게 잘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아직도 시력이 좀 좋았는데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부터 시력이 떨어졌어요. 이게 이 말의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이냐? 스마트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야. 특히 자려고 누워서 깜깜할 때 이렇게 옆으로 놀아 누워갖고 하잖아요. 저 둘 중에 한쪽 시력이 더 안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깜깜한 데서 절대 스마트폰 안 해요. 내가 어떻게 얻은 시력인데 얼마나 아파하면서 내가 얻어낸 시력인데 싶어가지고 진짜로 원래 1.2를 계속 유지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한쪽이 0.8로 떨어졌어요. 너무 슬픈 이야기잖아. 더 나빠지면 안 되니까 혹시라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늘도 자랑 타임을 갖고 갈 겁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약점 타임으로 돌아갈 거고요. 오늘의 자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두둥 통글이라고 저에게 이제 통글이로 불러주세요라고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왕강 후기를 하면서 요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줬길래 제가 자랑을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원래, 이렇게 여기 보면은 세포들을 다 그려준 거야. 여기 이렇게 내 손이 안 보이지만 저쪽에 빨간 모자 쓴 친구가 여전히 TU빈이겠죠. 그죠? 다들 강렬했나 봐. 단발머리가. 저는 최성곤보다는 사실 누구를 생각했었냐면 최양락님을 생각했었어요. 되게 약간 그래서 모두에게 강렬했던 것 같아. 그런 거 아니요. 자존심 세포 막 다 이렇게 그려줬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화통의 세포마을을 나타냈었거든요. 궁금하시면 완성 아직 안 끝냈어요? 완성 끝내면서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를 그려가고 저와 함께했던 이야기들을 써가면서 선생님 공부는 언제 하나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아니야.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재밌어 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수학을 좋아하려고 노력하시는 가장 쉬운 방법을 뭐다? 나랑 치대시는 거다. 그렇죠. 약점 공략하고 있잖아 여러분. 어려운 문제들도 풀고 있잖아. 어쩔 수 없잖아. 나랑 친해졌으니까 이거 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오케이. 자랑하려고 갖고 왔었어요. 너무 귀엽죠. 거기 다 이런 그림들을 그렸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그림 다 되게 잘 그리네요. 좋겠다. 저는 잘 못 그려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저의 약점이잖아요.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여전히 잘 못 그리고 잘 그려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림을 그리면 한 7살 정도의 그림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랄까? 안 늘더라고요. 중학교 때도 막
그림 그리기 이런 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미술 시간이 있으니까. 저는 진짜 못했거든요, 미술을. 미술, 음악, 미술, 체육 중에 유난히 약한 게 오히려 더 미술, 음악, 체육이 그 중에 잘하는 편일걸요? 잘하는 게 하나라도 있잖아요, 체육은. 수영이라도 잘하니까, 그죠? 그랬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오늘의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항분포, 정규분포로 넘어가는 관계거든요. 그 내용 먼저 살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어려운 파트가 아니기도 하고요. 사실 이것만 단독으로 하나의 강을 만들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전에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최근 한 3년 사이에 많이 등장을 했던 29번. 뜨는 29번으로 등장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육모까지는 아직 전범위가 아니고 구모부터 전범위잖아요. 모평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 구모, 수능 밖에 통계가 나온 게 없어요. 다 그전에서 끊겼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루는 기출문제의 문제들 전체를 다뤘을 때 아무래도 통계 파트가 문제의 양이 가장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잖아. 구모랑 수능에만 등장을 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구모 수능쯤 왔을 때에 29번의 통계 파트 누가 등장할지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29번이 무조건 통계입니다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지만 4점짜리 중에 경우에서 확률 통계가 등장을 한다면 통계 파트에서 등장을 시킬 수 있는 유형, 지난 시간에 했던 정규분포의 그래프 해석에 관련된 유형이거나 그 언저리에 있겠죠. 그죠. 이항분포가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정규분포까지 여러분들에게 가져가 줄수 있으면서 이항분포부터 모든 걸 끌고 올수 있으면서 문제의 길이를 길게 가져갈 수 있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에다가 개념 자체가 되게 획기적이에요. 여기가 왜 출제 빈도가 높아졌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산 확률 분포, 그러니까 이산 확률 변수 있었죠?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를 아우를 수 있는 파트예요. 이산 확률 변수였는데, 그게 결국은 연속 확률 변수로 끝나야 정규분포로 가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 자, 이항분포를 제가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이항분포 그 자체는요, 23번 위치에 그 출제가 가능한 파트입니다. 23번이라는 것은 2점짜리인데 거기 어떻게 들어가는가? 자, 개념 정리. 이산 확률 변수인 x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x에 대해서 항상 무엇

여기에 많은 개념이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사실상 출제의 매력도가 좀 올라갔던 것 같아요. 독립시행의 확률도 등장을 시킬 겁니다. 잠시 기다려봐요. 독립시행의 확률 배우던 때 시행 횟수와 고정된 확률이 등장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게 이상확률 변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N번 던질 건데 그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 고정된 확률로 P로 일어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횟수는 이산확률 변수가 맞죠. 그죠? 그러면 자, 이산확률 변수니까 우리는 원래 뭐 해야 했어? 표를 그려야 했어요. X로 가능한 건 뭐뭐뭐 있어요. 한 번도 안 나오거나 한번 나오거나 두번 나오거나 세번 나오거나 네번 나오거나 주르륵 해서 N번까지 가능합니다. 내가 N번 던질 거예요. 동전이든 주사위든 뭐가 됐건 간에.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30번만 던져도요. 여기 표에 그릴게. 0부터 30까지거든. 근데 뒤에 살짝 보여드리면 시행 19,200번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19,000, 웃을 일이 아니지만 0부터 시작해서 1, 2, 3, 4, 19,200까지 그려야 돼요. 이거 할 일이 아니라는 거 이제 실감이 되죠. 그렇죠? 시행 횟수 굉장히 크게 나올 겁니다. 문제 안에서 왜 그런지도 설명해 드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힘들더라도 하나하나 가보기는 할 거야. 그러면 편하게 X라고만 쓰겠습니다. R번 나올 확률이면 얼마일까? 그 확률만 하나 써봐요. 이때 독립시행의 확률로 쓰는 거죠. N번 중에서 R번이 언제 나올지 고르고요. 내가 원하는 사건이 R번 일어났고, 안 나올 확률이 나머지 N-R번이구나. 이런 식으로 확률을 계산을 해야 돼. 모든 칸에 독립시행의 확률을 들어가면서. 독립시행의 확률 단독으로 나와도 문제인데, 19,200 한 칸을 독립시행을 다 쓰고, 그럼 분모가 막 적어도 2에 19,200 제곱인데 그거 계산할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죠? 어찌됐건 간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했어요. 이러한 분포일 때 X는 앞으로 따른다라고 할 겁니다. 무엇을?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겁니다. 얘가 왜 이항이냐면 중요한 표현이 두개 등장해서 그래요. 진짜야? 아. 시행 횟수와 고정된 확률이 등장을 한다면, 고정된 확률이 등장할 때는, 우리는 이럴 때, 그 시행을 한 횟수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놓는다라고 할 때에는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거고요. 이항분포를 따른다로 놓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확률 분포표를 그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확률 분포표를 그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어요? Yes,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기 위한 건데,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예쁘게 그냥 나옵니다. 평균은 납득이 돼요. 100번 중에서 앞면이 나올 확, 몇번 나올 것 같아요? 앞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잖아. 대략 한 50번쯤? 그거예요. 시행 횟수에다가 나올 확률을 곱해서 평균을 구합니다. 어렵지 않은데, 분산은 암기하셔야 돼요. 안 외우고 싶어? 19,200한칸 하세요. 외워야겠죠? 네. 적어도 있잖아. 암기를 하는 파트가 등장을 한다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얘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표 다 그리면서 가지 않아도 되었다는 거지. 그치? 자, 요런 것들이었다 보니까 이 내용만 등장을 시키면 23번에 갈 만합니다. 사실. 그죠? 여기까지는 그냥 이항 분포잖아.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어디로 점프를 하냐면, 자, 이쪽에서. 우리가 얘를 연속 확률 변수만 바꿀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요표 있죠? 요 표를 기준으로 있잖아. 내가 무슨 행동을 할 거냐면, 한번 그려봤어. 한 번도 안 나올 확률, 한번 나올 확률, 두번 나올 확률, 이렇게 하고, N번 나올 확률까지의 확률을 표시를 한번 해봤어. 이렇게. 점으로 찍었어. 그랬더니, 이 확률이, 평균을 기준으로 점 찍은 것들이 꽤나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이 나오더래. 시행 횟수를 키우면 키울수록 어떻게 써요? 이 점의 개수가 점점점점 많아지겠죠. 맞아? 시행 횟수를 키우면 키울수록 점이 점점점 많아지겠죠.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게 점점 많아지겠지. 19,200개의 점이 찍힌다고 생각해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면 이 정묘화가 얼추

연속 확률 변수 마냥 연속된 그림으로 보이더라는 거지.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인 종 모양처럼 보이더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그래서 이 X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산 확률 변수였는데, 여기서는 이산 확률 변수였는데, 말하자면 얼추. 얼추 연속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맞는 이야기잖아요. 완벽한 연속 확률 변수 아니거든요, 원래. 분명히 N번이니까, 그렇잖아. N번 중에 내가 나온 횟수는 0번, 1번, 2번이었지만 19,200번 이런 식이 되다 보면은 그 점 찍은 것 자체가 여러분들 어떻게 돼? 얼추 연속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흐린 눈으로 가면. 그러니까 얼추 연속 확률 변수 마냥 생각할 수가 있고요. 평균은 얼마겠어요, NP? 표준 편차는요? 우리가 구한 분산에 루트 씌우면 끝이죠. 이렇게 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분포로서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약점이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잘 이야기 안 하는데 여러분 디테일하게 가봅시다. 지금 나온 여기에 함수값들은 뭐예요? 확률들이에요. 이때의 함수값들은 확률이 맞아, 여러분. 그치? 자, 연속 확률 변수... 수직선인데 너무 해가지고 다시 그릴게. 자, 연속 확률 변수의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밀도 함수일 때 이때의 함수값들은요? 확률 아니에요. 그죠? 이 높이가 확률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정규분포 때도 마찬가지로 연속 확률 변수다 보니까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fx는 그냥 0보다 크거나 같은 값만 가져주면 돼요. 넓이로 확률을 이야기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은요 여러분들 확률을 제가 y값에다가 점으로 표시한 거기는 해요. 그지? 그러니까 확률이 맞긴 맞아. 하지만 얼추 그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속 확률 변수 마냥 확률 밀도 함수 마냥 볼 수가 있어지면서 우리 정규분포 따르는 걸로 갈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나한테 이런 거 물어볼 거야. 뭐 12번부터 시작해서 54번까지 나올 확률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러면 12번일 확률, 13번일 확률, 14번일 확률, 15번일 확률 하나하나 구해서 더할 거야? 아니잖아. 구간에서의 확률을 물어볼 때는 넓이로 해석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정규분포로 바꾸면서 간다. 요 흐름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항분포임을 여러분이 눈치를 채야 합니다. 문제를 대충만 그냥 아직 안 읽을 거야. 그냥 실론 뜨고 보시면 누가 봐도 뭐예요? 정규분포에서 표준화 작업 거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넘어간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눈치를 채야 되죠? 시행 횟수와 그죠? 고정된 확률이 떠야 됩니다, 여러분. 확률이 뜨는 그 무언가 느낌이 싹 올 거예요, 여러분. 요게 뜨면 무조건 이항분포임을 눈치를 딱 채시고 이항분포인데다가 정규분포에 대한 그 표준 정규분포 표가 등장을 하면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정규분포에서 표준 정규분포로 3단 변신 문제구나라는 걸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 거죠. 맞아. 그리고 시행 횟수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것 또한 생각보다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를 눈치채게 하는 요소이기는 해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완성에 있는 문제 갖고 온 것만 해도요. 그 시행 횟수가 뭐 대단히 막 19,000 이렇게 가지 않아. 100번짜리도 제가 풀 거기는 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눈치채기 좋은. 어쨌든 간에 시행 횟수가 좀 커야 충분히 커야 여러분들 따질 때 이것이 연속 확률 변수 마냥 정규분포 따른다라는 흐름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기준을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큰 시행 횟수를 문제 안에서 줄 겁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2026학년도 수능에 등장을 했었고요. 요게 그리고 바로 그 9월에 등장을 했었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달아서 그치? 9월에도 등장하고 수능에도 등장을 하다 보니까 핫하게 올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전년도니까. 그치. 근데 어렵지 않아요. 출제가 된다면 땡큐인 파트입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실론 뜨고 보면 누가 봐도 뭐예요 이거? 정규분포구나 이렇게 시작을 할 거야. 정규분포임을 눈치채게 하는 요소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6 이하의 자연수 A에 대하여 한 개의 주사위와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다음 시행을 할 거야.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A보다 작거나 같으면 동전을 5번 던져서 앞면이 나온 횟수를 기록한다.

뭐? 그죠? 제가 볼 때,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넘어가는 것보단 어느 정도 정리는 해야 돼요. A보다 작거나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 동전을 다섯 번 던질 거야. 그리고 앞면이 나온 횟수를 기록할 거야. 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얼만데? A가 뭔데? A는 그냥 유기하의 자연, 이제 눈에 들어오죠. 아까 눈에 잘안 들어왔었을걸? 유기하 자연수 A에 대하여. 예를 들어 A가 4면. 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얼마예요? 1, 2, 3, 4면 되니까 6분의 4. A가 5면. 5보다 작거나 같으리면. 1, 2, 3, 4, 5니까 6분의 5. 뭐 이런 식이겠네. 그러면, 여기서 갈까요?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얼마예요? 이거지, 뭐. 그렇지 않아? 맞아? 근데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주사위 눈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봐봐. A보다 작거나 같으리니까, 한 번씩 생각해봐. 이게요, 생각만큼 쉽게 이해가 잘안갈 수가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A가 1이면, 1보다 작거나 같게 나올 확률은 1이에요. 2보다 작거나 같게 나올 확률도 6분의 2. 자, 3보다 작거나 같게 나올 확률 6분의 3. 맞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일반화 시켜서 쓰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아요. 그럼 오케이. 6분의 A의 확률로. 맞죠? 앞면이 나와. 그 다음에 A보다 크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A보다 큰 거는 뭐야? 또 해봐. 당황하지 말고. 2보다 크면 4가지. 3보다 크면 3가지. 4보다 크면 2가지. 그러니까 A보다 클 확률은 어때요? 6분의 600이 A 확률이지 뭐. 대단할 거 없잖아요. 맞아. 1 빼기로 가는 거지. 그냥 여사건이니까 어려울 거 없어. 자, 그렇게 될 때는 어떻대요? 동전을 이번엔, 아, 세 번만 던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오케이. 알겠죠?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럼 갑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그 다음에. 19,200번 반복을 해야 하네. 아유, 그죠? 어이구, 이것을 어떻게 해. 19,200번 반복하여. 기록한 수가 3인 횟수를 확률에서 X라 하자. 오호. 그러면, 기록한 수가 3일 확률을 먼저 구해야 되겠는데? 이 생각이 들죠? 자, X는 여러분이 봐도 어떨 것 같아요? 이항분포 따를 거야. 시행 횟수가 19,200번이거든? 근데 여기에 고정된 확률이 등장할 거 아니야. 이 고정된 확률이 뭐예요? 내가 미리 계산은 안 했지만, 기록한 수가 3일 확률이야. 즉, A보다 작거나 같아서 5번 던져서 앞면이 나온 횟수가 3이거나 아니면 A보다 크거나 같게 돼서 동전을 3번 던져서 그러니까 기록한 수가 앞면이 나온 횟수가 3이거나 이 확률들을 계산했을 때 내가 계산 아직 안 했지만 여기 네모칸 안에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이항분포를 따른다라는 걸 내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지. 계산하지 않았지만 고정된 확률일 거라는 느낌을 먼저 느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랬을 때 평균이 등장했어요. 여기서 또 끊을게요. 이 평균 어디다가 쓰라는 걸까? 이거 계산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새로웠던 이유가 뭐냐면 평소에는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확률을 먼저 딱 떨어지게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A 때문에라도 계산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야. 그런데 일단 여기를 4,800을 이용해서 채우라는 거지. 둘이 곱해서 4,800이 되게 하려면 얼마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4분의 1이면 4,800 곱하기 4 해봐. 나오잖아. 그거예요. 기록한 횟수가 3일 확률은 4분의 1이라고 미리 알려준 상태입니다. 잠깐 기다려봐. 난 A를 구하고 와야 될것 같아. 이제 드디어 킵할게요. 그러면 기록한 수가 3일 확률을 열심히 구하러 떠나겠습니다. 여기서도 난이도를 높인 부분은 뭐예요? 확률을 여러분이 계산하게 하는 파트에서 올린 거예요. 자, 그럼 나눠볼게요. 자, 6분의 A의 확률로 동전을 5번 던지게 되었어. 동전을 5번 던졌는데 그 중에 3번만 앞면이 나와야 돼. 그죠? 나머지는 뒷면. 근데 동전이니까. 이러나 저러나 2분의 1입니다. 여기 뭐가 쓰였어요? 독립시행의 확률 쓰이네요. 여기 뭐가 쓰인 거예요? 확률의 곱셈 정리. 배반 사건에 대한 거 쓰이는 거예요. 아니, 저기 독립 사건에 대한 거 쓰이는 거예요. 저한번 더. 배반이죠, 그쵸? 이번엔 어때? 내가 만약에 나온 눈의 수가
A보다 컸어. 그래서 세 번만 던지게 되었네. 그럼 세번 모두 뭐가 나와야 돼요? 앞면이 나와야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잖아. 이 확률이 얼마라는 거예요?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것이야. 그치? 자, 한번더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6분의 A 곱하기 32분의 10이 되어주니까 약분은 조금만 할까요? 그래도 여기 5랑 16. 더하기 6분의 600이 A. 뭐 아직까지는 특별히 정리가 되지는 않은 상태. 그리고 8분의 1. 은 4분의 1입니다. 자, 96이 분모에 깔려있길래요. 양변에 96을 곱하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는 5A만 남고요. 48이니까 96 곱하면 2가 남잖아. 그럼 여기다 2 곱하면서 쓸게요. 11 빼기 2A. 맞아? 그지? 그리고 여기다가도 96을 똑같이 곱해주면 여긴 얼마야? 24가 되겠네. 괜찮. 그죠? 한번더 정리할게요. 3A는 12가 되어서 A가 얼마가 됩니까? 4가 됩니다. 라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되었어? 되었어, 되었어, 그죠? 자, A가 4라는 것까지 구한 상태입니다. 이제 한번더 갈게요. 문제에서 돌아가서 봐봐.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A가 4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제 찬찬히 봐봐요. 이쪽에다가 제가 쓸게요. P 구하라고 한건 X가 4800 더하기 30A야. 뭐 120으로 써놓을게요. 이것을 계산한 값은 K라고 하고, 그 다음에 1000 곱해가지고, 이제 단답형 주관식으로 쓰는 거지. X가 따르는 게 뭐였죠? 이 항분표야. 19200에서. 4분의 1이잖아. 그죠? 맞아요? 한번더 정리해봐. 이젠 무엇으로 가야 되는 게 보여요? 정규분포로 가야겠죠? 범위에서의 확률이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평균 다시 계산해주세요. 아까로 봐놨을 때 4800, 어휴. N이라고 써야지, 평균이니까. 아까 봐놨을 때 평균 4800인 거 미리 구해놨습니다. 분산은요, 4800에다가 4분의 3을 곱하면 분산이에요. 맞죠, 그죠? 자, 그럼 한번더 정리하면 3600이 되다 보니까 표준 편차 60이구나를 빨리 파악을 하는 거예요. 되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들을 정리하기는 쉽죠. 무엇으로? 어우, Z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안 더했는지 알겠죠? 어차피 평균 뺄 거여가지고. 평균 빼면은 120 빼니까. 이렇게 되어줍니다. 얼마야? 2가 되어주겠죠. 그러면 2보다 작거나 같은 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얼마라고 하면 되겠어? 2보다 작거나 같은 으로 쭈루룩 가는 거니까. 이번에는 여기. 쑥쑥쑥쑥. 맞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면 돼? 여기가 0부터 2까지 가요. 여러분, 0.477이에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0.5만 더 하면 되겠죠. 그래서 0.977 이렇게 옵니다. 끝! K 값은 얼마라고 하면 돼요? 977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다가 1000을 곱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되었어? 정답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는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이 딱 여기예요. 딱 봐도 알겠지만,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이게 이제 흐름을, 드라마를 생각을 해보자고. 구모에서 이항분포를 약간 눈치를 챘어. 그리고 수능에서 얘를 다시 만났어. 그러니까 이것이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나오는 그것인가 이런 생각을 아이들이 했겠지. 이런 약간 스토리를 생각해봐.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을 속여, 속여야, 발음이 새네요? 속여야 좀, 어렵다고 느낄 것인가라는 포인트가 어디였냐면 요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3이 나오는 기록한 수가 3이 나올 횟수, 그러니까 3인 횟수잖아. 그치? 3인 횟수니까 3이 나올 확률이 고정된 확률로 나올 거라는 것은 보통 눈치를 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A 대신에 뭐보다 작거나 같은, 우리 내일 이미 구했으니까 4보다 작거나 같으면, 여기는 4보다 크거나 같으면이라고 해가지고 직접 구하게, 4분의 1을 구하게 하는 문제가 쉬운 문제였다면, 여기는 오히려 A로 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어렵게 느끼도록 바꿔놨고요. 대신에 4분의 1을 준 거예요. 평균을 미리 줬으니까. 그죠? 그래서 평균을 미리 주니까 확률을 내가 구할 수가 있지, 그 고정된 확률을. 그걸 가지고 이 부분에서 난이도를 올린 겁니다. 결국은요, 통계 파트로 넘어오면서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은, 그와 관련된 확률을 여러분이 계산하게 할 때, 뭐, 확률의 곱셈 정리, 독립시행의 확률, 알아서 다 들어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난이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A를 여러분이 직접 구하게 하고,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한 거죠.
그죠? 그런 데에서 여러분들 어렵게 바꾸어 주었구나라는 느낌을 좀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재밌죠? 그죠? 우리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정규분포는 여전히 계속 쓰여요. 지난 시간과 연결되어서도 마찬가지로, 그치? 똑같은 느낌인데, 구모, 제가 일부러 순서를 이렇게 줬거든요. 구모를 한번 봐요. 그러면 좀,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오겠지, 그치? 구모의 내용입니다. 보세요. 여기는요. 약간 덜 지운 기분이 있어서 살짝 지울게. 두 집합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A의 부분 집합 8개 있겠지. 오랜만에 부분 집합 나와서 긴장한 거 아니죠? 들어갈래 말래, 들어갈래 말래, 들어갈래 말래 하니까 2의 세제곱. 그 8개 중에서 한 개를 택할 거예요. B도 4개 중에서 한 개를 택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기록합니다. 이런 데에서 여러분들 어때? 난이도를 느낍니다. 뭔 소리? 그니까 교집합으로 가능한 것들이 어떤 거 있겠어? 내가 A의 부분 집합을 어떻게 잡든 간에 교집합이 되려면 2가 서로 같을 수도 있고, 3이 서로 같을 수도 있고, 2, 3이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뭐, 요런 것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기다려봐요. 15,360번이야.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그거거든요. 시행 횟수가 굉장히 크다. 이 양부 뭔가? 그러니까 우리끼리 말하는 그냥 그 센스가 딱 켜질 만한 부분이 필요한 거잖아요. 심상치 않은데 이거 이 양부 뭐가 이 생각을 하세요. 괜찮잖아, 그치? 자, 기록한 수가 1일 횟수가 5800 이상. 자, 그럼 저는 이것을 X라고 하겠습니다. 기록한 수가 1인 횟수가 X라고 하면 5880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한 거예요. 맞죠? 그것을 K라고 해가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X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볼까요? 시행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1이 나올 확률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기록한 수가 1일 확률은 얼마일까요? 이게 고정된 확률로 등장을 해야 할 텐데, 그치? 기록한 수가 1이라는 말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이라는 겁니다. 한 개이려면 어떤 게 돼요? 2일 때랑 교집합이 2거나 3이거나로 저는 케이스를 나눌 겁니다. 이래야 되겠지. 맞아. 자,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데 나 확률 구하는 거거든. A로 가능한 게 8가지, B로 가능한 게 4가지이기 때문에 그중에 A 하나, B 하나를 골라내는 거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총 경우의 수 32가지입니다, 여러분. 32 중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개수를. 자, 교집합이 2가 되려면 A는 무조건 2를 갖고 있어야 되고 B도 무조건 2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오랜만에 이게 나와서 좀 고민했을 수 있거든요. 찬찬히 생각하자고. 3이나 4는 들어갈래 말래 하는 거예요. B는 어때? 3이 들어갈래 말래 할수 있어요. 2는 인. 얘네들은 들어갈래 말래야. 근데 주의사항은 뭐야? 둘다 3이 들어오면? 그것은 안 돼. 그럼 그렇게 하자. 자, 일단 들어갈래 말래 두 가지, 들어갈래 말래 두 가지, 총네 가지. B는 들어갈래 말래 두 가지, 총 여덟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둘다 3이 들어와 있는 경우를 제외시키겠습니다. 3이 여기 들어오기로 결정을 했고, 여기도 3이 들어오기로 결정을 하였다면, 4가 어떻게 하면 돼? 들어갈래 말래만 하면 되겠죠. 들어갈래 말래 두 가지 해서 총 6가지가 되어주겠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오랜만에 집합, 부분 집합, 어떡하지? 교집합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당황하지 마요. 찬찬히 세어도 32가지면 할 만해요. 자, 그러면 3만 들어와 있게 되는 교집합이 3인 경우는 하는 행동이 똑같아요. 3자리에 2가 들어오고 2자리에 3이 들어오는 그 차이밖에 없다 보니까 굳이 경우의 수를 또 생각하진 않는 겁니다. 얘도 몇 가지겠어요? 6가지가 그대로 쓰이겠죠.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시간을 절약하는 거죠. 자, 그래서 총 12가지가 되어주겠습니다. 그러면 확률이 몇이야? 4로 나누면 8분의 3. 고정된 확률을 찾는 데에 시간을 여러분들이 할애하셔야 되는 거죠. 돌아갈까요, 그러면? 자, 기록한 수가 1인 횟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항분포를 따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고정된 확률이 얼마? 8분의 3. 그리고 이거 구하면 되네. 어허!
자, X는 다시 뭘 따른다? Yes, 정규분포 따른다로 가야 되겠죠. 평균이 얼마예요? 둘이 곱해봐. 2가 안 되네. 1. 계산이 생각보다 커. 나만 힘든 거 아니잖아. 자, 920, 그죠? 1900. 에다가, 기다려봐. 여기다 더 곱해야 돼. 1920 아까 나왔던 숫자 아니야? 아, 물론, 00이었지만. 여기에 3을 한번더 곱해야 되겠지. 그치? 계산 나만 힘든 거 아니라고 해줘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같이 힘들어야지. 나만 힘들다고 얘기하면은 나좀 속상해. 그죠? 자, 5762 평균이 되어줍니다. 맞아요? 맞아요. 나에게 가장 어려운 파트가 어디였냐고 물어보신다면 난이 계산이었다고 대답할 거예요. 아, 진심으로.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만대로 가면은 계산이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 자, 한번더 갑니다. 근데 계산을 잘 못하는 나에게 그러면 선생님 계산하다가 좀 불안하지 않나요? 네, 불안해, 여기까지는. 난 어디에서 확신을 얻냐면 여기에서 제곱수가 나와야 이제 확신을 얻는 거지. 그렇잖아. 분산 구한 거잖아. NP 했으니까 이제 1-P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계산할 때 이제 잘 되면 확신이 생겨요. 7, 2, 0, 둘이 곱하니까 3600. 이때 약간 카타르시스 빡 옵니다. 맞죠? 60으로 쓸수 있어질 때. 맞죠?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정규분포 따르는 걸로 왔고요. 우리는 요 계산만 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무엇으로 바꾸면 될까요? 여기로 끌고 올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저확률은요, z로 바꾸면서 쓸게요. x가 z가 되기 위해서는 x의 평균 5760 빼고 x의 표준 편차인 60으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가 120 되어서 오예, 2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어 줍니다. 요 전부가 2가 돼요. 쉽죠? 저기 표랑 같이 봐. 항상 단답형 주관식으로 쓰려다 보니까 얘네들은요, 무조건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까지만 기록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 자, 2보다 크거나 같으리면 0부터 2까지의 확률이 0.477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0.477 빼봐. 023. 요렇게 들어가겠죠. 끝! 자, 거기에서 요 값이 K가 되어주는 거고 우리는 1000을 곱합니다. 정답은 뭐로 쓸까요? 23. 요렇게 오는 거예요. 생각보다 깔끔하게 이제 답까지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흐름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포인트. 우리가 다시 또 난이도에 대한 생각을 해야지. 어디서 난이도를 올렸는가? 이거잖아. 맞아요. 이항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정된 확률이 나올 거라는 짐작은 돼요. 근데 그 고정된 확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식이야? 막 주사위를 던졌어. 3의 눈이 나와. 6분의 1,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항분포임을 눈치채기라는 표현 안에 고정된 확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정된 확률일지는 몰라. 근데 생각해봐요. 우리가 확률을 계산해서 나오는, 보통 어떻게 나올 확률, 이런 거 물어보잖아. 그럼 그 확률은 고정된 확률로 등장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고정된 확률, 시행한 횟수가 등장을 하니까, 이항분포를 따르는 것이 되고 정규분포를 따른다의 흐름으로 갈 수가 있겠죠. 요게 이제 29번으로 종종 나오는 스타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라스트입니다. 제가 완성 문제로 가지고 왔는 게 되게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게 선생님 어떻게 해서 지금 누가 봐도 그 아닌데 싶잖아. 얘가 이항분포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렵습니다. 완성에서의 모의고사의 29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29번이 나올 수 있는 스타일이야를 알려주는 문제여가지고 저이 문제 좀 좋아하거든요.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괜찮죠? 가봅시다. 자, A가 있고 B가 있어요. 오케이. A에서 B로 쏘는 함수예요. 오케이. 전혀 정규분포랑은 관계가 없는 스타일같이 생겼습니다. 어쩔 수 없지. 근데 F1보다는 F2가 크거나 같대요. 그럼 여러분들 당황하지 말고 이걸 살짝 생각해 보시면 X는 1부터 2까지밖에 A는 정의역은 그리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에서 12까지 있는 거야. 여기서 1로 쏘는데 그것이 항상 F1보다는 F2가 크거나 같다니까 이거 뭐겠어요, 여러분? 아, 중복조합이겠네요. 아, 위아더월드 장난 아닙니다. 이거 중복조합부터 시작해요. 중복조합이겠지. 크거나 같다 함수 중에서
크거나 같다 함수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야.

근데 시행을 100번 한다 그랬어요. 선택한 함수가 어떤 함수냐면 F1과 F2가 모두 소수이고요. 그리고 F1 더하기 F2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F의 개수를 내가 확률 변수 X라고 할 거예요. 기다려봐. 무슨 소리야? 그죠? 자, 여기서 스탑하셔야 돼. X의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뒤로는 정규분포 스타일로 갑니다.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중복조합으로 시작해서 저건 무슨 말인가? 중복조합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할게요. 크고 나갔다 함수를 만족시키려면 12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2개를 택합니다. 라고 하시던지 아니면 저걸 구분해야 되니까요. 칸막이가 11개고요. 공이 2개입니다. 라고 하시던지 풀이법은 똑같잖아요. 그죠?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13개를 배열하는데 11팩, 2팩 나누고 13 곱하기 12, 2로 나누니까 78가지죠? 중복 조합이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가 78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은, 아, 이제서야 보이는구나. 내가 원하는 사건은 F1과 F2의 합이 5거나 10이거나 15거나 20이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5의 배수이고, 그 다음에 F1과 F2의 합은 소수가 각각은 소수여야 됩니다. 자, 기다려봐. 그럼 F1과 F2로 가능한 결과가 뭐 있을까? 어차피 여러분 소수잖아. 그리고 1부터 12까지거든요. 소수 많지 않아요. 2도 있고요, 3도 있고요, 5도 있고요, 7도 있고요, 11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들로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더해가지고 가는 거니까 뭐 최대 해봐야 11, 11 했을 때 20까지네. 그러니까 20까지만 생각하면서 가면 되잖아. 합이 요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럼 생각해봐요. 어쨌든 F1보단 F2가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3인 경우. 이런 거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2면 5랑 되는 경우도 되나요? 안 되지. 10이 돼야 되는데 그 더는 없잖아. 그죠? 더는 없잖아요. 우리 11까지만 가야 되니까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체크하는 겁니다. 그럼 합이 10 되는 경우로 가볼까? 3이랑 7. 5랑 5도 되겠네. 더 있어요? 더 없어요? 더 없어요. 끝났어.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 세 가지를 올려놓으면 됩니다. 굉장히 쿨하고 귀엽게 등장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서야 고정된 확률이라는 느낌이 납니다. 얼마? 26분의 1의 고정된 확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떤 느낌이냐면, 중복조합. 그 다음에 중복조합 중에서 크거나 같다. 그중 함수의 그 확률로 넘어갔고요. 확률 끝났어요. 그러면 X는 뭐라고 했지? 그렇게 나오는 개수. 이게 개수잖아. 나몇 개를 확인했다 그랬어? 예스! 100개를 확인했다 그랬지. 100개가 내가 시행을 해본 횟수예요.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가 몇 번이라고, 고정된 확률이 얼마라고? 26분의 1이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분 보였구나. 여기서 이제 반전이 시작된 거죠. 이 부분은 이제 더 이상 볼게 없어진 거야. 자, 거기서 이 X가 따르는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한번더 정리해봐요. 이 X는 다시 무엇을 따른다고?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겠죠. 평균이 얼마야? 얘네들이 곱하니까 13분의 50입니다. 표준 편차는요? 와, 장난 아니겠는데. 기다려봐. 평균, 표준 편차는 분산 이용해가지고 여기다 루트를 씌워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 그죠? 내가 인상을 빡 썼는데요. 생각보다 괜찮았던 이유는 여기 2로 나누면 25 이렇게 돼가지고 분산은 계산이 좀 그렇지만 표준 편차가 13분의 25로 생각보다 깔끔하게 나와서 기분이가 다시 좋아졌어요. 그죠? 자, 정규분포. 여기까지가 오늘 배운 내용은 끝이에요. 그죠?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그것이 정규분포를 따른다에서부터 다시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맞아? 돌아가 볼까요, 그래도? 읽어볼게요. 여기는 이제 간단했으니까 저거 옮겨놓고 다시 가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까지 온 거예요. 평균이 13분의 50이고, 표준편차가 13분의 25군. 그 다음에 문제가 다시 시작되는 거죠. 이 부분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진짜? 그러니까 여기는 중복조합과 확률, 이항분포, 정규분포까지. 몇단 변신이야, 이제. 자, 이제 다시 시작해볼게요. 요거를 m이라고 하고, 요 값을 시그마라고 하겠대요. 근데, y가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야. Y1, Y2가 있는데요. Y1, Y2가 따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Y1은 M값, 표준 편차 그대로고, Y2는 평균이 두 배가 되고, 표준 편차도 두 배가 된 상태겠네. 4니까, 요렇게 썼어요. 그죠? 거기에서 확률 밀도 함수를 각각 그려서, M부터 EM까지, 그리고 XM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해당하는, 이제 그림으로 확인할게. 가까스로 제가 밑에다가 잘 썼군요. M부터 EM까지 GX가 이루는, 요 확률 밀도 함수의 이름이 GX고, 요 확률 밀도 함수의 이름이 HX,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치?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봐봐요, 그쵸? GX, HX. M부터 EM까지 그래프가 둘러싸인 부분, GX랑 HX랑 EM까지로 둘러싸인 부분을 S2 이렇게 합니다. 그림으로 확인 가능하죠? S1은 어디라고? M부터 EM까지 두 그래프랑 XM. 여기는 두 그래프랑 EX, EM까지가 이루는 부분이 S1, S2래요. 근데 S1에서 S2를 빼래요. 여기서부터는 정규분포입니다. 지난 시간 내용과 연결해 볼까요? 어떻게 가요? 요 별이라는 부분까지 합체시키세요. 그럼 쉬워져요. S1에서 별 더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Y1이 M부터 EM까지가 되어주는 거고요. S2 더하기 별로 가시면 둘다 별을 추가시키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M부터 시작해서 Y2가 EM까지 가는 부분의 넓이입니다. 우리는 이걸 빼기만 하면 그들이 구하고자 하는 S1 빼기 S2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야. 어차피 우리는 정규분포의 그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를 확률로 계산할 수 있어지는 거니까요. 그럼 둘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Z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다예요. 평균이 어차피 M이었으니까 여긴 Z로 바꾸시면 0부터 시작해서 M분의 표준편차 가 되어 줄 거고요. 뺍니다. 한번 더. 여기는요. M에서 EM 빼니까 평균 빼면 Y2 거 마이너스 M 분의 표준 편차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평균까지니까 0까지. 선생님, 계산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가 않은 게 제가 여기다 계산해 놨잖아요. 여기로 올게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시그마 분의 M 꼴이더라고. 시그마 분의 M 하면 얼마겠니, 여러분? 2잖아요. 그죠? 시그마 분의 m이 다 2예요. 그래서 시그마 분의 m 하면 너 2고요. 얘는요. 시그마 분의 m이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 하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됩니다. 생각보다 계산 과정이 복잡하지 않았어요. 0부터 2까지의 넓이인 0.477에다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면 0부터 1까지랑 넓이가 같겠죠? 0.34. 요렇게 빼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정답 0.136이 되어주는 그런 문제였고요. 거기에다가 1000대 하라고 했죠? 답은 136입니다. 자, 마무리는 제가 호로록 풀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이 정규분포였다 보니까 정규분포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잘하게 되었겠지. 그죠? 했으니까. 그래서 난이도를 올렸는데, 여기도 S1, S2를 각각 넓이를 구할 생각한 게 아니고, 별을 추가하는 요런 거 되게 중요해요. 이만큼으로. 요렇게 하면, M부터 EM까지 GX가 이루는 부분이 되어주니까, Y1에 관한 확률로 계산할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별을 추가시켜서, 요렇게 넓이를 계산하는 형태로. 이렇게 풀어주는 정규분포 해석도 들어가지만 그전 단계가 오늘 했던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넘어갈 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얻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 이항분포는 결국은 고정된 확률이 뜨고요. 그 고정된 확률에 무려 중복조합도 여기 약간 살짝 실어 넣어가지고 중복조합부터 시작해서 그 고정된 확률 구하게 하고 이항분포 스매를 나타내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x는 끝내고 그 x의 평균과 표준 편차 값을 이용하여 우리는 다른 다시 한번 확률 변수 y1, y2에 대한 이런 흐름으로 가서 또 정규분포를 이용하는 다 들어있는 문제. 어렵지만 의미가 있죠. 자, 복습 철저히 잘하면서 문제 꼭 스스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다음 시간은 마지막 시간이고 표본 평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문제 스스로 다시 풀어보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즐겁게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약점 공략 미적분 차윤입니다. 자, 벌써 8강이네요. 강의가 총 9강까지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마무리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론 설명은 지난 시간에 이제 거의 다 했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많은 문항을 풀어보면서 지난 시간에 했던 치환적분, 부분적분, 그리고 정의해석, 조건해석,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치환적분, 부분적분법을 해야 되느냐, 적분과 미분 통합형 주제 등등등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문제풀이 좀 많이 할 테니까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고, 쌤 자료실에 교재 올려놨잖아요. 반드시 다운받아서 문제 미리 풀어본 다음에 문제가 안 풀려도 괜찮습니다. 문제를 읽어보고 고민해본 다음에 강의를 듣기 바랍니다.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25번입니다. 자, 이제 25번이라든지 뒤에 27번인가요? 잠깐만요. 27번 이런 문제들은 적분 문제긴 한데, 이 적분 문제 적분 구간에 그 X가 들어가 있습니다. X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과정인데, 이게 사실은 뭐 미적분에서만 있는 독특한 내용은 아니고 수학2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재미있는 거는 수학2 수능 기출문제 중에서 4점짜리 문항으로 아주 높은 빈도로 적분 구간에 X가 들어가 있는 게 출제가 되고 있고, 미적분은 상대적으로 수학2랑 겹치지 않는 내용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는 현재 수학2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당연히 미적분에서 나온 적도 있고, 과거 한 5, 6년 전 이전에는 거의 미적분에서 무조건 출제가 되었던 주제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문과는 수학2, 이과는 뭐 미적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눠졌었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죠. 어쨌든, 지금 정리하고 싶은 주제는 적분 구간에 문자가 있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론 설명하면서 25번을 풀어볼게요. 적분 구간의 문자의 대표적인 형태가 이거죠. 인테그럴 a부터 x까지 ft dt. 자, 요거는 쉽게 말하면 이 fx를 적분하면은 대문자 ft 적분하면 대문자 ft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a하고 x를 집어넣는 거니까 대문자 fx 마이너스 대문자 fa가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아, 결국은 이게 x에 관한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적분 구간에 x가 포함이 돼 있으면 결국에는 적분을 하고 나서 거기다 x를 대입하게 되면은 x에 관한 함수가 되는 겁니다. 중간에 t가 있더라도 이 t는 어쨌든 이 t 자리에다가 a 대입하고 x 대입하는 거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gx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요 식들이 등장을 하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행위를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윗끝, 아랫끝이 같으면 제로기 때문에 여기다가 x 자리에 a를 대입하면 ga가 되고요. 이 ga가 제로임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식의 양변을 미분하면, 그러니까 이게 G 프라임 X가 되는 거잖아요. 이 G 프라임 X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식을 미분하는 건데, 요거 FA는 상수기 때문에 미분하면 사라지고요. 대문자 FX를 미분하게 되면, 대문자 FX를 X에 대해 미분하게 되면 소문자 FX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적분 구간 안쪽에 T자리에 X를 집어넣어서 그대로 나온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중간 과정 생략하고 할 수가 있고, 자, 지금 설명한 이 내용은 수투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미적분이나 수투에도 다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중간중간에 이제 T가 아니라 X가 섞여 있는 형태가 있고요. 그 중에 출제 빈도가 매우 높아서 여러분이 외웠으면 좋겠는 내용이 하나 있죠. 인테그럴 A부터 X까지. x-t의 ft dt. 자, 이 개념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 따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생긴 식을요, 양변을 x에 대해 미분하면은 뭐가 되느냐? 정답, 인테그럴 a부터 x까지 ft dt가 됩니다. 이 과정, 이 원리를 조금 이따 문제를 풀며 설명을 할 텐데, 요거 분배 법칙을 한 다음에 이렇게 쪼개 가지고 하나는 xft 빼기 TFT로 만든 다음에 X는 T에 대해서 상수 취급받기 때문에 앞으로 끄집어내어서 이걸 둘로 쪼갠 다음에 양변을 미분해서 계산하게 되면은 이런 식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기출문제에 진짜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외웠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2020학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X제곱 빼기 T제곱에 FT가 나오기도 하고요. 요 식이 약간 변형이 되기도 하거든요. 뭐 그런 경우는 외우지 마시고, 아, 그 상황이 나오면은 쪼개서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하나씩 확인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자, 그에 관련된 문제가 바로 25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이지요. 자, 합니다. 인테그럴 2부터 x까지 ft 빼기 x제곱분의 t제곱 ft dt가 이것이었다. 뭐 a, b를 결정해서 이것을 구하십시오.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까 설명 똑같습니다. 일단 인테그럴 2부터, 아, 우선 윗끝 아래끝 똑같다로부터 시카나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이 좌변이 아무리 복잡해도 제로가 되고요. 여기는 뭐가 됩니까? 2 곱하기 2의 2a제곱 플러스 b가 되고요. 0이 되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나 b 중에 하나만 결정하면은 나머지 하나 구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양변을 미분합니다. 미분하기에 앞서서 요식을 한번 쪼개 볼게요. 인테그를 2부터 x까지 ft dt. 자, 이렇게 만드시고요. 마이너스 인테그럴 2부터 x까지. 그러니까 요 뒤에 걸 쪼개는데, 요 뒤에 보면 x제곱이 있고 t제곱이 있고 ft가 있잖아. 근데 이 x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적분을 t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적분하는 상황에서는 상수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적분기 앞으로 이렇게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냐?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인테그럴 2부터 x까지 t제곱 ft dt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지금 뭐 하는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앞에 덩어리, 뒤에 덩어리. 자, 그리고 나서 요 식이 이제 지금 문제 뭐 똑같죠, 이거는. x 곱하기 2의 ax 제곱 플러스 b가 되는데, 이제 이 식의 양변을 x로 미분하는 거야. 자, 미분해 볼게요. 요거 미분하게 되면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fx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걸 미분하게 되면 이거는 함수의 곱에 미분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x제곱분의 1하고 곱하기 인테그를 2부터 x까지 땡땡땡. 그래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쓰게 되면은 마이너스 x세제곱분의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왜냐면 이게 x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곱하기 인테그럴 2부터 x까지 t제곱 ft dt. 자, 그럼 잘 보세요. 뒤에 거 미분 앞에 걸 그대로 하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되고, 요거 미분하게 되면 그냥 x제곱 fx가 되는 거죠. 여기 t자리에다 x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x제곱, x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fx고 플러스 fx니까 요렇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요것만 남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리고 우변은 이 식을 x로 미분해야 되니까 앞에 거 미분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대로 하게 되면 1 플러스 ax의
2의 AX 제곱이 되고 B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뭘 구할 수 있냐면은, 아, X세제곱분의 2의 곱하기 땡땡땡이 이것이구나. 자, 이걸 갖다가 양변을, 잠깐만, 2분의 X세제곱을 양변에 곱하게 되면은 옮겨 써보겠습니다. 인테그럴 2부터 X까지, 그 다음에 T제곱 FT DT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2분의 X세제곱 곱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식이 2분의 X세제곱 플러스 AX의 4제곱에 2의 AX제곱이 됩니다. 식이 살짝 복잡하지. 어쨌든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이제 A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여기서 윗끝 아래끝 똑같다로 식을 얻게 되면은 X에 2를 집어넣으면 좌변이 0이 되고요. 여기다 2를 집어넣게 되면은 어쨌든 이건 0이 될수 없으니까 요게 0이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8 더하기 16A. 그러니까 8 더하기 16A가 0이 돼야 됩니다. 뭐 나머지는 안 쓸게요. 어차피 0이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지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걸 정리해서 쓰시면, 아, 자, 잠깐만.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알겠을까요? 4분의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2x 3제곱. 이렇게. 2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x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숫자가 조금 복잡하긴 하죠. 자, a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b 값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b는 어떻게 구하느냐?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여기 있죠, 있죠.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b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러니까 2분의 2입니다. 그러면 B는 요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분의 2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2가 되겠습니다. 괜찮니? 그래서 A, B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걸로부터 문제가 FX를 구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 질문이에요. B분의 1 곱하기 F 마이너스 2분의 1을 구하는 거야. 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FX를 구하면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 식의 양변을 X로 미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양변 x를 미분하게 되면은 x제곱 fx가 되고요. 요거 양변 x를 미분하면은 곱의 미분, 앞에 거 미분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대로. 아, 약간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그냥 하겠습니다. 자, 앞에 걸 미분하게 되면 4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3이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4분의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에 2의 마이너스 2분의 1x. 그냥 다 쓸게요.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 뒤에 그 비율은 마이너스 1이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마이너스 8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x 4제곱 더하기 2x의 3제곱, 2의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됐습니까? 그리고 양변을 x제곱 이렇게 약분을 하시면 여기도 x제곱 이렇게 없어지고, 여기도 x제곱 이렇게 없어져서, 주어진 함수 fx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질문이, 요거죠. b분의 1의 f 마이너스 a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b분의 1이 역수를 취한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는 뭡니까? f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f2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f2는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다가 2를, 숫자 2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f2는, 이 정리를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냥 2를 대입하면 되니까. 대입하면 마이너스 8에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2죠? 4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고요. 여기 뒤에 부분에다가는 2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4에 플러스 4니까 그냥 제로가 돼서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요 코드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 사라져서 정답은 4분의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막판에 있는 요 연산들은요, 혹시나 수능 시험에 나오면은 숫자가 좀 예쁘게 다듬어져서 나올 테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 문제에 배워야 할게 뭡니까? 윗끝 아래끝 똑같다로 식 하나, 양변 미분해서 식 하나. 근데 지금처럼 x하고 t가 섞여 있다. 어떻게 합니까? 분리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외웠던 형태가 나오면 그냥 바로 중간 과정 없이 답을 푸는 거죠. 자, 알겠죠? 자,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들은 너무 막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는 않아요. 실제로 수능 특강의 레벨 3의 문제들은 어려운 문제들, 최고난도 문항들도 종종 있고, 그 다음에 수능 완성도 실전 모의고사, 실전 편에는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개념이나 유형이나 어떤 이론들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니까, 연습은 다양하게 하되 그 개념을 꼭 정리한 다음에 쭉 따라오시고, 자, 이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26번,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 요런 식이 있습니다. F1이 나왔을 때 요거 구하는 거니까 XF 프라임 X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걸 여기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려고 봤더니, 쉽게 말하면 이 문제는 식변형을 하는 식변형.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여기다 XF 프라임 X를 구하게 되면 EXFX 더하기 FX 인테그럴 뭐 이렇게 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FX가 지금 뭐 지수 함수인지 로그 함수인지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게 알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식변형을 하는 문제야. 그 다음에 요걸 보는 순간 또 많은 학생들이 부분적분을 떠올리거든요. 부분적분을 떠올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하나가 미분이 돼 있고 안돼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요 식은요, XFX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FX DX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F1은 나와 있는데 F2가 안 나와 있죠. F2가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FX를 적분하는 값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뭔가 해답을 찾기는 지금 쉽지 않아 보이고, 요거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수능 기출 문제로 나오면, 수능에 나오면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이제 미분방 정식 형태로 나오기보다는, 그러니까 fx랑 f'x가 서로 이렇게 버무려져서 나오는 형태로 나오기보다는, 이 형태를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부분적분이나 치환적분을 통해서 식이 간단하게 나온 형태가 기출문제는 더 많았습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를 딱 보는 순간 함수 fx가 뭔지를 바로 알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 앞으로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렵진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두시고, 그게 뭐냐면은 요 fx 보이잖아요. 요거 양분 나눕니다.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고 fx 양수란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식은 fx분의 f 프라임 x라고 쓰시면 이 식이 2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이게 보이는 거야.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당연히 ln fx입니다. 절대값은 쓸 필요 없지, 양수니까. 그러면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ex 더하기 ln x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미분하면 요게 되고, 요걸 미분하면 요게 되고, 상수항 c를 알수 없으니까 한쪽에 붙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알수 있어요? 이 식에서 f1이 자연상수 2였으니까 여기다 1을 대입, 자연상수 2를 대입하면 이게, 숫자 1을 대입하면 자연상수 2가 되는 거니까 1이고요. 여기는 2이고요. 여기는 0이고요. 플러스 c가 되니까 c는 마이너스 1인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식은 뭐냐?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ex 마이너스 1. 그러면 ln 2의 ex 마이너스 1 플러스 ln x 이렇게 되면서 ln x 곱하기 2의 ex 마이너스 1제곱. 그러니까 요렇게 보입니까? 요렇게 하면서 나는 fx를 구해버렸습니다. fx를 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어떻게 시험이 나올지 모르겠어. 근데 이 문제는 요걸 통해서 그냥 fx가 깔끔하게 x 곱하기 2의 ex 마이너스 1제곱이 나왔고, 요걸 토대로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걸 부분적분 해가지고 구하고 싶은데 이게 간단하게 나오거나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그럼 이걸 대입해서 어차피 부분적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로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f 프라임 x는, 다시 fx는 x 곱하기 2의 ex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f 프라임 x는 앞에 값 미분 뒤에 값은 1 곱하기 2의 ex 마이너스 1제곱, 뒤에 값 미분 앞에 값은 플러스 2x, 이렇게 되는 거죠. 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XFX, 그러니까 Integral

플러스 1제곱. 1부터 2까지. 네,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요걸 미분합니다. 그럼 여기는 2분의 1 더하기 2x. 이렇게. 그리고 2에 2x-1제곱 dx.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적분을 또 해야 돼. 부분 적분 두번 해야 돼요. 그래서 요것만 따로 적분해 볼게요. 그러면 또 적분을 먼저 하게 되면은 4분의 1 더하기 x의 2의 2x-1제곱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요거 미분하게 되면은 2의 2x-1제곱 dx 하면서 완성입니다. 자, 이제 숫자만 대입을 해볼게요. 약간 복잡하긴 한데 2를 대입하니까 1 더하기 하면 5죠. 5 곱하기 2의 3제곱. 2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에 2분의 3의 2의 1제곱. 이렇게 되고, 자, 계산이 복잡해요.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살아있습니다. 부분 적분할 때는 항상 마이너스 부호를 엄청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 여기다가 2를 대입하고 2를 대입하니까 2를 대입하면은 4분의 9네.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9 2의 3제곱. 그 다음 이거 아래 끝은 다시 또 플러스가 되지요. 그러면서 4분의 5네요. 4분의 5 2가 되고 마이너스 보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는 다시 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 적분하면은 2분의 2에 2x-1제곱이 되고 여기다가 2 대입하고 1 대입하니까 플러스 2분의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2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2의 세제곱이 3덩어리가 있네. 이거는 4분의로 통분하게 되면 20에서 9를 빼면 11. 11에서 2 더하면 13 해서 2의 세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요것만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4분의 5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2.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4분의 5 빼기 2 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그래서 요게 정답이야. 4분의 13, 2의 세제곱 빼기 4분의 3, 2. 다시 말하면 이런 숫자들은 시험에 나오게 되면 분명히 다듬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숫자 자체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큰 틀에서 이론이 틀린 게 없나, 어느 게더 유리한가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 올만 하죠? 좋습니다. 그 다음. 자, 27번. 요건 아까 있던 25번하고 비슷해요. 자, 그런데 뭐가 다르냐? 사실 이게 미적분스러운 문제입니다. 왜냐면 아까 있던 25번의 초반부는 수투랑 거의 비슷해. 근데 지금은 보면은 인테그럴 1부터 x 플러스 1까지 x 플러스 1에, 뭐야, 이거 복잡하네. f의 t가 아니라 f의 t 빼기 1에 이것이었을 때 어쨌든 이식을 통해서 a를 구하고 b를 구해서 fx를 구하고 함수 gx를 놨을 때 접선의 y절편 뭐 이런 구하는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식을 변형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뭐 기본이 그렇죠. 윗끝, 아랫끝 똑같다로부터 식하나. 그렇죠?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양변에 x 0을 집어넣으면 이 좌변은 아이고 복잡하지만 어차피 제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0을 집어넣으면 0이고요. 0을 집어넣으면 B만 남고요. 그러니까 얘가 B-1이 되어서 B가 1이 되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양변을 미분해서 식을 얻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FT가 아니라 F의 T 빼기 1이라서 이게 문제인 거야. 뭐 하면 되겠습니까? 뭐 하면 되겠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야. 미적분 해산을 할수 있는 거. 바로 t-1을 새로운 문자 s로 치환합니다. 사실 이게 강의가 치환적분, 부분적분이지만 쌤이 지난 시간에 치환적분을 단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치환적분을 하는 문제지만 중간 과정을 생략해서 전부 다 암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치환적분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형태는 식이 복잡하기도 하고 사실 치환적분하는 과정을 한번 거쳐 보는 것도 필요하니까 해볼게요. 자, t 빼기 치환적분은 보통 세 단계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치환한다. 두 번째 dt를 뭐 ds로 바꾼다. 또는 dx를 dt로 바꾼다. 세 번째 적분 구간을 다듬어 준다. 이게 세 가지인데, 자, t 빼기를 s로 치환하게 되면 양변을 t로 미분하게 되면은 여기는 1이고요. 여기는 ds dt가 됩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인테그럴에 자, 적분만 바뀌는 거야.

t에서 2를 빼야 돼요. 2를 빼니까 0에서부터 x까지. 그리고 t 빼기 1이 s였으니까 1 빼기 t는 마이너스 s니까 x 마이너스 s가 되고 fs가 됩니다. 그리고 ds dt가 b가 1이니까 여기 있는 ds를 써도 되겠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의 좌변이 우리가 엄청 많이 봤던 형태입니다. 이거 외웠잖아요. 그죠? 인테그라 0에서 x까지 x 빼기 t ft dt 형태를 우리가 외웠단 말이야. 지난 시간에. 근데 그게 t 자리에 s만 들어간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식은 양변을 이제 미분하면 뭐가 되느냐? 좌변은 인테그럴 0에서부터 x까지 fs ds가 돼요. 좌변은. 우변은 요거 이제 함수의 곱의 미분 하시면은 a는 그대로 있고 x 플러스 1에 2의 x 제곱 더하기 b는 1이었으니 그냥 그대로 2의 x 제곱 그다음에 x는 미분하면 1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로부터 a 결정할 수 있죠. 어떻게? 양변에다가 x 자리에 0을 대입하면 좌변은 0이고요. 여기 0을 대입하게 되면은 a만 남고요. 여기는 1이고요. 여기도 1이니까 결국에는 a 더하기 2가 0이므로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질문이 뭐냐면 인테그레 0에서부터 x까지 ft dt가 gx야. 이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이 그냥 문제에서 gx인 거야. 자, 다시 옮겨 써볼게요. 자, 함수 gx가 뭐냐면 이거. 근데 a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x 빼기 2의 2의 이거니까 요거랑 같이 한 번에 쓰시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의 2의 x 제곱 플러스 1. 이게 gx인 겁니다. 괜찮니? 이게 gx였을 때 질문이 함수 gx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y절편을 뭐 땡땡땡 HK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거 위의 점 K, GK 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니 지금부터는 그냥 미분 문제죠. 적분하고 상관없습니다. 선형적으로 그냥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y 마이너스 gk 이퀄 g 프라임 k에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k 아닙니까? 그러니까 접선의 y절편이 hk잖아. 이 hk가 뭡니까? 넘기시면은 gk 마이너스 k 곱하기 g 프라임 k 요겁니다. 할수 있겠어요? 요거. 그래서 요거 잠깐만 GK랑 G'K. 아, G'X도 한번 계산을 해 볼까요? 좋습니다. G'X. 요거 보면서 앞에 거 미분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대로. 앞에 거 미분은 마이너스 2가 남고요. 요건 그대로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2의 X제곱이고 1은 미분하면 사라집니다. 따라서 요거 이제 한 번에 구하는 거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의 2의 마이너스 2k의 2의 k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k 곱하기 이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k제곱 마이너스 3k의 2의 k제곱 이렇게 식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정리하시면 2k의 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2k니까 플러스 k 마이너스 1의 2의 k제곱 플러스 1. 이게 내가 원하는 HK인 거예요. HK. 끝났죠? 질문이 뭐예요? H에 2, 마이너스 H에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다 숫자 2 집어넣으면 8 더하기 2 빼기 1 하니까 9 2의 2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대입하려면 2 빼기 1, 빼기 1 하니까 0이니까 여기는 그냥 1만 남아서 사라지니까 정답은 92의 제곱이 답이 되겠습니다. 끝.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수능 완성 교재 문제도 풀어봤고요. 자,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문제들도 계속 보겠습니다. 153페이지 30번. 자, 요거는 이제 실무에 나온 30번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실전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어렵냐라고 하면은 뭐 난이도가 상당히 있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30번이라고 하면 드는 느낌이 뭐냐면
범접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포스를 지닌 문제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 수능 기출 문제 중에 최근 한 2, 3년 동안 나왔던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난이도가 높냐? 당연히 높죠. 높은데 뭐냐면 뭐 흔히 말하는 속칭 막 킬러 문항 이런 게 있었던 시절에 한뭐 5년 이전에는 진짜 한 문제가 막 오답률이 90%가 아니야. 99%막 이랬던 2017학년도, 2018학년도의 수학 가형 30번은 진짜 역대급 그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문제들은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너네들이 만약에 시간을 확보했고, 수학 실력이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러이러한 것들을 풀어봤던 경험들이 있으면, 쉽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풀수 있어. 라는 문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전 모의고사들도 보면은, 실무의 30번 문제가 정말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또 생각보다 풀만한 문제들도 있거든요. 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그런 문제들인데 보면은 형태는 만만치 않아요. 이차함수 f(x)와 실전집합에서 연속이 남수 g(x). 이차함수에서 0,1을 지나고 f'0이라고 이긴 것은 그냥 중간 과정 암산할게요. 함수 f(x)가 뭡니까? ax의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F0가 1이니까 상수항이 1이라는 뜻인 거고, F'0는 1차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를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질문이 F3을 물어봤으니까, F3은, 여기에 3을 집어넣으면은 9A 더하기 7,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A 값만 결정하면 되는 문제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식이, 만만치 않습니다. 읽어볼게요. 2에 2X 플러스 1제곱. 분의 fx, ex제곱 분의 gx 플러스 1, ex 플러스 gx. 아, 지금 fx는 요건데, gx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 있지 않은데, gx에 관한 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문제 주어진 조건들이요. gln x의 적분, ex제곱 gx의 적분. 이러면서, 요거랑 요거랑 요거 사이 관계가 어떤 식변형을 통해서 연결을 시키는 게 핵심인 문제입니다. 자, 문제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게 만약에 실전에 등장했을 때 나는 뭘 가장 먼저 해야 될까? 자, 문제를 어떻게 풀지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다음에 두 가지는 해야 돼요. 첫 번째, GX가 아니네. GX가 아니야. GLN X야. 그런데 문제를 보면은 GX, GX. 뭐 하고 싶어요? 샘은 치환 적분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이유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게 GX가 아니라 GLNX. 이 괄호안이 복잡하니까 치환 적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거는요. LNX를 새로운 문자 T로 놓습니다. 자, 양변에 X를 미분하게 되면 여기는 X분의 1이고요. 여기는 DT, DX입니다. 그럼 주어진 식은 인테그럴. 1부터 2까지인데 이게 1이면 제로고 자연상수 2가 되면 여기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GLNX는 GT가 되고요. 좋아요. 그 다음에 dx인데, dx랑 dt가 이런 관계가 있거든? 그런데, 지금, 쉽게 말하면 dx 자리에 내가 x dt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x가 아니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 주어진 식을 보면은, ln x가 t니까, 결국은 x는 뭐냐면, 2의 t제곱이야. 자, 이렇게 생긴 식을 지금 이용해서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게 결국에는 2의 t제곱분의 1이니까 나는 dx 자리에 2의 t제곱 dt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요거랑 요거랑 완전 뭔가 쌍둥이는 아니지만 관계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tt. xx 바꿔도 되니까 다시 말하면 인테그럴 1부터 x까지 2의 x 아 1부터 0부터 1까지 2의 x 제곱 그다음에 gx dx가 6이라는 말인 거야. 이첫 번째 식은요. 이 말인 거야. 그리고 그게 요거랑 어떤 뭔가 리듬이 맞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0부터 1까지. 이건 1부터 3까지. 이 값은 6, 이 값은 29. 그리고 요 나번식을 이용하면 답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치환 적분에서 뭔가 알만한 형태로 만들었어요. 두 번째 하고 싶은 건 뭐야? 여기 주어진 식을 변형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 변형도 방법이 되게 많지만 딱 눈에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2의 x제곱 gx, 2의 x제곱 gx.

여기는 2x 플러스 1제곱 분의 gx고요. 2x제곱 분의 gx, 뭔가 이렇게 크로스가 돼 있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여기 주어진 식을 보니까 당연히 뭐 하고 싶어? 양변에 2의 2x 플러스 1제곱을 곱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식이 뭐가 됩니까? 좌변은 fx가 되고요. 우변은 2의 x 플러스 1제곱 gx 마이너스 2의 x제곱 gx가 되면서 뭔가 식의 느낌이 전부 다 뭔가 리듬이 탁탁탁 맞아가는 느낌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주어진 식이 뭐라고요? a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됐죠? 그럼 이제 fx의 운명 끝났고 우리의 목적은 전부 다 gx를 가지고 다루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적분을 해서 식을 쓸수 있을까? 근데 이걸 보니까 xx 아, 미안해요. 이게 x 플러스 1이죠. x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xx, 여기는 x 플러스 x 플러스 1이고, 요거는 뭐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느냐? 결국에는 이 식을 이 적분 형태로 고쳐야 되거든요. 0부터 1까지랑, 여기는 뭐 1부터 3까지 적분 형태로 고쳐야 되니까, 아, 이 식을 적분 형태로 고칠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이 덩어리가 두 덩어리니까, 이걸 하나로 만드는 기가 막힌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있죠. 적분과 미분의 관계에 의해서, 인테그럴 x부터 x 플러스 1까지, 2의 t제곱 gt, dt라고 하는 거를, 뭐 하면, 양변을 x로 미분하면, 요거를 x로 미분하면 이 자리에다가 x 플러스 1 대입한 거에서 이 자리에다가 x를 대입한 걸뺀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여기 주어진 식에 의해서 요거는 뭐가 되느냐? 3분의 a의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이 c를 결정할 수 있죠. 왜? 인테그로 0부터 1까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 맞습니까? x 0을 대입하면 여기는 0, 여기는 0, 여기는 0, 여기는 C만 남게 되고, 이거 아까 6이었잖아요. C가 6이 나온 거야. A만 구하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구하죠? 따라오세요. 문제에서 우리가 29. 인테그럴 1부터 3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1부터 3까지.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요? 이거를 1부터 3을 만드는 방법은 1부터 2까지에서 2부터 3까지를 더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테그럴 1부터 3까지를 구하는 방법은 인테그럴 1부터 2까지에서 인테그럴 2부터 3까지를 계산해서 뭐 뒤에 거 생략할게요, 이렇게. 요런 상태인 거잖아, 지금. 그러면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여기다가 1, 1, 1, 1, 1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입니까? 3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1 그다음 더하기 C 아, 3분의 1이야, 3분의 A죠. 여기다 1 대입하면 인테그럴 2부터 3까지는 2 집어넣으니까 3분의 8a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6 이걸 싹다 더하게 되면은 3분의 9a니까 3a 여기는 8이고 여기는 10이니까 더하기 20인가요? 요게 는 29라고 나온 겁니다. 따라서 a는 얼마? 3. a가 3이에요. 끝났어요. 그래서 a가 3이니까 9a 더하기 7은 27 더하기 7 하니까 34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식 자체가 생소하지만 주어진 식들의 어떤 구조를 보면서 식을 변형하고 이런 문제들이 과거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14학년도 6월 평가원 30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요 다음에 풀 문제 한번 볼까요? 29번. 2025학년도에 나왔던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 요거는 뭐 결이 살짝 다르긴 한데, 어쨌든 큰 틀에서, 식변형을 통해서 주어진 문제의 형태를 맞춘다라는 관점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처럼 뭐 치환적분하고 뭐하고 이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구조 자체가 기출문제에 많이 나오거든요. 자, 오늘 풀 마지막 문제는 29번입니다. 평가원 모의고사 28번 문제고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런 정도가 나오면 여러분은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췄으면 좋겠어. 근데 식을 딱 보는 순간 gx는 f 프라임 2x의 사인 파이 x 더하기 x.
우와, 코사인 2분의 8. 막 식이 너무 복잡해서 이걸 보는 순간 이렇게 쉽게 손이 잘안 나가.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실전체 집합에서 연속. 그 다음에 함수 gx는 이렇게. 근데 그 gx가 역함수를 가져. 라는 뜻이니까 1대1 대응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1대1 대응이라는 뜻이고, 아마도 함수가 뭐 증가함수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뭐 사인 뭐 이렇게 있긴 한데,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보시고. 인테그 0부터 1까지 역함수를 적분한 건두 배의 이것이었다. 이것의 값을 구하십시오. 얼핏 보면 함수 f(x)가 뭔지도 모르고 g(x)가 뭔지도 모르고 식도 엄청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잘 보면 식이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걸 딱 보는 순간 f'ex, f(x), 사인, 코사인, 파이엑스, 2분의 파이엑스. 딱 보는 순간 무슨 느낌이 듭니까? 치환적분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0부터 1까지, 0부터 2까지. ex가 x, 파이엑스. 보이나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를 풀기 전에 아까 했던 건 똑같아요. fx가 아니라 fex이기 때문에 우리는 ex를 새로운 문자 t로 치환하면서 여기 주어진 식을 일단 변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테그럴 0에서부터 1까지 f'의 ex 사인의 파이엑스 dx로 변형하는 겁니다. 인테그럴 0에서부터 2까지가 되죠. 그리고 이거는 f't가 됩니다. 그 다음에 x 자리에 2분의 t니까 사인의 2분의 파이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식의 양변에 x를 미분하면 2는 dt, dx니까 dx 자리에 2분의 1 dt를 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dt를 쓰시고 앞에 그냥 이렇게 쓸까 이렇게? 앞에 2가 있으니까 2분의 1 dt 2분의 1 곱하면 2가 사라지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주어진 식은요 이 식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이 식의 t 자리에다가 xx 집어넣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랑 요것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인 거예요. 이거랑 이것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고 딱 보면은 f't고 fx고 코사인이고 사인이니까 이거는 무슨 문제 같아? 그 이름도 유명한 부분적분 문제 같습니다. 왜냐면 f랑 그 다음에 사인이 f'하고 사인이 곱해져 있습니다. 근데 f'을 적분하면 f고요.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니까 한마디로 이 식이 이 식과 부분적분에 의해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보입니다.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식은 부분적분법에 의해서 적분을 먼저 합니다. ft 그냥 fx ft라 쓰기 일단 ft 사인의 2분의 파이t 0에서부터 2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자 요걸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죠. 그리고 2분의 파이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2분의 파이에 ft 그리고 코사인 2분의 파이 t dt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2분의 파이를 제외하고 요 나머지가 이거랑 똑같은 거야. 풀어 보겠습니다. 요거를 세미나 편의상 k라고 한번 놔볼게요. k.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되느냐? 2분의 파이 k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2 대입하면 사인 파이거든요. 0. 0을 대입하면 사인 0이거든요. 0. 그러니까 요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어진 문제가 뭐냐면 인테그럴 0에서부터 1까지 g 역함수 x dx가 어떤 식을 만족했을 때 이제 k 값을 구하는 문제였잖아. 우리 앞에서 k 값을 구하는 문제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요 부분이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방금 요 부분의 계산. 자, 요 부분의 계산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k가 나왔어요. 그리고 뒤에 4분의 1까지.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k 더하기 4분의 1이 된 거야. 그런데 요거를 다른 방법으로도 계산할 수 있죠. 어떻게? gx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를 토대로 계산할 수 있는데 잘 보면은 이 부분이 이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 식에서 GX가 지금 G 역함수가 나와서 어렵지만, 이건 우리가 앞에서 뭐본 적이 있죠. 2023학년도 수능 같은 데 나왔었고. 그게 뭐냐?

함수 gx가 0,0을 지납니다.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0이고 0 집어넣으면 0입니다. 함수 gx가 1,1도 지납니다. 2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0이고 여기는 1이니까 1,1을 지납니다. 그래서 함수 gx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했어요. 0,0을 지나고 1,1을 지나는 뭐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어쨌든 함수 gx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은 문제에서 인테그르 0부터 1까지 취역 함수 x dx는 이 부분을 나타냅니다. 이거를 물어보는 거야. 이게 요거란 뜻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정사각형에서 이 부분의 넓이를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인테그럴 0에서부터 1까지 gx dx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냐? 1 마이너스 gx가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뭐였습니까? 아까 2 곱하기 이거를 계산하니까 아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k니까 2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파이 k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4분의 파이 k. 그리고 x를 0부터 1까지 적분하게 되면은 플러스 2분의 1. 자, 요렇게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요거랑 요걸 이용해가지고 k값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k 플러스 4분의 1은 요거 정리하면은 4분의 파이 k 그다음에 플러스 2분의 1이 되고요. 요거 넘기면은 4분의 1. 요거 넘기면은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k. 그래서 4, 4 이렇게 없어지니까 내가 원하는 k는 마이너스 3파이 2분의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객관식 문제죠?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사실 상위권하고 중위권이 되게 좀 분명하게 나눠지는 문제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위권 학생들은 문제 힌트가 되게 많아. fx가 아니라 fex. 치환적분 해야 돼. 그 다음에 하나가 미분이 돼 있고 요거. 요거랑 이 관계를 보니까 부분적분. 그 다음 또 재미있는 게 f 프라임 2x 사인 파이 x, f 프라임 2x 사인 파이 x 식 자체가 똑같습니다. 게다가 gx가 나왔는데 그 역함수의 적분.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으로 이걸 열어봤더니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막상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 안에 힌트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28번이고요. 이제 이걸 쌤이 EBS에서 해설 강의도 예전에 했었는데 그때 다른 쌤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또 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가는 길이 명확해.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부분적분 해야 돼. 치환적분 해야 돼. 길이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문제 자체가 굉장히 길고 식이 또 읽기도 복잡하기 때문에 기본기가 부족한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좀 힘들어한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자 이제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적분단원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적분단원 기본적으로 연산이 학생들이 익숙하지가 않아. 연산이 익숙하지가 않아. 심지어 치환적분, 부분적분법이 시험에 나온다고 하지만 적분 연산이 불가능한 문제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치환적분할지, 부분적분할지, 그 다음에 연산이 원래 안 되는 건지 판단을 해야 돼. 그리고 미분과 통합형 문제도 엄청 많습니다. 마지막,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야 비로소 시험범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3학년 1학기까지는 기본기가 부족해도 그걸 느끼기가 힘들어. 그래서 시험 후반부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학생들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은 미분단원보다 어쩌면 적분단원 연습을 더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난이도 자체만 놓고 보면은 적분이 보통은 미분 문제보다는 할 만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위기지만 기본기가 부족한 학생들한테는 좀 뭔가 힘든 부분이지만 이걸 이겨내면은 결과로 보답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 9강에서 못다한 이야기 함께 하도록 하면서 최종적으로 약점 공략 미적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2017 약점공략 DI 김창진입니다. 여덟 번째 시간이고요.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로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좌표실 올려진 문항 중에 4번 문항을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시간에 제약이 있는 강의다 보니까 그 4번 문제를 다 끝내지 못해서 제가 숙제를 내드렸어요. 기억하세요? 자,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로 그 상황으로 가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여기 C와 A의 중점을 O라 하면 여기서 BC와 평행하게 이렇게 그으면 이 점을 M이라 했고 이 M은 이 원의 중심이 됩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4짜리인 원인데 이 원 위에 한 점에서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이렇게 한 점, 사실은 두 점이에요. 여기 말고 이 대칭으로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고 여기서 마찬가지 이 여기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도 이렇게 되면 직각이에요. 여기가 P거든요. P가 있고 저 밑에 하나에 Q가 있어요. 이 PQ의 길이를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이 점을 H라 불렀고요. 여기가 R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런데 우리 이 구는 반지름의 길이가 5예요. 그러니까 이게 4라면 5에서 R까지는 당연히 3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림이 그러냐면 OMA 이런 그림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R이라 불렀죠. 여기를 H. 여기서 R, 여기 R까지. 이게 3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은 거거든요. 여기 H. 그 다음에 어떤 그림이었냐면 요 PH는 사실은 이렇게 생긴 그림이에요. 여기가 M이고 B고 A라면 AHM이거든요. AHM. 그래서 여기 H가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P가 P, H 쭉 내리면 어디에? 이렇게 쭉 내리면 여기에 Q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을 복합적으로 지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두 가지 풀이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쉬운 거부터 할게요. 왜? 이 3이 있는 게 상당히 큰 힌트입니다. 정말 정말 큰 힌트가 돼요. 왜요? 여긴 2거든요. 여기를 오메가라 할게요. 알파라고 써도 상관은 없겠죠? 문제에서 알파라는 내용이 안 나왔으니까 요 각의 크기를 제가 그냥 뭐 알파라고 써도 되고 뭐 세타라고 써도 되고 그래요. 그냥 세타라고 쓸게요. 세타라고 쓰면 A에서 M까지의 길이는 4고요. O에서 M까지의 길이는 3입니다. 3대 4대 5예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탄젠트 세타는 얼마분의 얼마입니까? 큰 삼각형이라면 4분의 3. 작은 삼각형에서 본다면 2분의 HR이에요. 보이세요? 그러면

0: R은 얼마입니까? 2분의 3입니다. 그쵸? HR이 2분의 3이면 이 그림에서 요 그림 어느 삼각형이요? 여기요. 삼각형 PRH에서 삼각형 PRH만 생각을 한다면 PRH 이렇게 돼 있어요. PR이 4였고요. RH, HR이 2분의 3이네요. 그럼 이 길이는 16에서 4분의 9를 빼서 루트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루트 4분의 55니까 2분의 루트 55예요. 누가? PH가 이 그림에서 PH의 길이가 2분의 루트 55라면 PQ의 길이는 당연히 그렇죠. 이 길이의 두 배가 됩니다. 그래서 루트 55가 답이에요, 이 문제는. 그렇죠? 이런 게첫 번째 방법이었는데 두 번째 방법도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어느 부분을 생각을 안한 거냐면 그냥 이렇게 바로 비례식으로 여기가 5고 여기가 m인 건 똑같아요. 네, o, m. 어떤 점에서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4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 길이만 구한대요. 왜냐면 여기가 p라면 q는 저 아랫부분에 똑같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아까와 같은 그림을 또한번 똑같이 그릴 겁니다. M, O, A. 요점 여기를 H라 부르고 여기를 마찬가지 R. 이 밑에가 Q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원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M, B, A. 그리고 P에서 H까지. 여기가 H예요. 이렇게 가면 직각이고, 요 점을 H야 부르고, 여기 Q예요. P.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얘가 4인 건 알아요. 이게 4라고요. 그 다음 이제 이 그림에서 H에서 R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수선의 발을 그었어요, 이렇게. 요렇게. 그럼 이 그림에서, 얘를 모르겠어요. A에서 H를. X라고 한다면, 여기를 세타 쓰면, 사인 세타는 얼마라고요? 사인 세타는 5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HR은 5분의 3X고 RA는 5분의 4X예요. 이렇게 돼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요 길이 관계가 다 줄었으니까 요 삼각형도 한 번만 더 그린다면 PRH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P, R, H. 이게 4였어요. 우린 뭐가 궁금한 거예요? P, H가. 여기가 궁금한 거예요. 여기. 이 길이가 궁금한 겁니다, 지금. 근데 R, H는 얼마래요? R, H는 5분의 3X래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지금 AH가 X였죠? AH가 X였어요. 요 길이가, 요만큼의 길이가. 이 길이는 얼마예요? MH는 4-X입니다. 그럼 PH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16에서 4 16에서 이거 제곱을 빼야 돼요. 16-8X 더하기 X 제곱을 빼서 루트 붙여야 돼요. 4x-x제곱이라고요. 이해하세요?
1: 그러면 16은 제곱과 제곱을 더하면 돼요.
0: 그러니까 16은 8x 빼기 x제곱 더하기 25분의 9x제곱. 식이 좀 조금 복잡해지는데 여기 계산해서 막 정리시켜 줄게. 그러면 25분의 16이니까 25분의 16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플러스 16은 0. 이렇게 나오네요. 맞습니까? 다 이항시킨 거 왼쪽으로. 왼쪽으로 다 이항시켜서 1, 2, 2. 양변에 25 곱하니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25x 더하기 50은 0 나오네요. 2, 1, 그 다음에 여기는요, 15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x는 얼마 나와요? 2분의 5가 나오거나 10이 나오겠죠. 10 나올 리가 없죠. 요만큼의 길이가 x라면. x가 2분의 5예요. 2분의 5를 대입하면 ph의 길이는, 그렇죠, 2분의 루트 55가, 네, 이런 방법으로도 나옵니다. 근데 하지만 첫 번째 방법이 훨씬 더 쉽습니다. 왜? 여기서 여기까지 그은 게 5라는 사실로부터 5 알의 길이가 이미 3이라는 게 나오니까 AR이 2예요. 그럼 AH도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모두 RH도 금방 구하니까 4. 여기 구했으니까 이 길이는 금방 더 빨리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두 번째 방법보다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 첫 번째 방법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급적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고 고민은 해보셔야 됩니다. 문제를 단순히 아 풀어서 맞췄네가 아니라 정확히 제대로 풀었는지 또 다른 아이디어는 없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신 것도 공부할 때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이었고요. 이제 5번 봅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하고 6인 두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둘 다 정사각형에 비스듬히 본 거라서 선생님 이거 직사각형인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비스듬히 봐서 그런 모양이 보이는 것뿐이지 정사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AE, BF, CG, DH가 모두 같습니다. 사각뿔 대예요. 이럴 때 높이가 루트 14일 때 A, E, H, D 이 사각형의 평면 BF, G, C 위로의 정상의 넓이가 얼마냐예요. 넓이도 알아야 되고 이루는 각도 알아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렇게 돼요. 높이가 얼마라고요? 높이가 이 위에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밑면은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사각형. 맞아요? 그 다음에 BF, E 옆, 여기 A, E BF, CG, DH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이런 모양이죠. 여기가 4고 이게 같은 길이고 이렇게 되면 6이에요. 4고 지금 BC, FG 또는 BF, GC를 옆으로 그리면 이런 모양이고 그래서 이렇게 내리고 내리면 달다시피 여기가 1, 1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이 길이는 루트 14입니까? 라고 하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건 지금 옆면에서 본 거죠. 우리의 높이는 여기서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높이가 루트 14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는요. 이 길이면 이렇게 된 길이. 여기가 얼마예요? 1이겠죠. 여기가 루트 14니까. 이 길이 얼마 나옵니까? 루트 15예요.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그리면 좀 편할까? 높이를 어떻게 될 것인가? 마찬가지로 지금 조금 전에 제가 그렸던 모양 있죠? 그 그림을 다시 그려드릴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자, BD. 빨리 조금 더 이쁘게 그려볼게요. 대각선을 그려서 조점을 찾으세요. 마찬가지죠. 꼭 이렇게 그려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기도 교점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까지 쭉 이으면 그렇죠.

직각됩니다. 요 빨간색 라인이 루트 14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높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이 점을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5, 5 프라임. 그러면 5에서 5 프라임까지의 길이가 루트 14이면 B에서 여기 B에서 5까지의 길이가 2루트입니다. 보세요. 4, 4, 4루트2, 이게 4루트2. 그럼 절반이니까 2루트2, 2루트2예요. 그쵸? 그러면 B에서 요 라인과 평행하게 요렇게 쿵 떨어뜨려요. 그러면 여기를 B프라임이라면 OB프라임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기를 B프라임이랄게요. OB프라임의 길이는 2루트입니다. 그쵸? 아, 이 길이랑 같잖아요, 지금.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B'에서 F까지 이르는 길이는 루트이죠. 여기가 3루트이잖아요. 왜? 6, 6, 6루트2, 3루트2, 3루트2. 맞습니까? 네, 맞아요.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내려 보세요. 요 빨간색 라인은 다 평행한 거예요. 그리고 다 길이가 얼마예요? 다 루트 14입니다. 여기가 A 프라임. AA 프라임, BB 프라임, CC 프라임, DD 프라임 전부 다 루트 14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재밌는 그림 한번 그려 볼까요? 이 점들을 모두 이렇게 이으면 이 점들 모두 이렇게 이으면 여러분 밑에 있는 이 사각형 어떤 사각형이 되는지 알아요? 위와 똑같은 정사각형이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그쵸? 그럼 이 그림을 위에서 쳐다보세요. 위에서 이렇게 이러면 상당히 재밌어져요. 아, 이게 이렇게 그려지는구나를 금방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디냐면요. 여기가 H고요. E이고, F, G예요. 이 점이 O'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B', C', A 프라임, D 프라임, D 프라임, D 프라임 여기가 A 프라임이었어요. 이런 그림이래요, 지금. 이 밑면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흰색과 빨간색이 바뀌었군요. 어쨌든 루트 2 여기가 2루트 2 루트이죠. 근데 정사각형이니까 몇대 몇? 이게 1대 1대 루트 2가 되는 거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면 여기가 1이고 1이고 여기 루트 2라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가 B 프라임인데 이 점이 B 프라임인데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 1. 여기서 이렇게 오면 1, 1, 1 루트 2란 얘기예요. 자, 3수선의 정리가 보이세요, 여러분? 이 여기 여기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자, 이제 여기 조금만 더 보면 여기서 요 길이가 얼마라고? 요 길이가 1이에요.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 친이 부분이 여기선 얘예요. 얘. 이 길이가 1이라고요. 여기가 1이고요. 여기 직각이에요. 여기도 당연히 직각인 거 보이시죠? 여기 직각이라고요. 그러면 B에서 B'까지 수선의 발을 내렸고, 여기서 FG에 수선의 발을 내렸으면 B에서 요점까지, 요점까지. A, B, C, D, F, G, H. 여기를 I라 볼게요. I. 여기, 여기. 요점이 I예요. 여기를 i라 부르면 bi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습니까예요. bi의 길이는 그렇지. 이게 루트 14고 이게 1이에요. 루트 15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옆에서, 제가 지금 옆에서, 이 옆에서 이렇게 바라본다면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뭐 이런 모양으로. 여기가 B, C, F, G. 그럼 이 옆면에서 이렇게 수사발을 쿵 내렸을 때 여기가 얼마라고요? I예요, 여기가. I라고. 이게 직각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내린 게. 근데 FI는 1이잖아요, 지금. 여기 FI가 1이잖아. 여기 1. 루트 15. 어머나, BF의 길이 얼마라고요? 이거 4인 거예요, 4, 4. 여기도 마찬가지. 요 길이와 요 길이는 다 4로. 즉, 여기서 BF, CG, DH, AE는 전부 다 길이가 4인 겁니다. 맞아요?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는? 그러면 사각형 넓이 어떻게 돼요? 사각형 넓이. 사각형. 문제에서는 AEHD거든요. AEHD의 넓이는? 그러면 이 그림에서 이 옆면의 넓이나 옆이나 여기 옆이나 여기 전부 다네 사각형이 모두 넓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각형 넓이는 2분의 1에 4 더하기 6.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얼마요? 루트 15. 그러니까 5루트 15가 사각형의 넓이입니다. 맞습니까? 그럴 때 이제 뭐와 뭐만 이루면 각을 구하면 돼요. 이 옆면과 여기는 이 옆면 A, E, H, D를 어디에 정사용 시킨대요? 평면 B, F, G, C로 정사용 시킨대요. 지금 여기는 그림을 그리면 원래 이거였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저위 어딘가에서 이렇게 된 애를 중간을 싹둑 자른 거예요. 중간을 싹둑 잘라서 여기 어딘가에서 한 이쯤 이렇게 돼. 이렇게. 지금 어디 요 그림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지금 칠하는 이 그림이 우리 문제의 그림이고요. 얘를 쭉 이어 올리면 한 점에서 만나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옆면이 이루는 각 어디요? 여기 있는 여기. 이 면이 이루는 각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등변이니까 이렇게 요 삼각형으로 보면 돼요. 여기 된다고 여기 맞죠? 그럼 그 부분을 그림상으로 나타내면 여러분 여기를 이 부분을 여기 이제 살짝 지울게요. 넓이는 5루트 15예요. 사각형 써놓게요. A, E, H, D의 넓이가 얼마라고요? 5루트 15예요. 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그렸던 그림을 다시 그리면 아마 이렇게 될걸요? 얘와 얘. 중점 잡아서 불을 쭉 그어요. 불을 긋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긋고, 여기가 이렇게 와요. 그래서 여기서 쭉 위로 올라가고, 여기서 쭉 위로 올라가면 만나요. 그렇잖아요. 지금 원래는 이렇게 돼 있다가, 분명히 어딘가서 저 위에서 만나고, 여기서도 이렇게 돼서 만나가지고 이런 모양. 여기 있는 이 각을 찾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찾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이게 없는 거. 우린 지금 요 그림만 그리. 여러분 이게 어느 거야 이 길이가 이거예요. 이거라고 해요. 여기는요. 요만큼의 길이는 이거예요. 그럼 이두 선이 만나서 생기는 각은. 얘를 평행이동해서 얘랑 평행 이렇게 만지면 이 각이나 어때요? 같죠? 이겁니다.
그러면

자르고 잘라서 요 삼각형을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자르고 여기서도 이렇게 자르면 이게 얼마라고요? 루트 15. 여기는 1, 여기는 루트 14. 그럼 여기도 루트 14, 루트 15, 1이니까 둘을 합쳐요.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려질 거고. 조금 더, 조금 더 이쪽으로. 네. 루트 15. 루트 15. 그 다음에 루트 14. 여기가 1.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나온다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여기 이만큼 가게 크기여야 세타예요. 여기서 세타라 본다면, 자,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죠? 2 곱하기 루트 15, 루트 15. 15, 루트 15 곱하니까 15 더하기 15 마이너스 여기는 얼마입니까? 2예요. 곱하면 4가 됩니다. 얼마가 돼요? 30분의 26, 15분의 13이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원하는 답은 그래서 5 루트 15 곱하기 루트 15분의 15분의 13이죠. 15가 아니라. 그냥 15분의 13. 5, 1은 5. 5, 3, 15. 그래서 3분의 13 루트 15를 찾으라 하는 문제였습니다. 상황 이해 가시죠? 저 그림 여러분들이 한번 잘 그려보면서 단면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5번이었고요. 이제 6번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그림이 나오고, 막 수능 문제입니다. 2026학년도 수능 문제인데, 자, 이렇게 될 때, 여기. 각 APG가 2분의 파인 9S의 모든 점 P가 나타낸 도형을 T라 할 때, 이 T를 평면 ABC 위로 정사용하면 얼마가 됩니까? 이거예요, 지금. 그림인 거죠. 자, 그림 보면서 AB와 CD가 4예요. H는 여러분, H는 AH가 AB CD가 4인데 무엇도요? AH도 문제에서 4라고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평면 ABH와 평면 ABH와 그 다음에 BCD 수직이에요. 그리고 ABH의 무게중심을 뭐라고요? ABH의 무게중심이에요, 지금. 이런 그림이 나와 있고요. 여기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왜냐면 CD의 길이가 4고요. 여기도 4고. 여기도 4고. 여기도 4인데 여기는 얼마인 4인데 이 점이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일 것 같은 느낌은 막 들어요. 수선의 발에 대해서 뭐라고요? A에서 CD에 내린 수선의 발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BC와 여러분 보세요. BC와 그 다음에 BD가 2루트5라고 합니다.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평면과 밑면이 수직이니까 쭉 내렸을 때 H는 결국에는 C와 D의 중점이 됩니다.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쵸? 당연히 여기가 2가 됩니다. 그러면서 BC가 2루트5예요. BD도 2루트5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BH도 얼마가 되는 거예요? 아. AB도 4고요. AH도 4라고 합니다. BH도 얼마가 되는 거예요?

A에서 G까지 이어보세요. A에서 G까지 이어가지고 떨어뜨리면 이 점을 제가 M이라 하면 M은 B, H의 중점이에요. 그리고 AM의 길이가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니까 2 루트 3이 됐네요. AM의 길이가 2 루트 3이면 3분의 2 루트 3, 3분의 4 루트 3은 뭐다 아실 겁니다. AG의 길이가 3분의 4 루트 3, AM의 길이가 3분의 2 루트 3.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점 G를 중심으로 하고, 문제 보세요. 점 G를 중심으로 하고, 평면 ACD에 접하는 구가 있어요. 어디요? 밑면에 접한다고요. 그럼 당연히 이 구는 여기가 접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구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3분의 2 루트 3. 아니요. 얘가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지금 정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요걸 생각하는 거지. 얘가 이 면에 요 바닥면에 이렇게 선으로 그어져요. 이게 바닥면에 선으로 그어지면 구를 이 위에 살짝 올려서 접하게 된다면 여기가 중심이고 요 길이만큼이 뭐가 된다고요? 직각이잖아요, 게다가 직각. 그러니까 이 구는 반지름의 길이가 3분의 2 루트 3인 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구면 위에, 구 위에 모든 점 P래요. 뭐라고요? 각 A, P, G가 얼마? 2분의 파이, 이 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이가 되도록 하는 구 S, V의 모든 점 P가 나타내는 도형. 입니다. 지금 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구. G를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짜리인 구라고요? 3분의 2루트 3이에요. 그런데 A라는 점은 이 높이 이만큼 있어요. 더두 배만큼. A에서 무슨 뜻이냐면 A에서 P까지, AP. 그 다음에 G에서 P까지 있으면 이렇게 돼요. AP, G가 늘 90도가 된대요. 이렇게 구하면 됐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런 P는, 이런 점 P는 딱한 개가 있습니까? 여러 개가 있습니까? 여러 개가 있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그어도 당연히 직각되게. 그러면 이런 P는 어떻게 돼요? 얘가 반지름이 되면서 원이 되겠죠. 이런 원 위의 점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그림보다는 사실 어떤 그림이 더 익숙해요? 이런 그림 익숙하잖아요. 평면에서 생각한다면, 요 반지름만큼에서 두 배, 한 배, 두 배만큼. G라면, 이만큼 더 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뭐한 거예요? 접선 그은 거죠, 접선. 여기서 이렇게, 직각이에요. 어디 가요? 여기가 G예요. 여기가 A고요. 점 P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P가 이렇게 가도 대칭으로 여기만 있는 거 아니죠? 이게 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구라고 생각하면 이구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지금 여기서 이 접하고 있잖아요. 지금 요 선은 P에서 접하는 거죠. 그러면 원, 그러니까 구 밖에 한 점에서 구의 접선을 많이 그리면 이 접점들이 다 모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다 모이면.

원이 되죠. 접하고 접하고 접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생기는. 원이 된다고요. 이 원이 뭐라고? 요 원이, 요 원이, 요 원이 T입니다. T는 원이에요. 그럼 이 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일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되게 재밌게도 A에서 G까지는 반지름의 두 배입니다. 왜? 보세요. 여기 그림, 그림. 저거. 3분의 4 루트, 3분의 4 루트 3. 여기는 3분의 2 루트 3. 9밖에 한 점에서 접선 그은 거예요, 지금. 그쵸? 그러면 3분의 4 루트 3. 여기는요. 3분의 2 루트 3. 1대 2대 루트 3이에요. 그럼 여기 얼마 나오겠습니까? 2 나오겠죠. 2. 아, 여기다 루트 3을 곱하면 돼요. 맞아요? 여기 얼마라고요? 30도 쉽게 말하면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그러면 여기에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요만큼의 길이가. 보세요. 그럼 6분의 파이니까 이게 2라면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 2분의 1이라고요. 1, 1, 1. 그럼 여기는 길이가 얼마겠다? 1이겠다. 이 원은, 이 도형 T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짜리? 반지름이 1인 원이고요. T의 넓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파이입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이게 파이예요. 이러면 뭐할 겁니까 이제? 이 T를, 도형 T를 평면 어디 위로? ABC 위로. ABC 어디 있습니까? 옆면이에요. 옆면.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제가 이 그림보다 이 그림을 먼저 그린 이유가 있어요. 왜요? 여기서 쏙 빼온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여기 있는 이 원은 AG의 수직이에요. AG의 수직으로 만들어지는 이 T는 밑면과 평행합니다. 여러분, 이 T는 평면 BCD와 평행하다고요. 그럼 이 평면 BCD와 평행한 걸 ABC로 정사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코사인 값을 찾기 위해서 옆면과 밑면이 이루는 각, 어디와 어디가 이루는 각을 찾으면 돼요. 평면 A, B, C와 평면 BCD, BCD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 하자. 그럼 우리의 답은 코사인 세타에다가 파이만 곱하면 된다고요. 맞아요? 답은 그러니까 파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게 답일 겁니다. 코사인 세타를 빨리 찾아야 돼요. 그럼 옆에 있는 그림에서 옆면과 밑면이 이루는 각은, 자, 보세요. 이 옆면 ABC 4 2루트 5 2루트 5인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얘를 밑면에다가 정상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요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겠죠? 그럼 이 삼각형에서 삼각형 ABC의 넓이, 그다음에 삼각형 BCM의 넓이를 각각 구해보세요. 자, 삼각형 ABC의 넓이 어떻게 돼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삼각형 ABC 넓이는 이게 4고요. 이게 2루트 5, 2루트 5예요. 2루트 5, 2루트 5. 이게 4예요. 여기 하면 이게 2잖아요. 그쵸? 지금 4, 4, 2루트 5, 2루트 5죠. 2루트 5 제곱하면 20, 여기 제곱하면 4,

면16 4입니다.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예요. 4 곱하기 4 8입니다. 8. 삼각형 B, C, M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얘가 얼마고요? 4. 여긴 2니까 요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요 길이가 얼마였어요? 4 아니었나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죠. 그거에 이게 B, C, H의 넓이라면 여기에 몇 배를 해야 돼요? 2분의 1배를 해야죠. 그래야지 절반 넓이니까 결국엔 약분하면 2 나옵니다. 바로 2가 나와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8 곱하기 코사인 세타면 2 나왔으니까 코사인 세타는 그렇지 4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대입하니까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네. 여기까지 6번이었고요. 자, 이 다음 7번이 조금 어렵고요. 생각할 거리가 많아서 이번 시간에는 마찬가지로 다 해결을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좌표 공간에 9 나와 있고요. 근데 9만 이렇게 떨렁 여기 요 다음에 이 그림이 이렇게 막 나와요. 이렇게요. 그림이 아무것도 없죠? A가 어디 있는지, B가 어디 있는지. 직접 그려야 됩니다. 직접 그려야 돼요, 지금. 그런데, 9는 반지름의 길이가 6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평면 있죠? 이게 지름으로 이렇게 평면, 짧은 평면. 여기를 제가 편의상 이런 평면을

0: 여기 XY 평면이라 할게요. 요면 여기. 요 원이 만나는 평면을 바닥면 XY 평면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XY 평면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할 거예요. 좀잘 보셔야 돼요. 이 구면 위에 A라는 점이 있고요. 여기에 C가 있어요. 문제에서 선분 OA 위에 OC가 4인 점 C에 대하여 직선 BC와 뭐고요? 여러분, B는 구면 위의 점이에요. 구면 위의 점과 BC가 뭐라고요? BC가 XY 평면과 서로 평행하대요. 그럼 XY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B와 C를 연장해서 그었을 때 이렇게 평행하다는 얘기예요. 이 바닥면과 평행해요. 그럼 바닥면과 평행하다. 여러분, 평면이 있을 때,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랑 여기를 연결한 이 얘가 이 바닥면과 평행해요. 이거 어떻게 나타내요? 이 아이디어가 어디부터 시작이 될지 보세요. 이게 XY 평면이라고 한다면, 평면 알파가 평면이고, 어떤 평면이고, 여기에 C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어요. 그러면 선분 BC와 알파라는 평면이 평행합니다. 뭘 나타낼 수 있어요? 이때는 C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 B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C 프라임, B 프라임이라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아지고요. 이 길이와 이 높이도 당연히 같은 거예요. 이걸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 C에서 여기에 내린 수선의 발, 이 높이와 구면 위의 점에서 이렇게 했을 때요 높이와 요 높이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그러니까 B가 있으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여기가 C 프라임, 여기가 B 프라임.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면 O에서 A까지가 6이고 그다음에 B가 어디 위의 점이라고요? 구면 위의 점이니까 O에서 B까지도 얼마가 되는 겁니까? 6 되는 겁니다. 이거 6이에요. 6, 6, 6. 6. 여기도 6. 여기만 4입니다. 근데 이 높이와 이 높이는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께 하나 더. A에서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를 AH라 한다면 AH라 한다면 이 높이는 이 높이에 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요? 어떻게 되긴? 2대 3이죠. 그럼 이 길이를 H라 한다면 여기가 A 프라임이에요. H라 한다면 이 높이는 3분의 2H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3분의 2H고요. A에서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부르면 CC 프라임은 3분의 2H, BB 프라임도 3분의 2H입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C에서 요 높이만큼, 요 사각형, 여기도 마찬가지, 요 점에서 요 길이만큼 똑같이 이으면 이렇게 요만큼도 길이가 같은 겁니다. 왜냐면 이 높이와 이 높이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서 그림을 통해서 나타낼 거예요. 이 문제 힌트는 이겁니다. 평면과 어떤 선분이 평행해요. 수선의 발, 이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이 길이가 고스란히 내려오게 됩니다. 이게 포인트라고요. 이 문제는 이 그림 상황을 제대로 이해했는가? 이 부분을 크게 그려가지고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무엇도 나오냐면, 나번 조건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조건이에요. 문제 밟은 조건에서 삼각형 OAB, 보이시죠? 여기 주황색으로 그려진 삼각형 OAB. 이렇게. 요 삼각형 OAB를 수선의 발을 내리면 A 프라임, B 프라임 O가 생기죠? 밑면에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졌어요. 여기, 여기, 여기. 이게 무슨 삼각형이에요? 직각 삼각형이래요. 여기가 직각입니까? 여기가 직각입니까? 여기가 직각입니까? 그걸 모릅니다.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대충 여기가 직각일 것 같은데요?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그거는 확인해 봐야 돼. 그 확인하는 것을 여기 있는 이 수치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될것 같아 라고 하지 말고, 대수적인 방법으로 증명해 볼 겁니다. 여기가, 이 길이가 빗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돼요. 그 부분도 다음 시간에 이 문제 다시 풀면서 학습할 테니까 여러분들 요 그림을 통해서 한번 그려보시고, 네, 문제를 한번 미리 풀어보시고 강의를 이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7번부터 또 부지런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난도가 있는 문항이라서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연습하는, 노력하는 자세를 꼭 여러분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 챙기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2017 약정공략 한국지리의 저는 이진웅입니다. 오늘은 1등급 자료의 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농업과 공업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업공업은 워낙에 공부할 것도 많고 굉장히 다양한 통계가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곤 하는데 공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지만 농업은 그래도 자연환경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아 여기는 기후가 이렇고 지형이 이러니까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 이해하면서 암기하시면 훨씬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농업이나 공업 관련된 내용들이 아주 까다롭게 출제되고 있진 않아서 가장 기본적인 통계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글자료나 또는 지도의 시군을 제시해서 그 지역의 농업적인 특성을 비교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내용도 잘 대비해 두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일단 농업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분석 길잡이부터 보죠. 자,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원리를 통해 이해하면서 암기하라. 그래서 이 농업 같은 경우에는 원리를 통해 이해가 가능한 파트입니다. 여러 가지 자연환경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일단 도별 작물 재배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어디가 벼를 많이 재배하는지, 어디가 맥류 많이 재배하는지, 어디가 과수 많이 재배하는지 조금 이따 자료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고요. 자, 경지율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산이 없는 지역의 경지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산이 없는 지역. 그래서 산이 없는 대표적인 지역이 제주죠. 제주. 특히나 제주에 오름이 정말 많은데, 오름이 한번 올라가 보시면, 아, 정말 제주는 산이 많이 없구나. 저 가운데 있는 한라산 정도 말고는 그냥 오름 정도만 많이 있지, 경사가 아주 급한 급경사의 산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올록볼록한 오름 정도만 있을 뿐이지, 전반적으로 완경사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경지율이 가장 높은 곳이 제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강원, 충북, 그리고 뭐 경북 이런 지역들이 전반적으로 경지율이 낮게 나타나는 편이고, 이 서해안 일대에 있는 충남, 전북, 전남 이런 지역들은 경지율이 높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산이 없는 지역들은 또 논의 비율 높게 나타나고, 산 비율 높은 지역들은 밭의 비율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논밭 비율까지도 연결시켜 볼 수가 있죠. 얘기했듯이 논 비율 높게 나타나는 지역도 산이 없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다음, 겸업농가 비율과 전업농가 비율은 반비례하는데, 겸업농가 비율이 높은 지역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겸업농가 비율 높은 지역, 대표적인 세 지역이 제주, 강원처럼 관광산업 발달한 곳, 그리고 경기처럼 대도시 근처에서 근교농촌의 비율이 높은 지역들은 겸업농가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역들. 다음, 시설 재배 비율 높은 지역, 역시나 근교농촌 비율 높은 경기와 경남. 거기다가 꼭 기억해둬야 되는 게 제주죠. 제주. 제주는 귤을 하우스에서 많이 재배합니다. 그리고 여기 열대작물 같은 것도 많이 재배하는데 그 열대작물이 우리나라에서 기르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기온이 낮은 시기들이 있어서 그 시기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이용해서 열대작물 재배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시설 재배 비율 굉장히 높다는 거꼭 기억해두셔야 돼요. 제주. 제주. 다음. 조금 어려운 거 하나만 또 정리해보면 경지 이용률. 경지 이용률도 많이 나옵니다. 경지 이용률. 자, 기본적으로 경지 이용률이 높은 지역들은 겨울철에도 채소 같은 것들 재배하는 남해안 지역들, 겨울철 기온이 높은 지역들, 그리고 그루갈이가 이루어지는 지역들, 벼 재배하고 맥류도 재배하기 때문에 경지 이용률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에 벼 시설 재배, 아, 다시요. 귤의 시설 재배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시 경지 이용률 높게 나타나고 제주 또한 겨울철이 따뜻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채소 많이 재배합니다. 그래서 경지 이용률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경지 이용률 높은 지역들은 전반적으로 기온이 높은 지역들. 전남, 전북, 그리고 경남, 그리고 제주까지 이런 지역들이 경지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겨울철에 채소 재배 가능하고 맥류 그루갈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들. 그리고 제주는 특히나 귤 시설 재배 많이 하기 때문에 경지 이용률 높게 나타납니다. 다음, 사랑해요 제주 과수라고 적어놨는데 문제 풀때 아주 중요한 힌트를 제공하는 지역과 작물입니다. 여기에다가 맥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맥류. 맥류 같은 경우에 재배 면적도 좁고 생산량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그루갈이 이루어지는 전남, 전북, 경남, 뭐 더하면 제주까지 요 정도 지역에서만 거의 재배가 되고 생산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맥류 찾아내기가 되게 편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남이 상대적으로 맥류 생산량이 많고 다른 지역들, 맥류 생산하는 지역들도 생산량이 많진 않기 때문에 전남과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 이걸로 또 문제 풀이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두 농촌을 비교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근교와 전통을 비교한다.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근교농촌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비싼 편이기 때문에 경지 규모가
작은 농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경지 규모가 작은 농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기억해 두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물별 생산량, 유형별 농가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작물별 생산량에서 기역과 니은이 과수 아니면 쌀입니다. 자, 요거 잠깐 정리해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돈은 생산량 기준으로 했어요. 생산량. 이 모든 작물 중에 생산량 가장 많은 작물은 채소입니다. 채소. 1년에 여러 번 수확을 하고 또 무게도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별로 작물별 생산량을 통계내 봤을 때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채소가 가장 많습니다. 이렇게 적어 볼게요. 대부분 대체적으로 채소가 생산량 1등입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의 주식 작물인 쌀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과실이 되거든요. 과실. 과수 재배해서 과실 생산하니까. 그냥 저는 과실과 과수 섞었을 거예요. 벼와 쌀도 섞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경북은 채소가 역시나 1등이지만 과실 생산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과실이 2등, 쌀이 3등입니다. 제주. 제주는 쌀을 거의 생산하지 않죠? 그래서 제주는 채소 다음에 과실입니다. 요 내용 기억해 두시면 문제 굉장히 편하게 푸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 경북, 전남, 충북의 작물별 생산량이고 기역과 니은은 과수 아니면 쌀인데 나다라는 니은의 생산량이 더 많고요. 오직 가만 기역의 생산량이 많아요. 대체적으로 다른 지역들은 채소 다음에 쌀의 생산량이 많은데 경북은 채소 다음에 과실 쌀 순이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홀로 기역 생산량이 많은 가가 경북이 되는 거고, 경북에서 생산량이 과실과 쌀 중에서 과실, 과수가 많기 때문에, 기역이 과수, 과실이랑 똑같은 말이다. 남아있는 니은이 쌀이 되는 거죠. 쌀. 그러면, 니은, 쌀 생산량 제일 많은 곳은 전남이죠. 전남이 다가 됩니다. 좀 헷갈리니까 여기 적어볼게요. 경북. 전남. 그럼 남아있는 곳은 경기와 충북인데 상대적으로 쌀 생산량 더 많은 곳 경기가 되겠죠. 충북은 산지 비율이 높은 지역이니까. 그래서 나가 경기. 경기가 나. 남아있는 나가 충북이 됩니다. 그리고 충북도 생각보다 과실 생산량 많은 편이에요. 이게 과수 생산이, 그러니까 과실 생산이 널리 이루어지는 지역들은 전반적으로 이 완경 사면이 넓게 분포하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태백 산지 같은 경우에는 경사가 급하고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들이 많아서 강원은 과실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북은 소백 산맥이 지나가는 지역이에요. 상대적으로 완경 사면이다가 이 과실 재배, 과수 재배가 적합한 지역들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뭐 특히나 충북의 영동 같은 경우 포도 같은 거 많이 재배하죠. 그런 것처럼 충북도 상대적으로 과수 재배에 유리한 지역이라서 다른 지역보다 과수 재배, 과실 생산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 충북입니다. 어쨌든 라. 그럼 오른쪽으로 올게요. 자, 유형별 농가 수인데 사실 겸업 농가와 전업 농가 수를 합치면 전체 농가 수가 되기 때문에 이 D는 전업과 겸업의 합이 가장 큰 곳이야. 그 얘기는 농가 수가 가장 많은 곳이란 얘기고 네 지역 중에 농가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북이죠. 경북.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데는 전남이 됩니다. 전남. 그래서 요거 찾는 거 어렵지 않을 것이고, 다음. 반면, 겸업농가와 전업농가 합친 총농가 수가 가장 적은 데는 A죠? 그게 충북이 되겠죠. 그러면 경기가 B가 됩니다. 이게 가장 쉽게 찾는 방법이고요. 다음. B 같은 경우에는 전업농가 대비 전업, 다시요. 전업농가 대비 겸업농가 수가 많은 편입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손을 그어보면, 손을. 요렇게. 이렇게 보면, 다시 할게요. 자, 여기, 이렇게 그어보면, 이렇게. 이렇게 그어보면, 얘가 이제 3, 3, 4, 4, 5, 6, 6. 전업과 겸업농가의 수가 같은 지점이에요. 그런데, B는 전업농가보다 겸업농가가 더 많죠. 그러니까, 얘는 겸업농가 비중이 네 지역 중에 가장 높은 곳이고, 상대적으로 D는 겸업농가 비중이 가장 낮고 전업농가 비중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아, 그래서 경북이구나, 경기구나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나다라 A, B, C, D, 기역, 니은까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대로 볼게요. 얘는 지금 과수, 논벽, 맹류의 재배 면적 관련된 자료이고요. 지역은 요네 지역입니다. 자, 알겠지만 적어보면 강원, 그리고 충남, 그리고 전남, 그리고 제주입니다. 자, 네 지역의 과수, 논벽, 맹류 재배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나를 보면 지금 나는 두 개가 1등이에요. 두개 1등. 오로지 A만 1등이 아닙니다. 그러면 네 지역 중에 이세개 중에 두 개의 재배 면적이 모두 가장 넓은데 어디일까요? 자, 논벽 재배 면적 제일 넓은데 전남이 되겠죠, 전남. 경지 면적이 가장 넓은데 상대적으로 평지 비율 높게 나타나니까 논벽 1등입니다. 다음, 맹류도 전남이 1등이에요. 그래서 나가 전남이 되죠. 전남. 그러면 전남은 논벽와 맹류가 모두 1등이니까 B와 C가 논벽 아니면 맹류예요. 그러면 유일하게 전남이 1등이 아닌 A가 과수가 되는 거죠. 과수. 그러면 과수가 1등인 지역, 과수 재배 면적 네 지역 중에 1등 어딜까요? 제주가 되겠죠. 가가 제주입니다. 그러면 제주에서 거의 재배되고 있지 않네요. 재배 면적이 가장 좁아. 뭘까요? 논벽이 되겠죠, 논벽. 제주는 투수성이 높은 현무암이 기반암이라서 벼 재배가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논벽의 재배 면적이 가장 좁을 겁니다. 그래서, B가 논벽이 되죠. 그러면 C가 맹류가 되겠죠. 맹류.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전남은 상대적으로 재배 면적이 넓은 편인데 다른 지역들은 굉장히 적게 나타납니다. 아하, 상대적으로 전남과 다른 지역 간의 차이가 큰 C가 맹류구나. 이렇게 찾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가가 제주, 다가 나가 전남이고 충남과 강원 남아 있는데 상대적으로 B, 논벽의 재배 면적은 충남이 넓겠죠? 그래서 다가 충남, 그리고 라가 강원이 됩니다. 그래서 가 제주, 나 전남, 다 충남, 라 강원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죠. 항상 뭐가 되게 많거나 뭐가 되게 적은 지역부터 찾아갑니다. 요 자료 같은 경우에도 B, C는 모두 나가 1등이기 때문에 세 작물 중에 재배 면적 두개 1등 차지하고 있는 곳은 전남이구나. 이거부터 출발해 보는 거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논벽 재배 면적이 굉장히 좁다는 것 통해서 B가 논벽이라는 거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찾아갑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이번에는 시 군별 자료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평창이고요. 평창. 그리고 얘는 김제입니다. 김제, 그리고 서귀포죠. 사실 자료 자체는 어려운 자료는 아닙니다. 자, 먼저 과수 비율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다가 서귀포가 되고. 서귀포. 다음. 채소 및 산나물 재배 비율 높게 나타나는 가가 평창이 되고요. 남아있는 나가 김제가 되겠죠. 김제의 경우, 논벽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얘는 어쨌든 호남 지역이기 때문에 그루관리도 많이 하거든요. 맹류도 많이 재배하고 생산합니다. 맹류. 전체에서 맹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게 나타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 군별 자료도 많이 나오고 있다. 기본적으로 평창이라는 거잘 알고 있지만 강원의 고위 평탄면 일대에서 채소 많이 재배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을 것이고요. 서귀포는 당연히 과수가 되겠죠. 이런 것들 통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다음. 자, 경지율 및 시설 재배 비율 관련된 자료와 작물별 생산량 관련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아까도 얘기했었죠. 작물별 생산량. 일단 가장 많은 거, 채소. 모든 지역에서 1등 차지하고 있는 채소가 A가 됩니다. A.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은 채소 다음 쌀이라고 얘기했었죠. 전남 채소 다음 쌀, 충남도 채소 다음 쌀, 그리고 전북도 채소 다음 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경북은 채소 다음에 과실이죠. 그래서 B가 쌀이 되고요. 과실이 C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맹류는 D가 되죠. 그리고 요 자료에서도 생산량 가장 많은 게

채소. 생산량 가장 적은 게 맹류. 이렇게 찾아가면은 사실 채소와 맹류는 바로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경북에서 생산량이 많구나. 오호, 그럼 씨가 과실이구나. 이렇게 접근해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맹류를 먼저 잡아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맹류는 지금 여기 전남과 전북에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하, 이렇게 기온이 높은 호남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는 걔가 맹류구나.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도 있겠죠. 다음, 왼쪽 볼게요. 경주율. 자, 경주율 제일 높은 데 어디였지? 경주율 제일 높은 데는 제주입니다. 그래서 라가 제주. 그리고 전반적으로 평지 비율 높은 충남, 전북도 경주율 높고, 또 경주율 높은 데는 전남이겠죠. 그래서 이 평지 비율 높아서 산이 많이 없는 서해안의 충남, 전북, 전남 이런 지역들이 경주율 높다고 얘기했었죠. 다음 시설 재배 비율. 자, 제주 시설 재배 비율 높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귤을 시설 재배 많이 하기 때문에. 다음 근교 농촌의 비율 높은 경남과 경기도 시설 재배 비율 높게 나타나겠죠. 경기. 그럼 남아 있는 게 지금 뭐가 남아 있죠? 강원 남아 있네요. 강원. 가가 강원입니다. 강원.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시설 재배 비율 높은 곳 경남, 경기, 제주구나.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 다음, 경지율 높은데, 아하! 전반적으로 산지 많이 없고 평지 비율 높게 나타나는 제주, 충남, 전북, 전남이구나. 반면, 경지율 가장 낮은 곳은 산지 비율 높게 나타나는 강원이구나.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꼭 다시 보셔야 되는 자료들입니다. 왼쪽, 오른쪽 다. 다음, 그 밑에 있는 자료 볼게요. 자, 이번에는 역시나 재배 면적 관련된 자료인데요. 강원, 경북, 전남, 제주 나와 있고요. 과수, 벼, 맹류, 채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아까는 생산량이었죠? 이번엔 재배 면적이거든요. 재배 면적. 우리나라에서는 대체적으로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작물이 벼입니다. 벼. 주식 작물인데다가 벼는 기계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계화를 통해서 넓은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배 면적은 벼가 1등이에요. 벼 1등. 그리고 그 다음이 채소. 그 다음이 과수 순서입니다. 당연히 맹류 꼴찌가 되겠죠. 자, 그런데 또 예외는 경북입니다. 경북. 경북도 재배 면적 1등은 벼예요. 그러나 경북은 과수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과수가 2등으로 올라오고 채소가 3등으로 내려갑니다. 다음, 제주도 예외가 되겠죠. 왜? 제주는 벼를 거의 재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주는 과수 재배 면적 1등, 채소가 2등,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강원, 경북, 전남, 제주의 자료가 나와 있는데, 어쨌든 네 작물의 재배 면적이지만, 재배 면적이 가장 좁은 데는 지금 갑니다. 기본적으로 면적 자체가 좁으니까 이네 작물의 재배 면적도 가장 좁겠네? 제가 제주가 되는 거죠. 제주. 그런데 제주에서는 지금 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제주는 비가 없지? 벼니까. 제주는 밭 비율이 아주 높게 나타나고 노는 거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비가 벼가 되는 거죠. 벼, 비. 자, 그러면 다들 벼, 벼, 벼, 벼 재배 면적이 굉장히 넓게 나타나고 그다음이 2등은 A입니다. 얘만 빼고. 그렇다면 아하! 나와 라에서 두 군데서 벼 다음에 두 번째로 재배 면적 넓게 나타나는 A가 채소. 그렇죠? 채소. 그럼 유일하게 벼 다음에 채소가 2등이 아니라 C가 2등인 요 친구가 경북이 되는 거고, 경북은 과수가 두 번째가 되죠. 그 다음 D가 맹류. 맹류 재배 면적, 당연히 전남이 가장 넓고, 전남은 모든 작물의 재배 면적 다 합친 재배 면적도 가장 넓습니다. 전남이 라, 그리고 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재배 면적, 대체적으로 벼, 다음, 채소, 과수 순서인데, 경북은 벼, 과수, 채소 순서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시 농업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번에도 시

10분 관련된 자료입니다. 자, 역시 지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부터. 자, 여기 철원입니다. 철원. 그리고 여기는, 예, 충주에 있는 진음제 단양이죠. 단양. 다음, 여기는 서귀포입니다. 서귀포, 서귀포. 자, 그리고 가나다 라가 나와 있는데, 하나 여기 있네요. 아, 울릉도. 울릉도 빼먹을 뻔했네. 울릉도. 자, 내적입니다. 내적에 경지율, 경주중, 논면적 비율, 그리고 농가 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경지중 논면적 비율 낮은 곳을 한번 살펴볼까요? 낮은 곳. 자, 봤는데 지금 논면적 비율이, 뭐야? 낮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나와 다는 거의 없어요. 그러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은 서귀포입니다. 서귀포는 논 거의 없지. 그런데 또 있네? 하나 또 어디야? 논이 없는 곳. 여기죠, 울릉도. 울릉도도 논이 거의 없죠. 다, 거의 다 밭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나와다가 서귀포 아니면 울릉도겠구나라는 걸 찾아볼 수가 있죠. 논이 거의 없는 곳들이니까. 그 중에서 나는 주어진 네 지역 중에 경지율이 가장 높은 곳이면서 농가 수도 가장 많은 곳이네요. 자, 이렇게 논이 없는 곳 중에 경주율 가장 높은 데는 서귀포가 되겠죠. 그래서 나가 서귀포가 되고 다가 울릉도가 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철원과 단양 중에 상대적으로 논면적 비율이 더 높은 데는 당연히 철원이 되겠죠. 철원은 강원에서도 논 비율 가장 높은 곳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용암대지가 넓게 펼쳐져 있고 거기에서 벼를 많이 재배하고 있죠. 그래서 라가 철원 바로 적어볼게요. 철원, 내가 서귀포, 울릉도, 그리고 가가 단양입니다. 자, 보시면 경지율이 낮은 곳이 단양과 울릉도거든요. 왜? 요 지역들은 소백산맥 지나가서 산지 비율 높은 곳. 울릉도도 엄청 경사급한 종상 화산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지율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경지율이 낮은 두 지역. 단양과 울릉도입니다.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아래로 가서 주요 작물 생산량 살펴보도록 하죠. 자, A부터 C는 과실, 맹류, 쌀이고요. 가나다는 전남, 경기, 경북입니다. 자, 아까 봤던 자료랑 비슷한 자료인데 나는 지금 A, B 두 작물의 생산에서 모두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과실, 맹류 생산 중에 두 작물 1등 차지하고 있는 곳이 전남이겠죠. 전남, 전남. 그래서 전남이 나아가 됩니다. 그럼 전남이 1등인 거 당연히 맹류와 쌀일 것이고 아까랑 똑같아요. 전남이 유일하게 1등이 아닌 거 과실이 되겠죠. 과실. 그렇다면 과실 1등인 데가 경북이 되겠죠. 경북 가. 그럼 경기가 다가 됩니다. 다음 경북과 경기를 비교해 보았더니 자, 그랬죠. 쌀과 맹류 구분해줘야 되는 건데. 어쨌든, 전남이 A와 B 둘다 1등이니까 A와 B가 맹류 아니면 쌀이거든요. 근데, 경북에서는 그나마 B를 조금 생산하고 있는데, 경기에서는 B를 거의 생산하고 있지 않네. 경기는 위도가 높은 지역이다 보니, 그루 가리가 어렵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위도 높은 경기에서 생산량이 가장 적은 B가 맹류가 되고, 쌀이 A가 되겠죠. 경기도 여주나 이천, 안성, 김포 이런 데서 쌀을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이 쌀이 이렇게 적진 않을 거예요. 아, 경기에서 이렇게 적은 거 상대적으로 겨울철이 추우니까 맹류 많이 제일 못할 거야. 비가 맹류구나.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아래 볼게요. 자, 새 자료가 나와 있고요. 과실, 쌀, 맹류가 가나다. 그리고 A부터 D가 강원, 경북, 전남, 제주입니다. 자, 역시 C부터 볼까요? C. C는 두 가지 작물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가 또 전남이 되겠네. 여기다 적어볼게요. 헷갈리면 안 되니까. 전남, 전남. 자, 둘다 1등이니까. 그럼 전남이 오로지 1등이 아닌 나는 똑같이 과실이 되겠죠. 과실, 과실. 그러면 네 지역 중에 과실 1등인 데는 예, 강원 아니면, 아, 다시요. 경북 아니면 제주가 될 건데, 과실 생산량이
경북과 제주 중에 누가 더 많지? 조금 이따 볼게요. 조금 이따가. 자, 그럼.

전남이 1등하고 있는 가와 다가 쌀 아니면 맹류인데. 자, 아까도 얘기했었지. 강원에서 쌀 그래도 꽤 생산을 합니다. 경북 쌀 생산합니다. 전남 당연히 1등이고, 제주는 쌀 생산하지 않습니다. 생산량이 극히 적죠. 그래서 지금 가에서 D는 값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다에서 B도 수치가 굉장히 작긴 하지만 얘처럼 거의 없진 않아요. 아, 제주에서는 쌀을 거의 생산하지 않으니까 저 D가 제주가 되는 거고요. 제주. 그리고 그나마 제주에서 조금 생산하고 있는 D가 맹류. 제주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고 있는 가가 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맹류는 전남에 생산량이 꽤나 많기 때문에 전남과 다른 지역 간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이걸로 찾아줘도 괜찮습니다. 이게 만약 쌀이라면 전남과 다른 지역에 생산량 차이가 이렇게 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애들 쌀도 많이 생산하는 지역들이니까 이렇게 차이가 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가가 쌀, 나가 과실, 다가 맹류가 되고 다음 전남이 C, 제주가 D가 되고요. 그러면 과실 생산량 두 번째로 많은 데가 제주네 1등은 경북이 되겠죠. A, 그리고 남아있는 B가 강원입니다. 요 과실 생산량은 시기에 따라 제주와 경북이 좀 엎치락뒤치락을 합니다. 이큰 차이가 없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큰 차이가 없다 보니 시기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과수의 재배 면적은 경북이든 넓지만 제주는 아까 귤을 뭐 한다 그랬었죠? 시설 재배합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면적당 생산량은 제주가 많아요. 그래서 경지 이용률도 높게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재배 면적은 경북이 넓지만 생산량은 두 지역이 비슷한 편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농업 관련된 내용 살펴봤고요. 이제 공업 관련된 자료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업. 자, 공업 관련된 자료들은 총 3페이지 정도 준비해 봤는데요. 요것도 조금 까다로운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 일단 역시 자료 분석 길잡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공업 관련된 자료는 도시별로도 나오고, 권역별로도 나오고, 시도별로도 나옵니다. 그리고 종사자로도 나오고, 사업체로도 나오고, 출하액으로도 나오고, 얘네들이 양으로 나오기도 하고, 비중 또는 비율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출하액 관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출하액 관련된 것들 바탕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 종사자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종사자가 많은 제조업들이 있습니다. 조립형 제조업들은 물론 최근에 기계화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사람의 손으로 직접 조립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립형 공업들은 상대적으로 종사자가 많은 편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조립형이면 자동차, 그리고 조선, 전자, 요런 지역, 요런 공업들은 상대적으로 조립형 공업이라 종사자 수가 많은 업종들입니다. 반면, 종사자 수가 굉장히 적은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규모 장치 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장치가 다 하고 사람은 할 일이 별로 없는 거. 물론 당연히 고도의 기술과 지식이 필요하긴 하지만, 대표적인 게 정유, 그리고 석유화학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종사자가 많다,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종사자가 적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어쨌든 기본은 출하액이다. 우리가 공부했던 출하액 관련 자료들 바탕으로 하나씩 해석해 나가자. 요 내용이고요. 다음 공업은 분포가 핵심입니다. 분포. 자, 전자석제. 전자석이 제일 좋아요. 요거는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별 출하액 순위입니다. 물론 23년에 자동차와 전자가 순서가 바뀌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24년 자료로는 다시 전자가 자동차를 앞섰어요. 그래서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제철 순으로 우리나라에서 출하액이 많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23년에 잠깐 뒤집혔던 적도 있지만, 24년에는 또 전자조립이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전자석이 제일 좋아요. 다음, 섬전제. 섬전제는 뭐냐면, 섬유, 전자, 제철이 발달한 곳입니다. 우리 경북 얘기할 때는, 울릉도라는 섬을 전제해야 돼. 뭐, 그렇게 섬전제. 경북은 섬유, 전자, 제철이 발달한 곳. 다음, 공장 들어가기 전에 자석을 조정해야 돼.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정유 산업이 발달한 울산입니다. 자석, 조정. 다음, 거제는 조선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 다음, 대구의 1위 제조업은 자동차지만 전체에서 섬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꽤나 높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구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미. 대구에 있던 많은 섬유 관련된 업체들이 구미 쪽으로 많이 이전을 했거든요. 구미하면 전자가 가장 중요한 산업이긴 하지만 구미도 섬유의 출하액이 그래도 꽤나 나타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곳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전반적인 분포는 내륙에 있는 곳들은 얘는 전자 아니면 섬유 산업이 발달한 곳들이구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해안은 당연히 중화학공업이 발달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륙에 어떤 지역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거기는 대체적으로 전자와 섬유 산업이 발달한 곳이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자료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자, 볼게요. 자, 가나다는 충남, 경북, 전남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ABCD는 전자조립, 자동차, 제철, 석유화학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것만 주면은 조금 까다로웠을 수도 있는데, 다행스럽게 사업체 수와 출하액 자료를 같이 주었습니다. 자, 요 출하액이 가장 많은 데가 지금 갑니다. 가. 자, 우리나라 모든 시도 중에서 제조업 출하액 가장 많은 데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울산과 충남도 제조업 출하액 꽤 많죠. 그래서 나와 있는 세 지역 중에서 제조업 출하액이 가장 많은 곳은 충남입니다. 경기 가장 많고 그다음에 울산, 충남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가 충남이에요. 충남, 가 충남. 사실 저거 없어도 풀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자료가 있으니까 있는 것부터 활용하면 더욱더 좋겠죠. 자, 가는 충남. 다음, 충남에 정유 있습니다. 그리고 다는 심지어 정유가 1등이야. 하지만 나에서는 정유가 보이지 않네요. 자, 충남과 전남, 충남의 서산, 전남 여수는 정유와 석유화학 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따라서 충남도 정유 출하액이 나타나고, 전남도 정유 출하액이 나타날 테니, 당연히 정유가 보이지 않는 나가 경북이 되는 것이고, 다가 전남이 되는 거죠. 전남, 저거 보면은 경북이 나, 전남이 다. 이렇게 됩니다. 다음, 경북에서 1위하고 있는 제조업 출하액 1위, 경북의 1위 제조업은 시기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제철입니다. 그래서 C가 제철. 제철. 그리고 제철은 전남에도 있고 충남에도 있죠. 포항, 광양, 당진. 이렇게 되는 것이고. 다음 B 볼게요, B. 자, B는 경북에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에도 있는데 전남에서는 B가 보이지 않네요. 자, 경북과 충남에는 발달했지만 전남에는 없는 거뭐 있죠? 전자조립이 있죠. 전자조립. 그래서 B가 전자가 됩니다. 자, 요 지역별 출하액 순위는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2022년 자료거든요. 이걸 감안해 주시고, 아하, 충남과 경북엔 있지만 전남에는 없는 거 B가 전자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적어 보면 경북에서 1등인 제철이 C 그리고 다 있다. 다음 전자는 경북과 충남엔 있지만 전남에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 A 충남에서 1등입니다. 그리고 전남에 있지만 경북에는 없네. 역시 정유와 마찬가지로 정유와 석유화학 산업 발달한 충남과 전남에는 A가 있지만 경북에는 안 보이니까 A가 석유화학 남아있는 D가 자동차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D로 찾는 건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나머지 A, B, C로 찾은 다음에 남아있는 거 자동차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동차. 그리고 충남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이 경북이나 전남 같은 경우에는 1, 2위 제조업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충남은 상대적으로 고르게 출하액이 분포하는 편이거든요. 좋게 얘기하면은 고루 제조업들이 발달한 곳이 충남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제조업이 특히나 발달하지는 또 않은 곳이 충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제조업들의 비율이 골고루 나타나서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충남이 등장을 합니다. 주요 제조업에서. 그런데 순위는 또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 3위권 정도를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가나다 ABCD를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비슷한 자료 하나 또 살펴볼게요. 자, 시도별 출하액 비율이 나와 있네요. 자, 지도에 경기 있고요. 경기, 그리고 충남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울산 있죠. 울산. 자, ABC가 경기, 충남, 울산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가나다는 섬유, 자동차, 석유화학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나다, 요 섬유, 자동차, 석유화학의 출하액 비율부터 살펴볼 건데요. 가를 봤더니 지금 대구와 부산이 보입니다. 어? 대구와 부산? 대구와 부산이 저렇게 출하액이 많은 것은 하나밖에 없겠죠. 특히나 대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섬유입니다. 그래서 가가 섬유가 되겠죠. 섬유. 대구가 들어가 있으니까. 가가 섬유. 다음 남아있는 것은 자동차랑 석유화학인데, 자, 다를 봤더니 전남이 지금 2등이에요. 전남이 2등? 전남이 자동차 산업 발달한 곳인가요? 그렇게 보긴 어렵겠죠. 다음, 나는 경남이 4등입니다. 경남 4등. 경남이 석유화학 산업이 저렇게 발달한 곳인가? 아니겠죠. 그래서 전남이 2등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히 석유화학이 될 것이고. 석유화학. 그러면 나가 자동차가 되겠죠. 경남은 또 창원에 GM 자동차 공장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4등 정도 기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적어볼게요. 자동차가 나, 석유화학이 다가 됩니다. 그럼 A, B, C가 되는데, 자, 섬유에서 1등이면서 자동차도 1등이네요. 섬유, 자동차 모두 1등 어딜까요? 경기가 되겠죠. 경기. 그래서 섬유는 경기, 경북대구. 자동차는 경기 다음에 울산, 충남. 경울충 순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C, 자동차 2등이면서 석유화학은 1등입니다. 역시나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울산과 전남의 출하액 차이가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20년 기준이고 시기에 따라 큰 차이는 없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울산이 C가 되고 그 다음에 B가 충남이 됩니다. 얘기했듯이 충남은 자동차도 발달했고 석유화학도 발달했으나 순위가 그렇게 높진 않다고 얘기했었죠. 한 3위권의 충남이 골고루 등장을 합니다. 전자조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아래로 가서 이번엔 시도별 출하액 비율 관련된 자료입니다. 자,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이 나와 있고요. ABCD는 요네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수도권만으로도 거의 다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일단 수도권에서 출하액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제조업입니다. 그리고 영남권과 충청권도 출하액 비율이 꽤나 높지만 호남권은 출하액 비율이 굉장히 낮은 제조업이에요. 호남권 하면은 여수의 석유화학 산업과 정유 발달했고 그 다음에 광양의 제철 발달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도권에서 비율 가장 높으면서 영남권, 충청권도 있지만 호남권에는 없는 대표적인 거. 수도권의 출하액 1등 제조업은 당연히 전자조립이겠죠. A. 그리고 영남권에 구미 있고요. 충청권에 뭐 아산, 천안 이런 지역도 있으니까 영남권과 충청권에서도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다음, 수도권에서 두 번째로 비율 높게 나타나는 제조업 뭘까요? 수도권에서. 일단 수도권은 제철공업 그렇게 발달한 곳 아닙니다. 그러면은 제철 아닐 거예요. 그러면 섬유와 자동차, 수도권의 경기는 섬유와 자동차 산업이 모두 발달한 곳이죠. 그런데 자동차가 섬유보다 출하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수도권에서 섬유가 자동차를 뛰어넘을 정도로 출하액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2위하고 있는 D가 자동차가 될 것이고, 자동차는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에서 골고루 나타납니다. 여러분 얘기했었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 완성차 조립 공장이 있는 곳들뿐만이 아니라 부품 만드는 곳들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굉장히 골고루 분포하는 편입니다. 골고루. 자, 그러면은 제철이 다시요. 자동차가 D, 전자조립이 A가 되겠죠. 다음 남아있는 게 섬유와 제철인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도권은 섬유와
자동차

섬유가 B가 되겠죠. B 이런 식으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다음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네요. 자, 보죠. 가부터 다 지역의 제조업 업종들 추라해 볼게요. 여기 화성입니다. 화성. 다음 여기는 서산이죠. 다음 얘는 광주. 자, 세 지역의 전자조립 자동차 석유화 관련된 출하액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가는 지금 A에서 출하액이 가장 많은 산업입니다. 엄청 많네. 그러니까 서산, 화성, 광주의 전자조립 자동차 석유화학 중에 출하액 제일 많은 게 가의 A가 되는 거죠. 가의 A. 출하액 제일 많은 거 뭘까요? 전자조립이죠. 전자조립. 그래서 가가 화성이 되는 거고요. 화성. A가 전자조립이 됩니다. 화성의 전자조립이 세 지역의 제조업 중에 가장 출하액이 많을 거니까. 그리고 화성은 전자조립과 함께 또 뭐가 발달했죠? 화성은 전자조립과 자동차 산업도 발달한 곳이죠. 기아 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은 전자조립도 출하액 많은데, B도 출하액이 많네? 그러면 B가 자동차가 되겠죠. 자동차. 그러면 남아있는 C가 석유화하게 됩니다. 석유화. 자, 그러면 나는 자동차 출하액이 상대적으로 많고요. 다는 석유화학 출하액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서산은 석유화학 공업 발달한 곳이죠. 반면 광주는 기아 자동차 공장이 있어서 자동차 공업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출하액이 많은 나가 광주가 되고 석유화학 출하액이 많은 다가 서산이 됩니다. 정리해 보면 전자조립이 A, 자동차가 B, 석유화학이 C, 가가 화성, 나가 광주, 다가 서산이 됩니다. 자, 하나 좀 봐둘게. 자, 서산 같은 경우 석유화학 출하액이 물론 많습니다만 자동차 출하액도 아주 적진 않습니다. 서산에 서산 오토밸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기아 자동차의 경공업을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은 자동차 출하액도 꽤나 나타나는 편이고 특히 자동차는 조립형 공업이기 때문에 종사자가 꽤 많다 그랬죠? 서산은 자동차 종사자 수도 꽤 많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서산하면은 당연히 석유화학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지만 서산은 자동차 공업도 어느 정도 발달했구나.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조선, 정유, 제철, 가나다에 종사자 수및 출하액 나와 있고요. 역시 조선, 정유, 제철, 출하액의 시도별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나 볼게요, 나. 왜 나부터 볼 거냐면 종사자 수가 되게 적습니다. 종사자가 되게 적은데 출하액은 셋 중에 2등이에요. 이렇게 종사자 수가 적은 것은 대규모 장치 산업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종사자는 되게 적지만 출하액은 많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조선, 정유, 제철 중에 대규모 장치 사업은 정유죠. 그래서 정유가 나가 됩니다. 정유나. 다음, 남아있는 조선과 제철 중에 종사자도 가장 많고 출하액도 가장 많은 가. 우리나라의 모든 제조업 중에 출하액 순서는 전자석이 제일 좋아요.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제철입니다. 그러니까 출하액도 조선보다는 제철이 많겠죠. 그래서 가가 제철이 되고, 그리고 다가 조선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조선과 제철의 구분이 힘들다면 오른쪽 그래프 보면 되죠. 충남과 전남이 들어가 있네. 아, 그러면 당진 광양이니까 가가 제철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가는 제철인데 충남, 전남보다 출하액 더 많은 비가 있네. 요 비는 경북이 되겠죠. 경북. 다음 다는 조선입니다. 조선. 조선에서 1등 차지하고 있는 곳 어딘가요? 조선, 거제에 엄청나게 조선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거제 포함되어 있는 경남이 다가 아니라 A가 되죠. A, A. 남아있는 울산이 C가 되고요. 울산은 나, 정유의

조선에서 1등입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2등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울산은 자동차와 조선 공업 발달했기 때문에 1차 금속 출하액도 꽤 많습니다. 자, 이것도 2020년 기준이라는 거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찾아봤고요. 다음 맨 밑으로 가서 주요 제조 출하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철 자동차 석유화학 가나다입니다. 충남, 경북, 전남이 나와 있습니다. 충남, 경북, 전남. 자, 그러면 충남의 제철 공업 발달했죠. 자동차 발달했죠. 석유화학도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충남은 세개다 모두 발달한 곳이야. 경북 같은 경우에 제철 발달했습니다. 자동차도 발달했지만 석유화학은 경북엔 없죠. 석유는 없어. 전남, 제철 발달했고 석유화학 발달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동차가 비율이 낮긴 한데 이것도 얘기했었죠. 자동차는 그래도 골고루 분포하는 편이다. 왜? 부품 업체들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가장 눈에 띄는 건 저는 다의 비더라고요. 다의 비. 유일하게 다에서 비는 가나다, 제철 자동차 석유화학의 충남, 경북, 전남의 출하액을 따져봤을 때 거의 나타나지 않는 유일한 제조업입니다. 요게 아까 얘기했던 경북의 석유화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석유화학이고, 석유화학 생산이 거의 없는 비가 경북이 됩니다. 경북. 그러면 비는 경북이라 그랬죠? 경북이 1등 차지하고 있는 게 제철이죠. 제철. 그러면 나가 자동차가 되고, 얘기했듯이 자동차는 골고루 분포한다. 어디에서나 어느 정도는 출하액이 나타난다는 게 자동차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가 나, 그리고 제철이 가, 석유화학이 다가 되고요. 그리고 제철 1등인 경북이 B가 되겠죠. 그러면 충남과 전남이 A 아니면 C가 되는데, 자, C는 자동차에서 1등입니다. 상대적으로 자동차 산업 가장 발달한 곳은 충남이기 때문에 얘가 C, 전남이 A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농업과 공업 관련된 자료들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통계 자료가 나오는 주요 주제들은 다 정리해봤고요. 남아있는 것은 지역지리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지역지리 문제들이 최근에 엄청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서 지역지리 관련된 파트를 따로 준비해봤고요. 우리 처음에 썼던 지도 관련된 내용들이 많은 도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역지리 관련된 내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우성입니다.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생명과학원의 8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4회 실전 모의고사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해보도록 할 건데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14번 문제부터 함께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풀 문제들 중에 고난도 문제들이 많이 분포해져 있거든요. 여러분들 어렵게 푼 문제들 쌤이랑 어떻게 풀었는지 함께 해보도록 하세요. 자, 14번 문제 함께 보게 된다면 이 문제는 이제 세포를 매칭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유전형질 가는 대립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 나는 대립 유전자 라지 B, 스몰 B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되어져 있고 어떤 사람의 지원기 세포 1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1번이 지원기의 세포다 라는 거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때 핵상을 쓸 수 있는 세포들은 핵상을 먼저 쓰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제 가려진 세포들이 어떠한 것과 매칭이 되는지

되느냐인데 이때 핵상이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원기는 핵상 2N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2번 세포도 핵상이 2N이죠. 왜냐하면 1분열이 끝나기 전이니까. 그리고 1분열이 끝나게 되면 핵상이 N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분열이 끝나도 핵상은 변하지 않으니까 요 4번 세포의 핵상도 N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표에는요 여기 이렇게 대립 유전자의 합을 이렇게 표시를 해줬고 스몰 A의 유무를 이렇게 가려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와 나가 있음과 없음 중에 하나라고 되어져 있고요. 요 A라는 값은 1과 2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힌트를 줬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아이디어. 이게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여기 2번하고 3번 세포, 얘네들은요. 홀수의 값은 가질 수가 없다. 이거를 쌤은 1이라는 값은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홀수의 값은 가질 수가 없다. 그러면 얘네들은 왜 홀수의 값을 가질 수가 없느냐? 1분열과 2분열이 끝나기 전에는요. 얘네들 모두 염색분체를 이렇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복제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 홀수의 값은 나올 수가 없구나. 그러고 나서 표를 딱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1이라는 값이 딱 눈에 띌 겁니다. 그러면 1이라는 값을 가지는 기억과 니은 세포는 절대 2번하고 3번의 세포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홀수의 값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건 더해서도 이렇게 홀수가 나올 수 없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이 디귿과 리을이 어떠한 세포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2번하고 3번 세포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기억과 니은이 1번하고 4번 세포 중에 하나가 되겠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렇다면 이제 A의 값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쌤? 보면 A가 1 아니면 2다 라고 이렇게 힌트를 아주 아름답게 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1을 넣는 순간 어떻게 되지? 여기 1이라는 값을 가지는 애들이 3개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리을은 아까 1이라는 값을 가질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아, A는 1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A는 자연스럽게 2가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이렇게 2를 쓰는 순간 여기 A 더하기 B는 1, 그 다음에 스몰 A 더하기 B는 2라는 값이 나와요. 그러면 아까 기억과 니은이 1과 4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1이요. 지원기의 세포잖아요. 지원기의 세포는 분열 중에 나오는 유전자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 4번은 생식세포다. 그러면은 2분열까지 끝났다. 그러면 DNA의 합이, DNA 그 대립 유전자의 합이 누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1이 클 수밖에 없지. 아, 그래서 니은이 1번이겠거니. 그 다음에 기억은 4번입니다. 이렇게 바로 확정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라지 A하고 스몰 B를 더한 값이 1이고 스몰 A하고 라지 B를 더한 값이 2래요. 아까 힌트에서 가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 라고 힌트를 줬습니다. 그러면 나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는지 성염색체에 있는지를 안 알려준 상황인데 여기에서 대립 유전자의 합을 보니까 지금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의 합으로 우리가 얘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만약에 요 나가 상염색체에 존재하게 된다면 여기 이 라지 B하고 스몰 B를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얘네의 합도 얘네의 합과 같아야 됩니다. 즉 라지 A와 스몰 A의 합이 2, 라지 B와 스몰 B의 합이 2가 나오면서 얘네들이 4가 나와야지 얘네들도 상염색체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의 합이 3밖에 안 돼요. 아, 4가 아니네. 그 말인즉슨 얘는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염색체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정자 형성 과정이니까 X염색체에 있을 수도 있고 Y염색체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쌤은 그냥 X염색체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나의 유전자는 X염색체에 존재하네 라는 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라지 A하고 스몰 B의 합이 1이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어떠한 유전자가 없어야 되냐면 있고 없어야 되냐면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는 모두 가져야겠죠. 그래서 라지 A하고 스몰 A의 합은 2가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라지 A가 하나 있고 스몰 B가 없었던 거야. 여기는 스몰 A가 하나 있고 라지 B가 있었던 거야. 즉 얘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의 X염색체 위에 라지 B가 있고 Y염색체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 대립 유전자가 딱 맞는 것이고 이때 스몰 A의 유무를 보니까 스몰 A는 있음이죠. 그럼 나가 있음이니까 가는 없음이네 라고 이렇게 찾는 겁니다. 됐어? 자, 그럼 이제 디귿하고 리을을 한번 가려보도록 할 건데 자, 이제 이 디귿하고 리을에서 이 2번 세포는요 얘네들의 두 배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네가 라지 A, 스몰 A 하나씩 라지 B 하나씩인데 복제가 되니까 둘, 둘, 둘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라지 A하고 스몰 B의 합이

얼마가 될 거냐면 2가 되고 스몰 a하고 라지 b의 합이 4가 돼야 돼요. 즉 2,4가 되는 값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디귿은 되지 않고 리을이 2,4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리을이 2번 되는 것이고 디귿이 3번 됩니다. 이렇게 매칭을 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디귿에는 스몰 a하고 라지 b의 합이 2래요. 그쵸? 자 그러면 이쪽으로 어떠한 것이 갔을까? 라는 거를 여기랑 같이 봐야 됩니다. 4번을 보니까 스몰 a랑 라지 b의 합이 1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 스몰 a가 없다라는 말은 이쪽에 라지 a가 가고 이쪽으로 스몰 a가 갔다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라지 b가 있다라는 말은 여기에 스몰 a와 라지 b의 합이 1이라는 말은 스몰 a 없고 라지 b가 하나 있다라는 소리니까 이렇게 라지 b가 x염색체 위에 존재한다. 아 이쪽으로 x염색체가 갔고 이쪽으로 y염색체가 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쪽으로는 이제 그 디귿 같은 경우에는 라지 a도 없고요. 그 다음에 스몰 b도 없으니까 제로가 될 것이고 여기 기역 같은 경우에는 라지 a가 하나 있고 스몰 b가 없으니까 여기가 1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려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보기 가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서 나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 아니다. 나의 유전자는 성염색체에 있다 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틀린 것이고 니은 a는 2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a는 2가 맞네요. 그 다음에 4에 라지 a가 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4번에는 지금 라지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라지 a 그대로 내려와서 라지 a 있어야겠죠. 그치? 자 그래서 라지 a가 있다 맞다 라고 골라주시면 니은 디귿 정답이 되면서 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골라낼 수 있겠습니다. 되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1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자 15번은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도요, 여러분들 간단해 보이지만 주어진 조건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어진 조건들을 10분 잘 활용해가지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무슨 값을 구해내야 되는 거냐면 x의 길이값,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의 길이를 구해내야 되는 겁니다. 문자로 나타내든 숫자로 나타내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기역, 니은, 디귿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역은 i 대의 반이다. 2분의 i 대다 라고 쓰고요. 니은은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있는 부분이니까 쌤이 겹쳐있는 부분 중에서 양쪽에 좌우 대칭이니까 2분의 겹쳐있는 부분이다. 2분의 겹이라고 쓰고 디귿은 마이오신만 있는 부위 h 대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때 어떠한 조건이 주어져 있냐면 x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길대요. 아 t2로 가면서 짧아졌구나. 수축이 일어났어 라는 힌트를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T2일 때 기역의 길이와 디귿의 길이가 같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T2일 때 기역의 길이를 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디귿의 길이하고 같으니까 X다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1번하고 2번이 기역, 니은, 디귿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문제죠.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라는 건데 첫 번째로요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수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수축을 하든 이완을 하든 변하지 않는 값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이때 여기에서는 기역하고 니은을 더한 값은 액틴의 길이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이 기역과 니은이라면 그러면 분모가 기역과 니은으로 수축을 해도 변하지 않죠. 그치? 근데 X의 길이는 수축을 할 때 짧아져야 돼요. 그러면 분모는 그대로인데 x의 값이 짧아지면서 그 값이 2에서 3으로 늘어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아, 모순이 생긴다. 그래서 1, 2는 기역과 니은은 될 수가 없소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1, 2가 이제 니은과 디귿 중에 하나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니은과 디귿 또는 가능성이 기역과 디귿 이렇게 있겠죠. 기역과 니은은 아니다라는 걸 봤고 자, 니은과 디귿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1, 2가 니은과 디귿 중에 하나야.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지금 니은하고 디귿의 값분에 이거 1을 니은이라고 하고 2를 디귿이라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이렇게 x가 t1일 때 2래요. 그쵸? 자 그러면 t2일 때 니은의 변화는 어떻게 되죠? 니은의 변화는 얘네들이 수축한다라고 했으니까 x의 길이는 마이너스 2d만큼 감소한다면 h대의 길이도 2d만큼 감소하고요. i대는 반만큼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겹쳐있는 부분의 길이는 D만큼 증가를 하게 됩니다. 얘만

반대 경향성이에요. 자, 그렇다면 니은의 길이는 D만큼 늘어난다라고 했었고, 니은 플러스 디귿. 그 다음에 디귿의 길이는 ED만큼 감소한다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X의 길이는 ED만큼 감소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해보면 니은 플러스 디귿의 얘는 마이너스 D, 그 다음에 X의 마이너스 ED예요. 자, 그러면 아까 T1하고의 달라진 점은 분모는 D만큼 빼주고 분자는 ED만큼 빼준다. 요 차이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얘가 2에서 절대 3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2가 계속 나와요. 선생님 왜 그럽니까? 라고 한다면, 자, 얘가요 지금 T1일 때 1분의 2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럼 얘를 어쨌든 우리가 D로 나타낸다라고 하면, 우리가 변화량을 D로 잡았으니까 D로 나타낸다라고 하면, 얘가 만약에 2D분의 4D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2D에서 D만큼 감소했어. D. 4D에서 2D만큼 감소했어. 그럼 약분하면 2. 똑같이 나와버리죠. 3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야. 선생님, 이거 2D, 4D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6D로 바꿔볼게요. 6D, 12D로 해볼게요. 그럼 6에서 D만큼 빼면 5D. 12D에서 2D만큼 빼면 10D. 똑같이 2가 나와버립니다. 그렇지. 3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니은 디귿으로 할 때도 모순이 생기네. 이 주어진 조건에. 아, 그래서 얘는 1과 2는 기역과 디귿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과 2가 기역과 디귿 중에 하나라는 말은 나머지 니은은 여기가 1과 2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니까 나머지 하나는 3이 된다. 그래서 니은이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치? 자, 그래서 1, 2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네들을 하나의 문자로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쓴 것처럼, 변화량을 본 것처럼, 기역은 T1에서 T2로 갈수록 D만큼 감소하고요. 니은은 플러스 D만큼 증가하고, 디귿은 ED만큼 감소를 해요. 자, 그럼 얘를 X 값으로 표현을 해주게 된다면, X를 넣어서 문자로 표현해주게 되면, T1일 때 기역은 X 플러스 D죠. 그래서 마이너스 D에서 X가 나오는 것이고, 디귿은 X 플러스 ED.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X의 값을 만족시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T1일 때 X의 길이를 L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L은 1과 2를 더한 값, 2X 더하기 3D 분의 여기, X의 길이를 L이라고 해야죠. L. L은 이 값을 넣은 거니까 이게 2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치? 자, 그러면 4X 플러스 6D가 L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요 L을 이제 4x 플러스 6d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x의 길이도 t2로 갈 때 2d만큼 감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4x 플러스 4d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값을 넣어볼게요. 1 플러스 2, 2x분의 x, 4x 플러스 4d가 3이 나와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d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하냐? 4x 플러스 4d는 6x가 되고 2x는 4d니까 x의 값이 d로 표현했을 때 2d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2d로 바꿔주는 거야. 2d. 됐지? 자, 그러면 x 플러스 d니까 여기는 3d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2d였으니까 여기는 t1일 때 디귿의 길이는 4d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x의 길이도 구할 수 있지 않아요? 여기가 2D니까 8D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4D 더하면 12D다. 그리고 여기는 14D가 되겠죠. 14D, 12D.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니은의 값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구할 거냐면, X의 길이 자체를 기역 니은 디귿으로 한번 표시를 해본다면, X의 길이는 2 기역, 2 니은 더하기 디귿.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T1일 때를 기준으로 14D는 이 기역이면 6D죠. 디귿은 4D 그대로 들어가니까 이 니은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 4D가 된다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니은의 길이는 바로 2D다. 이거의 반이니까 2D 해주고 플러스 D 되면 3D 이렇게 해가지고 T1과 T2일 때 얘네들의 값을 다 구해줬으니까 다 끝난 거죠. 이제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3은 니은이다 라고 보기 기억에서 나와져 있으니까 3은 니은이다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 T1일 때 디귿의 길이는 니은의 길이의 2배이다. T1일 때 디귿의 길이 4D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길이 2D입니다. 그러니까 2배가 맞네요. 그 다음에 디귿

T2일 때 G1으로부터 G2 방향으로 거리가 3분의 T2일 때 X의 길이인 지점. 자, T2일 때 X의 길이는 12D예요. 그럼 약분하면 4D. 즉 4D인 지점을 한번 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T2일 때 기역의 길이가 2D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의 길이가 3D예요. 그러면 여기 4D인 지점은 2D를 넘었지만 여기 합친 5D까지는 넘어서지 못하죠. 한 대략적으로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니은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디귿은 맞는 보기다라고 고르면 기역, 니은, 디귿 다 맞으면서 답은 5번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것이죠. 되겠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16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6번은 병원체 X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실험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제 글자가 많지만 여러분들 차근차근 보시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험 과정 및 결과를 보면요. X로부터 백신 후보물질 ABC, 세 가지의 후보물질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ABC에 노출된 적이 없고 유전적으로 동일한 생쥐 4마리를 1, 2, 3, 4 준비를 했습니다. 1에게 A를, 2에게 B를, 3에게 C를 주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생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였을 때 1과 2는 살았지만 3은 죽었대요. 3에게 아까 뭐 넣었죠? C를 넣었어요. 아, C는 독성이 너무 강하구나. 그럼 얘는 백신으로 적합해요? 아니죠. 우리 몸에다가 넣었는데 독성이 강하면 안 되잖아. 아, C는 백신으로 적합하지 않네 라는 걸 여기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1에서 A에 대한 비림프구가 분화한 기억세포를 분리하고 4에게 주사를 했대요. 아, 그러면 이 4에게는 기억세포가 들어있다. A에 대한 기억세포가 들어있다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의 2와 라의 4에게 X를 주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의 2 같은 경우에는 누구였냐면 여기에서 그 B를 넣었었던 애예요. 그에다가 X를 주사를 다시를 했는데 다시 주사를 했더니 이 생존 여부에서 2는 죽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 B를 이전에 넣어뒀던 거는 크게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4는 살았대요. 4가 어떤 애였죠? 바로 A에 대한 기억세포를 주사했던 애들이에요. 아, 그러면 A가 백신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가장 적합한 물질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보기 기억에서 A를 주사한 1에서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1에서는요, 무엇이 만들어졌냐면 기억세포가 만들어졌어요. 기억세포가 만들어졌으니까 얘를 분리해서 4에게 넣을 수 있었겠죠? 기억세포는 언제 만들어져요? 비림프구가 보조티림프구에 의해서 얘네들이 분화가 일어나죠. 그러면 형질세포와 기억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치? 그리고 형질세포에서 항체를 만들고 이 항체가 바로 체체, 체액성 면역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억세포를 만들었다라는 건 여기에서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들었다고 되는 것이고 항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면역반응이 일어나서 살아났겠죠. 죽지 않았겠죠. 그치? 살았겠죠. 그러니까 면역반응이 일어났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겠고 보기 니은에서 X를 주사한 4에서 형질세포로부터 기억세포로의 분화가 일어났대요. 자, 근데 형질세포로부터 기억세포가 분화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뭐 4든지 뭐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형질세포로부터 기억세포로의 분화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개념을 확실히 알면 바로 우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쌤이 아까 확인해 줬는데 ABC 중 백신으로 가장 적합한 물질은 그렇지 A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답은 3번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것이죠. 네, 다음 가계도와 관련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영질 가와나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계도를 분석할 때는 어떤 염색체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얘네들이 우성형질인지 열성형질인지 이것들을 이제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 먼저 간은요 라지H와 스몰H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라지H가 완전 우성이고 나 같은 경우에는 라지T하고 스몰T에서 결정되는데 대문자인 라지T가 완전 우성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그 주어진 가계도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어떠한 형질을 나타내고 있는지는 써주는 게 편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우열을 따질 때 편하거든요. 그래서 1은 나가 발현됐죠. 나가 발현됐고 2는 가, 그 다음에 3은 가, 4는 나, 6번 가, 7번, 8번 모두 나만 발현되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A의 성별은 알 수 있죠. 지금 7번이 여자니까 A는 남자일 거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여기 체세포 한 개당 스몰 H하고 스몰 T의 DNA 상대량을 나타냈는데, 기역리엔 디귿이 3, 7, 8 구성원 중에 각각 한 명으로 매칭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계도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우열을 내가 파악할 수 있을까라고 봤더니 1, 2번은 가나가 모두 다르고요. 3, 4번도 가나가 다릅니다. 이 부모가 다를 때는 우리가 우열을 쉽게 판단할 수는 없다. 아, 그럼 우열에 대한 정보는 안 알려주겠다라는 것이니까 다른 걸 이제 한번 봐야 되는 것인데, 이럴 때는 이제 아빠하고 딸의 관계, 엄마하고 아들의 관계를 보면서 X염색체 유전일 때 위배되는 애가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2번하고 5번이 눈에 띄어요. 가에 대해서는요, 엄마가 가가 발현됐는데 아들이 정상이야. 그러면은 얘는 무슨 유전은 아니다라는 거죠. 쌤이 알려준 공식에 의해서 아정, 딸정, 언병, 아병. 그래서 언병, 아병에 위배되는 것이다. X염색체의 열성 유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2번, 5번을 보고서는 X염색체 열성 유전은 아닙니다라는 거를 먼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또 옆에를 보니까 이번에는 아빠하고 딸의 관계가 가에 대해서 달라요. 아병, 딸정이죠. 즉, 아빠는 가가 발현됐는데 딸은 정상이에요. 그럼 이거는 X염색체 우성 유전도 아니라는 거예요. 3번, 7번을 보고 X염색체 우성 유전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그럼 X염색체 열성 유전, 우성 유전도 아니면 뭐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상염색체 유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는 상염색체 유전이다라는 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쉽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열을 무엇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스몰 H와 스몰 T의 합, 이거에 만족하는 걸로 우리가 따져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3번, 7번, 8번에 스몰 H하고 스몰 T의 DNA 상대량을 구해서 얘네의 합에 매칭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가 우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가가 우성일 때 어떻게 될 것이냐. 3번, 7번의 관계를 보게 되면 되는 거니까, 가가 우성일 때는 라지 H가 가발은 유전자, 스몰 H가 정상 유전자가 되겠죠. 그치? 그러면 가라고 써있지 않은 애들, 가가 우성이니까 써있지 않은 애들은 모두 스몰 H, 스몰 H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얘 스몰 H를 하나 주고 가가 발현되려면 라지 H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3번은 스몰 H가 하나 있고 7번, 8번은 두 개씩 있는 상황, 가가 우성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스몰 T의 값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얘네들 만족시킬 수 있으니까 아직은 확정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가가 열성인 상황도 있을 겁니다. 자, 가가 열성이라면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여기 스몰 H가 가발인 유전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정상 유전자가 된다 라는 게 되는 것이니까, 가라고 써져 있는 사람들은 모두 스몰 H, 스몰 H가 되겠죠. 남자든 여자든. 자, 스몰 H, 스몰 H야. 그러면 상염색체 유전이니까 딸이든 아들이든 3번으로부터 스몰 H를 받는다. 근데 가라고 안 써져 있고 정상이니까 정상 유전자 라지 H를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3번은 스몰 H를 두 개 갖고 있고, 7번, 8번은 스몰 H를 하나씩 갖고 있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스몰 T의 값을 어떻게 구해냈느냐에 따라서 얘를 만족하는 거를 보고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이렇게 가려내야 된다. 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나의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나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상염색체일 수도 있고 성염색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먼저 상염색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조금 다른 색깔로 써서 얘를 이제 상염색체 유전이고 우성 유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나발은 유전자가 라지 T, 스몰 T는 정상 유전자. 그러면 스몰 3, 7, 8 중에 나라고 안 써있는 애들은 모두 스몰 TT가 될 겁니다. 스몰 TT. 그 다음에 얘네들은 라지 T, 스몰 T, 라지 T, 스몰 T. 그러면 나가 상염색체 우성 유전일 때는 3번은 무엇이 나오냐면 그 스몰 T가 두 개 나오고요. 7번하고 8번이 모두 하나하나 나와요. 그러면 얘네 스몰 H하고 스몰 T의 합이 모두 333 나오거든요. 그럼 기역리엔 디귿이 모두 333? 매칭 안 되잖아. 아, 틀렸다. 그래서 상염색체 우성 유전이 아니다라는 게 되는 거고, 그럼 상염색체 열성 유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스몰 T가 나발은 유전자, 라지 T가 정상 유전자. 그러면 나라고 써져 있는 애들은 모두 스몰 TT야. 그 다음에 3번은 라지 T, 스몰 T야. 그러면 3번은 그 라지 T, 스몰 T를 했을 때 여기에서 그 스몰 T가 하나, 7번, 8번, 둘, 둘.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네들 마찬가지로 1, 4, 4 나와버려. 안 돼. 1, 2, 2 해도 3, 3, 3 해서 열성일 때, 우성일 때다안 돼. 아까 그나 상염색체 우성 유전일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숫자를 넣었을 때도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211이었으니까 211로면 422 돼서 4라는 값이 나와버리니까 여기에 만족이 안 되잖아. 아, 나를 상염색체라고 뒀더니 우성이든 열성이든 다안 된다. 아, 그래서 나는 상염색체 유전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염색체 유전이 아니면 뭐겠어요? X염색체 유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아, 이렇게 힘들게 X염색체 유전인 걸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여러분들 바로 쓰지 말고 아빠, 딸, 엄마, 아들 관계를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른 애가 있나라고 봤더니 여기 3번하고 7번이 나에 대해서 달라요. 아빠하고 딸이에요. 그러면은 아빠가 나에 대해서 정상일 때 딸인 7번이 발현이 됐으니까 나가 발현됐으니까 이거는 X염색체 열성 유전이 아니라는 거죠. 3번, 7번을 보고 X염색체 열성 유전이 아님을 알아냈다. 그러니까 X염색체인 건 알았으니까 얘는 우성 유전일 수밖에 없다. 나 발현 유전자가 라디티, 스몰T가 정상 유전자다. 이렇게 하고 이제 확정 짓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스몰T든 라디티든 하나만 가져야 되는데 정상이니까 스몰T에 Y다. 이렇게 쓸수 있고 8번도 나가 발현됐으니까 라디티에 Y다. 7번은 아빠로부터 X염색체 스몰T 하나 받아야 되고 나가 발현됐으니까 라지티 스몰티다. 그러면 3번은 스몰티가 하나, 7번도 스몰티가 하나, 그 다음에 8번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얘네 둘을 계산해 보면, 더해 보면 2, 3, 2가 나오죠. 1, 2, 3이 안 나오네. 아, 가는 우성 경질이 아니다. 그리고 1, 1, 0 넣어보니까 3, 2, 1딱 나오네. 아, 그래서 가는 열성 경질이 맞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아까 썼었던 열성 경질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치? 자, 그리고 나서 기역리은 ㄷ을 결정해 보면 1이라는 값을 가진 애들이 8번, 3이라는 값을 가진 애들이 3번, 2라는 값을 가진 애가 7번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결정할 수 있죠. 됐어. 자, 그러면 이제 A만 우리가 확정 지어주면 이제 보기 ㄷ까지 풀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2번 한번 볼게요. 가가 발현됐대. 가는 열성 유전이고 상염색체 유전이니까 스몰 h, 스몰 h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나가 그 발현되지 않은 정상 여자죠. 그러면은 스몰 tt가 돼야겠네요. 스몰 tt. 그러면은 여기 a는 스몰 t에 y 이렇게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는 2번으로부터 스몰 h를 하나 받았어. 그 다음에 여기 스몰 h하고 스몰 t 합이 2라는 말은 아까 스몰 t가 2라고 그랬잖아요. 그치? 아, 여기에서 a에서 sorry. A에서 스몰 t가 1이라고 했으니까 스몰 h를 하나 가진다는 거야. 스몰 h 하나 가지려면 라지 h 스몰 h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유전자형 다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 가볼게요. 가와 나는 모두 우성 영질이다. 아니었어요. 지금 가는 열성 영질이었습니다. 틀렸고. 기역과 ㄷ은 성이 다르다. 기역은 8번 남자고요. ㄷ은 3번. 마찬가지로 남자입니다. 성이 같네요. 그러니까 니은도 틀린 것이고. 그럼 이제 ㄷ은 당연히 맞을 텐데 A와 7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이 아이에게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 물어봤어요. 어차피 다른 염색체 있으니까 따로따로 해주면 되겠죠? 상염색체 한 번부터 보게 된다면 얘는 이러한 유전자형이 나오고 가는 열성 유전이니까 얘만 가가 발현되죠. 4분의 1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A는 스몰 t에 y고 7은 라지 t 스몰 t니까 라지 t 스몰 t 그다음에 스몰 tt 라지 t의 y 스몰 t의 y 네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 나가 발현된다라는 것은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라지 t를 가진 애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둘이네요. 넷 중에 둘이니까 2분의 1이다. 곱하면 8분의 1이다라고 해가지고 맞다 골라주시면 ㄷ만 정답으로 3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7번도 해결을 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 풀 문제 중에 덩치가 큰게 이제 18번이죠. 18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에서 다음은 사람의 유전형질 가와나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얘는 이제 조금 빠르게 풀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정석대로 풀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쌤이 이제 빠르게 푸는 방법으로 하면서 정석적으로 풀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방법까지도 같이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다음은 사람의 유전형질 가와나에 대한 자료이고, 가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 두 쌍에 있는 A, B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그럼 이건 다인자 유전이죠.
그래서 대문자의 수가 표현형을 결정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고 나 같은 경우에는 EFG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자, 근데 얘는요 E가 G에 대해서 우성이래요. 그 말인즉슨 EE와 EG는 같은 표현형이라는 뜻이고 F가 G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라는 뜻은 FF와 FG가 같은 표현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GG는 이 유전장은 다른 표현형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겠죠. 유전장이 다르니까. 그리고 표현형이 네 가지다 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이제 나머지 하나의 유전자형이 EF잖아요. 아, 그래서 EF가 다른 표현형을 가지는 유전자형이야. 그래서 표현형이 요렇게 네 가지가 나오게 된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에 사람 1, 2, 3, 4의 유전자형을 나타내 줬는데 니은은 E와 F 중에 하나고요. 기역은 라지 B와 스몰 B 중에 하나래요. 그리고 1, 2, 3, 4 중에 P하고 Q가 있는데 남자 P와 여자 Q 사이에서 자손 A가 태어날 때 자손 A의 가와나의 표현형이 P와 같을 확률은 4분의 1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4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건 어떻게 나와야겠어요? 확률이 1 곱하기 4분의 1 이런 건 나오지 않겠죠. 그러면 뭐밖에 없겠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곱의 확률로 이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건 가와 나를 각각 따로따로 생각해줘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독립이니까 좀 쉬워 보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려진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기역이 라지 B와 스몰 B 중에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기역을 라지 B일 때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역이 라지 B일 때. 자, 그러면 우선 1번 같은 경우에는 라지 B라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렇게 된다라는 소리고 자, 2번은 결정돼 있죠. 지금 가에 대해서는 얘는 대문자의 수가 몇 개예요? 대문자의 수가 3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의 수가 1개인 표현형을 가질 것이고 4번은 대문자의 수가 2개인 표현형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치? 자, 그러면 1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일 때가 기역이 라지 B일 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번하고 2번, 그 다음에 1번하고 3번, 그 다음에 1번하고 4번 이렇게 각각을 했을 때 얘네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지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올 수 있는지 물론 2번하고 3번 뭐 이런 애들도 해봐야겠지만 얘네들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번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렇게 된다면 우선 정석적으로 하게 된다면 1, 2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의 그 생식세포에서 나올 수 있는 대문자의 수를 보는 거예요. 라지 A, 라지 B라면 대문자 2개 나오죠.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B라면 대문자 1개 나오고요. 스몰 A, 스몰 B라면 대문자 0개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이 1대 2대 1의 비율도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는요.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가 라지 A, 라지 B와 스몰 A, 라지 B니까 대문자 몇 개인 거밖에 대문자 몇 개인 애가 나오게 되냐면 라지 A, 라지 B일 때와 스몰 A, 라지 B일 때 대문자 2개이거나 하나이거나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얘네들 만나는 애들이 대문자 4개, 3개, 2개, 3개, 2개, 1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때 그 P와 같을 확률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여기 1, 2, 둘 중에 P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P일지 모르니까 여기 아까 1은 대문자 몇 개인 애들이에요? 2개. 대문자 2개일 확률과 그 다음에 지금 2도 2는 대문자 3개니까 대문자 3개일 확률을 각각 구해서 2분의 1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서 정석적으로 푼다면 어떻게 할까? 예, 대문자 2개가 나올 확률 넷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여기 둘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8분의 1 더하기 여기도 있잖아. 그럼 얘는 넷 중에 둘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더하면 얼마? 8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대문자 3개일 확률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하면 8분의 3이 나오면서 얘네들 2분의 1이 안 나온다. 아, 그러면은 1과 2일 때는 안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치? 자, 2분의 1이 안 나오니까 쌤 그러면 얘를 조금 더 빠르게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1은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였고 2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였잖아. 그치? 그러면 이 사이에서 나오는 자손은 네 자리로 결정이 될 텐데 자, 여기에서 우선 대문자가 들어갈 자릿수가 라지 A, 스몰 A에서 하나 줄 수 있고 여기에서 하나 줄 수 있어. 여기에서 하나 줄 수 있지만 여기는 라지 B로 막혀.
자, 그러면 이때 자손의 그 표현형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구해주냐?

그러면 우리가 그 분모는 정자의 수와 난자의 수, 즉 생식세포의 곱 분모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NCR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1번에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2 곱하기 2에서 4, 그 다음에 여기는 2 곱하기 1, 여기는 라지비밖에 못 주니까 1이고, 대문자가 들어갈 자릿수가 3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실제 구하려는 대문자의 수를 구해야 되는데, 이미 라지비가 있으니까 대문자가 두 개일 확률은 2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3C1이야.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서 2가 라지 스몰A하고 라지B, 하나에다가 라지 스몰A에서 올 수 있는 거 둘이죠. 그러면 8분의 3 똑같이 나와요. 그치? 그 다음에 대문자 3개일 확률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세 자리 중에서 두 개가 들어가면 합쳐서 세 개가 되는 거니까 3C2잖아. 3C2도 3C1이랑 똑같이 3이잖아. 그러니까 8분의 3 똑같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어쨌든 둘 다 8분의 3이니까 얘네들은 2분의 1이 각각 안 나오게 되는 것이고 될 수가 없다. 1번, 2번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1번, 3번, 이 1번하고 4번 다 했을 때 모두 2분의 1이 안 나오게 되면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기역이 라지 B일 때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기역을 라지 B라고 안 두고 스몰 B라고 했으면 조금 더 시간이 단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스몰 B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문제를 풀어 나가다 보면 첫 번째 거 해봤을 때 두 번째 거, 세 번째 것도 아, 8분의 얼마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2분의 1이 안 나올 것이다 라는 게 딱딱 감이 오면서 빠르게 스몰 B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몰 B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스몰 B로 넘어왔을 때 자, 이제 1번하고 2번, 그 다음에 1번하고 3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2번 쌤이 예로 한번 들어보주고 1번, 3번 할게요. 자, 1번은 라지 스몰 A 스몰 B 스몰 B가 되겠죠. 이번에는 그 다음에 2번은 똑같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입니다. 그러면 쌤이 생식세포의 곱이라 했잖아요. 여기 2, 여기 2, 4분의 그 다음에 NCR인데 N은요, 자, 들어올 수 있는 자리, 대문자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이 자손의 네 자리 중에서 여기서 하나, 여기서 둘, 여기서는 스몰 B로 막히고 여기는 라지 B로 막힌다. 그러면은 두 자리 중에서 지금 대문자가 얘는 하나죠. 대문자가 하나에 나올 확률은 이 중에서 아무것도 없어야 되니까 0. 그러면은 얘는 4분의 1이 나오니까 안 되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문자 3개가 나올 확률도 여기에서 2C2가 나와야 대문자 4가 나오는 거잖아. 똑같잖아. 그러니까 4분의 1로 안 된다. 그래서 1, 2는 PQ가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고, 1번하고 3번을 이제 보게 된다면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대문자 하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스몰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해가지고 대문자 마찬가지로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자손은 생식세포 2개, 여기서도 생식세포 2개, 4분의 그리고 자릿수가 이 중에서 4자리가 있을 텐데 라지 A 스몰 A에서 한 자리, 그 다음에 여기는 스몰 A로 막히고 스몰 B로 막히고 여기에서 2자리. 그러면은 NCR에서 두 자리 중에서 대문자 하나가 들어갈 자리에만 구하면 되죠. 이렇게 구하면 4분의 2 나오면서 2분의 1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가 2분의 1 나오는 거 찾았네. 그러면 PQ가 1번과 3번 중에 각각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아무리 다 해봤자 2분의 1이 나오는 건 요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역이 스몰 B이고 1번, 3번일 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뒤에 거 나에 대해서 2분의 1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것만 우리가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1번하고 3번에 나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된다면 EF와 EG예요. 자, 그러면 EF와 EG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자손의 유전자형은 EU와 EG와 EF와 FG입니다. 자, 그럼 쌤이 아까 이렇게 네 가지의 표현형이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얘네 둘이 같잖아. 그치? 그리고 EF, FG는 각각 하나씩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2분의 1이 나오려면 누구하고 똑같아야 돼요? EF하고 같을 확률은 4분의 1일 것이고 EG하고 같을 확률은 넷 중에 둘이니까 2분의 1일 것이야. 아, 그래서 P는 바로 3이다. 그 다음에 P와 같을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1은 Q이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결국에 4번의 이 니은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P는 3이다 라고 했으니까 P는 3이 맞죠. 그 다음

A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가와 나의 표현형은 최대 9가지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이 나의 표현형은 우선 여기에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다. 세 가지다 라는 거 구했어요. 가에서 이제 얘를 쉽게 구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부모가 무엇이었죠? 라지에이 스몰에이 스몰 라지에이 스몰에이 스몰비 스몰비 스몰에이 스몰에이 라지비 스몰비 이때 이럴 때는 자손의 그 표현형은 몇 가지가 나오냐면 1 플러스 n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n이라는 숫자는 부모에 들어있는 2형 접합의 수로 결정이 돼요. 그러면 2형 접합 수가 둘이니까 1 플러스 2 해가지고 3 곱하기 3 9가지입니다. 쌤 저는 이게 잘 안 되는데요.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바로 써봐도 돼요. 자 얘는 그 대문자 한 개를 주거나 0개를 주거나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대문자 한 개를 주거나 마찬가지로 0개를 주거나 그러면은 대문자 두 개 있는 게 자손에 나오거나 한 개, 0개, 0, 1, 2니까 세 가지 이렇게 나온다. 해가지고 세 가지 구하셔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1 플러스 n을 이용하면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A의 가와 나의 표현형이 2와 같을 확률은 16분의 1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2는 뭐예요? 대문자 3의 FG란 말이에요. 근데 대문자 3개를 가지는 애들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지금 봤지만 여기다가 잘 썼네. 1번, 3번에서 나올 수 있는 애들 봤더니 2 아니면 1 아니면 0 나왔단 말이에요. 대문자 3개를 가진 애들이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가에서 우선 2와 같을 확률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뭘 곱하든 제로가 나올 테니까 얘는 16분의 1이 아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답은 3번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되겠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19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자, 19번은 이제 그 돌연변이와 관련된 문제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가족의 유전양질 가와나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처음부터 좀 친절하게 시작해요. 가 같은 경우에는 X염색체에 존재한대요. 그리고 라지에이 스몰에이가 결정되는데 라지에이가 완전 우성이다.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상염색체에 존재한다. 라는 걸 친절하게 줬어. 그리고 나의 유전자형이 다르면 나의 표현형이 다르고 표현형이 ABC가 있다. 그러면 그 말인즉슨 라지비 라지비 라지비 스몰비 스몰비 스몰비 이렇게 유전자의 유전자형의 조합이 세 가지 나올 텐데 ABC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이 셋 중에 하나니까 매칭을 하라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구성원의 성별 그리고 기역과 니은은 남자와 여자 중에 하나니까 자녀의 성별은 가려놨어요. 그리고 A하고 B 같은 경우에는 A, B, C가 얘네들 중에 하나니까 이걸 가지고서는 어디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났는지 어떤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돌연변이가 일어났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돌연변이는 비분리가 일어났다라는 거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가계도로 선생님이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 넷 1, 2, 3, 4인데 아직 성별을 모르니까 숫자로만 써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에 대해서 이제 보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 그리고 자녀 1, 2는 모두 가가 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는 아버지는 A, 그 다음에 어머니는 B, 그 다음에 자녀 1은 안 알려줬고 자녀 2가 B, 자녀 C가 C, 그 다음에 자녀 4가 B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치? 자 그러면 먼저 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부모가 모두 가가 발현되었는데 이렇게 자녀 3, 4에서 가가 발현되지 않은 자녀가 나왔다라는 거 이것만 보고서도 우리는 무엇인 걸 알 수 있냐면 가는 우성 유전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가 열성 유전이라면 여기 있는 애들은 열성 유전자밖에 안 갔겠죠? 근데 열성 비분리가 일어나서 3, 4가 이제 태어났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비분리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없던 유전자가 생길 수는 없단 말이에요. 열성 유전자만 갖고 있었는데 우성 유전자를 가진 애들이 나올 수 있다? 그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열성 유전이 아니고 우성 유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우성 유전이니까 라지A가 가발인 유전자, 스몰A가 정상 유전자 이렇게 먼저 써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 나에 대해서는 이 라지비 라지비 라지비 라지비 라지비 스몰비 스몰비 스몰비가 ABC 중에 누구인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 둘 중에 A하고 B가 둘 다 동형 접합인 거야. 한 명이 라지비 라지비 한 명이 스몰비 스몰비인 거야. 뭐 이게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둘 다 동형 접합성이라면 자손에서는 정상적인 애들은 모두 라지비 라지비 라지비 스몰비 라지비 스몰비 요만 나올 것이고 아무리 비분리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요 자녀 3번 같은 애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서 비분리가 일어나

그래서 하나를 덜 주거나 뭐 이렇게 더 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얘가 지금 라지비 라지비 스몰비 스몰비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다른 애를 가진 애들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지. 여기에서 지금 보면 얘가 라지비 라지비 스몰비 스몰비니까 스몰비로 2번 라지비 스몰비로 이렇게 나올 수도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동형접합성일 때는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라지비 스몰비로 가져야 된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이 라지비 스몰비인데, 그냥 여기에다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라지비 스몰비고, 한 명은 이제 라지비 라지비일 수도 있고, 스몰비 스몰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이 중에 A하고 B가 존재를 하잖아요. 이 중에서 C라는 애들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라지비 스몰비, 라지비 라지비다라고 한다면 자손에서는 라지비 라지비와 라지비 스몰비만 나오게 됩니다.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C라는 애들은 이둘 중에 있는 AB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C라는 애들은 비분리에서만 나오죠. 마찬가지로 한 명이 라지비 스몰비인 건 확정이 됐으니까 스몰 BB라고 한다라고 하면 나올 수 있는 자손은 라지비 스몰비와 스몰비 스몰비니까 AB 중에 하나로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얘네가 지금 A와 B 중에 하나씩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C라는 애가 나오려면 어쨌든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비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3번은 비분리가 일어나야 됩니다라는 거를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 아까 나는 상염색체 비분리라고 했으니까 상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난 생식세포의 수정으로 태어난 게 3번입니다. 먼저 이렇게 결정을 해놓는 거죠.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1번이 물음표로 돼 있단 말이에요.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한번 B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즉 엄마하고 그 표현형이 똑같다. 그러면 지금 엄마를 이제 이 A하고 B 둘 중에 하나가 라지비 스몰비고 하나는 라지비 라지비와 스몰비 스몰비 중에 하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만약에 이 B가 여기 A가 라지비 스몰비라고 가정을 하고 B가 요둘 중에 하나가 된다면 이런 애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지금 여기에서 라지비 스몰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라지비 라지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이 B가 나오게 되려면 라지비 라지비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치? 그 다음에 여기도 B라고 했으니까 라지비 라지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C는 무엇이 나와야 되냐면 여기에서 다 스몰비 스몰비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뭐 비분리에 의해서 여기서 스몰비 스몰비 주고 주면 줄 수가 있죠. 근데 여기까지만 쓰더라도 어떤 조건에 무순이 되냐면 여기에서 아주 강력한 조건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스몰비를 갖는 사람이 4명이 있어야 된다. 이 6명 중에 4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벌써 스몰비를 가진 사람이 여기가 벌써 라지비 라지비 돼버리니까 4명이 될수 없다라는 게 나오죠. 아, 그러면 얘는 될 수가 없다. 그러면 라지비 A가 라지비 스몰비일 때 라지비 라지비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마찬가지로 스몰비 스몰비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A, B가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C는 라지비 라지비가 돼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B가 스몰비 스몰비고 B가 스몰비 스몰비고 여기도 B도 스몰비 스몰비니까 여기에 지금 한 명, 두 명, 세 명, 하나, 둘, 셋, 넷에 스몰비 가진 사람 여기 아빠까지 해가지고 5명이 돼버려요. 4명이 된다라는 거에 모순이 생기죠. 아, 그러면 이 A를 라지비 스몰비로 뒀더니 다안 된다. 이 조건에 만족을 못 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B가 라지비 스몰비구나라는 거를 확정 지을 수 있어요. 이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라지비 스몰비여야 되니까.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라지비 라지비일지 스몰비 스몰비일지를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이제 스몰비가 4명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를 라지비 라지비로 갈게요. 그러면 라지비 라지비가 된다면 여기 1번은 B로 놨을 때될 수가 없었으니까 A가 될 수밖에 없겠죠. 아빠랑 똑같이 라지비 라지비가 돼야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아빠로부터 라지비 받고 엄마로부터 스몰비 받아서 이렇게 라지비 스몰비가 될수 있을 것이고 C는요, 이제 얘네가 다 나왔으니까 스몰비 스몰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에서 스몰비가 2분열 비분리로 엄마 쪽에서 상염색체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고 아빠 쪽에서 아무것도 안 주게 된다면 이렇게 스몰비 스몰비가 나올 수 있겠죠. 여기서 스몰비 스몰비를 줘가지고 됐고 그다음에 여기 4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비분리가 안 일어나고

지금 여기에서는 비블리가 한번 일어났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 비블리가 일어난 사람이 1회씩 일어났다라고 했으니까 4번에서 이제 비블리가 일어나서 만들어질 텐데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X염색체 주전이잖아. 그러면 아빠로부터 무조건 뭘 받을 거야? X염색체를 하나 받을 거야. 그치? X염색체를 하나 받게 되는 순간 얘는 옆에 엄마가 무엇을 주든지 간에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무엇이 돼야 되죠? 가가 발현이 돼야 됩니다. 근데 4번은 가가 발현이 안 됐대요. 아, 그러면 비블리가 일어났구나. 비블리가 일어나서 핵형이 정상이라고 했으니까 이 스몰 A를 둘다 받은 거구나. 둘다 엄마로부터 받았고 아빠로부터 A와 관련된 유전자는 받지 못했어. 그럼 얘는 딸이어야 되니까 4번이 딸이고 동그라미로 표시해야 되죠. 여자가 된다. 그러면 4번의 성별이 여자니까 니은이 여자가 되고 기억이 남자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은 기억이니까 남자, 2번은 니은이니까 여자, 1번은 남자.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에서 자녀 1의 나의 유전자형은 라즈비 라즈비이다라고 했어요. 라즈비 라즈비 맞네요. 그다음에 기억은 여자이다라고 했는데 기억이 남자였어요. 남자. 그래서 틀렸고 Q와 S가 형성될 때 모두 감수 2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다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자녀 3은요 정자 P하고 난자 Q라고 했어요. 난자 Q가 형성될 때 2분열 비분리 됐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정자 R과 난자 S가 수정됐다고 했어요. S가 이제 만들어질 때도 스몰 A가 두 개, 그러니까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Q하고 S 형성될 때 모두 2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다. 맞다. 이렇게 골라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억 디귿 정답이니까 답은 4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 아이디어는 어떤 거였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X염색체랑 상염색체라는 것을 줬지만 여기에서 얘네들의 표현형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ABC를 가려내는 게 핵심이었다. 그쵸? 그래서 얘네들을 가정해가지고 ABC를 가려내고, 그 다음에 비분리가 3번이 상염색체 비분리 일어났다라는 걸 찾아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염색체 비분리는 어떻게 일어났느냐라는 걸 봤을 때, 얘가 X염색체 유전이라는 걸 알아냈으니까, 아빠하고 딸은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우성 유전일 때 똑같은 형질을 가졌어야 되는데, 얘는 다른 형질을 가졌으니까, 아, 여기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라는 걸로 남자, 여자를 찾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 아시겠죠? 네. 쌤이 우수문항으로 뽑은 것 중에 하나니까, 이게 잘안 풀린 친구들은 꼭 한번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2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가는 어떤 생태계에서 탄소순환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이 생태계에서 각 영양 단계의 에너지량을 상대값으로 나타낸 생태 피라미드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1, 2는 각각 1차 소비자, 2차, 3차 소비자, 생산자 중에 하나래요. 그러면 1, 2, 3이, 1, 2, 3 중에 누가 생산자냐라는 거 먼저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가장 아래 영양 단계에 있는 1번이 생산자가 될 것이고, 2차 소비자 아래에 있는 2번이 1차 소비자 될 것이고, 2차 소비자 위가 3차 소비자다. 이렇게 먼저 쉽게 골라낼 수 있겠죠? 그리고 3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이 1차 소비자의 두 배이다라는 걸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가 그 에너지 양을 나타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에너지 효율 어떻게 구했어요? 에너지 효율은 전 영양 단계의 에너지 양 분의 현 영양 단계의 에너지량 곱하기 100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대로 나와 있는 숫자가 2차 소비자하고 3차 소비자 나와 있는 거잖아요. 2차 소비자를 계산해 보면 전 단계가 100이고 현 단계가 15니까 100분의 15 곱하기 100 하면은 에너지 효율 15% 이렇게 나올 것이고 3차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전 단계가 15, 현 단계가 3, 15분의 3 곱하기 100이니까 5분의 1 곱하기 100이죠? 20% 나옵니다. 자, 그러면 3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이 1차 소비자의 두 배라고 했으니까 얘는 10% 나와야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생산자의 에너지 양이 결정이 되겠죠? 요 10%가 나오게 되려면 여기 현 단계의 에너지량, 1차 소비자 에너지량이 100이고 전 단계가 얼마가 돼야 돼요? 그렇지. 이게 10%가 나오게 되려면 1000이 돼야겠다. 그렇지. 1의 에너지량은 1000이다. 이렇게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가는요. 탄소순환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대기 중에 CO2.
이 대기 중의 CO2를 가져다

다가 바로 유기물로 합성할 수 있는 애들 있죠. 걔네들이 누구였어요? 생산자였고요. 그 생산자는 무엇을 통해서 CO2를 가져오는 것이다? 광합성. 그러면 이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로 만들어낸 것이 이제 얘네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분해자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A와 B 중 하나가 무엇에 속한다라고 했냐면 1에 속하고 나머지 하나는 2에 속한다. 그러니까 생산자와 1차 소비자의 관계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 B가 생산자였으니까 1번 되는 것이고 나머지 A가 2번 되면서 여기서는 소비자로 이동하는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그치? 그리고 생산자, 1차 소비자, 모든 생물들은 무엇을 한다? 호흡을 한다. 호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대기 중에 CO2로 다시 돌려보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 기억에서 3은 1차 소비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3은 3차 소비자네. 틀렸고 A는 2에 속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 A가 로마 숫자 2에 속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1차 소비자입니다. 그리고 보기 디귿 1의 에너지량, 생산자 에너지량, 우리가 아까 에너지 효율을 이용해 가지고 구했죠? 1000이다 라는 거 이렇게 구해냈으니까 니은 디귿 정답으로 해가지고 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쌤이랑 이번 시간에 조금 난도가 높은 문제들 위주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봤는데 여기에 우수 문항들이 많이 포진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쌤이 OT에서 말했지만 오답 체크 꼭 하시고 오답 노트까지 만들어서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시간을 10분 활용하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쌤이랑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감만족 지구과학의 이윤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실전 모의고사 4회의 12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았고요. 우리 이번 시간에 뒤에 있는 13번부터 20번 문제까지 풀이 진행해보도록 할 건데요. 아마 우리 원래 우리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뒤쪽으로 갈수록 어려운 문제들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진짜 마지막 장에 있는 그 네 문제가 정말 공포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 실전 모의고사도요, 뒤로 갈수록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에 좀 더 난도 높은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어렵게 나오는 내용들 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13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3번 문제부터 가요. 사실 여러분들이 꽤나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앞에 이제 직권의 변동 부분에서 사실 이렇게 어려워요 라고 할 파트가 별로 없는데, 이 고지자기 극의 겉보기 이동 경로로 지게의 과거의 위치를 유추하는 문제, 요게 상당히 난도 높은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인데, 요거요, 여러분들이 문제 풀인 법만 좀 정확히 아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보고, 선생님이 제시 하는 닮은꼴 유형 문제를 통해서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에 보시면 지게 A의 위치 변화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지게의 위치 변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줄에 보시면 A에서 B, 그러니까 A에서 B로 지게가 이동을 했다가 B에서 C로 이동했다가 C에서 현재까지 이렇게 지게의 위치가 바뀌었더라라고 문제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에서는요, 위도에 따른 복각의 값이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지금 나의 자료를 통해서

ABC 현재에서의 복각을 한번 구해 보면은 A는 지금 남반구 20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적도니까 남이 20도이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겠지. 그럼 그때의 대략적인 A의 복각은 마이너스 40보다는 조금 더 0에 가까운. 그래서 여기가 A구나라는 거 체크해 줄수 있겠고. 자, 그다음 B죠. B는 북위 20도에 위치하니까요. 북위 20도 쭉 와서 이어주시면 대략적으로 플러스 40도의 복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C는 플러스 60입니다. 위도가 60도이니까 거기에서의 복각값 대략 요 정도 값을 갖겠구나라는 거 체크해 줄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재를 봐주시면 북위 40도에 위치해 있어요. 북위 40도 쭉 그어서 현재의 복각을 구해주시면 대략 플러스 60도 정도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체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기억 볼게요. 이 기간 동안 A의 고지자기 복각이 플러스 40도인 시기. 자, 플러스 40도인 시기, 이때를 이야기하는 거지. 이런 시기가 2회 이상 존재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A에서 BC로 갔다가 현재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A에서 시작해서 복각의 변화는 BC로 갔다가 그 다음에 현재로 돌아온 거거든. 그럼 봐봐요. 복각이 플러스 40도일 때를 지금 몇 번밖에 안 지났어. 갈때한번 지나고 돌아올 때는 아직 플러스 40도까지 도달하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아, 요때 딱한 번만 존재했구나. 따라서 기억은 틀렸구나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니은입니다. 고지자기 복각의 변화폭 A에서 B 기간은 이만큼이나 고지자기 복각이 변했거든. 그런데 B에서 C 기간은 요만큼밖에 변하지 않았죠. 따라서 A, B 기간이 더 크다라는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게 디귿이 어려워요. 디귿을 잘 봐주세요. 디귿을 잘 봐주셔야 되는데, 현재 A에서 구한 B의 고지자기 극의 위도. 현재 B의 고지자기 극의 위치를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C 시기의 고지자기 극의 위치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디귿 문제 이런 거 어떻게 푸느냐. 자, 우리 지계와 고지자기 극을 항상 평행이동 시켜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지계가 만들어질 당시, 과거의 지계의 위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고지자기 극의 위치도 존재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고지자기 극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고지자기 복각은 그 암석이 생성될 당시에 고지자기 복각이 딱 만들어지면 이 암석, 이 지계가 이동하더라도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과거의 지계가 만들어질 때 고지자기 극의 위치가 딱 정해졌잖아. 그러면 지계와 고지자기 극 사이의 거리는 이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야. 고정이 되어 있는 채로 이 지계가 이동을 한 거야. 그래서 현재 위치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 지계만 이동하면 되는 게 아니라 평행 이동해야 되니까 고지자기 극도 같이 이동해 버릴 거란 말이야. 됐죠? 그래서 과거의 지계와 고지자기 극의 위치가 있는 거고, 현재 지계와 현재 관측된 겉보기 고지자기 극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또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우리 고지자기 극은 말 그대로 극이잖아. 위도 90도잖아.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 고지자기 극은요, 항상 과거의 극은 90도야. 극에 위치했을 거야. 위도 90도에. 그런데 지계가 이동하면서 현재는 위도 90도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 상태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자, 요거를 기억하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A에서 구한 B 시기의 고지자기 극의 위도를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봐볼게요. 요거 좀 지우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B 시기에요. 원래 지계가 위도 몇 도에 있었냐면 위도 20도에 있었어. 북위 20도. 그죠? 자, 그런데 현재 지계의 위치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계의 위치는 위도 40도야. 그럼 봐봐요. 원래 위도 20도에 있었던 게 위도 40도로 갔거든. 그러면 몇도 플러스 됐어? 20도 플러스 된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봐봐요. 지계가 지금 이렇게 20도 위로 올라갔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지계만 올라가면 되는 게 아니라 지계랑 고지자기 극은 평행 이동하는 관계이니까 지계가 플러스 20도 갔으면은 고지자기 극도 플러스 20도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과거 고지자기 극의 위치는 항상 90도래매. 그럼 90도에서 플러스 20도 해주면 요거 110도잖아, 110도.
근데 여러분들 위도 110도.

게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북쪽으로 20도 올라갔으면 여기에 있었던 위도 90도에 있었던 이 극은 반대편으로 20도 아래로 내려간 게 되는 거야. 그치? 왜냐면 우리 90도보다 이상은 없으니까 이때는 20도를 빼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대편 뒤로 넘어가서 90에서 20도를 빼준 값 위도 70도에 위치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20도 올라갔으니까 얘는 뒤로 넘어가서 20도 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비시계의 고지자기 극의 위도는 70도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쉽죠? 그냥 평행이동 시켜주면 돼요. 자, 그러면 B는 구했으니까 이번에는 C를 구해볼게요. C. 자, C는요, C는 과거의 위치가 위도 60도였어. 근데 우리 아까 현재 지계는 위도 20도였지.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위도 20도가 아니라 현재 지계 위도 40도에 위치하죠? 위도 40도. 자, 그럼 이번에는 마이너스 20도. 그러니까 남쪽으로 20도 이렇게 이동한 거거든. 그러면 극도 똑같이 남쪽으로 20도 이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0도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때도 몇 도가 나오냐? 70도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시시기의 고지자기 극의 위도도 70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위도가 어때? 같은 거야, 같은 거. 따라서 누가 더 낫다라는 디귿은 틀린 거예요. 근데 같다고 해서 위도의 위치가 똑같았어요, 지금 극의 위치가? 아니지. C는 20도 내려온 거기 때문에 여기에 고지자기 극이 위치할 거고요. B는 20도 반대편으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요 너머에 고지자기 극이 위치할 거다라는 차이점은 있지만 어쨌든 고지자기 극의 위도는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요 방법을 이용을 해주시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따라서 답은 니은만 맞아요. 2번 체크해주시면 되겠고 닮은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닮은꼴 문제 보시면요. 지금 오른쪽 자료를 보시면 기역식이, 니은식이, 디귿식이의 지계의 위치 그리고 현재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봤던 문제랑 상당히 일치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 디귿선지가 앞에 있는 디귿선지랑 되게 유사합니다. 디귿선지가요, 150mA일 때와 그리고 50mA일 때의 고지자기 극의 위도를 비교해봐라.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지계와 고지자기 극의 평행 이동을 이용을 해서 아, 현재 겉보기 고지자기 극의 위치는 어디인지를 맞춰줘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방금 풀어줬던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이 닮은꼴 문제의 디귿선지도 여러분들이 풀이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 문항 코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직접 풀어보시고 내가 진짜로 이해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다음 문제 1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자, 어느 시기에 대기대순환에 의해 지표에서 보는 동서방향의 평균 풍속을 위도에 따라 나타낸 것이더라. 기역과 니은이 동풍 또는 서풍이다 라고 했는데, 자, 지금 보니까 저위도에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의 풍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저위도에서는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 동풍이 부는 곳이잖아. 무역풍이 부는 곳이잖아요. 따라서 이 마이너스 값이 동풍이구나. 무역풍이 불고 있구나라는 거 체크해 줄수 있고, 중위도에서는 풍속이 플러스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중위도에서는 편서풍이 부니까 서풍이 플러스 값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까지도 체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 기역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는 헤들리 순환의 하강 기류가 나타난다. 여러분들 이것도요, 간단히 푸는 방법, 요거 외워주셔야 되는데, 대기대순환 있잖아요. 여러분들 뭘 기억해 주시면 되느냐? 상하, 상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특징적인 위도. 위도 0도, 30도, 60도, 90도가 있잖아. 거기에서 공기의 흐름, 대기의 흐름은요, 상승기류, 하강기류, 상승기류, 하강기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적도에서는 상승기류, 30도에서 하강기류, 60도에서 상승기류, 90도에서 하강기류, 상하, 상하. 북반구도 마찬가지겠지. 상, 하, 또 상, 하를 만족하더라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대기의 순환은 화살표가 이어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위로 올라간 공기 양옆으로 퍼지더라. 위로 올라간 공기 양옆으로 퍼지더라. 아래로 내려간 공기도 양옆으로 퍼지더라. 아래로 하강한 공기도 양옆으로 퍼지더라. 이렇게 해주시면 대기대순환 뚝딱 완성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A는요, 지금 위도 30도 구역이고요. 하강기류 발달해 있습니다. 헤들리 순환의 하강기류 발생하는 곳 맞는 얘기가 되겠고. 니은입니다.

태평양 해류는 비해역에서 형성된다라고 했는데 북태평양 해류는 일단 북반구인 건 맞아요. 그런데 북태평양, 북대서양 이런 명칭이 들어가면 요거 편서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중위도에서 발견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비해역에서는요 적도 해류가 흐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 근데 사실 비해역은 적도 해류도 아니고 여기 지금 북동무역풍과 그리고 남동무역풍의 중심 부분 무풍대이니까 여기는 아마 적도 반류가 형성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북태평양 해류는 중위도에서 형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비는 아니다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디귿입니다. 기역은 동풍, 니은은 서풍이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기역 지금 플러스 값이 서풍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값이 동풍인 거 체크할 수 있어요. 따라서 디귿 틀렸다. 답은 기역만 맞아요. 그래서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문제 천체 문제이고요. 여러분들이 천체 문제 또 어려워하기 때문에 쌤이 역시나 별표를 쳐서 우리 닮은꼴 유형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기출 문제가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에 우리 연계 교재에 있는 문제들도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하는 문제들이 많고요.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사실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사실 지금 이 가의 그래프도 기출에서 나왔던 자료이고, 나의 이 그림도 기출에서 나왔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는 닮은꼴 그림에서 이 나의 그림이 똑같이 등장하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만나게 될 문제도 물론 신유형이 존재하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기출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 항상 내가 다른 교재를 풀더라도 내 옆에 꼭 끼고 열심히 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열심히 공부했으면 이런 자료를 봐도 이게 뭐야? 라는 게 아니라 나 이거 기출에서 봤던 건데. 이 그래프에 있던 이런 걸 의미하는 거지. 라는 게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는 태양이랑 질량이 비슷하다라고 했어요. 태양이랑 질량이 비슷하고 이때 광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ABC 중한 어느 시기에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사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HR도에서 태양이 어떠한 경로로 진화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별의 진화 단원 별의 내부 구조 단원을 잘 하려면요. HR도를 아주 자유자재로 그려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HR도에서 주계열성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에 존재하잖아요. 이때 왼쪽 위로 갈수록 별의 질량은 커지는 거야. 별의 질량도 커져, 표면 온도도 높아져, 반지름도 커져, 광도도 커져, 수명은 짧아지는 거야. 그쵸? 자, 이때 우리 태양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질량이 크지 않은 별이기 때문에 대략 요 정도의 태양이 위치하겠지. 그죠? 지금 태양이랑 질량이 비슷한 별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고3의 5월 이후잖아요. 자, 요런 상황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요 태양의 진화 경로를 HR도에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처럼. 어떻게 나타내면 되느냐? 주계열성 이후에 오른쪽 위로 이렇게 진화를 하더라. 그런데 바로 진화해서 끝이 아니라 얘가 한번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행성상 성운 단계를 지나서 백색의 성으로 생을 마감하게 될 거야. 이런 그림, 되게 낯익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그냥 문제 자료에서 보고, 나 풀었어요. 이게 아니라요. 선생님처럼 여러분들도 직접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걸 그릴 줄 알아야지 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 자, 봐봐요. 지금 A 시기에는요, 광도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요 시기는 지금 광도 확장이 지는 시기는 원시별에서 태양이 되는,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이 되는 모습일 거고, 그 다음에 주계열 단계에서는 광도가 서서히 상승하긴 하지만 크게 변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지금 이 A가 주계열 단계에 해당하는 요때의 모습이구나라는 거 체크해 줄수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거성으로 진화를 하면서 광도가 막 올라가지. 그러다가 광도의 피크점을 찍는 부분이 있죠. 그런 다음 광도가 다시 낮아지거든요. 그게 지금 어디겠어요? 쭉 광도가 높아지다가 광도의 피크점을 찍어. 그리고 다시 광도가 낮아지거든. 광도가 작아지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저 피크점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B는요. 이 피크점을 찍기 전에 어느 구간이 B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는요. 피크점을 찍고 광도가 낮아졌잖아. 그런 다음에 광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있죠. 그러니까 C가 요 지점에 해당하겠구나라는 걸 이렇게 체크해 줄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되셨죠? 이거 직접 그려줄 수 있어야 돼요. 요 과정까지 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중요한 거. 이 피크점이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 이 피크점을 기준으로요, 여기에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헬륨 핵융합 반응 안 일어나는 거예요. 헬륨 핵이 수축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피크점에서 중심부의 온도가 1억 켈빈에 도달하면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표시해 보면 여기에서 이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더라. 자, 그럼 봐봐요. 나의 자료를 보면 외곽부에서 중심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고요.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대. 그러니까 요거는 이미 피크점을 지난 이후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C의 내부 상태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피크점. 헬륨 핵융합 반응이 시작된 이후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기억이 틀린 거예요. B 시기에는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아직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틀린 거고. 자, 그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A 시기의 별은 정력학 평형 상태이다. 그렇지. 지금 별은 주계열성 단계이니까요. 정력학 평형 상태 맞는 거지. 자, 그다음에 디귿입니다. 중심부에서 헬륨이 차지하는 비율. 요런 거요, 여러분들. 지금 기출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중심부에서 헬륨이 차지하는 비율, 뭐 수소가 차지하는 비율, 탄소가 차지하는 비율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B랑 C 시기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이 무엇이냐?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근데 우리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헬륨이 탄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헬륨의 양은 줄어들고 탄소의 양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B는 아직 헬륨이 탄소로 안 바뀌었을 때인 거고, C는 이미 헬륨이 탄소로 바뀌고 있는 시점이잖아. 그러니까 중심부에서 헬륨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서 중심부가 헬륨 핵으로 이루어진 B 시기가 더 높게 나타나게 되겠죠. 따라서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요. 니은 디귿 답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것과 비슷한 문제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 잘 봐주세요. 선생님이 그린 그림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 요거 추가 문제를 봐보시면 똑같죠? 일단 나의 자료끼리 똑같잖아. 겉에 수소 핵융합 반응, 헬륨 핵융합 반응 똑같고, 요 자료 선생님이 그린 요 자료죠. 그러니까 지금 A1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요 모습은 A1의 내부 구조에 해당하는 거구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료를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잘풀 수가 있는 거였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6번 문제이고요. 16번 문제도 별표가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우주의 구성 요소와 관련된 문제예요. 자, 구성 요소와 관련된 문제인데 문제 한번 차근차근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표준 우주 모형. 그러니까 표준 우주 모형이라는 건 가속 팽창하면서 평탄한 우주를 이야기를 해요. 표준 우주 모형에서 그것에 따라 팽창하는 우주에서 어느 두 시기에 우주의 크기와 밀도를 나타낸 것이더라. 그런데 T1은 T2보다 과거 시기래요. 그러니까 T1은 T2보다 과거 시기이니까 T1 다음에 이제 T2가 있었던 거야. 자, 그리고 T2에서 우주의 구성 요소의 총밀도가 1이래요. 그러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가 1이에요 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쵸?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가 1이에요 하면 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C가 몇이 나오느냐? 0.12가 나옵니다. 100에서 요두개 더한 거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ABC는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판별해 주셔야 돼요 라는 문제가 되겠고. 자, 그럼 여기서요, 선생님은요, 밑에 한 칸을 더 만들어 볼게요. 현재를 기준으로 한 칸을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주의 크기를 우리가 1로 뒀거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팽창하는 우주라고 했어요. 표준 우주 모형에 따라서 팽창하는 우주다라고 했으니까 우주의 크기는 계속 커지기만 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T2 시기가 현재의 절반의 크기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T2 이후에 우주가 팽창을 해서 현재의 크기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시간 순서는 T1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T2, 그 다음에 T3가 아니라 현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요 상황.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지금 T1이랑 T2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ABC가 있는데, ABC가 각각 누구인지를 판별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뭘 기억해 주시면 되느냐? LBC의 값이 지금 T2N 다 나와 있잖아. 이 중에서 둘의 관계가 5.5배 정도 차이 나는 애들을 찾아주시면 돼요. 한 쌍의 커플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5.5배 정도 차이 나는 거. 여기서 5.5를 곱하면은 이거는 1이 넘어가. 근데 여기다 5.5를 곱하면, 어머나, 대략 0.67 정도가 되네. 그러니까 요 둘이 지금 5.5 차이가 나거든요. C에서 A로 되려면 5.5를 곱해줘야 돼. 이 5.5가 무엇이냐?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의 비율 차이입니다.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은요, 항상 5.5배 정도의 값을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아, A랑 C가 물질이구나.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이구나. 그럼 둘 중에 5.5배 많은 게 당연히 누구겠어? 그치. 우리 암흑 물질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 A가 암흑 물질이구나. 암흑 물질이구나. 그리고 C가 보통 물질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B가 자연스럽게 암흑 에너지구나. 이렇게 나머지 하나구나. 라고 해줄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런 다음에 보니까 밀도는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감소할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보니까 T1일 때 암흑 물질의 밀도가 되게 큰데 T2일 때훅 줄었거든요. 근데 이게 몇 배인지를 보았더니 T2에서 T1이 되려면 8이나 곱해줘야지 T1이 되더래. 8배더래. 그러면 암흑 물질이 8배가 됐으면 항상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의 비율은 똑같은 거니까 보통 물질도 8배가 되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8을 곱해줘야 돼. 그럼 몇이 나오느냐? 0.96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암흑 에너지의 밀도도 구하고 싶어. 여러분들, 암흑 에너지의 밀도 구하려면 여기도 0, 8 곱해줘야 돼요? 아니야. 암흑 에너지는 시간이 지나도 밀도가 일정하지. 왜냐? 우주의 빈 공간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밀도는 항상 일정하더라. 따라서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요, T1에도 0.21, T2에도 0.21, 심지어 현재에도 0.21이어야 돼. 얘네는 항상 똑같아야 돼. 됐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럼 우리가요, 이 T1의 우주의 크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기출에 작년에 나왔었던 문제고 많은 친구들이 틀렸었던 문제예요. 잘 보세요. 자, 우리 밀도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암흑 에너지는 생각해 줄 필요가 없는 게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어차피 일정이에요. 그럼 우리가 물질만 볼 건데 물질은 부피분의 질량이야. 근데 우리 물질의 질량 자체는 새롭게 물질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은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례하는데 질량은 항상 똑같으니까 질량은 1. 그런데 부피는요, 3차원이잖아. 그치? 거리의 세제곱이잖아. 근데 여기에서의 지금 우주의 크기라는 건 은하 간의 거리를 나타낸 속도거든. 그러니까 1차원이거든. 그러니까 요것은 부피는 크기의 세제곱에 비례할 거야. 따라서 밀도는요, 크기의 세제곱에 반비례하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우리 아까 T2에서 T1이 되려면 8을 곱해줘야 됐었어. 그러니까 밀도가 8배야. 밀도가 8배라는 건 크기는 모의 세제곱의 분의 1을 해줘야지 8이 되겠어. 2분의 1이겠지. 크기가 2분의 1이 넣어줘야지 2분의 1의 세제곱의 역수를 취해주면 8이 되겠죠. 따라서 T2에서 T1의 크기를 구해주려면 T2의 크기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주면 돼. 그러니까 T1일 때 우주의 크기는 0.25인 거야.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현재일 때도 똑같이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해주면 되느냐? T2에서 현재가 되려면 크기가 두 배가 돼야 되거든. 그치? 0.5에서 2를 곱해줘야지 1이 되잖아. 그러면 크기가 두 배가 됐어? 그럼 밀도는 8분의 1이 돼야겠지. 2의 세제곱 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밀도는 8분의 1을 곱해줘야 돼. 0.67에서 8분의 1을 곱해주면요. 대략 0.084가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반올림 해줘서. 그리고 암흑 에너지는 항상 밀도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냥 요 값이고. 역시나 보통 물질도 8분의 1을 곱해줘야겠죠. 해주시면 0.015가 나옵니다. 0.015.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암흑 물질, 보통 물질, 암흑 에너지의 밀도까지도 구한 거예요. 그래서 표를 다 채워준 거고,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T1의 우주의 크기 변화율은 양의 값이다. 자, 여러분들. T1, T2, T3에 계속 우리 우주 뭐 하기만 했느냐? 팽창하기만 한 거야.

다만 T1에서 T2일 때는 물질의 비율이 암흑에너지의 비율보다 크기 때문에 감속 팽창했을 거고요. 현재는 암흑에너지의 비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가속 팽창하는 차이는 있겠으나 어쨌든 이 시기 동안 계속 전부 다 팽창했거든. 그러니까 크기 변화율은 당연히 양이지 계속 커지기만 했으니까.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 니은입니다. A와 B가 헤일로에 분포하는 주요 구성 요소. 암흑 물질은 헤일로에 많이 분포하는 거 맞아요. 근데 암흑 에너지는 은하 사이의 빈 공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헤일로의 주요 구성 요소 아닙니다. 자, 디귿입니다. 현재 우주의 구성 요소 중 C, 보통 물질이지? 보통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 요거는 사실 이미 알고 있기도 해요. 아, 보통 물질은 한 4.9%를 차지하더라. 그래서 10%보다 낮아. 요렇게 풀어서 1번이다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이미 요걸 구했잖아요. 현재의 밀도를 다 구했잖아.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디귿 한번 볼게요. 디귿. 자, C가 차지하는 비율. 이거 세 개를 다 더하고, 그때 C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해주면 0.084 더하기 0.21 더하기 0.015 중에서 C가 차지하는 비율은 0.015겠지. 이게 10%, 0.1보다, 10분의 1보다 클까? 아니지. 요게 지금 차지하는 비율 굉장히 작기 때문에요. 요것보다 작을 겁니다. 이걸 계산해주면은 한 4.9%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10%보다 높다라는 건 틀렸더라. 그래서 1번만 답이다 해서 1번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기억만 답이다 해서 1번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요것과 비슷한 문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였고요. 역시나 여러분들 번호 타고 들어가셔서 반드시 닮은꼴 문제 풀어봐 주시면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A, B, C의 밀도가 각각 나와 있고, 문제 조건에서 현재의 세 개의 합이 1이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B의 밀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때 B의 밀도가 0.68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거, 두 개가 똑같네. 두 개가 똑같으니까 B는 암흑 에너지구나. 밀도가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C에 비해서 A가 5.5배 더 큽니다. 5.5배 더 크니까, 아, A가 암흑 물질, C가 보통 물질이구나, 라는 거 체크할 수 있는 거고요. 크기가 지금 2분의 1이지. 크기가 2분의 1이면 크기의 세제곱분의 1에 비례해서 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밀도는 8배구나, 라는 거 이용해서 T 시기의 A와 C의 밀도도 비교할 수 있겠더라.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부분, 특히나 이 우주의 크기와 밀도를 같이 비교하는 부분, 우리 시험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17번 문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외계 행성계 탐사 문제, 식현상과 관련된 문제, 이고요. 여기에 선생님이 되게 설명할 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7번은요. 기존에 풀어왔던 문제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느냐? 가장 마지막 줄에 보세요. 그러니까 위에는 그냥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가장 마지막에 보면 T2 시기에 시선 방향에서 볼때 행성의 중심은 중심별을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해서 잘 생각을 해보면, 자, 중심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중심별이 좀 찌그러지긴 했지만 중심별이 있어요. 이 중심별에 또 중심이 있을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풀어오는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이 행성이, 식현상이 일어날 때, 행성의 중심이 중심별의 중심을 이렇게 관통을 합니다. 요런 그림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잘 읽어보니까 행성의 중심이 중심별 자체를 통과를 하지를 않는데. 근데 그런데도 식현상이 일어난대. 그럼 이건 어떤 상황인 거냐면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행성의 중심이 중심별을 통과를 하지 않으니까 행성의 중심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 지금 행성의 중심이 중심별을 통과 안 했지? 그렇지만 행성의 면적이 있기 때문에 이 행성에 의해서 중심별의 일부가 가려지는 식현상 자체는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런 상황인 거예요, 이 문제는.
아, 우리가 항상 보통, 물론 100%는 아니었지만, 보통 중심별의 중심을 행성이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형태 많이 봤었는데, 이번에는 행성의 중심이 중심별을 통과하지 않는구나. 이건 도대체 무슨, 어떤 걸 의미를 하는 걸까? 행성이 중심별 위쪽을 이렇게 공전하고 있네? 그럼 이렇게 천사 링처럼 내 머리 위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걸까? 아니야. 행성이 공전할 때는요, 항상 공통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공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사 링처럼 위에를 이렇게 돌순 없어.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시선 방향에서요, 식현상을 바라볼 거야. 여기 이렇게 중심별이 있어요. 됐죠? 그럼 우리가 사실 항상 우리 이런 식현상 문제를 보면 조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시선 방향과 행성의 공전궤도면은 나란하다라는 조건이 항상 밑에 많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던 거냐면 이런 상황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행성이 딱내 앞에 있을 때 중심별의 중심을 딱 관통하면서 이렇게 쓱 지나갔었던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쑥 지나갔었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요, 사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겠냐고. 실제로는 공전궤도면이 시선 방향에 대해서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럼 봐봐요. 행성이 여기에 있지. 그러면 내 관측자 시선에서 보았을 때는 행성이 중심별의 중심을 관통을 안 하고요. 중심별의 위쪽을 이렇게 지나갈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죠? 따라서 이렇게 중심별의 위쪽을 지나가면서 마치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관측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중심부를 통과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던 거냐? 시선 방향과 공전궤도면이 나란했던 상황이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땐이 나란한 상황을 많이 가정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보니까 행성의 중심이 중심별을 관통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지금 이렇게 위쪽을 지나간 거고요. 시선 방향과 공전궤도면이 나란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한 거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걸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중심별을 이렇게 중심을 관통할 때, 이때는요, 행성의 면적만큼이 중심별을 가렸었거든. 그래서 이 가려진 면적이랑 행성의 면적이 똑같았거든. 근데 이번에는 행성의 일부 면적만 중심별을 가렸어요. 그리고 이 중심이 지금 중심별을 관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일부 면적이 전체 행성의 단면적의 2분의 1도 안 됩니다. 그쵸? 2분의 1보다 적은 면적이 지금 중심부를 가리고 있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원래 이런 문제 풀때 밝기 변화량을 따져줬었잖아. 지금 밝기 변화량이 만 분의 1이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원래 이런 문제 어떻게 했었냐면, 기억 우리가 풀 때, 지금 만 분의 1은 중심별의 면적 분의 행성의 면적이에요. 그래서 이 행성이 가려진 면적만큼 어둡게 보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 행성의 면적 전체가 지금 가려진 면적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걸 사실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심별의 면적 분의 행성에 의해서 가려진 면적이에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차이점 이해되시죠? 행성의 면적 전체가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행성에 의해서 가려진 면적만큼만 밝기가 감소했어요라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이 행성에 의해서 가려진 면적은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행성의 면적보다는 작습니다. 이거 너무 당연하잖아. 왜냐? 행성의 면적 중에서 일부분만 중심별을 가린 거니까 이 중심별의 면적은 행성의 면적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고요. 됐죠? 자, 그럼 봐봐요. 이것을 다시 우리가 바꿔서 써보면 중심별의 면적. 근데 우리 사실 면적이라는 거는 2차원이니까 1차원인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그냥 반지름의 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중심별의 반지름의 제곱에다가 행성의 반지름을 써볼게요. 행성의 반지름의 제곱은요, 지금 요 값이 가려진 면적보다 크니까 요 값이 만분의 1보다 클 거예요 라고 할수 있겠지. 만분의 1. 근데 사실 만분의 1은 100분의 1의 제곱이죠. 100분의 1보다 클 거예요.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이해됐죠? 왜냐면 가려진 면적보다 행성의 면적이 더 크니까. 그냥 가려진 면적 대신에 행성의 면적을 넣은 거고 부등호를 써준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제곱을 다 빼. 제곱 다 빼. 제곱 다 빼. 그러면 중심별의 반지름 분해, 행성의 반지름은 100분의 1보다 커요? 라는 값이 나와요. 자, 근데 기억해서 봐봐요. 이거의 역수지. 행성의 반지름 분해, 중심별의 반지름이잖아. 그럼 그거의 역수는 100분의 1의 역수를 취해주고 부등호도 반대로 바뀌어야 되지. 부등호도 반대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렇죠. 역수를 취해줬으니까 부등호도 반대로 바뀐 거예요. 따라서 행성의 반지름 분의 중심별의 반지름은 100보다 작다라는 기억이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이 맞는 거고. 자, 그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지구와 외계 행성 사이의 거리는 T2 시기가 T1 시기가 T2 시기보다 멀다.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시선 방향에서. 시선 방향에서 쭈쭈쭈쭈쭈쭈쭈쭈쭈 봐서 중심별이 공전을 하고 있고, 이거보다 바깥 궤도를 행성이 공전을 하고 있더라. 그럼 이때 식현상은 언제 일어나느냐? 중심별과 행성이 일직선에 위치할 때. 근데 그때가 언제냐? 요렇게 될 때거든. 그럼 봐봐요. 중심별은요, 중심별은 관측자로부터 최대로 후퇴한 시점. 최대로 멀어진 시점에서 식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행성은 관측자에게 최대로 접근한 시점. 관측자한테 최대로 가까워졌을 때 식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럼 봐봐요. 지금 T2는요, 식현상이 최대로 일어난 요 시점과 지금 가까운 시기거든. 그러면 지금 T2일 때는 식현상이 최대로 일어난 시점이니까 행성이 최대로 접근한 시점이야. T2일 때는 행성이 최대로 접근한 시점이야. 그러니까 지구와 외계 행성 사이의 거리는 T2 시기가 가장 짧을 수밖에 없는 거야. 최대로 접근한 시기니까. 그러니까 T1이 T2보다 멀다라는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되는 거야. 됐죠? 근데 이게 또 디귿 보기랑 관련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식현상이 일어날 때 중심별이 최대로 후퇴했다.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우리 시선속도 그래프를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시선속도 그래프. 시선속도 그래프 이렇게 생기지. 자, 이때 시선속도가 플러스라는 건 나로부터 후퇴하고 있는 거고, 관측자로부터 후퇴, 여기 마이너스라는 건 관측자에게 접근. 자, 그럼 봐봐요. 최대로 후퇴한 지점은요, 후퇴했어요, 후퇴했어요, 후퇴, 후퇴, 후퇴, 계속 후퇴했어요. 그래서 후퇴하고 이제 접근하기 직전. 여기가 지금 중심별이 최대로 후퇴한 지점이야. 최대 후퇴 지점.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선속도 그래프에서 시선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그 0지점. 이때가 중심별이 최대로 후퇴한 지점이고, 이때에 지금 식현상이 일어나는 곳이다. 식현상이 최대로 일어나는 곳이다. 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식현상이 최대로 일어나는 곳이 T2였잖아. 그러니까 T2 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시선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고 있는 시기인 거야. 그래서 시선속도가 0이 되는 시기. 그래서 별이 최대로 후퇴한 시기가 T2인 거예요. 됐죠? 자, 요 그림 이해되셨죠? 자, 근데 그게 디귿이랑 연결이 돼. 디귿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관측 파장 어떻게 되고 있냐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시선속도는 고유 파장 분의 파장의 변화량에다가 빛의 속도 곱해준 거거든. 고유 파장이랑 빛의 속도는 전부 다 상수값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파장의 변화량에 비례합니다. 자, 그럼 봐봐요. 파장의 변화량에 비례하니까 지금 이것을 사실 이 그래프를 시선속도 그래프로도 쓸수 있지만 파장의 변화량 그래프로도 쓸 수가 있는 거야. 여기가 파장의 변화량. 여기 지금 플러스면 적색 편이, 마이너스면 청색 편이. 요거 적색 편이, 청색 편이. 그러니까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면 파장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적색 편이 커지는 거고. 아래로 내려가면 파장이 점점 짧아지는 거야. 그럼 봐봐요. T1에서 T2 동안 요렇게 바뀌고 있잖아. 그러면 파장의 변화량이 지금 적색 편이가 컸다가 점점 작아지고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니까 파장이 점점 길어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온다는 건 파장이 짧아진다는 거다.
요거랑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식현상 그래프에다가 시선속도 변화 그래프 그려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시선속도 변화 그래프를 파장의 변화 그래프랑 연관시켜줄 수 있는 거, 요거를 잘 해주셔야지 외계행성계 탐사 문제를 잘 풀 수가 있더라. 따라서 디귿 틀렸습니다. 기억 니은만 맞아서요. 4번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18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8번 문제는 급팽창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우리가 평소에 보던 급팽창을 설명하던 그런 자료랑은 조금 달라요. 자, 이 자료를 보시면 지금 여기에 점선으로 세모, 동그라미, 네모가 묶여져 있습니다. 지금 이 세모, 동그라미, 네모, 이 점선으로 묶여져 있는 부분은 에너지가 균일한 부분이에요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에너지가 충분히 교환되지 않으면서 지구에 불균일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급팽창이 없이 기존의 빅뱅 우주론 모형으로 우주가 팽창을 하게 되면요,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도 세모로 관측되는 부분, 네모로 관측되는 부분, 동그라미로 관측되는 부분 그대로 불균일이 관측이 돼야 되더라라는 그림이에요. 근데 급팽창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과거에 급팽창이 일어나기 전에 우주에 이런 불균일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세모, 네모, 동그라미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가진 부분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우주의 크기가 급팽창에서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는 지금 보면은 세모밖에 없어요. 이 작았던 세모가 이렇게 커져버린 거야. 그래서 사실 내가 관측 가능한 우주는 똑같이 세모의 에너지만 관측되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똑같은 우주 배경 복사가 나타난다라는 게 바로 급팽창이 있을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현재 우주의 지평선 부근에서 가는 빅뱅 우주론, 기존 빅뱅 우주론 문제예요. 우주 배경 복사가 동일한 세기로 관측되는 현상 해결했어요? 해결 못했지. 우주의 지평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이 된 거고요. 니은 보겠습니다. 나는 급팽창 이론이에요. 급팽창 이론은 평탄한 상태로 관측되는 현상. 우주의 평탄선 문제 해결했습니다. 설명할 수 있고요. 디귿입니다. 가나 모두 우주의 밀도가 감소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그렇지. 가나 모두 빅뱅 우주론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하더라도 우주에 새로운 물질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질량은 그대로인데 우주 공간이 늘어나니까 밀도가 감소하는 현상 설명할 수 있는 거지. 니은, 디귿, 답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려워하는 문제이고요. 역시나 닮은꼴 문제도 같이 살펴볼 거예요. 우리 절대연령과 관련된 문제, 방사성 동위원소와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림 가는 지질 단면과 화성암 AB의 방사성 동위원소와 자원소의 양을 나타낸 것이더라. 그래서 지금 모원소 대 자원소, 모원소 대 자원소 비율이 나와 있는데 요거 퍼센트로 나타내면요, 모원소가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Y를 72% 가지고 있고 X와 X 다시는 4.2 대 1.8이어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요, X를 B는 70%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요, 지금 자원소의 함량을 나타낸 것인데 우리 자원소의 함량이 50%가 됐다는 건 모원소의 함량도 50%가 됐다는 거고 요게 바로 반감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반감기를 구해줘 보면은 X의 반감기는 1.4가 되겠고 Y의 반감기는 2.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문제들 딱 보면 아, 이거 좀 복잡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옆에다가 좀 간단히 정리를 해주면 돼요. 자, 지금 X랑 Y가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야. 자, X랑 Y의 반감기를 내가 구했어요. 반감기는 억년의 단위이고요. 이렇게 내가 언제든 문제 필요할 때 볼 수 있게. 자, 이렇게 해주시면 X는 지금 반감기가 1.46년이고요. Y는 2.86년이에요. 아, 반감기가 두 배 차이나요? 라는 걸 이렇게 딱 해주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기억 보겠습니다. T는 2.1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T가 뭔고 하고 봤더니 T는요, X-의 함량이 기억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T더라. 근데 보니까 Y-의 함량이 기억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있어. 요게 4.2더라. 4.2억년? 자, 여러분들 여기서 선생님이 엄청 중요한 얘기 할 겁니다. 자, 지금 봐봐요. X랑 Y의 반감기가 몇 배야? 두 배지. 자, 여러분들 반감기의 뜻이 뭐예요?
모원소양이 처음량의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즉 50%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반감기야. 근데 지금 반감기가 두 배 차이 나요? 근데 여러분들, 반감기가 두 배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전체 비율이 30%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두 배 차이. 70%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두 배 차이. 23.7%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두 배 차이. 즉, 같은 함량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전부 다 두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반감기가 두 배면 같은 함량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항상 두배 차이더라. 자, 그럼 봐봐요. 지금 자원소의 함량이 기억으로 같아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잖아. 반감기가 두 배면 요 시간도 무조건 두배 차이라고요. 그럼 봐봐요. 지금 y가 4.20년이 걸렸거든. 그러면 x는 그거의 절반이 걸려야겠지. 두배 차이니까. 그러니까 2.1억 년 걸리는 게 맞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반감기가 두배 차이면 같은 함량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전부 다두배 차이더라라는 거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볼 텐데, 여러분들 요걸 또 보기 위해서 쌤이 요것도 그냥 암기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우리가 그래프를 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함량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반감기 한 번, 반감기 두 번, 반감기 세번 지났을 때 이렇게 해보면, 처음에 0번 지났을 때 100%죠. 그리고 한번 지났을 때 50%지. 그리고 두번 지났을 때 25%지. 그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문제에서 항상 뭘 많이 물어보느냐? 0.5회 지났을 때는요? 또는 1.5회 지났을 때는요? 이런 걸 이제 물어봐요. 이거를요, 여러분들 그냥 외우세요. 외워두면 문제 풀때 되게 수월해집니다. 자, 알려줄게요. 반감기 0.5회 지났을 때는, 그때는 방사성 동위원소 몇 퍼센트냐? 70%입니다. 외우세요. 그냥 외워요? 왜 외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봐봐요. 반감기가 0.5회 지났을 때 70%잖아. 근데 70%는 0.7이 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0.5회 더 지나야지 1. 반감기 한번 되는 거잖아. 그럼 0.5회 더 지나면, 0.5회 지날 때마다 70%로 줄어드는 거니까 이게 한번더 지나면 0.7에 또 0.7을 곱해줘야 돼. 이게 몇이야? 0.49야. 그러니까 거의 50%죠. 그죠? 50% 거의 되니까, 아, 반감기가 0.5회일 때는 오원소의 양이 70%가 남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런 다음에 반감기가 그럼 1.5회일 때는 0.5에서 1회 더 지난 거잖아. 그럼 70에서 이게 1회, 반감기 1회 지나니까 요 양의 절반이 되겠지. 그러니까 35%가 될 거야. 요 때는 35%. 여러분들 요거를요, 암기해 두시면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서 바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우리 아까 B에서 X의 함량 70% 남아 있다고 했거든. 우리 아까 70%가 뭐라고 했냐면 0.5회 지난 거라고 했어. 그죠? X의 함량이 B에서 0.5회 지난 거야. 근데 우리 X는 반감기가 1.4억 년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B의 절대영령 T라고 하겠습니다. B의 절대영령은 0.7억 년이구나. 왜냐? 1.4억 년의 반감기를 가진 X가 지금 반감기가 한번 지난 거니까.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니은을 우리가 보고 있었잖아요. 기역은 62.5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지금 기역은요. 지금 44.2거든요. 연령이 4.2. 근데 이 4.2가 어떻게 나온 거냐? 2.8억 년에다가 1.5회를 곱해주면 4.2입니다. 그러니까 반감기가 1.5회 지났을 때인 거야. 근데 우리 아까 반감기가 1.5회 지나면 모원소의 양이 35%가 된다며. 그럼 봐봐요. 모원소의 양이 35%가 됐으니까 자원소는 100에서 35를 뺀 값이겠지. 그러니까 자원소 기역의 퍼센트는 65%여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62.5보다 큰게 맞는 게 되는 거야. 되셨죠? 자, 그다음 D급 보겠습니다. 가에서 단층이 형성될 당시에 지구에는 삼합층이 번성했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보면은 A가 생기고, 그 다음에 단층 생겼죠? 그 다음에 B가 생겼어. 그죠? 자, 근데 지금 보니까 B는요, 절대 연령이 0.7억 년이야. 그러니까 B는 중생대야. 그죠? 자, 그럼 우리가 A가 몇 살인지를 알아야 돼. 근데 A에는 지금 72%가 들어있거든. 근데 우리 아까 70%일 때가 0.5회라고 했으니까 72%는 0.5회보다 짧은 시간이 지난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Y의 반감기가 2.8억 년인데, 여기에서 A는 반감기가 0.5회 이하로

기억니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할수 있겠죠? 자, 요거랑 지금 우리 다문골 요약 문제를 보시면요. 자, 이 문제에서도 지금 자원소의 함량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원소의 함량을 통해서요, 우리가 X와 Y의 반감기를 구해줄 수가 있고요. 이때 이 기억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기억 보기가 어려운데 이것도 역시나 반감기가 두 배면 같은 함량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무조건 두 배다라는 걸 이용해서 풀어줄 수 있는 문제이니까 반드시 문항코드 검색하셔서 문제 풀어주시고요. 자, 우리 이번 시간 마지막 20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기출 문제를 토대로 문제를 좀 변형한 것인데 우리은하와 ABC가 모두 같은 평면상에 있고요. 요런 데에서 시키는 대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우리은하에서 A와 B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고 일직선상에 위치한대.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은하일 때 A랑 B는 같은 선상만큼 떨어져 있고,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고, 평면, 같은 일직선상에 위치하더라. 자, 그런 다음에 우리은하에서 A까지의 거리가 120메가파섹이래요. 그럼 당연히 B까지의 거리도 120메가파섹이겠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A에서 관측한 B의 후퇴 속도가 16,800km/s래요. 그러면 허블 법칙에 의해서 16,800km/s는 허블 상수에다가 은하까지의 거리,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240메가파섹이거든. 240메가파섹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허블 상수 구해줄 때 이때 이거 계산하는 것보다요. 기억에서 70이에요 물어봤잖아요. 70 대입해 주는 게 훨씬 빠릅니다. 70 대입해 주면 요 공식이 맞거든. 요 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보기. 그래서 우리가 허블 상수 구했고요. 자, 그다음 줄에 보시면 B에서 관측한 C의 적색 편의량을 나타내 줬어요. 자, 그럼 우리 적색 편의량은 후퇴 속도 V는 적색 편의량 0.014에다가 빛의 속도를 곱한 값이더라. 근데 이것은 허블 상수에도 대입할 수 있지. 허블 상수에서 허블 상수 70에다가 은하꺼지의 거리 r을 곱한 값이더라. 자, 선생님이 단위는 간단하게 생략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주시면요, 거리가 몇이 나오냐면요, 거리가 60메가파섹이 나와요. 그러니까 B와 C 사이의 거리가 60메가파섹인 거야. 자, 그럼 봅시다. B에서 C 사이의 거리가 60메가파섹이면은 이 60메가파섹을 반지름으로 한요 원, 요 어딘가에 C가 존재하는 거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이때 니은 보겠습니다. A에서 우리은하와 C의 시선 방향이 이루는 각의 크기. 자, 그럼 봐봐요. 이 각의 크기가 30도보다 작다라고 했어. 그럼 봐봐요. 뭐뭐보다 작은지를 찾아주려면 제일 클 때가 몇일까? 그래서 그 제일 클 때가 30도보다 작으면 이 니은은 만족하는 거겠지. 그럼 제일 클 때가 언젠가 하고 봤더니 접선을 이룰 때가 이 각이 제일 크겠지. 그죠? C가 여기에 위치할 때. 접선을 이룰 때가 요 사이각이 제일 클 거야. 그럼 요 사이각을 세타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요. 우리가 이 접선,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봤더니 세타의 사인 값을 구해줄 수 있어요. 사인 세타. 사인 값을 구해주니까 빗면이 240, 그리고 요 길이가 60이잖아. 높이가 60이잖아. 그러니까 240분의 60, 즉 4분의 1이 됩니다. 근데요, 우리 30도, 사인 30도는 2분의 1이거든. 그럼 요 값이 지금 2분의 1보다 작지. 그러니까 요 세타 값이 30도보다 작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니은이 맞는 보기구나라는 거 체크해 줄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디귿입니다. 우리 은하에서 C를 관측했을 때 기준 파장이 500나노미터일 때 관측 파장이 이거보다 기냐라고 했어. 그럼 이것도 똑같아요. 이거보다 기냐라고 했으니까 가장 짧을 때를 구해준 다음에 가장 짧을 때가 500나노미터보다 길면 디귿은 성립하는 거야. 그럼 가장 짧을 때를 생각을 해보니까 요거 다 지우고 가장 짧을 때를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은하랑 C의 거리가 가장 가까우려면 여기에 C가 위치하면 우리 은하랑 C의 거리가 가장 가깝더라. 근데 이 거리가 지금 60메가파섹이거든. 자, 그럼 그때의 관측 파장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디귿 구해볼게요. 디귿. 자, 허블 상수 70이고 거리 60입니다. 요거 두개 곱해주시면 후퇴 속도 구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은 고유 파장이 500나노미터일 때 파장의 변화량 몰라요. 그리고 빛의 속도. 이렇게 해주시면 C가 여기에 위치할 때의 파장의 변화량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 값을 구

0: 구해주면요. 파장의 변화량이 7 나노미터가 나오게 되고요. 파장의 변화량이 7 나노미터이니까 관측 파장은 507 나노미터가 되겠어. 그럼 가장 가까울 때도 관측 파장이 507 나노미터이니까 이거보다 멀어지면 당연히 507 나노미터보다 길어질 거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506보다는 당연히 긴 거야.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 맞아서 답 5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이거랑 상당히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우리 25학년도 10월 학력평가 문제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비슷하죠? 아마 이 문제를 토대로 우리가 파이널 문제를 만드신 것 같은데, 보면요. 거리 나와 있고, 후퇴속도 나와 있고, 적색 편이랑 나타나 있고, 시선 방향 각도 나타나 있고, 역시나 우리 삼각대 이용해서 풀어주는 문제이거든요. 상당히 비슷하니까 같이 풀어보시면서, 아, 내가 이 내용 정확히 이해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좀 어려운 문제들 있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반드시 문제 잘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닮은꼴 유형 문제 반드시 풀어보셔서, 내가 내용 정확히 확인한 거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5회차 풀어 볼 거고요. 5회차 문제 미리 풀어 보시고, 내가 잘 모르겠는 선지 체크를 하셔서,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강의해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구수이게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4: 그렇다니까.
2: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5: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명과학의 한남자 연중입니다. 28강입니다. 우리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99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도 이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한번 적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죠. 자, 99번입니다. 99번 일단 기계적으로 뭐 기역, 니은, 디귿 표시해 주시면 돼요. 얘는 이제 니은, 그 다음에 얘는 자 이게 니은이 나예요. 기억이 가고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더 간결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기역, 니은, 그죠? 기역, 니은, 얘는 기역, 니은, 얘는 니은, 얘가 이제 기역, 얘가 니은, 기역, 니은, 기역 이렇게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가유전자, 나유전자 서로 다른 염색체에 독립되어 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나머지 뭐 특별한 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표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확인해 봐라 라는 건데, 부모에게 없는 게 자손에게 나오는 게 있는가,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여기 하나 보이는 게 있죠. 우리 니은과 사이에서 니은이 안 나왔잖아요, 그죠? 1과 2 사이에서 4번 나온 걸 보시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렇죠, 우리 여기 알파벳을 뭐 썼죠? B 썼죠. B와 스몰 B 중에서 얘가 니은, 나, 얘가 정상이구나. 이런 거 이제 하나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쵸? 뭐 1과 2에서 4번도 되겠고, 이것도 가능합니다. 5와 6 사이에서 니은이 안 나왔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니은이 우성이고, 정상이 열성이구나. 라는 걸 이런 것도 하나 알 수 있고. 자, 아직 상인지 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니은이 나왔으니까, 예. 니은들은 우리가 이제 살짝 적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니은이 안 나왔으면 스몰비가 있겠죠, 스몰비. 스몰비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유전장을 좀 가지고 좀 볼 텐데, 3번에 보시면은 지금 B가 있잖아. B가 있지, 그지? 그리고 기억에 대해서는 없다고 했어요. 근데 기억이 나왔지. 그럼 얘는 뭐란 얘기야? 정상 유전자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됐고, 6번 보시면, 자, 3번 봤지, 3번. 3번 지금 B 나왔잖아. 근데 기억 나왔잖아. 근데 얘는 지금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정상 유전자다라는 걸 알 수 있고, 6번도 한번 보시면, 6번은 지금 B

B가 나왔지, 그지? B 있는데 기억이 있어. 정상 유전자가 있다는 얘기야. 아, 근데 기억이 나왔다는 얘기는 기억 유전자가 있다 이런 얘기야. 여기 기억 기억 겹치니까 가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이제 알수 있는 게 있지. A와 스몰 A 사이에 뭐다? 아, 얘가 가고 얘가 정상이다라는 거알수 있겠지. 이런 거, 네,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보시면 되는데, 1번. 3번, 6번 봤잖아. 1번 볼게. 1번도 지금 니은이 나왔습니다. 그치? 근데 여기 지금 2니까 정상 유전자가 있다는 얘기야. 정상 유전자가 하나 있는데 발현됐단 말이야. 정상으로. 그 얘기 뭐예요? 아, 그럼 얘가 반성 유전이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얘가 상유전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정상 유전자가 뭐냐? 얘잖아. 스몰 A다 이런 얘기야. 기억이. 네, 기억이 스몰 A구나 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번호 이제 해결됐죠? 예, 기억은 라지라고 했으니까 틀렸다라는 거알수 있겠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유전장을 한번 써보시면 되겠죠? 예, 나머지 유전장을 한번 정리해 보셔야 될 텐데, 물어보는 질문만 한번 보시면은 니은번에 나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라는 걸 찾았어요. 그죠? 우리가 얘가 반성 유전자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찾았고. 그러면 이제 디귿 보기만 남았어요. 우리 7의 동생이 태어날 때라고 그랬으니까 얘네들만 한번 확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스몰 b, 스몰 b로 확정될 수 있겠죠? 그쵸?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스몰 b, 스몰 b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라지 b, 스몰 b. 그치? 예, 그 다음에 여기도 라지 b, 스몰 b.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네, 5번과 6번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기억에 대해서, 가에 대해서 해보면 정상이니까, 얘는 이렇게 Y염색체에 X에는 스몰 a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 같은 경우는 기억이 있으니까 라지 a가 있어야 될 것이고, 얘는 지금 정상 나왔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니까 얘 하나 숨어 있어야 되겠지. X에 라지 a, X에 스몰 a 이런 식으로 갖고 있으면 되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얘 기억 나왔잖아. 기억 나왔으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해줬어요. 네, 이거 이제 가 정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형접합이라고 확인할 수 있겠고. 그죠? 그러면 태어날 때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가부터 보시면 가도 우선형질이니까 예, 요거 있으면 되겠죠? 그죠? 2분의 1. 예,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우리 B죠? 예, B가 관련된 거니까 나 같은 경우는 라지 B 있으면 되잖아. 그지? 4분의 3. 이렇게 계산하시면 우리 8분의 3 확률을 여러분들이 확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00번을 한번 가보시면 100번도 이제 비슷한 유형의 문제니까 거의 기계적으로 쓰는 거야. 기역, 니은, 기역, 니은, 기역, 니은, 니은, 기역. 이렇게 썼습니다.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보셔야 될 게, A 보세요. A. 여기 스몰 A와 라지 B DNA 상대량이 나와 있죠. 요 표를 이제 이용해서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1번 같은 경우에 스몰 A가 하나다. 1번이 스몰 A가 이렇게 하나 있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됐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하나 더 보실 게, 이게 이제 문제에서 보시면, 세 번째 줄. 가와 나는 모두 우성인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지? 라지 A, 스몰 A 중에서 우성이니까 얘가 가인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라지 B, 스몰 B 중에 얘가 우성이니까 나인 거야.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얘가 스몰 A가 하나인데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있을 수 없단 얘기지. 이렇게 있어버리면은 가가 표현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도 그냥 바로 뭘 확정할 수 있어? 그렇지. 이게 A란 유전자가 가와 관련된 유전자가 반성 유전이다. X염색체 유전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금방 1번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문제에서 하나가 각각 독립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서로 봐봐. 세 번째 줄에 가와 나는 모두 우성형질이고, 그 다음에 보세요.
가의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 있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얘가 지금 우리가 X염 색체 유전이라는 걸 찾았으니까 얘는 자동으로 상염 색체에 있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는 거지. 됐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일단 가 유전 장을 좀 표시해 보십시오. 여기다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AY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네, AY, 여기도 AY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라지 A 스몰 A 됐죠? 여기 스몰 A 받아야 되니까 여기도 라지 A 스몰 A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없으니까 스몰 A 스몰 A 그지? 이거 받아야 되니까 라지 A 스몰 A. 그러니까 A와 관련된 유전자형은 금방 다쓸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됐고, 이제 2번 볼까? 2번? 2번의 기억 이제 다 찾았으니까. 2번에 스몰 a가 하나지. 그지? 2번에 스몰 a가 하나다. 라는 거알수 있고. 그 다음에 5번 갈까, 5번? 5번에 스몰 a가 없어. 빵. 예. 그 다음에 여기 1이지, 1. 1. 그러니까 라지 b. 예, 라지 b, 스몰 b 있겠죠. 라지 b 하나 있다고 했으니까. 그지? 예, 라지 b, 스몰 b, 나 나왔지. 그지? 당연히. 예, 우성 표현이라고 그랬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디귿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여기 문제에서 0, 1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0 찾, 1 찾았고, 그 다음 0 찾았고, 그럼 디귿은 자동적으로 2가 되겠지.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보기 갈까요? 기억번. 가의 유전자는 XM체 있다. 찾았고, 그 다음 니은번. 디귿 2다. 찾았고, 그 다음 6과 7 사이라 그랬으니까, 6과 7만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되겠지. 자, 6과 7. 여기 보시면은, B와 관련된 유전자. 요것만 여러분이 채워주시면 돼. 여기는 이제 요거 하나 받아야 되잖아, 그지? 라지 B. 여기는 이제 스몰 B, 스몰 B니까 라지 B, 스몰 B 가시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7번 같은 경우에도 열성, 열성이잖아. 니는 안 나왔지, 그지? 그럼 스몰 B, 스몰 B. 자, 그러면 이제 확률 계산도 A끼리, 그지? B끼리 이렇게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이제 가가 발현될 확률은 1이고요. 예, 나만 발현될 확률은 2분의 1이죠. 가와 나중에 가는 발현되지 않을 확률, 나가 발현될 확률. 계산하시면, 네, 2분의 1 확률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정답. 이거는 기역, 니은, 디귿 다 맞죠? 네, 기역, 니은, 디귿.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101번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할 게, 기역, 니은, 기역, 니은, 니은, 기역.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성원에 대한 DNA 값이 나와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부모에게 없던 게 자손에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발문에 보시면 하나는 성에 있고 하나는 상에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요걸 이용해 가지고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요걸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2번 한번 보시면 2번이 지금 나왔는데 5번이 안 나왔죠. 네, 딸이 나왔는 여자가 나왔는데 남자가 안 나왔어. 이거 열성 반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좀 보시면 얘는 이제 열성 반성이 아니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죠? 네. 2번이 나왔는데 5번이 안 나왔다. 이런 거 가지고 또할수 있죠. 또뭐 요거 요거. 니은 나왔죠. 니은이 나왔는데 7번에 니은이 안 나왔지. 자, 남자가 나왔는데 여자가 안 나왔어. 그럼 뭐도 아니란 얘기야? 우성 반성도 아니란 얘기야. 그러므로 나는 뭐다? 상유전이다. 자, 나가 상유전이야? 그럼 가가 뭐야? 가가 반성유전이구나. 이렇게 확정하시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1단계 여러분이 푸는 순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해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제 기억 같은 걸 가지고 한번 해보면 여기 지금 기억이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가와 관련된 유전자는 X형식 유전이야. 근데 얘가 나왔는데 딸이 안 나왔지, 그지? 그럼 뭐가 아니란 얘기야? 우성 반성 유전이 아니란 얘기야. 우성 반성은 아니구나라는 거알수 있겠지? 자, 알파벳 뭘 썼죠, 여기? 자, 101번에 B죠, B. 가는 A죠, A. A, 스몰 A인데 우성 반성이 아니란 얘기니까 얘가 가고 얘가 정상이구나라는 거알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일단 잘 여러분이 따라오셔야 되겠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는 쓸수 있잖아. 그지? 남자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쭉쭉 쓸수 있어요. 그지? 기억이 나왔으니까 얘는 스몰 a, y죠.
기억이 나왔으면 얘도 small a y 정상이니까 a y 쓰시면 되겠고, 그렇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정상 나왔으니까 여기 a 이번에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열성이, 예, 기억이 나온 게 열성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small a small a 써주시면 돼. 예, 기억이 나온 게 열성이니까 여기 large a small a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받아야 되겠죠? 여기도 라지 A, 스몰 A.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A에 대해서는 한번 쭉 써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겠죠? 그런 정도로 한번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봤고요. 일단 X에 있는 거야, X에. 네, X에 있는 거야, X. 이거 이렇게 쓰는 게좀 시간이 걸리니까 선생님 표현 안한 겁니다. 이거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X에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부터 좀 보시면 라지 A와 스몰 B의 DNA양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알수 있는 게 있죠. 여기 보시면은 얘가 하나 있잖아. 하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스몰 B가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연습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라지 B, 라지 B라고 해볼까? 라지 B, 라지 B? 그럼 얘가 라지 B, 라지 B야. 니은이. 그러면 라지 B 얘줄거 아니야. 얘는 상류전이니까. 그럼 얘도 니은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지. 모순이지. 그지?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스몰 B 스몰 B라고 해볼까?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돼버리지. 그지? 그럼 얘도 3이란 얘긴데 7번을 보면 7번은 스몰 A밖에 없어. 라지가 빵이야. 여기 3개 올수 있나? 모순이지. 그 얘기는 뭐야? 얘가 지금 될수 있는 게 라지 B 스몰 B밖에 될수 없는 거야. 2번이. 얘가 라지 B 스몰 B밖에 될수 없다. 그러면 예, 스몰 b가 1인 거니까 이 값이 이제 2가 되는 거죠. 얘가 2가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근데 얘는 스몰 라지 a가 없잖아. 라지 a가 없으니까 얘는 라지 b 라지 b 동형 접합이지. 라지 b 라지 b 동형 접합 갖는다. 이런 거알수 있겠고요. 됐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게몇 번을 좀 보실 수 있을까요? b를 볼까요? b? 요거 3번. 얘하고 얘 3번도 보고 얘도 봐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라지가 없죠? 0이야, 0. 그지? 그러면 스몰 b가 어떻게 있느냐? 지금, 얘가 지금, 니은이 정상이 정상. 그럼 얘가 지금 열성이란 얘기잖아? 스몰 b, 스몰 b. 그죠? 네. 그래서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3번이, 지금 니은이 나왔으니까, 니은이 나왔으니까, 여기가 라지 b, 스몰 b겠네요. 라지 b, 스몰 b. 그죠? 여기 잘못 썼죠? 스몰 b, 스몰 b. 스몰 b, 스몰 b.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나도 할수 있지. 얘하고 얘 사이인데, 지금 얘가 나가 나온 거고, 얘가 정상편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죠? 나에 대해서. 네. 그래서 라지 a가 지금 0이고, 그럼 스몰 b가 하나 있는 거지. 스몰 b가 하나. 3번. 3번. 그럼 얘가 1이야. 얘가 1. 자, 그럼 다시 쓸까? 얘는 2, 얘는 1. 여기 1, 2, 3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얘는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겠다. 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래서 A가 지금 1 있잖아. A가 1 있고, 그럼 스몰 B가 2가 오겠지. 정상이니까. 정상 열성.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번. 나는 우선형질이다. 확인했죠? 여기 나는 우선형질이다. 그 다음, 니은번. 1의 최세포 한계당 스몰 a와 라지 b의 디항대량을 더한 값은 1, 1. 자, 1의 a는 하나죠? 그쵸? 요거 있으니까, 정상이니까, 얘는 스몰 b, 스몰 b란 말이야. 그러면, 있어, 없어? 없잖아. 라지 b. a는 얼마야? 2잖아. 이거 더하면 1이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5와 6 사이에서 i가 태어날 때이 아이에서 가와나 중에 가만 발현될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은 얘 찾았고, 예, 그 다음에 얘가 스몰 b, 스몰 b니까 얘 라지 b, 스몰 b죠. 얘하고 얘. 예, 여러분들 만나서 지금 가와 나중에 가만 발현될 확률을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요거랑, 요거랑, 요거랑, 요거 사이에서의 확률만 여러분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계산해 보시면은, 자, 일단은 발현 안될 확률이 이제 4분의 1이고, 가가 발현될 확률이 그지?
나가 발현되지 않을 확률이 2분의 1, 맞죠?

네, 그러면 확률이 4분의 1이 아니라 우리가 8분의 1이다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그래서 1번. 네, 1번 골라주시면 되겠다. 자, 이제 102번 가겠습니다. 얘는 이제 한가지 형질이죠. 한가지 형이 표현해놨고, 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 보시면 나의 형질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얘가 이제 E와 F와 G가 있어요. 근데 이제 E는 F와 G에 대해서, F는 G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나의 표현형은 세 가지다. 뭐 이거죠. E와 F와 G 사이의 우회관계가 이렇게 분명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 일종의 복대리뷰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얘는 이건데 이걸 가지고도 이제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는 게 1번이 나왔죠. 1번이 나왔는데 5번 딸이 안 나왔어. 우성반사 아니란 얘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보시면 되겠지. 4번이 나왔는데 8번이 정상이야. 열성반성도 아니란 얘기지. 그럼 얘가 반성이 아니면 뭐야? 네, 상유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야. 반성유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F의 DNA 양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F가 있는 거야, F가. F가 하나 있다. 6번에는 F가 두개 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이제 여기도 F 하나씩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지? 6번한테 줘야 되니까. FF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7번은 F가 없어요. 7번은 뭘까? F가 없고. 8번도 네, FF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얘도 F에 뭐 있고, F에 뭐 있는데, 요거 만나서 얘가 돼야 되겠지. 얘 F 오면 안 되니까. 뭐 이런 정도의 조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특별한 건 없는데, 그 표에, 표 밑에 보시면 문장이 하나 나와 있어요. 5번과 7번에서의 나의 표현형은 같다 그랬어요. 5번과 7번에서 얘하고 표현형이 같다. 요거에 대한 표현형이 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뭘까?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 F가 있으면 안 되잖아. F가 있으면 안 돼. 자, 여기 이제 E가 오면 지금 E가 F보다 이제 우성이니까 얘는 E 표현형이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올수 있는 게뭐 EE라든지 뭐 EG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 그 다음 문장. 5, 6, 7 각각의 최세포 한 개당 대문자 A 우성. 얘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은 예, 여기에서 이제 라지 A의 DNA 값을 더한 것은, 그 다음 문장 보시면, 5, 6, 7에서 G의 DNA 값을 더한 것과 같다 그랬어. 근데 이제 봐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쉽게 보실 게,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의 표현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녀석이 똑같이 뭐 라지 A로 깔릴 수 없는 것이고, 스몰 A로 깔릴 수 없는 거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0이 아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 0이 아니다. 될까? 그러면, 여기에서 G가 0이 아니려면 E가 오면 안 되겠고, 요 자리에 EG가 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정할 수 있겠지. 결국은 얼마야? G값이 1인 거야. 그럼 이게 1이 온다는 얘기는 이렇게 나타내시면 1이 올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될까요? 이렇게. 그래서 우성형질인 거야, 우성형질. 상유전이라는 걸 찾았고, 우성형질. 얘가 가란 얘기지. 얘가 정상이란 얘기야. 아,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심플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기 가겠습니다. 기억번, 가는 우성형질입니다. 지금 설명드렸고. 그 다음, 니은번. 가의 유전자는 나의 유전자와 같은 염색체에 있다? 자, 이게 같은 염색체에 있느냐라고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 그 다음에, ㄷ번에. 6과 7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이 아이에게서, 뭐, 모두 7과 같은 확률을 나오는 걸 확인해 봐라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금방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찾았고요. 요것도 찾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찾았어요. 그렇죠? 예, 6과 7을 이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7과 같다는 얘기는, 가의 표현형은 정상, 그지? 나의 표현형은 2.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의 확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이제 2분의 1 나오죠? 나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2만 있으면 되니까. 2가 우성이니까. 이것도 2분의 1이다라고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곱하면 4분의 1.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이제 이게 연관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하나만 좀 예시.

시로 해볼게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얘가 이고 얘가 이제 쥐다. 여기 나볼까요? 여기 이쥐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아, 그죠? 3번은 여러분들 이제 AA 이쪽에 우리가 풀었으니까 이쪽에 써볼게. 여기다가 이제 얘가 AAEF 그지?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Large A Small A 얘가 FG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7번은 요렇게 EG 됐지?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제 요거 Small A F 여기로 갔단 말이야. 그지? 그럼 여기도 이제 스몰 A가 와야 되는데, 스몰 A가 와야 되는데, 여기 뭐가 와버려? A가 와버린단 말이야. 그럼 모순이지. 그러니까 스몰 A가 와야 되는데, 요게 와버리니까, 라지 A, F가 와버리니까, 요 편이 안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은 형식체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일단 이런 모순을 찾아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103번으로 가볼게요. 자, 103번입니다. 얘도 이제 우리 가계도와 관련된 문제인데 여기 첫 번째 문장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가의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는 같은 염색체에 있습니다. 이런 단서가 하나 있어요. 연관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가는 A 유전자, 그죠? 그다음에 나는 역시 이제 복대립인데 EFG가 있는데 E는 FG에 대하여, F는 G에 대하여 우성이다. 이것도 이제 써보면 EFG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얘는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얘네들은 뭐돼 있다? 연관돼 있다. 앞서 문제에서는 독립이었다면 얘네들은 연관인가 봐. 그럼 어쨌든 이게 이제 상염색체 연관인가 성염색체 연관인가 이건 찾아야 되는 거야. 그거 이제 아직 결정하시면 안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012 여기 기역니은 디귿에는 이제 012를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표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E와 F 더한 거랑 F와 G 더한 게 1이잖아. 요걸 이제 보시고 F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 하나가 돼버리니까. 3번이 지금 여잔데 F 하나만 올순 없잖니. 쌍으로 와야 되잖아. 아무리 반성 유전이어도. 그치? 그러니까 F일 순 없는 거니까 E가 하나 있다는 얘기고 G가 하나 있다는 얘기고. 요런 식으로 알수 있겠지. 여기가 이제 EG로 확정되는 거야. 2G. 이건 뭐 반성이든 상이든 상관없으니까 두 개씩 있는 거니까, 여자는. 이렇게 이제 확정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시면 4번 남자인데, 남자에 지금 EF가 없어. E와 F가 없다고? 자, 그럼 여기 없단 얘기지? 그럼 G밖에 없단 얘기야. 자, 여기에 요거밖에 없단 얘기야. 하나. 하나만 있다고? 확정할 수 있는 게 뭐야? 아, 얘는 반성 유전이구나라는 거알수 있는 거야. 요거, 요거. 4번에 G가 하나만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반성 유전이라고 하는 걸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볼게. 1번. 그지? 1번이랑 우리 A. 5번. 이렇게 한번 좀 볼게요. 1번. 요건 당연히 여자죠? 남자랑 배우자니까. 1번이랑 A랑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자가 이제 A니까 A는 이제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반성이든 상이든. 그지? 그럼 얘가 이제 E가 되니까 EF를 갖는다라고 볼수 있겠죠. 여기가 이제 EF. EF. 여기 이제 EG. 그럼 똑같이 이제 E가 보이시죠? 그럼 1번으로부터 이제 E가 왔겠구나. 라는 거알수 있겠고. 그죠? 그럼 1번으로 가보면 E가 있단 말이야. F는 없고. 자, F 없고. G 없는 거지. 0이다라는 거지. 자동으로 이제 디귿이 1이 돼버리면 되겠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공통적으로 이제 1, 1이니까 F가 있겠구나. 여기 이제 F, Y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성 유전인데 1번이 나왔는데 3번이 안 나왔지. 그럼 뭐야? 우성 반성이 아니란 얘기야. 열성 반성이구나. 그럼 얘가 지금 가 발현이고 얘가 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럼 가에다가 이제 스몰 A를 올려주면 되는 거야. 가에다가 스몰 A를 올려주면 된다. 그치? 여기다도 스몰 A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여기는 정상이니까, large A.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얘가 줘야 되겠지, 그지?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얘가 줘야 되겠지, 그지? 그럼 얘도 뭐야? 얘도 가가 표현되겠네. 그치?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보기 가실까요? 기억번. A의 가의 유전자형은 동형접합이다. A의 가의 유전자형은 동형접합이다. 네, 맞죠? 이 가계도 구성원 중에 A와 G를 모두 갖는 사람은 두 명이다. 그랬습니다. A와 G. 여기 이제 A와 G를 모두 갖는다. 라고 볼수 있겠죠. 네, 또 있나요? 이게 있어야, 이렇게 있어야 되겠고. 정상이니까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겠지. A와 G를 모두 갖는 사람. 이렇게 볼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여기 지금 또 하나, 가질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찾아볼까? 우리 이제 하나 더 찾아볼 수 있는 게, 요거는 여기서 와야 되겠지. 얘가 이제 정상이잖아. 이렇게 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 얘 줬으니까, 요건 누가 줘야 돼? 요거. 얘가 줘야 되겠지? 이렇게 되면 2번도, 그러니까 2번, 3번, 그 다음 4번. 두 명이 아니라 몇 명이야? 세 명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의 동생이니까 여기 스몰 a 라지 스몰 a e 스몰 a f 그 다음에 라지 a g 이걸 가지고 태어날 때 이야기에서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2와 같을 확률이라 그랬습니다. 네, 요거는 얼마예요? 금방 계산되죠? 이거는 네, 4분의 1이다라고 여러분 확률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1번. 네, 기억번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104번 가겠습니다. 네, 104번. 일단 확인을 좀 해볼게요. 가의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 중 하나만 X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X, 하나는 상염색체.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고, 가는 유전자 H 썼고요. 나는 유전자 T 썼습니다. 뭐 그런 유전자 쓴 것만 좀 확인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두 가지니까 표시하셔야 되겠죠. 기역, 니은 있고, 기역 있고, 니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걸로 이제 여러분들 하나가 우리가 반성 유전이 하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는 게 일단 4번을 보실까요? 4번? 4번이 지금 기억이 있잖아. 기억이 있는데 여기 안 나왔죠. 예, 그러면 일단은 가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시면 열성 반성이 아니죠. 열성 반성이 아니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똑같은 식으로 1번을 볼까요? 1번? 1번이 지금 기억이 가가 나왔잖아. 가가 나왔는데 지금 5번이 안 나왔지. 그지? 그럼 뭐도 아니란 얘기야? 우성 반성도 아니란 얘기지. 열성 반성도 아니며 우성 반성도 아니다. 그럼 가는 뭐야? 상유전이다. 가가 상유전이니까 나가 반성 유전이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럼 이제 나가 반성 유전인데 얘가 나왔어요. 얘가 나왔는데 얘가 안 나왔죠. 그럼 뭐가 아니란 얘기야? 그렇지. 우성 반성은 아니란 얘기야. 우성 반성 유전은 아니므로 열성 반성 유전. 그럼 알파벳 쓰면 되겠죠? T와 스몰 t 사이에 얘가 정상이고 얘가 나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쓸수 있어요? T에 대해서는 다쓸수 있잖아. 그지? 네, T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쓸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쭉 한번 써볼게요. T에 대해서만. 라지 T 스몰 T. 4번도 라지 T 스몰 T. 5번은 스몰 T 스몰 T. 니은 나왔죠? 네,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가는 상, 나는 반성 유전의 열성. 여기까지 정리하고 T 유전자는 다 썼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요거. 기역. 기역이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요게 라지 T냐 아니면 스몰 T냐, 요걸 결정해보라. 이런 얘기예요.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하나 썼고요. 반성. 그지? 요걸 하나 가지고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죠. 자, 한번 여기다 한번 써보는 거야. 먼저 기역이 첫 번째, 기역이 라지 T라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지금 1, 2, 3이 지금 문제 보시면은 1번, 2번, 5번. 1번, 2번, 5번이라고 줬어. 네. 그럼 그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맞춰보는 겁니다.
이건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라지 티스몰티 값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써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한번 써볼게. 1번, 2번, 5번 라지 티 값을 한번 써보자 말이야. 그러면 0, 1, 0 나오시죠? 그죠? 1번에 라지 티 빵, 2번에 라지 티 하나, 그다음 5번에 라지 티빵 요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알파벳에 매치를 시키면 되는 거야. 자, 매치 시키면 요게 이제 C고요. 요게 A고, 그다음 요것도 C가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다가 이제 H를 입혀보면 되는 거야. H 요거. 요거를 여기다 맞춰보면 되겠죠? 자, 맞춰보시면 여기가 이제 C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B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B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0, 2, 2가 나와요. 0, 2, 2. 자, 그러면 이제 2번과 5번인데, 2번과 5번이 여기가 이제 라지 H, 라지 H, 5번이 라지 H, 라지 H, 1번이 스몰 H, 스몰 H, 이런 조합이 나온단 말이야. 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이제 모순이다 라는 거알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라지 T가 아니라 뭐라는 걸 확정할 수 있어? 스몰 T라는 걸 확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스몰 T라는 걸 확정해서 일단 여기다가 이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 값이 같아야 되니까, 자, C 값이 같아야 되니까 여기 지금 없는 게 지금 같은 거죠? C 값이 없는 게 같은 거죠? 그러면 이게 스몰 T니까 1. 여기 1. 그 다음 여기도 1. 그지? 스몰 t. 여기는 스몰 t 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112. 됐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2니까. 5번 확정이죠. 5번 확정. 그러면 이제 b 값이 뭐냐면 이게 0이에요. 012라고 했으니까. b 값이 0. 네. 이렇게 이제 맞춰주시면은 c가 1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2번, 여기가 1번.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대로 한번 써볼게요. 1번에는 라지 H, 스몰 H. 그럼 2번은 스몰 H, 스몰 H. 이미 이제 우열은 확인이 되죠. 자, 5번 스몰 H, 스몰 H.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라지 H하고 스몰 H 사이의 관계가 얘가, 이게 나죠, 여러분. 얘가 가가 되는 것이고 얘는 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다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2번, 5번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상이죠? 정상이니까 얘가 스몰 H, 스몰 H겠고요. 기억 나왔죠? 라지 H, 스몰 H. 여기는 스몰 H, 스몰 H.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번. 가는 열성형질입니다. 그랬는데 가는 네, 우성형질이다라고 찾았고, 3번에 3, 요거요. 5번 말하는 거죠? 5번에 가와 나의 유전자형이라고 그랬어요. 5번에 가와 나의 유전자형이라고 그랬어요. 모두 동형접합성. 맞고. 그 다음, 디귿번에 6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얘는 이제 H만 있으면 되겠죠? 네, 2분의 1이고요. 가. 이쪽에 씁시다. 2분의 1이고. 나 같은 경우에는 열성이죠, 열성. 스몰 t가 있어야 되니까. 요거랑 요거랑 사이에서 얘랑 얘 사이죠. 얘랑 얘 사이에서 스몰 t를 가져야 되니까 확률 계산하시면 4분의 1이죠. 그죠? 네, 그럼 곱하기 하시면 4분의 1이 아니라 8분의 1 확률이다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번. 니은번 맞는 설명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105번 가겠습니다. 자, 105번입니다. 가는 대립유전자, 요번에는 알파벳 2를 썼어요. 알파벳은 이제 주어질 때마다 여러분이 따라가시면 돼. 2와 스몰 2에 결정된다. 유전장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유전장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이제 이런 문제가 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거라 한번 써보면, 요거랑, 요거랑 표현형이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세 가지란 얘기니까, 요런 식으로. 어떤 게 기역이고 어떤 게 니은이고 어떤 게 디귿인지 모르겠는데 요게 세 가지가 다 표현형이다. 유전장이 다른 게다 다른 표현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 HRT가 있어요. 이건 이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준자 수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다인자 유전, 피부색 유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 그런 것들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기역 표현 써봅시다. 어쨌든 이것도 써봐야 되니까 니은 표현, 얘는 기역, 그다음에 요거는 디귿, 그죠? 기역, 얘네들은 기역, 얘네들은 디귿, 기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와 관련해서 여러분 만드셔야 되는데, 그럼 이제 얘가 뭐가 돼야 되냐? 얘가 스몰이 스몰이가 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이제 될수 있는 게 라지 스몰일 것이다 라는 걸알수 있겠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합이 될수 있는 게 얘가 이제 스몰이 스몰이라면 얘가 이제 기역 조합이 똑같이 나오겠죠. 라지 스몰이랑 똑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유전장이. 그죠? 얘랑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얘도 라지 스몰이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줄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구성원에 대한 표를 좀 우리가 좀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1번부터 한번 활용해 볼게요. 1번에 보시면은 얘가 없어요. 얘가 없죠? 그러면 6이 나오려면 얘도 2, 얘도 2, 얘도 2가 나와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써보시면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HH, RR. 그죠? 근데 이제 T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쌍인데, 거기 그요표 밑에 잠깐 보세요. 표 밑에 보시면 구성원이라서 스몰 E와 라지 H와 라지 R은 7번 염색체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은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란 얘기고, 그 다음에 T는 8번 염색체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건 좀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 이렇게 있다라고 보셔야 돼. 그쵸? 네.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확인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기역을 알았죠? 라지 스몰이라고 알았어요. 그 다음에 니은이 스몰이 스몰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럼 디귿이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디귿은 라지 라지밖에 안 되겠죠? 얘는 이제 라지 라지만 될수 있겠다 라는 것도 확정할 수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을 우리가 찾았다 이런 얘기예요. 3번에 보시면 얘가 라지 라지예요. 그럼 이미 두 개가 채워졌단 말이야. 그럼 전부 여기는 또 뭐가 될까? 빵빵빵 되겠지? 여기는 이제 채워보시면 얘랑 반대로 스몰 H, 스몰 H, 스몰 R, 스몰 R, 여기 이제 따로 떨어진 8번 염색체에 스몰 T, 스몰 T. 요렇게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1번과 3번을 한번 추론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해봐야 될 거는 2번과, 거기 지금 문제 조건 보시면은 구성원 2번과 4번과 5번과 8번이 나의 표현형이 모두 같다고 했어요. 나의 표현형이니까 이제 대문자 수예요. 2 말고 H, R, T 대문자 수가 같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2, 4, 5, 8. 요걸 한번 활용해 볼게요. 자, 그럼 일단은 얘가 있는데 확정할 수 있는 건 얘로부터 하나 받아야 되잖아, 그지? 그럼 한번 넣어 봅시다. 요런 식으로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쪽에는 이제 어떻게 배열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고, 자, 5번을 좀 봤어요. 5번을. 그 다음 8번 한번 보겠습니다. 8번. 8번도 3번으로부터 하나 받아야 되니까 확정할 수 있는 게, 얘는 어차피 기억이라 그랬으니까 요건데, 그치? 어쨌든 요거 하나 받아야 되니까 요 자리에 요런 식으로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어쨌든 나에 대한 표현이 같아야 돼. 대문자 수가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네 지금 대문자가 빵이야, 그지? 현재는 요 자리에 이제 대문자가 몇 개가 오는지가 이제 관건인데, 이미 여기에 대문자가 몇개 왔어요? 3개 왔잖아. 그러니까 얘는 요 자리에 무조건 대문자가 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대문자 3개짜리, 대문자 3개짜리, 그치? 결국은 이제 2, 4, 5, 8이 대문자 3개짜리로 같은 표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대문자 3개짜리로 같은 표현형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도 자동적으로 소문자를 여러분이 채우시면 돼. 소문자를 이렇게 채우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 하나 누가 주는 거야? 얘가 줘야 되겠지, 그지? 여기가 이제 스몰 H, 스몰 R,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나 가질 것이다 라는 걸 추론할 수 있어요. 네, 됐죠? 네. 근데 이제 2번도 대문자 3개 가져야 돼. 그러면 여기도 채울 수 있겠지? 대문자

3개 가져야 되니까 아, 요렇게 되겠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래야 표현이 같으니까. 2번도 했습니다. 2번은 여기 있죠. 우리가 알수 있을까요? 자, 라지 하나죠. 라지 H 하나죠. 라지 R 하나죠. 라지 T 하나죠. 얘 값은 얼마야? 아, 4겠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어요. 자, 2번이 4다. 이거 하나 해결됐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씩 채울 수가 있고요. 자, 4번도 우리가 채울 수 있을까요? 4번도? 자, 기억이 표현됐으니까 기억은 똑같이 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기억은 똑같이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라는 거알수 있겠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7번 하나 확인을 좀 해주면 좋겠죠. 7번. 7번도 이제 값이 나와 있으니까. 7번도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7번은 디귿이라고 했으니까 디귿은 요거예요. 요거. 그죠? 하나 받읍시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받았어요. 근데 3개가 나와야 돼, 3개. 이미 얘가 2개야. 그럼 이 중에서 하나만 더 나오면 되겠지. 대문자. 그죠? 여기 H, R, T 중에 하나만 더 나오면 되는데, 예, 그러면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독립되어 있는 게, 요쪽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요렇게 나오고, 여기에 이제, 라지 T가 나오면 되겠죠. 그죠? 그럼 요거 하나를 얘가 주면 되겠죠. 스몰 H, 스몰 R, 이쪽에 이렇게 가지시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건데, 4번 요거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대문자가 3개여야 되니까, 여기 H, 그 다음에 R. 예. 요렇게 해버리면 벌써 몇 개예요? 대문자가. 3개죠. 그요 자리는 요렇게 보면 되겠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거의 퍼즐을 다 풀었는데, 2, 4, 5, 8다 했고요. 6번만 하시면 돼. 6번. 6번도 이제 이렇게 갖는 거고, 이쪽에서부터 하나 받으면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 이쪽에서 받으시면 되겠어. H 스몰 R. 자, 이거 이제 몇 개냐? 대문자 수 볼까요? 6 보시면 E 하나, H 하나, R 하나. 그러면 T가 둘 돼야 되겠네. 이렇게 네,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억번은 우리가 해결을 했고요. 그죠? 그 다음, 니은번. 구성원 4에서, 자, 구성원 4를 볼까요? 다 찾았죠? 자, E와 H와 E, 스몰 H. 자, 해볼까? E, 스몰 H, 스몰 R 가능하죠? 그 다음에 T. 예. 요거 어차피 독립이니까. 이렇게도 올수 있고, 이렇게도 올수 있고. T를 모두 간 생세포 형성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또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 가능하죠? 그죠?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에 구성원 6과 7 사이에서, 자, 이미 우리가 뭐 6과 7을 다 구했으니까 봐주실 수 있는데, 이 아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나의 표현형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표현형? 그럼 대문자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문자 수. 일단은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 얘하고 얘부터 먼저 보실까요? 네. 얘하고 얘를 먼저 보시면 대문자 수가 최대 몇 개? 여기 두 개죠. 두 개. 두 개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만날 경우. 그죠? 하나도 없거나. 두 개거나 하나도 없거나. 그죠? 얘네도 마찬가지로 최대 두 개. 최소 하나. 이렇게 만날 수가 있겠죠. 그죠? 대문자 수가 두 개거나 0개. 그 다음에 두 개거나 한 개. 이렇게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나면 네 개, 세 개, 두 개, 한 개. 그래서 표현형 몇 개? 대문자 수는 네 가지 정도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최대 다섯 가지가 아니라 우리가 네 가지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 다시 한번 좀 복기해 보면, 좀 가장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였는데, 여기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확인해야 될 게, 여기 자리에 라지, 라지, 스몰이, 스몰이가 와버리면 기억, 기억, 기억을 맞출 수가 없다. 그래서 얘가 이형 접합, 라지 스몰이가 와야 되고, 그렇다면 여기가 이제 기역격으로 맞춰지려면 1번에 이 자리가 스몰이 스몰이가 와야 된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 있는 조합을 가지고 1번에 스몰이밖에 없으니까 요게 없어요. 그럼 얘네들이 다두 개씩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를 봤는데, 조심하실 거는 이 T 유전자와 이 HR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어요.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주의하셔서 같이 따라간다고만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으시면
이 문제 풀

0: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는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것은 2번과 4번과 5번과 8번이 우리 나에 대한 표현이 같다. 즉 대문자 수 3개다. 어떻게 해결했어요? 여기는 지금 대문자가 이미 3개 나와 있었고 여기는 이미 소문자가 3개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남는 자리가 3개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대문자 개수가 3개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었고 그래서 2, 4, 5, 8에 대문자 3개를 맞춰서 우리가 정리를 해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105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은 106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1: (목소리)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반갑습니다. 2027 수능 특강 정치화법의 저는 박민아입니다. 이제 우리 16번째 강으로 바로 넘어오셨죠? 왜? 재산관계화법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강에서 선생님이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던 내용은요. 일단 생축고고 응응 좀 외워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일단 선생님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외우나요? 네, 일단 외워주세요. 왜냐면은 우리 계속 지난 강부터 이어져오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법적 사고력이었습니다. 이 법적 사고력을 생각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일단 여러분들이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을 외워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강부터 설명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다시 가봅시다. 우리 재산관계화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원, 사단원 내용 중에서도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 시간으로는 재산관계화법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재산관계화법에서 지난 강에서는 계약, 미성년자의 계약을 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랑 2번 내용 공부했었고요. 우리 이번 강에서부터는 3번이랑 4번 내용을 마저 볼 겁니다. 지난 강에서는 3번 내용 중에서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까지 외워오세요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였고요. 자, 일단 이번 강의 가장 주된 내용은 특수불법행위입니다. 자, 우리 특수불법행위의 학습 포인트는요. 불법행위와 범죄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주셔야 돼요. 이두 개가 콜라보라는 게 같으니까 콜라보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난 시간에 요거까지 설명했을 거야. 불법행위 의미 쭉 설명한 다음에 범죄와 다르다. 여기까지 설명했을 거야. 그러니까 범죄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약간 겹치는 내용이 하나 있거든? 그 겹치는 내용과 함께 이제 나올 때가 됐어. 내가 이 나올 때가 됐어를 작년에도 얘기했어. 근데 안 나왔어. 자, 올해 정치화법으로 수능 보는 마지막 해야. 올해는 이제 진짜 나올 수 있다. 좀 나와라. 나와라. 자, 이게 이거 나온다면은요, 만약에 공부를 안 해주잖아? 아, 여러분 이거 진짜 순간 머릿속에서 엄청 복잡해져요. 그냥 무지성으로 외우고만 있잖아? 엄청 복잡해져. 근데 이 법적 사고력, 참 법적 사고력 말 많이 하지? 이 법적 사고력으로 이 생각하는 흐름만 연습을 해주시면은요, 아, 나왔어? 오케이, 나는 맞출 수 있어. 바로 이게 됩니다. 진짜요? 자, 이제 내가 이상한 무슨 주문 같은 거 써놨다? 갑을병정 ABCDE. 이게 시험에 다 나와요. 자, 제시문이 내가 하나 줄 거야. 우리 좀 이따

막 등장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 어느 정도로 이게 맞아 싶냐면은, 어떤 건물이 있었고, 아, 그 건물에 음식점을 누가 운영하고 있었어. 건물 주인이 따로 있고, 이거 나중에 다 연결되는 내용이거든. 그냥 쓱 들어. 근데 그 음식점에 성악가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찾아온 거야. 근데 성악가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새우 알러지가 있었어. 니네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 음식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그 해당되는 음식을 먹으면은 이 식도 여기가 붓는데. 완전 위험한 거지. 새우 알러지가 있다라고 종업원한테 말을 했대. 근데 종업원이 이를 무시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새우가 들어간 음식을 만들어서 내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 성악가의 꿈을 꾸던 그 사람이 새우를 먹었어. 그리고 어떻게 된 거야? 성대가 상한 거지. 그래서 성악가의 꿈을 잃어버렸어.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아. 그 사람이 좌절하고 식당에다 불을 질렀어. 식당에 불을 질렀는데, 식당에 불을 지르면 그 위에 뭐라 그래? 스프링쿨러! 그게 됐어야 되는데 스프링쿨러가 아는 거야. 스프링쿨러가 안 돼가지고 옆에 있던 뭐 사람들이 다쳤어, 막. 내가 뭘 읽고 있는 거지 싶은데, 이게 육모구모 수능의 문제입니다. 특수무법행위가 우리 다섯 가지 배울 겁니다. 이 다섯 가지들이 막 종합해서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지 선지에서 다 맞추실 수 있는 거겠죠? 요거 명심해 주시면서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재산관계 학원 마지막 불법행위부터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불법행위 우리 배웠던 거 빠르게 간다. 불법행위의 의미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우리는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자, 불법행위랑 범죄랑 다른 개념입니다. 범죄는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어겼을 때 범죄라고 합니다. 다시. 범죄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있어. 근데 그거를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야. 근데 그거를 해버렸네? 그걸 범죄라고 해요. 하지만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행위를 바로 불법행위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제 우리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지난 강의에서 외워왔으니까, 자, 우리 초성 따자 그랬지? 생일 축하하러 가자. 그래. 생축, 고고, 응응. 이 여섯 가지 일단 외워주세요. 각각에 해당하는 게 무엇인지는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가해행위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쓰여 있을 거예요.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세 번째, 위법성입니다. 네 번째, 손해발생입니다. 손해. 다섯 번째, 인과관계. 마지막, 책임 능력입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렇게 여섯 가지입니다. 다시 어떻게? 생, 축, 고, 고, 응. 되셨죠? 생일 축하하러 갑시다. 그래.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일단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먼저 외워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 불법행위는요,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여섯 가지 요건 중에 몇 개를 충족해야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은요, 이 여섯 가지를 모두 다 충족해야지 불법행위가 됩니다. 이 여섯 가지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은 불법행위로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가해행위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뭔가의 행위를 해야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고의 또는 과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거 당연히 불법행위로 성립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과실로, 즉 이렇게 될줄 모르고 부주의로 말미암아 쉽게 실수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도 불법행위로 성립을 합니다. 자, 그럼 여태부터 옆에다가 내가 도식화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법행위는요, 민법상의 개념이에요. 즉,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끼친 경우를 불법행위라고 했었죠.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고의로도 성립합니다. 근데 고의뿐만이 아니라 뭘로도 과실로도 성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 내가,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앞에 있는 나만 보겠지? 이게 화면에는 이렇게 나만 볼 거야? 얘들아, 화면에 나온다라는 거는 나를 찍는 뭐가 있다라는 거야? 카메라가 있다라는 거야. 자, 지금 내 앞에는요, 나를 찍는 카메라가 이렇게 두 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카메라가 진짜 비싸. 엄청 비싼 카메라야. 선생님, 옛날에 대학교 때,
카메라 촬

사랑하는 그런 동아리에 있었거든. 거기서 들어가자마자 제일 처음에 배웠던 거는 그거였어. 다른 것도 아니고 그거였어. 카메라가 쓰러지면 카메라보다 네가 먼저 쓰러져라. 이걸 내가 제일 먼저 배웠거든. 카메라가 쓰러지는 경우에는 네가 먼저 카메라보다 쓰러져야 돼. 이걸 막 선배들한테 먼저 배웠어. 카메라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내가 이걸 왜 하는 거냐면요. 내가 이제부터 불법 행위의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볼게. 지금 선생님이 이 강의를 촬영하는 시점은요, 주말이에요. 주말에 내가 열심히 촬영을 하러 왔지. 여기까지는 진짜야? 이제부터는 가상의 상황이야. 주말에 촬영을 하러 왔는데, 갑자기 내가 약간 이상해진 거야. 주말에 촬영이라니. 너무 하기 싫어. 세상에. 나 월화수목금 회사 가고, 학교 가고, 내가 주말에는 왜또 촬영을 해야 되는 거지? 카메라가 없으면. 카메라만 없으면은 나는 오늘 촬영 안 하고 집에 갈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손에 잡히는 걸 들어가지고 카메라를 이렇게 던진 거야. 좀 박살을 냈어. 고의야, 과실이야? 고의야. 불법행위 성립해, 안 해? 해. 그치? 자, 이제 두 번째 상황이야. 주말이야. 촬영을 했어. 자, 이제 끝나고,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를 했어. 이제 나가면 돼. 여기, 이게 스튜디오거든? 이렇게 화면 밖으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집에 가야겠지, 나도. 자, 이게 집에 가는데 내가 너무 힘든 거야. 막 빈혈이 난 거야. 힘들어. 머리 아파.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카메라를 쳤어. 카메라가 우당탕 됐어. 나는 쓰러져서 기절하고 카메라도 쓰러졌어. 내가 일부러 그랬어? 일부러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일부러 아니야. 그래서 머리가 아파서 이렇게 쓰러졌어. 과실이겠지. 이렇게 될줄 모르고 부주의로 말미암아. 근데 불법행위로 성립해? 해. 하는 거야. 나는 EBS에 손해를 끼쳤어. 됐지. 이게 바로 불법행위의 성립 두 가지입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얘랑 비교하려고 합니다. 자, 형법상 범죄가 있습니다. 범죄는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금지해야 되는 반사회적 행위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범죄의 경우에는요. 원칙적으로 고의인 경우에,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범죄로 성립을 합니다. 고의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자, 잘 봐요. 과실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요. 예외적으로만 범죄로 성립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과실치상, 과실치사처럼. 자, 방금 봤던 사례. 자, 우리 앞에 있던 사례 뭐였지? 내가 막 너무 촬영하기 싫어서 저것만 없어도 내가 촬영을 안할수 있어라는 생각에 이걸 던져가지고 저걸 깨트렸어. 자, 불법 행위로 성립하고 범죄로 성립해. 그치? 재물 손괴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런 걸로 성립을 해. 근데 내가 아까 쓰러져가지고 카메라 깨트린 거. 불법 행위로 성립은 하지만 이땐 범죄는 아니야. 이해되셨어요? 요 상황이라면 되셨죠, 여기까지. 얘들아, 이게 바로 불법행위랑 범죄의 콜라보로 나올 수 있는 문제야. 무엇을 가지고? 고의와 과실을 가지고 정리합니다. 민법은요, 고의, 과실 모두 다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봅니다. 하지만 범죄는 고의만, 과실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범죄로 성립할 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위법성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위법성 내가 수특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지? 어디서 한번 등장할 거냐면은 수특 12단원에서 한번 등장할 겁니다. 그때 나오는 위법성이 이 위법성이랑 일맥상통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법성은 쉽게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부정적이라는 판단이에요. 법질서 전체에 위반되는 것으로 법이 보호할 만한 가치를 침해한 것을 우리는 바로 위법성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위법성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위법성은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부정적이라는 판단이야. 근데 위법성이 깨져.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부정적이지 않아! 라고 보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정당 방위. 긴급 피난이 있습니다. 자, 우리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요, 우리 범죄 파트 가서 배우겠지만, 일단 정당방위 같은 경우에는 자신 또는 타인의 손해를, 타인을 위해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긴급피난은 현재의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예요. 뭔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행위라면은요, 일단 위법성은 깨집니다.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부정적이라는 판단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차근차근 생각해 보자. 일단 민법상 불법 행위로 성립할까? 얘들아, 다시 이두 가지 해당이 된다라는 거는요, 위법성이 깨지는 거야. 즉 위법성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쓰자. 헷갈릴 것 같으니까 일단은. 자, 위법성이 없는 거예요.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부정적이라는 판단이 안 되는 거야. 그 말은
내가 그래서 이거 외워놓으라고 한 거야. 생축구구 응응 중에 위법성이 없는 거야. 그럼 불법행위로 성립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같은 경우에는요, 불법행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혹시나 알고 있는 친구들을 대답해보고 모르는 친구들은 일단 필기만 해놔. 어차피 뒤에 가서 배운다. 범죄로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죄 성립 요건 중에서도 위법성이 나오거든? 근데 그 위법성이 없으니까 범죄로도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얘들아, 이거 콜라보로 나오기 얼마나 좋니? 고의과실도 나오기 딱 좋아. 근데 요건 나온 적딱한번 있었어. 근데 요거는 잘안 나왔어. 그러니까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성립하지 않고 범죄로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의 행위 때문에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자, 이때 손해는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다. 요거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인과관계. 가해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됩니다. 자, 우리 상당 인과관계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A라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B라는 행위가 있다. A라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B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은 책임 능력입니다. 행위자에게 자신의 행위로 인해 일정한 결과, 법률상의 책임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책임 능력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책임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민법에서는 구체적으로 딱딱 유형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서 심신상실자는, 얘들아, 내가 요거 이번에 또 하나 밀어볼게. 올해 하나, 둘, 세개 밀어볼 건데, 요것도 시험에 나올 것 같아. 자, 대표적으로 심신상실자는요, 책임 능력이 없습니다. 자, 심신상실자가 뭐냐면은,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신적인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사물이나 상황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은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일정한 법률적 결과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변식할 수 있는 책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가볼게. 심신상실자가 타인에게 만약에 손해를 끼친 상황이야. 불법행위로 성립할까? 이래서 이거 외워야 돼. 책임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불법행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 아는 친구들은 대답하고 모르는 친구들은 일단 써놓자. 범죄로 성립할까? 만약에 심신상실자가 어떤 행동을 했어. 뭐 심신상실자가 타인을 때렸어. 이런 거 범죄로 성립할까? 범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범죄 성립 요건 중에서는요,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물론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로서 성립하지 않는 거고, 범죄 성립 요건 중에서 책임이라고 하는, 즉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법적 비난 가능성이라고 하는 요건이 없기 때문에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봐봐. 불법행위랑 범죄의 콜라보 몇 개가 나오는 거니? 지금 요 화면에서만 3개 나왔죠. 여기서 안 나왔던 거는 밑에 있는 2개입니다. 요거는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책임 능력이 없는 책임 무 능력자의 대표적인 사례, 심신상실자.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거는요, 어린아이들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몇 살이요? 애매하긴 한데, 시험에서 딱 많이 나오는 나이는 4살, 5살, 6살 그쯤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 마지막 넘어가기 전에 진짜 진짜 하나만 하자. 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요, 동아리 회장도 하고요, 학급에서 회장도 담당하고 있는 A라는 사람이고, 나이는 17살입니다. 자, 이 사람은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일까요? 아니면은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일까요? 얘들아, 내가 앞에서 약간 수식어를 줬어. 동아리 회장도 하고 반장도 하고 있는 17살인 이 사람이 있습니다. 자, 둘다 미성년자 맞아. 책임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앞에 있는 수식어의 그런 상황을 다 종합을 해본다면은 일반적으로는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겠죠. 선생님,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뒤에서 한번 알려줄 거야. 모든 미성년자가 책임 능력이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미성년자다? 책임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미성년자는 책임 능력이 없다? X.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도 존재합니다.

0: 합니다.
1: 되셨죠, 여기까지.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쭉 살펴봤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잘 봐봐. 불법행위가 성립했다라는 거는 타인한테 무엇을 끼친 거야? 손해를 끼친 거야. 타인한테 손해를 끼쳤으니까 이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제부터 배우는 개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손해배상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얘들아, 이거 다시 한번 도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도식할 거냐면요, 지금 불법행위가 성립을 했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을 했다라는 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끼쳤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전보. 전보가 뭐냐면은 이렇게 메꿔주는 거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도식화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얘들아, 요 도식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니? 우리 지금 진안강 듣고 바로 이어서 듣는 거 아니니? 아니니? 아닌가? 얘들아, 우리 수축의 재구성 몇쪽 보냐면은, 수축의 재구성, 저기 뭐야, 재산관계와 법에서, 저기 뭐야, 저기, 계약에 이해 봐봐. 계약 성립. 계약 성립 거기에서 제일 첫 번째, 채무불이행 찾았어? 채무불이행. 찾았지? 얘들아, 거기에 도식화 어떻게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니?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손해가 발생하면은,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 다음에 내가 아마 이렇게 도식화해놔. 이거 나중에 비슷한 도식화 하나 나와라고 얘기했을 거야. 그게 이겁니다. 자, 이제 다시 정리. 불법행위랑 채무불이행 둘다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둘다 공통점이에요. 자, 그런데 불법행위 같은 경우에는요, 나와 관련이지. 어쨌거나 적법한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지나가던 사람한테도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채무불이행은 무엇을 전제로 했다고? 적법한 계약 관계를 전제로 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하지만 둘다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왕식입니다. 금전배상이 원칙입니다. 자, 금전배상이 원칙이다. 옆에다가 하나만 적어볼까? 중요한 거는 손해의 범주에는 무엇이 들어갈 수 있었어? 재산상의 손해에 들어갈 수 있었지.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들어갈 수 있었죠. 자, 우리 이 중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기억해 주셔야 됐던 거는요, 바로 손해의 범주에는 재산적 손해도 들어갈 수 있고 정신적 손해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손해를 배상할 때에는 재산적 손해에도 배상할 수 있고 정신적 손해에도 배상을 할수 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위자료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2018년 6월 평가원 때 나오고 최근에 잘안 나왔습니다. 이제 나올 때 됐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서, 그 말은 법원이 직권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서 손해배상에 대신하거나 혹은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정정보도 같은 거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판결서 같은 거 게재할 수 있고요. 하지만 사과문은 안 됩니다. 정정보도, 뭐 판결문 게재, 이런 거 가능해요. 뭐 이런 것처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가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이었는데요. 사실은 이 불법행위 파트도 여러분들이 성립요건 보면은 수능특강에 그냥 표로 하나 빵 나와. 근데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법적인 개념들 엄청 많다라는 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법적 사고력 개념들 엄청 많다라는 거를 꼭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개념, 특수불법행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특수불법행위의 의미는요,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과 달리 생축, 고고, 응응과 달리 특수한 성립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나의 직접적인 잘못이 아니지만, 사람에 대한 관리 소홀로, 나의 직접적인 잘못은 아니지만 동물에 대한 관리 소홀로, 물건에 대한 관리 소홀 등등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특수불법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특수불법행위는요, 딱 요건이 정해져 있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다섯 개만 딱 생각하면 돼요. 더안 나와요? 네, 딱 다섯 개만 나와요. 딱 다섯 개만. 되셨죠? 책임 무능력자의, 얘들아, 제목에다가 체크할래? 내가 지금부터 체크하는 것들이 특수불법행위를 지는 사람들이야.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가 지는 책임. 이제 조금만 내려가 봐. 이번에 제목 있지? 여러분들.

수특의 재구성에 사용자가 지는 책임, 그리고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지는 책임, 동물의 점유자가 지는 책임, 공동불법행위 책임. 이걸 우리는 바로 특수불법행위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뭐라고? 내가 직접 한 거는 아닐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공동으로 하거나 사람에 대한 관리 소홀이거나 동물에 대한 관리 소홀이거나 물건에 대한 관리 소홀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내가 책임질 수도 있다라는 걸 특수불법행위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유형은 이렇게 딱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수능특강 본문을 보잖아요? 그냥 표로 빡빡빡빡 나와 있어.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행간을 읽어내야 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안 해주시면 문제에서 틀려요. 일단 제시문 자체가 앞에서 말했잖아. 막 갑을병정무 ABCD 막 새우 먹다가 막 알레르기 나가지고 막 성악가에 꿈을 잃고 막 불질러. 막 이런 내용이 엄청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꼼꼼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의 사례입니다. 마트에 간 갑이 한눈을 판 사이에 갑의 아들 A가 을의 차량에 돌을 던져서 차량 앞 유리가 파손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법적 사고력 들어간다. 자, 이때 A는 불법행위로 성립할까? A의 행동은? 그래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까? 얘들아,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한다라는 거는 불법행위로 성립을 해야지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는 거야. 자, 그러면 A의 행동은 불법행위로 성립할까? 자, 이렇게 대답하면 법적 사고력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야? 안 해요. 왜냐면은요, 어릴 땐다 그렇게 크는 거라 그랬어요. 어릴 때는 어리잖아요. 아유, 애가 마트에 있기 싫었나 봐요. 이건 법적 사고력이 아니야. 자, 법적 사고력은 이렇게 하는 거야. 불법행위로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면은요,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을 봐야 합니다. 나머지 조건은 다 갖춘 상태에서 이 학생은, 이 아이는, 6살은 책임 능력이 없어요. 만약에 얘가 돌 던져가지고 차량 앞유리가 파손돼서 얘가 울잖아? 얘가 우는 이유는 법적으로 무언가 결과가 발생했어라고 우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우는 걸 거야, 높은 확률로. 엄마한테 혼날까봐 우는 걸 거야. 그리고 차량에 돌을 던져서 파손되면 삐용삐용삐용삐용 막큰 소리 나잖아? 그거 무서워서 우는 거지.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법률상의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변식해서 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얘는 일반적으로 책임 능력이 없습니다. 가볼게. 그럼 불법행위로 성립하니까? 불법행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손해배상의 책임도 발생하지 않겠죠. 누구에게? A에게. 자, 그럼 이때 누가 책임집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해봐. 그렇지. 이때는 바로 갑이 책임을 집니다. 왜요? 쉽게 표현해봐. 갑은 뭐 했어야 돼? A 잘 관리 감독했어야 돼. 근데 그거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거겠죠? 이제부터 들어갑니다. 자, 미성년자나 요 사람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는 그냥 미성년자 아닙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 책임 능력이 없는 얘들아, 요 수식어 꼭 기억해야 돼.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얘야.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책임 능력이 일반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가, 얘들아, 얘 앞에서 연습했었지? 심신상실자는 책임 능력이 없다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진다?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왜 진다? 쉽게 표현해봐. 심신상실자나 여기서는 A. 잘 관리했어야 되는데 관리를 잘 못했으니까 소홀히 했으니까 감독 의무를 게을리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어떻게 될까? 감독 의무를 게을리 했으니까 책임지는 건데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은 책임을 안 집니다.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지금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는 왜 책임을 지는 거야? 감독을 잘했어야 되는데 감독 의무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거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게을리했으니까 책임지는 건데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책임 안 지는 거지 뭐. 책임이 면제됩니다. 면책 사유가 존재하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게을리했으니까 책임져 감독 의무. 아, 안 했어? 아, 그럼 안 져야지. 책임이 면제되는 거니까요.
되셨죠, 여기까지. 이게 바로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입니다. 자, 올해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알려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그리고 심신상실자, 요거 시험에 나올 겁니다. 특히 둘 중에서 선생님은 올해는 심신상실자 밀어봅니다. 얘가 아예 수능 특강에서 새롭게 뭔가 등장했어. 이 말은 올해 약간 우리에게 주는 시그널이야. 근데 심신상실자는 심지어 범죄 파트에서 한번 더 나와. 그럼 범죄와 불법행위의 콜라보로 꼭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는요, 시험에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옵니다.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사례 한번 생각해보자. 학급 반장이고요. 동아리 회장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몇 살이냐면요. 이번에는 16살로 합시다. 16살이에요. 자, 일반적으로는 뭐가 있어요? 책임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즉,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예요. 자,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마트에서 차량에 돌을 던져서 차량 앞유리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 상황에서 이 16살에 법정 대리인은 특수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거를 이제부터 법적 사고력으로 생각해보자. 차근차근. 법정 대리인이 질수 있는 특수 불법행위 책임.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안 진다. 왜?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어야 돼. 즉, 책임 무능력자가,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감독 게을리했다라는 거 이유로 책임을 져야 돼. 근데 지금은 누구야, 애초에?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야. 그럼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야? 아니야. 그러니까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다시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어. 이때 법정 대리인은 특수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왜? 이때 법정 대리인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특수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요 표현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는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아셨죠? 법적 사고력으로 차근차근. 자, 이제 우리 1번 마무리했고요. 2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배상 책임입니다. 자, 사용자 배상 책임도 사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운영하는 피자 가게 직원 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혹시 모르니까 요 용어 설명. 갑은 이때 노동을 사용하는 사용자입니다. 이때 직원 을은 노동을 제공하는 고용이 된 입장이니까. 고용한, 고용이 된 피용자예요. 피자 배달을 위해서 여기다 체크.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에. 즉, 오토바이 운행을 왜한 거예요? 동호회 활동을 위해서 휴일에 한게 아니라 피자 배달을 위해서 오토바이를 운행했습니다. 운전부주의로 지나가던 행위에 병을 치어서 부상을 입힌 경우 이 케이스에서 이제부터 사용자 배상 책임이 시작이 됩니다. 들어가 볼게요. 피용자가 여기다 체크하자. 업무와 관련하여 피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피용자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면 사용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얘들아, 여기까지 끊어볼게. 만약에 직원이, 요거 조금 도식화해볼까? 좀 보기 어려우니까. 직원 을이 있었어. 피자가게 직원이야. 피자 배달을 위해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에 병에게 손해를 끼쳤어. 어떤 상황이야? 업무상 손해를 끼친 상황이야. 여기까지 끊어볼게. 자, 우리 뭐, 을의 나이도 다 충족되고, 모든 거다 충족됐다라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은, 을의 불법행위 성립해, 안 해? 성립해. 왜? 을이 잘못한 거잖아. 손해를 병에게 끼쳤잖아. 을은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에는요, 을을 선임 및 사무 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장님인 갑이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왜 그럴까? 갑은 누군데? 을의 사장님. 사장님으로서 뭐 해야 돼? 직원 관리 잘해야 돼. 근데 직원 관리 못해서 지금 손해가 발생한 거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사장님이 병에게 지는 책임. 여기가 바로 특수 불법행위가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얘들아, 그러면은 직원이 자기 잘못으로 자기가 책임지는 거는 뭐라고 할까? 일반 불법행위야. 그냥 자기 잘못으로 자기가 책임지는 거니까.
근데 사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 잘 못해서 책임지는 거는 특수 불법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읽어보자. 피용자가, 나 이제 이어서 한번 해볼게. 피용자가 업무와 관련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용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지면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상의 과실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결국에 누가 지는 책임이 특수불법행위 책임인 거야? 사용자인 갑이 지는 책임이 특수불법행위 책임인 거야. 왜? 갑이 가가지고 오토바이로 확 쳤어? 아니잖아. 뭘 잘못한 거야? 자기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직원 관리감독 잘 못한 거잖아. 그래서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겁니다. 왜 진다고? 피용자 관리감독 잘 못해서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상의 과실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에 사장님이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어. 만약에 감독 과실 때문에 책임을 지는 건데 상당히 주의 의무를 다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 그렇지. 그때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아니 직원 관리 잘 못해서 책임지는 거잖아. 근데 직원 관리 못했으니까 책임지는 건데 직원 관리 잘했어? 아유 그럼 책임 면제돼야지. 이 논리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두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자. 자, 시험 문제에서 결국에 나오는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즉, 요 대각선 부분. 사용자 배상 책임인 특수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용자의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해야 한다. 물론 당연히 업무랑 관련되어 있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야 되는 상황은 당연한 거고요. 다시 사용자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 피용자의 일반 불법 행위가 성립해야 함. 이거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친구들은 모션으로 기억해. 오히려 모션이 기억 잘날 거야. 아, 대각선. 사용자 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용자의 일반 불법 행위가 성립했던 거였지. 얘들아, 그럼 반대로 해볼게. 얘가 없으면? 만약에 뭐 어떤 조건인지 모르겠지만 피용자의 일반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면 사용자 배상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모션으로 기억해. 사용자 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피용자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야. 피용자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사용자 배상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 거야. 되셨죠? 여기까지. 자, 여기서 많이 또 질문하는 게, 여기가 빠르게 흘려들으세요. 선생님, 그러면은 병은요, 이렇게도 받고 이렇게도 받고 두 배를 받나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루트가 두 가지가 열려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기억을 모션으로라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작물 등의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입니다. 자, 여기도 용어 설명 먼저 하고 들어가자. 갑소유의 건물을 임차해서 을이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이때 갑은 소유자입니다. 공작물의 소유자. 그리고 을은 점유자. 건물 외벽. 건물 외벽이 바로 공작물이에요. 공작물 뜻이 뭐냐면은 인공으로 만들어진 것들. 공작물. 뭐 엄청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도 막 간판, 스프링쿨러, 계단, 난간 막 다 있어. 공작물이야. 건물 외벽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지나가던 병이 다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들어가 볼게요. 공작물 등의 건물 외벽에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얘들아 여기다 체크해. 1차적으로는 점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집니다. 얘들아, 점유자 뜻이 뭐냐면요. 그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는 사람이야. 지금 이 공작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는 건 누구야? 점유자인 을이야. 그래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이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일단 1차적으로 이 공작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는 누가 책임지는 거야? 점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야. 얘들아, 그런데 점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지는 이유는 뭐겠어? 공작물 관리 잘했어야 되는데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없도록 잘 관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책임지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가 봐. 점유자가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조금 감이 와. 다시 점유자 왜 책임지는 거야? 그치, 지금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어.

하니까 건물 외벽도 잘 관리했어야 되는데 그거 못해서 책임지는 거야. 근데 그거를 잘했으면은 오케이. 책임이 면제되는 거예요. 면책사유가 인정되는 겁니다. 됐어요? 관리를 잘 못했으니까 책임지는 거야. 근데 관리 잘했으면 책임이 면제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누구의 책임은 사라져? 을의 책임은 사라져. 자, 그럼 그때에는 이제 2차적으로라고 생각해. 이제 2차로 내려온 거야. 누가 책임지는 거냐면은요, 소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많이 물어본다. 선생님, 그러면 소유자 역시 면책사유가 존재하나요? 아니, 앞에서 잘 봐요. 지금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면책사유 존재, 사용자 면책사유 존재, 점유자 면책사유 존재, 소유자까지 넘어갔어요. 그럼 소유자 면책사유 존재합니까? 소유자에게는 책임이 면제되는 면책사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결론 얘기해 봅시다. 고의 또는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조건이 충족하면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얘들아,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지? 고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은 타인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그렇죠. 무과실 책임이 전형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공작물의 소유자에게. 자, 우리 민법의 기초에서 무과실 책임의 원칙 공부할 때 내가 세개 써줬어. 그때 아마 이쯤에 써줬을 거야. 1번, 환경오염으로 인한 원인자의 책임. 2번,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제조업자의 책임. 내가 그때 분필 색깔 바꿔서 노란색으로 썼다. 3번, 공작물의 소유자 책임. 공작물의 소유자 책임, 무과실 책임.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내용이요. 바로 요거예요. 제일 첫 번째, 점유자랑 소유자가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왜냐면 제목 때문에 그럴싸해 보여. 근데 그렇지 않고 1차적으로는 누가 책임진다? 점유자 책임. 근데 점유자 책임이 사라지면 그때 소유자에게 넘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법적 사고력 하나만 물어볼게. 얘들아, 만약에 점유자가 손해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점유자의 책임이 면제되고 그때 넘어가는 거였어. 차근차근 들어봐. 만약에 점유자가 손해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다시 1차적으로 점유자 책임이야. 점유자가, 나 관리 잘했어. 나 손해방지를 위해서 주의를 다했어. 증명하면 점유자 책임 면제야. 증명하지 못하면 여기서 끝이야. 이해됐어?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해야지 점유자 책임이 면제되고 그때 소유자에게 넘어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점유자가 이걸 증명하지 못하잖아? 못 넘어가지. 그냥 여기서 끝. 점유자가 책임을 지는 거야. 되셨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법적 사고력으로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점유자 다음에 소유자. 이렇게 순서대로 무지성으로 기억하지 마시고요. 주의 의무를 다했으면 그때 책임 면제야.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여기서 점유자 책임으로 끝나는 거야. 되셨죠?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넘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겁니다. 여기까지가 공작물 등의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이었어요. 자, 이제 우리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점유자 책임입니다. 개를 데리고 산책하던 갑이 개의 목줄을 놓쳐서 개가 을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입니다. 자, 이때 점유하는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요, 누가? 동물의 점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즉, 갑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거겠죠. 자, 점유자는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는 자야. 만약에 이 멍멍이의 주인이 따로 있었어. 이 멍멍이의 주인이 출장을 가면서 갑에게 맡긴 거야. 그런 상황에서는 갑이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점유자니까 갑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겠죠. 얘들아, 이때 점유자는 왜 책임지는 거야? 동물의 성질에 비추어가지고 잘 관리했어야 돼. 목각에 목줄로도 맞고 입마개 같은 것도 뭐 했어야 돼, 때로는. 그런데 그걸 안 했으니까 책임지는 거지. 근데 만약에 그거 했으면? 점유자가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서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은 책임이 면제되는 겁니다. 그거 못해서 책임지는 건데, 그거 했다? 책임이 면제되는 거예요. 되셨죠, 여기까지? 동물의 점유자 책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진짜 제목 그대로 동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는 점유자가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책임을 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불법행위자의 책임입니다. 혼내줄 사람이 있으니까 도와달라는 갑의 부탁을 받은 을이 갑이 A를 폭행하는 동안 현장에서 망을 본 경우에 갑과

을이 지는 책임을 우리는 바로 공동 불법행위자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집니다. 얘들아, 이 연대 책임을 여러분들이 n분의 1이라고만 생각하는데, 물론 n분의 1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대 책임은요, 가해자 1인이 전부 책임지는 것도 다 통틀어서 가해자 1인이 전부 책임지는 것도 들어갈 수 있고요. 혹은 뭐 예를 들면 책임 여부에 따라서 가해자들이 나누어서 책임지는 것도 모두 다 연대 책임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다시 연대 책임의 범주를 여러분들이 두 번째만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피해를 가해자 1인이 그냥 전부 책임지는 것도 연대 책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또한 두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거, 공동 불법행위자의 책임에 을이 들어가는 이유는 망을 보는 경우. 방조자, 교사자, 망을 본 사람, 시킨 사람 모두 다 공동 불법행위자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의 가해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해에 참여한 자들이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공동 불법행위자의 책임으로 같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되셨죠? 연대 책임의 의미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법적 사고력 연습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법적 사고력을 생각해야 돼. 약간 뭔가 인정에 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가 안전모 착용 등의 안전 수칙을 충분히 설명했으나 고객이 안전모를 안 썼어. 머리에 뭐가 찔까 봐. 그러다 다친 경우에는 대여 업체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대. 법원이. 그 이유는 뭘까? 대여 업체는 자기의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대여 업체는 업무상 고지 의무를 이행했지.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본 거야? 고객에게 있다라고 본 거야.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라고 본 겁니다. 일단 한번 연습해봤다. 두 번째 보자. 밤중에 집에 침입한 강도가 흉기를 위협하자 막대기를 휘둘러서 강도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로 성립할까? 이제부터는 조금 조심해서 해야 돼. 만약에 정당방위로 성립을 한다면 불법행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법행위로 성립하지 않는 이유 뭐야? 뭐가 나빠? 지금 강도가 들어왔으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법적 사고력 아니야. 법적 사고력으로 생각하려면 정당방위로 인정돼? 그 위법성이 깨지는 위법성 조각사유네. 그러니까 불법행위로 성립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법적 사고력.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6살. 돌멩이 던져서 남의 자동차에 손해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것일까? 안 됩니다. 얘들아, 이번엔 어떻게 생각해야 돼? 어린애인데 어린애니까 안 되지. 이게 아니라 이 어린이는 책임 능력이 없으니까 불법행위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수위의 건물을 임차해서 식당을 운영하던 을이 점유자네요. 에어컨 실외기 교체를 위해서 갑은 설치업체 사장 병과 공사 계약을 체결했는데 병의 직원 정이 공사 중이던 실외기를 떨어뜨려서 갑의 자동차를 파손했대. 한편 을의 종업원 A는 B가 주문한 음식과 상한 유제품을 포장해서 발달았고 이를 먹고 배탈이 난 B가 식당에서 항의하던 중에 낡은 천장이 무너지면서 을과 B가 다쳤대. 한편 주문한 식사의 지연으로 화가 난 손님 C는 시비 끝에 A를 폭행했고 A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대. 이 상황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대충 감이 그려져? 머리로 그려져? 자, 을이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왜냐면은 지금 식당을 운영하니까 공작물의 점유자죠.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 말은 을의 책임이 면제됐다라는 거야. 그 말은 점유자 책임이 면제됐다라는 거는 누가 책임지는 거야? 소유자가 책임지는 거야. 왜? 낡은 천장이 무너졌잖아. 이 천장, 식당의 천장의 점유자는 을, 소유자는 갑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소유자인 갑은 B뿐만 아니라 을에게도 공작물 소유자로서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옳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자, 한번 더 해보자. C에게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 17살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라면은 법정 대리인은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왜?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어야 되는데 책임 능력이 있다면은 특수불법행위 책임은 지지 않겠죠. 법정 대리인은.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잘 봐야 돼. 을은 B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고 왜? 지금 을이 B랑 계약을 맺었어. 음식 주세요. 내 음식 드릴게요. 했는데 상한 음식 줬어. 그 말은 을.

들은 비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겠지. 그런데 지금 에어컨 실외기 교체랑 관련돼 있는 공사 계약은 누가 체결한 거야? 갑과 병이 체결한 거지. 정이 아무리 떨어뜨렸다 하더라도 병은 일단 누구랑? 갑과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 을은 계약의 체결 당사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병은 갑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쭉 이제 수능특강 문제 풀 수 있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법적 사고력으로 풀어주시고요. 마지막 16강 퀴즈까지를 여러분들이 꼭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꼭 푸실 때 그냥 풀지 마시고 법적 사고력으로 풀어주세요. 자, 그럼 문제풀이 강의까지 꼭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화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유니입니다. 오늘은 사전의 시작이에요. 바로 동적평행인데요. 우리가 어떤 순서대로 이야기를 진행할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동적평행은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요. 첫 번째는 상평행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자, 물이 있어요. 물이 증발합니다. 자, 다시 수증기가 오네요. 그래서 응축합니다. 그래서 우리 물같이 바로 상태 변화에 대한 동적평형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에 용행평형, 그리고 나서 물의 자동 이온화에 대해서 pH, pOH를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는 pH, pOH, 하이드륨 이온과 수선화 이온 농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유니크 프리뷰. 무엇이 중요할까요? 오늘 제가 평형, 동적 평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동적 평형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찾냐면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을 때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때 바로 동적 평형 상태예요. 자, 또 어떻게 찾냐면 자, 물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충분한 시간이 지났더니 바로 수증기가 되고 그 수증기가 다시 물로 되돌아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충분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면 물의 양과 이 수증기의 양은 각각 일정하게 유지될 겁니다. 이거를 찾아주면 동적평형 상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셨나요? 이거를요, 그래프 속에서 그리고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다면 이 비율 자체는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주 출제되는 표현들을 가지고 동적평형 상태 찾기, 그리고 동적평형 상태에서 일어난 일들을 찾아보기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동적평형 상태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바로 가역 반응에서 일어납니다. 가역 반응이 무엇인가? 바로 반응 조건에 따라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정반응이다라고 하는 건 반응물이 생성물 되는 거고요. 역반응은 생성물이 다시 반응물이 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정반응도 역반응도 되기 때문에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한번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반응 조건에 따라서 뭐 농도, 압력, 온도에 따라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반응도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는 비가역반응이라고 합니다. 비가역 반응은요, 한쪽 방향으로만 반응이 진행되는데요. 사실은 역반응을 거의 무시할 정도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정반응만 고려하면 돼 라고 해서 그거를 비가역 반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메테인의 연소 반응,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어 다시 역반응이 일어나긴 어렵습니다. 또한 산과 그리고 금속 같은 반응이 있죠. 요거는 통합과학도 우리가 많이 다뤘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산화원 반응에서도 이야기할 겁니다. 염산에다 금속을 넣어요. 그때 수소 기체를 발생하죠. 다시 역반응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비가역 반응이다라고 해요. 우리가 오늘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바로 가역 반응입니다. 가역 반응에서요, 충분한 시간을 두면 정반응도 역반응도 일어나는데 그때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는 상태에 도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역 반응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역 반응에 대한 예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장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정반응이 무엇인지

그 역반이 무엇인지 잘 따라가 주시면 돼요. 물을 냉동실에 넣으면 얼음이 되지만 얼음을 밖에 다시 꺼내 놓으면 물이 된다. 쉽게 말해서 물이 얼면 다시 응고되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녹으면 다시 말해서 융해되면 물이 돼. 정반응과 역반응 이것이 바로 가역반응이다. 다시 한번더 연습합니다. 이른 아침 공기 중 수증기가 분리해 이슬로 맺혀 있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수증기로 돌아갑니다. 다시 수증기가요. 액화되면 이슬이 되지만 다시 이슬이 기화되면 수증기가 되겠죠. 이것도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는 가역반응입니다. 또 뭐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으로는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있어요. 자, 이게 바로 탄산음료죠? 탄산음료 용기 뚜껑을 열어서 두면, 자,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었는데 뚜껑 여는 순간 이산화탄소가 다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갑니다. 공기 중에 있었던 이산화탄소를요, 저희가 음료 속에 넣었습니다. 자, 그렇다가 다시 뚜껑 열었더니 얘네가 대기 중으로 나오더라.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는 반응, 역반응은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는 반응이에요. 자, 그 다음은요, 석회동굴에 대한 형성인데요. 여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그래서 빗물이 내리면 그 빗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요. 그럼 이제 이게 지하수로 내려가게 되면 탄산칼슘이 주성분이 석회암에 이제 얘가 흐르게 되겠죠? 그러다 탄산칼슘 녹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탄산수소칼슘, 바로 석회동굴이 생성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물이 증발하고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면 종류석, 석순, 석주가 생성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석회동굴에 대한 형성도 무엇이다? 가역반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개념 체크 시작합니다. 탄산칼슘이 물과 이산화탄소와 함께 반응하여 탄산수소칼슘 수용액이 생성되는 반응은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까 설명했습니다. 탄산칼슘이 물과 이산화탄소와 함께 반응을 하면 무엇을 만든다? 석회동굴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면 석순, 석주, 종류석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반응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역반응 일어납니다라고 봐주셔야겠죠? 그래서 X. 두 번째는 새로운 예시인데요. 냄비에 물을 끓이면 물이 수증기로 변하고요. 수증기가 냄비 뚜껑 안쪽에 물방울로 맺힙니다. 이것은 가역 반응인가요? 자, 물이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뚜껑을 닫아줬을 때 일단 물이 가야되기 때문에 수증기가 되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 수증기가 냄비 뚜껑에다가 물방울로 맺힙니다.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 모두 일어나죠? 이것도 가역 반응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역 반응 예시는 주변에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변을 살펴보면서 이것도 가역반, 이것도 가역반 연습하시면 좋은데, 만약에 헷갈려요? 그러면 동그라미 치면서 이렇게 됐던 애가 동그라미 치면서 다시 되돌아간다.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문제 한번 풀고 다시 개념 체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염화 코발트와 물이 반응했을 때인데요. 실험실에서 혹시 염화 코발트 종이 본적 있을까요? 이건 우리가 물방울이, 다시 말해서 물이 생성됐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콕 찍었다가 빼는데요. 그때 이 과정에 대해서 나타나져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물 묻히기 전과 후에 대한 색은 알려드리지 않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염화 코발트와 물의 반응에 대한 자료와 실험입니다. 자료는 염화 코발트와 물의 화학 반응에서의 반응물과 생성물이 주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반응물, 염화 코발트와 물, 생성물은요, 이렇게 물과 같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물을 딱 떨어뜨렸을 때 얘네들은 이 형태를 띈다라는 말이에요. 자, 봤더니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에다가 지금 무엇을 했어요? 물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자, 제가 방금 뭐라고 했죠?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라고 했죠? 제가 옆에다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처음에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었죠? 푸른색에다가 자, 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결과 물의 다음 부분은 붉은색으로 변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붉은색 되었대요. 그 다음에 물이 떨어져 있던 부분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 물을 증발시켰습니다. 자, 그럼 염화 코발트 종이 다시 색을 확인할 건데, 물을 증발시켰으니까 다시 역반응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나에서 물이 증발하면
다 묽은색이었던 애가

다시 푸른색이 된대요. 아하, 그럼 얘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나는 가역반응이구나.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더 자세하게 작성을 하면은 처음에 반응물은 염화 코발트 물과 같이 반응을 하는데 물이 사실은 6개 분자네요. 자, 그럼 반응 후에는 이제 수화물이 되네요. 그래서 얘네가 물과 결합되는 형태. 다시 이제 증발시키면 역반응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합니다. 기억은 푸른색이다. 기억은 요거고요. 여기식에서 뭐예요? 바로 생성물입니다. 근데 생성물은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물과 결합돼 있으면 붉은색으로 변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붉은색이다라고 가주시면 돼요. 그럼 기어 푸른색이다라는 건 틀렸구나. 니은 염화 코발트와 물의 반응 가역 반응이다. 정반응과 역반응 모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역 반응이 맞습니다. 디귿 염화 코발트와 물의 반응의 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저희가 썼는데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염화 코발트와 물이 반응했습니다. 그때 수화물이 형성되었고요. 다시 역반응도 일어나니까 화살표 양쪽으로 잘 나타냈습니다. 그럼 답은 니은과 디귿이 맞으니까요. 4번 가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염화 코발트와 같이 가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들 실험을 통해서도 예시를 통해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한번더 개념 체크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142쪽입니다. 여기 4번에 염화 코발트 종이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일부러 문제를 풀면서 실험 먼저 하고 왔어요. 1번 갑니다. 자, 네모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에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가역반응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2번, 정반응은 가역반응의 화학반응식에서 정반응이니까 반응물이 생성물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줘야겠죠? 반응물이 생성물이 됩니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화살표는요, 우리가 오른쪽으로 나타냈어요. 이것처럼요, 무슨 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이다? 바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을 의미합니다. 그럼 반대로 역반응은 생성물에서 반응물, 이렇게 반대 화살표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3번에서는 가역반응의 화학반응식에서 화살표는요,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납니다. 그래서 양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내주면 된다.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물과 반응을 했어요. 그랬더니 붉게 되었다가 다시 물을 증발시키면 푸른색이 되는 거. 다시 되돌아갔네요. 그쵸? 그래서 다시 되돌아갔기 때문에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이다? 그치,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정반응과 역반응 모두 일어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역 반응에 대한 의미,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예시가 나왔을 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이제부터 가역 반응 중에서 물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방 청소 잘 하고 있나요? 가끔 방 청소 잘안 하면 먹던 물컵을 남겨놓고 나간 적이 있을 거예요. 교실에 그런 컵 하나씩 있을 텐데, 여기 지금 제가 뚜껑을 열어놓고 물을 담아놨습니다. 일주일 지났고, 한달 지났고, 너무 많이 가고 있다. 그쵸? 자, 이물 남아있을까요? 사라졌을까요? 맞아요. 물이 사라졌어요. 그럼 물이 어떻게 된 거야? 바로 증발된 거예요. 물 날라갔어요. 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이 액체였던 애가 기체가 된 거예요. 날라갔어요. 자, 그럼 제가 이번에는요, 뚜껑을 좀 닫아놔 볼게요. 그래서 페트병 같이 이렇게 밀폐된 용기에다가 물을 넣어놨습니다. 자, 일주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충분한 시간이 지났는데, 물이 줄어드는 듯 했는데, 그대로야. 무슨 일이야? 그럼 여기서 증발 안 일어나요? 아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상태가 무엇이냐? 바로 동적 평형 상태입니다. 가역 반응에서, 가역 반응이라고 함은 내가 여기다 물을 넣어놨었죠? 이 물이요. 증발을 해서 수증기가 되고, 다시 수증기가요, 물이 되는 응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가역 반응에서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변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겉보기에는 뭐야, 변화가 없잖아. 그대로더라. 충분한 시간 지났더니 물의 높이가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지만 실제로는요.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때 상태를 우리는 동적 평형 상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동적 평형 상태를 찾으세요 라고 하면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이렇게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요, 물은 무슨 반응이에요? 정반응이 바로 증발이죠. 그래서 증발 속도와

각각 일정이 유지된다. 다만 이 물분자가 수증기가 되는 거, 수증기가 물이 되는 거, 이 개수는 같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남아있는 이 물이나 생성된 이 수증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기나 여기 서로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각각이 유지된다. 자, 또 어떤 게 있냐면 용해 평형을 제가 다음 시간 하겠다라고 했었죠. 바로 이게 용해 평형입니다. 설탕을요, 이물 속에 제가 녹일 거예요. 자, 이렇게 녹여요. 열심히 녹였어요. 그랬더니 설탕을 열심히 녹였어. 충분한 시간 동안 충분한 양의 설탕을 넣어놓고 그럼 더 이상 녹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알수 있다. 아, 설탕이 용해되고 있겠죠? 그래서 용해되는 입자와 용질의 입자와 그리고 용해된 용질의 입자가 석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석출된 입자가 어떻다? 아, 이 용해되는 속도와 석출된 속도가 평형을 잃었구나. 그래서 여기에서는 평형 상태를 잃었구나. 이것도 동적 평형입니다. 그래서 용질된 입자 수와 석출된 입자 수가 같을 때, 바로 이때가 용해 평형입니다. 이때도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죠. 자, 우리 조금 더 자세히 이 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로 제가 크게 한번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는 상평형, 두 번째는 용해평형입니다. 그래서 용해평형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상평에 대해서 해볼게요. 상이다라고 하는 거 물질의 상, 바로 고체, 액체, 기체 이런 걸 의미하는데요. 두 가지 이상의 상태가 공존할 때, 아까 예시 들었던 게 바로 이물 액체와 그리고 이 수증기의 바로 이 기체 상태에 대해서 공존할 때예요. 또는 뭐 고체랑 기체 공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상태가 공존할 때 서로 상태가 변하는 속도가 같아서 여기 정반응은 증발이었고 역반응은 응축이었죠. 그래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서 겉보기엔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동적평 상태를 상평형이다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물이에요. 그래서 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밀폐된 진공 용기에 딱 물만 넣어둘 겁니다. 아직 그럼 수증기가 없는 상태예요. 물만 넣어놨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이제 증발해서 수증기가 생겨요. 자, 그럼 여기 수증기가 생겼죠? 그러다가 시간이 계속 지나면 수증기가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처음에 제가 물만 있었다라고 했었죠. 이때 온도가 일정하다면, 이 증발 속도는요, 일정합니다. 증발 속도는 온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다면 증발 속도는 일정해요. 그때 증발하게 되면 바로 수증기가 생기죠. 그럼 이 수증기가 생기기 시작하면 수증기가 생겼기 때문에 역반응인 바로 응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응축 속도가 이제 보이죠. 증발 속도보다 굉장히 작아요. 왜냐면 수증기 양이 너무 적으니까. 그러다 수증기가 많아졌네. 그럼 응축 속도는 증가합니다. 오,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럼 응축 속도는 더 증가하겠죠. 그러다 어느 정도로 증가하냐면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증발 속도는 어떻다? 일정하다라고 했었죠. 증발 속도 일정해. 즉 응축 속도가 증가하다가 결국엔 증발 속도와 같아진 거예요. 이때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로 동적평형 상태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증발 속도는 일정해. 응축 속도는 계속 증가해. 그러다가 증발 속도가 같아지면 이것이 동적평형 상태다. 그래서 물분자가 증발하는 수와 그리고 수증기가 응축한 수가 같아진 상태겠죠. 여기 각각에 대해서 물분자와 그리고 여기에서의 수증기와 물분자, 물과 액체, 이렇게 표현할까? 액체와 수증기, 액체와 기체, 이 각각의 일정이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증발하는 수, 응축한 수는 같을 거고, 여기에서 증발 속도, 응축 속도는 같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동적 평형 상태예요. 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수증기도 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액체, 기체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자, 그럼 우리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증발 속도는 어떻다? 온도만 일정하면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물만 있었기 때문에 증발 속도만 있었어요. 그러다 수증기가 이제 생성되면 응축되겠죠? 그래서 응축 속도가 증가합니다. 그럼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진 이 시점을 바로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였구나. 어떤 조건이 있지 않으면 그 평형 상태 일정을 유지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하는 모습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는요, 그래프 유형,
그리고 증발속도와 응축속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유형들을 나눠서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이해했으니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1번. 가역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변하지 않으며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가역 반응에서 겉보기에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변하지 않다라는 건 동적표현 상태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계속 그 안에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나요. 다만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기 때문에 겉보기에만 그런 것 같다. 근데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죠. 실제로 일어나요. 하지만 겉보기에만 그렇게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동적표현 상태에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며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이 각각의 일정이 유지된다. 그렇죠. 각각의 일정이 유지될 뿐 서로 같다라고 제가 표현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배웠던 내용을 활용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한테는 2점 테스트 1번으로 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가역 반응에서 원격 수업 장면의 일부래요. 가역 반응에 대한 원격 수업 일부. 와, 너무 좋은데요. 자, 이때 제시한 내용으로 옳은 학생들로만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역 반응에 대해 학습한 내용 말해봅시다. 학생 A.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화학 반응입니다. 그렇죠. 너무 잘했습니다.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어요. 두 번째 갑니다. X로부터 Y가 생성되는 반응이 가역 반응일 경우 X로부터 Y가 생성된대요. 그때 가역 반응이다. 화살표는 정반응과 역반응 모두 나타내 줘야 된다. 그래서 X 반응물, Y 생성물, 화살표는 오른쪽, 왼쪽 모두 잘 나타냈습니다. 잘했어요. C.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면 우리가 이때를 뭐라고 했더라? 동적표현의 상태다라고 했었죠? 동적표현에 도달합니다. 그렇죠.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반응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A, B, C 모두 맞으니까요. 5번 가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요. 다양한 문제 유형을 좀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강조할 부분은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은 지점을 찾아라. 다시 말해서 동적표현 상태를 찾아라 라는 겁니다. 동적표현 상태에서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예를 들어볼까요? 물이에요. 정반응과 역반응에 대한 속도가 같다라고 했으니까요. 물로 예시되는 게 적합하겠죠? 증발과 응축이니까. 그래서 물이요. 증발이 되고 그럼 수증기가 생기면 응축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면 이때를 동적표현 상태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동적표현 상태 도달하기 이전에 전 무슨 일이 있었냐? 아직은 수증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증발 속도에 비하면 응축 속도는 작았다. 그래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 비교하면 증발 속도는 일정해요. 일정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일정한데 응축 속도가 계속 동적표현에 도달할 때까지 증가하는 거죠. 자, 그때 그 안에서 양변화를 봐주면 이 물이라는 건 계속 증발하기 때문에 감소할 거고 이 수증기라는 건 이제 계속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는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액체의 양은 감소하고 기체의 양은 증가합니다. 그럼 나중에 동적표현 상태 도달했을 때는 기체의 양과 액체의 양은 각각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 동적표현 상태일 때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습니다. 그래서 나눠준 비율은 1보다 어떻다? 작다, 크다? 아니요, 같다. 왜냐면 같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초기 상태에서는 증발 속도가 크기 때문에 이 비율을 물어봤다면 1보다 작아지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우리가 동적표현 상태 찾는 연습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해볼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나져 있는데요. 발문에서 처음 시작점이 무엇인가를 잘 읽어주셔야 돼요. 그림 가는 밀폐된 진공용기에 A 액체를 넣어줬고요. 시간이 충분히 흐른 다음에 나는 가에서 A와 그리고 A인데 모두 다 지금 A라서요. 액체와 기체가 동적표현 상태에 도달한 거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럼 이게 지금 가역 반응에서 동적표현 상태에 도달한 게 바로 나다. 그래서 이거는 동적표현 상태다라는 거알수 있고, 가에서는 초기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거 동적표현 상태니까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는 같을 것이다. 바로 기억갑니다. 나에서 A 기체에 대한 양이에요. 기체. 일정이 유지된다. 그렇죠. 동적표현 상태에서는 이 액체와 기체에 대한 모든 양이 일정이 유지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응이 안

동일하다는 게 아니고요. 정반응과 역반 속도가 같기 때문에 각각 일정이 유지된다. 니은. 액체의 양은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많다라고 돼 있는데 처음에 액체만 있었고 나중에 이제 동적표형 상태에 이르면서요. 계속 A가 기체가 되기 때문에 이건 감소, 기체는 증가한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A에 대한 액체의 양은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많다. 다시 말해서 가에서 나로 갈때 감소하니 네 감소합니다라고 해서 맞습니다. 디귿. 액체분의 기체에 대한 속도비인데요. 다시 말해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 다시 말해서 이건 정반 속도와 역반 속도인데 가와 나를 비교할 건데 나에서는요. 정반응과 역반 속도,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 같죠? 그래서 여기서는 1이에요. 근데 가에서 이제 해석해 볼 건데 정반응이 증발, 역반응이 응축 속도죠? 그럼 처음에는 당연히 응축 속도가 작아요. 증발 속도는 일정해요. 자, 얘가 작아. 그래서 이 비율 자체는 증발 속도가 클 겁니다. 그래서 가에서 1보다 작은 비율일 거예요. 그럼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아니요. 나에서는 1이기 때문에 나에서가 더 크다. 답은 기역과 니은만 맞기 때문에 3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이런 표현 정말 많이 나옵니다.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에 대해서 이 비율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요거를 가지고 확인할 때는 동적표형 상태를 1로 기준으로 1보다 크니 작니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유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우리는 동적표형 상태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발문 한번 읽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표는 밀폐된 진공용기에서요. 무엇을 넣은 후 물을 넣었습니다. 자, 물 먼저 넣었고요. 액체 상태 물 넣었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기역과 니은을 나타냈는데요. CBA라고 해서 C가 가장 크고, 그 다음 BA 순이다.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은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 중 순서 없이 나타내었다라고 되어 있고, 둘 중에 하나는 증발이고 하나 응축이에요. 그래서 속도란 표시만 해놨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나타냈어요. 자, 물만 일단 넣어놨어요. 밀폐된 진공 용기에. 그럼 얘네가 증발하겠죠? 자, 증발하면 무엇이 생기더라? 그렇죠. 이제 여기서 수증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생기면 이제 무엇을 하더라? 역반응이 응축이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증발과 응축이 막 일어나요. 그러다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면 바로 그때가 동적표형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속도 이야기를 할때 제가 뭐라 했냐면 증발 속도는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온도만 일정하면 증발 속도는 일정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비교했더니 기역에선 A 다음 B 다음에 C 순으로 커지고요. 니은에선 C로 모두 다 같습니다. 속도가 일정하네요. 그래서 이건 뭐다? 증발 속도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점차 증가해요. 수증기량이 증가할수록 계속해서 응축 속도 증가한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A보다 B, B보다 C가 커지네. 이것은 바로 뭐다? 응축 속도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해석할 수 있는 게또 뭐가 있냐면 동적표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는 서로 어떻다? 같아질 것이다. 같아질 것이다, 찾았다. T3는 뭐다? 동적표형 상태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한테 동적표형 상태다라고 대놓고 줄 수도 있지만, 속도나 아니면 물질량이 일정한 걸 통해서 찾아라,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응축 속도와 증발 속도가 같다라는 걸 통해서 찾도록 했네요. 기억 갑니다. 기억은 물의 응축 속도이다. 네, 맞습니다. 니은 갈게요. T3일 때요, 이 동적표형 상태일 때, 이물 액체와 수증기는요, 동적표형 상태인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어떻다? 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액체의 양은 T3일 때가 T2일 때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더 생각해보자. 처음에 물만 있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수증기가 생겼어요. 당연히 물의 양은 어떻게 된다? 감소할 것이고 수증기는 증가할 거다. 그래서 여기 질문은 T3일 때가 나중이에요. T2가 그 전인 거잖아요. 이건 동적표형 상태죠. 그럼 T2일 때 T3로 가면서 계속해서 이 양은 감소할 거거든요. 내 질문은 이 물의 양이 T3일 때가 더 크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T2일 때가 더 컸고, 그 다음 T3일 때 감소하고, 동적표형 상태니까 이때부터는 일정이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디귿 선지는 틀렸다.
그럼 기억과 니은만 맞으니까 단몇 번? 3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동적표현 상태 알려주지 않았다. 정반응과 역반 속도가 같은 것을 활용하면 눈 쉽게 아주 그냥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양의

최대한 비교, 어디에서 어디, 아니면 속도 비교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해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한테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 겁니다. 왜 까다롭게 느껴질 거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냐면, 실제 0.1몰, 그리고 여기 상대값, 이 사이를 이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기체인데, 여기선 액체거든요. 그 우리는 이 기체를 통해서 액체일 때 양을 추론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표는 25도에서 밀폐된 진공 용기에 일단 X 액체에 대해서 넣어 주었습니다. 몇 몰? 1몰이요. 그래서 여기 1몰 넣어 주었다. 그리고 나서 시간에 따른 액체의 양에 대한 자료예요. 액체다.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T2일 때이 그림을 나타낸 건데요. 이때 X 액체와 기체는 동적표형 상태에 도달하였대. 와, 알려줬네요. 동적표형 상태에 도달하였다라고 알려줬어요. 까먹기 전 여기도 표기해놓을까요? 이때가 평형 상태야라고 지금 체크해놨어요. 자, 그럼 기억합니다. T3일 때 액체와 기체는 동적표형 상태 이루고 있다. 여기서 뭐 외부에 어떤 조건도 없다면 그대로 평형 상태는 유지될 거예요. 깨지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알려주는 힌트 또 있다. 여기에서 액체 양은요, 일정 유지되네. 그럼 동적표형 상태가 맞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니은 갑니다. 기체의 응축 속도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작다. 제가 여기까지 써놨으니까 한번 더 써볼게요. 이게 바로 액체가 증발하여서 수증기라고 말하고 기체라고 표현해야겠다. 물이 아니니까지. 자, 여기서 증발하여서 기체가 되고, 기체가 다시 역반응이 일어나면 응축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응축 속도는요, 동적표형 상태 이전까지는 계속 증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증발 속도랑 같아지겠죠. 그럼 T2일 때는 평형이에요. 그럼 아직 평형 상태에 도달 전이죠. 여기가 동적표형 상태고요. 아직 평형 상태에 도달 전이기 때문에 계속 증가할 겁니다. 근데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작다? 아니죠. 증가했기 때문에 커져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디귿. T1일 때, T2일 때, 이 기체 양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액체로 줬는데 기체를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X라는 액체가 기체가 되는 양과 기체가 액체가 되는 양, 이 변화량 자체는 같아요. 하나가 넘어가면 하나가 넘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전체 다 더해주면 반응이 일어났을 때 처음 시작점 몇이에요? 1몰이 그대로 유지돼야 돼요. 그럼 지금 여기 보니까 기체가 0.1이죠? 액체와 기체를 더해준 몇이어야 된다? 1몰이어야 돼. 그래서 액체는 이 T2일 때 몇인 거예요? 0.9몰입니다. 그럼 이거 상대값이지만 실제 값으로 바꾸면 얘가 지금 0.9몰인 상태란 뜻이에요. 20분의 1배가 된 거죠? 여기 똑같이 20분의 1배를 해주면 얘는 0.95가 됩니다. 0.95몰. 지금 제가 구해준 건 누구냐면 X 액체에 대한 양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물어본 건 기체죠. 그럼 기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기체라는 거 어떻게 구하냐? 바로 액체와 기체를 더해주면 계속 1몰을 유지해야 되니까 1을 빼주면 0.05. 여기서 1을 빼주면 0.1이 돼요. 그래서 T1일 때는 0.05, T2일 때는 0.1. 그래서 얘네들 비율은 몇이다? 2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다, 틀리다? 틀리, 아, 맞다. 자, 맞기 때문에 기억과 디귿이니까요. 답은 3번 가주시면 돼요. 다 구해놓고, 그쵸? 그래서 이 문제가 좀 까다롭게 느껴졌던 건 아마도 1몰에 대해서 전체에 대한 양이야, 이게. 라는 생각을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시작점은요. X만 존재했고 1몰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얘네가 계속 반응이 일어나도요. 전체는 1몰이어야 된다. 하나 넘어가면 하나 넘어와서 이게 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액체에 대해서 줬지만 우리는 기체에 대해서 찾아줘서 풀어줘야 되는 문제가 디귿 선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각 기체, 액체, 액체. 지금 묻는 거랑 주어진 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만 잘 잡아줘서 헷갈리지 않도록 따라가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다라는 걸 활용을 해봤는데요. 자, 이번엔 대놓고 그래프가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한번더 보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 문제가 두 문항 정도 있는데요. 이게 어떤 그래프가 주어질지 몰라요. 이렇게 대놓고 시간과 속도 그래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증발 안 주고 응축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증발만 줄 수도 있고, 아니면요, 여기에서 아까 연습한 것처럼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에 대해서 나눗값 기억나죠? 이거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어요. 평형 상태라면 1인데 평형 상태 도달 전에는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크기 때문에 1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율을 가지고 얘네 지금 기역에 들어갈 건 증발액의 응축 속도계, 니은에 들어갈 건 증발액의 응축 속도계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율을 가지고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온도에서 시간에 따른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짜잔. 자, 이번 문제에선 여러분들 보자마자 얘 지금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어디서부터 동적표현인지 느낌 왔어. 이게 바로 보여야 돼요. 한번 발문 읽어볼게요. 그림은 밀폐된 진공 용기에, 자, 일단은 뭐부터 넣었다? 물을 넣었다. 액체 상태 써놓고 시작할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요. 기역을 나타낸 건데, 기역은 증발 속도, 응축 속도 중 하나이다. 자, 물에 있었고요.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제 수증기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물이 수증기가 되는 증발이 일어날 거고요. 그럼 수증기가 다시 물이 되는 응축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 요 그래프에서 딱 보자마자 온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무슨 속도는 일정해야 돼요? 증발 속도요. 그럼 증발 속도는 일정해요. 자, 증발 속도는 일정하다. 그러면은 작았다가 점점 커지는 누군 거예요? 응축 속도는 점점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니까 처음에는 물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증발해서 수증기가 생겨서 결국에는 얘네가 응축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가를 하다가 일정해진 그래프, 바로 이건 뭐다? 응축 속도 그래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기역 갑니다. 기역은 물의 증발 속도이다. 증발 속도 어때야 된다? 일정해야 된다. 온도가 일정하면 일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틀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니은. 수증기의 양은요, T2와 T1을 비교해보자라고 돼 있는데, 처음에 물만 있었어요. 물이 그러면 수증기가 될 거고, 감소. 수증기는 계속 증가할 거고, 그럼 수증기 양은요, 시간이 지나면 증가. T1에서 T2로 갔을 때 증가해야 돼요. 그래서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많다? 네, 맞습니다. D급 갑니다. 동적평형에 도달한 이후에는요, 액체의 양 일정이 유지되어야 된다. 그렇죠. 액체의 양도 일정 유지, 그리고 기체 수증기의 양도 일정 유지. 모두 다 각각 유지. 하지만 반응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으니까요, 답은 4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프에서 응축 속도, 증발 속도 찾는데 어려움 없었죠. 이제 조금 난이도 올려서 새로운 그래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자,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 이 비율로 물어봤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떠한 발문의 힌트가 있을 거거든요. 읽어볼게요. 그러면 밀폐된 진공 용기 안에, 자, 물을 넣었다. 처음에 넣어준 건 물부터. 자, 물 넣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물의 증발 속도분의 응축 속도를 나타낸 거고요. 여기서 힌트 갑니다. T2일 때, 여기일 때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물과 수증기는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였다. 이때는 동적평형 상태입니다. 이걸 잘 활용해서 문제 풀어주면 될것 같아요. 처음에 물만 있었고요. 시간이 지나면 이 물이라는 게 수증기가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일어났다? 아하, 증발이 일어났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이 수증기가 다시 모여가지고 물이 돼요. 그걸 뭐라고 해요? 응축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석해주는 거. 동적평형 상태예요. 그러면 이 증발과 응축 속도 서로 어떤 상태다? 같은 상태일 것이다. 그래서 동적평형 상태에서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은 상황일 것이고요. 각각의 양은 어떨 것이다? 액체에 대한 양, 그리고 수증기의 양은 어떨 것이야? 오, 일정할 것이야. 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기억 갑니다. 자, 그럼 X가 1이니? 오, 지금 동적평형 상태에서 증발 속도, 응축 속도가 같기 때문에 이 비율에서 얘들이 같아요. 그 값은 몇이야? 1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럼 T2일 때 바로 이 X값은 몇이다? 1이구나. 라는 걸 물어본 거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실제로 응축 속도와 증발 속도를 측정할 수가 없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주어지지 않잖아요. 다만 이 동적평 상태에서 정확한 값, 그리고 그 전에 1보다 큰지 작은지 요 정도는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럼 니은 갑니다. 응축 속도는요. 계속해서 일정한가요? 아니면은 증가를 하나요? 왜냐면 우리가 처음 물만 넣어줬기 때문에 나중에 수증기가 생겨서 응축 속도가 점차 증가한다라고 했었죠. 그럼 응축 속도는 증가하는구나. 그러면 T1과 T2
T2와 T3네요. T2에서 T3 갈때 증가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T2에서 동적형 상태예요. 그럼 증가해야 돼, 안 돼야 돼? 일정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T2와 T3일 때 동적형 상태야. 그래서 얘는 어때야 돼? 일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 선지를 풀다가 응축수도 계속 증가해야지 라고 했다. 여기서도 증가? 그러면 틀려요. 왜냐면 이거는 동적형 상태에 여기서부터 도달했기 때문에 계속 쭉 일정하다. 평형 상태가 깨지지 않는 한. 이해되셨죠? 그래서 동적형 상태 이후도 많이 물어봐요. 그럴 때는요, 모든 게다 일정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D급 갑니다. 자, 여기서 수증기분의 이 액체의 양을 물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더, 이 액체라는 건 무엇이 되고 있다? 수증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감소를 할 거고, 수증기는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T1과 T2는 시간 순서거든요. 그럼 봤을 때, 이 수증기의 양은요, 시간이 지나면 증가할 것이고, 그 액체의 양은 감소할 겁니다. 그럼 비율 자체가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집니다. 그래서 T1과 T2 비교할 때 T2일 때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질문은 T1과 T2 비교했을 때 T1일 때가 더 크다. 네, 맞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비율에 대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얘는 감소, 얘는 증가. 그래서 초기보다 얘네 비율 자체는 감소하겠다. 그럼 기역과 디귿이 맞으니까 답은 몇 번? 3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물의 상평형이 끝났고요. 사실상 또 출제되는 상평형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기체와 고체, 승화 반응에 대해서도 종종 나와요. 수능에서도 이산화탄소의 승화 반응이 나왔습니다. 상평형 의미는 똑같아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두 가지 이상의 상태가 공존할 때 서로 상태가 변하는 속도가 같아서 겉보기에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 반응, 그리고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 반응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 고체가 기체된 승화 속도와 기체가 고체가 되는 이 승화 속도가 같네? 동적평형 상태다라는 걸 찾아내야 됩니다. 자, 어떤 예시가 또 있냐면 바로 아이오딘이에요. 아이오딘 고체가요, 기체가 되는 이 승화 속도와 기체가 다시 고체가 된 승화 속도가 같은 상태가 바로 동적평형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고체는 흑자색이고 기체는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색 변화가 없을 때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문제를 통해서 한번더 개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아이오딘에 대한 상평형 문제예요. 표는 밀폐된 진공 용기에 아이오딘 고체를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시간에 따른 아이오딘 고체와 기체에 대한 양을 나타냈고요. 시간이 ET일 때 아이오딘 고체와 기체는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였다. 이때 바로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였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였다? 그럼 각각의 양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여기 속도가 아니라 양이에요. 주의하세요. 그래서 각각이 지금 일정 유지될 거예요. 그래서 양이기 때문에 서로 지금 같다라고는 둘수 없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고체일 때 얘네가 기체가 되네. 승화 반응이 일어나요. 그럼 기체가 생겼네. 그럼 다시 이제 고체로 돌아가는 승화 반응이 일어나겠죠. 둘다 승화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정반응인지 역반응인지 기억합니다. 자, X와 Y를 비교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X다라고 하는 거랑 Y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T일 때 서로의 양이 같아요. 근데 아직 여기는 평형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고체죠? 고체는 기체가 되니까 감소할 거고, 기체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건 고체는 계속 감소할 거야 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럼 기체는 계속 증가하다가 일정해질 거거든요. 그럼 이 X라는 건 B보다 작은 값. B보다 작은 값, Y라는 건 B보다 큰 값. 그래서 이 비율 자체가 1보다 큰이라는 질문이니까 맞습니다라고 가주면 되겠죠. 니은, 이번에는 기체에서 고체로 승화되는 역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일 때가 ET일 때보다 크다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T일 때와 ET일 때 비교하면 얘는 계속 어떻게 될 것이다? 증가할 것이요. 양이 아니라 지금 속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선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T일 때가 ET일 때보다 크다? 이건 아니고요. ET일 때가 더클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럼 양도 당연히 증가하니까 속도도 증가하겠죠. 근데 저는 한번더 여기다가 화살표 표시한 건 양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승화 속도에 대한 의미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얘는 틀렸다. 디귿. 3T일 때, ET까지 줬는데 3T일 때요. 평형이 깨지지 않는다면 그대로 모든 게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3T일 때이 아이유딘

0: 기체의 양은요, y보다 많다? 아니요, y로 유지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그럼 기억만 맞으니까 답은 1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승화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 정반응도 역반응도 승화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디인지 잘 봐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은요, 개념 체크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사실은 개념 체크 옆에 질산, 여기서 이산화질소랑 사산화이질소에 대한 평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거 다루면서 개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산화질소는 적갈색입니다. 근데 이산화질소만 넣어두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산화질소가 두 분자가 만나면 사산화이질소가 돼요. 이렇게 사산화이질소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적갈색이었죠? 사산화이질소는요, 무색이에요. 그럼 얘가 적갈색인데 사산화이질소가 생성이 되면 적갈색 연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연해집니다. 근데 연해지다가 어느 순간 색 변화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사산화이질소가 다시 이산화질소로 분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색 변화가 더 이상 없네? 그럼 뭐다? 동적 폐화 상태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실험을 또 어떻게 할수 있냐면 얘가 정말 가역 반응이 맞는가? 정반응이 일어나고 역반응이 일어나는 게 맞는가? 확인하기 위해서요. 반대로 이번에는 사산화이질소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사산화이질소, 제가 아까 무슨 색이라고 했어요? 무색이라고 했죠? 무색이었는데 진짜 얘가 가역 반응이라면 사산화이질소만 넣어줘도 무슨 색이 나타나야 돼요? 바로 이산화질소인 무슨 색? 적갈색이 나타날 겁니다. 자, 근데 얘네가 사산화이질소가 분해되면 이산화질소가 두 분자로 이제 생성돼요. 그럼 이제 적갈색이 생겼어. 적갈색이 생기다가 얘네도 막 계속 진해지는 게 아니라 색이 이제 일정 유지되겠죠? 펄의 가역 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나고 정반응과 역반 속도가 같아졌네. 그때 바로 동적폐형 상태에 도달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바로 이 실험에 대한 질문이 1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투명한 밀폐 용기에 사산화이질소 딱 무색이라 써있네요. 사산화이질소를 담아두면 무색의 사산화이질소 일부가 적갈색의 이산화질소로 분해가 됩니다. 자, 그때 혼합기체가 연한 적갈색에서 색 변화가 멈추는데요. 왜 멈추냐면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동적폐형 상태에 이르렀구나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동적폐형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이에요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니까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밀폐된 용기에 들어있는 액체의 속도와 기체의 속도가 같아져서, 자, 어려운 친구는 물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물이 증발이 일어났어요. 그럼 얘가 당연히 기체가 될 거고, 기체가 생기면 그 역반응인 응축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액체의 증발 속도와 그리고 기체의 응축 속도가 같아져서 무슨 상태에 도달하였다?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기체의 양과 액체의 양이 각각 일정의 유지가 되어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가 상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웠던 내용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야겠죠? 자, 유니크 킥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린 상평형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요, 상평형 물에 대해서 동적평 상태를 찾는 연습, 속도와 각각의 양이 일정해지는 것두 가지를 가지고 찾는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고 와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음 시간에 용해평을 배울 거니까요. 그 개념에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더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질문 가도록 할게요. 다음 유니크 키. 자, 이번에는 밀폐된 용기에다가 물만 넣어두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충분한 시간 지났더니 동적폐형 상태에서 이 수증기가 물로 되는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OX. 동적폐형 상태는 겉보기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실제로는 일어나고 있어요. 정반응도 역반응도 그걸 잘 생각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동적형 이야기 마저 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한문의 김재호입니다. 우리 앞선 시간 단문에서도 조급해하지 말아라, 성급해하지 말아라, 이런 문장을 많이 배웠는데, 오늘 역시 이런 말을 기억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급히 서두르지 말고, 우린 분명히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요. 오늘은 10강이고요. 3문 첫 번째 시간입니다. 73쪽을 펴시고 집중탐구 첫 번째로 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또 어떤 신금을 울릴 만한 좋은 말들이 나오는지 한자 한자 짚어가면서 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자는 자자 뭐뭐 하는 사람이란 뜻도 있고 뭐뭐 하는 것이란 뜻도 있습니다. 염자가 청렴할 렴자입니다. 두음법칙 때문에 선생님이 염이라고 적어 놓았지만 원래의 음은 렴이죠. 청렴 할때 청렴이라는 것은 이 정도가 되겠죠. 목지 분무 본무로 목자는 치다 목자입니다. 양치기 소년 할 때에 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양을 치거나 뭐 염소를 치거나 이런 아이들을 일컬어 목동이라고 얘기하죠. 그때의 치다 뜻입니다. 양을 친다는 것은 양의 무리를 다스린다는 말 똑같죠. 그래서 다스리다의 뜻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스림의 지자 주격으로 쓰일 수도 있고 관용격으로 쓰일 수도 있는데 뒤에 일 무자, 일이라는 명사로 풀이가 되는 한자가 오니까, 본무, 명사를 꾸며주는 관용격의 역할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청렴이라는 것은 다스림의 근본적인 일로,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다스림의 근본적인 일이 뭐냐 하면, 렴이다, 청렴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모든 선의 근원이요라고 풀면 되겠죠. 지자가 또 나왔는데 그 뒤에 따라 나오는 한자의 풀이가 근원이라는 명사이므로 근원은 근원인데 어떤 근원인지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만 요것도 앞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문에 나오는 숫자 10, 100, 1000, 만을 정말 딱 10, 100, 1000, 10,000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었죠. 모든, 많은, 온갖 정도로 풀이하면 더 좋다. 만 가지 선보다는 모든 선의 근원이요. 이렇게 풀면 좋겠죠. 모든 선의 근원이 뭐예요? 앞에 나온 청렴입니다. 그리고 지자가 또 나오네요. 뒤에는 뿌리라는 명사로 풀이가 되는 근자이므로 역시 뿌리는 뿌리인데 어떤 뿌리인지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모든 덕의 뿌리이니 근원이니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깔끔하게 풀이하고 넘어갈게요. 청렴이라는 것은 다스림의 근본적인 일로 모든 선의 근원이요, 모든 덕의 근본이니 이 정도 풀이가 되겠죠. 불렴이 능목자는 불렴 청렴하지 않으면서 입자는 한문에서 접속사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뭐 하고 뭐뭐 해서 뭐뭐 하나 정도로 풀이가 되죠. 여기는 뭐뭐 하나로 풀었습니다. 청렴하지 않으나 또는 청렴하지 않으면서 않으면서가 더 매끄럽네요. 청렴하지 않으면서 능자는 뭐뭐 할수 있다로 풀이된다고 했었죠. 지금 능자 정도는 머릿속에 다 있죠. 가능득 뭐뭐 할수 있다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청렴하지 않으면서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있지 아니하다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청렴하지 않으면서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미지유야라 이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여기서의 지자는 대명사 앞에 나온 그러한 것, 그러한 사람은 있지 아니하다,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어떤 그 다스림, 행정의 근본이 되는 것이 청렴이요, 모든 덕, 그리고 모든 선의 출발점이 청렴임을 강조한 그런 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고지 성왕은 지자가 또 나왔네요. 참 많이 나오죠. 뒤에 성왕, 왕 명사가 나오죠. 따라서 지자는 성왕은 성왕인데 어떤 성왕인지 꾸며주는 역할. 옛날의 성왕은, 성스러운 왕은, 성스러운 왕은 뭐 도덕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서 길이 우러러 본받을 만한 그런 왕을 성왕이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옛날에 성왕은 어떻게 했냐? 잘 다스려져요, 지금. 잘 정치가 잘 되고 있어요. 정치할 때 치자죠. 잘 다스려져 잘 다스려지고 있을 때뭐잘 돼가고 있네. 이 정도면 됐지 뭐 하고 그냥 안락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어지러울 때를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잘 다스려져도 혼란스러워질 때, 어지러워질 때를 잊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편안할 때도 그 편안함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위태로워질 때를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항상 혼란스러움에, 위태로움에 대비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옛날에 성왕이.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극히로 한 가지 힐하여 극자는 극기 훈련할 때의 극자입니다. 이기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여기서는 능하다, 할수 있다, 잘한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힐자는 힐란하다, 힐문하다 할 때에 따져 묻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더 잘하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가한 날에 더잘 다스릴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힐자는 따져 묻다, 다스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800자 범위에서 벗어나는 한자이기 때문에 만약 수능에 출제가 되면 밑에 뜻이 표기되어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왕은 옛날의 성왕은 한가한 날에 사냥 가거나 유흥을 즐긴 것이 아니라 더잘 다스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하여 장황, 장자는 베풀다의 뜻도 있고 버리다, 기세가 오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황은 임금 황자로 많이 쓰이죠. 황제. 그런데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성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세를 올려서 더 융성하게 했다라는 말이 바로 장황입니다. 어떤 때에 그랬냐 하면 김제 호어우, 호어우, 에, 기억나시죠? 요러한 때, 즈음제자 때 제자입니다. 즈음, 사이, 제, 때 모두 명사이므로 그 앞에 있는 지자는 어떠한 때인지 꾸며주는 관용격의 역할이 되겠죠? 완급의 때에 더 크게 성하게 하였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완급이 뭐냐? 서로 사실은 반대가 되는 한자죠. 완자는 느리다, 급자는 급하다, 급자입니다. 그런데 완급지제 그러면 급한 때라고 풀이합니다. 선생님, 완자의 의미는 어디 갔나요? 예를 들자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생사 그러면 삶과 죽음인데 생사의 기로 포인트가 어디가 있나요? 죽음에 가 있죠. 그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완급지제이지만 포인트가 급에 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급한 때에 더욱 벌려서 기세를 올렸다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하나 언급을 안 해서요. 그러니까 요 글은 거안사위 유비무환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요 부분이죠. 그쵸? 잘 다스려질 때도 혼란스러움을 잊지 아니하였으며 편안할 때도 위태함을 잊지 않았다라는 건 편안하게 살때 위태로움을 생각했다라는 거안사위와 통할 수가 있겠고요.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

라는 유비무환과도 통할 수가 있습니다. 집중탐구 두 번째로 갑니다. 성여 색은 왜 물려라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성은 귀로 듣는 귀 이자가 밑에 보이네요. 소리 성자이고요. 색은 눈으로 보는 빛깔 색자입니다. 가운데 있는 엿자 별표입니다. 뭐뭐와 더불어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고 A와 B 할 때의 와자 요것도 한번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선생님 친구와 더불어 똑같은 의미 아닌가요? 이거 왜 따로 쓰셨나요? 라고 묻는다면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대등한 관계를 연결해 주는 A와 B 할 때의 와, 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엿자를 앞뒤로 해서 성, 색이 왔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불어 주다의 뜻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를 연결하는 뭐뭐와 뭐뭐과의 뜻으로 쓰였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 소리와 빛깔은 이렇게 가야 합니다. 소리와 빛깔은 눈으로 보는 빛깔과 귀로 듣는 소리, 소리와 빛깔은 외물이다. 바깥 사물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과 반대되는 그 모든 것을 외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아,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아주 자극적인 컨텐츠? 아, 이렇게 핸드폰을 통해서 볼수 있는 자극적인 컨텐츠. 소리도 들리고, 빛깔도 보이고 하잖아요. 그런 자극적인 컨텐츠? 이런 것들은 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외물은 우리 마음속 바깥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외물은 항상 여기에 요것이 된다. 위자가 또 나왔습니다. 하다, 되다, 삼다, 위하다, 여기다, 만들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지금 선생님은 되다라고 풀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루자가 오는데, 루자는 포개다, 겹치다의 뜻도 있지만, 아, 누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폐를 끼치다의 뜻이 있습니다. 누가 된다. 음대로 가도 이해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항상 폐를 끼친다. 폐를 끼치게 된다. 항상 누가 된다라는 얘기죠. 어디에 귀와 눈에 누가 된다라는 얘기죠. 이 외물, 자극적인 컨텐츠 같은 것들은 항상 눈과 귀에 누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성, 색, 이런 것만 보다 보면 정말로 우리가 보아야 할 진실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제대로 들어야 하는 것들 귀에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외물이 눈과 귀를 멀게 한다라는 얘기죠. 귀와 눈에 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사람으로 하여금 령자를 잠깐 보겠습니다. 요 령자, 조령모계. 할때 나왔던 령자입니다. 아침에 명령하고 저녁에 고친다. 법령을 자주 바꿔서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때 조령모개라는 말을 쓰는데 그때는 명령하다의 뜻이었죠. 지금은 사동의 의미로 만들어주는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요렇게 한다란 얘기죠. 뭐가? 외물이. 아, 눈과 귀에 항상 누가 되게 하는 그 외물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발음을 잃게 한다라는 거예요. 올바름을 잃게 한다라는 얘기죠. 어떤 올바름이냐 하면 보고 듣는 올바름을 잃게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가려서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 정말 귀가 멀지 않았지만 귀머거리가 되고 눈이 멀지 않았지만 장님이 되는 그런 상황은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자극적인 콘텐츠 이런 거에 너무 빠지면 안될것 같습니다. 다음 글을 보도록 할게요. 유심이일하고 일이성이면 이렇게 문장이 흘러가고 있네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 일단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마음을 먹었다, 결심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이자가 따라 나오는데 이자는 한문에서 접속사 역할을 한다. 우리 배우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어서 마음을 먹고서 결심을 하고서라는 뜻이 되겠죠. 1. 하나같이 한다. 하나로 한다.
정도가 되겠죠? 한결같이 한다 정도가 됩니다. 일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죠. 모든의 뜻도 있고 한결같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어서 한결같이 한다라는 얘기는 마음을 먹고서 목표를 세우고서 한결같이 하면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요거는 목표 수립의 단계 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요거는 한결같이 한다라는 건 집중한다, 몰입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결같이 하고 정성스러우면, 정성성자죠. 정성스러우면 진심을 다한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성지 소지에는 그 정성이 이르는 고세는 정도의 풀이가 되겠죠. 지금 요 지자는 주격으로 풀었습니다. 소자는 뭐뭐하는 바, 뭐뭐하는 것, 뭐뭐하는 곳 정도로 풀이가 되는데 선생님은 여기서 곳이라고 풀었죠. 그 정성스러움이 지극한 곳에는 이르는 곳에는 정도가 되겠죠. 지자도 이르다의 뜻도 있고 지극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르다보다는 지극하다 정도가 뒤에 문맥과 조금 부드럽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정성스러움이 지극한 곳에는 금석 차투하니 쇠, 토, 돌, 도, 또한 투, 뚫을 투자입니다. 삼투압 그러죠. 뚫을 투자. 쇠도 돌도 또한 뚫으니 정말 쇠, 돌을 뚫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이 되겠죠.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먹고 그 마음을 한결같이 집중해서 하고 정성을 다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케 할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면 자신이 세상에 펼칠 그 의로운 생각들, 그 의로움을 펼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세상에 내가 이 의를 펼치겠어. 드디어 펼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이루어 질수 있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먹고 목표를 세우고 집중하고 한결같이 하고 모든 정성, 모든 열정을 쏟아 부으면 결국은 뜻도 펼칠 수 있고 일도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집중 탐구 세 번째로 갑니다. 부 지아비 부자, 남편 부자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한번 언급을 했었죠. 요 부자는 무릇이라는 뜻인데, 자, 이제 한 문장 출발이야, 준비해 라는 신호를 주는 글자. 또는, 자, 지금부터 내가 진리를 얘기할 거야, 법칙을 얘기할 거야, 잘 들어봐 라는 신호를 주는 글자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무릇, 범자도 마찬가지의 뜻으로 쓰일 경우가 있습니다. 무릇. 뜻이라는 것은, 무릇 뜻이라는 것은, 마음이 가는 것이다. 지자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이거 뭐야? 하면서 헷갈려 할수 있는데, 앞에 있는 지자는 주격의 의미를 나타내는 이가로 풀이가 되는 지자이고요. 뒤에 있는 지자는 동사 가다로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뜻이란 무엇이냐? 마음이 가는 바이다. 마음이 가는 곳이 곧 뜻이다. 그렇죠. 그렇죠. 계속해서 볼게요. 천하의 만사는 천하, 하늘 아래 이 세상이란 뜻이 되겠죠. 만사, 숫자 만은 어떻게 푸는 것이 좋다? 모든, 온갖, 많은 정도로 푸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이렇게 풀면 되겠죠.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막, 불, 없을 막자에 아니 불자. 그러니까 요렇게 아니하는 것이 없다. 요렇게 아는 것이 없다 정도가 되겠죠. 다 요렇다란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중 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이 되겠죠. 천하의 모든 일은 가로를 볼까요? 따를 수 입니다. 뭘 따라가냐 하면 그 마음이 가는 곳을 따라서 잘 따라오셨나요? 자, 다시요. 그 마음이 가는 곳을
따라 서 이렇게 됩니다. 그 마음이 따라가는 곳을 앞서 뜻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마음이 따라가는 곳을 따라 서 이자 접속사 역할을 하는 이자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따라 서이 위가 나왔습니다. 이와 위 사이에가 A, 뒤를 B로 놓는다면 A를 B로 여기다, A를 B로 하다, A를 B로 삼다 정도의 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준적으로 여기지 아니함이 없다. 일단 쭉쭉쭉쭉 풀이를 해볼게요. 문장이 길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천하의 모든 일은 그 마음이 가는 곳을 따라서 그것을 준적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없다. 자, 이제 준적을 알면 됩니다. 준자는 준하다의 뜻도 있고 바로잡다의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기준의 뜻입니다. 그리고 적자는 관역의 뜻이 있습니다. 관역. 그런데 관역은 활 쏘기 할때 목표로 삼아 쏘는 것이잖아요. 목표나 표준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목표, 표준, 내 의미로 준적이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목표라고 할까요? 우리 준적을? 그렇다면 그 마음이 가는 곳을 따라서 그것을 목표로 여기지 아니함이 없다. 그것을 기준으로 여기지 아니함이 없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아주 긴 문장이라 선생님이 노파심 때문에 다시 한번 깔끔하게 풀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천하의 모든 일은 그 마음이 가는 곳을 따라서 그것을 기준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 이 정도의 풀이가 되겠죠. 맞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이 가는 곳, 자기 마음이 가는 것, 뜻을 따라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목표로 삼잖아요. 자, 다음 글을 보도록 하죠. 대범. 범자가 또 나왔습니다. 범자, 무릇 범자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무릇의 뜻입니다. 자, 이제 한 문장 출발. 내가 진리를 얘기해 줄게. 이런 시그널, 범자입니다. 선생님, 근데 그 앞에 대자는 또 뭔가요? 대범, 무릇이니까 아주 무릇, 뭐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요즘에 게시판에 글 쓰는 걸로 비유를 하자면 이글 꼭 봐주세요라는 제목 앞에 대괄호를 읽고 대괄호를 열고 필독 뭐 필참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긴급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런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범 무릇 정도로 풀이하면 됩니다. 무릇 천하의 일은 이 세상의 일은 됐죠? 천하의 일은 이 세상의 일은 모두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때가 있다. 천하의 모든 일은 모두 무릇 천하의 일은 모두 그 때가 있다. 그렇죠. 식물, 예쁜 꽃 하나 자라는데도 다 때가 있는 법이거든요. 세상 만물, 모든 것들은 모두가 그 때가 있다. 됐고요. 시래즉 자성하니 즉자가 떠나오네요. 뭐뭐 하면 요고 하면 요고다. 이렇게 되겠죠. 시래 때가 오면 정도의 풀이가 되고요. 때가 오면 스스로 이루어지나니 저절로 이루어지니 때가 오면 저절로 완성되니 이 정도의 풀이가 되겠죠. 불요 요자 기묘하다 필요하다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반드시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의 힘으로 재촉하지 않아야 한다 정도의 풀이가 되겠죠. 재촉할 최, 재촉할 촉입니다. 반드시 사람의 힘으로 재촉하지 않아야 된다. 모든 건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촉하면, 그것이라고 풀이하니까 더 이상하네요. 지자는 대명사이지만 풀이 생략. 재촉하면 반대로 혹, 도리어 혹, 해가 되기도 한다.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절대 성급하게 재촉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집에 예쁜 꽃 하나를 심었어요.
때가 되면 물론 물잘 주고 해를 잘 받게 해줘야 되지만 빨리 꽃을 보고 싶다고 해서 막그 씨에서 뭘 뽑아내거나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다려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은 아무것도 하지

하지 말고 기다려라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죠. 꽃 피는 시기는 따로 있을 테니까요. 지금 수능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너무 재촉하거나 성급하게 굴지 마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집중탐구 네 번째로 갑니다. 물, 뭐뭐 하지 말아라의 뜻을 가지고 있지요. 자, 엿자가 또 나왔습니다. 엿자는 더불어의 뜻도

여기서는 더불어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누구와 더불어냐 하면 뒤에 나오는 사람, 잡인. 잡은 섞일 잡자, 잡다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잡다한 사람과 더불어 이 정도가 됩니다. 잡다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본받을 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사람.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과 잡다한 사람과 더불어 교우하지 말고 정도가 됩니다. 교우, 서로 사귀는 것이 되겠죠? 교자 자체도 서로 사귀다 이의 뜻이 있습니다. 우자는 벗이란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일 때는 벗하다라고 쓰이죠. 그러니까 서로 벗하다 정도가 되겠죠. 사귀어 벗하다라고 풀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잡다한 사람과 더불어 사귀어 벗하지 말고 이 정도가 됩니다. 반드시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태라 정도가 됩니다. 승자 잠깐 볼게요. 승자 이기다 승자로 많이 쓰이죠. 승리했다 할 때의 승자, 승패를 점칠 수 없다 할 때의 승자, 이길 승자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긴 팀이 이긴 사람이 결국은 더 낫고 뛰어난 사람 아니겠어요? 낫다 뛰어나다의 뜻도 있습니다. 또 명승지 그럴 때는 경치가 좋다라는 의미로도 쓰이죠. 여기서는 낫다 뛰어나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뛰어난,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버타라 정도가 되겠죠. 여기서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라 하는 것은 국어를 1등급 받고 수학을 1등급 받는 그런 뛰어난 사람을 일컫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여기서의 뛰어난 사람이라면 도덕적으로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 인격적으로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 본받을 만한 점이 많은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런 사람과 버타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인 교접에는 여, 더불 여자입니다. 사람과 더불어 교접할 때에는 접자는 있다, 이어주다, 접하다의 뜻이 있지만 또 사귀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접은 사귀다라고 풀면 되겠네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귈 때에는 거지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거지. 거자는 거동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짓자는 멈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자는 거동한다, 움직인다라는 얘기고 짓자는 그 움직임을 정지한다, 멈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몸가짐을 일컫는 말이 거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글쎄요, 요즘에는 많이 안 쓰지만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행동 거지 똑바로 하세요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거지는 모든 몸동작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몸동작, 모든 행동은 반드시 공경할 줄 알아야 되고, 손,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귈 때에는 몸가짐을 항상 반드시 공손히 하라라는 얘기죠. 그리고 말은 반드시 근신하라. 삼갈근자, 삼갈신자입니다. 삼가고 조심하라라는 얘기죠. 남과 더불어 사귈 때 말을 함부로 하거나 생각 없이 행동하거나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가 됩니다. 다음 글을 보도록 하죠. 언능이면 무가언이요라고 했는데 언은 말하다, 말을 이야기하고요. 능, 또 나왔습니다. 가능, 즉 뭐뭐 할수 있다의 뜻으로 많이 쓰인다. 지금은 이제 딱딱 기억이 나겠죠? 말은 뭐뭐 할수 있다면이라고 풀이가 됩니다. 뒤에 있는 한자 요 글자가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하는 참을 인자입니다. 다시 말해 언능인이면 말은 참을 수 있으면 정도의 풀이가 되겠죠? 말을 참을 수 있다면 말은 참을 수 있다면 사실 말 참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막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게딱 생겼을 때 참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참을 수 있다면 요것이 없다란 얘기죠. 과언이 없다. 과자는 또 나왔습니다. 잘못이라는 명사로도 쓰이지만 지나다, 지나치다의 뜻으로도 쓰이죠. 물론 지나치다라고 풀어서 지나친 말이 없게 된다라고 해도 좋은데 그것보다는 더 명확하게 잘못이라고 풀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말이 없다. 됐나요? 말은 참을 수 있다면 잘못된 말이 없다.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다가 보면 말 실수가 섞여 들어가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찾아올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참을 수 있다면 당연히 잘못된 말은 없게 되겠죠. 또, 행. 요번에는 말과 의미적으로 반대가 되는 행동이네요. 그렇죠? 행동은 참을 수 있다면, 행동을 참을 수 있다면, 이번에는 잘못된 행동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도 생각보다 엄청 많거든요. 그런 행동들을 참을 수 있다면 잘못된 행동이 없다. 그쵸?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막 행동하다 보면 후회가 따르는 행동이 많게 되는데 그런 잘못된 행동이 없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언무가 행무가하고 이렇게 가는데 말에 잘못이 없고, 행동에 잘못이 없어서, 없고, 서, 이 정도가 되겠죠. 말에 잘못이 없고, 행동에 잘못이 없고, 서 정도가 됩니다. 이 자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접속사 역할을 주로 하는 글자입니다. 아, 말에 잘못이 하나도 없고, 행동에도 잘못된 점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해서 불위,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뭐가 되지 않은 사람이냐면 군자가 되지 않은 사람. 일단 위자 되다라고 풀었습니다. 하다, 되다, 삼다, 위하다, 여기다, 만들다 여섯 가지 정도의 뜻이 있다라는 것 이제 다 기억을 하시죠? 되다라고 풀었습니다. 군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정도가 되겠죠. 군자 처음 나왔는데 글쎄요. 군자를 딱 뭐라고 정의할까요? 완성된 인격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공자가 추구하는 최고의 인간 모습이 바로 군자였습니다. 군자.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정말 성인 군자 많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완성되어 있는 인격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군자가 되지 못하는 자는 그런 사람은 있지 아니하. 다 앞서서도 미지유야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또 나왔네요. 선생님도 군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군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군자 그러면 저기 멀리 어디 가서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그쵸? 말을 참을 수 있고 행동을 참을 수 있다면 바로 군자가 된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가 않아요. 오늘부터, 그렇죠.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조금씩 조금씩 참아가면서 잘못을 하나하나 줄여간다면 우리 모두 군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수능 실전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번, 2번 두 문제가 걸려있는 그런 지문이네요. 1번은 기억의 의미로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은 요 부분이네요. 2번 문제도 살짝 보고 올까요? 2번은 감사합니다. 출제자 선생님 하고 인사가 꾸벅 나오는 도금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일단 복습 삼아 전체 문장을 쭉쭉쭉 풀이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성왕은 잘 다스려져도 혼란스러워질 때를 잊지 아니하였으며, 편안하다라도 위태로워질 때를 잊지 아니하였다. 한가한 날에도 다스리기를 잘하여서, 급한 때에도 기세를 올려 잘 다스리게 하였다. 정도가 되겠죠? 장황하게 하였다. 자, 이제 1번 문제로 갈게요. 기억. 의미로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을 다시 보자면 잘 다스려질 때, 오, 잘 다스려지네. 뭐, 이제 나할일다 했어. 나 사냥 가야지. 그거 아니라, 위태로워지고 혼란스러워질 때를 잊지 않았다. 그때에 대비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편안하더라도 누워 자는 것이 아니라 위태로워질 때를 잊지 않고 그에 대비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1번 문제 볼게요. 1번부터 5번까지 쭉 읽어 보시면 몇 번인가요? 5번이 정답이 되겠죠? 평안할 때에도 위험과 곤란이 닥칠 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비하였다라는 뜻이

그러므로 1번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2번, 니은의 도금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에 빠지지 않고 한 문제씩 꼬박꼬박 출제가 됩니다. 1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1점 때문에 등급이 갈리면 안 되니까 소홀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능 특강 뒷부분에 부록으로 중고등학교 교용 한자 1800자가 실려 있는데, 쉬는 시간이라든가 점심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하기는 조금 힘들고, 그런 짬나는 시간에 반복적으로 계속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과 같은 문제는 단몇초 만에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앞에 있는 한자는 한가할 한자이고요. 뒤에 있는 한자는 틈 가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틈은 공간적인 틈이 아니라 시간적인 틈. 그걸 어떻게 알수 있나요? 왼쪽에 해 일자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해가 여기에 떠 있냐, 여기에 떠 있냐, 여기에 떠 있냐, 떠 있냐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죠. 그래서 시간적인 틈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2번은 한가할 한자의 틈가짜이니 한가라고 읽으셔야 하고, 2번을 정답으로 처리하셔야 되겠죠. 3번, 4번 두 문제가 걸려 있는 지문입니다. 3번 문제는 짜임을 묻고 있습니다. 단어의 짜임을 묻고 있는데, 단어의 짜임을 묻는 문제도 매년 빠지지 않고 한 문제씩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어의 짜임은 당장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총 5가지의 짜임이 있고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알아보기만을 모아서 진행하게 될 23강에서 단어의 짜임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단어의 짜임과 관련된 문제는 그때 23강에서 몰아서 한꺼번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갈게요. 자, 윗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문제는 뭐100% 출제가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교재를 펴시고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면서 풀이하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중심 내용이 뭔지,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는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틈날때 1800자 한자의 외우시고, 틈날때 교재를 펼치시고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면서 풀이하는 연습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볼까요? 마음이 있고서 한결같이 한다. 마음이 있다라는 건 마음을 먹었다라는 얘기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건 뜻을 세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뜻을 세우고 한결같이 한다라는 건 다른 생각 안 하고 집중한다, 몰입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몰입하여서 정성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성을 다 쏟아붓는다라는 얘기죠. 선생님이 좋아하는 말로 이야기하자면 모든 열정을 그 마음먹은 것에 하나같이 쏟아붓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정성이 지극한 곳에는 쇠와 돌도 또한 뚫으니, 뚫을 수 있으니란 얘기입니다. 뚫으니, 그때서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올바른 뜻, 의로움을 펼칠 수가 있다란 얘기고, 내가 마음먹은 일, 원대하게 목표로 삼았던 그 일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윗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마음 먹고 한결같이 하고 정성을 다하라란 이야기가 되겠죠. 그 이후에 모든 일이 잘될 것이다란 얘기니까요. 1번부터 5번까지 쭉 읽어보시면 몇 번이 정답인지 눈에 보이네요. 5번이네요. 그렇죠? 집중하여 정성스럽게 하면 어떤 일이든, 심지어 쇠와 돌도 뚫는 그런 일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5번이 정답입니다. 5번, 6번 두 문제가 걸려 있는 지문으로 갈게요. 5번은 풀이 순서를 묻는 문제,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수능에서. 그런데 풀이하는 것은 기본 중에 또 기본이니까 이런 문제도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시면서 풀이하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6번도 마저 볼까요? 글의 내용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사람은 결국 이 문제도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5번, 6번 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문을 같이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대범, 무릇. 천하의 일은, 이 세상의 일은 모두가 그 때가 있다. 때가 오면 저절로 이루어지나니. 이렇게 풀이가 되네요. 밑줄 그어져 있는 기억과 관련된 문제가 바로 5번. 마지막으로 풀이가 되는 한자가 뭐냐를 묻고 있네요. 다시 풀이하자면, 때가 오면 저절로 이루어지니. 아, 이렇게 풀이가 되니까 가장 마지막에 풀이된 한자는 마지막에 위치한 이룰 성자가 되겠죠. 아, 5번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6번 띄워놓고 계속 풀이해 가도록 할게요. 불요, 요자는 기묘하다, 중요하다의 뜻도 있지만 반드시의 뜻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반드시 사람의 힘으로 재촉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냥 때가 오면 절로 이루어질 뿐이니까 사람의 힘으로 재촉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그것을 재촉하면 어떻게 되느냐? 도리어 혹은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도리어 혹 해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아라. 그렇죠? 가만히 있어라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성급히 조급히 굴지 말아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따라서 6번 정답은 몇 번인가요? 말과 행동 불일치하는 사람 아니고요. 일이 되지 않는다고 재촉하는 사람. 재촉하지 말아라. 모든 건다 때가 있다라는 게 글의 중심 내용이니까 6번의 정답은 2번이 되네요. 자, 7번, 8번 두 문제가 걸려 있는 지문으로 갑니다. 7번 문제 볼까요? 기억과 의미가 통하는 것을 골라라. 기억은 따르다. 이 뜻을 가진 수자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미가 통할 수 있다면 따르다의 뜻을 가진 한자를 골라 답하시면 되겠죠. 결국 7번 문제도 1800자 한자의 음과 뜻, 특히 7번과 같은 문제는 뜻을 잘 알고 있는지, 그 뜻에 맞는 모양을, 한자의 모양을 잘 알고 있는지를 묻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가 되겠죠. 8번 볼까요? 글의 내용으로 보아 니은이 의미하는 것을 골라라. 자, 요것도 전체적으로 풀이가 불가능하다면, 요두 글자가 뭘 의미하는지 조금 찾기가 어렵게 되겠죠. 두 문제를 머릿속에 넣고 지문을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 무릇, 지압이 남편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요렇게 문장의 앞에서 무릇이란 뜻으로 쓰인다. 배우고 왔습니다. 무릇, 뜻이라는 것은 마음이 가는 바, 이다. 앞에 있는 지자는 주격조사 이 정도로 풀이를 했고, 뒤에 있는 지는 가다, 동사로 풀이를 했습니다. 마음이 가는 곳이다. 마음이 가는 바이다. 천하의 만사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요구하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그 마음이 가는 곳을 따라서 그것을 준적으로 여기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은 그 마음 가는 곳을 따라서 그것을 기준으로, 표준으로, 목표로 삼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일단 밑줄 쳐져 있는 기억과 관련된 문제가 7번이니까 이것부터 먼저 풀도록 하죠. 기억은 따르다의 뜻을 가진 수자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따르다의 뜻을 가진 또 다른 한자를 골라 답하시면 되겠죠. 1번이 따르다,
쫓다의 뜻을 가진 종자가 되겠죠? 1번이 정답입니다. 2번은 거스르다의 뜻을 가진 역자이고요. 3번은 보다, 보이다의 뜻을 가진 견자, 그리고 견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는 것 배우고 왔습니다. 4번은 말씀, 말하다의 뜻을 가진 언자이고요. 5번은 귀 이자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귀로 뭐예요? 들을 문자가 보이네요. 8번입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니은이 의미하는 것을 골라라. 준적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가는 곳을 따라서 그것을 준적으로 삼는다. 그럼 준적이라는 건 결국 그 마음이 가는 것이 되겠죠. 8번, 1번부터 5번까지 쭉 읽어 보시면 몇 번이 정답? 5번이 정답이 되네요. 마음이 가는 곳을 따라가는 것. 그쵸? 그것을 요거라고 여긴다. 요거는 그것이 되고 그것은 앞에 나온 내용이니까. 마음이 가는 곳을 따라가는 것. 정답이 되겠죠? 9번에서 10번 두 문제가 걸려 있는 지문으로 갈게요. 9번 문제입니다. 과자의 쓰임을 잘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나왔네요. 밑줄 친 한자의 뜻이 기역과 다른 것은 기역, 과자의 밑줄이 그어져 있죠. 본문에서의 과자, 지문에서의 과자는 어떻게 쓰였는지 알아야 되겠고, 밑줄 쳐져 있는 과자는 또 어떤 뜻으로 쓰이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일단, 과자는 잘못, 허물이라는 명사로도 쓰이고, 지나다, 지나치다의 뜻으로도 쓰인다라는 것, 우리 배워서 잘 알고 있죠. 자, 볼까요? 10번 문제도 마저 보고 오죠. 10번. 윗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중심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100%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면서 풀이하는 연습 끊임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문의 내용으로 갈게요. 말은 참을 수 있다면 잘못된 말이 없고, 행동은 참을 수 있다면 잘못된 행동이 없다. 그러니까 말도 행동도 참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말에 잘못이 없고, 행동에 잘못이 없으면서 군자가 되지 못한 사람은 그런 사람은 있지 아니하다. 그러네요. 말 참고 행동 참으면 말에 잘못이 없고 행동에도 잘못이 없고 그러면 군자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9번 문제 갑니다. 여기 기억을 밑줄 친 기억을 잘못되다라고 풀었습니다. 잘못된 행동 잘못으로 풀었죠. 따라서 밑줄 쳐져 있는 것 중에 잘못의 뜻으로 쓰이지 않은 걸 고르면 되겠네요. 1번, 과오. 요거 잘못이죠. 그쵸? 아, 잘못된과, 아, 뭐, 그릇된, 뭐, 요런 뜻이 되겠죠. 2번, 잘못과 허물 정도의 뜻. 역시 과실할 때의 과도 잘못의 뜻입니다. 공과 어떤 공적과 과실, 공적과 잘못이니까 3번도 잘못의 뜻이고요. 4번은 과거는 지나간 때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잘못의 뜻이 아니라 지나다의 뜻이 되겠죠? 따라서 기역과 뜻이 다릅니다. 5번 사과,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비는 게 사과이니까 5번도 잘못의 뜻으로 쓰였죠. 10번, 윗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언이야? 자, 일단 풀이를 다 했으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쭉 읽어 보시면 정답이 나오네요. 4번이네요.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참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이 없게 되고 군자가 될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10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오늘 10강 3문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3문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꼭 하고 다음 10, 1강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멘탈리스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특강 독일어의 정혜영입니다. 오늘도 혜영 쌤과 함께 열심히 독일어 공부해요. 자, 오늘 마지막 강의인데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19강의 문화 수능 실전 문제 볼 거고요. 20강도 문화 수능 실전 문제 보면서 우리 모든 책의 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9강 문화부터 봐야겠죠. 독일어권 국가의 이제 주요 명소들을 볼 거예요. 독일어권이라고 하면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렇게 세 개를 일단 기본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독일부터 주요 명소 보겠습니다. 독일하면 여러분 축슈피체 들어봤죠? 제일 높은 산이라고 해서 우리 또 공부했던 적이 있어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ie Zugspitze liegt in den Alpen. 그 축슈피체라는 산은요 어디에 있냐면요 in den Alpen, 알프스에 있대요. 더 정확히는 어디에 있냐면 an der Grenze, 이제 국경, 경계에 있대. 뭐와 뭐의 경계냐면 zwischen Deutschland und Österreich,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경계에 있는 그 알프스에 이제 축슈피체라는 게 있습니다. mit 2962 Metern, 그 2962m의 높이를 가지고 SG, 그 축슈피체는요, der höchste Berg in Deutschland, 독일에서 제일 높은 산이래. 독일에서 제일 높은 산은 하면은 여러분 축슈피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제일 높은 산입니다. Man kann mit einer Seilbahn oder mit der Zahnradbahn auf die Zugspitze fahren. 사람들은요, 뭐를 타고, 이 미스는요, 운송수단도 되고, 이제 교통수단도 된다고 했죠. 사람들은요, 자일반을 타거나, 케이블카를 타거나, 아니면 찬가트반이라고 해서 찬이 이제 이빨이잖아. 그래서 톱니바퀴, 톱니바퀴 열차를 타고서 아우티 축슈피체, 이 축슈피체까지 타고 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찬가트반을 생각해 보면요, 그냥 기차는 이게 워낙 높으니까 미끄러지거든. 그래서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맞물려서 딱딱딱 올라가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아니면 자일반, 케이블카 같은 거 타거나, 여기 케이블카인 사진인 것 같아. 케이블카를 타고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톱니바퀴 열차를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Wenn man auf der Zugspitze ist, 사람들이 그 축슈피체에 올라서면 kann man weit über die Alpensee, 이렇게 알프스를 멀리까지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제일 높은 산인데. Bei gutem Wetter kann man bis zu vier Länder sehen. 좋은 날씨에는요, 사람들이 bis zu 어디까지 볼 수 있냐면 vier Länder sehen, 네 개의 나라까지 볼 수 있대요. 네 개의 나라가 어디야? Deutschland, Österreich, Schweiz und Italien까지. 독일 당연히 볼 수 있고, 독일의 오른쪽에 있는 오스트리아도 볼 수 있고, 스위스도 볼 수 있고, 저 아래쪽에 있는 이탈리아까지 볼 수 있대요. Im Sommer kann man wandern oder in der Sonne sitzen. 여름에는요, 사람들이 이제 하이킹도 할 수 있고요, 햇볕을 쬐을 수도 있습니다. Im Winter fahren viele Menschen zum Skifahren auf die Zugspitze. 겨울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 축슈피체에 왜 가냐면요, zum Skifahren, 스키를 타러 축슈피체로 갑니다. Dort gibt es auch ein Gletschergebiet. 여기에는요, 빙하 지대도 있고요. 너무 높으니까 이제 춥겠죠? 그래서 얼음이 언 그런 지역도 있을 거고요. Und es liegt dort das ganze Jahr über Schnee.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das ganze Jahr über. 이 표현은 알아두세요. 1년 내내란 뜻이에요. 1년 내내 거기에는 눈이 있습니다. 만년설처럼 이제 안 녹는 눈이 있는 거죠. Ein Besuch auf der Zugspitze ist für viele Menschen etwas ganz Besonderes. 방문, 어디로의 방문? 축슈피체에서의 방문은, 그 방문은 für viele Menschen, 많은 사람들에게 etwas Besonderes. 근데 강조하려고 ganz를 넣긴 했죠? 부사를 넣긴 했는데 어쨌든 이거 형용사의 명사화된 거죠. 축슈피체로의 방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무언가입니다. 라고 해서 마무리를 했어요. 독일에는 이렇게 축슈피체가 명소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럼 오스트리아의 명소는 뭐냐 한번 볼게요.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뭔가 광산이죠? 이렇게 애들이 견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광산이니까 여기 갱도 같은 것도 있네요.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In der Nähe von Salzburg, 잘츠부르크 근처에는요, liegt 뭐가 위치하고 있냐면 das Salzbergwerke가 위치하고 있대요. 걔 이름도 있네. 할라인이라는 Salzbergwerke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금, Salzbergwerke는 광산, 소금 광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Es hat eine sehr alte Geschichte. 이 광산은요, 하나의 아주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Schon vor über 2500 Jahren haben Menschen dort Salz abgebaut. 벌써 언제냐면요, 2500년보다 그 전부터,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거지. 지금 2026년인데 2500년도 더 전에부터 haben Menschen, 사람들이요, dort, 거기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Salz를 abgebaut 했대. 소금을 채굴했대. 요거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어. 우리나라는 천일염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바다가 있으니까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얻죠. 근데 이런 오스트리아 같은 내륙 국가는 바닷물에서 소금을 얻기보다는 암염이라고 해서 이렇게 광산에서 소금을 채굴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때 사람들은 소금을 그 광산에서 채굴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Heute kann man das Bergwerk besuchen. 오늘날 사람들은 그 광산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Mit einer kleinen Bahn fährt man in den Berg hinein. 작은 기차를 타고요. 사람들은요, in den Berg, 산속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Im Salzbergwerk gibt es lange Holzhutzen, einen See unter der Erde und eine schöne Lichtshow. 이 소금 광산에는요, es gibt 사격이지 뭐가 있냐면 아주 긴 Holzhutzen, Hutzen 하면은 원래 그 뭐지 썰매 같은 거 말하는 건데 여기서 홀츠호첸은요 그 나무 미끄럼틀입니다. 이렇게 루츠는 미끄러지는 거거든. 그래서 홀츠호첸 나무 미끄럼틀이 있고요. 그리고 지하에 호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라이트 쇼라고 해서 빛 공연, 조명 쇼 같은 것도 있습니다. Der Besuch macht Spaß. 방문은요 너무 재밌습니다. Besonders Kindern, 특히나 애들한테 재밌습니다. Früher war Salz sehr wichtig und teuer. 옛날에는요, 소금이요, 매우 중요하고 매우 비쌌대. 소금이 거의 돈을 대신했잖아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냉장고 같은 게 없으니까 소금으로 이제 뭐 고기나 생선이 안 상하게 이렇게 하는 데도 이용했고 소금이 굉장히 비싼 거였죠. Die Region wurde dadurch reich. 소금이 매우 비싸니까 이 지역은 그걸 통해서, 이 비싼 소금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Deshalb heißt Salzburg die Stadt des Salzes. 그래서 이 잘츠부르크라는 도시는 또한 소금의 도시다라고도 한대요. 실제로도 여러분이 잘츠부르크 봐봐. 잘츠가 소금이고 die Burg 하면 이게 성이거든. 잘츠부르크라는 그 도시 이름 자체도 소금성이란 뜻이에요. 여기가 소금이 굉장히 이제 유명한 지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금 광산 봤고요. 이제 독일, 오스트리아 봤으니 독일어권 국가 하나 더 스위스 봐야겠죠? 스위스의 융프라우 요흐라는 거 볼게요. 융프라우는 원래 처녀라는 뜻이고 요흐는 이제 뭐겠어? 처녀 고개라는 뜻인데 뭐 여기서는 그냥 이름이니까 융프라우 요흐라고 보겠습니다. 뭔가 굉장히 이것도 높은 데인데 어딘지 한번 볼게요. 다시 융프라우 요흐. 융프라우 요흐는 리트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인 삼격 쓰겠죠? In den Schweiz Alpen, 스위스 알프스에 위치하고 있대. 알프스면 알프스지 왜 스위스 알프스야? 알프스가 워낙 여러 나라에 걸쳐 있으니까 스위스에 있는 알프스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한정을 좀 한 거예요. 스위스 알프스에 위치하고 있는데 Zwischen den Bergen, 산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맨시산이랑 융프라우산 사이에 스위스 알프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s ist 3454 Meter hoch. 이것은요, 3454m고요. 굉장히 높죠? 그리고 hat den höchsten Bahnhof Europas. 그리고 유럽에서 제일 높은 기차역이 있대.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산에 기차역이 있습니다. 실제로 스위스는요, 60% 이상이 그 알프스야. 그러니까 국토의 60% 이상이 알프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위스는 철도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지형이 워낙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산 꼭대기에다가 지금 기차역을 만들어 놨습니다. Man kann es mit der Zahnradbahn von Interlaken oder Grindelwald besuchen. 사람들은요, 뭐를 타고? Zahnradbahn 을 타고 아까 했는데 차네가트반 뭐였어? 톱니바퀴 열차. 그냥 열차는 미끄러져요. 워낙 높아서 톱니처럼 이렇게 맞물려서 가는 그 기차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톱니바퀴 열차를 타고 베주간 방문을 할 수 있대요. 융프라우 요흐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인터라켄이나 그린델바늘트라는 곳에서부터 이제 톱니바퀴 열차를 타면 여기 방문할 수 있습니다. Die Fahrt dauert etwa 2 Stunden. 근데 대략 2시간 정도 걸리고요. Dort gibt es das ganze Jahr über Schnee und Eis.

그리고 거기에는요, das ganze Jahr, 1년 내내, ganze Jahr über까지, das ganze Jahr über. 이 표현 알아둬야 돼. 거기에서는요, 1년 내내요, 시내와 아이스가 있대. 항상 추우니까요. Und auch im Sommer, 그리고 여름에도요, liegt die Temperatur, 기온이요, oft unter 0 Grad, 영하로 이제 유지가 됩니다. 굉장히 추운 곳이겠죠? 그리고 Besucher genießen den Blick auf die Alpen. 그리고 방문객들은 여길 가면 당연히 엄청 높으니까 뭘 즐길 수 있냐면 알프스의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Besuchen den Eispalast. 그리고 얼음 궁전하고요. Das Sphinx Observatorium. 그리고 전망대. 스핑크스 전망대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요게 전망대예요. 여기 사람들 조그맣게 보여요. 사람들이 높은 전망대에서 이제 내려다보고 있는 사진이죠. Das Jungfraujoch ist ein sehr berühmtes Reiseziel mit über 1 Million Besuchern pro Jahr. 그리고 Jungfraujoch라는 것은 매우 유명한 Reiseziel이다, 여행지이다. 뭐를 가진? 100만이 넘는 방문객을 가진 매년. 그래서 매년 100만이 넘는 방문객이 여기를 방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우리 세 개의 그 독일어권 주요 명소를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는요, 수능 실전 문제를 같이 이제 풀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밑줄진 부분과 발음이 이제 같은 거 찾는 거예요. 일단 읽어볼게요. Willst du wirklich alleine reisen? 너 진짜 혼자 여행할 거야? Keine Sorge, 걱정하지 마요. Ich bin jetzt erwachsen. 저다 컸어요. 저 어른이에요. 라는 표현인데요. 이제 성인인, 어른인, 이런 표현인데, 중요한 건 이제 밑줄의 발음을 보는 거지. 자, 이 erwachsen이라는 말에서요, 체하 s는요,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 정품이라 했어. 정품이 뭐야? 원래 그 단어에 체하 s가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있을 때만 얘가 정품이어서 크스로 난다고 했어. 원래 있을 때에만. 그럼 이게 정품이면 이제 가품도 있을 거거든. 그 가품과 정품을 구분을 해야 합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잭스부터 볼게. 잭스의 체하 S는요, 원래 있었어. 그러니까 체하 다음에 S가 이렇게 뭐 따로 더해진 게 아니라 체하 S가 하나였다고. 그래서 제시스 뭐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잭스라고 크스로 발음하죠. 크스로 발음해서 사실 답이 1번 벌써 나왔고요. 그럼 다른 게 이제 가품이거든. 체하 다음에 S가 따로 붙은 거. 근데 멀리서 보면 같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하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얘가 가품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봐봐. Machst. 여기는요. Machen이라는 동사에다가 이제 2인칭 단수 두일 때 machst가 되잖아. 2인칭 단수에 어미가 붙은 거기 때문에 얘는 체하랑 s가 나중에 결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인 거야. 따로따로 때는 machs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아니고요.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brauchen이라는 동사인데 2인칭 단수여서 st가 붙은 거여서 얘도 brauchst 이렇게 된 거라 흐스 이렇게 돼서 얘도 아니에요. 혹 슐레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다음에 슐레가 이렇게 합쳐진 거거든. 그래서 혹 흐에다가 슐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기 S 체하가 이렇게 하나로 돼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서 얘도 아니고요. 북슈타비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북슈타베라는 알파벳이라는 명사에서 나온 거여서 북에다가 슈타베가 된 거여서 북에다가 슈타베 이렇게 된 거거든. 그래서 얘도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단어에 체하 s가 있었냐 없었냐를 두고 이제 크스냐 아니면 흐스나 히스나 뭐 이렇게 다르게 되느냐를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볼게요. 공통으로 들어갈 말. Das Hotel ist voll. 이거. 호텔이 voll 완전하게 이렇게 됐대요. 완전히 어떻게 됐을까? Wir haben kein Zimmer frei. 우리는 빈 방이 없다. 이 frei라는 말은 ein Zimmer frei 이렇게 뒤에 붙어서 특수한 용법으로 빈방할때 이렇게 뒤에서 꾸며줄 수 있다고 했어요. 영어에서도 room available 하듯이 그 available 같은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빈 방이 없으니까 여기는 호텔이 모두 다 이렇게 뭔가 점령됐다. 호텔이 모두 다 예약됐다. 그래서 이제 없다라고 해서 뭔가 없다라는 말 들어가야 하는데 frei나 layer는 비어 있는 거니까 아니고. 지션은 안전한 거니까 아니고, 주류군 되돌아오는 거니까 아니고, 베제츠트잖아, 그치? 베제츠트 영어에 occupied라고 했어요. 뭔가 점령됨, 점령된, 이렇게 이용된, 이란 뜻, 예약된, 이런 뜻이었지? 그래서 베제츠트가 맞는데, 얘한테

또 만나볼게요. Das Telefon ist besetzt. 전화가 besetzt 된다라는 거는 전화가 사용 중이다라는 뜻이에요. 아, 그럼 besetzt가 예약된, 사용된, 점령된 이런 뜻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전화가 사용 중이어서요. Ich rufe später nochmal an. 이따가 다시 전화하겠습니다라는 문장이죠. 그래서 여기는 besetzt 단어 아시면 좋겠어요. 다음 넘어가서 우리 3번. 남자가 뭐라고 질문을 했더니요. 여자가요. Acht sich Euro mit Frühstück. Frühstück 포함해서 Acht sich Euro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 그러면은 뭐 최소 가격을 물어야겠죠? 가격 묻는 표현. Wie viel 아니면 was kostet? 요 표현이잖아요. 안 봐도 5번이네. Wie viel kostet eine Übernacht? 1박에 얼마입니까? 아침 식사 포함해서 80유로입니다. 자연스럽죠? 안 봐도 5번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면 Wo ist mein Schlüssel? 열쇠가 어딨나요? Wann gibt es Frühstück? 아침 식사는 몇 시인가요? Wann muss ich abfahren? 제가 언제 출발해야 하나요? Was gibt es zum Frühstück? 아침 식사 메뉴로 뭐가 있나요? 다 아니겠죠? 다음은 4번 볼게요. Der Zug kommt erst in 2 Stunden. 기차가 2시간 후에야 비로소 온대. Oh nein, 안 돼. Will ich hier am Bahnhof warten? 나는 여기 기차 여기서 기다린대. 2시간 후에 오는데도 기다린대. Okay, dann holen wir uns einen Kaffee. 그래, 2시간이나 기다릴 거면 우리 커피나 한잔 사오자. 커피나 한잔 어디 가서 받아오자, 가져오자 라는 말인데 그러면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기차가 2시간이나 기다려야 돼, 기차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다릴래. 그럼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 들어가면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trotz dem이라는 말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얘는 또 부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이렇게 도치되는 것까지 같이 보시면 돼요. 다추는요 그것에 더해서란 뜻이고, 다퓨어는 그것을 위해서란 뜻이고, 전스트는 그렇지 않으면이란 뜻이고, 다나흐는 그 다음에란 뜻이기 때문에 의미상 다른 건 들어가기가 어렵겠습니다. 다음, Hallo, ich möchte mein Gepäck abholen. 안녕하세요. 저는 제 짐을 좀 찾고 싶은데요. 라고 했어요. 짐을 찾고 싶대. 이렇게 호텔에서 짐을 좀 맡아주는 서비스들이 있잖아. 그래서 내 짐을 다시 찾는 상황이에요. 그럼 뭐라고 하면 좋을까? 저, 이 직원이. Möchten Sie auch Frühstück? 아침 식사 원하세요? 아니고요. Ja, ich bringe es Ihnen sofort. 제가 당신에게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맞죠? 2번이죠? 짐을 바로 갖다 주는 상황. Sie bleiben 3 Nächte, richtig? 3박 머무십니까? 아니죠? Der Parkplatz ist hinter dem Hotel. Hotel 뒤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아니고요. Leider haben wir kein Zimmer frei. 빈방 없네요. 아니죠. 다음 6번. 배가 원하는 방의 조건으로 알맞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Was für ein Zimmer möchten Sie? Was für ein이란 표현. 어떤 방을 원하는지 그 특성을 말해야겠죠. 어떤 방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그 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 Gibt es ein ruhiges Familienzimmer mit 3 Betten? 아, 조용한 가족이 머무는 방, 3배튼 침대 3개가 있는 방, 그 조건들을 말하고 있어요. Wie lange möchten Sie bleiben? 몇 박을 머무실 겁니까? Wir bleiben 4 Nächte, 그리고 4박 할 거고요. Von heute bis Montag, 오늘부터 이제 월요일까지요, 라고 했어요. 자, 조용한 방 맞죠? 4일간 쓸수 있는 방 맞죠? 3개의 침대가 있는 방 맞죠? 가족이 함께 머물 수 있는 방은 맞는데, 경치에 대한 이야기, 뭐 무슨 뷰인지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이 4번입니다. 7번. Hallo, ich möchte ein Einzelzimmer vom 15. bis zum 17. September. 저는요, 싱글룸을 원하는데요. 15일부터 17일까지,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원합니다. 오케이. Eine Nacht kostet 80 Euro. 1박에 80유로예요. Frühstück ist nicht dabei. 근데 아침 식사는 포함 안 했어요. 미포함이에요. Was kostet das Frühstück? 아침은 얼마인가요? 19 Euro pro Tag. 하루에 한번 먹는데 19유로입니다. Dann möchte ich das Zimmer mit Frühstück. 그럼 난 아침 식사 포함해서, 그쵸?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헷갈리면 안될게몇 박을 머무는지를 봐야 돼. 15일부터 17일이면 여러분, 15일, 16일, 17일 해서 3박이 아니라 15일부터 17일까지면 2박이거든, 그치? 15일 밤, 16일 밤, 이렇게 두 번의 밤이잖아요. 밤으로 세야 돼. 그래서 두 번의 밤이니까 2박이란 말이야. 그러면 일단은 방값만 80 곱하기 2를 하고,
그 다음에 아침 식사 포함하고 싶어 했어요.

있으니까 아침 식사 값만 19 곱하기 2를 하고 해가지고 얼마예요? 198유로입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2번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조금 어려웠어, 계산이. 그 다음 8번. My name is Schmidt. 제 이름은 Schmidt인데요. Ich habe mein Zimmer reserviert. 저 방을 하나 예약했습니다. Ja, Herr Schmidt. Schmidt 씨, 네. Ich habe Ihren Namen gefunden. 아, 여기 이름을 찾았네요. 뭐 이렇게 장부를 보거나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약한 명단을 보겠죠? 아, 여기 이름 있네요. Es gibt aber leider ein Problem.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Das Zimmer noch nicht fertig ist. 방이 아직 뭐안 완성되었대. 그러니까 방이 뭔가 정돈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됐대요. Oh, wie lange muss ich warten? 얼마나 기다려야 하죠? Etwa eine halbe Stunde. 대략 30분 기다리세요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생각해 보자. 문제가 있어? 근데 왜 문제가 있어? 방이 아직 정돈이 안 됐으니까. 방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한 이유겠네. 이유. 그치? 그 원인이겠네. 이유는 뭐야? While 들어가면 좋겠다. While das Zimmer noch nicht fertig ist. 방이 아직 정돈이 안 됐으니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가서 이유의 접속사가 좋겠어요. 그래서 while을 넣었습니다. 특히 이 while이라는 접속사는 종속 접속사이기 때문에 동사 이렇게 맨 뒤로 가는 거 이것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다음, wir nehmen heute das Taxi. 우리는 오늘 택시를 탑니다. Wir pünktlich ankommen können. 우리가 pünktlich하게 그 뭐죠? 정시에 우리가 제 시간에 늦지 않게 ankommen können 도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타겠죠? 그러면 여기는 뭔가 이 위해서라는 말 들어가면 좋겠어. 이것도 볼게. Ich nehme einen Regenschirm mit. 나는 우산 하나를 챙긴다. 왜? Es sieht nach Regen aus. 비가 올것 같기 때문에. 여기 또 뭔가 이유가 들어가야 돼. 그치? 아, 이거는 목적. 목적이고 이유가 들어가야 돼. 남이슨 목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의미로 해도 돼. 일단, 의미. 봐봐. Wir nehmen das Taxi. 우리는 택시를 타. 왜?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위해서니까 남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치? 뭐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는 우산을 챙겨. 왜? 비가 올것 같이 보여서. 그러면은 그거이기 때문에. 라고 해서 then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5번을 골라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우리 의미 안 따지고 문법으로 골라도 돼.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봐봐. Wir pünktlich ankommen können. 여기 동사가 맨 뒤로 갔어. 그럼 여기 아에는 종속 접속사가 들어가야겠지? 아 중에 종속 접속사는요. 이렇게 세 개밖에 없다.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문장 보면 Es sind nach Regen aus. 여기는 동사가 두 번째 자리에 있네. 그럼 여기는 대등 접속사가 들어가야 돼. 위에는 종속 아래는 대등. 그러면은 여기 세개 중에 대등 접속사는 또 얘밖에 없네. 그래서 답을 5번 이렇게 골라도 돼요. 이 문제는 의미로 풀어도 되고 어법으로 풀어도 괜찮습니다. 뭐 보통은 의미로 풀겠죠. 다음 10번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볼게요. Ich möchte ein Zimmer nach dem Süden. 저는 이렇게 남향인 방을 원합니다.인데요.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이상해. 왜냐하면 방향을 말하는 주된이란 말 물론 내야 주된은 맞지만 방향은 남성 명사예요. 맞지만 이때 방향을 말할 때는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nach Süden 해야 돼. 이거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어서 얘 틀렸고요. Auf welchen Namen haben Sie reserviert? 어떤 이름으로 예약하셨나요? 라는 뜻인데요. 이때 auf 다음에 사격 씁니다. 그래서 Namen의 연변화 명사 한건 잘했는데 welchem이 아니라 벨쉔으로 써야 돼. 데어데스 댄이니까, 그치? 댄 라면이니까 얘 틀렸다. 7번. Er will sich ein Fahrrad für einen Tag leihen. 그는 자신에게 하루 동안 자전거를 이제 빌리려고 한다라는 문장이에요. 여기 뭐 삼격, 사격 잘 썼죠? 문제 없고요. Wofür das hier in der Nähe ein gutes Restaurant? 어디서 내가 여기 근처에요? 좋은 레스토랑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뭐 특별하게 걸리는 게 없죠? 답이 그래서요. 세와 대가 있는 5번입니다. 자, 그 다음도 옳은 것만 고르래. 뭐가 문장이 되게 길다.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Er zeigt mir auf der Karte. 그는 나에게 보여준다.
아프테 카르테. 카르테는요, 뭐 카드란 뜻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지도예요. 지도 위에서 그는 보여준다. 모레카스 호텔. 호텔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만든 것 같아. 좀 이상해. 왜냐하면 요거는 지금 간접 의문문인데 모레카스 호텔 하면 이거 직접 의문문이거든요. 그래서 간접 의문문을 만들고 싶으면 리겐 동사 맨 뒤로 가야 돼요. 간접 의문문을 만들고 싶으면 후치돼야 된다. 그래서 얘 틀렸어요. Ich weiß nicht, 나는 몰라. Ob wir morgen in die Stadt fahren können. 우리가 내일 도시로 갈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나는 몰라라는 문장인데요. Ob이라는 종속 접속사 있으니 동사 맨 뒤로 간 거. 되게 잘했어. 얘잘 썼습니다. 세 번. Bevor fahren wir zum Bahnhof ab. 우리가 기차역으로 이렇게 출발하기 전에 박지, 그녀는 포장한다. Noch schnell ihren Koffer. 그녀의 가방을 이제 빨리 포장한다. 뭐 이런 문장인데요. 여기 어때? before가요. 종속 접속사거든? 그럼 동사가 후치돼야 돼. 맨 뒤로 가야 돼. 근데 동사가 먼저 와서 틀렸고요. 동사 여기로 가서 abfahren 돼야 되죠. abfahren 붙여가지고 이렇게 써야 돼요. 예, 틀렸습니다. 그래서요. 정답은요. 매만 있는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볼게요. 아데아체라는 어떤 뭐 기관인지 그룹인지 요거에 대한 내용인데 보겠습니다. Der Allgemeine Deutsche Automobilclub ADAC. ADAC라는 일반 독일 자동차 클럽은요. ist ein großer Club Deutschland. 독일의 커다란 클럽입니다. 커다란 클럽입니다. Er hilft Menschen mit einem Auto. 자동차가 있는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In gibt es schon seit 1903. 와, 근데 es gibt 사격이죠? 근데 이 아데아체라는 이 클럽은요, 벌써 1903년부터 있었대. 진짜 오래된 클럽이죠? Und er hat mehr als 22 Millionen Mitglieder. 그리고 그 아데아체라는 클럽은요, 2200만 명이 넘는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정말 많네요. Der ADAC hilft Autofahrern, wenn ihr Auto kaputt ist. 이 아데아체는요, 운전자들을 도와줍니다. 언제 그들의 자동차가 고장 났을 때, 그러니까 고장 났을 때 출동해 주나 봐요. Dann kommt ein gelbes Auto vom ADAC. 그러면 어떻게 하냐? 고장 나면 노란 자동차가 온대. ADAC의 노란 자동차가 옵니다. Ein Mitarbeiter repariert das Auto. 일하는 사람이요, 그 자동차를 수리해 주거나. oder bringt es in die nächste Werkstatt. 아니면은 그 자동차를 어디로 가져가 주냐면요. 가까운 정비소로 가져가 줍니다. Der ADAC macht auch Test. 그리고 테스트도 하는데요. 어떤 테스트냐면, wie gut ist ein Auto? 자동차가 얼마나 좋은가? Ist es sicher? 자동차가 안전한가? 이런 테스트도 진행해 줍니다. Der Club gibt den Mitgliedern Auskunft über Reisen und Verkehr. 그리고 이 클럽은요, 이 회원들한테 뭐를 주냐면요. 정보를 줍니다. 뭐에 대한 정보냐면 여행이나 교통에 대한 정보도 준대. 그러니까 아데아체가 뭐 고장나면 자동차도 고쳐주고 여러 정보도 주고 이렇게 하는 곳이래. 그래서 이게 하나의 클럽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료로 이렇게 가입하는 거예요. 1번 볼게요. Der Club ist schon fast 100 Jahre alt. 거의 이제 100년이 되었다. 거의 100년이 된게 아니라 1903년부터 있었으면 100년이 훨씬 넘었죠. 그래서 거의 100년이 되었다 틀렸고요. Der ADAC repariert und kauft alte Autos. ADAC는 수리해까지는 맞는데요. 뭐 자동차를 중고 매매하거나 뭐 이런 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3번. Er ist der größte Automobilclub auf der Welt. 세계에서 제일 큰 자동차 클럽인가요? 아니죠. 그냥 독일에서 크다고 했지, 심지어 독일에서도 뭐 제일 크다, 이런 말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얘는 틀렸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이거 너무 과하죠? Über 22 Millionen Menschen sind beim ADAC Mitglied. 2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ADAC의 이제 회원이다. 맞죠? 아까 회원이 2200만이 넘는다 했습니다. 답이 그러면 뭐예요? 4번이네. 5번은 틀리지만 그래도 볼게. Wenn ein Auto nicht mehr fährt, 자동차가 더 이상 못 달리면, 뭐 자동차가 이제 고장이 나면, kann der ADAC den Mitgliedern ein Auto leihen. 이 ADAC가 회원들한테 자동차를 빌려주나요?
아니죠. 자동차 대여한단 말은 없었고, 자기가 고쳐주거나 아니면은 가까운 정비소에 데려다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5번도 틀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20강의 문화 볼게요. 우리 독일어 국가로 여행 가야 되잖아요. 독일어권 국가로. 그래서 기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여러분, 독일이 어딘지는 알죠? 여기 제일 큰 거, 여기가 지금 독일이에요. 독일은요, 일단 온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하게 사계절이 뚜렷해요. 그리고 해양성 기후와 대륙성 기후 사이에 있대. 자, 해양성 기후라는 건 여기 북쪽이겠지, 북부겠죠? 여기 바다가 있으니까 해양성 기후가 있고, 이쪽은 이제 아래쪽은 대륙이니까 남부는 이제 대륙성 기후겠죠? 그래서 다시 해보면 북부는요, 북대서양 난류의 영향으로 비교적 온난하다, 기온차가 적다, 그렇게 보고요. 이 남쪽은요, 내륙이고, 또 남쪽에 알프스 산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영향으로 일교차가 크다. 그래서 겨울은 매우 춥고, 여름은 매우 덥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북부는 온난하고, 비교적 이렇게 무난하고, 남부는 이렇게 왔다 갔다, 일교차가 크다. 이렇게까지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스트리아는요, 어디에 있어, 일단? 여기, 독일에 여기 있는 나라, 여기가 오스트리아예요. 굉장히 이게 옆으로 돼 있잖아, 동쪽으로. 그래서 동서로 넓게 펼쳐져 있어.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세계의 기후 지역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동부, 요쪽 있잖아, 동쪽. 여기는 내륙이잖아. 동부. 여기는 대륙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적고요. 여름은 덥고 겨울은 몹시 춥지는 않다. 몹시 춥지는 않다 하고요. 자, 이쪽은요, 알프스 산맥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은요, 이제 고산기후입니다. 그래서 강수량이 많고, 여름이 짧고, 겨울이 긴 특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동부랑 알프스 지역 빼고, 나머지를 이제 기타 지역이라고 보고, 서쪽의 대서양과 남동쪽의 대륙성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스위스는요, 어디죠? 여기죠, 여기. 여기 스위스는요, 국토의 60% 이상이 알프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알프스이기 때문에 스위스는 우리가 알프스의 나라라고 부르죠. 독일에도 알프스가 있고 오스트리아에도 알프스가 있지만 이제 찐 알프스의 나라는 스위스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요, 온화한 기후와 뚜렷한 사계절이 있는 게 특징이다. 요 정도 정리할게요. 자, 우리 이번에는요, 발음 문제 한번 하겠습니다. Die Sonne scheint endlich wieder. 아, 햇빛이 드디어 다시 비치네. 마침내 다시 비치네. Prima, 좋다. Gehen wir nach draußen. 우리 밖으로 나가자라고 했어요. 여기서 발음이니까요. 이 에이는요, 복모음이죠. 복모음 발음 그냥 shine이니까 아이잖아. 요거는 뭐 아이, shine to 할때 아이, 아이 찾으면 되겠네요. 마우어, 아우지, 아우. 요거는 아우, 아우. 이거 아니고. fever. 강세가 있는 이에이기 때문에 길게 fever. 얘도 아니죠? Freund, 에우, 요거 뭘로 발음해? 오이로 발음하죠? 오이, 오이. 여러분, 이렇게 뭐쓸 줄은 몰라도 돼. 뭐, 근데 한글로 이렇게 오이. 이렇게 써도 될것 같긴 한데, 뭐, 여러분이 문제만 풀수 있으면 되니까요. 근데 오이 이렇게 쓰면 좀 그렇고, 이렇게 씁니다. Bäckerei. 이거는 아이로 발음하죠? 아이. 페어카이퍼, 아 움라우트에 우 있으면요, 오이. 그래서 우리는 아이 찾는 거였네. 답은요, 4번입니다. 이거는 쉽게 풀었어요. 복모음 다시 한번 또 보세요. 그 다음 2번. Das Wetter war unfreundlich. 날씨가 요렇고 freundlich, 뭔가 친절한 거니까, 날씨가 친절하면 이상하니까 날씨가 좋다, 날씨가 뭐 따뜻하다, 요 정도로 번역을 할 건데, 이거 하면서 이거 하니까 앞에는 이렇게 긍정적인 거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날씨가 뭔가 따뜻하다거나 뭐 좋다 뭐 이런 게 들어가야겠죠? 따뜻하거나 좋다, 사실 뭐 요거밖에 없네요. 마음 따뜻하다 요거 하나밖에 없지만, 또 아래도 볼게. Mir ist 이거, 나한테는 요렇다. Also, 그러니까 셋 마이너 약해 아웃. 그래서 나는 옷을, 자켓을 벗는다라는 문장이죠. 날씨 뭐 하면 벗겠어? 내가 더우면 벗겠지. 나한테 따뜻하면 벗겠지. 그래서 매스 밤까지도 맞네. 답이 4번이에요. 여러분, 요거 중요한 거뭐 있었어? 내가 더웠다고, 내가 덥다고 해서 이시빈 밤 하면 안 돼요. 이
체감 온도라는 거는 내가 경험하는 거거든. 경험자 구조라고 해서, 경험자 중심의 구조라고 해서 나는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mir ist warm 이렇게 써야 합니다. Ich bin warm, ich bin heiß, ich bin kalt 이렇게 ich bin 쓰면 안 돼. 나는 경험하는 거야, 이 날씨를, 이 온도를, 체감 온도를. 그래서 삼격으로 mir ist warm 이렇게 써줘야 돼요. 답은 4번뿐이 없었죠? 자, 소풍 날에 예상되는 날씨 볼게요. Next Woche ist unser Ausflug, oder? 다음 주에 우리 소풍이다, 맞지? Ja, richtig. 어, 맞아. Ich freue mich schon.

안 오고, 비는 별로 안 오고, und das Wetter ist oft kalt. 날씨가 춥대. 자, 비가 안 온다 해서 우리 힌트를 얻어야 돼. 비가 안 오고 추우니까 이제 건조하다라고 가야겠죠? 건조하다. 제일 따뜻한, 제일 날씨가 좋은, 가장 바람이 부는, 가장 건조한, 가장 구름이 낀. 자, 건조한으로 가야겠죠? 이 vanish란 말 여기서 이제 유추해야 돼. 비가 거의 안 오는 거니까. 다음입니다. 5번 볼게요. 날씨와 관련해서 배가 조언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볼게요. Es ist heute wirklich kalt und windig. 오늘 진짜 춥고 바람 분다. Ja, es ist besser, wenn du eine dicke Jacke anziehst. 이거 하는 게 낫겠다. 뭐가? 네가 두꺼운 자켓을 입는 게 낫겠다. 요게 제안이다. 그치? 조언이죠? Gute Idee. Und vielleicht auch Handschuhe. 그리고 아마 장갑도 좀 껴야겠네. Du hast recht. 맞아. Sonst wirst du vielleicht krank. 안 그러면 너 아플 수도 있어. 너 감기 걸릴 수도 있어. 이거죠? 그래서 두툼한 재킷 입기 5번이죠. 아, 요 문제도 굉장히 쉬웠습니다. 자, 그다음 6번. 빈칸에 들어갈 말 알맞은 거. This summer is hot and trocken. 아, 이번 여름은 정말 덥고 정말 뜨겁고 정말 건조하네. Ja, das stimmt. 맞아. Es hat seit Wochen nicht geregnet. 그치, 건조해. 왜? Seit Wochen. 몇주 전부터 nicht geregnet. 비가 안 왔어. 야, 맞아. Like it's alles schon ganz braun draußen. 밖에 봐봐. 지금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갈색으로 됐잖아. 그리고 뭐라고 하니까. Dann hoffen wir mal. 그럼 우리 한번 바라보자. 뭘 바라냐면, Das ist bald regnet. 비가 오기를 좀 바라자. 이런 말인데요.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자, 밖이 다 이제 너무 이렇게 흩날리듯이 이렇게 건조하다 보니까 브라운이라고 했어. 그럼 비가 오기를 바라자라고 했으니까 우린 비가 안 오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좋겠죠? 뭐가 들어갈까? 1번부터 보자. Es fällt uns an liegen. 우리는 비가 부족해. 이거 1번이죠? Es fällt 삼격 안 삼격해서 누구한테 뭐뭐가 부족하다였어요. 우리한테는 지금 비가 부족하네. 답은 1번입니다. Wir haben jeden Tag Regen. 우리는 맨날 비가 와 아니고요. Das Wetter ist sehr angenehm. 날씨가 매우 좋네 아니고요. Ich finde den Sommer sehr schön. 여름은 정말 멋져 아니고요. Das Wetter ist gut für einen Ausflug. 이 날씨가 소풍 가기 좋다. 이거 다 아니죠? 이거는 넣어봐야 풀수 있는 문제였어요. Wow, der Wind ist heute wirklich stark. 와, 오늘 바람 진짜 세다. 바람 왜 이렇게 세차냐? 야, 그래. Und es ist viel kälter als heute Morgen. 오늘 아침보다 훨씬 춥네. 비교급을 강조하는 거죠. Meine Hände sind schon ganz kalt. 손 너무 차가워. 그리고 뭐라고 하니까. Wollen wir ins Café gehen? 우리 카페 안으로 들어갈까? Gute Idee. 좋은 생각이야. Es ist zu kalt zum Spaziergang. 산책하기엔 너무 춥네. 얘네가 아마 산책하려고 했다가, 아유, 너무 춥다. 우리 카페 안으로 가자라고 한거 보니까. 한 명만 추운 게 아니라 이제 둘다 추운 상황이죠. 얘도 나손 시려? 해서 나도 추워 하니까 그래 너도 추워? 우리 카페로 들어갈까? 이렇게 가야 되거든. Mais c'est kalt 이거지. 우리 경험자 중심 구조라고 했어요. 이렇게 삼격으로 써야 돼. Ich bin kalt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이거는 1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골라볼게요. Guten Morgen, 안녕하세요. Schönes Wetter heute, oder? 날씨 참 좋죠? 이렇게 좀할말 없을 때 이렇게 인사로 시작하죠. 날씨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날씨 참 좋죠? 네, seit Tagen 며칠 전부터요. Hatten wir nur Regen. 비가 왔는데요. Aber heute scheint die Sonne wieder. 오늘은 그 태양이 다시 비치네요. Und es wird 이거. 계속 비가 오다가 오늘 햇빛이 비쳐. 그리고 이렇게 될 거래. 날씨가 이렇게 될 거래요. 어떻게 될까? Stimmt, 맞아요. Ich glaube, 제 생각에는요. Der Sommer kommt bald. 여름이 곧올것 같네요. 라고 했어. 그러면은 계속 비가 오다가 오늘 태양이 비치고 이제 점점 따뜻해지면서 여름이 오겠지. 그러니까 뭐가 좋을까? 점점 더 따뜻해집니다. 임마, 메아마가 좋겠죠? 별로 안 따뜻하다. 어제랑 똑같다. 차갑고 이제 윈디샤다 시원하고 바람이 분다 점점 더 추워진다 아니죠? 그래서 점점 더 따뜻해지는 상황 내용상 우리가 1번을 고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9번 볼게요.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 골라 봅시다. Unterschied 하면은요 차이고요. 소가는 게다가 밀트는 온화한 겁니다. 요거 조금 복잡해서 하나씩 좀 천천히 읽어볼게요. In Deutschland ist das Wetter nicht überall gleich. 독일은요, 날씨가 전반적으로 전체 다 똑같아요.

똑같진 않습니다. 독일이 뭐 워낙 크니까 북부, 남부, 일단 날씨 너무 다르고 다 다르대요. 날씨가 다 다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북부랑 남부를 구분해야겠죠. Im Süden und im Norden. 남쪽이랑 북쪽에는요, gibt es, 뭐가 있냐면, große Unterschiede. 커다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남부, 북부가 엄청 다르다고 했어요. Im Süden zum Beispiel, in München oder Stuttgart. 남쪽에는요, 예를 들면 남쪽에 있는 도시들을 말하는 거지. München이나 슈투트가르트 같은 그런 남쪽에 있는 도시들에서는요, Ist das Wetter oft sonnig? 이제 남쪽은 뭔가 날씨가 자주 따뜻하대. 자주 이렇게 햇빛이 써니하대요. 햇빛이 비친대요. Im Sommer ist es warm und manchmal sogar heiß. 그리고 남쪽은요, 여름에요, warm하고 따뜻하고요, manchmal 때로는요, sogar heiß, 덥기까지 하대요. Im Winter gibt es oft Schnee. 그리고 겨울에는요, 남쪽은요, 이제 눈도 자주 있대요. Vor allem in den Bergen. 특히 어디에? 산에. 그치? 남쪽은 산이 많으니까 산에 이렇게 눈도 오기도 한대요. 여기까지가 이제 남쪽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북쪽 보자. Im Norden. 북쪽에서는요. 북쪽은 뭐가 있을까? 도시. Zum Beispiel in Hamburg oder Kiel. 함부르크나 키엘 같은 그런 도시들에서는요. 그런 북쪽에서는요. Es ist das Wetter oft kühl und windig. 날씨가 자주 서늘하고 windig. 바람이 붑니다. Es regnet dort immer wieder. 그리고 비가 오는데 immer wieder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비가 옵니다. Und die Sonne scheint nicht so oft. 그리고 태양이요 그렇게 자주 비치진 않는데 이렇게 좀 날씨가 흐릿흐릿하지 항상 이렇게 써니하지는 않대. 항상 태양이 비치지는 않는데요. Der Wind ist mild. 그 바람은요 온화한데요. Aber es gibt fast keinen Schnee. 그치만 거의 눈은 볼수 없습니다. 눈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노덴에 대한 이야기. Im Süden gibt es also mehr Sonne und Schnee. 그래서 그 주덴에는요, mehr Sonne und Schnee. 그래서 햇빛 많고 눈이 많고요. 남쪽은 햇빛도 많고 눈도 많아. 그러니까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햇빛도 많고 눈도 많고요. Im Norden dagegen 북쪽에는요, 그와 반대로 mehr Regen und Wind. 비도 많고 바람이 많습니다예요. 그래서 굉장히 남부랑 북부랑 엄청 다르죠. 그래서 독일 여행할 때는 선생님이 맨날 말하는 게 뭐였어? 그 자기가 갈 지역의 날씨를 꼭 보고 옷을 입고 가야 돼요. 날씨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지역마다. 일단 1번부터 봅시다. 1번. Die Sonne scheint im Norden, öfter als im Süden. 그 태양이 비칩니다. 북쪽이요. 더 자주. 뭐보다? 남쪽보다. 남쪽보다 북쪽이 태양이 자주 비치나요? 아니죠. 태양이 많은 거는요, 주덴이었어요. 얘네 둘 이렇게 바꿔야겠다. 이렇게 바꿀게. 이렇게 바꿀게요.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일단 1번이 정답이죠. 1번 이렇게 고르고요. 다른 거는 맞을 텐데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In winter, schneit es im Süden, mehr als im Norden. 겨울에는 남쪽이 북쪽보다 더 눈이 많이 온다. 맞고요. Städte wie München und Stuttgart. 뮌헨이나 슈투트가르트 같은 도시들, 이거 남쪽에 있는 도시들이죠. 얘네들은요, haben oft sonniges Wetter. 자주 햇빛이 비치는 날씨가 있습니다. 맞죠? Im Sommer kann es im Süden nicht nur warm, sondern auch heiß werden. 여름에는 남쪽은요, warm한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heiß 하기까지 합니다. 맞죠? Im Norden ist das Wetter im Sommer oft kühler und windiger als im Süden. 북쪽에는요, 날씨가요, 여름에 더 자주 이렇게 시원하고 더 바람이 분대. 뭐보다? 남쪽보다. 그쵸? 맞죠?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맞는 내용이에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 찾아볼게요. Es wird langsam Frühling. 아, 천천히 이제 슬슬 봄이 되네. Ja, es ist sonnig und nicht mehr so kalt. 이제 햇빛이 비치고 더 이상 춥지가 않아. 그리고 이렇대. 봄엔 어떨까? Richtig, man kann nachmittags länger draußen bleiben. 맞아, 사람들은 오후에 밖에서 더 오래 있을 수 있대. 밖에 오래 있을 수 있다는 말은 이제 시간이, 낮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말이겠죠? 봄이 오면 뭐낮 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겨울보다, 그치? 낮 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뭐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래서 낮 시간이 뭐 길어진다, 뭐 이런 거 넣으면 좋겠어? Es wird früher dunkel. 더 일찍 어두워지는 거 완전 반대지. Es wird jeden Tag kälter. 더 추워지는 것도 아니죠. 봄이 되는데. Der Schnee liegt noch überall. 이게 저녁에 이렇게 곳곳에 눈이 있다. 아니죠. 봄이 되는데. Die Tage werden immer länger. 낮이 점점 길어진다. 얘가 맞네. 그치? 낮 시간이 길어진다.

Nächste werden immer länger. 밤이 길어진다. 이것도 완전 반대죠? 나머지는 안 돼. 4번이죠? 그럼 11번 문장 표현이 옳은 거 골라볼게요. Das ist der höchste Berg in den Alpen. 그것은 제일 높은 산이다. 어디서? 알프스에서. 오, 문제 될게 하나도 없네. Höchst도 잘 썼고요. in 삼격도 잘 썼지.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높은 산에서 한정을 해준 거죠. 다잘 썼습니다. Sie ist die kleinste von allen Schülerinnen. 그녀는 제일 작은 Schülerin이다. 여기 Schülerin이라는 여성 명사를 봤기 때문에 die 잘 썼어요. 정관사 die 잘 썼고 제일 작은 Schülerin이다. 뭐 중에? von allen Schülerinnen 중에 모든 여학생들 중에서라고 해서 제일 작은 여자의 여학생. 근데 어디서 할때 von이나 unter 쓰고 이렇게 삼격 쓴다고 했죠? 복수 삼격이니까 allen 잘 썼네요. 그쵸. 그리고 얘도 맞네, 그럼. 7번. Im Winter ist der Tag am kürzesten und die Nacht am längsten. 겨울에는 낮이 제일 짧다. Und die Nacht, 그리고 밤이 제일 길다라고 했을 때요. 다잘 썼어. kurz가 이렇게 변모음하는 거, kürzest 되는 거 맞고요. lang이요, längst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앞에 체가 다 맞았네. 5번입니다. 그쵸? 잘했어요. 자, 마지막 12번. 일기도를 이해해 봅시다. 그냥 보면 되겠다. 1번. In München regnet es heute nicht. 오늘 München에선 비가 안 온다. 응? 비가 오는데. 얘 틀렸죠? 1번 고르는 거네. 이거 답이 벌써 1번입니다. Hamburg ist heute die wärmste Stadt. 오늘 함부르크는 제일 더운 도시다. 기온을 봐야겠지. 함부르크가 15도고 제일 기온이 높네. 맞아요. In Hamburg und Berlin Es ist sonnig. 함부르크랑 베를린은 햇빛이 난다. 함부르크 태양 맞고, 베를린도 태양 맞다. 얘네 둘다 햇빛이 납니다. In Bonn es ist windig und wärmer als in München. 본은 바람이 불고, 일단은 본 바람이 부는 거 맞고요. Wärmer als in München. München보다 더 따뜻한가요? 이건 기온을 봐야지. München 7도, 본 11도니까 더 따뜻한 거 맞네요. In Frankfurt ist es bedeckt. 프랑크푸르트는 베덱트하고 이렇게 구름이 끼고 맞아? 구름이 있어 맞아. 그리고 Kälter als in Berlin. 베를린보다 춥다. 이건 기온을 봐야지. 얜 13도고 얘 10도니까 베를린보다 프랑크푸르트가 춥다 맞네요. 이렇게 해서요 정답을 1번으로 골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지막 문제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자기 걸로 만드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츄스!

안녕하세요. EBS 수능완성 베트남어 1 강의입니다. 아, 오늘은 10강이에요. 우리 교재 5회차 모의고사 두 번째 시간이죠. 이제 의사소통 문항 16문항 오늘 하면 정확하게 절반 하는 거야. 10회차 모의고사의 절반. 이 정도 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감이 좀올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또 내가 계속 틀렸던 거 앞에 1회, 2회, 3회 틀렸던 거 계속 보충을, 보완을 하니까 점점 이 시간이 지나면서 회차를 거듭할수록 점수가 조금씩 올라가는구나라는 걸 느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주 정상적인 거야. 이렇게 하다가 또 어떤 영역, 예를 들어서 분류사라든지 상관 업구라든지 어떤 부분이 취약하다.

라는 게 느껴지면, 지금 다섯 번을 했으니까 수능 특강에서 그 부분을 찾아가서 보라고 했지? 우리 PDF 수능 특강 같은 거 보면은 검색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또 단어 같은 거, 분류사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면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10번부터 볼게. 자, 사파와 같이 나갔어요. 지금 사파 보니까 어때요? 지금 만나서 하는 인사야, 헤어지면서 하는 인사야? 헤어지면서 하는 인사 같지? 자, 보니까 엠베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담비엣 아잉. 자, 그러니까 지금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야? 누가 좀 얘기해 줄수 있어? 이게 지금 여자 선배야 아니면 후배야? 후배야. 왜? 엠, 제가 가요 이런 거야. 그러면서 지금 상대한테 인사하는 말이지? 잠시 이별하는 거예요, 오빠 이렇게. 그렇지? 담비엣 우리 잠별이라고 해서 잠별 오빠. 여기 남성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지금 상대를 아잉이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남자 선배. 그렇지? 그 선배 앞에 자기는 뭐가 돼? M 동생이 된다 이거야. 그리고 이 배는 어떤 일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뭘 하러 가? 누구를 만나러 가? 공부하러 가? 일하러 가? 리라고 그랬어. 다 끝나고 원래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왜야? 자, 그러니까 공부 다 마치고 또는 학원에서 학교에서 공부 다 마치고 왜? 저 가요, 돌아가요. 원래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요. 예, 네, 이런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선배가, 이 아잉이 역시 으라고 대답을 했지? 친구 사이나 또는 손 아래 사람한테 예스의 뜻이라고 해서. 그래, 응, 이렇게. 다 맞아 떨어져. 그래. 그래서 뭐라고 헤어지는 인사말을 할 거란 말이야. 여기 들어갈 말이 뭐냐? 고스이더우 이렇게 돼 있네. 자, 뭔가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어,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천만에. 상대가 고맙다라고 할 때, 에이, 별 말씀을. 천만에요. 라고 하는 말. Hang up line. 다시 만날 걸 약속해. 헤어질 때 하는 말이라고 그랬지? 다시 만나자. 또 봐. 라고 하는 말. 유력해. 그래. 또 봐. 하는 말. 아잉, 형은, 오빠는 매우 건강해. 이제 여기 상황에서 보면, 오빠는 매우 건강해. 이런 말. Come sound out. 자, 역시 come sound 어디서 하는 말이지? 상대가 미안하다고 할 때, 괜찮다라고 할때 하는 말이었어. Though는 역시 부정이었지. 어디? 이거랑 똑같아. 어디 뭐가 있어? 없어. 어디? 없어. 괜찮아. 오빠는 빙트엉이야. 한자어라고 그랬지? 평상, 평상시, 평상시와 같다라고 할 때, 나는 건강해. 코에 해 라고도 대답할 수 있고, 나는 보통과 같아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다고 했지. 지금 그 얘기가 아니야. 헤어지면서 하는 인사야.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다. 2번. 11번. 자, 여기 지금 아잉짜이 꾸어 꺼우. 꺼우 상대를 꺼우라고 불렀어. 친구 사이라는 걸알수 있지. 자, 친구 너의 아잉짜이. 친형, 친오빠라고 그랬지. 아잉짜이는 뭐뭐냐? 라고 좀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이 친구의 대답이 이거야. 아, 그 형은, 그 오빠는, 라, 싱비엔. A는 B다지? 싱비엔이야. 우리 싱비엔이 뭔데? 대학생이야, 대학생. 한자어로 생원이라고 그랬어. 생원. 대학생을 생원이라고 한다, 이거 베트남에서. 대학생. 그러니까 지금 뭘 물어보았을까? 근데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자, 리더 어디가? 테나오 어때? 상태가 어때? 무슨 직업을 일해? 즉 직업이 뭐야? 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한다고 그랬지? 대학생이야. 유력한데? 얼어 거기에 있어. 얼마나 오래? 얼마나 오래 거기 있어? 거기 머물러? 대학생이야. 아니지? 자, 꼬컴 의문문이지? 까오해?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자, 까오가 뭔데요? 높을 고자에서 왔다고 그랬어. 키가 크냐? 대학생이야. 아니지? 자, 아니야. 자, 그러니까 3번이 되겠죠. 3번. 12번. 자,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이런 내용이야. 역시 친구, 너, 당 현재 진행형이지? 너 어디에 있는 중이야? 너 지금 어디 있니?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랬더니 나, 친구 너, 나, 그치? 나는 나 이미 뭐뭐 했어. 뭐뭐 했어 완료.

조용, 저 기다렸어. Go, 친구, 너를 느 띠엥. 자, 띠엥은 우리 단위로 시간이었지. 한 시간, 두 시간 할 때. 근데 느 띠엥이야. 느는 뭔데요? 절반이잖아. 반 시간. 30분을 기다렸어. 너를 지금 내가 이미 30분을 기다렸어. 강조해 주는 거야. 자,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고 하겠냐는 거야. 친구가. 그러면서 we, 이유를 설명하겠죠? we, 왜냐하면, 그렇지? we, a, n, b. 그런 상관없고 있었지? 왜냐하면, 뭐뭐기 때문이야. 내가 늦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겠지? 자, 내가, 나, 뭐뭐 했어? 특수어, 한 단어지. 우리 잠에서 깨는 게 특수어야. 깼는데, 무언하게 깼어. 무언이 뭔데? 늦은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늦게 일어났어. 늦게 일어났 서 그래 라는 얘기겠지. 자, 그러니까 다시 이 친구가 낸 냐잉 이렇게 했어. 자, 낸은 어디에 이르다 도착하다란 뜻이고, 냐잉은요 속도가 빠른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빨리 와라 하는 얘기겠지. 자, 니에 뭐뭐해 응 이런 얘기. 야, 빨리 와응 이런 얘기.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말이 뭐겠냐. 1번 실로이, 실례합니다 또는 죄송합니다. 미안해, 내가 좀 늦잠 잤어. 빨리 와. 이런 얘기. 이렇게. 자, 까먼은요. 고맙다는 말이라고 그랬지? 은혜, 은자의 감수성, 감자. 느낄 감자라고 그랬어. 은혜를 느끼는 감정, 고맙다. 아니고, 땀비에 잠별, 잠시 이별하는 거라고 그랬지? 헤어질 때. 잘 가, 잘 있어. 이런 표현을 이렇게 했어. 컴싸오는요. 미안하다고 할때 괜찮다. 그리고 마이당번은, 자, 마이는 기계야. 그리고 당은 현재 진행형, 버는요, 바쁜 그런 뜻이야. 기계가 바쁜 중에 있어. 어떨 때 나온 말이지? 통화 중이다. 그렇지? 통화 중이라고 할 때. 그러면 이 마이가 무슨 뜻일까? 전화기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전화가 지금 바쁜 중이다. 바쁘고 있다. 이걸 통화 중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다고 했어. 자,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말은 실로이, 미안합니다. 아, 미안해. 내가 늦잠 잤어. 이제 13번. 글의 내용으로 보아서 마이가 어제 한 일을 보기에서 찾아서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거. 이 내용을 해석을 하면 이 A, B, C 사파가 있지? 이것을 순서대로 배치를 해보라 이거야. 이 내용에 맞게. 홈과 우리 지나간 날이라고 그랬어. 어제 마이가 그리고 지가이 언니. 그렇지? 마이가 이제 여성 이름이라고 보고 보통 여성 이름이거든. 그래서 마이가 언니, 친언니와 함께 니 갔어요. 뭐 하러 가? 무어 사러 갔어요. 뭘요? 과를. 과는 선물이지. 선물을 사러 갔어. 누구를 위해서? 자, 주어, 서술어, 쪼, 대상이지. 주어가 서술어 해주는 거야. 대상에게, 대상을 위하여. 그러니까 몸에, 그러니까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님을 위한 선물을 사러 간 거야. 그렇게 했어. 그렇게 했어. 그리고 나서 Zoe, 우리 Zoe하고 이점 찍으면 완료형으로 뭐뭐 했다인데 점 찍지 않고 이어져 내용이. 그래서 A, Zoe, B 하면 무슨 뜻? A 하고 나서 그리고 B 하다라고 하는 시간의 전후를 의미한다고 그랬지? 자, 마이가 지가이 친언니와 함께 언니와 함께 부모님 선물을 사러 갔고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궁리 동사와 함께 쓰여서 궁 동사 함께 동사했어. 안찌어 점심을 먹으러 갔어. 함께 먹으러 갔어. 자, 이찌어는 점심이지, 점심. 안찌어 하면 점심 먹다. 그 후에 마이가 어디로 간 거야? 트비엔. 서원이라고 그랬지? 도서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도서관. 트비엔. 도서관에 가서 이르러서 공부했어. 뭘요? 마이. 우리 마이가 원래는 마이 못, 마이 하이 그러면 1강, 2강 그런 뜻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헉 바이 하면은 뭐 과제를 공부하다, 뭐 어떤 공부하는 그몇 무슨 단원을 공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헉 바이 하면 공부한다.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어. 뭐 하기 위해서? 준비 한 단어지? 준비야, 준비하다. 한자어에서 온 거야. 뭘 준비할까? T를 준비하는 거야. T는 뭔데? 우리 시험 보다란 뜻이었었지? 그러니까 시험 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가서 공부했다는 거야. 자, 제일 먼저 한게 뭐였어요? 어제. 언니와 함께, 지가이와 함께 선물을 사러 갔어. 부모님 선물. 자, 지금, C네, C. C.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점심 식사를 하러 갔어. B네. 자, 그 다음에 공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거야. A. 그치? C, B, A. C, B, A 있네요. C, B, A. 자, 5번이 정답이 되겠지. 자, 이제 14번. 마이에 관한, 그래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 자, 마이가 많이 나오네. 나는 이름이 마이야. 그렇지? 우리 이름이라는 걸 표현할 때 여러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어.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웠던 거. 땐, 구어, 또이, 라, 마이. 그렇지? 나의 이름은. 또 이걸 생략하고 땐, 또이에서 내 이름은 뭐다? 마이다. 또 여기서는 뭐야 지금? 나는 이름이 마이다. 다 된다고 했죠? 올해 한 단어야. 남나이 올해 나는 23살이야. 그리고 나는 싱비엔 대학생이지? 대학생. 그리고 학년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 우리 이 남은 몇 년? 우리 지금 2026년이지? 그 해에 해당하는 거야. 그리고 이 트라고 하는 것은 몇 번째라고 하는 서수의 의미가 있다고 했지? 그리고 바는요. 우리 못 하이바. 그러니까 세 번째 해란 뜻이야. 세 번째 해. 무슨 뜻? 3학년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 이렇게. 3학년 대학생이야. 대학년 3학년. 대학교 3학년 학생. 그 다음에 자딩. 가정이죠. 가정. 가족이란 뜻이 있고. 나는, 나의 가족은 꼭 있어. 네 명이. 그네 명이 누구냐? 아버지, 어머니. 그래서 한 단어로 부모님이라고 그랬지? 부모님. 그리고 지가이. 친언니, 친오빠. 아, 친언니, 친누나, 그리고 나야. 자, 지가이 또이, 나의 지가이는, 친언니는, 자오비엔이야. 한자어로 교원이라고 그랬지? 교사, 띠엥, 아잉, 자. 띠엥, 소리란 뜻이 있다고 그래서 소리. 그래서 나라 이름이 오면 그 나라의 소리. 그래서 언어가 된다고 그랬지? 자, 아잉은 어느 나라예요? 영국, 영국. 그래서 영국의 소리야. 영어를 이렇게 표현하더라. 영어 선생님이야. 그리고 니에우, 마나, 헌은 우리 비교급이에요. 헌, 비교급. 자, A가 예를 들어서 우리 키로 한번 해볼까? 까오, 헌, B. A가 키가 커, 키가 커. 보다 더, B보다. 그래서 주어, 헌, 비교 대상이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봐봐. 비교 대상이 여기 맞지? 나보다 많아. 이렇게 나온 거야. 여기 지금 주어가 뭔데? 찌가이야. 나의 찌가이는 나보다 많아. 뭐가 많아? 두 살이 많아.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마이에 관한 그래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 그럼 네 개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어. 몇 학년인가? 마이가 몇 학년이에요? 3학년이라고 그랬어. 올해 나이는 몇 살인가? 23살. 아버지의 직업은 뭔가? 몰라. 아버지의 직업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유력하지? 대답 찾을 수 없는 거. 누나 언니의 직업은 뭐야? 자오비엔 띵아잉이야. 영어 선생님이야. 자, 누나 언니의 나이는 몇 살인가? 몇살 많아? 지금 두살 많아, 나보다. 그러니 몇 살이야? 25살. 답을 찾을 수 있어. 자, 그러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15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 위해서 두개 골라봐. 자, 알로우로 시작했죠? 여보세요. 나는 마이예요. 자, 마이가 누구냐? 년비엔 직업 중에 년비엔 하면은 회사원을 얘기하는 회사원. 꽁띠 회사 HQ 회사 직원 마이야. 자기 소개를 먼저 했어. 전화로. 그러면서 라면 정중하게 부탁할 때 뭐뭐 좀 해주십시오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지? 우리 람이 뭘 만들다. 람바잉 빵을 만들다 할때그 람이야. 그리고 어는 우리 감언 할 때. 감언 할때 은혜 은자지? 은혜를 느끼는 거 감사하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은혜를 만드는 거야. 은혜를 베푸는 거야. 만들어 주는 거야. 그렇게 정중하게 뭐뭐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할 때 해주세요. 자, 쪼 대상 동사야.
그럼 뭐라고? 대상으로 하여금 동사 하게 하다라는 사역동사의 의미가 있었지. 쪼가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야.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누구를 만나? 아잉 뚜원을. 뚜원 형을. 뚜원 오빠를. 뚜원 씨를 좀 부탁드립니다. 전화로 누구누구 좀 부탁드립니다.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 나로 하여금 누구누구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비가 실로이. 아,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아잉 뚜어는 낭번. 아, 바쁘네요. 바쁘고 있어요. 무슨 일로 바쁜지는 안 나와. 지금 바로 낸이 나왔는데 에이 낸 비야. 에이여서 그래서 비한다. 그래서 바빠서 응에는 듣다지. 전화를 듣다. 전화 받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 듣는다고. 전화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컴이 붙었네. 받을 수가 없어. 자, 느윽이 동사 다음에 느윽이 왔지? 동사할 수 있다란 뜻인데 컴이 왔으니까 동사할 수 없다는 거야. 전화를 받을 수 없어요. 바쁜 일이 있어서 지금. 그러면서 찌. 아, A가 여성인가 봐요. 찌라고 했네. 자, 당신이 언니가 누나가 냔쓰이라고 되어 있죠? 자, 쓰이는 무엇이라고 하는 의문사이고 냔은 원래 소식을 전하다 그런 뜻이야. 소식을 전한다, 소식을 전달하다. 원래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식을 전달하느냐 이런 뜻이야. 이것만 놓고 보면, 근데 그것을 꼭 컴 의문문으로 다시 물었어. 그러니까 이건 뭘 물어보는 거야? 무슨 소식을 전하겠어요?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무슨 소식인가 전하겠어요? 안 전하겠어요? 바로 이 동사를 질문으로 해주는 거야. 가끔 이런 형태가 나왔지? 의문사가 있으면서도 꼭 컴, 의문문으로 다시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뭘 먹겠어요가 아니라 뭔가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이런 질문하는 것처럼. 그래서 뭐좀 메모를 남기시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그랬더니 아, 아니라고 하네요. 아니요. 나는 뭐뭐예요. 자, 뭐라고 할까? 흠번. 자, 이 번은 바쁜 그런 뜻이거든. 근데 나는 안 바빠요. 아니지. 자, 내가 뭐뭐 할 거예요? 거의 걸 거예요. 우리 전화를 걸다 하는 동사였었지. 거기가 라이 다시 나중에 뒤에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 걸게요. 이렇게 무언은 사다 그런 뜻이니까 전화기를 샀어요. 과거 아니죠? 쎄 뭐뭐 할 거예요? 냔띤. 자, 바로 이 냔이야. 자, 띠는 소식이지, 정보. 소식을 보낼게요. 전달할 거예요. 누구에게? 그 형에게. 바로 아잉 뚜원이지? 아잉 뚜원이야. 자, 그 뚜원에게, 뚜원 형, 뚜원 오빠에게 소식을 보낼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바로 문자를 보낸다는 뜻이에요. 이 냔띤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 보내다라는 뜻이야. 소식을 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문자 보낸다. 자, 그러니까, 아, 뭔가 좀 메모를 남기시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다시 나중에 걸게요. 제가 문자 보낼게요. 바로 B하고 D가 되겠다. 알맞은 게.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정답. 이제 16번. 광고문인데,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거야. 자, 여기 꽁띠라고 돼 있지? 회사지? 세브잇 버스야. 그러니까 VN 버스 회사야. 그리고 여기 보세요. 세브잇 이 버스 타임 포 줄여서 이렇게 쓴다고 그랬지? 자. 타임 포 도시란 뜻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호치민 시를 줄여서 이렇게 쓴다고 그랬지? 이첫 글자를 줄여서. 자, 호치민시 버스야. 근데 어디로 가는 거야? 무이네에 가는. 자, 역시 대문자로 썼어. 지명이기 때문에. 무이네에 가는 호치민 버스야. 근데 이 표가, 이 표당 20만 5천 동이야. 가격이 이렇게 나왔네. 자, 저는 우리 1시, 2시잖아. 시각을 얘기하는 건데, 차가 짜이 하는 시각이야. 짜이가 뭔데? 원래 뛰다. 사람이 뛰는 것도 짜이야. 말이 뛰는 것도 짜이야. 버스가 달리는 것도 짜이야. 그러니까 버스가 달리는 시간이야. 직역을 하면, 즉, 버스가 출발하는 시간, 7시, 9시, 15시, 17시. 자, 그 다음에 표를 파는 곳, 그리고 허이하잉이 한 단어야. 출발하는 곳이야. 여기에 지금 다 걸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곳이 이렇게 지금 주소가 나와 있어. 호치민시 무이비엔의 28번지. 우리말로 하면 28 건물이지. 건물 번호가 28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전화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광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게 뭐냐? 표값, 여기 있잖아. 판매처, 아까 표 파는 곳, 여기 나와 있지? 회사명, 도착 시간은 없어요. 출발 시간 있네. 차가 달리는 시간, 출발 시간. 그렇지? 자, 도착 시간이 없어. 그래서 16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17번이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를 여기서 두개 골라봐. 자, 홈나이 오늘 거 친구네. 친구 너 film 영화를 보러 간다. 나와. 가능해? 어? 그랬더니 뭐라고 여기 지금 빈칸에 대답을 했어. 그리고 나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중따. 이 듣는 사람까지 다 포함한 거지?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 쪽과 다 포함해서 우리들 쌤 보는 거야. 로아이가 종류 할때 류자라고 그랬어. film now 어느 film 영화 종류를 보지? 이런 얘기야. 어떤 영화를 볼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겠다는 거야, 안 보겠다는 거야? 보겠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수 있어.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이 뭐냐? 르억즈. 드억이지. 드억이고 말고. 여기 바로 이 드억이야. 할수 있다. 아, 여기 지금 할수 있어? 할수 있지. 자, 컴 드억은요. 드억의 부정이지. 컴이 붙었으니까 안 돼. 할수 없어. 그리고 런 싸우라는 거 다음번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레가 두 달한 뜻이야. 다음번으로 두자. 미룰 때, 정중하게 거절할 때 다음번에 하자라는 말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지? 떳니에는 우리 한자어로 필연이라고 했어. 자, 티로 끝났어, 한자어 중에. 리을 받침, 필, 필연. 당연하다란 뜻이지. 떳니엔 라, 당연히 라 이하이다. 가능하다. 드억이다. 할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가능하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A와 D가 되네요. 가능해. 가능하지. 당연히 되지. 무슨 영화 볼까? 자, 그러면 여기서 정답이 A와 D가 되겠죠? 자, 2번. A와 D. 이제 18번 볼게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 빈칸 나왔어. 그런데 지금은 뭐가 나왔어요?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자, 이해한 내용 하면은 전체 잘 해석해서 이걸 하나씩 대입을 해보라고 그랬어. 서둘면 안 된다고. 내용이 어렵진 않아. 천천히 하면 돼. 자, 9월 3일이 생여시야, 생일. 역시 T로 끝났어. 생일, 리을 받침. 누구의? 마이의. 니, 독백형이야. 마이의 생일이네. 그래. 다음 주. 그렇지, 싸우가 뒤니까. 다음 주, 네 번째 날이야. 우리 일주일 중에서 네 번째 날. 수요일이었지? 월요일이 두 번째 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이거든. 그러면, 주녀 나이. 2번, 주녀세. 주녀시 한자어로 주일이라고 그랬지? 일요일을 이렇게 불러. 일요일에 중따 우리 나와 너 우리 꿍 함께 동사하자. 가자. 뭐하러? 무엇하러? 사러. 무엇을? 선물을. 무슨 선물? 생일 선물. 딱딱 맞아 떨어지죠? 그 어순이. 그렇게 하자. 응? 그랬더니 내가 거 있어. 뭐가 있어? 헨. 약속이 있어. 그날 안 돼. 약속 있어서 안 돼. 토요일 날안 돼. 일요일 날안 돼. 자, 그러면서 다른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하이라 이렇게 돼 있지? 자, 하이가 뭐냐? 우리 지금까지 하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 그리고 하이 서술어. 그래서 주어가 자주 서술어 한다라고 해서 빈도부사의 하나로 사용했어. 또 주어가 노래를 하는데 노래하다 하이하게 한다. 잘한다. 또 책이나 영화가 하이하다. 재미있다.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이 하이가. 그런데 하이가 또 어떤 의미가 있냐? 선택 A냐 또는 B냐. 그렇지? 그런 의미가 있었어. 그래서 다른 의문사 필요 없이 선택 의문문을 만들기도 했지. 거기서 나온 것으로 아니면 하이라 해서 아니면 라이야. 이런 의미로 지금 여기 쓰인 거예요. 자, 아니면 지금 앞에 안 되니까 일요일 날이 안 되니까 아니면 트바이 똑같지. 네 번째 날이 수요일. 그러면 일곱 번째 날은 토요일이란 말이야. 주녀 일요일, 두 번째 날이 월요일, 네 번째 날이 수요일, 일곱 번째 날 토요일. 자, 토요일 날 가자. 르컴 가능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토요일 날 가는 거 가능해? 그랬더니 꽁두억이지? 자, 앞에 이게 어떤 내용이 생략되어 있어. 토요일 날 가는 것 역시 르 가능해. 이런 뜻이야. 그것도 좋아. 그것도 할수 있어. 가능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꽁이라는 게 뭐뭐 또한 역시 그런 뜻이니까. 자, 그러면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마이의 생일은 일요일이다. 아니지. 9월 3일이 다음 주 수요일이야. 마이의 생일은 3월 9일. 아니지. 9월 3일이야. B는 이번 주 토요일에 바쁘다. B가 이번 일요일 날 갈래? 그렇지? 안 돼. 자, 토요일 날 가는 건 어때? 그것도 가능해. 그게 아니죠. 바쁘다. 이거는 그게 아니야. A는 일요일에 B를 만나기로 했다. 자, B가 이번 일요일 날 가자고 했지. 생일 선물 사러. 그랬더니 그날 약속이 있어. 그래서 토요일 날 어때? 했더니 그래, 토요일 날 가자고 했지. 일요일에 만나기로 했어. 아니야. B는 마이의 생일 선물을 사려고 한다. 자, B가 마이의 생일이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이번 일요일 날 사러 가자라고 해서 사러 가기로 하는 거지.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토요일 날 가기로 한 거야. 생일 선물 사려고 한다. 그렇지. 이거는 맞는 말이죠. B는 마이의 생일 선물을 사려고 하는 거지. 이 안행으로 알맞은 거. 하나씩 이렇게 대보는 거야. 자, 그리고 19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지금 전화 통화를 하는 거죠? 알로, 여보세요. 너희, 자, 위에 성조가 있어. 위로 올라가는 거면 뭐라고? 거기. 지금 내가 여기서 전화를 하고 거기는 어디야? 상대편 쪽이야. 거기가 뭐뭐예요?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야. 자, 라가 있는 문장에 의문문이 지금 이렇게 온 거야. ABC 회사가 맞나요? 이렇게 정중하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여기서 뭐라고 해, 여기. 그러면서 여기는 VN 회사입니다. 여기 지금 ABC 회사입니까? 물어봤는데 VN 회사라고 하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했겠어? 아니요. 여긴 이거예요. 뭐 전화 잘못 걸었어요. 여기는 이거예요. 다른 거지? 자, 여기 들어갈 게 뭐냐? 컴꼴수이. 상대가 고맙다고 할 때, 천만에요. 별 말씀을.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아니지. 마이당번. 자, 전화기가 바쁘고 있다. 즉, 통화 중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아니고. 아잉, 당신이 남성이야? 지금 여성으로 보이고. 자, 아잉, 당신이 념소. 이건 우리 전화에서 몇번 표현 나왔죠. 소는 전화번호지, 번호. 그리고 념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오해하다라는 뜻이지, 원래. 뭘 잘못하다. 그러니까 념소 하면 번호를 당신이 오해했어요. 잘못 알았어요. 즉, 잘못 걸었습니다. 완료형. 유력해. 그러면서 여기는 다른 회사예요. 내가 나중에 다시 걸게요. 미래형이지? 자, ABC 회사입니다. 자, ABC 회사가 내가 전화를 받는다는 뜻이지. 원래는 듣다인데 전화를 받을 때 이런 말이야. 그리고 C는 정중하게 뭐뭐 하겠습니다. 즉, ABC 회사입니다. ABC 회사가 전화를 받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전화 받으면서 학교입니다 하는 것과 같은 뜻이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ABC 회사라고 그랬어요? 아니, VN 회사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아니야. 전화를 잘못 걸었네요. 여긴 다른 회사입니다. 자, 3번이 이렇게 3번 정답. 자, 이제 20번. 20번은 답지를 보니까 뭐예요? 지금 일기예보지? 날씨. 우리가 비교적 쉽게 답을 고를 수 있는 거야. 왜냐면 답지가 사파로 돼 있으니까 바로 한 표현만 알면 거기에 해당하는 사파를 고르면 되니까. 자, 후에의 오늘 날씨야. 요새 후에에서의 날씨가 어때? 어제. 이건 어제야. 어제 날씨가 비가 왔는데 많이 왔어. 그리고 또 zone은 바람이거든. 바람이라는 명사야. 바람이라는 명사. 그래서 거라고 하는 동사가 필요해. 원래 있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바람이 있다. 바람이 불었다. 이런 표현으로. 근데 강하게 불었어. 니은 그러나 홈나이 오늘이야. 오늘. 오늘 날씨. 오늘은 날씨가 낭뎁. 해가 나고 좋아. 화창한 날씨. 그렇지? 후에 오늘 날씨는 바로 이런 이 날씨야. 낭대비야. 자, 그럼 여기서 5번이 되겠다. 5번. 알겠죠? 보통 이제 후에 오늘 날씨 하면 후에나 다른 지역이 나오고

또는 후에 오늘과 또는 내일 또는 오늘과 어제 이렇게 나와서 비교해서 할수 있으니까 이것만 구별해 주면 되는 거야. 이제 21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형은, 오빠는 뭐뭐예요? 라고 지금 정중하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쪼, 대상,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명사지? 그러니까 대상에게 이 명사를 주다라고 한 뜻이야. 만약에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나오면 어떻다고? 대상으로 하여금 동사하게 하다라고 하는 사역동사의 의미라고 했지?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명사가 뭐가 나왔냐? 못국이라고 돼 있지? 국이라고 하는 건 잔이야. 한 컵, 잔. 자, 뭐예요? 카페, 커피. 그리고 스은 뭐야? 우유야, 우유. 그러니까 뭐겠어, 이게? 우유 커피 한 잔, 밀크 커피 한 잔을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야. 자, 밀크 커피 한 잔을 나에게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뭐가 들어가겠냐 이거야. 뭐라고 지금 물어봤어? 당신 뭐뭐예요? 라고 했더니 커피 한잔 주세요.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뭐 이거 아닐까? 식당에서. 그렇지? 자, 해석해 볼게요. 자, 아잉. 당신이, 오빠가, 형이 너 기다리다란 뜻이에요. 자, 우리 저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서 기다리다 할때다 같은 뜻이야. 기다리세요. 못쭉한 단어. 잠시, 조금, 시간상으로도 잠시, 어떤 양적으로도 조금 다 돼요. 좀 기다리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럼 여기 들어갈 게 뭐냐? 당 니로, 자, 어디를 가고, 이제 현재 진행형이지? 예. 또 현재 진행형 왔네. 람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언 줌지. 자, 무엇을 줌하고 싶냐? 줌은 사전을 찾아보면 첫 번째 1번이 뭐라고요? 사용하다. 두 번째는요. 먹다와 마시다의 높임말로 드시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야. 드시다. 그러니까 무엇을 드시고 싶어요? 커피 한잔 주세요. 네, 잠시 기다리세요. 딱 맞아 떨어지지? 이 줌이 그래서 가끔씩 어휘 문항에서 해석을 해서 어떤 빈칸에 뭔가 권할 때 무엇을 드실 거냐, 무엇을 먹을 거냐, 그런 뜻이 있는데, 이 줌이 정답인 경우가 있다는 거야. 드시다, 높임말이니까. 한국어는 높임말, 반말이 구분되는, 높임말이 발달된 언어인데, 베트남어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단어에 높임말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걸 뭘로 구분했어요, 우리가? 호칭으로 구분했단 말이야. 짜오, 똑같은 짜오인데, 짜오 아잉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안녕하세요 형, 안녕하세요 오빠. 근데 만약에 짜오 엠 하면 안녕 동생? 말이 짧아. 똑같은 짜오인데. 그래서 뭐 때문에? 호칭 때문에 그걸 구분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그렇다고 이게 반말이냐? 그렇게 베트남 사람은 여기잖아. 안녕 동생하고 역시 친밀한 단어야. 동생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친밀해. 그래서 호칭을 붙여줘서 친밀한 걸 표현해준다. 그런데 단어 자체는 짜오밖에 없어. 다른 높임말이 따로 없어. 호칭으로 이걸 해주는 건데 한국어는요 먹다, 드시다, 그렇지? 잠자다, 주무시다 구분이 돼 있어 한국말은. 근데 베트남어는 그 구분이 안돼 있는데 먹고 마시는 것은 이렇게. 우리 보통 먹다는 뭐예요? 아니지. 마시다는 우엉이지. 근데 이것을 높임말이 따로 있더라는 거야. 줌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높여서 부르는 말이 따로 있어. 자, 무엇을 드시고 싶어요? 했을 때 커피 한잔 주세요. 자, 이게 유력한데 그러면 3번. 꼭컴 의문문으로 물어봤죠? 쾌 하세요? 건강하세요? 안 부물을 때. 자, 그리고 라는 일반 과거였지? 이미 뭐뭐 했다는 거야. 자, 껌은 밥이지? 안 먹다. 밥을 먹었어요? 나지요. 완료의 여부를 물어보는 거지. 했어요? 안 했어요? 밥을 먹었나요? 안 먹었나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이제 빈칸이 3개 있는 거. 그래서 순서대로 이게 문맥에 맞게 순서를 한번 골라보는 거죠. 자, 에마 이렇게 돼 있어요. 에마. 깜나이, 이 깜은 뭐뭐야? 라고 지금 물어봤어. 그랬더니 대답이 못 건, 자, 건이 한

근, 두근할때그 근, 무게의 단위였어. 여기 지금 못 건이니까 한 근이죠. 한 근에 6만 5천 동입니다. 정중하게. 가격을 물어보는 거죠. 가격을. 그치? 그리고, 이 건은 무조건 킬로야. 아, 우리는 고기 살때한 근은 600g인데, 베트남은 그렇지 않아요. 고기든 과일이든 뭐든지 간에, 건은 1킬로를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 지금, 가격을 물어봤으니까, 여기 지금 가격 물어보는 표현이 있나? B번 보세요. 만 테나오. 자, 팔아. 근데 테나오. 어떻게? 우리도 그렇게 물어보죠? 어떻게 팔아요? 이 과일 어떻게 팔아요?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B. 지금 깜나이 할때이 깜이 어떤 과일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이 깜이 오렌지거든. 이 오렌지 어떻게 팔아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한 근에 6만 5천 동. 그러면서 계속 B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 아마 A가 여성이었나 봐. 그러니까 손님, 고객님, 뭐 사세요? 그럼 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야. 정중하게 물어보는 거야. 자, 저 여기 뭐이 건이라고 했죠? 한 근, 두 근인데, 모르니까 머이를 쓴 거야. 몇 근, 몇 킬로. 어때요? 되겠어요? 그렇지? 몇 킬로 사세요?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럼 A야. 그랬더니 A가 뜻밖의 말을 해요. 허이닷? 허이가 뭐야? 약간 그런 뜻이야. 허이는 예외적으로 앞에서 수식해. 약한, 약간, 낫하네요. 다시 뭔데? 비싼. 아, 약간 비싸요. 그러면서 M. M이 뭐뭐 해요?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응답이 뭐냐? 지 손님이 무어 두 근을 사면 그런 조건이지? 산다면 제가 but 자 주어가 서술어 했죠. 대상에게 대상을 위하여 주어가 서술어 한다. 자 손님에게 5,000동을 but 해드릴게요. 그럼 but이 뭘까? 뺀다라는 거예요. 원래 but이 수학, 산수에서 빼다란 뜻이거든. 뭘 빼드릴게요. 5,000동을 빼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뭐가 들어갈까요? 그만. 흥정을 하는 거지? 보세요. 잠사, 감가라고 해서 가격을 감하다. 감가할 수 있어요? 두근 사면, 2kg 사면 제가 5,000동 싸게 해드릴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되겠지? B, A, C. 아, BAC. 자, 여기 있네요. BAC.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지. 지금 선생님이 이 M을 해석을 잘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말에 맞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베트남에서는 이 물건을 파는 사람이 어려 보인다. 또는 손님이라도 어려 보인다. 그럼 상대를 M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하대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 동생을 동생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친밀한 것으로 베트남 사람들은 여겨요, 서로가.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물건을 파는 사람이야. 나이가 좀 젊은 사람이 와도, 어서 오세요. 말을 높이죠? 근데 베트남에서는 그 상대를 M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근데 그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그것이 자연스러워. 자, 그래서 22번에 3번 정답이 되고, 이제 23번. 자, 보니까 뭐예요? 지금 약도가 나와 있지? 길 물어보는 거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약도에서 A가 가고자 하는 거. 자, 지금 A가 여기서 출발합니다. 람언, 정중하게 부탁한다고 그랬어. 쪼, 대상 동사 나왔네. 저로 하여금 물어보게 해주세요. 느엉을, 길을. 못쭛, 잠시. 저길좀 여쭤볼게요. 이런 얘기. 무리엔 하노이. 하노이 무리엔. 자, 우전이라고 그랬지? 우전국, 우전, 우체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체국, 하노이 우체국이 어디에 있어요? 정중하게. 그랬더니, B가, 너, 리탕. 자, 가는데 어떻게 가? 탕. 고든 그런 뜻이야. 직진해서 가라. 여기서 직진해서 가는 거야. 이 길을, 그렇지? 이 길을, 어디까지? 나트 드하이까지. 나트 한 단어야. 사거리. 크하이 두 번째지? 두 번째 사거리까지. 첫 번째 사거리, 두 번째 사거리까지. 직진해서 가는 거야. 그러면 조건이지. 제파이. 자, 제가 회전하다는 뜻이야. 좌회전, 우회전이 있는데, 이 파이는 오른쪽을 얘기하는 거야. 오른쪽으로 회전해. 우회전해. 그러면 하노이 우체국이 있어요. 휘하는 쪽이야. 왼쪽, 오른쪽. 그리고 따이는 원래 손, 팔인데,
우리가 왼쪽, 오른쪽, 왼편, 오른쪽

편할때그편 쪽을 얘기하는 거야. 자이가 왼쪽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왼쪽 편에, 자, 그래서 우회전하면 왼쪽 편에 있다는 거야. 왼쪽에. 그래서 고맙습니다. 아잉. 정중하게. 자, 그러면 정답이 뭐예요? B가 되겠지. 2번 B. 자, 이제 24번이에요. 묘사하는 거지? 인물을 묘사하는 거야. 우리가 자주 봤던 거.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거. 한 사람이, 당 현재 진행형, 자, 뛰고 있어. 없어. 자, 못 건져. 개지요? 개한 마리가, 당 현재 진행형, 물을 마시고 있어. 아니야. 그런 게안 보여요. 두 사람이, 자, 현재 진행형, 앉아 있어. 그래서, 응애, 냐. 음악할 때 악자라고 그랬죠? 음악을 들어. 앉아서 음악을 듣고 있어. 자,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여기 지금 한 사람이 음악을 듣고는 있는 것 같아. 한 사람이 아니고. 자, 4번, 5번. 여기 지금, 냐, 웨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냐는 원래 집이잖아. 웨싱이 한 단어야. 한자어거든? 위생이야, 위생. 위생집. 뭘 의미할까? 화장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지. 자, 그래서 화장실 앞에 꺼 있어요. 못 까이. 꺼이, 꺼이가 나무거든. 그래서 지금 이게 분류사를 까이를 쓴 거야. 나무가 하나가, 큰 나무가 하나가 있다는 거야.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럼 5번 볼까? 젠드엉. 길 위에 있어. 두 사람이. 현재 진행형 뭐뭐 하고 있는 두 사람? 셋업. 자, 쎄. 차지. 근데 어떤 차예요? 발로 밟아서 나가는 차? 자전거. 우리 나비 발로 밟다니까.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 그렇네. 두 사람이 있지. 자, 자전거를 타다고 할때 우리 니를 쓴다는 거. 니는 원래 어디 가다라고 하는 뜻인데, 교통수단이 나오면 교통수단. 이것을 탄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지. 또, 니가 또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지? 니 다음에 신발이 나오면 신발을 신다라고 하는 뜻도 있다고 했어. 이 니가 다의어라는 거야. 어디 어디 가다 외에 신발을 신다, 교통수단을 타다. 이런 뜻이 있다고. 자, 그래서 24번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마지막 문항이죠. 자, 마이의 현재 증상에 해당하는 거 골라볼까요? 자, 마이야, 친구네요. 친구 너, 미, 람, 싸오, 테, 이렇게 돼 있어. 자, 테는 영어의 so의 뜻이야. 그렇게. 그래서 너왜 그렇게 뭐뭐해? 라고 강조해 줄때쓴 말. 자, 람, 싸오는 뭔가 이상해. 정상적이지 않아. 그래서, 너왜 그러냐? 너 어디 불편하냐? 이렇게 물어볼 때, 람, 싸오, 테, 왜 그래? 라고 할 때. 자, 그런데 be를 왜 붙인다고? be는 원래 사전을 찾아보면 뭔가를 당하다, 안 좋은 거, 그런 부정적인 의미인데, 어디 정상적이지 않은 거, 아픈 거, 불편한 것이 그렇다고 보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be 람싸오라고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게 언어 습관이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너왜 그러냐? 느끼는 게 A가 B를 보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야. 그랬을 때 B가 자오나이 한 단어예요. 요즘에 내가, 자, 여기 지금 go하고 너가 나왔어요. 친구 사이에 나, 너예요. 우리가 또뭘 봤지? 밍, 나와 반, 친구 너. 그렇지? 이게 다 친구 간의 관계야. 친구 사이에 나, 너. 두개다쓸수 있다. 보통 이렇게 많이 사용해요. 바꿔서도 쓸수 있다. 다 베트남 사람들이 이해한다는 거야. 자, 요즘 나는 안 먹었어. 많이 멀려. 롱옷. 자, 이 돈은 어떤 사물, 음식에도 쓰이고. 자, 옷이 뭔데? 음식 맛 중에 달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단 것을 많이 먹었어. 너무나 많이 먹었어. 낸 A 낸 B. 그렇지? A여서 그래서 B한다. 그래서 B. 나 역시 뭔가 안 좋아. 뭘 보고 할수 있어? B를 보고. 이 B거든. 다우상 이렇게 돼 있지? 자, 다우는 아픈 건데 통증이 있어서 아픈 거야. 통증이 있어서 아픈 거. 베트남 사람들이 어디 부딪히면 다우 그런다고. 아야,

0: 이가 아파. 자, 그러면 친구 너 넨. 자, 이 넨은 이것과 달라. 이것과 달라. 이 넨은 A 넨 B야. 상관없고 해서 V A 넨 B. 왜냐하면 A여서 그래서 B하다 인과관계. 그런데 이 넨은 주어가 나오고 그리고 넨 서술어야. 그러면 주어는 서술어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부드러운 권유예요. 부드러운 권유. 자, 그러니까 너 보잉비엔에 니 가는 것이 좋아. 자, 보잉비엔이 뭘까? 병원, 한자어야, 한자어. 그래서 병원에 가는 것이 좋아. 친구 너 병원에 가는 것이 좋아. 자, 그래서 마이의 현재 증상에 해당하는 거, 여기상 이라는 걸 확실히 알면 이제 정답을 고를 수 있는데, 모른다, 설사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골라보는 거야. 배가 아픈 거, 이가 아픈 거, 머리가 아픈 거, 상태가 너무 안 좋네요. 그다음에 이건 뭐 재채기, 기침을 하나요?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선생님이 늘이 베트남어 가르치면서 그런 말을 하거든. 베트남어를 통해서 베트남어를 잘하는 것도 목표지만 베트남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역량을 길러가는 거. 특히 대학생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지금 뭐 AI가 나와서 통역도 해주고 번역도 해주고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단순한 그런 것들은 그 AI가 나중에 이제 할수 있게 하고 우리는 이것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논리력, 사고력, 유추하는 능력, 그리고 이런 공부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절제력, 책임감, 내일이 발표인데 결석하면 안 돼. 책임감 길러야 돼. 이런 역량들을 길러가는 수단으로 삼자.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생각해 보면 돼.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5회 모의고사까지 다 풀어봤어요. 절반. 이제 다음부터는 반 넘어가는 거예요. 6회차 모의고사입니다. 미리 한번 보시고 오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3: 이거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3: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4: 이게 자네가 썼나?
2: AI가 썼습니다.
3: 그럼 출처를 써야지.
1: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3: 아, 이게 뭐야?
1: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3: 점심 뭐 먹을까?
1: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3: 아, 안 돼!
1: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3: 자는가?

오자두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슈노드캉 프랑스어의 한성진입니다. 저 오늘 드디어 30번째 강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슈노드캉 교재를 또 열심히 푸셨고 또 문제도 열심히 푸신 만큼 마지막 강의 또 기출문제 편에서도 여러분의 응용력을 키우면서 또 원하시는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이제 총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요, 기출문제 두 부분, 그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연도 최근 거로 넘어가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건데요, J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J는 굉장히 단골로 많이 나오는 철자가 됩니다.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같은 것이라고 해서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을 저렇게 씁니다. 레탕제라고 쓰죠. 주 발음으로 되는 것을 고르는 건데요. 1번에 free go라고 발음이 나죠. 얘는 그 발음이고요. 그다음 2번은 주디라고 합니다. 요게 정답이 되겠죠. 주 이렇게 발음이 나죠. 네, 3번에는 good이라고 해서 역시 그 발음이고요. 감기, 독감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고요. 4번에 muse는 z입니다. 주가 아니고 즈죠. 그래서 발음이 다르고요. 박물관이란 뜻이죠. 그다음 5번에는 깡판유라고 해서 은유 발음이 나죠. 그래서 죄 n이라고 해서 요렇게

이렇게 발음이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주디 목요일이라는 단어죠. 1번을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3번으로 나왔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3번이지만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틀렸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를 보시면 A가 Tu sais pourquoi la tour Eiffel porte ce nom? 이라고 합니다. 너 알고 있니? 왜 에펠탑이 이 이름을 가지게 됐는지를 알고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사실은 요 포흐트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 이름을 가지다 라고 했을 때 요렇게도 물어봤으니까 요것도 알아두시고요. B가 bien sûr, 물론이지 라고 합니다. L, 빈칸 속농 A, l'ingénieur Gustave Eiffel 이라고 합니다. 구스타브 에펠, 엔지니어 에펠에게 이름을 뭐뭐하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름 하게 되면 돈에도 있고 그 다음에 프레떼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부아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1, 2, 3번 다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지금 에펠탑이 이 이름을 가진 거잖아요. 그럼 얘는 에펠탑이죠. 얘는 탑이에요. 이 에펠탑이 구스타브 에펠이라고 하는 엔지니어에서 이름을 따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이름을 가지고 오다. 어디 어디에서 이름이 유래하다. 이거는 어디 어디에서 빚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드부아 동문사로 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번을 쓰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건 이름을 주다잖아요. 이 이름을 준 것은 그럼 에펠탑이라고 하는 이름이 먼저 나왔어야 되는 거죠. 이 구스타브 에펠보다. 구스타브 에펠이라는 사람이 에펠탑 이름을 따온 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프레떼는 빌리다예요. 빌리는 거는 언젠가는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레슨을 뭐뭐 하도록 내버려 두다고요. 꽁세이에는 조언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3번에는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 이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au prochaine vacances 다음 바캉스에는 뭐뭐뭐뭐 라고 물어보니까 B가 je vais partir avec des copains au Maroc 이라고 합니다. 모로코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떠날 거다. 모로코로 떠날 거다. 모로코에 있느냐 아니고요. 친구들과 함께 모로코로 떠날 거다라고 했어요. 에뚜아, 너는 어떠니? 라고 하니까 A가 무아 주베아 폰돌르 거야. 나는 그 한국어를 배울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음 바캉스에 대해서 너는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니? 뭐 할 거니?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1번을 보시면요. 뒤에 두, 너는 어디에서 왔니? 출신을 물어보는 거니까 아니겠죠. 이번에 Tu comptes faire quoi? 너는 무엇을 할 생각이니? 라고 물어보는데 꽁떼는 술을 샘하다 라는 뜻도 되고요.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게 되면 무엇무엇 할 생각이다 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할 생각이니? 라고 하는 이 문장과 같이 쓰일 수 있겠습니다. 3번은 아쿠아 사세어 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에 쓰는 거니? 라는 거죠. 아니고요. 4번에 깨스케 쥐아페 너 뭐 했니? 무엇을 했니? 이거는 과거 시제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5번에 우에라히어퍼 공항이 어디 있냐? 갑자기 물어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11번에는 2번이 정답입니다. 이거는 꽁떼 동사 원형을 알고 계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13번으로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보겠습니다. 유고가 Salut Paul, voici Jean, un vieil ami 라고 합니다. 안녕 폴, 여기는 장이고 나의 오랜 친구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죠. 네, 폴이 앙샹떼 만나서 반가워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장이 무하우씨, 나도 그래. 유고 마 복구 빨래 듣두와 유고가 너에 대해서 나한테 많이 얘기해 줬어 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소개를 받아서 처음 만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볼이 만나서 반가워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거. 1번 세 포미 그건 약속된 거야. 이상하죠. 들어갈 수 없겠고요. 2번에 B번에 있니야 히에나 페르 그러면 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상합니다. 10번, heureux de te connaître. 너를 알게 돼서 기쁘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D번은, c'est un plaisir de te rencontrer. 너를 만나게 돼서 기쁘다.

나라는 거 똑같은 의미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C하고 D가 정답이 될수 있기 때문에 13번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어렵지는 않았지만 C번하고 D번 뭐한번더 기억해 두시고 A, B번도 잘 나오지는 않는 그런 문장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볼게요.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이건 1점짜리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이게 너무 쉽다고 해서 그냥 휘리릭 넘어가시는 것도 안 되거니와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이 좀 중요한 표현들이 몇 개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내가요. 알라 어찌 하유 씨던 에그자멘트 마트라고 하죠. 너 수학 시험에 통과했니? 합격했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해요 씨 합격하다 통과하다죠. 비가 위 파실르망 쉽게 통과했지. 뿌고 뭐아? 세때 누가 또 나에게 있어서는 그거는 케이크와 마찬가지였어. 이건 우리나라 말로 식은 죽 먹기다. 뭐 이거하고 조금 똑같은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어요. 얘가 c'est vrai 맞아. Tu es toujours très fort en maths 나오죠? être fort en 어디 어디에 강하다라는 거죠. 너 수학에 있어서 여전히 늘 강하잖아. 축하해라고 합니다. 멋지다라고 합니다. 매우 쉬웠다. 정답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또 예상 밖이었다 이런 것도 고르시는 분이 가끔 계셨는데 매우 쉬웠다로 가셔야지 됩니다. 자, 이제 20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À quelle heure passe le dernier métro? 마지막 지하철이 몇 시에 지나가나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가 아 minuit cinq 12시 5분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주코아 라고 했어요. 얘가 뭐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비가 il est bientôt minuit 곧 자정이에요. 데페숑도 우리 서둘러야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비가 곧 자정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A는 지금 몇 시죠? 이렇게 물어봤겠죠. 막차가 언제예요? 라고 하니까 막차 자정 5분일걸요? 지금 현재 시간을 물어보겠죠. 현재 시간을 물어보는 거 깰레어 에띠리면 좋겠지만 깰레어 에띠리 1, 2, 3, 4, 5번 중에 없죠. 그러면 그거하고 똑같이 쓸수 있는 표현 몇 시인가요? 라고 하는 거 띠, 아, 레거죠. 그래서 1번이 됩니다. 아부할 레거 시간이 몇 시냐라고 물어볼 때쓸수 있습니다. 2번 사스부아는 그렇게 보인다 라는 뜻이고요. 3번에 우엘라 포스트 우체국이 어디인가요? 그죠? 4번에 일레 압성 그는 결석했니? 그죠? 5번 사페 공비앙 얼마인가요? 라고 해서 가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번에는 1번이 답입니다. 아부아 레흐도 같이 시간을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제 24번을 풀어볼 거예요. 24번은 해외 영토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수능특강 교재를 보시면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해외 영토 부분에 나왔던 지역이기도 하죠. 생피에르의 미끌롱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특 교재에서 그냥 거의 그냥 똑같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볼게요. 생피에르의 미끌롱 est le seul territoire français d'Amérique du Nord 라고 나오죠. 생피에르 미끌롱이라고 하는 것은요, 북아메리카에 있는 프랑스 영토입니다. 유일한 북아메리카에 있는 유일한 해외 영토래요. 프랑스 해외 영토래요. Il comprend plusieurs îles. 그것은 여러 개의 섬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Plus, 모양, grande,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Cet ensemble d'îles près du Canada ne fait pas partie de l'Union européenne. 이 캐나다 근처의 섬들의 이 총합은요, 총체는 이 전부의 그 섬들 전체는요. 유럽 연합에 속해 있진 않아요. 유럽 연합의 한 부분은 아니래요. 그렇죠? 라바 거기에서는 옴뿔꺽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유럽 연합에 속하진 않지만 유로로 물건을 사고 팔수 있어요라는 거죠. 조금 좀 독특한 거죠. 볼게요. 알맞은 것. 유럽 연합에 속해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유로화를 사용할 수 있다. 맞아요. 뒤에 나왔죠? 그 다음에 하나의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요. Please,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아메리카 듀 노르웨이의 유일한 프랑스 영토이다. 맞아요. 여기 나오죠?
그래서 B하고 D가 정답이기 때문에.

24번에는 4번이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수능에서 프랑스어는 특히나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비중을 많이 두고 출제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수능 특강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이렇게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27번에 나왔던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대명사 문제인데요. Salut, Emma, ça va? 라고 합니다. 안녕, 엠마, 잘 지내? En juillet, ça te dit d'aller à la Lisbonne avec lui et moi? 라고 하죠. 7월에 ça te dit de 동사 원형, 그러면 뭐뭐 하는 것이 어때?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죠. 그래서, 루이와 나랑 같이 리스본에 가는 거 어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좀 괜찮겠어? 그러니까, viens, 그러면서, viens, tu ne vas pas regretter 라고 하죠. 가자, 너는 후회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ne pas regretter니까, c'est pas grave, 우리한테 빨리 답장을 줘 라고 합니다. 그럼 뭘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리스본에 우리와 함께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와 함께 가는 것그 전체를 받는 대명사로 고르면 되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거 전체 받는 중성 대명사, 르를 고르시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중성 대명사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이는 거기에 라는 뜻으로 쓰이고, 라는 정관사죠. 정관사이면서, 여성형 정관사이면서, 목적보어, 직접 목적보어 3인칭 여성 단수형이 되겠습니다. 레는 정관사 복수이면서, 여기 3인칭 복수고요. 직접 목적 보호고요. 위는 간접 목적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30번 문제 볼게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정말 상당히 많은 학생의 수가 틀렸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A번을 보시면, J'étais 10 ans en 2013이라고 나와요. 2013년도에 10살이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A는 여러분들이 쉽게 푸셨을 거예요. 나이를 물어볼 때는 프랑스어에서는 에트르 동사가 아니라 아부아 동사를 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에떼가 아니라 자베를 쓰는 것이 맞죠. 여기까지는 쉽게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A는 틀렸네라고 해서 A를 들어가 있는 거를 제외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2번하고 4번 중에 하나죠. 볼게요. B번, Je vais voyager le monde. 나는 세계를 여행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제가 한국말로 바꿨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할 것이다. 그렇지만 프랑스어에서는요, voyage 다음에 le monde가 바로 나올 수 없어요. non을 써야 됩니다. 자동사 때문에 non, le monde라고 써야 맞아요. 그래서 B번 옳지 않는 문장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C번은 Je visite le château de Versailles. 나는 베르사유 궁을 방문한다라고 했는데요. visit 대동사 타동사예요. 그래서 C번만 맞아요. 그래서 30번에는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틀렸고, 어렵게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사실 동사가 이제 자동사냐 타동사냐, 그리고 이제 어떠한 전치사가 뒤에 오느냐를 또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2024년도 9월 10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A가요, 꽝뚱스 후아 푸르빨레 레드 후아라고 하죠. 숙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 우리 언제 만날까라고 얘기했어요. Vendredi ou samedi?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 이렇게 물어보죠. B가 대답을 합니다. Et toi, tu préfères quel jour? 너는 어떤 요일을 더 préfère? 선호하니? 라고 했어요. 얘가 moi, samedi. 나는 토요일. 그러니까 B가 d'accord, 알겠어 라고 합니다. 그러면 숙제에 대해서 우리 언제 만날까? 금요일이 좋아? 토요일이 좋아? 라고 했을 때 대답을 하면서 B가 오히려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볼게요. A, 1번에 아드맥이라고 하죠. 아드맥은 내일 봐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중에 하는데 갑자기 내일 봐? 헤어질 때 내일 봐? 이렇게 말안 하죠. 헤어질 때쓸수 있는 표현이죠. 아드맥. Bien sûr는 물론이지. 아닙니다. 두개 중에 선택하라고 했는데 물론이지 이렇게 대답하지 않죠? 3번에 avec plaisir 기꺼이 이것도 이상합니다. 4번에 꼼띠브 네가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요거죠. 4번 넌 어떤 요일이 더 좋니? 5번에 주늘르 과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아닙니다. 그래서 10번에는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에 17번 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틀렸고요. 이거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게 이런 문제가 있었어? 라고 하면서 아 맞다 라고 했던 문제예요. 근데 이때 2024년 9월 이 문제 이후로 이것의 정답인 이런 문장이 그 다음부터 계속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해서 이번 문제를 계기로 해서 확실히 알아두고 가시면 좋겠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라고 해서요. 점원이요. 마담, 손님이라고 하면서 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손님이 위 세때 델리시오. 아 정말 맛있었어요. 라디시오 실버 블랙 계산서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점원이 투드 스위트 바로 갖다 드릴게요. 라고 하죠. 이걸 보시면요. 손님이 네 맛있었어요.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 점원이 음식 어떠셨나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런 걸 물어보는 건데 보시면 1번에 빠드 부아송이라고 했어요. 음료는 안 드시나요? 또는 음료는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이거는 확실히 답이 아니겠죠. 2번에는요. 부무 서베 당신이 저한테 지금 이렇게 서빙해 주시는 건가요? 이렇게 차려 주시는 건가요? 이런 거죠. 이것도 아니에요. 3번에 에콤 데세르 디저트로는요. 뭘 드시겠어요? 라는 거죠. 아니고요. 깰리테 르흐빠라고 했어요. 이거는 요리가 무엇인가요를 물어보는 거예요. 상당한 학생들이 상당수가 4번을 골랐는데요. 요리가 어떠셨나요? 라고 했을 때 요리가 어떠셨나요다 이거 하고 골랐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의문사가 깰이에요. 깰이기 때문에 의견이 아니라 그 요리 자체가 뭐냐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다면 아 식사는요 어떤 게 있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맞는 거예요. 4번 정답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웠었던 문제예요. 5번 부자베 때가미네 라고 했어요. 식사 끝마치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정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요리가 어떠셨나요? 혹은 식사 끝내셨나요? 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네 맛있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답 5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는 17번을 풀었을 때 4번이거나 아니면 답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웠을 텐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제치고 유일하게 더 오답률이 많았던 문제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4번은 요리가 어떤 것이었나요? 식사가 무엇이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30번 이제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pour le rendez-vous du dimanche, prends des gâteaux라고 했어요. 일요일에 약속을 위해서 내가 케이크를 사자. 케이크를 사라. 명령문이네. 명령문이네요. 그러니까 일요일에 약속을 하기 위해서 일요일 약속을 위해서 우리 그 뭘 할 건데 너가 케이크를 사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비가 위 그래. 왜 또아 그리고 너는 나쁘고 때야 부아 마실 걸 뭐 가져와라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럼 볼게요. A번에 세르투아라고 했어요. 세르비어드는요 무엇무엇을 사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문장이 맞지가 않죠. 마실 거를 가져오는 걸 사용해 이상합니다. 이렇게 안 쓰고요. 해플래시어는 뭐뭐에 대해서 생각하다라는 건데요. 해플래시어는 뒤에 동사가 올 때 아를 쓰는 동사입니다. 뭐뭐에 대해서 생각하다, 숙고하다. 세번은 누블리빠라고 나오죠. 누블리빠드 그러면 뭐뭐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C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30번에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이거 동사의 구문을 잘 기억하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였고 이것도 좀 쉽지 않았던 문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6월 모의평가의 또 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A가 Tu sais aujourd'hui on peut voyager en Europe. 너 알고 있지? 오늘 유럽 여행을 갈 수 있어. 뭐로? A, 빈칸 de frais라고 되죠. frais라고 하는 것은 요금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요금으로 유럽 여행을 할 수 있어? 라고 했어요. B가 c'est 빈칸 de le dire. 그것을 말하는 것은 뭐뭐다 라고 하면서 Je trouve toujours des hôtels et des billets d'avion très bon marché sur internet. 나는 늘

호텔과 비행기 티켓을 찾아내.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인터넷에서. 그죠? 그러면 저렴한 가격으로 오늘날 여행을 할수 있어. 유럽 여행을 할수 있어. 라는 그런 의미가 되면 되겠죠. 뭘까요? 저렴한 가격으로. 가격이 낮은 거죠. 가격이 적은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뭐를 쓰죠? 아, 뿌, 프레. 아뿌 드 프레이를 쓸수 있고요. 그리고 세들르 지유 그러면 세뿌들르 지유 그러면 뭐뭐 하는 것을 뭐 말할 나위가 없다. 당연하지. 뭐 이런 의미로도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어. 그런 의미로서 쓸수 있기 때문에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것도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1번의 반은 낮은이고요. 말은 나쁘게, 시원은 비싼. 클레어는 명확한 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밑줄 친 부분과 의미상 바꿔 쓸수 있는 말은 이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그 문장의 표현으로 나와서, 약간 문화랑 비슷하게 관용어구를 찾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보겠습니다. Elle a mon ordinateur a un problème. 컴퓨터가 문제가 있다. Il ne tourne pas rond. 그것은 돌아가지 않아요. 뚜근에 돌아가다잖아요. 돌다, 뭐 우회전하다 뭐할때쓸수 있죠. 홍은 둥근이란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비가 아봉? 아, 그래? 아땅, 기다려. Je te prête mon ordinateur portable. 내가 너한테 내 컴퓨터, 노트북을 빌려줄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문제가 있으니까 뭐가 잘 작동이 안 돼. 라는 거겠죠. 그럼 그런 의미로 쓸수 있는 거 뭘까요? 1번에 c'est génial. 이건 멋지다 라는 거죠. 들어갈 수가 없겠고요. 2번에 il ne fallait pas.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라는 건데 그렇지 않죠. 이상합니다. 3번에 ça sent bon. 어우, 좋은 냄새가 나는데?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이거죠. 4번에 ce n'est pas la peine. 그럴 필요 없어요 라는 거고요. 5번에 il ne marche pas bien. 오, 잘 돌아가지 않아요. 기계 같은 것들이 잘 작동하지 않다 라고 할때 우리가 느 막쉐빠를 쓸수 있죠. 5번입니다. 막쉐라고 하는 동사는 걷다라는 뜻도 있고요. 기계나 일 등이 잘 진행되다, 잘 돌아가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21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죠. 에이가요, 깨스크쥐에 쿠트. 너뭘 듣고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비가 들라 케이팝. 케이팝 듣고 있어. 자덕사, 나 그것을 되게 좋아해. 에뚜아, 너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얘가 무아 나는 주 프레페르 에쿠테 들라 뮤직 클래식. 난 클래식 음악 듣는 것을 더 좋아해.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꼬몽지.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서 그게 뭐냐? 오느 뿌빠 에멜렘 무쇼즈라고 하죠.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것을 좋아할 수는 없어라는 걸 의미하는 거다. 이건 뭐예요? 각자의 취미가 있다. 그쵸? 그런 걸 얘기하는 표현 볼게요. 1번은 c'est interdit, 금지입니다. 아니죠. 갑자기 금지 나올 필요 없고요. 2번에 chacun ses goûts, 각자 취향이 있다. 각인각색의 취향이 있다. 요게 정답입니다.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관용적인 표현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기로 자주 등장을 하는 표현입니다. 3번에 주 뻥스 똥꾸 주 쓰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뜻이고요. 4번에 vuar c'est croire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5번에 le temps c'est de l'argent 시간이 금이다. 시간이 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21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번에서는 1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좀 관용적인 그런 표현으로 굳어져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셨던 분이 계시다면 한 번씩 다 풀어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30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A번을 보시면 A가요. Dans cette ville, 이 도시에서는 뭐뭐다. 느, 마, 플리래요. 플리는 이제 플레흐라고 해서 즐겁게 하다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 나를 즐겁게 하는 것, 이렇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
비가 뛰니 아 빈칸 투베라고 했어요. 발견하지 않았어? 찾아내지 않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못 찾았어. 매 주베 꽁띠니에 아 쉑쉑. 하지만 계속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어. 노력할 거야. 계속해서 찾아볼 거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맞는 건 뭘까요? 자, 그 어떤 것도 나의 마음에 들지 않아. 아무것도 못 찾았어? 이런 의미가 되려면 보기를 보시면 희양 오깨한 빽소느 중에 뭐겠어요? A가 먼저 들어가겠죠. 희양.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그러니까 비가 아무것도 못 찾았어? 요렇게 되는 거죠. 오깽은 부정 형용사, 부정 대명사가 다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들어가면 조금 어색하죠. 오깽 투베 이렇게 쓰지 않죠. 백손느는 그 누구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못 찾았니? 라고 해서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이거는 복합 과거에서 같이 쓸때 백손느는 과거분사 뒤에 위치를 해야 되죠. 여기 지금 과거분사 앞에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정답은 희행입니다. 그래서 1번만 정답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3번 문제로 볼게요. 25학년도 9월 모의평가로 나왔던 겁니다. 보시면 첫 번째 밑줄에는 스냅발 라 빈칸 두 쿠리르 레 트랭에 파티라고 합니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띨 뭐뭐가 없대요. 기차가 떠났대요. 그럼 뭐요? 기차가 이미 떠났으니까 뛸 필요가 없겠죠. 자, 두 번째 볼까요? Je mange il y a a 빈칸 une heure. 나는 한 시간 전에인 것 같죠? 뭐 il y a 뭐뭐 전에니까 그리고 여기 한 시간이 나오니까 한 시간 전에 먹었어. Mais j'ai déjà faim. 하지만 벌써 배가 고파요. 뭘까요? 이거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겨우 한 시간 전에 먹었다. 라고 할수 있는 뺀가 정답입니다. 아, 뺐네. 그러면 겨우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뜰 필요가 없다. 겨우 한 시간 전에 먹었다라고 쓸수 있기 때문에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번의 뺑은요 무서움, 두려움이고요. 3번의 뽀스는 우체국이죠. 그 다음에 4번의 끄는 꼬리, 줄이고요. 5번의 게스티용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정답 3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이제 넘어가 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1점짜리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1점보다 더 높은 점수를 줘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학생들이 정답을 고르기가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답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볼게요. 어머니가 물어보죠. Tu préfères quel jour pour ta soirée? 아들아, 너 너의 파티를 위해서 어느 요일이 더 좋겠니? 어느 요일을 더 좋아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뒤에 빈칸 de choisir la date.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뭐뭐다. 라고 했어요. 그 아들이 alors je préfère le 5 septembre라고 했어요. 9월 5일이 더 좋아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며칠이라고 지금 물어본 거네요. 뭐 요일이긴 하지만 뭐 며칠이라고도 쓰니까. 그래서 그럼 뭘까요? 너는 날짜를 선택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지금 뿌푸아도 없는데 앞에 에트르가 있잖아요. 그럼 에트르 빈칸 드 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만들어질 수 있는 형사를 골라야 되는데 1번에 프레는 신선한이라는 뜻이죠. 이건 들어가면 안 되겠죠. 2번에 리브르 자유로운이에요. 너는 날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유로워. 그럼 뭐예요? 너의 자유로 날짜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답은 2번이 됩니다. 3번의 압상은요, 결석한이라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4번의 퇴장은 반대로 출석한이라는 거죠. 이상합니다. 너는 그 날짜를 선택하는 데 출석하고 있어. 이것도 이상하죠. 5번의 뽁따블르는 이제 핸드폰을 말하는 거죠. 4번에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19번 문제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화 대화가 되겠습니다. 전화 대화는요, 뭐, 그, 대화 구문처럼 굳어져 있는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잘 보고, 이제 차분차분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볼게요. 얘가요. Allô, bonjour. Bonsoir. Je voudrais réserver une table pour
Demain midi라고 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요, 내일 점심을 위해서 테이블 하나를 예약하고 싶은데요. 라고 했어요. 비가, 네, 손님, vous êtes combien? 몇 분이시죠? 애가, nous sommes quatre. 저희 네 명이에요. 비는, nous avons une table à la fenêtre. 창가 쪽에 테이블이 하나 있어요. 뭐뭐 하시겠어요? 뭐 이랬겠죠? 비, 애가, très bien. 아주 좋아요. 또 물어봅니다. 애가 오노 드 떼오 뒷봉이라고 하죠. 그럼 보기를 볼까요? A에서는 사부바라고 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신에게 이렇게 하는 거 괜찮으신가요? 라고 할 때, 사와 사이에 이제 그 목적어가 들어가는 거죠. B번, 아켈롱 어떤 이름으로요? 어떤 성함으로 해드릴까요? 그렇죠? C번은 세포시블로 가능할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가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내일 점심에 테이블 하나 예약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거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되겠죠. C고요. 그 다음에 창가 쪽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하는 거. A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농드 누구누구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아켈농이라고 하는 B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C, A, B 순서로 쓰면 되겠네요. C, A, B의 순서가 4번이네요. 19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8번 볼게요. 보기의 낱말을 모두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할 때 빈칸 A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조금 어려웠는데요. 볼게요. A가 Ce travail va prendre pas mal de temps 이라고 했어요. 이 일은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빠말드는 복구두하고 같아요. 많은 시간을 잡아먹을 것 같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것 같다라고 했어요. 비가 느부생께 떼빠.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옹 빈칸 드멍드 쭈루룩 빈칸 나오고요. 스 네페쉐라고 나옵니다. 자, 요거는 보시면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요. 서두르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그런 의미가 될것 같죠. 보시면 보기를 볼게요. 아누드 좌메 백손드가 나왔는데요. 먼저 동사 앞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은 느가 되겠죠. 느 동사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정의 표현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요구하다라고 하는 드멍드의 동사는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요구하다라는 뜻이죠. 그럴 때 드멍드 아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드 동사 원형이 나오죠. 그럼 이 문장의 맨 끝에 보면 스 데페시라는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그럼 동사 원형 앞에 드가 나오니까 드는 여기 들어가면 되겠어요. 우리가 서두르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나머지 세개 볼까요? 아하고 좌매하고 빽손누가 나오죠. 그러면 느 동사 다음에 부정의 표현 자매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결코 요구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아 누구누구에게 사람이 되죠. 그럼 그 누구에게도 우리가 서두르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로 풀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요. 아가 되겠습니다. 28번에 1번. 이거는 구문의 순서도 중요하고요. 내용을 잘 풀어봤을 때,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풀어내셨다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26학년도 6월 모의고사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낱말의 철자가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건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엘리 렁뚜멍이라고 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읽는다. 렁이라고 하는 느린이라고 하는 형용사에서 부사를 만들 때 렁뚜멍 쓴거 맞고요. 여성형으로 바꿔서 MN대. B도 마찬가지예요. Il écrit longuement une lettre. 그는 편지를 느리게 쓴다라고 했을 때 long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여성형용사로 만들어준 다음에 MN대를 붙이는 거 맞아요. C번 Elle parle gentiment à ses amis. 그녀는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말한다라고 했을 때 gentil는 이렇게 여성형용사에서 만들어서 MN대를 붙이는 것이 아니죠. 고유의 형태가 있죠. gentiment. 그래서 옳지 않은 거 3번입니다. 그다음에 D번은 Il raconte différemment les choses. 그는 그 사물들을 다르게 말한다. 그죠? 다르게라고 하는 것도 différemment 이것도 굉장히 자주 같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2번은 Heureusement, il ne pleut pas encore. 다행히도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바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답 3번이었습니다. 철자 정확하게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다음에 13번 보도록 할게요. 광고문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거 굉장히 뭐 어렵지 않아요. 쉽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있다라는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보지 못했던 표현일 겁니다. On n'est jamais loin des prix bas 라고 했어요. 우리는 결코 어디에서 멀지 않대요. prix bas 라고 했으니까 낮은 가격에서 멀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저렴하다라는 얘기죠. 볼게요. 1번에 tout nouveau, tout beau. 뭐 새로운 것이 좋은 거다. 아니죠? 2번, tous les fruits sont frais. 모든 과일들이 신선하다. 3번, c'est toujours bon marché. 늘 가격이 저렴합니다. 3번이겠죠? 4번, c'est tout près de chez vous. 이것은 당신의 집과 아주 가까워요. 5번, les prix sont toujours très hauts 라고 나와요. 5는 높은 거잖아요. 비싼 거죠. 가격이 늘 비쌉니다. 아닙니다. 13번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엉뻥 도스 드부어 아떵이라고 하죠. 우리가 시간에 맞게 숙제를 제출할 수 있을까? 과제를 제출할 수 있을까? 그랬어요. B가 위 그럼 오나 아프프레 피니라고 했어요. 아프프레 거의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거의 끝났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응, 제 시간에 제출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1번에 뛰었다. 네 말이 틀렸어. 쓰면 안 되겠죠. 이번에 정, 쓰이, 쓰이, 확신해. 요거겠죠. 거의 다 끝났으니까. 3번에 c'est difficile, 어렵다라는 거 아니고요. 4번, on laisse tomber, 그냥 포기하자. 이런 얘기죠. 아닙니다. 5번, on vient de commencer, 우리 막 시작했다. 아니죠. 14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문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유급휴가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 유급휴가도 역시 수능특강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화 같은 걸 수능특강을 보시면 바로 이렇게 풀수 있습니다. J'enfonce les congés payés en vue le jour sous Napoléon III. 프랑스에서 유급휴가는요, 나폴레옹 3세 때 처음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아스 모몽라.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스네 때 끄, 늦그죠. 단지 pour les fonctionnaires, 공무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였어요. 1936, 1936년에요. Tous les salariés ont eu droit à 2 semaines de congés payés par an 이라고 하죠. 1936년에 모든 급여 생활자들이, 봉급 생활자들이요, 1년에 유급휴가, 2주간의 유급휴가를 얻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Depuis 1982, 1982년부터, il dispose de 5 semaines de congés payés. 그 월급쟁이들, 그러니까 봉급 생활자들은요, 유급휴가를 5주를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Dispose de, 여기 나오죠? 뭐뭐를 사용하다. 해마다. Ils sont servent surtout pour partir en vacances라고 하네요. 그들은 바캉스를 떠나기 위해서 특히 사용합니다라고 했어요. 여기 se servir 들어가요. 무엇무엇을 사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바캉스를 갈때 주로 이 휴가를 몰아서 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알맞은 것을 보기 위해서 이제 골라볼까요? 1982년부터 연간 5주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36년에 2주가 됐고요. 82년에 이제 5주간에 해마다 쓸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A는 맞는 거죠. 그 다음 B번 나폴레옹 3세 때 처음 도입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줄에 나왔죠. 수 나폴레옹 투아. B 맞아요. 그다음에 1936년도에는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폴레옹 3세 때 처음 만들었을 당시에 공무원들에게만 썼지. 36년도에는 둘레 살라히에라고 했습니다. 모든 봉급 생활자들이 가질 수 있었어요.
D번, 1882년에 모든 프랑스인들의 권리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모든 프랑스인 36년의 모든 봉급 생활자고요. 81년대는 5주간의 이제 권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와 B가 정답이니까 24번에는 1번이 되겠습니다. 이 유급 휴가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에서 한 번이라도 한 번도 안 읽어보시고 그냥 풀면요, 이거 굉장히 상당히 어려운 지문입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상식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 읽어본 사람과 읽어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이런 문제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읽어보셔야 되고, 또 수능 특강에서는 더군다나 문화에 관련된 그런 질문 한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안 읽어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 이거 어차피 한글인데 뭐 이거 읽어봤자 뭐가 되겠어? 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문장으로 바꿔서 나오기 때문에요. 한글이라고 하도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읽어보셔야 됩니다. 꼭. 자, 그러면 이제 26학년도 9월 모의평가의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A가요. Bonjour, vous désirez? 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뭘 드릴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뭘 원하시나요? 라고 하니까 B가 oui, 네, 저 뭐 물건을 살 건데요. J'aimerais des chaussures noires 라고 합니다. 저 검정색 신발을 사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직원이 와서 물어본 거죠. 부대제가 뭐 원하시나요? 라고 하니까 신발을 산대요. A가 또 다시 물어보죠. 그러니까 손님이 du, count du 라고 합니다. 42예요. 라고 합니다. 42가 뭘까요? 뭐겠습니까? 갑자기 신발을 사는데 42 사이즈가 되겠죠. 치수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치수를 물어보는 질문을 고르면 되는데요. 볼게요. 1번, 깰 리메호. 몇 번이시죠? 라고 했어요. 몇 번인 게 갑자기 왜 나옵니까? 그죠? 이상합니다. 이 숫자가 나와서 지금 보기에서 그냥 리메호를 집어 넣은 것 같아요. 이번에 오네 꽁비앙. 우리가 몇 명이죠? 아닙니다. 3번에 깰 라주 아베부.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했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물어볼 때는 앞에 듀를 쓰지 않죠. 42세예요 라고 하면 깨웅드 두 정 끝에 아응을 쓰죠. 아닙니다. 4번에 vous faites du combien 이라고 했는데 요것이 이제 치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치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vous faites du combien 이라고 하니까 이제 치수가 du 깨웅드 두 42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4번이고요. 네, 5번에 무조건의 꽁비행이라고 했는데 얼마를 몇 개를 사시겠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무페트 주꽁비행이라고 하는 건 치수를 물어보는 표현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고 다음에 나올 때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치수를 묻는 문제가 나왔을 때.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제가 수능 문제를 가지고 오지 않았던 거는요. 수능의 문제는 제가 뭐 따로 또 해설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모의평가에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수능에서 출제된 대수능은 빼고 그냥 26학년도 9월을 또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부분에 쓰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밑줄 칠 부분을 보면요. 전부 다 품사가 형용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형용사가 부사처럼 이렇게 문장에서 부사로 사용될 수 있는 형용사가 몇 개가 있었잖아요. 봉이라든지 뭐 레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잘 아느냐를 그런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볼게요. 자, A는 먼저 따샹보거성 몽이라고 합니다. 너의 방이 냄새가 좋다.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성띠흐라고 하는 동사는 뒤에 형용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어떠어떠한 냄새가 나다라는 의미로 쓰이죠. 근데 물론 해석은 부사처럼 됩니다. 그래서 얘는 형용사 봉으로 쓰인 것이 맞죠. 그래서 A번은 맞아요. 좋은 향기가 난다. 그 다음 B번을 볼까요? B번은 마세르기 썰 아세울이라고 해요. 나의 언니가 서울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vive가 다음에 이제 형용사가 나와가지고 뭐뭐하게 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얘는 형용사이기 때문에요. 주어의 형용사는 일치를 시켜줘야 되죠. 속사로 쓰일 때.

0: 주어가 맞서잖아요. 지금 나의 언니 또는 나의 동생이잖아요. 그럼 나의 언니가 서울에 산다라고 했을 때 여성이니까 얘를 여성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얘는 요렇게 써야지 맞는 거죠. 서열의 끝에 을을 붙여줘야지 맞는 겁니다. 그다음 C번을 보시면 Elle parle souvent trop fort라고 했어요. 그녀는 종종 매우 크게 말을 한다라고 했어요. For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문제를 푸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être fort, 빈칸처럼 어떤 빈칸에 능하다, 잘한다라는 뜻으로 이제 형용사를 쓸 수도 있지만 문장 안에서 부사로도 쓸 수가 있어요. 강하게, 크게 말하다라고 할때쓸수 있죠. 얼마든지. 그래서 그때 형용사 형태를 그대로 가져가는 형용사. 그래서 얘는 부사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형태를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C번은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 D번을 보시면 Marie entre gratuit dans le centre Pompidou라고 하고 있어요. 마리가 폼피두 센터에 무료로 들어간다, 무료로 입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료로라고 하는 거는 정말 명백한 부사이죠. 그죠? 무료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근데 gratuit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얘를 부사로 만들어줘야 돼요. gratuit는 형용사, 부사 형태가 동일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gratuitement이라고 해서 형태를 부사로 바꿔줘야지만 올바른 문장이에요. 그래서 gratuitement이라고 써야지 올바른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A와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능 특강의 교재 전부 다 풀어봤고, 그리고 문제도 끝까지 풀어봤는데요. 최근에 프랑스어의 경향은 앞부분이 조금 어렵고 문법이 과거보다는 조금 쉬워졌지만, 그래도 문법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항상 어려워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끝까지 좀 쉬워졌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시고, 본인에게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꼼꼼하게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수능특강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늘 도움이 되는 강의였으면 좋겠고, 또 항상 원하시는 결과 다 얻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수거를 하러 가면 쌔가루가 막 날리게 일을 하고 엄청 힘들게 일들을 하시거든요. 기름진 빨래 이런 걸 가지고 집에까지 갖고 갈 수가 없잖아요. 주머니 하면 쌔가루 같은 등 이제 그런 거를 같이 빨기가 조금 힘드니까. 하루에 많이 들어올 때는 200벌 이상 들어옵니다. 주머니 안에는 이제 마스크, 귀마개, 뭐 볼펜, 어떤 때는 이제 열쇠도 나오고 동전도 나오고 드라이버 이런 것도 나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반 세탁소에서는 잠바 하나 맡길래 해도 보통 5, 6천 원은 가져야 된다고 들었어요. 아, 여기는 시에서 운행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상하 여름 거 같은 경우는 1,000원, 동복 같은 경우는 2,000원이에요. 춘추복도 상하 1,000원이거든요. 처음에는 기름 냄새 때문에 조금 힘들고 이게 만지기도 조금 힘들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괜찮아요. 얼마나 힘들까 일하실 때. 그러니까 더 깨끗이 빨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나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활동지원사 일했어요.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인데요. 가서 빨래도 하고 목욕도 시키고 식사 준비나 보호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고로 인해서 무릎을 다쳐갖고 수술을 해가지고 그래서 장애 판정을 받게 됐죠. 네. 여기는 이제 크고 작은 장애를 가진 분들끼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뭐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조금 그랬지만 이제 다른 일반인들보다는 서로가 이제 호흡이 척척 맞고 손발이 맞고 더 가족적인 분위기고 서로가 더 이해를 잘하는 편이에요. 이게 찢어진 옷, 구멍난 옷, 단추가 떨어진 거. 이거는 진짜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버려도 되겠다 싶은 옷도 오는데 필요로 하니까 그분은 입으시잖아요. 그래서 원단 얇은 걸 안에다 대서 다시 누벼주기도 하고 우리가 눈에 띄는 거는 다 수선해주고 있어요. 새 옷은 아니지만 새 옷같이 깔끔하고 깨끗해졌을 때 이 옷을 입고 얼마나 기분을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기분이 좋죠. 건성건성 해주면 그분들이 일할 보람이 나겠어요. 옷을 봤을 때 아 그래도 깔끔하다 좋은 냄새 나네 하면서 입을 수 있을 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요. 페브리지로 한 번씩 싹 뿌려드려요. 지금처럼 앞으로도 그냥 꾸준하게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일한다는 자체가 너무 좋거든요.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25강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별의 진화 조금 더 보고, 그 다음에 별의 에너지원과 내부구조 보고요. 문제 풀이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별의 진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질량이 큰 별의 진화, 그 다음에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진화를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진화 과정 또는 태양의 진화 과정, 아셨죠? 그래서 보면 주계열성이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태양이 여기 있습니다. 현재 주계열성이기 때문에 태양의 분광형 G2 얘기했었고, 표면 온도는 대략적으로 5800K 얘기했었죠. 그 녀석이 시간이 지나서 주계열 단계에서 중심부에 헬륨이 다 쌓인, 즉 수소가 고갈된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중심부 수축하면서 수소 껍질 연소, 별의 크기는 커진다, 온도는 내려간다. 맞죠? 그 과정이 누구? 준거성. 얘기했었죠. 그 녀석, 요런 내부 구조를 보인다,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태양의 진화에서 태양의 진화 과정을 HRD에 표시할 수가 있느냐, 또는 HRD에 표시되어 있는 그런 단계에서 어떠한 내부 구조를 가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게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볼게요. 태양에서 준거성 될 때, 자, 중심부 수축하고 있습니다. 헬륨핵 중심부 수축하고 있고요. 수소껍질 연소, 이 수소껍질 연소에서 만들어지는 그 에너지가 별의 크기를 키운다. 그래서 별의 외부층은 팽창한다. 얘기했었죠? 그러면서 크기 커지고, 광도 커지고, 표면도 내려가고. 충분히 커져요. 제일 커졌어요. 온도는 제일 내려간 겁니다. 그 시점, 적색거성. 적색인 거성. 아셨죠? 충분히 커졌죠? 이런 상태가 되면 중심부는 계속 수축을 하면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다가 중심부의 온도

온도가 1억 켈빈이 되면 그때부터 헬륨 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되고 그러면 더 이상 중심부는 수축하지 않고 저항하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헬륨 핵융합 반응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중심부의 수축을 저항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부는요, 헬륨 핵융합 반응하고 있는 거고요. 주변부는 계속 수소 껍질 연소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 별의 크기는 아까보다는 좀 작아진 거. 온도는 아까보다 올라간 거. 맞죠? 그래서 한동안 이런 상태를 유지하다가 중심부에서 헬륨핵 연소, 헬륨핵융합 반응이 끝나요. 즉, 탄소가 충분히 쌓였어요. 탄소가 충분히 쌓였다 또는 헬륨이 중심핵에서 고갈됐다라고 한다면 다시 탄소핵이 수축을 하고요. 그 주변의 헬륨 껍질, 그 주변의 수소 껍질. 맞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별은 다시 커진다. 이중 연소가 일어나는 적색거성 얘기했었죠. 이렇게 충분히 커지다가 보면 나중에는 헬륨 껍질이 불안정해요. 왜냐하면 별의 내부에서 천만 켈빈을 유지하는 수소 껍질은 그렇게 천만 켈빈이라고 하는 조건이 까다로운 조건은 아닌데 1억 켈빈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1억 켈빈입니다. 1억 켈빈의 조건은 제법 까다로운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헬륨 껍질 연소가 불안정해서 그 이후에는 별은 맥동병광성 하다가 중심핵과 외부가 분리가 되는 행성상 성운 하다가 외부는 다 소실돼 버리고 중심핵만 남으면 백생성 이 과정 우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포인트는요. 태양의 진화 과정에서 물리량 어떻게 변하는지, 표면 온도, 크기, 광도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지 뒤에서 한번 더 얘기할게요. 아셨죠?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량에 따른 변의 진화. 자, 성운에서 시작을 하죠. 밀도가 높고요. 온도가 낮은 영역에서 중력에 의해서 수축. 맞죠? 그러다가 중심부의 온도가 천만 켈빈이 되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주계열성. 맞죠? 주계열성 이후에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이렇게 가고요. 질량이 매우 큰 별은 이렇게 가고요. 맞죠? 이 질량의 기준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태양 질량의 8배 정도로 보자. 태양 질량의 8배보다 커요? 그럼 이런 단계. 그 중에서 진짜 크면 나중에 블랙홀이 된다. 아셨죠? 이렇게 봤고요. 우리가 이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녀석이 만들어질 수 있다. 자, 태양 정도의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별의 핵융합 반응에서 무엇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탄소까지. 물론 일부 산소도 가능하지만 우리는 주로 탄소. 질량이 태양보다 8배 그보다 더큰 이런 별은 중심부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 정상적인 핵융합 반응을 거쳐서 뭐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철까지. 아셨죠? 그런데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는 철보다 더큰 녀석도 만들어낼 수 있다. 더 무거운 녀석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우주공간에 뿌려준다라고 하는 거. 아셨죠? 그래서 질량에 따른 유진화 과정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별의 진화 마무리하고요. 이제 에너지원, 그 다음에 내부 구조 얘기하겠습니다. 자, 별의 에너지원. 별은 충분히 뜨거워서 지금 우리가 볼수 있는 가시광선을 방출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별이라고 얘기하지. 그죠? 그럼 그 에너지를 어디서 만들어내는 거야? 그게 에너지원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에너지원은 중력수축 에너지. 그러니까 별이 중력수축을 하고 있어요. 사이즈를 줄여가고 있어요. 그러면 중력수축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온다. 그 에너지 중에 일부가 복사, 빛이 되는 거고 우리가 봤을 때볼수 있는 빛으로 전환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질량이 클수록 수축을 많이 할수록 중력수축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 그 만약에 어떤 별이 사이즈를 지금 계속 줄여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중력수축 에너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중력수축 에너지로 인해서 온도가 올라가요. 중력수축 에너지로 인해서 복사가 나와요. 빛이 나와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셨죠? 중력수축 에너지는 별의 내부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력수축 에너지는 중력수축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아셨죠? 중력수축을 안 하면 중력수축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중력이 있어서 중력수축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중력수축을 해야지 중력수축 에너지가 나온다고.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게 별은 중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중력을 갖고 있으니까 중력수축 에너지가 계속 나오는 거야? 아니라고. 중력수축을 해야지 중력수축 에너지가 나온다고. 아셨죠? 기억하시고요. 이 중력수축 에너지가 원시별에서는 전체적인 사이즈를 줄여가면서 나오는 거고, 거성 같은 경우는 중심핵이 수축하는 과정이 있죠. 그 과정에서 나오는 거고, 백색현상 같은 경우는 중심핵이 수축하는 녀석이 나중에 백색현상이 되는 거니까 중력수축 에너지를 소실해 가면서 사라져 가면서 이제 나중에 생을 마감하는 그런 단계로 가겠죠. 자, 핵융합 에너지 뭐냐면 중력수축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별이 에너지를 낼수 있어. 복사를 낼수 있어. 뜨거울 수 있어. 그걸 이제 핵융합 에너지로 설명하는 겁니다. 원자핵이 융합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한다. 가벼운 원자핵이 융합을 해서 무거운 원자핵을 만들어내요. 근데 온도가 충분히 높으면 가벼운 원자핵이 운동하는 것보다 얘네들이 결합을

그래서 무거운 원자핵으로 존재하는 게더 안정하거든. 그러니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아셨죠? 그 과정에서 질량이 줄어든다고. 반응물의 질량과 생성물의 질량을 비교해 보면 반응물의 질량이 생성물의 질량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질량 결손이 생기는 거고 질량 결손만큼 에너지가 나온다는 이런 방식이라는 거지. 아셨죠? 자, 이 핵융합 에너지, 핵융합 반응이 일정하게 일어나면 일정한 에너지를 생성할 수가 있다. 이 핵융합 에너지가 주된 에너지원이 되는 게 이제 주계열성이 되는 거고. 거성이라고 한다면 중심 핵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도 있고, 껍질에서 핵융합 반응이 또 일어나고 있죠. 초거성 역시 마찬가지. 껍질에서 핵융합 반응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핵융합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이미지는 뭐냐면, 중력 수축 에너지는 얘가 사이즈를 줄여가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별은 중력을 갖고 있으니까 중력 수축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땐 자연스러운 거야. 이 핵융합 에너지는 뭐냐면, 중력 수축에 반하는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녀석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핵융합 에너지가 충분하면 중력이 아무리 세도 수축하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이미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이제 그런 관점 가졌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지. 핵융합 에너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주결성의 에너지원. 주결성은 온도, 중심부 온도가 천만 K 이상. 중심부 온도가 천만 K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수소핵융합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아셨죠? 이게 핵융합 에너지, 핵융합 반응 중에 가장 단순한, 가장 좀 쉬운 거, 별의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천만도예요. 천만 켈빈. 천만 켈빈, 천만도. 큰 문제 없습니다. 아셨죠? 요 조건이 되면 얘네들이 운동하는 것보다 결합을 해서 헬륨으로 존재하는 게좀더 안정한 상태라고. 그러니까 반응을 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반응물의 질량보다 생성물의 질량이 적은 거예요. 질량 결손이 생기고 그것만큼 에너지가 나온다. 아셨죠? 이 수소핵융합 반응, 수소핵융합 반응의 종류로는 PP 반응과 CN 순환 반응이 있다. 얘가 많이 나오죠. PP 반응이라고 하는 건 중심부의 온도가 약 1800만 K 이하일 때, 그러니까 질량이 조금 작은 별에서 주된 반응으로. 아셨죠? 물론 이거보다 더 커도, 이거보다 온도가 더큰 별도 PP 반응은 계속 일어나요. 그렇지만 질량이 작은 별, 이거보다 온도가 낮을 때 얘가 주된 반응으로 존재한다. 그다음에 CN 순환 반응은 중심부 온도가 이거보다 높을 때, 1800만 K 이상일 때 주된 반응으로 나타난다. 아셨죠? 자, CN 순환 반응은 탄소, 질소, 산소가 일종의 촉매 역할. 탄소를 기준으로 요 CNO가 하나의 세트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세트로 촉매 역할을 해서 수소가 들어와, 수소가 들어와, 수소가 들어와, 수소가 들어와 하다 보면 헬륨이 튀어나와. 근데 이 세트는 그대로 존재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일종의 촉매로 봤으면 좋겠다. 얘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온도 조건. 아셨죠? 그 다음에 얘네들 역할에 대해서. 자, 그래서 하나씩 들어가서 조금 더 볼게요. 자, 요렇게 보자고요. 얘가 PP 반응입니다. 얘가 CN 순환 반응이에요. 얘나 얘나 수소 핵융합 반응이고 알짜 반응은 똑같아요. 네 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바뀌는 반응이야. 그 과정에서 질량 결손이 일어나는 거고 수소 핵융합 에너지가 나오는. 아셨죠? 그런데 들여다보면 약간 느낌은 다른 거지. 어떻게 다르냐면 얘는요, 수소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하나, 둘, 맞죠? 그러니까 들여다보니까 얘는 여섯 개의 수소가 들어갔더니 하나의 헬륨과 두 개의 수소가 튀어나오는 반응이네. 하나의 헬륨과 두 개의 수소가 튀어나오는 반응이네. 그러니까 이 반응은 사실 여섯 개의 수소가 관여를 했어. 그런데 두 개는 튀어나오는 거니까 알짜 반응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아셨죠?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적당한 온도에서 수소들이 충돌, 충돌, 충돌, 충돌하다 보니까 헬륨이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 정도로 이해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더 쉽다. 아셨죠?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볼게요. 자, 원래 탄소가 있었습니다. 탄소가 있었고 거기에 수소가 들어갔어. 그랬더니 질소 만들어집니다. 붕괴. 수소가 또 들어갔어. 질소? 붕괴. 수소 또 들어갔어. 아, 다시요. 수소가 들어가서 질소? 붕괴. 수소가 들어갔어? 질소. 수소가 들어갔어? 산소? 붕괴. 수소가 들어갔어? 탄소. 어? 네 번째 수소가 들어갔더니, 네 번, 하나, 둘, 셋, 네 번째 수소가 들어갔더니, 헬륨 원자핵이 튀어나왔는데, 원래 이 순환의 시작이었던 탄소는 그대로 나오네? 아, 탄소를 기본으로 한요 체인이 하나의 세트로 존재하는 거고, 거기에 수소가 하나, 둘, 셋, 네개 들어가니까 헬륨이 뽕 튀어나오는 반응이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조금 쉽다. 써볼게요. 네 개의 수소가, 그러니까 수소가 네 번째 들어갑니다. 어디에? 탄소를 기준으로 한요 체인에. 그랬더니, 뭐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는 거예요? 헬륨이 나오더라. 그런데 중요한 건 탄소를 기준으로 한요 체인은
그대로

실제로 존재하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얘는 이 탄소를 기준으로 한이 체인 자체가 그냥 일종의 촉매. 알짜 반응은 4개 수소가 들어가서 하나의 헬륨이 나오는 거. 아셨죠?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서 이 CNO 순환 반응이 일어난다. 얘가 주된 반응으로 일어난다. 얘는 굉장히 뜨거운, 굉장히 별이 뜨거워서 이 안에서 물질이 막 이렇게 돌수 있는, 이러한 순환 체인이 존재할 수 있는 상태, 이런 이미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는 중심부의 온도가 1800만 K 이상인 별일 거고, 이러한 별에서 얘가 주된 반응이 되는 거고, 그러한 별은 보통 물질이 막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상태, 대류가 잘 일어난 대류핵을 갖고 있는 경우가 보통이고, 그러한 별은 질량이 꽤나 커서 태양 질량의 두 배를 넘는 녀석들이 보통 이러한 상태의 반응을 추로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결성의 에너지원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자, 중심부의 온도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네들이 주된 반응이 되는. 그리고 나서 질량에 따른 주된 핵융합 반응. 질량이 태양 질량의 두 배보다 크다고 하면 얘가 주된 반응으로 채택이 된다. 저 반응도 당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얘가 채택이 될 뿐이야. 주된 반응으로. 아셨죠? 요거 이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우리 내부 구조를 얘기할 건데, 별의 내부 구조에서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힘을 가지고 내부 구조를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어떠한 힘의 상태를 가지고, 또 하나는 물질을 가지고도 낼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에너지 생성과 에너지 전달 방식을 가지고 낼수 있어요. 그 각각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적인 필수적인 것만 보겠다. 아셨죠? 자, 이건 힘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요 노란색은요, 중력입니다. 안으로 작용하는 거야. 그 다음에 파란색은요, 기체 압력 차이에 의한 힘.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기체들이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거야. 아셨죠? 자, 보면요, 요 별은 보면 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과 나가려고 하는 힘이 똑같은 힘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맞죠? 우리가 이러한 상태를 정력학 평형 상태라고 해. 힘의 평형 상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러한 별은 크기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지. 물론 어떠한 별이든지 간에 여기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그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서 내부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 기체 압력 차이의 힘이 조금씩 커지긴 해요. 그래서 별의 크기가 조금씩 커질 수가 있다고. 그렇지만 중력에 의해서 다시 재조정. 중력에 다시 재조정하면서 다시 평형 상태를 계속 찾아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발짝 떨어져서 봤을 때는 거의 일정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지.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부 구조를 이런 식으로 힘을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내부 구조가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중력이 센 거야.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야? 수축하고 있는 거야. 어떤 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고. 기체 압력 차이의 힘이 큰 거야. 얘뭐 하고 있는 거야?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 큰 거야? 팽창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 방식에 의해서 내부 상태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 얘가 하나의 포인트예요. 내부 구조를 문제를 낼 때, 아셨죠? 이제 그 다음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자, 그 다음 포인트는 바로 요겁니다. 에너지 생성과 전달 방식을 가지고, 주기열성에서 에너지 생성과 전달 방식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냈는데, 자, 내부 구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지. 둘다 주기열성인데, 보면요. 얘 같은 경우는 중심 핵을 복사층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주변에 대류층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요, 중심 핵 자체가 대류핵이에요. 막 섞이고 있는 거야. 온도가 굉장히 높은 거야. 막 섞이고 있는 거야. 아셨죠? 밀도가 굉장히 큰 거야. 막 섞이고 있는 거야.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복사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내부 구조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 이건 뭐 때문에? 질량 때문에. 질량과 이제 온도 때문에 이런 구조. 질량과 엄밀하게 하자면 이제 질량, 밀도, 온도가 다 관련이 되는 건데요. 질량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한다라는 거지. 자, 얘는요, 태양 질량의 두 배가 안 되는 녀석들. 태양 질량의 두 배가 안 되는 녀석들, 그러니까 질량이 작은 별이라고 한다면, 주기열성이라고 한다면,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는 중심핵이 있고요. 그 중심핵 주변을 복사층이 둘러싸고 있다. 복사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을 가지면 좋냐면, 빛이 쭉쭉쭉쭉쭉쭉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나서 그 주변에 대류층이 있는데, 대류층은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와 여기, 표면과 여기의 온도 차가 꽤 커서. 온도차가 꽤 크고 밀도차가 꽤 커서 물질이 막 섞이는 그런 느낌으로. 아셨죠? 그래서, 아, 질량이 작은 별은 중심핵을 둘러싸고 있는 복사층. 빛이 쭉쭉쭉쭉 가다가 표면 가까이에서는 밀도 차이가 너무 크니까 여기서 대류가 일어나면서 막 섞이고 있어. 이런 느낌으로. 질량이 작은 별은 이런 느낌. 태양도 이런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의 표면에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걸잘 생각해보면 태양의 표면에 뭐가 있어요? 쌀알무늬가 있어요. 쌀알무늬가 이 대류층, 이 표면에서, 이 대류에서 만들어진 현상. 아셨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질량이 큰별 같은 경우는 중심부에 밀도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와 여기 밀도 차, 다시요. 밀도가 굉장히 크고 온도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막 섞여. 섞이는 과정으로 우리가 보면 좋다는 거지. 그래서 대류핵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류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는 얘와의 좀 차이점 우리가 굳이 좀 설명한다고 하면, 자, 여기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아지죠. 여기도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아져요. 여기서 헬륨의 수소냉각 반응이라서 헬륨을 만들어내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헬륨을 더 많이 만들어내.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헬륨의 양이 많아지거든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헬륨을 많이 만들어내. 그런데 문제는 얘는 섞여. 그러니까 얘는 대류액 내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헬륨이 꽤나 균질하게 분포해요. 요런 차이가 좀 있어요. 아셨죠? 얘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헬륨이 많아진다. 얘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헬륨이 더 많아지는 건 아니라 꽤나 균질하게 분포하고 있다. 섞이기 때문에. 요런 차이. 그 질량이 큰 별은 요러한 대류액 그 주변에 이제 복사층이 있다. 아셨죠? 특히나 질량이 큰별 한번 정리합니다. 얘는 중심부의 온도가 1800만 K 이상이다. 아셨죠? 얘는 수소핵융합 반응 중에서 CNO 순환 반응이 주된 반응이다. 라고 하는 것도 같이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얘가 이제 내부 구조에서 나올 수 있는 두 번째 유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은 바로 요거죠. 물질을 가지고 냅니다. 주로 어떤 물질을 가지고, 어떤 시기에 물질을 가지고 문제를 내냐면, 주기열 단계 이후에, 주기열 단계 이후에, 볼게요. 주기열 단계 이후에 중심부 헬륨 가득 차서 수축하죠? 그 다음에 수소 껍질 연소. 여기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별의 외곽부를 키워준 데 쓴다. 맞죠? 요 과정의 내부 구조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요 과정. 그요 과정을 가지고 어느 단계니 요 단계에서 별의 물리량 어떻게 변하는지 요거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주기열 단계 이후에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종료된 시점을 가지고, 얘는 보면 중심부의 핵융합 반응이 종료된 시점에 탄소가 주고 일부 산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질량이 작은 별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요, 중심부에 뭐가 들어있냐면 철까지 들어있어. 아, 철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녀석이야? 너는 그러면 태양 질량의 8배를 넘는 녀석이구나. 너는 나중에 초고성이, 나중에 아니라 이게 초고성의 내부의 모습이구나. 그리고 넌 나중에 초신성 폭발을 할 수가 있겠구나. 아셨죠? 요런 과정까지. 그래서 내부 구조로 내올 수 있는 게 이제 요런 것들. 중심부의 핵융합 반응이 끝난 시점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얘는 초고성. 아셨죠? 얘는 이제 거성. 이렇게 가는 거죠. 요런 것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겠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별의 특성. 전부 다 얘기를 해봤고요. 그럼 우리 이제 관련 문제 풀이를 해볼 텐데, 앞서 했던 것처럼 무엇이 중요한지 용스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전 문제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문항들 몇개 체크해봤습니다. 4번, 6번 물리량 문제, 계산 문제 나온다. HR도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선생님이 좀 얘기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의 진화. 별의 진화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어느 정도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스스로 좀 가져야 된다. 선생님 도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별의 내부 구조. 앞서 했던 거.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자, 그림은 흑체 AD의 파장에 따른 복사 에너지의 상대적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흑체 AD. 흑체에다 밑줄 한번 그어봅시다. 흑체가 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그래프를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아, 흑체가 있었고, 흑체의 단위 면적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파장에 따른 세기, 에너지 세기로 표현을 해서 그래프로 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자, 플랑크 곡선이겠구나. 그러니까 얘는 매끄러워요. 흡수선이 안 보여. 겹치질 않아요. 그 다음에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온도가 높을수록 짧아야 돼. 그러니까 A가 온도가 제일 높은 거야. 맞죠? 그 다음에 이 곡선 아래 면적은 요 면적에서 방출된 에너지 양. 그 에너지 양은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게 정리가 싹 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아셨죠? 요런 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기억.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람다 맥스를 얘기하고 있죠. 자, 람다 맥스는 표면 온도에 반비례합니다. A가 C보다 길다. 자, A는 람다 맥스가 이쯤 되고요. C는요, 람다 맥스가 이쯤 됩니다. 람다 맥스는 A가 짧죠. A가 짧아요? A가 표면 온도가 높아요. 그쵸? 그러니까 A가 C보다 길다? 아니다. 너 틀렸네. 자, 니은. 단위 시간의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의 단위 면적당.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은 B가 D보다 많다. 지금 B가 D. 자, 플랑크 곡선이기 때문에 어떠한 파장대라고 하더라도 온도가 높은 녀석이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많은, 더 강한 빛을 내보는 거예요. 더 세기가 센 빛을 낸다고. 아셨죠? 더 센. 이 파장대의 빛의 세기가 더 세다고. 이 파장대의 빛의 세기가 온도가 높을수록 더 세다고. 아셨죠? 자, 그러면 B가 누구랑 누구죠? B랑 D 중에 B가 온도가 높은 녀석입니다. 온도가 높은 녀석이야? 그럼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에 방출한 에너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니까 당연히 B가 더 많은 거죠.

그렇죠. B가 D보다 많다. 자, D긋 보겠습니다. 자, D긋은요. D는 파란색으로 보인다. 자, D 보면요. 얘가 가시광선 파장대라고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D 잘 보세요. D 잘 보면 요 그래프에서 여기 복사세기와 여기 복사세기를 보면 이쪽에서 에너지 세기가 더큰 거야. 그러니까 이쪽 빛을 더 많이 방출한다고. 가시광선 파장대에서 파장이 긴 빛을 제일 많이 방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지, 상대적으로. 파란색이 아니라. 그럼 너도 틀렸네. 됐죠? 니은만 맞는 거.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 됐죠? 자, 1번 맞습니다. 이제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보면 그림은 독일의 물리학자 프라운호퍼가 관측하고 그린 태양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태양의 스펙트럼이래. 태양의 스펙트럼. 자,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정말 중간중간중간중간에 선이 엄청나게 많이 있네? 이 선들이 다 뭐예요? 여기 있는 이 선들이 다 뭐예요? 흡수선이라고. 이게 전부 다 흡수선이고, 이 흡수선을 만들어내는 물질은 어디 있는 거야? 태양의 대기에 있는 거지. 뭐 또는 태양이 가지고 있는 거지. 아셨죠? 그 흡수선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세기가 센 거. 자, 우리가 흡수선의 세기를 얘기할 때는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깊이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요거랑, 여기 이렇게 돼 있어. 깊이가 깊을수록 세기가 센 거예요. 깊이가 깊을수록, 원래 값보다. 얘를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원래 이런 식으로 보여야 되는데, 어떠한 흡수선은 이렇게 보였고요. 어떠한 흡수선은 이렇게 보였대. 깊이가 깊을수록 흡수선 세기가 센 거라고. 아셨죠? 더 진해 보이는 거예요. 검은색이 진해 보인다고. 아셨죠? 흡수선이 나오는데, 여기서 진한 흡수선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 물질이 흡수를 많이 한다? 그럼 그 특정 물질은 누군데? 그 특정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표면 온도를 알아낸다. 분광형. 그래서 O형부터 M형까지. 이걸 얘기한 거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흡수선이 나타난다. 맞고요. 흡수선의 개수를 통해 태양의 분광형을 알수 있다. 개수가 아니라 누구? 어떠한 흡수선이 나오는데? 그리고 어떠한 녀석이 얼만큼 센데? 이걸 가지고 분광형을 알아낼 수 있다. 태양의 분광형은 뭐죠? G2형이라고. 아셨죠? 자, 태양과 대기 성분이 같은 별들은 모두 태양과 동일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대기 성분이 같아도 표면 온도가 다르면 흡수를 잘할 수 있는 물질이 다르다고. 그러면 흡수선의 색이 종류가 달라질 수가 있겠지. 아셨죠? 그러니까 동일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아니죠. 기억만 맞는다. 이렇게 풀 수가 있고요. 여기서 숙제가 하나 나갑니다. 무슨 숙제냐면 태양은 G2형입니다. 그러면 태양의 스펙트럼에서 흡수 스펙트럼에서 가장 강하게 보여야 되는 녀석, 가장 강하게 보여야 되는 흡수선은 어떤 물질에 의한 거? 요거 숙제. 아셨죠?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해서 2번 했고요. 이제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자, 3번은요. 그림은 별 A와 B를 관측했을 때 파장에 따른 복사 에너지의 상대적 세기 및 필터 기억과 니은을 통과하는 파장 영역을 나타낸 것이다. 요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 문제에서 우리가 볼 것은, 아, 얘 색질수에 대한 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구나. 보면,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을 비교해 보면 얘가 파장이 짧죠, A가. 그러니까 아, 너 고온의 별이구나, 고온의 별. 그다음에 넌 저온의 별이구나, 맞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여기서 요 필터와 요 필터의 파장대가 나오진 않았지만 얘는 람다맥스가 요 필터 분명 이 기억이 니은보다 파장이 더 짧은 빛을 통과하는 필터일 겁니다. 여기서 이 빛을 통과하는 양이 요 필터를 통과한 양보다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요 등급이, 기역으로 측정한 등급이, 니은으로 측정한 등급보다 작을 거야. 통과 세기가 세요? 빛이 많이 들어와요? 밝아 보여요? 등급이 작다고.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저온의 별 같은 경우는 여기를 통과한 빛이 여기를 통과한 빛보다 더 많으니까 요걸로 본 등급이 더 작을 거라고. 맞죠?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자, 표면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 A가 B보다 높다. 람다 맥스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기역으로 측정한 별의 겉보기 등급은 A가 B보다 작다. 이 니은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이 실수래요. 아, 이거 색지수 문제야. A는 고온의 별이니까 B-V가 음수고, 아, B는 B-V가 양수야. 색지수가 양수고 얘는 음수야.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이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지금 얘는 B-V가 음수고 얘는 양수야. 아, 얘는 그러면 뜨거운 별이니까 B 등급이 작고, 얘는 차가운 별이니까 B 등급이 커. 그래서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이 이 기억과 니은을 해석하지 않고 그냥 색지수를 넣어서 푸는 건데 자료를 해석해서 보셔야 돼요. 기억으로 측정한 별의 겉보기 등급은 기억 필터를 통과한 빛의 세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억 필터를 통과한 빛의 세기가 얘가 더 많지. 많으면 밝게 보이는 거고 밝게 보이면 등급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으로 측정한 등급은 A가 더 작다고. 아셨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작다가 맞는 거예요. 자, 니은을 통과한 빛의 세기 분의 기억을 통과한 빛의 세기라고 되어 있죠. 자, 니은을 통과한 빛의 세기 분의 기억을 통과한 빛의 세기. A 값은요, 보겠습니다. A는요, 니은을 통과한 건 요만큼. 기억을 통과한 건 요만큼. 그럼 요것 분의 요걸 하면, 아, 얘는 1보다 크겠구나. 됐죠? 그 다음에, 니은 B를 보겠습니다. B는요, 니은을 통과한 건 요만큼. 기억을 통과한 건 요만큼. 그러면 얘는 1보다 작겠구나. 됐죠? 그러면 A가 B보다 작다가 맞네요. 그러면 기억 니은 ㄷ은 A가 B보다 작다. A가 A는 1보다 크고 B는 1보다 작죠. 아, 너 틀렸구나. 지금 A가 더큰 겁니다. 그럼 너 틀렸구나. 됐죠? 기억 니은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뻔했습니다. 이런 실수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 3번 봤고요.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선생님이 용스픽을 붙여놓은 이유는 이런 식으로 별의 물리랑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아셨죠? 자, 보겠습니다. 자, 표는 별 ABC의 절대 등급과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람다맥스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 절대 등급이 나왔어? 그럼 광도를 비교할 수 있는 거야. 절대 등급이 작을수록 광도가 크니까 얘가 광도가 제일 커. 그리고 얘가 광도가 제일 작아. 아셨죠? 람다맥스가 있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표면온도를 비교할 수가 있는 거야. 자, 람다맥스가 제일 길어? 표면 온도가 제일 낮아. 람다 맥스가 짧네. 표면 온도가 높아. 그런데 비율을 따져봤더니 290과 580은 1대2잖아. 아, 그러면 너의 표면 온도 1. 2라고 하면 넌 표면 온도가 2야. 1대2. 왜냐면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거. 람다 맥스는 표면 온도의 반비례하니까 람다 맥스가 2배예요? 그러면 얘가 2다라고 하면 얘는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2분의 1이다. 얘가 2가 되겠지. 아셨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고, 광도, 표면 온도,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럼 반지름에 대한 것도 물을 수가 있겠구나. 자, 반지름이라고 하는, 광도라고 하는 것은 4파이 r 제곱 시그마 t의 4제곱입니다. 파이는 상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도 상수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별을 비교하는데 상대값으로 우리가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이 식은 이런 식으로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광도는 R제곱 곱하기 T의 4제곱. 왜냐하면 비율이기 때문에 뭐 분의 뭐 하면 나머지 상수들은 다 지워지거든.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를 보는 거야. 자, 광도는 A가 가장 크다. 광도는 누가 제일 큰 거죠? C가 가장 크겠지. 절대 등급이 작을수록 광도가 크다고. 그러니까 너는 틀렸어. 오히려 A가 가장 작아. 표면 온도는 B가 C의 2배이다. B가 1이라고 하면 C가 2입니다. 그러면 B가 C의 2분의 1이네. 그러면 너 아니냐. 틀렸어. 자, 반지름은 A가 B의 40분의 1배이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둘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보자고요. 지금 표면 온도에 대한 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광도에 대한 거를 비교하면 상대값을 알아내면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겠네. 자, 절대 등급을 봤더니 플러스 9.8이고요. 플러스 4.8이야. 몇 등급 차? 5등급 차. 5등급 차면 밝기? 광도 몇 배? 100배. 누가 100배 큰 거야? 등급이 작은 녀석이. 아, 너가 100이구나. 너가 1이구나. 됐죠? 이렇게 해놓고선 그럼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지. 아, R의 제곱은 여기서요. T의 4제곱 분의 L이니까. 아, R이라고 하는 것은 T의 제곱 분의 루트 L이구나. 맞나요? 그럼 그걸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R을 계산해볼까? R을 해볼까요, 직접?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지금 T의 제곱 분의 L을 넣으면 T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 되겠네.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T의 제곱분의 루트 L이니까 1분의 루트 100. 아, 그럼 넌 10이야. 그럼 4분의 1, 10. 그럼 A는 B의 40분의 1. 아, A가 B의 40분의 1. 맞구나,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ㄷ을 풀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숙제 나갑니다. 절대 등급이 1일 때. 아, 다시요. 광도가 얘가 1일 때. 얘 100이죠. 그 이유는 등급 차가 5등급이기 때문에. 그러면 숙제. 여기서 얘는 얼마일까?

얘가 1일 때 얘가 100입니다. 얘는 얼마일까요? 광도가 제일 큰 녀석이에요. 얘와 얘의 등급차를 가지고 광도를 찾아낼 수 있느냐? 아셨죠? 요거 숙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4번 문제 봤고요. 이제 이어서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학생 ABC가 별의 물리량에 대해 나눈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분광형은 수소흡수는 세기가 강한 것부터 O형부터 M형으로 구분해 이렇게 되어 있죠. 분광형은 이렇게 구분해 라고 하면 그건 맞지. 근데 여기 틀린 건 수소흡수는 세기가 강한 것부터가 틀렸지. 수소흡수는 세기가 가장 강한 건 누구? A형이에요. 아셨죠? A형이 수소흡수는 세기가 가장 강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O, B, A, F, G, K, M형으로 구분한 건 뭐? 표면 온도를 가지고 얘기한 거지. 표면 온도를 가지고. 그럼 넌 틀렸구나. 수소흡수를 가지고 구분했다라고 한다면 순서는 A가 먼저 나와야 돼.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O형부터 M형까지는 표면 온도를 가지고 얘기한 거야. 자, 흡수 스펙트럼은 별의 대기에 존재하는 기체가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할 때 나타나. 그렇죠. 얘기했었죠. 별이 있고요. 방출합니다. 빛을. 이별 빛이 별이 가지고 있는 대기에 흡수가 되고 나머지 빛이 나온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 빛을 파장에 따른 세기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흡수가 된 거에 의해서 중간중간 흡수선이 나오고. 맞죠? 요거를 우리가 스펙트럼으로 표시하면 흡수선을 이렇게 찍힐 수가 있다. 그런데 요 흡수선, 요 강한 흡수선들은 여기서 어떠한 물질이 흡수를 했느냐에 따라서 강한 흡수선의 종류가 결정이 되는 거고 그 종류는 얘가 온도가 얼마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그래서 저온의 별이에요? 그럼 금속선이나 분자선, 중성의 금속선이나 분자선, 온도가 굉장히 높은 별이에요? 그러면 수소나 헬륨선. 그죠? 온도가 높은 별이에요? 에너지를 많이 방출해요? 수소나 헬륨선. 온도가 굉장히 낮은 별이에요? 그럼 중성의 금속선 또는 뭐 분자선 이런 것들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할 때 나타나. 자, 분광형이 같을 때 광도 계급 숫자가 클수록 광도는 작아져. 자, 광도 계급 우리가 1, 3, 5, 7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었죠? 초거성, 거성, 주계열성, 백색 외성. 숫자가 클수록 광도는 작아져. 맞네요. B, C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다. 됐죠? 5번 맞습니다. 이제 이어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봅시다. 역시나 선생님이 이 용스픽을 붙여놓은 이유는 요 흡수 스펙트럼을 우리가 좀잘 봐뒀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자, 그림은요. 분광형이 각각 A형, B형, O형, G형인 별의 흡수선을 나타낸 것이다. 밑줄, 기역과 니은은 각각 수소, 중성수소 흡수선과 이온화된 칼슘 흡수선 중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볼 것은 A형, B형, O형, G형인데 지금 A형은 2선, 2선, 2선이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고 있어요. 진하게 보이고 있어요. 진하게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흡수선의 세기가 굉장히 세다. A형에서 제일 세게 보이는 거 누구? 아, 수소선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아셨죠? 그 다음에 지금 G형에서 보면은 요 니은선이 얘네들에서는 잘안 보이는데 여기서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네? 맞죠? 아, 그럼 너는 칼슘 이온선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자, 여기에다가. 자, A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뭐죠? A0형 별은요, 표면 온도가 만 켈빈이다. 만 K.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G0는요, 표면 온도가 대략적으로 6000K 정도다라고 하는 걸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같이. 아셨죠? 같이 공부를 해두면 좋다. 태양은요, G2고요. 태양의 표면 온도는 대략적으로 5800K라고 하는 것도 같이. 문제 보겠습니다. 기역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별의 표면 온도가 높다. 지금 얘가 누구냐면 중성수소. 중성수소가 강하게 나타날수록 표면 온도가 높아요. 자, 얘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건 누구? A형인데, A형은 표면 온도가 만도 정도야. 그러면 B형은 이거보다 더 높지. O형은 더 높지. 그러면 온도가 높을수록 뚜렷하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겠지. 그쵸?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선이 정해져 있는 거지. 온도가 높을수록 그 선이 더 강하게 나타나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기역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별의 표면 온도가 높다? 아, 너는 아니야. 니은은 중성수소의 흡수선이다. 니은 누구죠? 너는 칼슘 이온. 너 틀렸구나.
그다음에 분광형이 지형인 별의 대기에는 중성 수소가 존재한다. 자, 지형별인 대기. 쭉 갑니다. 수소선이 있는데? 수소선이 있는데? 수소선이 있는데? 라고 해서 오케이. 이렇게 찾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찾을 수도 있는데. 자, 이제 일반 지식으로 가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별을 이루고 있는 물질 주성분은 뭐? 수소와 헬륨. 제일 많은 거 뭐? 수소. 그러니까 지식으로 자료 해석이 아니라 지식으로 별은요, 수소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 라고 해도 웬만해선 틀릴 수가 없죠. 왜냐면 특정한 별을 제시하지 않고 일반적인 별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별,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열성? 주기열성의 주성분은 수소, 헬륨. 아셨죠? 뭐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료 해석을 해서 검증해줘야 되겠지. 디귿 맞는 거 아셨죠? 자, 6번 봤습니다. 이제 이어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자, 역시나 별의 물리량. 자, 광도 계급과 분광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 아, 그럼 너 초고성을 얘기하는 거구나. 초고성. 5. 아, 너희는 주기열성이구나. 주기열성. 그 다음에 7. 아, 너 백색애성이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분광형 K2A0, B2A0가 나와 있네. 그럼 여기서 볼수 있는 것. 아, 너가 지금 분광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 표면온도가 제일 낮네. 아, 너가 분광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 표면온도가 제일 높네. 그리고 A0인 녀석들은 표면온도가 만 K 정도구나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 그러면 너는 만 K보다 만을 써야 되겠죠? 만 K보다 높, 만 K를 써야 되겠죠? 높아요. 너는 만 K보다 낮아요인데, 자, 우리가 하나 더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뭐였죠? K0가 5000K인 걸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K2는 사실 너는 5000K보다도 5000K, 이걸 지우고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넌 사실 5000K보다도 낮은 녀석이었어. 이러면 더 좋지. 아셨죠? 그렇게 놓고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면온도는 가가 가장 높다. 표면온도는 누가 제일 높죠? 가가 제일 높은 게 아니라 누구? 다가 제일 높구나. 아니구나. 그 다음에. 광도는 나가 라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광도는 나가 라보다. 지금 표면온도는 둘이 똑같습니다. 표면온도는 둘이 똑같은데 얘는 주기열성이고 얘는 백색애성이에요. 누가 더큰 거야? 주기열성이 더 크지. 그러니까 주기열성이 더 크니까 광도가 더 크지. 온도 똑같은데 크기가 크니까 광도가 더 크지. 맞죠? 그러면 광도는 나가 라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의 크기는 나, 다, 라 이렇게 되어 있어. 나랑 라의 관계를 보면 나가 더큰거 맞죠? 그럼 나와 다의 관계를 따져봐야 되겠지? 나와 다를 따져봤더니 둘다 주기열성인데 얘가 더큰 주기열성이네. 더 뜨거운 녀석이야. 광도가 더 커. 질량이 더 커. 그러면 얘가 더 반지름도 커. 맞죠? 그러니까 둘의 관계가 틀렸네. 이렇게. 그래서 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선생님은 여러분이 이제 이런 문제를 풀때 HR들을 좀 활용해 봤으면 좋겠어. 여기다가 자, 표면온도는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고요. 광도는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입니다. 주기열이 이렇게 돼요. 됐죠? 주기열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A0가 지금 나와 라가 A0니까 지금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지. 여기가 A0, 표면온도가 만도 정도, 만 K 정도라고 하면 여기에 주기열성은 누구냐면 지금 나가 되는 거고. 거기에 백색애성은 누구냐면 누구예요? 라가 되겠지. 라가. 그런 상태에서 다는 어디에 찍혀야 돼요? 다는 지금 주기열 라인에 있으면서 온도가 더 높은 쪽이니까 아, 다는 이쪽에 있어야 되겠지. 됐죠?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뭘 했으면 좋겠느냐? 선생님은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주기열 라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 등 반지름선을 표시할 수 있니? 등 반지름선은 주기열 라인보다 조금 더 완만하게 그려진다. 이렇게 조금 더 완만하게 그려진다. 조금 더 완만하게 그려진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커요. 이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작아요. 이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작아요. 밀도가 커요. 이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커요. 밀도가 작아요.를 표시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연습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꼭 그려보세요. 이것도 숙제 주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7번 했고요. 이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자, 8번. 그림은 별의 반지름이 R, 그 다음에 표면온도가 T일 때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방출한 복사에너지 양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볼게요. 지금 별에서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한 에너지 양, 얘는 시그마 T의 4제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죠? 광도라고 하는

건 전체 표면적을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맞죠? 자, 이렇게 해놓고 또 지금 표면 온도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거. 아, 만약에 람다 맥스를 물어본다고 하면 표면 온도에 반비례 하겠구나.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면 좋겠고,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한다? 흑체 복사를 생각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한번 더. 여기서 나오는 이 에너지를 이렇게도 표시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놓고요. 여기다가 파장.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세기를 표시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흑체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지. 맞죠? 얘가 뭐예요? 플랑크 곡선이다. 맞죠? 그랬을 때, 요 곡선의 요 아래 면적이, 요 아래 면적이 뭐가 된다? 지금 요 2. 즉, 요 아래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시그마 t의 4제곱이 된다. 라고 하는 거. 맞나요? 여기까지 우리가 일단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아셨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요 복사 곡선의 개형은 기본적으로 표면 온도에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요 면적에서 방출하는 거기 때문에, 표면 온도에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요. 온도가 높아요. 만약에 얘보다 온도가 더 높은 별이 있어요? 그럼 개형 어떻게 바뀌어야 돼? 이렇게 바뀌어야 돼. 그죠? 만약에 온도가 낮은 별이 있어요? 개형 어떻게 바뀌어야 돼? 여기다 그려볼까? 이렇게 바뀌어볼까? 온도가 더 낮은 별이 있어요? 이렇게 바뀌어야 돼. 여기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느냐. 아셨죠? 자, 이제 문제 볼게요. 별이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이, 자,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람다 맥스. 파장이 2분의 1배가 되면,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이 2분의 1배가 된다는 얘기는 표면 온도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2분의 1배가 됐어요. 표면 온도 몇 배? 2배가 됐어요. 즉, 얘는 T가 2배가 됐음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라면, E는 16배가 된다. T가 2배가 됩니다. 2배가 됩니다. E의 4제곱이니까 E는 16배가 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T가 일정할 때 R이 2배가 되면 별이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은 4배가 된다. 자, 여기서 별이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이라고 했죠? 지금 여기에 시간만 제한을 뒀습니다. 면적은 제한 안 뒀어. 그러니까 여기서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한 에너지의 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광도로 의미하는 거야. 이건 뭐야? 4 파이 R 제곱 시그마 T의 4제곱으로 의미한다고. 단위 면적이 아니야. 그럼 이 상태에서 T가 일정한데 R이 2배가 된대? 2배가 되면 R의 제곱 배가 되겠지. 그러면 광도는 몇 배가 된다? 4배가 된다. 4배가 된다. 맞는 얘기. 됐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E와 R은 모두 태양이 적색 거성 단계일 때가 현재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이 디귿을 볼 때, 요 그림만으로 이 디귿을 정확하게 해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여기에 별의 진화 요소를 섞으면 더 좋지. 어떻게? 자, 보겠습니다. 별의 진화. HR도를 그려보고요. HR도를 그려보고. 이쪽으로 갈수록 T가 증가합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광도가 증가해요.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은 아래로 갈수록 증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 등급은 광도가 클수록 작은 거니까. 자, 여기에 주계열을 그려요. 주계열을 그렸어. 됐죠? 지금 주계열이 됐는데 태양이 적색 거성 단계가 된다라고 했어. 태양은 현재 주계열 단계야. 자, 이 상태에서 적색 거성 단계가 된다. 그러면 주계열을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 거야? 적색 거성이잖아. 적색 거성이잖아. 크기는 커져야 돼. 크기는 커진 상태에서 적색에 대해 되니까 온도가 내려가야 돼. 그럼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지. 맞죠? 그럼 이쪽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자, 여기서 그럼 등 반지름선 우리가 꺼내야 되겠지. 등 반지름선은 이렇게 그려진다고. 주계열 선보다 조금 완만하게 그려진다고. 주계열 라인보다. 아셨죠?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은 커진다고요. 그죠? 그런데 표면 온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표면 온도는 점점 내려간다는 거지. 맞죠? 그러면 이쪽 주계열을 떠나서 적색 거성 단계가 된다? 그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건 반지름은 커집니다. 또 광도는 커집니다. 또 절대 등급은 작아집니다. 요거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표면 온도는 어떻게 된다? 내려갑니다. 그래서 적색 거성이 됩니다. 이렇게 떠올려야 되겠죠. 이게 일련의 해석의 과정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렇다고 하면 보겠습니다. 지금 E와 R은 모두 태양이 적색 거성 단계일 때가 현재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R은요? R은 적색 거성 단계가 되면 커지는 게 맞죠. 그런데 여기서 E를 볼까? E는 누구랑 관련이 있는 거야? 표면 온도의 4제곱이랑 관련이 있거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표면 온도는 내려간단 말이지. 표면 온도가 내려

0: 내려가면 2도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표면온도가 2배 커지면 2는 16배가 줄어든다고요. 아셨죠? 그러면 아, 2는 아니야. R은 적색거성 단계일 때가 현재보다 큰게 맞는데 2는 아니라고. 아셨죠? 그럼 너 틀렸지. 맞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기역, 니은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답 찾아봤고요. 이번 시간은 8번 문항까지 풀어봤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별의 물리량도 진화와 연결시키고 또 하나, 어떠한 문제를 풀때 HR도를 내가 머릿속에서 딱 꺼내서 물리량을 비교해낼 수 있다? 또는 만약에 표현을 낼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문제도 조금 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이런 연습을 하면 나중엔 그림 안 그리고도 사사사삭 틀리거든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가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특강 스페인어 안주희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수능특강 마지막 강의가 됩니다. 오늘 30강이고요. 18강과 20강 수능실전 문제 풀이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인내심을 가지고 열심히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정말 칭찬합니다. 네, 오늘 유종의 미를 위해서 예습 꼭다 해오시고요. 저와 한 문항씩 편안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18강으로 가겠습니다. 18강 수능실전 문제 1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해서 이제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왼쪽에 있는 남자가 먼저 묻습니다. ¿Qué tal le mejora nueva medicina? medicina 하면 여기서 약이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요. 새로운 약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약이 어떠세요? 라고 이제 묻는 겁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그걸 떠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안부를 물을 때, 꼬멋대바, 꼬멀레바. 자, 이 표현 많이 쓰잖아요. 예, 그거와, 그거를 적용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깨딸레바라고 묻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떠세요? 깨딸레바. 뭐가? 새로운 약이 어떠세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동사 바가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자가 bien, 네, 좋아요. Me siento mejor. 자, sentirse.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mejor, 더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me duele menos el estómago. 그래서 덜 아파요. 배가 덜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답을 찾는 거는 어려움이 없으셨을 것 같고요. 우리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 표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픔을 표현할 때 그때 쓰는 동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 동사는 무슨 동사? 돌레로 동사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 돌레로 동사는 구스타르 문형의 동사죠. 아프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자, 그래서 앞에는 갑목대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돌레로 동사에는 3인칭 단수형인 두엘레 혹은 두엘렌으로 변화를 합니다. 그리고 요 뒤에는 뭐가 온다? 신체 어휘가 오게 되죠. 그래서 신체 어휘가 이제 단수 명사가 올 경우에는 두엘레, 복수 명사가 올 경우에는 두엘렌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돌레로 동사를 활용해서 이제 아픔 표현을 하는 게 있고요. 또 있죠. 뭐죠? 네, 어디 어디 아프다라는 표현을 할때이 표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돌레로 동사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tener dolor de 그리고 신체 어휘가 와서 이것도 역시 아픔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돌로르는 돌레로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고통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더불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돌레로 동사를 활용해서 아픔을 표현할 때는 그때는 이제 신체 어휘 앞에 이제 정관사를 같이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저 상황에서 me duele el estómago 이런 식으로 정관사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tener dolor de 뒤에 신체 어휘로 표현을 하고 싶으면 이때는 정관사를 써주지 않습니다. 예, 그것도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체 어휘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체 어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 우리 머리서부터 발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머리는 뭐라고 하나요? 머리는 그렇죠. 까베사라고 합니다. 제가 일단은 정관사는 쓰지 않겠습니다. 어휘만 쭉 나열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은 뭐라 그래요? 얼굴? 얼굴은 까라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눈입니다. 눈은 그렇죠. 오호. 혹은 뭐 이제 두 개니까 오호시. 그리고 코. 코는 뭐라고 합니까? 코는 나리스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입입니다. 입은 모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귀지요? 귀는 오레하라고
라고 하죠. 자, 이것도 귀가 이제 두 개니까 복수로도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아, 이빨. 자, 요거는 diente 라고 합니다. 네, 지금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이 있죠, 목. 목은 cuello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목이 아프다라고 할 때, 진짜 여기 이 목이 아플 수도 있지만, 목구멍이 아픈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목구멍은 뭐라고 해요? 맞아요. garganta 라고 합니다. 자,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어깨로 가겠습니다. 어깨는 hombro 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팔입니다. 팔은 braço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팔꿈치 있죠? 팔꿈치? 팔꿈치는 꼬도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손, 마노. 그 다음에 손가락은 네도 라고 하죠. 네. 자, 물론 기본 어휘가 아닌 것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활용하시라고 제가 그냥 쭉 알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 아파요 라는 표현을 할 때, 그래서 배 위. 자, 뭐라고 해요? 에스토마고. 하죠? 아이고, A인데, 자, 에스토마고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등입니다. 등은 맞아요. 에스팔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다리로 오겠습니다. 자, 다리는 뭐라고 하나요? 다리는 비에르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무릎. 무릎은 로디아.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발은 삐에 라고 하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몸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몸은 cuerpo 라고 하죠.

그랬더니 A가 뭐라고 하냐면 debe descansar en casa y tomar estas medicinas 라고 했습니다. 자, deber 동사 원형입니다. 자,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집에서 쉬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 약들을 드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답을 찾고 그리고 좀더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물어봤을까요, 비가? 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겠죠. 몸이, 이제 온몸이 아프니까. 자, 그러면 A는 뭐예요? Debes ir al médico? 그러면 너 병원에 가야 해? 라는 뜻이죠. 너무 몸매과 맞지 않죠? 자, A는 뭐 들어갈 수가 없겠고요, 당연히. 자, B는 뭐예요? Que consejo me da? 그래서 consejo, 조언, 충고란 뜻이죠. 그래서 어떤 조언을 저에게 주시겠어요? 무슨 조언을 저에게 주시겠어요? 아, 쉬시고 약 드세요. 예, B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C 보겠습니다. ¿Qué me recomienda? Recomendar, 추천하다란 뜻이죠. 저에게 무엇을 추천하시겠습니까? 네, 쉬고 약 드세요. 역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B와 C는 모두 들어갈 수 있어서 몇 번이 정답이다? 4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 강의이기도 하니까 다시 한번 오랜만에 또 정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바로 의무 표현입니다. 의무 표현은 사실 엄청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스페인어의 의무 표현 몇 개라고 했죠? 우리가? 네, 세 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었어요? 맞아요. tener que 동사원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좀 전에 나왔었던 deber 동사원형 구문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맞아요. hay que 동사원형 구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표현의 세 가지 구문인데요. 다 이제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또 구분이 될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요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떼내르케 동사원형이나 데베르 동사원형은 뭐가 나와 있다? 특정 주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주어가 뭐뭐 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보통 떼내르케 동사원형 혹은 데베르 동사원형을 쓰고요. 우리 비인칭, 일반 주어일 때. 자, 그럴 때는 아이께 동사원형으로 주로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의무 표현도 한번 정리를 해봤네요. 네, 되셨죠? 예, 그러면 다시 이제 교재로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 강의이기도 해서 여러분들 예전 내용도 복습을 해드리는 거니까 혹시,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기억이 안 나셨다 그러면 옆에다가 노트다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뭐예요? B와 C로 이루어진 4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그래서 A가 hijo, 아들아라는 거죠. 아들, me puedes moler la sal, por favor? 라고 하죠. 살은 소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나에게 뭐뭐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a la paella le falta sal. 그래서 paella에는 지금 뭐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paella에 소금이 빠졌다. 소금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좀 너무 심심한가 봐요. 네, 알겠어요. 여기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제 생각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는 지금 선택지를 보니까 다 동사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사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 어떤 동사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맞아요. 빠사르 동사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빠사르 동사가 무슨 뜻이 있죠? 건네주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네, 그래서 나한테 저기 쌀 소금 좀 건네줄 수 있니?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문장에서는요, 평서문보다 네, 이렇게 의문문이 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가는 답은 2번. 마사르 동사가 들어갑니다. 자, 빠사르 동사 뜻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어떤 뜻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지나가다, 뭐 지나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예, 발생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게테 바사.

이런 표현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건네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자, 바사르볼 혹은 바사르세볼. 자, 요거 무슨 뜻이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어디 어디에 들르다. 그쵸? 아니면 어디 어디를 통과하다. 라는 뜻을 가졌었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자, 요거.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바사르 동사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바사르로 비엔, 바사르로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무슨 뜻이었죠? 잘 지내다, 그리고 잘 못 지내다 라는 뜻을 갖는다고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비엔과 말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어휘가 그렇지 않습니다. 비엔 대신 뭐 헤니알 쓰셔도 되고요. 말 대신 뭐 파탈 뭐 이런 거 표현은 어휘는 얼마든지 다른 걸로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더불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그래서 엔게디아, 그 다음에 동사 란 나비다 데스테 아뇨. 나비다 하면 크리스마스란 뜻이고요. 에스테 아뇨 하면 올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올해 무슨 요일에 해당하니 크리스마스가?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일을 묻는 표현이고요. 우리가 요일 표현은 아주 앞강에서 배웠었죠. 자, 그거를 상기를 시켜보시면 요일 표현할 때 세로 동사 쓸 수도 있었고 뭐 여러 동사 쓸 수 있었는데 이 동사도 쓸 수 있었어요. 무슨 동사? 맞아요. 까에르 동사를 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들어가야 되는 것은 까에가 들어가는 것이 맞고요. 하여튼 올해 크리스마스가 무슨 요일이야? 했더니 일요일이야. 잘 됐네. 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까에르 동사 뜻 오랜만에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자, 까에르 동사는 기본적으로 무슨 뜻을 갖고 있어요? 떨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또 무슨 뜻이 있어요? 지금처럼 요일 표현에서 해당하다라는 뜻을 갖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뜻이 하나 있는데 뭐죠? 마음에 들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뜻 정도는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일 표현을 할 때 뭐 무슨 요일에 해당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 까에르 동사 쓰잖아요. 자, 그때 이제 전치사 N을 동반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5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그래서 mañana regresa la profesora a su país, ¿verdad? 자, 뭐래요? 내일 선생님이 그녀의 나라로 돌아가셔. 그렇지? 했더니 이제 비가 así es. 그래, 맞아. 라고 얘기를 해요. Quiero despedirme de ella. 그래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은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뭘 물어봐요? 전화번호를 묻고 있습니다. 그쵸? 수 número de teléfono가 나왔고요. 물론이지. 그러면서 이제 전화번호를 얘기를 해줍니다. 고마워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이 빈칸에 들어갈 말, 자,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자, A 들어가면 맞습니까? 맞죠. 너 선생님 전화번호 있어? 가지고 있니? 자, A 들어갈 수 있고요. 자, B 보겠습니다. B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있죠. Me das 하면은 나에게 선생님 번호 좀 줄래? 아, 이것도 역시 들어갈 수 있어요. 그쵸? C와 D는 들어갈 수 있나요? 이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A, B로 이루어진 몇 번이 정답?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전화번호 나왔는데요. 전화번호 읽는 법 알고 계시죠?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그냥 하나씩 읽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tres, dos, cuatro 3, 4, 8, 7, 8. 자, 이렇게 하나씩 읽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어떤 방법이 있어요? 뒤에서부터 두 자리씩 끊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읽으시면 될까요? 3, 24, 3, 34.

78. 자, 이렇게 읽는 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6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해서 빠라 하고 이제 뒤에는 뭐가 들어와요? 동사가 들어가는 거고요. 알라 플라사 마요르 덴 마드릿. 자, 여기서 이제 끊어주셔야 되지요. 그래서 마드리드의 마요르 광장에 뭐 하기 위해서는 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뒤에 보겠습니다. Puede tomar el metro, el autobús o ir caminando 라고 했어요. 자, tomar 동사 여기서 무슨 뜻으로 쓰였습니까? 교통수단을 타다란 뜻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지하철을 탈 수도 있고, 버스를 탈 수도 있고, 아니면 걸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메트로로 하는 거, 지하철로 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La estación de metro más cercana es Sol. 해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솔 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confluir 합류하는 곳이래요. 1호선, 2호선, 3호선이 합류하는 곳이다. 아우토부스 이번엔 버스로 가는 거죠. 자, 버스는 varias líneas de autobuses urbanos tienen paradas cercanas a la Plaza Mayor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일단 직역을 해드리면 다양한 라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라인이죠. 자, 다양한 도시버스 라인들이, 걔네들이, 다양한 버스들이 뭘 갖고 있는 거예요? 마라다는 정거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정거장, 그 마요르 광장 근처에 정거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다양한 노선들이 지나가나 봐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된 거고요. 어찌되었던, 뭐, 이렇게 굉장히 길었지만,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동사는 뭐가 될까요? 맞아요. 마드리드의 마요르 광장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나열을 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착하다라는 뜻을 가진 몇 번이 정답?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예가르 동사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7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보면은 이것도 뭔가 길지만 또 간단합니다. 자, 뭐냐면 cinco 이건 이제 다섯 개죠, 다섯 개. Cinco modos de viajar desde el Estadio Santiago Bernabéu. 자, 이거 일단 뭘로 먼저 끊어야 되냐면 desde hasta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desde hasta는 from to입니다. 뭐뭐에서 뭐뭐까지란 뜻이죠. 그럼 뭐예요? Santiago Bernabéu 경기장이죠. 경기장에서부터 마드리드의 마요르 광장까지 여행하는, 직역하는 겁니다. 여행하는 다섯 가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다섯 가지가 지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문항들 다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문항 같은데요. 자, 첫 번째는, 자, 1호선인 거네요. 지하철 1번. 1호선을 타게 되면 23분 걸린다라는 거고요. 자, 아니면 56번 버스를 타는 겁니다. 56번 버스를 타고 다시 이제 1호선, 지하철 1호선을 타면 20분 걸린대요. 아니면 택시 타면 7분 걸리고요. 아니면, 32번 버스 타면 29분 걸리고, 자, 앞비에 하면 이건 걸어서란 뜻이죠. 자, 걸어서는 44분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뭐가 소개되어 있어요?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법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선택지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뭐 1번 같은 경우는 모다잖아요. 모다는 유행, 뭐 패션이란 뜻을 갖고 있고요. 2번의 firma는 서명이란 뜻이 있죠. 3번의 dibujo는 뭐 그림이나 뭐 삽화 이런 뜻을 갖고 있고, 4번의 camisa는 셔츠란 뜻이고, 5번의 manera가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지나가기 전에 앞비에 하면은 걸어서란 뜻이었습니다. 자, 바꿔 쓸수 있는 표현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안단도가 있고요. 자, 그리고 더불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대비

하면 이건 무슨 뜻이다? 이거는 서서란 뜻이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8번입니다. 밑줄진 부분과 유사한 의미로 바꾸어 쓸수 있는 것은, 그래서 밑줄은 사실 요거예요. 빠쏘와 빠쏘. 사실 요것만 보고 바로 답을 찾으셔도 됩니다. 예. 그렇지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것도 네스테 아스타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뭐부터 뭐뭐까지 좀 전에 나왔는데,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경기장에서부터 마드리드의 마요르 광장, 아, 마드리드의 마요르 역이네요. 역까지네요. 스페인. 자, 뭐예요? 25분 걸리고요. 1.70 유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빠소와 빠소 해서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단계적으로란 뜻이에요. 단계적으로 이제 하던 방법을 쭉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뭐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어 보일 정도로 아주 잘 간략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선택지에서 단계적으로란 뜻을 가진 표현을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선택지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요 선택지의 뜻을 요번 기회에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알메노스 했죠? 자, 알메노스 하면은 적어도란 뜻입니다. 네, 보를로메노스와 같은 뜻입니다. 자, 2번. 요게 좀 이제 우리 눈에는 낯설죠. 보로뽀꼬 하면은 요거는 하마터면이란 뜻입니다. 하마터면 뭐뭐 할 뻔했다. 이런 하마터면이란 뜻이고요. 자, 3번에 까라까라. 까라. 자, 까라가 좀 전에 우리 어휘 정리했죠. 까라는 얼굴이란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얼굴을 맞대고란 뜻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뽀를로 딴또. 이거 무슨 뜻이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정리했죠. 그래서란 뜻입니다. 그래서 뽀로 딴또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뽀로에쏘, 아시게 다 같은 뜻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뽀꼬와 뽀꼬. 자, 이게 바로 빠쏘와 빠쏘와 같습니다. 단계적으로란 뜻이에요. 그래서 8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9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너무 간단한, 예, 뭔데, 자, 이거 뭘까요? 세스펫이라고 나왔는데, 이 단어를 지금 모르더라도, 요 그림만 보더라도 이게 뭐임을 알수 있어요? 잔디겠지요? 그래서 잔디를 어떻게 하면 안 된대요? 밟으면 안 된대요. 잔디를 밟지 마시오라는 표지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보시면 밟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를 찾으시면 돼요. 뭐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비쌀. No pisar el césped.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 10번으로 넘어갑니다. 문자 메시지에 관한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일단 문자 메시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문자 메시지는 뭐냐면, Tienes tiempo para salir este fin de semana? 라고 물었죠. Tienes tiempo? 시간 있어? 뭐할 시간? 이번 주말에 나갈 시간 있니? 라고 이제 물어봤죠. Sí, tengo tiempo. 시간 있어? 라고 이제 문자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자, 요게 이제 배경이고요. 자, 이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A가 뭐라고 하냐면, Mira, Eva me mandó un mensaje. 라고 있어요. 있잖아, 봐봐. 에바가 나에게 mandar, 보내다 라는 뜻이거든요. 메시지를 보냈어. ¿Qué te dice? 뭐래? 라고 얘기했어요. 자, 얘가 에바였을 거예요. 에바가 이렇게 물어봤고, 이렇게 대답을 한 상황이죠. 자, 그러면 요 상황을 표현한 문장을 선택지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1번부터 다 해석을 해볼까요? 그러면 1번은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말한다. 이번 주말에 나갈 시간이 있다고 말한다. 아가 되는 거고요. 이 상황에는 안 맞죠? 이건 지금 물어본 상황이거든요. 이번 주말에 나갈 수 있냐고. 자, 1번 아니고요. 자, 2번 보면은 묻는다. 그가 이번 주말에 시간이 있는지.

나갈 시간이 있는지 묻는다. 자, 요것도 이 상황에서는 안 맞고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나에게 말한다. 내가 이번 주말에 나갈 시간이 있다고 말한다. 아니에요. 지금 묻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3번도 아니고요. 4번 보겠습니다. 나에게 묻는다. 내가 이번 주말에 나갈 시간이 있는지. 네. 지금 일치하는 상황이죠. 4번이 이제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5번도 당연히 안 되겠죠? 자, 5번. 나에게 묻는다. 자, 이건 자체는 비문이네요, 아예. 예, 이거 지금 의문문인데, 의문문을 지금 평서문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묻는다. 내가 이번 주말에 시간이 있다고, 뭐, 말한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묻는다. 뭐, 이래서 이거는, 이거 자체가 비문입니다. 예, 이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번이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항 넘어가겠습니다. 11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수 있는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밑줄은 S, 세로 동사에 지금 밑줄이 쳐 있습니다. ¿Dónde es el concierto de Juanito? 라고 했어요. 이건 세로 동사의 용법을 알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세로 동사는 지금 뭘로 쓰인 거예요? 특정한 일이 벌어지는 장소를 묻고 있는 거죠. 그때 세로 동사 쓸수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특정한 일이 벌어지는 시간, 장소를 표현할 때 세로 동사 쓴다라고 우리가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아니또의 콘서트가 어디서 열리는 줄 알아? 그랬더니 올림픽 경기장에서라고 했어요. 그럼 저기서 세로 동사는 열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니까 A, B, C, D 중에서 열리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뭐예요? 이거 우리 문화 관련된 문항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자, 맞아요. celebrarse, 그리고 tiene lugar. 자, 요거 둘다 열리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CD가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busca는 이제 찾다 라는 뜻이고, encuentra는 이제 발견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A, B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1번의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18강의 마지막 문항, 12번 문항입니다. 1492년에 관한 글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이라고 했고요. 자, 1492년 스페인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해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492년은 매우 중요합니다. Tanto A como B 해서 A도 B도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스페인 역사에 있어서도 그리고 스페인어 발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로 지금 나열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이따 레콘키스타가 끝났죠. 기독교인들의 레콘키스타가 끝났습니다. 페닌술라는 반도란 뜻이죠. 그래서 그라나다의 함락으로 반도의 기독교인들의 레콘키스타 국토 회복 전쟁 정도로 해석이 되죠. 그게 끝났습니다. 네, 그라나다의 이제 마지막 아랍 왕조가 있었죠. 왕국이 있었죠. 그 왕국을 함락시키면서 레콘키스타가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콜럼버스죠. 크리스토발 콜로는 콜럼버스입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 사람들은 선포했죠. 새로운 그 신대륙을 선포했습니다. 가스티아 왕국과 카톨릭 신앙의 신대륙을 선포한 거예요. 자, 그리고 1492년에 뭐가 있었냐면요. 안토니오 데 네브리아가 쓴그 스페인어 가스티아어 문법서가 출간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가스티아어를 연구, 그거를 연구하는 거죠. 그거에 이제 전념한 그런 첫 번째 작품, 저서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을 찾는데요. 자, 일단은 누가 아메리카에 도착했는지 찾을 수 있죠. 콜럼버스였지요. 그리고 1492년에 뭐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레콘키스타가 언제 끝났는지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누가 가스티아어의 첫 번째 문법서를 썼는지도 역시 알수 있지만, 스페인의 어디에서, 어느 장소에서 이 가스티아어 문법서가 출간됐는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강의 수능 실전 문제는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20강으로 넘어갑니다. 자, 1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죄송합니다만 Oficina de Correos는 우체국입니다. 우체국을 어떻게 갈 수 있죠?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A가 Está bien, 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죠. 물어볼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B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아, 미안합니다. 제가 여기 출신이 아니라서요. 아니, 괜찮아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죠. 뭐. 자, 이렇게 돼서 3번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바꿔줄게요. 2번은 편히 있으렴. 4번은 저에게 좀 작아요. 뜻이고, 5번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가 됩니다. 넘어갑니다. 2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이건 이제 뭐 과학실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표지판인 것 같은데요. 응급 상황 시 뭐예요? 눈 세척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lava ojos 2번이 들어가면 돼요. 자, 나머지는 아예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밟지 마시오 라는 뜻이고, 3번은 이제 길이 없다 라는 뜻이고요. 4번은 사진 찍으라는 얘기고, 5번은 녹색불에 건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번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넘어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Cuando puedo ver tu última obra? 자, obra는 무슨 뜻이에요? obra는 작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언제 너의 최근 작품을 볼 수 있어? 라고 이제 A가 물었더니 B가 hoy mismo 라고 하죠. 뭐예요? hoy mismo. 오늘 당장이란 뜻이죠. ya la tengo,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이미 그거를 끝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기억하시냐면, 뭐를 기억하시면 되냐면, tener pp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과거분사는 목적어의 성수일치시킨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ya la tengo acabada 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번이 일단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랬더니 A가 en serio? 정말? no lo sabía? 몰랐네. 에노라 뭐했나? 축하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물어볼게요. En serio? 정말? 이란 뜻이잖아요. 요거 뭐와 바꿨을 수 있을까요? 어떤 표현과? 정말? 그렇죠. De verdad? 과 바꿨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것도 같이 정리하시고요. 넘어오겠습니다. 4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무서워 보이는 개가 있네요. 그래서 꺼낼 베로 라고 했고요.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조심, 개조심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택지에서 답을 찾아보는데요. 뭐가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1번에 오호 하면 오호는 눈이란 뜻도 있지만 주목, 주의란 뜻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cuidado의 의미를 갖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우리 나머지는 아시죠? mano는 손이었고, 그 다음에 cabeza는 머리란 뜻이었고요. 우리 아까 정리했습니다. guante는 무슨 뜻이에요? guante는 장갑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5번에 sombrero 하면은 모자인데 챙이 있는 모자를 말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5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뭐 우리 한번 20강에서 정리 쭉 했었던 부분입니다. 바로 골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 문장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Me muero con hambre. 이건 제가 심지어 같이 다른 예문으로 제가 써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자,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 문장? 이 문장 틀리죠. 자, 이거 뭘로 바뀌어야 돼요? 꼰이 아니라 나 배고파 죽겠어 라는 표현 어떻게 한다고 했죠? Me muero de hambre. 그렇죠? 자,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 그럼 나머지 게 다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2번입니다. No me interesa por nada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나는 아무 거에도 관심이 없어. 라는 뜻이 됩니다.

거죠. 자, 3번 보겠습니다. They must be con Hector 라고 했어요. 자, 요건 뭐예요? 너는 Hector와 잘 지내니?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네, 다시금 맞아요. Interesarse por. 그죠? Llevarse bien con. 다 맞죠, 지금? 네, 4번 보겠습니다. No te olvidas de la reunión. Reunión은 회의, 모임,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모임 잊지 않았지? 에, olvidarse de. 맞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Empezó a aprender a bailar flamenco. 하면 뭐예요? Empezar a 동사 원형이죠. 그래서 플라멩코 추는 걸 춤추는 걸 배우기 시작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2, 3, 4, 5번은 전부 다 맞게 쓰여서 몇 번이 정답?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되셨어요? 네. 이제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Me llamo Pedro. 내 이름은 Pedro야. 자, 요거, 이런 거풀 때는 다시 안 읽으려면 이렇게 잠깐 조금씩 써놓는 게 좋거든요. Tengo 30 años. 자, 몇 살이에요? 나는 서른 살이죠. 나는 서른 살이고, Soy cocinero. 그러니까 나는 요리사야. 네, 그래서 페드로의 나이와 직업이 나왔습니다. Estudié en Sevilla. 자, 어디서 공부했냐면 세비야에서 공부했어. Cuando terminé, me fui a África라고 하죠. 공부가 이제 끝났을 때죠. 끝났을 때 나는 어디에 갔어? 아프리카에 갔어. 자, 뭐 하러 갔냐면 Ayudar a la gente. 자, 뭐예요? 뭐뭐를 돕다란 뜻이죠. 사람들을 도우러 아프리카에 갔어. Estuve en Marruecos. 자, 나는 어디에 있었어요? 모로코에 있었죠. Durante un año. 그러니까 1년 동안 모로코에 있었어. Allí conocí a Marisol, mi novia. 자, 그리고 거기서 알게 됐어. 누구를 알게 됐냐면 마리솔을 알게 됐어. 자, 마리솔 누구예요? 민노비아니까 내 여자친구 마리솔을 알게 됐어.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마리솔에 대한 설명입니다. Ella es médica. 자, 마리솔은 의사예요. 그리고 también estuvo en el extranjero durante 2 años. 그러니까 그리고 또한 extranjero. 여기서 extranjero는 외국이란 뜻이겠죠? 외국에 있었어. 그녀도 외국에 있었어. 자, 얼마 동안 있었어? 2년 동안 외국에 있었어. Volví a Madrid y empecé a trabajar en un restaurante. 해서 마드리스로 돌아와서 뭐를 한다고요?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어. 자, 내가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 그래서 이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베드로는 엔지니어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엔지니어예요? 아니죠. 우리가 답을 써주죠. 뭐죠? 네, 요리사입니다. 자, 2번입니다. 마리솔은 1년 동안 외국에 있었다라고 했지만 아니죠? 몇년 동안? 맞아요. 2년 동안 외국에 있었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페드로는 공부를 마친 후 마드리드로 갔다라고 했는데 어디 갔어요? 아프리카로 갔죠. 왜 갔죠? 사람들을 도우러 갔대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페드로는 마리솔을 세비야에서 알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어디서 알게 됐죠? 모로코에서 알게 됐죠. 마루에코 나와있죠. 자, 5번 보겠습니다. 페드로는 마드리드로 돌아와 식당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 맨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 정답?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는 합답형 문항. 자, Dependiente o

Clienta의 대화입니다. 자, dependiente는 점원이고요. Clienta는 고객, 손님이란 뜻입니다. 자, buenas tardes.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뭘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제 고객이 뭐라고 하냐면 Busco unas zapatillas de baloncesto para mujer라고 했어요. Baloncesto가 뭐예요? Baloncesto는 농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구화가 되는 거예요. 여성을 위한 농구화를 찾습니다. Por favor, sígame. 아, 절 따라오세요. Se las enseño.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들어갈 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부터 보겠습니다. A como está? 자, 이거 뭐 묻는 거예요? 요거는 가격을 묻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고요. 자, B는 뭐예요? Me lo puedo probar? 자, 이거 뭐예요? 입어봐도 될까요? 신어봐도 될까요? Probarse. 기억하시죠? 예, 입어보다, 신어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해당되지 않고요. 자, C 보겠습니다. En qué puedo servirle? 하면 이게 바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C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 정답? 2번이 정답이 돼요. 넘어갑니다. 8번입니다. 밑줄진 부분과 유사한 의미로 바꿔 쓸수 있는 것은 자, 걱정이 있어 보여. ¿Qué tienes? 무슨 일 있어? 아, 이거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네요. 자, 그랬더니 핸드폰을 잃어버렸어. 아유, 이런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자, 2번이 들어가면 되죠. ¿Qué tienes? ¿Qué te pasa? ¿Te pasa algo? 자, 나 무슨 일 있니? 라는 뜻이죠. 2번이 정답이고요. 자, 4번에 que te pones 그러면 ponerse 입다란 뜻이잖아요. 너는 무엇을 입니? 라는 뜻이고 5번에 para que te vas 하면은 뭘 위해 떠나니? 라는 뜻이 됩니다. 넘어갑니다. 9번입니다. 광고문에서 언급된 것. 자, 판대요. 뭘 파냐면 내 segunda mano 중고란 뜻이죠. 중고로 전기 자전거 팝니다. 하지만 거의 새 거예요. 운전하기도 쉽고, 운전하기 쉽고, 그 다음에, 나이, 그러니까 성인들을 위한 성인들에게 완벽합니다. 100유로예요. 라고 나왔어요. 여기서 언급된 거는 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은 적정 연령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몇번 정답?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있는 대로 골라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면서 친구들과 축구를 많이 하곤 했어. 정말 재밌었지. 나도 엄청 즐겼어.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컴퓨터랑 노는 걸더 좋아하는 것 같아. 아이고, 이런 안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젊었을 때라는 뜻이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A에 대해 hoven, C에 cuando era hoven 다 젊었을 때란 뜻이고요. B는 젊기 때문에 란 뜻이기 때문에 B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A와 C로 이루어진 몇번 정답? 3번이 정답이 돼요. 자, 넘어갑니다. 11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Eva tanto tiempo vernos 라고 했어요. Tanto tiempo. 자, 이거는 Cuánto tiempo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못본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만난 지 정말 오래됐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뭐가 들어가면 돼요? 이거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Cuánto tiempo sin verte 기억나세요? 예, 그거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sin이 들어가면 됩니다. 호레게 sorpresa. 어유, 호레, 놀랍다. 널 보게 돼서 무척 기뻐. 해서 11번에 정답 몇 번? 4번이 됩니다. 자, 마지막 12번 문항입니다. 알폰소 쿠아론에 관한 글입니다. 자, 멕시코의 영화 감독이지요. 알폰소 쿠아론은 멕시코의 영화 감독입니다. 매우 유명한 영화 감독이에요. 그래서 그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알려진 영화, 뭐 같이 Children of Men, Gravity, 그리고 로마 같은 그렇게 잘 알려진 영화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게다가 아데마스 하면 게다가죠. 게다가 영화 로마로 세계 오스카상을 수상을 했대요.
그래서 그 오스카상이 뭐냐면 최우수 감독상, 최우수 촬영상, 그 다음에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다가 됩니다. 이 글은 아주 짧았습니다.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매년 영화를 제작한다. 현재 로마에서 활동한다. 영국에서 영화 공부를 했다. 다 아니죠? 그리고 그의 영화는 주로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오스카상을 세 개 부분에서 수상했다. 자, 요게 이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몇 번이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특강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30강의 강의였고요. 교재로는 20강이었습니다. 사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이거를 열심히 공부하느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능 특강 같은 경우에는요. 수능 스페인어의 개념을 굉장히 잘 정리한 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꼭 한번 다시 복습하시길 바라고요. 준비하셔서 6월 모평에서 본인이 원하는 점수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네, 2027 수능특강 농업기초기술 벌써 이제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경관리에 대해서 함께 학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10강은 보통 이제 1강, 1강의 그 제도 부분하고 해서 세트형 문항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나오는 내용 요소 자체가 어려운 게 없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평가원에서 나오는 문항 자체도 난이도가 좀 저난이도 에서 많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문항 요소 중에 한 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할 내용 보죠. 자, 첫 번째, 조경용 수목의 특성을 이해하고 용도에 맞는 수종을 선정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수목을 분류하는 걸 할 거예요. 그 문항이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 요소입니다. 자, 그리고 조경용 수목을 바르게 식재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잔디와 화단을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경관리, 첫 번째 조경관리 뜻입니다. 조경 공간의 모든 시설과 식물이 설계자의 의도대로 운영되고 이용자의 요구대로 기능이 유지 발휘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조경관리가 되겠습니다. 조경관리는 크게 분야를 세 분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운영관리, 유지관리, 이용관리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운영, 이용 가능한 구성요소를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더 많은 이용 기회를 얻기 위해서 예산, 재무제도, 조직, 재산 등을 관리하는 게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유지관리는, 조경의 유지관리는 조경 식물, 시설물 등을 항상 이용에 용이하도록 점검하는, 그리고 보수해서 목적한 기능의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는 게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용관리는 이용자의 행태와 선호를 조사 분석해서 적절한 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하고 이용에 대한 기회를 증대시키는 게 이용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조목, 조경, 수목의 관리, 조경, 수목. 공원, 정원, 도로 주변에서 관상 목적으로 이용하는 수목이 조경 수목입니다. 어떻게? 관상 목적으로. 자, 여기서 몇 개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될 단어들 있죠. 교목, 관목, 망경목, 침엽수, 화렵수. 교목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소나무나 은행나무 같이 비교적 높아요.

키가 커요. 키가 크고 중간에 원줄기가 곧게 자란 것들. 원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명확합니다. 소나무를 보면, 물론 모든 소나무가 그렇지 않지만, 소나무를 보면 원줄기가 쭉 올라가고 그 옆에 가지가 나오죠. 이렇게 교목입니다. 관목은 수고, 키가 작아요. 그리고 원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달래나 철쭉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소나무는 원줄기가 확실하고 거기에서 가지가 옆으로 빠져나가는데, 진달래나 철쭉 같은 건 애매하죠. 이게 어느 게 원줄기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게 교목인데, 좀 키가 작죠. 자, 만경목, 덩굴성 수목입니다. 혼자 직립해서 자라지 못하고 어디엔가 기대서 타고 올라가는 덩굴성 수목을 만경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잎의 모양에 따라서 침엽수, 화렵수, 바늘처럼 뾰족한 침엽수, 보통 거시식물입니다. 거시식물로 잎의 모양에 따라 잎의 모양이 대체로 침, 바늘 모양인 수목입니다. 그리고 화렵수, 속시식물에서 이파리가 좀 넓은 애들. 근데 이 침엽수에 뭐가 들어가냐면, 바늘처럼 이렇게 뾰족한 이파리를 가진 뭐 소나무, 전나무, 구상나무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은행나무가 들어가요. 은행나무. 은행나무는 잎이 넓죠. 넓죠. 그런데 은행나무가 거시식물에 속해요. 그래서 침엽수로 분류합니다. 침엽수, 잎은 넓은데 침엽수로 분류하는 은행나무, 특이한 나무죠. 이거 하나니까 알아두세요. 자, 조경 수목의 종류. 역대 조경 이 부분에서 나왔던 문항 중에 거의 대부분의 내용 요소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여기에서. 자, 일단 식물 형태에 따라 교목, 관목, 만경목으로 나눴어요. 조금 아까 어떤 게 교목이고 어떤 게 관목이고 어떤 게 만경목인지 공부를 했죠. 교목. 주줄기가 원줄기에서 가지가 막 삐져나와요. 그리고 키가 굉장히 커. 느티나무, 벚나무, 동백, 은행나무 등이 여기 속해요. 물론 소나무도 여기 속해요. 관목, 키가 작아요. 그리고 어느 게 원줄기인지, 어느 게 가지인지 좀 불분명한 나무들, 키가 작고. 철쭉, 개나리, 명자나무, 진달래 등이 여기 속합니다. 만경목, 무언가를 덩굴성 식물이라고 했죠. 뭔가를 타고 올라가는 담쟁이, 등나무, 인덩덩굴 등이 여기 속합니다. 자, 잎의 모양에 따라 침엽수, 화렵수로 나뉩니다. 잎이 뾰족하게 생긴 침엽수, 소나무, 잣나무, 스트로브 잣나무, 주목, 은행나무가 여기 속하죠. 아, 은행나무는 넓적해요. 그래서 화렵수인데, 생긴 건 화렵수처럼 생겼으나, 화렵수로 분류하지 않고 어디로 분류한다? 침엽수로 분류합니다. 왜? 거시식물에 속하기 때문에. 자, 화렵수 이파리가 넓습니다. 느티나무, 동백, 양버짐나무, 산딸나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많죠. 도토리 나무도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낙엽 유무에 따라 한 겨울에도 파란색 잎을 가지고 달고 있는 나무들이 상록수예요. 항상 푸르는 나무, 동백, 다정큰 나무, 소나무, 주목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낙엽수 가을에 낙엽이 져서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겨울에 거의 가지만 붙어 있습니다. 느티나무, 산수유, 양버짐나무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하나를 가지고 한 나무를 가지고 식물의 형태에 따라 잎의 모양에 따라 낙엽 유무에 따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무를 볼까요? 소나무 집 앞에 있는 산에 가서 봤더니 10m짜리 소나무가 하나 있어요. 굉장히 큰. 그 소나무는 식물 형태에 따라 교목입니다. 그렇죠? 잎의 모양에 따라 침엽수예요. 낙엽 유무에 따라 겨울에도 파란색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록수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밤나무를 볼까요? 밤나무. 밤나무도 키가 굉장히 크죠? 식물 형태에 따라 교목이에요. 잎의 모양에 따라 화렵수입니다. 낙엽 유무에 따라 낙엽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 하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나무들이 어떤 나무인가, 나무 이름을 맞추는 문항이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무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나무 종류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교과서에 나온 거, 두 번째 연계 교재에 나온 거, 특히나 여기에 나온 건다 알아야 됩니다.
다 알아야 돼. 느티나무, 벚나무, 동백은행나무. 나무가 그렇게 특이한 나무가 없어요. 좀 일반적인 나무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나무들, 교목에는 어떤 게 있고, 관목에 어떤 것들이 있고, 만경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침엽수, 화렵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록수, 낙엽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나무의 종류를 다 알고 가야 됩니다. 자, 조경수목의 규격. 규격. 우리 그 일간 기초제도, 실험 실습에서 보면, 기초제도에서 보면 나오죠, 이 부분이. 그래서 그 실제 제도에서 그 제도 기호를 알수 있는지 없는지, 해석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보면 H도 나오고, W도 나오고, B도 나오고, R도 나오고. L하고 BH는 잘안 나오죠. 잘안 나와요. 자, 일단 이 기호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봅시다. 자, 일단 H, 수고예요, 수고. 나무의 높이, 수고. 지면에서부터 수관. 지금 이 부분을 수관이라고 합니다. 수관. 수관의 끝까지의 길이, 길이, 수관. H로 하고, H로 표기를 하고, 단위는 미터입니다. 단위를 따로 쓰지 않아요. H에서 10 하면 높이가 10미터예요. H에서 0.3 하면 높이는 0.3m예요. 그러니까 이거 단위는 고정입니다. 고정. 수고. 수관 폭은 이 수관의 폭이 되겠죠. 이것도 미터입니다. 미터. W는 3. 아이고. 3.0 하면 수관 폭은 3m예요. 3cm가 아니고 고정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수관 아래에서부터 지면 위까지 이 부분을 지하고 BH로 표기를 합니다. 지하고. 자, 수고, 수관폭, 지하고 세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지름. 지름. 큰 원지름 해서 지표면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름. 그걸 R로 표기를 합니다. R로. 그리고 흉고지름. 가슴 높이의 지름. 그걸 흉. 브레스트에서 B로 표기를 합니다. 지름은 단위가 센티미터입니다. 센티미터. 센티미터. 그러니까 R이 3.0이다. 그럼 3cm예요. 3cm. W가 3.0이다. 그럼 3m예요. 아시겠죠? 고정. 다시 넘어가서. 자, 수고. 지표면에서부터 수관까지 상단부. 킵니다. 단위는 미터. 수관폭. 수관의 직경이죠. 단위 미터. 수관의 길이 L. 잘 나오진 않았어요, 지금까지.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 그러니까 수관이, 그 나무의 그 수관이 수평으로 가지는 특성들. 뭐, 그, 눈향나무나 이런 것들은 그때 쓴 겁니다. 단위는 미터입니다. 지하고 지표면에서부터 수관 아랫부분까지의 길이. 미터. 미터. 지름 두 개. 흉고, 근원. 둘다 단위는 센티미터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거 보면 이제 규격 표현은 다 알겠죠? 여기는 센티미터, 나머지는 다 미터. 자, 다음 수목 옮겨 심기입니다. 수목 옮겨 심기. 자, 수목을 옮겨 심는 적기가 언제냐? 일단 낙엽수는 가을철이나 이른 봄. 상록 침엽수는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또는 9월 하순경입니다. 옮겨 심기 전에 뿌리 돌림을 해요. 뿌리 돌림. 뿌리 돌림은 뭐냐면, 뿌리를 먼저 파서 뿌리를 좀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환상복피를 하고 잘라주는 거예요. 식물은 그 전형 성능이 있어서 잘라지면, 그흙 밑에서 잘라진 부분이 있으면 새로운 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환상받기 위한 부분에서 새로운 뿌리가 발생이 되고, 잘라진 부분에서 또 새로운 뿌리가 발생이 돼요. 어떤 뿌리? 큰 뿌리? 작은, 잔뿌리? 잔뿌리가 발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2, 3년에 걸쳐서 뿌리 둘레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돌려놓으면, 이게 잘라놓으면 새로운 잔뿌리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얘를 옮겨 심을 때는 뿌리가, 잔뿌리가 굉장히 많은 상태가 됩니다. 이걸 이제 옮겨 심었을 때 잔뿌리가 많기 때문에 활착을 할수 있는
그 능력도 그만큼 커지게 되겠죠. 자, 다음 이제 나무 캐기입니다. 굴치. 나무를 캐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뿌리 감기 굴치법, 또 하나는 낙은 굴치법. 그림을 보면 뿌리 감기 굴치법은 뿌리에 흙을 붙여서 뿌리에 기존 흙을 붙이고 뿌리분을 만들어서 굴치를 합니다. 뿌리에 흙을 붙여서 같이 무겁겠죠. 흙까지 같이 들어야 되니까. 낙은 굴치법은 뿌리에 흙을 따로 이렇게 하지 않고 뿌리에 흙을 털어내고 흙을 붙이지 않고 캐냅니다. 자, 그러면 나무를 옮겨 심어야 되면 굴치했을 때부터 옮겨 심을 때까지 갈 동안은 지금 뿌리가 노출된 상태잖아요. 그게 지금 묻혀있는 상태가 아니고. 근데 뿌리 감기 굴치법은 흙을 달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영양소 수분 같은 걸 계속 빨아들일 수가 있죠. 근데 그에 비해서 낙은 굴치법은 어때요? 뿌리가 지금 흙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충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뿌리 감기 굴치법은 교목류, 상록수, 이식력이 약한 나무, 그러니까 나무 자체가 좀 약한 나무에 많이 사용하고, 낙은 굴치법은 낙엽수, 작은 나무, 묘목, 그러니까 좀잘살수 있는 나무는 낙은 굴치뼈. 꼭 살려야 된다, 또는 좀, 가기가 좀 어렵다, 좀 오래된 나무다, 노쇠한 나무다, 이런 건 뿌리 감기 굴치법으로 이렇게 캐내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옮기기에는 낙은 굴치법이 훨씬 쉬워요. 흙도 없고 가볍고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무겁고 어렵지만 잘 살릴 수 있는 방법. 잘살수 있는 방법. 그살수 있는 확률은 뿌리 감기 굴치법보다 떨어지지만 한꺼번에 많은, 그러니까 많이 이동하는데 조금 제약이 덜 있는 굴치법, 낙은 굴치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캐서 나무를 굴치를 내서 이제 심어야겠죠. 심기 전에 일단 필요 없는 가지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이제 구덩이를 파고 겉흙을 먼저 넣습니다. 그리고 겉흙을 넣은 다음에 나무를 세우고요. 속흙을 이제 3분의 2까지, 지면 높이까지 쌓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빠지는데, 여기서 이제 물을 충분히 주고 죽수기를 내야죠. 죽수기는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밥, 나무를 좀 당겨 올리면서 다밥을 하면 이제 뿌리가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겠죠. 그리고 물집을 만들고 관수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나무 심을 때 이런 과정. 자, 나무를 다 심었어요. 심었어. 심고 나서 일단 지주. 이제 막 심어놨으니까 뿌리가 지금 활착이 덜 됐죠. 그래서 도복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 지탱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지탱하는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 지주를 세우고 유인을 합니다. 그리고 속가죽이 및 전정, 필요 없는 가지를 잘라주는 거죠. 그래서 또 증산작용도 조금 방지를 하고 해서 수간의 3분의 1 정도를 속가죽 및 전정을 합니다. 그리고 수피를 감습니다. 일부 수목은. 목적은 수피에서 수분 증발 억제 및 강한 일사광재로부터 나무를 보호를 하고, 방법은 거적이나 새끼줄로 이렇게 감고 그 바깥에다가 진흙을 발라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할게 근근 주위에 그 뿌리 위쪽에 무언가를 덮어주는 거예요. 멀칭. 목적은 그 이제 뿌리 위에가 이제 일반 흙이잖아요. 그래서 습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덮어주고, 잡초 발생 방지하기 위해서 덮어주고, 토양 온도 유지, 그리고 비료 분해 촉진하기 위해서 뭔가를 덮어줍니다. 방법은 그 위쪽에, 뿌리 위쪽에 심고 나서 물집 만들고 그 위쪽에 자갈, 분쇄목집, 톱밥 등을 5에서 10cm 두께로 덮어줍니다. 자, 아까 나왔던 그 뿌리 돌림. 뿌리 돌림을 왜 하느냐. 이식력이 약한 수목, 수세가 약한 나무, 이런 것 등을 옮겨 심고자 할때 잔뿌리를 먼저 발달시키기 위해서 뿌리 돌림을 합니다. 그리고 환상박피도 나왔어요. 환상박피. 환상박피는 원줄기의 수피를 형성층 바깥까지 이렇게 잘라내는, 껍질을 벗겨내는 거예요. 근데 땅속에 뿌리에 그 환상박피를 시켜놓으면 그 환상박피된 부분에서 새로운 잔뿌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물다짐 죽수기 있습니다. 죽수기. 죽수기는 이 부분, 그러니까 소극을 3분의 2까지 채우고 죽수기를 하는데, 이 죽수기는 물다짐이라고 그러는데 흙을 잘게 부숴서
구덩이 바닥에 깔아

고르게 포설하는 작업이 멀칭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정 나옵니다. 전정. 전정 많이 들어봤죠? 전정은 전지와 정지에가 합쳐진 말이에요. 전정. 전지는 생장에 필요 없는 가지나 생육에 방해되는 가지를 자르는 게 전지입니다. 정지는 수목의 수영을 보존하기 위해서 줄기나 가지를 자르는 게 정지예요. 그러니까 아 얘는 생육에 지장이 돼. 이건 전지. 이거 자르는 건. 얘는 좀 예쁘게 또는 그 작업하기 편하기 위해서 자르는 게 정지가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전정은 주위 환경, 수목의 생리, 그리고 생태적 특징을 고려해서 가지나 줄기 일부를 잘라내는 작업이 전정입니다. 목적은 수목의 실용적 기능, 미관 형성이라든지 차폐라든지 방음 방패 이런 실용적 기능 및 개화 결실 조절,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적 균형 조절을 위해서 전정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전정의 시기별 분류로 보겠습니다. 봄 전정, 여름, 가을, 겨울 전정인데 봄 전정은 이제 막 이제 맹아가 터지기 시작해서 막 키가 커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수거를 낮추거나 상록수의 수형 정리를 위해서 봄에 전정을 하고, 여름 전정은 가지의 번성으로 인해서 수간과 통풍의 개선. 그러니까 너무 이파리가 많아지면 통풍 자체가 잘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여름 전정하고, 가을 전정은 여름 동안 우짜란 가지 정리를 위해서 상록 활엽수에 실시하고요. 겨울 정정은 동해 방지 위해서. 그래서 내한성이 강한 추위에 잘 견디는 낙엽수에만 실시하게 됩니다. 자, 나무를 자른 요령이에요. 일단 전체 나무의 수형을 관찰을 하고 어디를 자를지. 자, 수형이나 목적에 맞지 않는 큰 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먼저 자르고 가는 가지를 잘라요. 그리고 수간의 위쪽부터 잘라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안쪽에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잘라나간 거고. 자, 이건 무슨 거냐면, 굵은 가지 자르는 방법이에요. 굵은 가지 방법. 그러니까, 결국은 굵은 가지를 이렇게 라처럼 자르면 되는 건데, 그냥 애초에 한 번에 쑥 자르면 되지. 왜 밑에를 자르고 또 여기를 잘라서 자른 다음에 또 이렇게 날리냐고, 또 이렇게 날리냐. 이게 문제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가지가 지금 굵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가지가 무거워. 여기에 톱질을 하지 않고 바로 위에를 톱질을 하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톱질을 하다 보면 얘가 이게 꺾이죠. 꺾이면서 여기에 있는 수피가 같이 쭉 찢기는 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쪽을 먼저 톱질을 하고 위쪽을 톱질해서 잘라놔요. 그래서 무게를 많이 줄인 다음에 한 번에 잘라내는 겁니다. 굵은 가지 자르는 방법이에요. 자, 수형, 정형 수형하고 인공 수형 있습니다. 자연적인 수형하고 인공적인 수형인데, 이건 뭐, 딱히 지금까지 뭐, 시험이 출제되거나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런 수형이 있다 정도만 알면 될것 같아요. 자, 수간 주사, 나무도, 주사를 맞네요, 나무도. 자, 수세, 그러니까 나무의 세력이죠. 수세를 회복시키거나 발근을 촉진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영양제나 발근 촉진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혈관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다 주면 되는 거죠. 영양제 같은 거. 나무는 어디다 줘야 돼요? 액체를 집어넣으니까 액체가 돌아다닐 수 있는 어떠한 관. 그 관이요. 관다발이 있는 물관이나 체관이 되겠죠. 물관이나 체관에 이 약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수간 주사를 주게 됩니다. 자, 다음 이제 뿌리 보호판. 이건 우리 가로수에 많이 사용하죠. 가로수에 뿌리 보호판 이렇게 해주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만약 이게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가 많이 밟힐 거잖아요. 담합이 될 거잖아. 그러니까 땅이 딱딱해져요. 뿌리 주변의 토양이 밟힘으로써 토양 속으로 딱딱해지니까 공기 유통이 불량해져요. 그리고 뿌리 호흡이 곤란해져서 생육하는 데 문제가 생겨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밟힐 수 있는 데를 보호판으로 막아 놓습니다. 다음, 외과 수술. 나무도 외과 수술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주 오래된 나무 보면

나무 속이 썩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숲에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가운데가 썩어 있는 것들. 그걸 가만 놔두면 썩은 부위가 자꾸 이제 커지죠. 그래서 내부에 있는 그 심을 다 썩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상처들을 일단 그 부패부위를 다 걷어내요. 다 걷어내. 그리고 나서 그 걷어낸 부분을 충전물로 채워요. 다른 충전물로. 그럼 어때요? 이제 나무가 이제 안쪽이 비어있던 게 안쪽이 꽉 채우게 되죠. 이래서 나무가 좀더 건강하고 강하게 살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외과 수술. 자, 다음 잔디 볼까요? 잔디 문항도 잘 나와요. 기존에 나왔던 건 일광 문항하고 일광 그 실험실습에서 그 제도 부분하고 세트형 문항이 나와서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이냐. 그 나무에 대한 특징, 뭐 교목성 나무다. 봄에 꽃이 핀다. 겨울에 뭐 파란색 잎을 가지고 있다. 상록수다.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점점 이제 그 문제가 빈도가 높아지면서 좀 식상해지죠. 그러면서 어떤 잔디를 심을 것인가? 어떤 화초를 심을 것인가? 어떤 알뿌리 화초를 심을 것인가? 이제 문항 여기까지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잔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한국형 잔디, 서양형 잔디.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죠. 여름에 굉장히 덥죠. 40도까지 가니까. 그래서 한국형 잔디, 난지형 잔디가 있습니다. 서양형 잔디, 한지형 잔디가 있습니다. 서양형 잔디라고 해서 100% 한지형이냐? 그렇진 않아요. 버뮤다글라스 같은 건 서양형 잔디인데 난지형 잔디이기도 합니다. 그거 하나만 우리 교과서에서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한국형 잔디의 특징은 우리나라 장마철, 여름, 고온 다습한 기후에 생육이 잘 돼요. 그리고 뇌 담합성, 발핌에 강하고 병해충, 공해에 강합니다. 골프장 및 공원 묘지 토양 유실 방지 등에 사용합니다. 하지만 단점이 파란 기간이 짧아요. 겨울에는 누렇게 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서양 잔디는 상록성 단연초예요. 상록성. 겨울에도 파랗습니다. 종자 번식하고요. 건조한 토양 싫어합니다. 잔디밭 조성이 쉽습니다. 그리고 잎이 푸르른 상태가 사계절 계속돼요. 그런데 서양형 잔디는 이렇게 고온에서 생장이 갑자기 멈춰요. 하고 현상이라는데, 하고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형 잔디는 강하다. 우리나라에서 원래 살았던 잔디니까 강해요. 발핌에도 강하고, 고온에도 강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 서양형 잔디는 사계절 푸르러, 약하지만 푸르러. 이렇게. 그러면 한국형 잔디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서양형 잔디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품종을 애워야 됩니다. 품종 애워야 됩니다. 한국형 잔디는 그래도 감사하게, 이거 잔디 품종이 많을 건데, 교과서하고 연계 교재에 한국형 잔디는 뒤에다가 잔디란 말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잔디명에 잔디가 들어가면 한국형이구나. 아, 그렇지 않고, 요렇게 외국어, 외래어로 되어 있구나. 이러면 서양형 잔디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셨죠? 한국형 잔디 강해요. 뒤에 잔디가 들어가는 품종입니다. 자, 잔디의 생육 환경을 보면 온도는 난지형은 고온 다습한 기후를 좋아합니다. 겨울에 휴면해요. 한지형은 서늘한 기후 좋아하겠죠. 난지형은 일조가 부족하면 생육에 지장을 주고 한지형은 그늘에서도 비교적 잘 견딥니다. 자, 토양 환경, 참혹 토양 산도가 5.5에서 7.0 정도가 난지형이든 한지형이든 둘다 토양 환경 좋습니다. 배수는 지하 수위가 50cm 이상 높은 곳은 배수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자, 잔디 식재, 잔디밭 조성. 일반적으로 한국 잔디는 떼 심기. 잔디 자체를 떼다가 그냥 심어요. 떼장으로. 그리고 서양 잔디는 종자로서 파종을 많이 하죠. 종자 파종. 자, 떼의 규격은 흑잔디는 사방이 30cm, 20cm. 그리고 흙은 3cm 두께로 붙인 것. 그리고 흙탈이 잔디 흙을 털어낸 것. 이렇게 돼 규격. 떼 심기는 연중 가능하나 여름과 겨울은 피합니다. 파종 시기, 이제 씨를 뿌리는 거죠. 난지형은 늦은 봄 또는 5월, 한지형은 늦 여름 또는 8월 말에서 9월경에 파종을 하게 됩니다. 자, 잔디 관리 방법인데요. 일단 잎의 발생 부위가 나에서

균일하고 밀도가 좋아져요. 그리고 목적은 잔디의 세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잡초나 병해충으로부터 침입을 억제합니다. 자, 배토, 땜밥죽이라고 그러거든요. 땜밥죽이. 맹활기 또는 생장기에 하는데, 잔디의 땅속 줄기가 노출됐을 때, 그러니까 배토라는 건 흙을, 그러니까 흙, 모래 플러스 유기물, 이걸 섞어서 그냥 위에다 한번더 층으로 쌓아주는 거예요. 땜밥죽이. 그러니까 흙으로 한번 쌓아주기 때문에 땅속에서 노출된 줄기, 지하경이라고 그러죠. 지하경을 좀 다시 묻어줄 수 있고, 건조와 동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 관리, 식이나 잔디를 이용하지 않는 이른 아침 또는 저녁에 실시하고요. 잡초 방제, 발화 억제 및 생육증 영양 기관 전체를 제거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됩니다. 자, 하고 현상. 아까 얘기했죠. 서양형 잔디, 한지형 잔디에서, 서양형이 아니고, 한지형 잔디에서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여름에 더울 때 생육이 쇠퇴하거나 정지하는 현상. 하고 현상. 자, 배토, 땜밥 냅기 효과, 잔디밭에 흙을, 유기물, 플러스 모래, 이런 흙을 한번더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경 노출, 삐져나온 뿌리를 한번 덮어주는 지하경 노출을 억제할 수 있고, 표토층을 겨루게 할수 있죠. 표토층. 고르게 할수 있고, 한번 덮어주기 때문에 건조 및 동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치, 잔디를 깎고 난 다음에 그 깎여진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이게 흙으로 한번 덮어주기 때문에 분해를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화단 조성 위치는 햇빛이 잘 들고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조성을 하고요. 토양은 통기성, 배수성, 보수성 뭐 이런 것들이 양호한 흙을 사용해야 되고, 모종은 바람이 없고 흐린 날 심고 분쇄석, 바크 등으로 토양을 피복을 실시합니다. 화단 관리는 자, 관수 물은 어떻게 주냐? 모종 심은 후에 뿌리가 활착할 때까지 매일 충분히 주고, 시비, 비료는 어떻게 주냐? 깻묵이나 화학비료 등을 물에 희석해서 모종에 직접 닿지 않도록 시비하고, 지주, 덩굴성 식물이나 줄기가 약한 곳에 지주 세우고, 폭이나 느기, 밀식에 의한 통풍 불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해살이 초하루에 실시를 합니다. 자, 초하루 종류에 보면, 한해살이 초, 이제 이것도 문제가 한 번씩 나와요. 한해살이 초화, 맨드라민 셀비아, 나팔꽃, 코스모스 등 이런 한해살이 초화류가 있고, 여러 해살이 초화류, 대표적인 국화 있죠. 베고니아, 부용, 꽃향부, 도라지, 옥자마 등이 있습니다. 알뿌리, 다할리아, 칸나, 히아신스, 수산화, 백합 등이 있고, 물에서 사는 수생 초화류에서 수련, 연, 붕어마름, 불회옥잠, 창포류 등이 있습니다. 자, 이제 10강에 관련된 문항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에서 A 업체가 시공해야 할 수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보통 이제 이렇게 수종 물어볼 때는 이렇게 단한 문제로 나온 게 아니고 보통 세트형 문항으로 와서,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문항 유형은 어떤 거였냐면, 그 식재 평면도를 주죠. 식재 평면도를 주고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조건을 줘요. 요것처럼 의뢰 조건. 그래서 여기에 맞는 그 수목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항이 많았어요. 자, 이 마을에는 마을마다 반드시 있는 정자나무가 없네. 이 장은 마을 회관 옆 양지 바른 터에 동네 주민들에게 그늘과 휴식을 줄수 있는 나무를 식재하기로 하고, 주민들의 협의 내용을 담은 의뢰 조건으로 A 업체에 시공을 의뢰했습니다. 자, 의뢰 조건 보니까 낙엽성 교목이어야 돼. 낙엽성 교목. 겨울에 푸른잎이 달려있지 않는, 가을에 낙엽이 지는 키가 큰 나무여야 돼. 자, 녹음 기능이 있어야 돼요. 녹음 기능. 녹음 기능은 그늘을 줄수 있는 기능. 병해충 발생이 적어야 돼요. 당연한 얘기고요. 자, 그러면 봅시다. 느티나무 교목성, 낙엽성 교목 맞네요. 가능합니다. 사철나무. 키가 작아요. 그쵸? 관목입니다. 관목. 회화나무 크지요. 낙엽성 교목, 쥐똥나무 관목입니다. 그래서 기엽과 디귿으로 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항 굉장히 쉽습니다. 실제로 평가원에서 아마 이런 문항 나왔을 때그 뭐죠? 정답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나무 종류, 교목, 관목 이거 정도는 충분히 알고 가야 됩니다. 아셨죠? 그걸 연계 교재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교목은

이런 게 있다. 관목은 이런 게 있다. 망경목 이런 게 있다. 이표 외워야 됩니다. 꼭 외워야 됩니다. 나무가 그렇게 어려운 나무가 없어요. 그쵸?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가에 들어갈 수목축제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하교하는 길에 우연히 거리에서 나무를 식재하는, 식재하다가 이제 나무를 심는 거예요, 지금. 나무를 식재하는 광경을 보게 돼서 중장비도 있고 인부도 많아 호기심이 생겨 자세히 살펴보니까 구멍 안에 나무의 뿌리분이 놓여 있는데 흙을 채우다 말고 물을 주더니 지금 이렇게 물을 주더니 막대기로 죽을 쓰듯이 휘젓고 있어요. 갑자기 일하다 말고 무엇을 하는 것일까 궁금해서 작업하는 분께 여쭤보니 가를 위해 실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죽을 쓰듯 물을 주고 막대기로 찌르면서 죽을 쓰듯 휘젓고 있어. 죽쓰기를 얘기하고 있네요. 죽쓰기, 물다짐. 물다짐은 일단 그 죽쓰기는 여기서 소극 3분의 2 소극을 채우고 나서 나무를 놓고 소극을 채우고 나서 물을 주고 이제 죽쓰기 시작하죠. 죽쓰기는 흙을 잘게 부숴 구덩 그 흙을 그러니까 물을 충분히 준 후에 교반해서 막대기로 뿌리하고 흙에 공국이 생기지 않게, 그러니까 뿌리에 흙이 잘 달라붙게끔 하려는 그것 때문에 물다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다짐은 뿌리에, 그러니까 물에 충분히 젖은 흙이, 물을 젖은? 그러니까 물에 충분히 많은 흙을 흡수한 흙이, 물을 흡수한 흙이 뿌리에 잘 붙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을 위해서 한다. 병해충 예방 아니고요. 해거리 아니고 수분 증산 아니죠. 수목에 쓰러지려면 지주를 세워야 되고 뿌리에 활착. 그렇죠. 뿌리에 활착. 뿌리에 빨리빨리 이제 수분 같은 걸 흡수할 수 있도록 뿌리에 활착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죽수기를 실시한 거였습니다. 이번에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알수 있는 잔디 관리 방법의 효과입니다. 자, 아빠, 하늘에서 모래비가 내렸나 봐요. 왜? 축구장 잔디에 모래가 일정하게 뿌려져 있습니다. 잔디에 밥을 준 모양이구나. 잔디에 밥을 줘요. 모래에 밭 흙, 유기물을 일정한 비율로 섞어 소독한 다음 잔디에 뿌리는 거지. 뭐죠, 이게? 배토, 땜밥죽이라고 있네요. 그게 잔디에는 밥이 돼요? 그럼 매일 주는 거예요? 잔디 생육기 시작하는데 일반적으로 한지형 잔디는 초봄, 그리고 가을, 그리고 한국 잔디는 늦은 봄이나 초여름에 실시를 합니다. 땜밥주기 배토 작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배토 작업은 아까 밭, 유기물, 모래 등을 섞어서 위에다 한번더 덮어주는 거잖아요. 덮어주니까 노출된 뿌리를 다시 덮어줄 수 있고, 표토층이 어떻게 판판해지는 고르게 할수 있고, 한번 덮어주기 때문에 건조 및 동해를 예방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잔디깎기에서 나온 윗부분, 잘려진 부분을 흙에 묻어줘서 조금 더 분해를 촉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배토 작업의 효과. 그래서 표토층 고르게 할수 있고, 지하경 노출을 막을 수 있고, 건조 및 동해를 예방할 수 있고, 퇴치 분해를 촉진시킬 수 있어요. 내 토양의 오염물질은 오히려 토양의 오염물질을 덮고 있기 때문에 제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제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부정형 문항입니다. 3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보도록 하죠. 다음 사례에서 알수 있는 수목 보호 작업이네요. 이 수목 보호 작업의 기대 효과로 오른 것. 자, 학생 A는 공원을 갔다가 우연히 오래된 느티나무에 수간에 구멍을 메우는 작업을 보게 됐어. 오래된 느티나무에 수간에 구멍을 메우는. 생각해보니 몇년전 지나치며 봤을 때보다 구멍이 훨씬 더 커졌어요. 작업자들의 구멍이 커지게 된 이유를 물어봤더니 노쇠한 나무는 상처가 나면 유상조직을 만드는 힘이 매우 부족해져서 병원균이 침입해 썩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심할 때는 나무 껍질 일부만 남아있게 될 때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무 안쪽이 지금 썩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메우는 작업을 하고 있어. 뭐예요? 지금 수목에 외과 수술을 하고 있네. 외과 수술. 그렇죠. 외과 수술. 이쪽 안쪽. 원래 죽어 있는 부분이에요. 심쪽.

이 부분이 이제 썩어 들어가는 걸다 파내고 이게 뭔가를 채워 넣는 거죠. 그러면 나무가 비어 있는 곳이 막아지니까 훨씬 더 단단해질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외과 수술을 하게 되면 맹활약, 줄기가 막 솟아나는 힘이 더 좋아지나요? 상관없어요. 새로운 품종, 나무가 새로운 품종으로 갱신이 돼요? 안 되죠. 수간의 지지력, 비어있던 부분이 채워지니까 훨씬 더 지지력은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건전 부위의 확산이 감소. 그렇죠. 가만 놔두면 이 안쪽이 썩은 데가 계속 썩어 들어가잖아. 근데 지금 썩은 부분을 파내고 메꿨으니까 괜찮은 부위의 병원군 확산이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은 디귿과 리울로 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보죠. 자, 다음 사례에서 가구에게 식재할 수 있는 수목 종류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옳은 것은? 자, 산불은 경사가 심한 지형과 고온 난기류 진행 방향의 급변 등으로 진화가 어려워 큰 피해를 냅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수간을 따라 산 꼭대기로 연소가 진행되므로 그림과 같이 능선을 중심으로 6m 폭으로 식생이 없는 임도를 만든다. 그후 좌우 아래로 12m 폭으로 키가 작고 수분 함량이 높아 열 차단 효과가 있는 큰 화력 수종을 가구에게 식재한다. 그러면 산불의 확산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가구역에 식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큰 화력 수종이에요. 큰 화력 수종. 그러면 여기에 식재할 수 있는 수종은, 가구에 식재할 수 있는 수종은 어떤 수종이다? 잎이 넓은 화력 수종이다. 자, 전나무, 침엽수죠. 편백나무, 침엽수죠. 고로쇠나무, 화력수죠. 상수리나무, 화력수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문장은, 그러니까 산불에 관련된 제시문이긴 하지만, 결국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된다?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는 화력수종을 심어야 된다. 화렵수와 침엽수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울로 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수목 종류, 네? 화렵수냐 침엽수냐 이거 구분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표꼭 외워야 돼요. 아셨죠? 자,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공공공원 관리사무소가 식재해야 될 잔디 품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옳은 것은? 자, 잔디 품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한지형, 난지형, 한국형, 서양형. 그렇죠? 자, 최근 공공공원 관리사무소에서는 공원의 방문객을 위해 휴게공간 주변을 기존에 화강암 판석에서 새롭게 잔디밭으로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근래 들어 공원 내 식재된 잔디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어요. 잔디 식재 공사가 이루어졌던 4, 5월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름이 되자 잔디의 생육이 나빠져 언제 여름이 되자 하고 현상이 나타나고 있네요. 황화 현상이 발생되면서 고사할 상황이 되었어요. 또한 뇌 담합성이 약해서 밟힘에 약해서 잔디를 이용하는 방문객들이 많아지자 생육에 나빠지는 잔디 또한 많아졌어. 이러한 이유로 관리사무소는 관련 기관의 조언을 받아 식재된 잔디를 전면 교체하는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현상이 나타나고 밟으니까 잘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식재된 잔디는 어떤 잔디냐 이거죠. 잔디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 한국형 잔디, 서양형 잔디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한국형 잔디는 주로 난지형 잔디가 많고 서양형 잔디는 주로 한지형 잔디가 많습니다. 한국형 잔디는 뇌 담합성 병해충 공해에 굉장히 강해요. 서양형 잔디는 푸르른 상태에 있는 건 좋은데 하고 현상. 여름에 기온이 높아지면 생육이 저조해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현재 심겨져 있는 건 식재되어 있는 건 서양형 잔디예요. 서양형 잔디의 왕파벌이나 벤트그레스. 근데 이걸 뭘로 바꿔야겠어요? 이제 뇌 담합성이 높고 하고 현상이 없는 한국형 잔디로 바꿔야겠죠. 한국형 잔디는 어떻게 외운다? 잔디 뒤에 이 잔디 종류, 잔디 이름에 잔디가 들어간다. 그래서 6번 문항은

한국형 잔디, 식재해야 될 잔디는 잔디로 끝나는 기역과 디귿, 금잔디와 비로드 잔디, 한국형 잔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죠? 자, 다음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가해 들어갈 개선 사업의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자, 부정형 문항이네요. 세모세모 씨는 쾌적한 환경 조성과 안전 보행을 위한 도심 생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요. 시 관계자는 가로수 보호를 위해서 노출된 토양 사진을 다음과 같이 야자 매트로 피복으로 해요. 야자 매트로. 야자 매트는 야자수 열매에서 추출한 식물성 섬유질로 직조한 천연 소재입니다. 천연 소재. 그리고 시간이 오래되면 자연 부식돼서 자연에 환원된다. 무슨 말인가? 천연 재료가 시간이 되면 알아서 부식된다는 얘기죠. 친환경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개선 사업으로 가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네요. 지금 근근주의에 멀칭을 했어요. 멀칭. 그렇죠? 멀칭. 자, 여기다가 멀칭인데 어떤 걸로 멀칭을 했어요? 친환경적인 자재로 멀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있는지. 자, 일단 멀칭을 하게 되면 땅 굳어짐을 막는 효과가 있겠네요. 자, 병 해충을 막는? 지금 줄기나 이파리는 다 노출되어 있는 상태니까 병 해충을 막는? 이런 수는 없을 것 같고. 토사 유출, 물이 들어오거나 비가 뭐 세게 내려도 위에 뭘 하나 덮어놨기 때문에 토사 유출을 정도는 막을 수 있고. 올라오는 잡초 발생 억제할 수 있겠네요. 나중에 부식해서 흡수되면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번은 부정형 문항이네요. 병해충 방제는 어렵지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근근주의 멀칭은 그러니까 뿌리 근자예요. 뿌리 주위에 이렇게 멀칭을 해 놓으면 왜? 어떤 목적 때문에? 일단 습도 유지. 바로 뭐 직사광선을 쬐는 것보다는 수분이 증발되는 양이 확실히 작아질 거고, 잡초 발생을 방지할 수 있고, 토양의 온도 유지, 그리고 이게 부식되면서 비료 분해 촉진 효과 등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 8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조경 동아리 학생들이 수행한 조경 시공 작업에 대한 목적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조경 동아리 학생들은 학교 정원에 있는 나무를 2년 후에 옮겨 심을 수 있도록 조경 시공 작업을 하였어. 이때 이식할 때 뿌리본보다 작게 해서 뿌리본 둘레에 수직으로 판후 그림과 같은 곧은 뿌리와 네 방향의 굵은 겹뿌리를 남겨두고 다른 뿌리들은 톱과 가위를 이용해서 절단하고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판회막을 되묻어주고 죽수기를 했어. 이 부분을 잘라주고 2년 후에 옮겨 심을 건데 잘라주고 덮어줬어. 뿌리를 끊어주고 다시 죽수기를 해서 다시 심는 것처럼 해줬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뿌리 돌림하고 있는 거죠. 뿌리 돌림, 뿌리 돌림. 이렇게 뿌리를 절단을 하고 환상박피를 해주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 잔뿌리가 나온다. 그 잔뿌리를 2, 3년 정도 잔뿌리를 발생시킨 후에 옮겨 심으면 잔뿌리가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수분 양분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활착이 훨씬 잘 되겠어요. 그렇죠. 그럼 다시 문항으로 가서. 자, 뿌리 돌림. 그래서, 자, 뿌리 돌림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좋아요? 낙과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없죠. 잔뿌리 발생시키기 위해. 그렇죠. 끊어진 부분에서 뿌리가 나오기 때문에 잔뿌리 발생을 위해서. 니은 옳은 내용이고요. 지상부 생육촉진하기 위해서도 특별히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으로 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강 문항까지 풀어봤습니다. 10강 문항 봐요. 난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뭐 수능에서 놓치지 않은 그런 내용 요소입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나중에 이제 11강 친환경 농업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오늘은 소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논문을 이렇게 막 쓰고 있었는데요. 누가 옆에서 소설 쓰고 있네 이러고 말하면요, 이거는 욕이에요. 너 거짓말한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어머 소설 같아, 소설의 한 장면 같아 이렇게 말하면요, 멋있어, 야 재밌어 라는 얘기예요. 거짓말이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소설이 바로 이런 건데요. 그럼 우린 소설을 왜 읽는 걸까요? 첫 번째, 인간하고 세상을 알고 싶어서.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보다 더 재밌어요. 바로 재밌어서 읽습니다. 미국의 여류 작가 중에 조이스 캐럴 오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정시인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소설가는 창밖을 내다본다 라고 말했거든요. 여기서 서정시인이 보는 거울이 화장대 놓여있는 거울 아니고요, 자기 내면의 거울이에요. 근데 소설가는요, 내면을 보는 게 아니라 창밖을 내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설가들이 이렇게 소설 준비를 할 때 카페에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관찰을 좀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소설가는 관찰하면서 저 사람은 직업이 뭐인 것 같아, 저 사람은 성격이 어떤 것 같아, 저 사람은 어떤 거를 할 것 같아, 이렇게 캐릭터를 형성을 하는데 도움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소설가는 관찰을 합니다. 누구를? 사회와 거기에 살아있는 사람들, 살고 있는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이거를 정리하면 세계를, 내 밖에 있는 세계를 쫙 내 안으로 끌어 들어와서 나한테 초점 맞추는 것이 시예요. 반대로 소설은 내 안에 있는 걸 세계로 쫙 이렇게 펼쳐놓는 게 소설입니다. 시하고 소설하고 어떤 게 더 반응 속도가 빠를까요? 누가 저를 팍 쳤어요. 아, 아파. 이 아프다. 아픔에 대해서 시를 바로 쓸 수 있어요. 시가 반응 속도가 더 빨라요. 우선 시는 짧잖아요. 그리고 순간의 미학이고, 그 다음에 자기 감정과 감각에 되게 솔직한 게 시예요. 그런데 소설은 바로 나오진 않아요. 내가 아팠으면요,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 인간이 나를 왜 때렸지? 오, 저 사람이 나를 때렸을 때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저 사람은 대체 누구냐? 나는 어떤 포지션에 있고,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은 그 즉시 소설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 천천히 반응을 한다는 건 현 사회에 대한 파악과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지만 소설이 창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설 창작에는 그래서 이 사태와 현상과 미래를 체계화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소설을 읽으실 때 여러분 이런 거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소설이 저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야, 저 사람의 감정 이야기야,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국리를 한 거예요. 이 사회는 대체 뭐지? 이 사회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인간이라는 존재는 대체 뭐야? 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고 고민한 결과물이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소설 왜 읽어? 우선 인간과 사회를 알 수 있어서. 두 번째, 재미있어서. 이렇게 읽는다고 했는데요. 인간과 사회를 알 수 있기도 하고 재미있는 예시를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예시는 박민규 소설가의 슬이라는 작품이에요. 슬이 뭘 의미하냐면 요 슬이에요. 슬, 무릎. 무릎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슬은 아주 짧은 소설이에요. BC 17,000년경에 구석기 시대에 어떤 남성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우예요. 눈이 막

내리니까 동족들은 다 떠났어요. 먹을 걸 따서 찾아서 다 떠나고 본인하고 누가 남았냐면 아내인 누라는 아내가 애기하고 같이 셋만 남았어요. 만삭인 누 때문에 우는 친족들 그 공동체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눈이 막 와요. 자기도 굶고 있고요. 아내도 굶고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고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가 돌칼을 만들어서 코끼리 사냥을 하러 떠나요. 자, 코끼리하고 인간 하나하고 둘이 싸우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인간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 먹이를 찾아 떠나는 우의 여정은 조금 처음 읽을 때부터 좀 짠했어요. 하늘에서 보기엔 그렇겠죠. 그런데 우의 투쟁은 아주 눈물겹습니다. 코끼리를 막 계속 쫓아가요. 왜? 쟤를 잡아야 내 새끼가 산단 말입니다. 근데 결국은 실패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우는 고기를 들고 동굴로 돌아옵니다. 다친 다리를 잘라서 들고 와요. 그리고 코끼리를 죽이려고 가져갔던 그 창은 다리를 삼아서 다리에 끼운 채로 이렇게 쩔뚝쩔뚝하면서 아기와 아내한테 돌아옵니다. 이거를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들,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의 가장, 직장인들도 이렇게 한 덩이 고기를, 한 덩이 먹을 음식, 식량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돈으로 바꿔가면서 치욕도 견디고 모욕감도 견디고 괴로움도 견디고 피로도 견디면서 살거든요. 왜? 동굴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한테도. 동굴 안에 새끼가 있어요. 그 친구들을 먹이려고 그렇게 애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구석기 시대 인간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마천루 같은 빌딩 사이를 걸어다니는 아주 잠시 살아있는 개미 같은 우리의 군상들이 여기에 비춰 보이는 거예요. 누의 투쟁이 아주 눈물겨웠기 때문에 저는 아, 구석기 시대의 인간을 다룬 현대 소설을 통해서도 우리는 현대인을 이해할 수 있구나. 나는 이래서 소설을 보나 봐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 충격과 깨달음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나는 너가 그거 재밌다고 얘기하는 걸 동의를 못하겠어 라는 분들한테 조금 더 재미난 걸 말씀드릴게요. 누군가 제 학생들이 선생님 조금 웃기고 재밌고 위트 넘치는 그런 소설을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저는 나온 지 조금 됐지만 성숙지 작가 걸 읽어. 그중에서 뭘 읽을까요? 라고 하면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그거 한번 읽어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조금 단편보다 약간 긴 소설인데요. 소설은 사회의 시대정신을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1950년대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60년대, 70년대 막 산업 개발한다고 굉장히 또 힘든 시기를 겪었죠. 그리고 민주화 항쟁한다고 아주 막 사회와 역사의 거센 파도가 막 이렇게 막 몰아칠 때는 나 개인의 작은 욕망을 말할 그런 여지가 없었어요. 대부분 엄숙한 이야기, 조금 시대적인 이야기, 모든 사람이 다 중시하는 사회적인 이야기, 이렇게 거대한 서사에 관련된 소설들이 주로 나왔어요. 그러다가 1990년대에 들어와서 바깥의 사회적인 이야기 때문에 억눌렸던 내면의 이야기, 나는 좀 슬픈 것 같아, 나를 좀 위로해 주지 않겠어? 나는 상처를 받았었어. 이렇게 내면의 고백이 시작이 돼요. 고백이라는 것이 이제 또 화두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나온 작가가 성석재예요. 이 성석재 작가를 보면서 저는 뭘 떠올렸냐면요. 옛날에 농촌 마을에 일이 제일 없을 때가 언제냐면요. 겨울이에요. 겨울에는 이제 농한기라고 해서 골방에 모여갖고 새끼를 꼽니다. 이렇게 새끼를 꿔요. 새끼를 혼자 꼬면 심심해요. 이럴 때 꼭 이야기꾼이 있어요. 아재, 재밌는 얘기 좀 해봐. 그러면 이제 아재가 옛날 옛적에 그랬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한글 소설 같은 거를 길에서 공연처럼 이야기를 하는 만담꾼이라든지 이야기꾼들이 있었어요. 이게 알게 모르게 전통이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꾼의 전통을 이어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되게 격식 있고 우아하고 엄중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꼭 옆에서 아저씨가 새끼 꼬면서 아 그때 그랬대 황만근이가 글쎄 그랬다는 거야 아이고 저런 라면서 듣게 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재미만 있진 않고요. 울림이 좀 있어요. 황만근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전이라든지 자서전을 써

주기에는 그렇게 적합한 인간은 아니었어요. 못난이에요. 모질이에요. 사람들이 제일 무시하는 아주 구박받는 한 농촌 마을의 일원이에요. 이 사람 품값도 사람들이 제일 적게 쳐줬어요. 그런데 황만근이 탈탈탈탈 경운기를 타고 저기 시위를 하러 갔다가 안 돌아옵니다. 만근이가 뭔 일이 있는겨? 왜 안 돌아오는겨?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떠들기 시작해요. 그냥 구박댕이였는데 없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만근이가 이런 일까지 했는겨?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 우선 분변을 푸는 거부터 퇴비 만들어서 사람들 나눠주는 거. 더럽고 비천하고 힘든 일을 황만근 씨가 다 맡아서 했었어요. 황만근 씨 없으면 엄마는 밥을 할 줄도 모르고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도 뭔가를 할 줄을 몰라요. 다 황만근한테 이렇게 기대 있었어요. 이 착한 사람이 그걸 다 했다고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하고 가족들은 이 만근 씨를 구박만 했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만근 씨가 혼자서 약속을 지키려고 이제 경운기를 달달달달달 타고 올라갔다가 사람이 없네. 또 달달달달달 타고 내려오다가 밤에 경운기가 전복이 돼갖고 거기서 술을 홀짝홀짝 마시다가 얼어 죽었어요. 이 황만근 씨의 죽음을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사람들한테는 맨날 구박만 받는데 사실은 가장 인정 있고 순박하고 인간성을 갖추고 있는 인간이었구나라는 부분을 풍자적으로 혹은 약간 씁쓸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암튼 황만근 읽어보시면 황만근의 인생을 이렇게 막 고발하는 방식도 아닌데 재미난데 얼마나 우리한테 스스로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지 느껴보실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조금만 설명을 더 하자면 이렇게 조금 모자란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걸 우리는 희극이라고 불러요. 황만근이 희극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서사 장르 중에서 제일 오래된 두 가지 장르가 있는데 하나는 희극이고 하나는 비극이에요. 피극하고 비극은 굉장히 그 오래전부터 있었던 가장 오래된 서사시의 계열이라고 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비극을 사람들이 슬픈 이야기, 희극은 웃긴 이야기 이렇게 딱 가름하고 마는데 주인공이 누가 나오느냐를 우선 주목을 하시면 희극하고 비극하고 구분이 좀 쉬워요. 비극은요, 비범한 인간이 나옵니다. 이 영웅적인 인간이 막 위기를 맞아서 막 극복을 하고 막 또 땅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보면서 관객들은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위대한 인간이 등장하는, 영웅이 등장하는 걸 비극이라고 해요. 희극은요, 우리보다 조금 못난 인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못난 인간이 막 슬립스틱해서 막 이렇게 괜히 막 굴르고 막 넘어지고 연구 없다 막 이러고 이런 게 희극이거든요. 비극은 슬픈 결말, 희극은 웃긴 결말. 그게 아니고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두 개를 구분을 하시면 돼요. 성석재는 희극으로 갈 뻔했는데 사실은 결말이 그렇게 희극적으로 하하하하 웃고 끝날 만큼 그렇게 심플하진 않아요. 결말이 심플하지 않다는 게 바로 현대소설의 특징이에요. 현대소설은요, 옛날 소설처럼 그냥 끝이 권선징악, 사필귀정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고전소설 잘 생각해보세요. 호부호영을 못하는 홍길동이 있어요. 홍길동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율도국에 가서 왕이 되어 살아요. 심청전 보세요. 심청이는 무려 왕후가 되고요. 아버지는 막 기적처럼 눈을 뜨고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고전소설들은 옛날에 쓰여진 이런 이야기들은 대개 끝맺음이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상적인 끝맺음으로 끝나거든요. 아,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더라도 나는 여기서라도 대리만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대소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국룰이 있잖아요. 주인공은 죽으면 안 돼요. 주인공이 막 죽으려고 해도 어머 살아날 거야, 쟨 주인공이니까. 현대소설에서는요, 주인공이 죽기도 해요. 수레바퀴 아래서 소년 한스 죽습니다. 열린 결말로 끝나기도 하고요. 미봉책으로 끝나기도 하고요. 이게 결말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거를 아시려면은 저하고 지금 아주 간단한 시대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고대, 중세, 근대 얘기를 할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고대는 뭐야, 중세는 뭐야, 근대는 뭐야 이렇게 규정하는 게 조금씩 달라서 저는 제 나름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거니까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요. 인간과 신의 관계로 시대를 이해를 하니까 편하더라고요. 고대는요. 인간하고 신하고 옆에 같이 사는 시대예요. 자, 판도라 보세요. 판도라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신이 들어와갖고 하이 판도라 이거 좀 맡아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 판도라가 맡아줘요. 신이 이웃집 찰스 같아요. 심지어 인간하고 신하고 연애를 하기도 해요. 제우스는 인간 여자랑 연애해갖고 헤라클레스 낳았습니다. 우리 옆집에 신이 살고 있어. 얼마나 행복해요. 이게 고대예요. 중세는요, 신이 이웃집을 떠났어요. 신이 인간을 떠났어요.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위로 올라갔지만 신이 계속 비추어 보이고 있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너는 기독교의 이 교리대로 살면 돼. 이게 중세 유럽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너는 성리학의 문법대로 살면 돼. 너가 양반 가문 이씨 퇴계 이황의 자손으로 태어났어? 그러면 너는 계속 공부하면서 과거를 노리면 돼.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어? 그러면 너는 그냥 백정의 아들로 사는 거야. 왜? 신이 완전히 떠나지 않았어요. 신이 위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 안에 인간은 머뭅니다. 이게 중세예요. 그런데 근대에 어마무시한 사건이 생겨요. 상징적으로 우리가 근대를 언제부터 근대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때 예시를 어떤 사건이 되냐면요. 외우기도 쉬워요. 1, 7, 8, 9. 자,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요. 프랑스 혁명은 신의 대리자였던 왕을 끌어냈어요. 끌어내고 목을 댕강 잘라버립니다. 신의 대리자여서 귀족들만 해도 푸른 피가 푸르다라고 했었어요. 신은 더 어마무시한 존재죠. 어쨌든 신 계열에 있는 사람인데 걔를 끌어내갖고 막 거리에 끌고 다니다가 죽일 수 있네? 신 아니었네? 라는 걸 사람들이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신의 대리인 자리가 비었단 말이에요. 그 왕자에 누구를 앉혔을까요? 인간의 이성을 앉힙니다. 인간의 이성을 믿고 따라가자. 그러면 인류는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거야. 우리 스스로가 모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존재고 이성을 따라서 우리는 점점 더 나은 존재가 될 거야 라고 론칭한 브랜드가 바로 근대입니다. 그런데 이 근대에 와서 우리한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각각의 개개인이 자기 이성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각각의 브랜드가 됐어요. 중세 때는요. 너는 신의 자식이야. 너는 성리학에 이루어진 이 사회의 이론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근대 때는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줘요.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구지? 라고 물어보면 엄마가 너는 소중한 내 딸이지 라고 얘기를 해줘요. 할머니가 어이구 우리 강아지 이쁜이네 라고 해줘요. 그러면 제가 회사에 이제 취직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면접관님, 저는 할머니의 귀여운 강아지예요. 그러니까 나를 취직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면 누가 취직시켜줘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너 나가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력서를 씁니다. 자소서를 써요. 스펙을 만들어서 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를 뽑아주세요. 이렇게 해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근대, 현대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나를 증명해야 되는데 증명해야 되는 나는 대체 누구지? 옛날에는 족부에 써 있어요. 너는 뭐 무슨 무슨 이씨, 무슨 무슨 최씨, 무슨 무슨 파, 몇 대소 누구야? 족부에 써 있어요. 그렇구나. 이해가 빠릅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누구지? 이게 모든 사람 각자의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 거예요. 소설의 이론을 다룬 학술서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게 루카츠가 쓴 소설의 이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 앞에 이런 구절이 써 있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고 가야만 하는 길을 창공의 성좌가 지도가 되어 비춰주는 시대는 복되도다. 이 창공의 성좌가 바로 중세의 그 신이 봐주는, 신이 알려주는 너는 누구란다. 창공의 성좌가 알려줍니다. 너는 누구구나 아이야
알려줘요. 넌 앞으로 어디로 가야 돼, 아이야? 라고 알려줘요. 이게 중세입니다. 사실 루카츠가 이 얘기를 했을 때

그때는 행복했고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불행하구나.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시대가 그랬다. 저 시기 때 창공의 성자가 우리를 이렇게 안내를 해줘라는 저 시대를 불행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열들은 불행했을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재능이 있는데 이 지도를 따라 가야 돼? 또 저게 불만이었을 거야. 대부분 거기에 맞춰 살았다라는 얘기고 나 누구지?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너무 혼란스러워라는 것을 보편적으로 두루두루 겪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뭔가 낙오가 될 것 같고 나는 누군지 내 발밑이 뭐 너무 단단하지 않은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 장단점이 있죠. 자, 그러면 옛날에 이상적으로 이렇게 룰이 다 결정돼 있고 운명적으로 뭔가 할 일이 다 정해져 있는 걸 고전소설이라고 해요. 그런 거하고 대척점에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현대소설이라고 해요. 자, 이 사이를 이정표처럼 알려주는 작품 중에 하나로 돈키호테를 듭니다. 1600년대에 등장한 근대소설의 효시라고 하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소설인데요. 돈키호테가 고전소설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돈키호테는 기사 이야기예요. 예전에 중세의 기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사는요, 태어나자마자 계급이 기사가 될 만한 귀족 계급이어야 돼요. 귀족 계급이고 기사 서임을 받죠. 왕이 너를 기사로 명하노라. 그러면 아, 내가 기사가 되었도다 라고 하죠. 굉장히 갑옷을 멋있게 입어야 되고요. 밑에 이제 또 따라다니는 시종, 종자라고도 하는데 이제 시종이 있어야 돼요. 멋진 준마가 있어야 됩니다. 하얀 말이라든지 윤기같이 짜르르 흐르는 흑마라든지 있어야 돼요. 기사의 운명적인 조건은 뭐냐면 용을 죽이고 와야 돼요. 용! 괴물이야! 딱딱딱딱딱 타서 용을 목을 딱 치고 돌아와야 돼요. 가기 전에 아름다운 레이디가 뭐 공주일 수도 있고 귀족일 수도 있어요. 레이디가 이렇게 손목에다가 뭘 묶어줍니다. 문을 빌어줘. 잘 갔다 와. 그러면은 용머리를 딱 해갖고서는 공주한테 딱 갖다 바치는 게 이게 전형적인 기사단이에요. 그런데 돈키호테는 여기서 뭔가가 삐그덕 어긋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돈키호테는 지주긴 지주예요. 신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신분이 아주 높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누가 너를 기사로 임명하노라 라고 해준 게 아니라 본인이 기사가 돼야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그걸 왜 생각하냐면 소설책을 어마어마하게 봤어요. 요즘식으로 보면 기사담이라는 장르 소설의 완전한 오타쿠, 마니아, 이거의 광팬이었습니다. 기사담을 너무나 많이 읽다 보니까 기사가 난지 내가 기사인지 헷갈리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남들은 저 사람을 기사로 생각 안 하는데 기사가 돼야지? 해서 말을 준비합니다. 준마가 나와야 되는데 아주 말라 비틀어져서 언제 이상한 말이 등장을 해요. 시종이 없으니까 농부 산초를 불러다가 너 내 시종해라. 강제 시종을 만듭니다. 지금 두 가지 조건이 비었죠. 공주가 없어요. 공주가 없으니까 어떤 아낙네 보고 너가 마법에 걸려서 지금 평범한 아낙네가 됐지만 너는 공주야 라고 설정을 본인이 합니다. 그다음 또 가다가 뭐가 없어요? 용이 없어요. 용이 없으니까 용을 만듭니다. 풍차가 거대하잖아요. 큰 풍차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너 용이야? 나 기사야? 그래서 막 풍차에 가서 막 칼질하고 창질하고 하는 거예요. 예전하고 다른 이상하고 새로운 설정이 등장했죠. 이렇게 되는 거여서 이 사람은 전형적으로 성자가 있다기보다는 본인이 자기의 성자와 자기의 롤을 만들어가면서 모험을 겪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돈키호테를 재밌다고 하고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설은 누구나 뭔가 갈등을 겪으면서 시작해요. 집을 나갑니다. 문제적인 자아가 난 누구야?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적인 자아가 집을 나가갖고 떠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요. Who am I? 나는 누구야?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갈등을 겪어요. 힘들어해요. 불행히도 그 답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 답이 임시 방편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완득이 같은 경우를 보면요, 너 공부 잘해갖고 이렇게 1등 따갖고 의대 가자 막 이렇게 막 사후적인 운명을 막 밀어넣는 부모가 없었어요. 선생님도 관심이 안 줬고 부모님도 별로 관심을 안 줬거든요. 완득이는 고민하죠. 나 누구지? 나 누구야? 모르니까 계속 충돌해요. 그러다가 막판에 나는 복싱을 할 거야, 권투 선수를 할 거야 이런 결론을 찾죠.
그리고 끝나는데 완득이가 과연 살다가 또 난 누구지?

난 왜 사는 거야? 도대체 내 존재 가치는 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싱 때려치우고 제빵사가 된다거나 다른 걸할 수도 있고요. 완전히 안정된 이걸로 해서 공주하고 왕자는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이런 결론이 아니고 임시방편의 그런 미봉책의 그런 이상한 그런 안 끝난 것 같은 그런 끝맺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소설을 보실 때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주관식 문제를 푸는데 국어 맨 마지막 문제가 주관식 문제예요. 이거 답안을 선생님이 나중에 어떻게 알려주시냐? 모범 답안을 몇 개를 제시를 해주세요. 자, 이게 모범 답안이야. 이 답안 중에서 뭐가 있으면 맞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일종의 수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들고 나온 국어 마지막 서술형 문제 답안지가 바로 소설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쉽습니다. 내 고민을 혼자 하려면 흰머리 생기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미리 해줬어요. 다른 사람들이 책더 많이 보고, 더 많이 고민해보고, 더 많이 진 빠지면서 각각의 고민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는 소설을 볼때 약간 꼴인데? 이득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사회의 종류? 같은 사회지만 사회가 엄청나게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저 사람 저렇게 바라보고 있네. 나는 평면으로 봤는데 저 사람 조감도식으로 봤네. 내가 이 사람의 모범 답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딱한 번밖에 못 살잖아요. 소설을 읽으면 여러 번살수 있어요. 근데 소설을 읽으면 다시 죽고 태어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되어보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정리하자면 소설은 일종의 인간 탐구 보고서입니다. 서사 중에서도 인간이라는 존재를 시대적으로나 양식적으로나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양하게 탐구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인간 경험에 여러 다양성을 맛볼 수 있고, 인간이 어디까지 될수 있고, 어디까지 인간 아닌 존재가 될수 있는지, 이런 것을 탐색할 때 우리는 소설을 읽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조금 설득이 되셨을까요? 나하고 세상을 알려면 소설을 읽어. 그리고 재미를 느끼려면 소설을 읽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여기에, 야, 나는 소설 읽어봤는데, 하나도 재미없던데.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실렸던 소설, 나는 하나도 재미있지 않았어.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한테, 들어와, 들어와. 제가 약간 미끼를 좀 던져볼게요. 소설의 재미를 모르겠다 싶으시면, 재미있는 소설을 읽으시면 돼요. 재미있는 소설 중에 탑으로 재미있는 건 장르 소설입니다. 장르 소설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아는 맛. 창작자하고 향유자 사이에 룰이 있는 거예요. 저는 좋아하는 치킨이 있어요. 항상 시켜 먹는 치킨이 있습니다. 그 치킨의 아는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 맛을 좋아해서 그 치킨을 시키는 거예요. 이 장르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문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 문법을 즐기기 위해서 그 소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로맨스 소설의 국룰은요, 이런 거예요. 뭔가 많이 가졌어요. 머리숱도 많고, 키도 크고, 뭐 재산이나 능력도 있고, 그런 차도남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성격이 조금 나쁘다던가, 아니면 사람이 감정이 메말랐다던가, 숨겨진 콤플렉스나 비밀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반대에, 명랑하고, 귀엽고, 그리고 항상 뭔가, 활발한 캔디 스타일의 여주가 등장합니다. 둘이 우연으로 만나요. 엘리베이터에 같이 갇혀요. 꼭 정전이 돼도 둘이 같이 있을 때 정전이 돼요. 처음에는 막 이떡부정기를 겪다가, 어머, 우리 사랑할까요? 네, 사랑합시다. 하고 끝난 게 로맨스예요. 추리소설은요, 남들은 풀기 어려운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어요. 올림피아드급 수학 문제를 열심히 제도샤프 좀 놀아본 학생이 막 풀어요. 남들이 잘못 푸는 어떤 살인사건의 범인을 푸아르 경감이나 셜록 홈즈는 풀어요. 뭐지? 이렇게 풀어요. 그때 안 풀리는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는 이 기쁨을 느끼려고 추리소설을 읽는 겁니다. 공포 스릴러는요, 항상 어떤 안전하고 안온한 작은 커뮤니티가 있어요. 작은 소도시. 학교 기숙사, 뭐 운동부, 뭐 이런 게 있어요. 작고 안온한 어떤 커뮤니티의 구성원들 사이에 부릉부릉하는 살인마가 툭 들어와서 한 명씩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뭔가 최약체라고 생각됐던 모범생 한 명이나 두 명 혹은 세 명이 반격을 시작합니다. 이 살인마를 퇴치하죠. 블러디블러디 하지만 다시 안전을 확보했어요. 다행이다. 이런 클린의 감정, 클린의 쾌감을 얻기 위해서 공포 스릴러를 본다고 해요. SF는요, 사이언스 픽션인데 공상과학 소설은 항상 지구가 아닌

나온다든지 신기한 생명체가 나와요. 이 SF에서 낫 지구와 낫 인간이 나와갖고 무엇을 알려주느냐. 지구가 아닌 곳에서 지구가 제일 예뻐 보이거든요. 인간이 아닌 자의 눈으로 인간을 돌아볼 때 인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난인간의 눈으로 인간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게 SF의 문법이에요. SF가 내 취향에 맞았네? 라고 하면 SF 작가들 중에는 막 빨려 들어가는 작가들 굉장히 많아요. 어느 정도냐면 여기 무협지도 해당은 되거든요. 무협지 같은 경우는 대체 여기서 장펑을 쐈는데 다음에 이 정파, 사파,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눈을 깜빡이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막 페이지가 막 넘어갑니다. 장르소설을 읽다 보면 속독도 가능하지만 소설이라고 하는 읽기의 재미에 풍덩 빠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가 이렇게 소설이 재밌다고 영업을 했지만 나는 그래도 소설이 드라마보다는 못한 것 같아. 난 아침 드라마, 주말 드라마는 꼭 챙겨보는데 소설은 안 읽히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 번 더 영업을 들어가 봅니다. 자, 소설을 왜 읽어야 되느냐? 소설은요, 글로 쓰여져 있잖아요. 이 줄과 줄 사이에 우리가 직접 앉아있을 만한 자리가 있어요. 연출팀하고 작가하고 막 감독님하고 다 와서 완성을 다 해놓은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연출도 좀 할 수 있고요. 감독의 역할도 조금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이런 거예요. 남이 다 만들어 놓은 파티에 초대를 받아 그 파티에 가서 노느냐. 내가 내 안에 파티를 만들고 그 안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느냐. 약간 이 차이가 됩니다. 저 드라마 엄청 봅니다. 근데 소설하고 드라마하고는 이런 차이가 있다. 주도권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소설 읽을 때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대부분 어디까지가 어렵냐면요. 앞에 30%가 어려워요. 보세요. 배경도 설정해야죠. 캐릭터도 설정해야죠. 캐릭터의 어떤 개연성도 따라가야죠. 인간, 배경, 인물 관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앞에 3분 응선까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30%만 여러분들이 잘 다지시면 그 다음 가는 건 쭉 갑니다. 조금 긴 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에가 넘기가 어렵지 이 허들만 넘어가면 그 다음에 쭉 이어질 수 있거든요. 짧은 이야기라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사람의 모든 인생이 담겨져 있기도 해요. 어떤 사람의 아주 긴 시절이 그 한 권의 한 편의 이야기에 담겨 있어요. 이 긴 이야기를 감당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이 견디고 만들어가는 훈련을 소설에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아 요즘 이거 유행하지? 요즘 이런 영상 있지? 이거 봤어? 이런 드라마 있지? 이거 봤어? 예시를 들려고 하면 예전에는 모두 다 같이 봤던 어떤 텍스트가 있었거든요. 공동의 텍스트가. 근데 지금은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시대의 소설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 그 시대의 어떤 공감대? 공통정서? 공통감각 같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1960년대는 대부분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소설은 알고 있었어요. 1960년대 또 유행했던 거 데미안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독일 작가들. 우리하고 독일은 뭔가 역사적으로 좀 비슷한 상황이 있어서 좀 친연성이 있습니다. 독일 작가들을 좋아했어요. 우리가 미국 뭐 청소년들의 뭐 바이블이다 이렇게 선정이 되는 그 호밀밭의 파수꾼 60년대 들어온 작품입니다. 그리고 70년대에는 갈매기 꿈이라고 하는 작품이 유행을 했죠. 70년대 정말 유명한 생테츠 베리 어린 왕자가 번역되기 시작했죠. 1980년대는 이문열이라는 작가가, 90년대는 하루키라는 작가가 대유행을 했었고 이런 시기였는데 옛날에 소설의 지형도가 북두칠성의 큰 별들이 반짝이는 북두칠성적인 그런 지형도라면 요즘의 지형도는 은하수처럼 밀키웨이처럼 아주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그런 다양성의 지평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소설이 다양화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내 취향을 고르시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독자가 줄어들고 책임 사람이 줄어들면서 이

다양성의 총합, 다시 말해서 은하수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소설이 이런 매력이 있구나 설득이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 영상과 함께 소설의 탐색도 같이 즐기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수행평가 할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문해력 저하까지 가게 된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수거를 하러 가면 쌔가루가 막 날리게 일을 하고 엄청 힘들게 일들을 하시거든요. 기름진 빨래 이런 걸 가지고 집에까지 갖고 갈 수가 없잖아요. 주머니 하면 쌔가루 같은 등 이제 그런 거를 같이 빨기가 조금 힘드니까. 하루에 많이 들어올 때는 200벌 이상 들어옵니다.
1: 네. 다시 이어갈게요.

주머니 안에는 이제 마스크, 귀마개, 뭐 볼펜, 어떤 때는 이제 열쇠도 나오고 동전도 나오고 드라이버 이런 것도 나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반 세탁소에서는 잠바 하나 맡길래도 보통 5, 6천원은 가져야 된다고 들었어요. 아, 여기는 시에서 운행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상하 여름 거 같은 경우는 1,000원, 동복 같은 경우는 2,000원이에요. 춘추복도 상하 1,000원이거든요. 처음에는 기름 냄새 때문에 조금 힘들고 이게 만지기도 조금 힘들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괜찮아요. 얼마나 힘들까 일하실 때. 그러니까 더 깨끗이 빨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나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활동지원사 일했어요.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인데요. 가서 빨래도 하고 목욕도 시키고 식사 준비나 보호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고로 인해서 무릎을 다쳐갖고 수술을 해가지고 그래서 장애 판정을 받게 됐죠. 네. 여기는 이제 크고 작은 장애를 가진 분들끼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뭐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조금 그랬지만 이제 다른 일반인들보다는 서로가 이제 호흡이 척척 맞고 손발이 맞고 더 가족적인 분위기고 서로가 더 이해를 잘하는 편이에요. 이게 찢어진 옷, 구멍난 옷, 단추가 떨어진 거. 이거는 진짜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버려도 되겠다 싶은 옷도 오는데 필요로 하니까 그분은 입으시잖아요. 그래서 원단 얇은 걸 안에다 대서 다시 누벼주기도 하고 우리가 눈에 띄는 거는 다 수선해주고 있어요. 새 옷은 아니지만 새 옷같이 깔끔하고 깨끗해졌을 때 이 옷을 입고 얼마나 기분을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기분이 좋죠. 건성건성 해주면 그분들이 일할 보람이 나겠어요. 옷을 봤을 때 아 그래도 깔끔하다 좋은 냄새 나네 하면서 입을 수 있을 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요. 패브리지를 한 번씩 싹 뿌려드려요. 지금처럼 앞으로도 그냥 꾸준하게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일한다는 자체가 너무 좋거든요.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그죠. 힘들,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너무 가엾어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저는 힘든 걸 힘들다 하지 못해서 되게 고통스럽고 괴로웠거든요. 지금 살아있는 거에 사실 저는 감사드릴 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후유증은. 아파도, 네,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요테에서 백가를 맡고 있는 코요테 백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예능이나 방송에서 저희 코요테는 무대에서도 여러분들께 신나고 흥겨운 무대를 선사해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서 신나게 춤추시고 노시면 되는. 저는 예능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께 웃음을 드리고자 재밌는 에피소드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무겁다면 무거울 수 있겠죠? 네, 그런 얘기를 조금 해 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는 진짜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춤을 췄고, 초등학교 때는 육상부, 중학교 때는 테니스 선수였어요. 어릴 때부터 운동으로 다져진, 지금 제가 좀 말라 보이지만, 보시면 장난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진짜 건강한 사람이었고, 코요테를 하면서도, 왜냐면 제가 또 댄서 출신이고, 계속 평생을 춤을 춰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력도 좋고,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20대, 29인가? 예. 네. 혼자 살았거든요. 자다가, 이렇게, 소변이 마려워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번 자면 아침까지 안 깨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깼어요. 깨서 소변을 보고, 물내린 버튼을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데,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톡 누르면 내려가는데, 뭐지? 왜안 들어가지? 하고 이렇게 두 손으로 뚝 눌렀는데, 그리고 이제 기절한 거예요. 눈 떠봤는데, 제 욕실 바닥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근데 온몸이 다 까지고 다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내가 좀 많이 피곤한가? 그냥 그랬어요. 그러고 있었다가, 한 2주 정도 지났나?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또 스케줄이 저희가 이제 많다 보니까, 새벽에 끝나고 들어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사다 놓은 카스테라가 있어서, 카스테라 이거 봉투를 이렇게 뜯으려고 했는데, 이게 또 힘이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이러지? 그래갖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툭 떨어졌는데, 이게 땅에 카스테라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걸 잡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막 진짜 벽돌처럼 무겁고. 사실 세상 가벼운 게 카스테라인데. 그 내가 배는 너무 고프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막 먹었어요.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를 한참 먹다 보니까 이거 아닌데 싶은 거예요. 이게 뭐지? 아우씨, 내가 진짜 피곤한가? 피곤해서 몸에 이렇게 힘이 안 들어가나? 그때까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제가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사거리에서 이렇게 가는데 어떤 차가 제가 탄 택시를 빵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게 됐고 병원에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좀 있다가 그 간호사분께서 백성현 환자 그 CT 한번 찍어볼까요? 그래갖고 뭐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CT를 찍었는데 갑자기 MRI를 또 찍자는 거예요. 아니 왜 자꾸 그런 거 찍자고 합니까? 저 건강합니다. 그랬더니 아 근데 진짜 좀 뭐가 보여서 찍어봐야 될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한 번도 뇌사진 같은 거를 찍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 갑자기 가서 뇌사진을 찍고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말이 나온 김에 그럼 한번 찍어봐야겠다 해서 이제 촬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백상현한테 들어오세요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백아씨 이걸 어떻게 하면 아 내가 진짜 팬인데 막 이러는 거였고 아, 선생님이 보고 싶다고 빨리 말해달라고 뭐예요 그랬더니 백씨 그 뇌종양입니다 그러는 거였고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의학적 지식이 없어서 뇌종양 뭐잘 모르겠지만 정확히 무슨 병인가요? 그랬더니 종양을 이제 암을 종양이라고 하는데요 뇌에 암이 생긴 겁니다 그러는 거였고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전 뇌도 그냥 동그란 거 하나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뇌가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고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두 개가 있는데 한쪽 뇌가 거의 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까만 거 보이세요? 그러는 거. 네, 까만 게 하나 있더라고. 이게 지금 백성현 씨 머리에 있는 종양인데 이게 지름이 8cm예요. 그러는 거예요. 3회속만한 게 들어가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두개골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근데 이 수술을 이 병원에서는 할수 없다고 빨리 큰 대학병원으로 가라. 갔는데 의사 선생님도 너무 큰데 되게 위험하대요. 이 종양이 신경에 껌처럼 붙어 있어서 이걸 진짜 손으로 다 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위험한 부분에. 제가 뇌종양을 이제 발견되고 나서 집에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겨울이었거든요. 진짜 추웠는데 그걸 다 보고 나니까 이제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그런데 집에 혼자 들어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나 이제 20대인데 아직 혼자서 그 깜깜한 집에 혼자 막 울다가 갑자기 기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백아씨 괜찮아? 그래갖고 뭐가요? 그랬더니 에이 선수끼리 왜 이래? 그랬고, 뭐가요? 그랬더니 아프잖아. 그랬고, 안 아픈데요? 나다 들었어. 그랬고. 원래 병원에서는 그런 것들 환자의 그런 것들을 비밀로 해야 되는데 그 병원에 누군가가 그 기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코요태 백과 뇌종양인데 왜 아무 기사가 안 나지? 그래가지고 그가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래갖고 아 죄송하다. 사실 뭐가 죄송한지도 모르겠지만 죄송하다. 우리 아직 부모님한테도 가까운 지인들 우리 멤버들한테도 말을 안 했더니 시간을 좀 달라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거 하고 연락 줘요. 네. 근데 다음날도 다다음날도 도저히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엄마 나 뇌종양이야 진짜 못할 것 같은 거야. 그러고 있다가 멤버들한테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러고 이제 다른 기자가 전화가 온 거야. 백아씨 나랑 제일 먼저 인터뷰하면 안 돼? 그래갖고 뭘 이랬더니 에이 나한 번만 살려줘 그러는 거예요. 뇌종양 걸린 사람한테 자기 살려달라는 거예요. 기자들이 이제 그걸 알았다는 사실에 약간 이제 점점 두려워지고 있는데 처음에 전화 왔던 기자가 다음날 전화가 왔어. 결정했어요? 말했어요? 아직 안 했는데요. 그럼 오늘 내가 아는 선에서 난 기사 낼게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끊자마자 멤버들한테 전화해서 아프다. 어머니한테도 엄마 내가 사실 이게 뭐 뾰루지가 났는데 이걸 째야 되는 수술인데 원래 기사는 좀 부풀려서 나니까 오해하지 말고 머리 째는 수술하고 근데 혹시라도 그 수술이 이상하게 뭐 나와도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딱그 다음날 그 기사가 나온 거예요. 백과 뇌종양. 이틀인가 이따 전화 오시면 아버지가 이 기사 뭐야? 그럼 나는 가서 네눈 보고 얘기해야겠으니까 너 기다려 엄마랑 갈게. 그래갖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띵동 하는 거예요. 연습을 했죠. 엄마 왔어요? 아빠 왔어요? 막 이런 거를 연습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띵동 문을 딱 여는데 엄마 아빠랑 눈이 아이 컨택이 딱 되는데 제가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갖고 엄청 울었거든요. 모르겠어요. 20대
그때면은 어른이기도 한데 어른이 아니기도 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병이 제가 감당하기는 사실 너무 큰 병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사실 그 병을 받았을 때 엄마한테 제일 먼저 전화하고 싶었거든요. 무서워서 엄마 나 아프대 엄마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혼자서 이렇게 있다가 막상 엄마 아빠 눈을 보니까 제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 입구에서 그냥 문을 주저앉아서 엄청 울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이렇게 안아주시더라고요.

그 수술 전날 이거를 이제 써야 돼요. 동의서. 이거는 수술할 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병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일단 제일 처음에 사망 확률 몇 퍼센트, 그 다음에 반신불수 몇 퍼센트, 언어장애 몇 퍼센트 이런 거를 이제 알려줘요. 근데 그거를 저 혼자 할 수 없고 가족이나 이렇게 뭐 한두 명, 두 명 정도가 같이 서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랑 저희 동생이랑 이제 제 친한, 제일 친한 친구랑 이제 셋이 와서 동의서 쓰는데, 이런 얘기를 옆에 어머니랑 가족들이 듣는 거예요. 저는 이제 무서운데, 가족들은 제가 이런 큰 병에 걸렸고, 뭐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그분들도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이상, 어머니, 아버지한테 수술 잘 되게 기도만 해주고, 응원만 해줘라. 슬퍼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날 수술에 들어가는데, 수술날 이제 아침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제 1월 22일이었을 거예요.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끝까지 저는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이제 그 장면이 되게 묘한 게,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이렇게 침대가 가는 장면을 아마 보실 수 있는 게 살면서 많지 않을 거예요. 영화처럼 이렇게 두구두구 하면서 그 떨리잖아요. 이러면서 막 가요. 막 가면 이렇게 하늘만 보고 가다가 이제 수술실 들어갑니다. 툭 하는데 그 입구 수술실 문 옆에 엄마가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엄마 얼굴 딱 보고 들어가서 이제 이걸 써요. 10초를 센다고 하고 전신마취 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가 진짜 무섭거든요. 왜냐면 이게 들어가면은 저는 이제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싸, 그래도 가기 전에 엄마 얼굴 마지막으로 봤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수술을 이제 막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아웃이 되고, 백승환 환자, 백승환 환자, 일어나세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떴는데, 하얀 색깔 방에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나고. 눈만 이렇게 봤는데, 무슨 호수라는 호수가 다 꽂혀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저 생각은 있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 수술이 일단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몇 살이지? 내 이름이 뭐지? 내 전화번호가 뭐지, 엄마 아빠 이름이 뭐지, 이런 거를 막 되뇌었는데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아, 살았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데 면회가 그때는 안 됐거든요. 며칠인가 지나고 이제 엄마가 들어오신 거예요. 보자마자 엄마 아빠 막 우시면서 너무 잘했다고, 잘 참아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엄마 죽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엄마가 끓여주는 흰죽을 되게 좋아하는데,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 성현이 엄마 죽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니까 빨리 낳고 엄마 죽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제일 먼저 한 말이, 죽 써서 개나줘, 그랬거든요. 그게 제가 엄마한테 건강하다고 할수 있는 그 표현이었어요. 그 그러니까 엄마가 그제서야 막 우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잘하는 욕이 있어요. 이제 살아났네, 살아났네, 그래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진짜 엄마 죽 먹고 다시 이제 건강해지면서 여기까지 제가 다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0: 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태어날 때그 침대 옆에 서랍 하나 있거든요. 거기다 제가 편지를 썼어요.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저 진짜 무서웠는데 그래도 저 살아나서 가니까 혹시 제글 읽으시면 그쪽도 살아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세요 하고 글 놓고 그 나오는데 마음이 진짜 편한 거예요. 그쪽 글을 받은 분이 다시 그 방에 오셔서 그런 쪽지를 또 누군가한테 남겨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혼자서 막 이런 생각도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후유증들이 있지만 지금 살아있는 거에 사실 저는 감사드릴 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후유증은. 그리고 아프고 나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짜. 발음 교정 학원도 다니고 되게 많은 노력을 했어요. 멤버들도 옆에서 힘이 많이 돼주고, 그래서 그나마 지금 제가 좀더 많이 건강해지고 그렇게 된것 같은데, 제가 아플 때 옆에 사람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럼 본인이 더 힘들어요.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때문에 그런 죄책감을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혹시라도 주변에 누가 아프거나 하면 슬퍼하지 말고 응원해 주세요. 야, 빨리 이겨내자, 힘내자. 이게 맞거든요. 그러면 누워 아픈 사람도 이 사람들의 그 에너지 때문에 더 힘내려고 하지. 제가 느꼈을 땐 좋은 생각 가지고 힘내면은 건강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파도 예,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저는 힘든 걸 힘들다 하지 못해서 되게 고통스럽고 괴로웠거든요. 근데 차라리 저도 조금 이기적일 수 있겠지만 엄마 아빠한테 나 힘들어, 엄마 아빠 나 해주세요라고 했으면 엄마 아빠도 좀 덜하고 저도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뇌종양 제가 물어봤어요. 저왜 아픈 거예요? 이유가 없대요. 뇌종양은 이유가 없대요. 제가 진짜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언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항상 그 건강 잘 챙기시고 아프시더라도 항상 힘내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네. 제 인생 목표가 정말 포기하지 말자여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무조건 하세요. 네. 그렇게 하면은 또 우리 저 성공의 식당에서 성공의 맛을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1: 아니, 작가님, 이런 거쓸수 있는 사람이 왜 이상한 걸 쓰고 있습니까? 빨리 가서 의학물을 쓰십시오. 할수 있는 건 의학물이고, 내가 애초에 계획했던 게 그거니까, 빨리 의학물을 써야겠다. 일이 실패해 보니까, 아, 내가 이걸 진짜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과 할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또 못했구나. 왜냐면 실패가 두려우니까. 근데 실패는 사실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를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가 쉽고, 계속 이 길을 나가기가 쉽거든요.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메모니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팬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말하기 실력을 쓱쓱쓱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저는 공포 영화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같이 갈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Do you want to see a horror movie? 너 공포 영화 보고 싶니? 그런데 친구의 대답은 아니, 난 무서운 영화는 싫어. 클릭.
1: Do you want to see a horror movie?
2: No, I don't like scary movies.
1: You've never seen a horror movie?
2: No, I haven't. And I will never.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오늘도 우리가 채워볼 빈칸이 세 칸이 있어요. 영화, 아니, 절대. 이 우리 친구들 아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빈칸 먼저 채우고 문장을 볼게요. 영화, 그렇지. Movie. 우리말로도 movie라고 써있는 거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영어예요. Movie. 이렇게 발음해요. 남자애가 Do you want to see? 너 보고 싶니? 물어보고 있어요. A horror movie? Horror은요. 끔찍함, 두려움, 공포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를 어떤 사람은 horror 이렇게 O에 가깝게 발음하고 어떤 사람은 horror, I에 가깝게 발음해요. 친구들도 여러 번 발음해보고 나한테 맞는 발음을 찾아봐요. Do you want to see a horror movie? 너 무서운 영화, 즉 공포 영화 보고 싶니? 남자애가 제안을 했어. 근데 여자애가 단칼에 거절하죠. 아니, 그렇지. No. 왜요? I don't like scary movies. Don't like는 안 좋아해, 싫어해. Scary movies. Scary도 두려움, 이 무서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무서운 영화 싫어해 이런 뜻이죠. I don't like scary movies. 그때 남자가 깜짝 놀라면서 절대가 있어요. 절대, 한 번도 안 하는 거, 절대로 안 하는 거 친구들. 그렇지, never. Never이라는 말이 있어요. You've never seen a horror movie? 하고 물어봤네요. 근데 이상하죠, 친구들. Do you? Did you?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고 you로 시작했는데 왜 물음표가 있느냐? 우리 그냥 하는 말도요. 이 대화로 하는 영어에서는, 글로 쓰는 영어 말고 대화라는 영어에서는 그냥 문장의 끝만 올려서 우리가 물어보는 말, 의문문 만들 수 있어요. 너 그거 봤다고? 그러면 did you see it이 아니고 you saw it? You bought it? 그거 너가 샀다고? 이렇게요. 원래 문장을 그냥 끝만 올려서 의문문처럼, 물어보는 말처럼 쓰기도 한다. 대화에서는. 그래서 You've never seen a horror movie가 무슨 뜻이냐면 You've never seen, 여기 잘 봐주세요. You've가 you have를 줄인 거거든요. 이렇게 You've never seen은 절대로 본 적이 없다라는 경험을 나타내는 거예요. You've never seen a horror movie? 니까 너 공포 영화 본 적 한 번도 없다고? 가 되겠죠. 여자의 대답이 No, I haven't. 본 적 한 번도 없어. And I will never. 아주 단호하죠. I will. 나는 할 거야 줄 알았는데 never이 또 나왔어요. 절대로잖아요. 난 절대로 안 할 거야. 뭘 안 해요? 공포 영화 보는 거. 즉, 나는 공포 영화 한 번도 본 적 없고 And I will never. 앞으로도 절대로 안 볼 거야. 라는 대답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우리가 완성한 이 대화를 리듬에 맞춰서 함께 읽어볼게요. Do you want to see a horror movie? 여기 어디 강조하고 싶어요? 그치, 보고 싶다. Want, see 강조죠. 무엇을 보고 싶은지 horror movie가 중요하겠어요. Do you want to see a horror movie? 좋아요. 그랬더니 여자의 대답 no는 당연히 강조겠죠. 아니. 그리고 나는 무서운 영화 안 좋아해. 안 좋아해 무엇을? 무서운 영화를. 이거 다 강조네. No, I don't like scary movies. Like scary movies. 그렇지. 딱딱딱 강조. 그랬더니 남자애가 놀라는 말 You've never seen a horror movie?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공포 영화를 여기를 강조할 거예요. 그래서 You've never seen a horror movie? 알겠죠? 친구들도 You've never seen a horror movie? 여자의 대답. No, I haven't. 해본 적 없어. No, haven't. 아니라는 말 두 개 강조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안 볼 거야. 여기도 강조해 볼게요. No, I haven't. And I will never.

0: 물론 친구들 더 강조하고 싶으면 I will never 이렇게 강조도 할 수는 있어요. 우리는 기본으로 강조해 봤다. 그럼 우리 리듬 생각하면서 앱으로 함께 체크해 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줘요. Alright, 오늘도 speaking 누르고요. 친구 누르고 scene 13, 13번째 대화 연습해 볼게요. 리듬 잘 살려서.
1: Do you want to see a horror movie?
0: Do you want to see a horror movie?
2: No, I don't like scary movies.
0: 단호하게. No, I don't like scary movies.
1: You've never seen a horror movie?
0: You've never seen a horror movie?
2: No, I haven't, and I will never.
0: No, I haven't, and I will never. Wow. 오늘 선생님 특별히 잘했는데? 친구들도? Awesome. 자, 이제는 우리 talk more 시간이에요. 오늘도 대화 속 문장에서 하나 뽑아서 많은 문장 만들기 연습해 볼게요. 오늘의 문장은 두구두구두구. You've never 땅땅땅. 진짜로 우리가 문법이라는 것에 맞는 질문은 아니지만 대화에서 정말 많이 쓰는 형태예요. You've never 다음에 경험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You've never seen a horror movie? 공포영화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말. 우리 다른 문장들도 한번 도전해 볼게요. 축구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어떡해요? 오, 축구를 하다, play soccer를 우리가 경험이니까 played soccer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You've never played soccer? You've never played soccer? 좋아요. 두 번째는요, 이걸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해요. 그러면 먹어보다, 뭐뭐 해보는 건 try로 다 할 수 있잖아요. Try this인데 경험이니까 tried this. You've never tried this? You've never tried this? 이렇게. 마지막, 그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를 만나다, meet him. 이지만 경험이니까 you've never met him? 이라고 하면 되겠죠. 한 번 더. You've never met him? Well done. 오늘도 잘했어요, 친구들. Well, do you like horror movies? 친구들은 공포영화 어때요? 나만의 대답도 영어로 말해보고요. 또 우리 앱에서 체크하지 않았던 다른 답 클릭해서 우리 친구들도 대화 연습해보는 거 잊지 마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베트남어 1강입니다. 오늘은 강의 10강이고요. 우리 교재의 5, 6, 7, 8강의 뒷부분, 수능 따라잡기, 그리고 수능 실전 문항 중에서 그 수능 따라잡기와 관련된 문항들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베트남 사람의 명함에 대해서 알수 있다. 이 명함을 보면, 이름이 어떻게 되고, 직급이 어떻게 되고, 주소, 전화번호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요. 그리고 베트남의 숫자 관련한 속담에 대해서. 그리고 베트남의 기념일과 명절, 우리랑 이렇게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아오자이, 베트남의 전통 의상이죠. 우리가 한복인 것처럼 베트남은 아오자이예요. 자, 보실까요? 베트남 사람의 이름이에요. 보통 성, 중간 이름, 끝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웬티마이, 우리도 보통 세 덩어리죠. 뭐 김, 길, 동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보통 세이 덩어리가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성, 그 가족의 성이고, 그 다음 가운데 이름, 이 티가 중간 이름.

그다음에 이 마이가 끝 이름인데 보통 성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그리고 일상회화에서는 끝 이름만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마이가 여자라면 마이 언니, 마이 누나, 마이 선생님, 마이 사장님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끝 이름만. 자, 이제 이 까가 나왔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야. 그동안 우리가 까를 중간중간에서 배웠는데 까 다음에 집합명사가 나오면 명사 모두란 뜻이야. 자, 집합명사라는 건 구성원 하나하나가 모여서 한 집합을 이룬다고 그랬지? 자, 내일, 까, 지영. 지영이 학교란 말이야. 학교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이 학교를 이루어요. 온 학교가, 학교 전체가 피크닉을 간다. 그대로 소품을 쓰는 거예요. 영어에서 차용해서. 그 다음에, 까자딩. 온 가정이, 온 가족이, 저의 온 가족이 틱 좋아해요. 퍼 먹는 걸. 그 다음에 원리는 똑같아. 여긴 집합명사고 여기선 시간 관련된 명사가 나와. 그럼 그 시간 내내 그런 뜻이야. 까이 나왔죠? 이 나이는 원래 몇월 며칠 하는 그런 뜻도 있고, 또이 나이가 날이란 뜻도 있어. 하루. 그래서 우리 밤낮으로 나눌 때 나이하고 렘으로 나눴죠? 이렇게 낮. 과 밤으로 나눌 때 이렇게 둘로 나눴어. 그런 의미도 있어. 여기서는 까앙아이니까 종일 하루 종일 엠 저는 집에 있어요. 밍 친구한테 하는 얘기지. 나는 쩌이 범조 우리 배스킷볼이라고 그랬어. 농구를 플레이해. 누구와? 나의 남자 동생 남동생과 함께 상이 상은 오전이지. 오전 내내란 말이야. 오전 내내. 그리고 요일 중에 일곱 번째 요일 일곱 번째 날 토요일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토요일 오전 내내 이런 말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까 다음에 숫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랬을 때는 숫자 다 그런 뜻인데 나는 살 거예요. 미래에 까 하이 둘 다를. 또 까, 망의 세 사람이지? 세 사람 모두 다. 모두 다. 여기까지가 주어지, 그리고 복수 개념의 주어 나오고 서술어 나올 때, 네우가 들어가서 이 복수 개념의 주어들이 모두 뭐뭐 한다, 다 뭐뭐 한다, 이런 뜻이 있었지? 같이 나온 거야. 세 사람 모두 다 중국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여러 번 나왔죠? A와 B 모두, 둘 다를 강조해 줄 때. 자, 란하고 미나가 있어. 너는 누구를 좋아해? 그랬을 때, 저는요, 좋아해요. 까, 에이와 비. 란과 미나 둘다 모두 좋아해요.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이런 문항을 보고 우리가 문항을 풀수 있다 이거야. 자딩, 저의 가족이 퍼를 먹는 걸 좋아해요. 온 가족이. 라고 하면 여기 까가 들어가겠죠? 집합명사. 또, 토요일 오전 내내 나는 나의 남동생과 함께 몸소 농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역시 까 다음에 시간 이 개념의 명사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래서 정답은 까가 되는 거죠. Y는 몇몇의 그런 뜻이야. 그래서 Y 다음에 보통 명사가 나와 그럼 몇몇 명사. Vow는 들어가다란 뜻이지 동사로. 또그 다음에 시간 개념이 나와서 이 시간에 들어서 느역은 우리 동사가 나오면 동사하게 되다. 또 동사 다음에 덕이 나오면 동사할 수 있다 가능성. 째는 위치상 뭐뭐 위에 라는 뜻이었고. 자, 이제 씬의 용법이 나왔는데 이 씬은 무슨 이 씬의 용법을 물어보는 그런 기출은 없었어요. 선생님 생각에는 나올 것 같진 않아. 올해에도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이제 씬이 문장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해석은 할수 있어야 되니까 어떠한 뜻인가 좀 구분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 자, 이 씬은 원래 사전을 찾아보면 요청하다란 뜻이야. 요청한다. 뭘 청한다는 거야? 자, 1인칭은 보통 내가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생략이 돼. 내가 청하는 거야. 주체가 나야. 동사가 나오면 동사할 것을 내가 청해. 즉, 무슨 뜻이야? 1인칭 내가 뭐뭐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내가 청해요. 저이티 한 단어야. 소개하자는 뜻이야. 내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내가 청합니다. 내가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청하는 것도 나고 소개하는 것도 나야. 둘다씬 청하는 것도 나고 동사하는 주체도 나야.
자, 제가 동생 제가 쓴 청이에요.

동의는 쉬다란 뜻이야. 못쭉한 단어로 잠시. 제가 좀 잠시 쉬겠습니다. 이런 거야. 자, 이번에는 역시 쓰인 청하는 주어는 말하는 사람일 수 있어. 이제 주어 누군가 나오겠지. 그런데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어. 당신, 2인칭이 있어. 동사의 주체는 2인칭이야. 그러면 내가 청하는데 동사 해달라고 이 상대방에게 청하는 거야. 그래서 2인칭 당신이 뭐뭐 해주기를 청합니다. 뭐뭐 해주세요. 이런 뜻이 된다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상대에게 요청할 수도 있는 거야. 이건 내가 하는 거였지. 자, 요번에 이거 보세요. 자, 제가 청합니다. 여선생님이 너희가 말하다지 다시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하고 지금 대화하면서 뭘잘못 들었어.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면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상대가 남자 선생님이었으면, 꼬는 여선생님이지 남자 선생님이었으면 이것이 되겠죠. 더이. 말할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고 지금 내 앞에서 말하는 분이 남자 선생님이니까. 자, 또 제가 청해요지 언니가 누나가 응이가 생각하다란 뜻이야. 자, 여기 지금 물음표 시가 있는 것은 쉬다란 뜻이고 쉬다. 여기에 물결 표시가 있는 것은 생각하다란 뜻이야. 다시 생각해 주기를 청하는 거야. 당신 다시 생각해 주세요라고 제가 청합니다. 또 이제 지금까지는 여기에 동사가 나왔어. 그렇지? 근데 이번엔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2인칭에게 청하는데, 말하는 사람이 청하는데, 명사를 청하는 거야. 이 대상에게. 그럴 때, 자, 건 자녀가 지금 엄마하고 하는 대화야. 건 제가요, 청합니다. 엄마에게 띠엔. 뭔지 알겠죠? 사전 안 쳐다봐도 알겠지? 돈이야. 돈을 청합니다. 자, 정중하게. 자, 동생 제가 청해요. 언니 누나가에게 만미를 청해요. 자, 우리 만미라고 하는 거빵 떡이라고 했지? 그래서 이게 바게트 빵. 만미를 청합니다. 이런 얘기. 자, 직업이 나왔어요. 직업. 이 직업은 뭐와 관련돼 있나?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걸 공부하고 이런 문제를 풀어본단 말이야. 자, 이거 한번 볼까? 자, 노래하는 가수를 이 그림으로 주고,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한번 맞춰볼래요, 우리 학생들이?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한번 맞춰볼까? 먼 씨? 야, 먼 아씨? 야, 이게 아니까. 자, 이거 한번 넣어볼까? 바 씨? 까 씨? 다 씨? 나 씨? 따 씨? 뭘까요? 한자어 개념을 떠올리면 돼. 노래 가짜에서 나온 거야. 노래 가짜에서 온 거야. 까시? 이렇게. 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한번 보는 거야. 이걸. 자, 박시? 하면 박사예요. 한자어로. 의미는 의사라고 했지? 어? 자, 까시? 가수. 가수. 자, 깽샷? 경찰이야. 자, 한자어에서 온것 중에 T로 끝나면 리을 받침이라고 그랬지? 이건 예외가 없어. 경찰. 공안, 우리 공안이라고 하죠. 공안. 응? ZNVN, 이건 배우란 뜻이야. 연기하다 할때 연자예요. 이게 연원, 연기하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사람도 한자어야. 감독이야, 감독. 꽁띠, 공사라고 그랬지. 회사 감독이야. 직역을 하면 사장. 자, 그 다음에 자오비엔, 교원. 가르치는 사람, 교사, 화씨.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한 번만 보면 잊지를 않겠죠. 예를 들어 그림 그리는 그림을 이렇게 여기다가 그려놓고 여기에 네모를 해놓고, 그렇지? 여기에 이렇게 화쓰이 해놓으면 여기 뭐가 들어가겠냐? 이런 거야, 이런 거. 우리 한자어를 한문을 알라는 게 아니고 한자어 개념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럼 이렇게 우리 고를 수 있다. 자, 여기 화가 그리고 학생 이렇게 돼 있죠. 학생 생비엔 생원이라고 그랬지.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학생. 그리고 기스 기사예요. 한자어로 엔지니어 루어스. 자, T로 끝났지. 뭘까? 경찰 할때 T로 끝나서 리을 받침 율사예요. 우리 법률 할때 율자야. 이게 율사 법률가 변호사. 그리고 냑스이 악사예요. 악사. 자, 우리 단어 끝에가 CH, P, T로 끝나면 어떻다고? 이거 아니면 이것만 있다고 그랬지? 성조가 6개 중에 다 있는 게 아니야.

않다는 거야. 사파로 그릴 수 있는, 사파로 딱볼수 있는 사물 명사 중에서. 그리고 선생님이 가끔 풀어보면, 와, 이거 출제위원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도와주려고 하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야. 이런 쉬운 것들. 한자어로 한 번만 우리가 익히면 잊어버리지 않고 곧바로 기억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주로 내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건 원래 베트남은 이만큼이지만 우리가 무얼 공부할 건가 하면 시험 범위가 줄어든다고 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명함. 먼저 이게 회사명이 나왔지? ABC 줄리기 여행하다는 뜻이야. 여행사야. 여행회사. 자, 웬티마이. 사람 이름이 나왔죠? 성. 중간 이름, 부르는 이름. 그리고 직급이 잠록이네. 감독. 자, 주소가 이렇게 나왔어요. 리아찌이가 주소야. 자, 역순이에요. 하노이 CH. 그리고 하이바증 후엉이 동에 해당해. 동. 그리고 그 거리 이름, 쩐흥다오 포가 거리야. 1번 건물이라는 거야. 이 소가 수란 뜻이야. 수. 1번 수, 1번 건물. 그 다음에 리엔토와이가 전화거든. 껌띠 회사 전화가 이렇게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 앞번호, 024라는 게 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어요. 하노이시 지역번호가 024구나. 우리 서울 전화번호 할때02 하는 것처럼. 이걸 우리 유추해 볼수 있어. 또, 이동전화지, 휴대폰, 핸드폰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메일 이렇게 있다는 거야. 이걸 한글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문항을 한번 보고 풀수 있다는 거야. 명함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 방금 본 내용이야. 성이 마이다. 아니죠. 성은 웬이야. 그렇지. 부르는 이름이 마이야. 마이 사장님이야. 그렇지. 부를 때 마이 사장님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이거 틀린 거 유력해. 직급은 사장이야. 람독. 자, 직장은 여행사. 그렇지. 꼼띠 줄릭 여행회사야. 회사는 하노이에 위치해 있어. 하노이. 지역번호 이렇게 되고. 휴대전화번호는 휴대전화번호. 이동전화라고 그랬지? 이게 맞죠. 다 맞지?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맞지 않은 거. 자, 여기까지 이제 봤고, 이제 6강의 수능 따라잡기 볼게요. 숫자가 나왔어. 숫자 설명이 나왔는데, 이 숫자는 지금까지 기출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선생님이 봤을 때. 그런데, 안할 수가 없어.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할 테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중간에 예외적인 부분이 있어. 숫자 표기가. 그럴 때, 우리 학생들이 볼 때, 이건 성조가 다르네. 문자가 다르네. 철자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이거 예외 부분이 있지. 바로 그런 거구나. 라고 여기면 돼요.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돼. 자, 우리 지난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배웠어. 못, 하이, 바, 몬, 남. 그렇지? 원래 이렇게 배웠어. N으로. N. 그렇지? 근데 N이 L로 바뀌었어. 15, 25할 때는 바뀐단 말이야. 람으로. 람으로. 특히 25 이후부터 25, 35할 때는 냠도 돼. 20 냠도 돼. 25도 돼. 왜 그러냐? 발음 때문에 그래요. 발음 때문에. 오랜 세월을 발음을 하면서 남, 무의 남 하는 것보다 무의 람, 무의 냠 하고 자연스럽게 그 발음에 하면서 바뀌게 된 거예요. 오랜 세월이 걸리면서. 그래서 표기도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16, 6, 7, 8, 9, 그리고 10. 10할때 우리가 무의 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성조가 있었어. 그런데 20부터는 그 성조가 없어져요. 없어져. 그러니까 20, 30 했는데 성조가 없네? 이거 틀렸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알려주는 거야. 예외사항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4할때 우리 본 4시였잖아.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24부터 34, 44할 때는 몬도 되지만 뜨도 돼. 우리 뜨는 익숙하지? 하나, 둘, 셋, 넷도 있지만 1, 2, 3, 4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뜨 가끔씩 썼어. 수요일을 뭐라고 그랬어? 네 번째 날. 일주일 중에. 그래서 뜨 그랬잖아. 일곱 번째 날. 뜨몬 하지 않고 뜨 그랬단 말이야. 네 번째 날. 4. 아,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 자, 그 다음에 100 보세요. 100 단위는 세로 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10이 무어인 것처럼
100은 짬인데 우리는 보통 100, 100 이렇게 뭐 표현도 하는데

베트남에서는 그냥 백이라고 하지 않고 일백이라고 표현을 해요. 모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일백일 할때 모짬 하고 바로 못 하지 않고 그 사이에 십자리가 0이라는 표현을 해준단 말이야. 베트남어는 링이나 레를 써. 지방에 따라서. 보통 북부, 남부인데 그런 건알 필요 없고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일백일이라는 거야. 아, 이 십자리가 0이라는 거야. 자, 보세요. 우리 202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쳐봐. 200 한번 써볼까? 하이. 200이지? 짬. 그렇지? 하이. 여기 있어. 200이야. 200. 그 다음에 2. 우리는 202 이렇게 쓰잖아. 202 이렇게 쓰지? 그런데 베트남어를 한번 그렇게 똑같이 써볼게. 하이, 짬, 하이. 이렇게 만약에 쓰잖아. 우리식으로. 그러면 베트남 사람들은 이걸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여기 100 단위가 있죠. 그 다음에 숫자가 나왔지. 그 다음에 이게 비었지. 그러면 이게 그 다음 단위라고 여겨. 베트남 사람들은. 자, 100 다음에 그 다음 단위가 뭐야? 10이지. 10. 그래서, 아, 여기 뭐이 10이 생략돼 있구나. 이렇게 여긴단 말이야. 성조 없고 20부터는 성조가 없어. 그러니까 이 10자리가 0이고 이건 한 자리 수가 2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그 자리에 링이나 레를 넣어준다라는 거야. 이렇게. 자, 이게 그 다음 단위라고 베트남 사람들은 여기니까. 그 다음, 110은 100하고 10, 무의 그대로. 닌 또는 안, 역시 지역에 따라서 닌이라고 천을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안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아, 우리는 이거 둘 중에서 하나씩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1001이 있어요. 자, 1000 또는 이렇게도 쓸수 있지. 그 다음에 100자리가 0일 경우에는 컴짬이라고 써요. 이컴 어디서 나왔지? 0이었지? 0, 0, 0, 공백이야. 100자리가 0이라는 거야. 그 다음 또 10자리도 0이지. 그 다음에 한 자릿수가 못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1000, 그리고 0백, 공백, 그리고 10. 그래서 1010이 되는 거고, 1000, 100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만은 10과 1000이 합쳐지는 거예요. 10과 03개, 1000.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만은 100하고 1000이 합쳐진 거지. 100하고 1000이 합쳐지는 거야. 이렇게. 자, 100만은 따로 지에우라고 하는 단위가 새로 나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1000 단위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자, 이 정도를 하고, 이제 이것들은 글로 설명을 한 거야. 선생님이 방금 말로 설명한 거를 글로 설명한 거예요. 자, 이게 쭉 보면은 다 이해할 수 있어. 자, 15의 5가 람으로, 25부터는 람도 되고, 냠도 된다. 그렇지? 20 이상 숫자일 때는, 자, 우리, 숫자 1의 자리가 4일 경우에는 몬도 되지만 뜨도 된다. 그래서 24, 24다 된다는 거야. 34, 34다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앞에서 여기서 21부터 91까지의 1은 우리 못 하나 둘셋날할때 못이 밑에 점이 있었죠. 근데 21부터 10일까지도 이렇게 해. 그런데 10일까지도 이렇게 돼. 그런데 21부터서는 밑에 성조가 위로 올라가. 우리 T로 끝나면 이거 아니면 이거지? 근데 이거였다가 이거였다가 이걸로 된다면 21, 30일, 90일 이렇게 될 때는 위로 올라간다는 거야. 자, 그런 얘기였고 또 이거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고 천 단위, 100자리가 0일 경우에는 0백 공백 쓴다는 거고. 자, 이거 보세요. 천 단위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이게 10만이야. 그렇지? 여기 쉼표를 찍어. 그런데 쉼표가 아닌 마침표를 사용한다는 거야. 베트남에서는. 이렇게. 이게 10만이야. 그러니까 100.000이 아니야. 이건 10만이에요. 자, 이것도 100만이야. 그러면 반대로 우리 0.1 이렇게 썼지. 베트남에서는 어떻게 쓴다고? 이렇게 쓴다는 거야. 쉼표로. 그럼 0.1이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주 우리가 유의해야 돼. 아직 나온 적은 없어요.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이런 정도 걸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있으면 암기할 필요는 없어. 근데 우리가 숫자에 대해서 이거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여기면 돼.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쓰신 선생님이 혹시 나온다면 이런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문항을 한번 제시를 해본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게 아니야. 이런 형태가 나온 적이 없어. 자, 숫자 카드.

때 베트남 표기가 옳은 거예요. 15할때 무의 남인데, 그렇지? 람으로 바뀐다고 그랬지? 맞네. 20부터는 이게 없어진다고 그랬지? 성조 표시가. 68, 여기도 역시 이게 없어져야지. 그리고 71, 70, 없어졌네, 맞았네. 그런데 못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짬, 100, 그 다음에 10자리가 0, 3. 그런데 100이라고 그랬지? 베트남 사람들은 항상 100 이렇게 쓴단 말이야. 틀렸어.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표기가 옳은 거. 그리고 시간 관련된 어휘예요. The, 푸시아. 자, 2시 45. 자, 만약 이게 없다. 그럼 베트남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 아, 2시하고 45는 45 다음에 분이 생략된 거구나. 이렇게 여긴다는 거야, 베트남 사람들은. 그 다음 단이라고 여긴다는 거야. 그래서 괄호를 해놨어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자, 5시하고 룸을 썼는데 이 룸은 원래 사전 찾아보면 맞다, 옳다 그런 뜻이야. 시간과 함께 쓰여서 정각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9시고 깸은 부족하다는 뜻이야. 자, 역시 9시하고 10이 나왔네. 그러면 10분이겠지? 어? 10분이 부족한 9시. 우리 이런 표현 있잖아. 9시 10분 전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다는 거야. 허는 뭐보다 더야, 더 많은 거야, 10시가 넘은 거야. 뭐 10시 5분이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 10시 10분이라든지 이렇게 10시가 넘었다. 그리고 1시하고 저희가 나왔네. 앞에 단위 명사가 나오고 저희가 나오면 그 절반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1시 반. 느어도 역시 의미는 같아. 하지만 단위 앞에 나온다고 그랬지? 그래서 반 시간. 30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문항을 한번 봐봐. 3시 50분이야. 자, 지금 몇 시야? 그랬을 때 지금은 3시 50분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3시 아니고 3시 반 아니고 정각 3시 아니고 3시인데 10분이 부족한 여기 분이 생략돼 있다고 그랬지? 그렇게 여긴다고 했어. 시 다음 단위. 10분이 부족한 3시 아니죠? 지금 3시 50분이야. 자, 3시 50분. 그렇지? 이걸 글자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자,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빈도부사가 나왔어. 빈도부사를 한번 정리해 본 거야. 팅토왕 가끔, 하이, 자주, 트엉은 보통, 루언 항상. 보통 순서가 이래요. 주어가 이렇게 동사한다라는 거야. 보통. 근데 이 팅토왕은 주어 앞에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팅토왕 가끔 나는 레오누이가 등산하다지 등산하러 간다. 그 다음에 go 친구 너 꼬커 의문문으로 물어본 거야. 자주 펄을 먹니? 이 어순에 맞지? 자, 오전에 아침에 형은 오빠는 보통 책을 읽어. 우리 독서한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록이 읽다란 뜻이야. 책을 읽는다 집에서 보통. 자, 동생은 루언 항상 렌트비엔 도서관이에요. 서원이야. 한자어로 도서관에 가요. 누구와? 마이와 함께 도서관에 가. 그런 얘기. 자, 그 다음에 베트남의 숫자를 사용한 속담. 베트남에서 또한 꺼 있어요. 꺼우가 문장이란 뜻이야. 여기 또 응, 돼 있지? 속담. 속담과 그리고 타잉 이렇게 돼 있어. 관용어 문장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들이 뭘 사용하느냐? 스즈 사용하다라야 한자어지. 소 수를 한국처럼 수를 사용하는 속담 관용어 문장들이 많이 있어 베트남에. 그중에서 이런 문장이 있다는 거야. 자, 뭐예요? 헉, 공부해 하나를. 그러면 비엣 알아 열을. 하나를 배우면 열을 난다는 거지. 이건 라 이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너의 말하는 거야. 사람, 어떤 사람? 총명한 사람을 말해. 설사, 단지, 헉. 공부해, 못쭉 조금만 공부해도, 닝, 그러나, 거태에는 동사할 수 있다지요? 거태 플러스 동사할 수 있어. 희우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있어. 또, 르어까지 함께 쓰였네. 동사 다음에 덕이 나오면 동사할 수 있다지? 거태 동사도 동사할 수 있다는데, 함께 쓰여서 강조해 주는 거할수 있다는 걸, 많은 걸 이해할 수 있다. 조금만 배워도, 아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총명한 사람을 말하는 거야. 자, 이건 그렇고 의미를 전환해. 또 이런 go, 이런 문장이 있어. go 있다, 하나가. come high, 둘이 아니라 하나가 있다라는 거야. 무슨 뜻일까요?

유일무이하다라는 뜻을 이렇게 쓴다는 거야, 베트남에서. 그것은 지가 가리킨다는 거야. 주이냐 한 단어야. 유일. 그런데 유일하다. 이 쓰는 형용사나 동사와 함께 결합해서 명사화시켜요. 우리말로 하면 뭐뭐함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유일함을 나타내. 자, the A, then B죠? 과거, 전부터, 지금까지. 이 나이가 지금이란 뜻도 있어요. 지금까지. 지어는 아직 머마하지 않다는 거야. 아직 있지 않았다라는 거야. 바우저는 언제, 그런 의문사거든. 그래서 지어 바우저 하면 아직 뭐뭐 해본 적이 없다는 거야. 아직 있어 본 적이 없는 그런 유일함을 나타낸다. 이런 얘기죠. 이런 문장이. 자, 그러면 이런 문항을 풀어보자고. 내용은 동일해요. 그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베트남에는 한국에서 유래된 속담이 있다. 그 얘기 아니고, 베트남에는 특정 숫자에 관한 신앙이 있다. 아니고, 베트남은 속담보다 관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아니에요. 베트남에도 한국처럼 숫자를 사용하는 속담이 있다. 그렇지? 한국처럼 숫자를 사용하는 관용어와 속담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였지? 유력해. 베트남에서 속담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아니죠? 그러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강 수능 따라잡기. 이제 달력이 하나 예시로 나왔어요. 달력이 26년, 그렇지? 5월. 그리고 주년 일요일부터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일곱 번째 날 토요일까지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13일이 오늘이야. 그럼 어제는 지나간 날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전날이야. 그리고 나이 한 단어야. 내일. 그리고 역시 전날. 보세요. 내일. 모레 할 때는 나이를 썼어. 날인데, 홈도 날이란 뜻이거든. 홈은 지나간 과거의 날을 할때 이렇게 썼어. 자, 홈 나이 오늘까지 해서. 그러면 이게 이번 주야. 또원 나이. 그렇지? 이 주야. 또원이 주지. 그러면 지난주는 전주야. 지지난주. 더 전주야. 그렇지? 이게 더 그런 뜻이니까. 이건 두주 전이란 뜻이고. 이건 다음 주. 이건 더 다음 주. 두주 후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이걸 이제 볼줄 알면 이제 문항들을 풀 수가 있어요. 자, 이런 표현을 보고 날짜를 놓고 답하는 거지. 오늘이 며칠이야? 그랬더니 오늘은 13일이야. 5월 2026년. 어때요? 우리랑은 반대 순서야. 26년 5월 13일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다음 주지? 다음 주두 번째 날,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이 며칠이야? 그랬더니 다음 주 월요일은 18일이야. 이렇게 묻고 답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문항을 한번 봐요. 자, 지금 26년 8월 달 달력이야. 오늘은 14일이야. 몇 월? 8월. 8월 14일. 아, 오늘이 이날이네요. 그렇지? 14일. We는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to by, 두원사 다음 주 일곱 번째 날. 자, 그럼 다음 주에 일곱 번째 날이 이날이지? 토요일 날이 생일날이야. 누구의? 마이의. 자, 그래서 나이 마이 내일 한 단어. 나하고 투가 다 대문자지. 사람 이름이니까 내일. 나하고 투가 세꿍 함께 생일 선물을 사러 갈 거야. 그 친구를 위해서. 자, 이두 사람은 닝 뭐뭐 하려고 해. 뭐뭐 하려고 해. 사려고 해. 뭘? 옷과 그리고 모자를. 뭐 하기 위해서? 마이에게 증정하기 위해서. 우리 땅이 증정하다 할때 진짜라고 그랬지? 거기서 온 거야. 자, 그러면 마이의 생일날이 언제냐? 마이의 생일날이. 자, 오늘이 이날이고 22일이라고 해서 다음 주 일곱 번째 날 토요일. 자, 그러니까 22일이지? 그리고 달력과 그를 이해한 내용을 알맞지 않은 거. 자, 오늘은 여섯 번째 날 금요일이야. 오늘. 그렇지? 맞지? 투는 8월 달에 태어났어. 이승이 날생자지? 태어난 거야. 어느 때 들어서? 8월 달에 들어서 태어난 거야. 지금 투하고 나가 물건 사러 가는 거야. 생일 선물을. 마이의 생일 얘기를 하는 거야. 몰라, 이건. 나하고 투는 옷과 모자를 사려고 해. 그렇지? 옷과 모자를 사려고 해.

투는 사러 갈 거예요. 생일 선물을. 누구와 함께? 응아와 함께. 그렇지? 응아하고 투가 사러 가. 자, 잉아하고 투는 생일 선물을 사러 갈 거야. 15일 날에 들어서. 그렇지? 방어 다음에 시간, 날짜, 그날에 들어서. 그때에 들어서. 다, 내일 간다고 그랬지? 그니까 맞지요?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알맞지 않은 것은, 이거 2번이 되겠죠. 그렇지? 투가, 지금 투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지? 자, 다음, 내용은 맞는 말이고. 자, 그 다음에, 올해가 26년이 올해라고 했을 때 남나이, 그렇지? 이게 한 단어예요. 올해. 그리고 5월 달이 이번 달. 이건 나이가 수식해 주는 거야. 이머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명사고 이게 지시사지. 그래서 성조가 붙어 있어. 이건 한 단어야. 이거 자체가 한 단어. 성조가 없어. 여기는. 자, 전해. 전해가 되겠지? 그리고 남과의 한 단어예요. 작년. 그리고 저해. 2년 전이 되는 거야. 2년 전. 이건 다음 해. 그리고 더 다음 해가 되겠지? 그리고 2년 후가 되겠지. 자, 지금 5월 달인데 전달, 더 전달, 그리고 두달 전. 이렇게 되는 거. 다음 달, 더 다음 달, 두달 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정도 우리가 표현을 알고, 그러면 이런 문항을 한번 풀어봐. 여기선 딱 13일이 홈나이, 오늘이라고 지정을 해줬어. 이런 정보를 줬어. 자, 거기서 알맞은 것을 한번 골라봐요. 골라봐. 우리 지나간 날이라고 그랬지? 지나간 날. 어제는 두 번째 날. 월요일이다. 어제는 12일인데, 이건 세 번째 날이야. 주일, 주년. 두 번째, 세 번째 날. 그렇지? 그러니까 어제는 13일 수요일이 오늘이라면 어제는 지금 화요일인데 여기선 지금 월요일이라고 됐네. 틀렸어. 이번 달은 5월 달이야. 5월 달. 맞네요. 2024년이 남쪽 전해가 작년이 2024년이다. 아니지. 지금 2026년이 올해니까 이건 2년 후. 그렇지? 2년 전이 되겠지. 2년 전해. 두해 전이 되니까 남지역이 아니죠? 아니고. 자, 다음 주 7번째 날, 토요일이지? 다음 주, 자, 여기 보세요. 다음 주 토요일 날이 23일이야. 그러면은 23일이다. 맞지요? 그러니까 B와 D가 맞는 거지. B와 D가. 자, 4번. 자, 이제 여기 보면 기념이라고 명절이 먼저 4개가 이렇게 한글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쭉 읽어보면 돼. 몇 가지만 한번 선생님이 얘기해 볼게. 원단절이야. 자, T로 끝났지? 리을 받침. 그래서 명절, 원단절, 여기 있어요. 그래서 명절. 그래서 그 중에서 원단절은 음력설, 베트남의 최대 명절이에요. 베트남인의 연중 가장 큰 명절. 이때가 되면은 베트남에서 닭, 고향으로 가죠. 우리도 보통 명절, 큰 명절, 음력설이나 추석 때, 우리는 두 개가 다 크죠? 다 이게 고향 가는데, 베트남에서는 이때 고향을 많이 갑니다. 자, 이런 정도 한번 읽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훙왕 제삿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훙왕이라고 하는 건 우리로 치면 단군에 해당해요. 단군에 해당해. 역시 이것도 읽어보면 되겠고, 중추절, 중추절이야. 날짜는 음력 8월 15일, 근데 우리는 추석도 큰 명절인데 베트남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어린이날 정도가 돼버렸어. 지금은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 되고. 마인 중추라고 돼 있지? 중추 떡이야. 중추빵, 이 월병. 이 월병, 추석 때 먹는 이것을 서로 선물한다. 자, 그 다음에 베트남 국경일. 여기 지금 꼭 하잉이 돼 있죠? 베트남 국경일이야. 이게 뭐냐? 우리로 치면 광복절에 해당되는 거야. 우리는 8월 15일인데 베트남은 9월 2일이야. 이날 베트남의 초대 국가 주석인 호치민 주석이 하노이 바딘 광장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합니다. 자신들의 독립을 선언하는 거죠. 그것을 기념해서 9월 2일로 정했어요. 자, 이제 베트남어가 이게 나와 있어. 자, 여기 지금 베트남 분열.

처녀의 날이야. 여성의 날. 부녀의 한자어로. 자, 베트남 여성의 날은 10월 20일이야. 매년. 자, 이것은 한 날, 특별한 한 날인데, 누구를 위한? 부녀들을 위한. 이 날에 들어서, 자, 베트남 사람은 보통 땅, 증정하는 거야. 뭘요? 화, 꽃 또는 과, 선물을. 그리고 의는 뭘 보낸다는 뜻인데, 뭘 보낼까? 꺼우. 쭉, 우리 쭉이 기원하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기원하는 문장, 말이야. 말들을 보내. 아름다운, 그 축복하는, 기원하는 말들을. 누구에게? 깍 복수지요?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지, 언니 누나, 그리고 동생, 분우, 여성 동생. 들에게, 여성들에게. 자, 학교. 지영 거기 학교지요? 또 너희가 장소인데 일하는 장소, 직장. 에서는 보통 또즉한 단어 조직하다 개최해 뭐뭐들을 프로그램들을 어떤 행사들을 특별한 누구를 위해서 자오비엔 교원 그리고 년비엔 직원이라고 그랬지 여성 교원 여성 직원들을 위해서 자 이것은 찌는 단지 뭐뭐하다는데 컴이 붙었지 그러니까 단지 뭐뭐할 뿐만이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컴찌 에이 그리고 마꼰비라고 하는 상관없고요. 단지 A만 할 건, 하는 것이 아니라, 뭐뭐 하기도 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것은 무슨 날만이 아니야. 쭉뭉, 축하하다. 여성을 축하하기 위한 날만이 아니라, 뭐뭐이기도 해. 집은 어떤 기회 때거든. 뭐뭐 하기 위한 때이기도 하다. 떤부잉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다. 라는 뜻이 있는데, 누구를 이렇게 떠받들고, 기리는 그런 뜻이에요. 롱겁, 기여하다라는 뜻인데, 여기 지금 복수죠. 그래서 기여들을, 이렇게 기린다라는 거야. 누구의? 여성의. 꾸옥섬. 우리 섬은 살다지? 이것의 명사가 꾸옥이랑 붙어서 꾸옥섬. 삶, 생활이야. 그러니까 삶, 생활 속에서 여성의 기여를 떤빙하기 위한 그런 날이기도 하다. 자, 이런 내용. 자, 그러면 이런 설명이 이렇게 나오고 이 날이 언제냐라고 하는 것을 아느냐. 우리 지금 현재 문화가 다섯 문항인데 그 중에 한 문항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지식 문항. 짧은 글을 주고 여기서는 좀 길게 나왔는데 보통은 세 줄을 줍니다. 독립된 세 문장. 이걸 주고 이 날이 무슨 날이냐. 그러니까 해석은 우리가 다 해도 미리 지식이 없으면 고를 수 없어요. 여기서 지금 무슨 날인가? 중추절이라고 그랬지? 원단절, 음력설. 자, 베트남 여성의 날. 다푸누가 나왔잖아. 그렇지? 다푸누가 있어. 베트남 냐자오는 스승, 학교 선생님을 얘기하는 거야. 스승의 날. 그리고 베트남 국경일. 그러면 훈느라고 하는 걸알수 있겠지? 이렇게 우리가 고를 수 있겠냐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8강. 수능 따라잡기. 자, 분류사가 나왔어요. 이제 분류사를 한번 정리해 본 거야. 자, 동물과 사물로 나눴어. 그래서 동물에겐 건을 사용했죠? 뭐, 터, 줏. 이렇게 앞에 건을 쓰고 일반 사물, 가위를 쓴단 말이야. 안경, 가위. 그리고 이 떠는 종이류에 해당해. 종이류의 그 명사에 쓰는 거야. 바오가 신문이야. 신문 보자. 무슨 무슨 일보 할 때. 띠엔 돈이죠. 저이는 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종이돈, 지폐 할 때. 싸이기 책이야. 뜨디엔이 사전, 자전을 얘기하는 거야. 사전. 그래서 꾸엔이 붙었고. 마이바이는 비행기지. 기계류기 때문에 쯔엔이 붙었어. 또. 한짝, 한짝이 한 쌍을 이룰 때그 한짝만을 표현할 때도 쯔에기란 말이야. 루어가 젓가락이거든. 그러니까 젓가락 한짝 얘기할 때. 이때는요, 로이는 한 쌍이지. 그래서 젓가락 한 벌, 한 쌍. 자이는 신발이야. 역시 신발 한 켤레. 그리고 꽈나 짜이가 동그란 사물. 그래서 과일류에 많이 붙는, 이 분류사예요. 따오가 사과거든. 몸, 공이고. 그리고 즈어가 파인애플이야. 다 된다. 과도 되고 짜이도 된다. 자, 예외적으로 자오는 칼인데 일반 명사인데 건이 붙어. 맛도 눈이야. 눈. 눈인데 건맛. 느엉. 우리 길 있죠? 길도 건느엉 이렇게 쓴다는 거야. 예외적으로. 자, 그리고 이렇게 수사나 양을 나타낸 낱말들과 함께 분류사가 사용될 때는 단위 명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야. 자, 예문을 보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어순을 나타낸다. 예문 볼게. 자, 동생 저는 무언 원해요? 사기를 원해. 수사. 그렇지? 이런 거. 이런 것과 함께 분류사가 쓰인다고 그랬지? 분류사.
그리고 명사, 즈허우는 한 단어로 수박이야. 큰, 크고 단. 수식해주는 말이지. 그리고 명사, 수박을 한 통을, 한 개를 사고 싶어요. 이런 얘기. 나는 빌릴 거예요. 몇 권을. 역시 수를 나타내는 말과 분류사가 쓰여서 단위 명사 역할을 하는 거지. 책을 몇 권을 빌릴 거예요. 도서관에서.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 자, 이것이 뭔지 모르겠는데, 동물이야, 동물. 그랬을 때, 꽃나이, 이렇게 쓴다는 거야, 이것. 이것은 꽃보이다, 보이는 코끼리거든요. 코끼리. 만약에 이게 사물이야, 그럼 뭐라고 썼을까요? 일반 사물이면, 까이나이, 이렇게 썼을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분류사는 보통 생략이 가능한데, 지시대명사나 단위명사의 역할처럼 해석을 할수 있는 거, 이것, 또는 한 통, 이렇게 할 때는 생략을 할수 없다는 거. 자, 우리 실전 문항 풀어볼게요. 흥은, 자, 멋은 잃어버리다는 거야. 안 좋은 거라서 비를 쓴 거야. 안 좋은 거 당하다. 잃어버렸어. 두, 뭐를, 무시 펜이야. 펜두 개를 잃어버렸다. 완료형. 여기 뭐가 들어갈까? 단위명사네. 자, M, 동생은 랑 누워이가 키우다, 기르다 이런 거야. 키우고 있어. 토는 토끼죠. 집에서 토끼를 한 마리를 키우고 있어. 그렇지? 자, 이거는 확실하지? 건. 자, 일반 사물명사로 보면 까이가 나오겠네. 그렇지? 그럼 까이하고 건이 있나 볼까요? 있네요. 2번.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종이류는 떠를 쓰고. 그렇지? 지액은 기계류나 아니면 한짝, 쌍을 이루는 것 중에서 한짝. 그런 거, 이과는 동그란 사물, 공이라든지 이런 것들. 구에는 책, 서적류. 자, 3번.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 고른 것. 4개 중에서 2개예요. 자, 여기 느엉이 나왔지. 느엉은 길이야. 근데 예외적으로 뭘 쓴다고 그랬어? 아까 껀이 나온다고 그랬지? 껀 느엉나이. 이 길. 떠는 아니야. 이건 종이류에 쓰이는 거. 이게 틀린 거야. 매우 사이클해하다 한 단어. 깨끗한 그런 뜻이에요. 자, 한은 네 어디다 놓다? 틱보 소고기를 이것 안에다가 놓았다 이런 얘기죠. 이 뚜가 장이라고 그랬지? 차가운 장, 냉장고. 자, 이거는 맞는 표현이고. 수호는 막에 들었어요. 띠는 소식이야. 뭐뭐에 관한 소식. 흥, 찌, 언니, 누나에 대한 소식을 막 들었다. 이것도 역시 맞는 표현. 이렇게 서술어 앞에 시제가 붙은 거죠. 마이는 컴닝 에이 그리고 마꼰비 이런 표현이 있어. 에이일 뿐만이 아니라 비이기도 하다. 아까 우리 험지가 있었죠. 에이일 뿐만이 아니라 비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서 해석을 해볼게. 헉소이는 공부를 잘한다는 거야. 이 소이가 뛰어나다. 공부를 잘할 뿐만이 아니라 노래도 잘한다 이런 의미니까 이게 들어가면 맞겠네. 컴융 A 막건비. 그런데 지금 낸이 들어갔죠. 이 낸은 뭐가 들어가요? 뭐와 하나 쌍을 이루지? V A 낸 B지 상관없고가 왜냐하면 A여서 그래서 비한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렸어요. 이게 들어가야지. 자 그러니까 B하고 C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위치하고 방향 나타내는 거. 자, 책상 위에 젠, 아래는 즈이, 오른쪽 화이, 왼쪽 자이, 그렇지? 앞에 쯧, 뒤가 사우, 사이가 즈어야. 자, 이런 표현 정도. 그리고 동, 서, 남, 북. 한자어라서 발음이 비슷해. 롬, 떠이, 남박.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점은 뭐뭐 안에, 와이가 밖에. 옆에, 맨카잉, 옆쪽이라고 그랬지? 옆쪽, 그 다음에 마주하는 도이스엔, 맞은편, 이게 한자어로 대면이야. 대면하다라고 할 때, 도이스엔. 자, 이 정도 하고 그러면 요 문항을 한번 봐봐. 지금 테이블 밑에 공이 있어. A가 이런 질문하는 거야. 야, 친구야, 너 터이 봤냐? 공을. 자, 공에 대한 분류사가 꽈지요. 나의 공을 어디에서? 내 공이 어디에 있는지 봤어? 그랬더니 나는 봤어. 그것이 3인칭 단수. 그것이 테이블 어디에 있어? 테이블 아래에 있죠. 아래라는 단어를 아니하는 거야. 자, 아래 뭐지요? 즈이지? 2번. 사우는 뒤고, 쨔는 위고,
ngoài는 밖에, 지역은 앞에.

2번이 정답이고. 자, 이제 지시대명사. 자, 지시대명사는 여기 너의 끼어 너가 있죠? 아, 이걸 한번 여기, 저기, 거기니까 사람을, 사람, 장소. 이걸 한번 쭉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고. 자, 여기 아우사이 볼게요. 자, 아우사이는 전통 의상이야. 베트남에. 자, 이게 있는데 아우사이, 남자를 위한 아우자이도 있고 또 여자를 위한 아우자이도 있어요. 둘다 있어. 아우자이는 보통 입어요. 어떤 때, 특별한 때, 뭐와 같은 이게 명절이거든. 이런 명절날 또는 졸업이야. 졸업식 같은 그런 때. 자, 학생들, 여학생이지? 여학생들, 일부 학교의 여학생이. 근데 어떤 학교야? 우리 고등학교지? 베트남에. 입기도 해, 아오자이를. 근데 하얀색 아오자이를. 언제? 공부하러 갈 때. 즉, 교복으로 입기도 해, 일부 학교에서. 자, 이런 내용. 여기서 알맞은 것을 골라봐요. 베트남의 전통 의상. 그렇지? 보통 명절이나 졸업식에 입는다. 그래요. 남성들이 주로 하얀색을 즐겨 입는다. 그 얘기가 아니지?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복을 사용한다. 아니야, 일부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한다고 했어. 그러면 AB가 되겠죠? AB. 자, 여기까지. 자, 수능 따라잡기를 모아서 한번 해봤어요. 내용이 좀 많은데 천천히 한번 학생들이 보고 대부분 앞에 나와 있던 내용들을 정리한 거니까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11강 강의예요. 우리 교재의 9강 인물 묘사입니다. 한번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달콤한 지구하게 세우는 초대할 한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약점 공략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 두 번째는 선생님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우리 지질도였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단열이에요. 단열선. 단열선이고요.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서는 풀어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요. 공기가 상승하강하잖아요. 이때 기온과 이슬점이 변할 건데 뭐 산을 타고 가는 경우에 비도 뿌리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기온 변화를 어떻게 정확하게 미지수가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 찾는 연습 그리고 단열선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풀어가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수능이라든지 평가원 기출들을 이렇게 보면 쌤 생각에 최근 문제들에서 조금 어려운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을 것인가? 자,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해보자고요. 어떻게 하면 빠르게? 그러니까 뒤에 문제만 이렇게 살짝 보셔도 되겠지만 그냥 풀려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선생님 어떻게 푸는지를 조금 잘 봐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연습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단열 변화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단열 변화 이야기와 그 다음에 단열선도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일단 첫 번째, 요 친구는 보통은 다 뭐냐면요. 줘요. 문제에서. 건조 단열 감률은 얼마다? 킬로미터당 10도입니다. 습윤 단열 감률은 얼마입니까? 킬로미터당 5도입니다. 이슬점 감률은 얼마입니까? 킬로미터당 2도입니다. 라고 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실 거는 뭐냐면 포화와 불포화 이 두 가지 개념입니다. 포화, 불포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단열이라고 합니다. 단열 감률, 단열 감률이라고 합니다. 단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열이 차단된 걸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나름 과학적인 내용이긴 한데 여기 있는 거 잘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상승하면 당연히 기온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떨어져요. 단열 팽창으로 기온이 떨어집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는 사실. 오케이. 자, 여기 있는 공기가 T1이고 여기가 T2이면 올라갈 때 맞아요. 불포화 상태면 10도 떨어질 거예요. 킬로미터당. 포화 상태라고 한다면 5도 떨어질 거예요. 많이 안 떨어져요. 상대 습도 100%가 돼버렸더니 응결이 되면서

열이 방출하면서 온도 많이 떨어지게 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있을 정도 변합니까? 예, 변한대요. 킬로미터당 2도인데 포화된 상황에서는 5도씩 변합니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단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공기가 올라가죠. 올라갈 때 주변이랑 어찌 보면 차단이 됐어요. 열의 출입, 물질의 이동, 그러니까 에너지와 물질의 이동이 없는 채로, 현실 세계는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미세하게 뭐가 이동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상승하는 공기는 거의 그런 형태로 물질의 이동 없고요, 열의 출입도 없는 하나의 약간 고립된 형태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공기는 다른 공기예요. 자,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T1 프라임의 공기가 있을 수 있고요. 이 고도에서 T2 프라임의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는 단열 아니에요. 공기가 상승하강, 뭔가 고립이 되어 있는 채로 열과 물질의 출입이 없이 이동을 하는 경우에, 이동을 하는 경우에 요걸 따라갈 거예요, 그 공기는.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이 친구는 얘가 이쪽으로 간거 아니에요? 이 친구가 여기 온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 살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요 위치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왜 온도 차이 납니까? 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지표에서 복사열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요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승하강하는 공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 취급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거기 있는 공기는 전혀 다른 상황이야.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 보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대부분 다 자료가 주어질 거예요. 자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주로 포커스 맞춰가지고 많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여기는 상승하강하는 공기는 요거 따라갑니다. 자, 요거 조금 구분 지으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좀 했어요. 상승하강하는 공기와 그냥 그 위치에 있는 공기 두 가지를 구분 지으시라. 자, 그리고 다시 한번더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상승하는 공기가 있습니다. 혹은 하강하는 공기가 있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자, 상승하는 공기의 경우에는 우리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상승 온결 고도 구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요 식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125의 기온 빼기 있을 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어디서 유도된 거냐면 10도, 5도, 2도 요세 가지를 가지고 유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승 온결 고도 몇 미터 올라가면 은결이 되나요?라고 하는 요기 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하고 나면, 이거 선생님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선생님 이제 팁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뒤에 이제 선생님 문제를 한 6개 정도 준비했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거를 빠른 속도로 푸는 연습을 이제 할 거예요.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요거 잘 보세요. 산이 있습니다. 자, 여기 공기가 타고 올라가요. 자, 여기서 공기 온도는 T라고 하겠습니다. 있을 점은 누구? TD라고 하겠습니다. 너 출발할 거야. 쭉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상승 온결 고도가 어디 등장하겠죠? 그럼 여기에 상승 온결 고도가 등장합니다. 만약에 기온과 있을 점을 준다면 여러분들은 수월하게 갈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 20도고요. 너 16도래라고 하면 500m 올라가면 돼요. 그죠? 4도 차이니까 500m 올라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석할 부분을 얘기해 드릴게요. 구름이 있어요. 구름이 있어요. 비를 뿌려요. 그리고 이렇게 비를 뿌리는 경우에 우리 수능 문제들은 항상 이런 과정을 해줍니다. 자, 지금 현재 응결된 수증기는 자, 여기서 응결이 될 거예요. 상승 온결 고도니까 응결된 수증기는 비가 되어서 빠져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가 되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타고 넘어갔을 때 빠져나간 그 응결된 수증기 빗방울이 되겠죠? 그거 다시 안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건 저기 버려두고요. 내려오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넘었을 때 이제 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다 버렸기 때문에 짠 하고 내리면 압축이 확 되면서 기온이 올라가면서 불포화 상태로 변하는 거예요. 자, 그 과정을 항상 하고 푸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갑니다.

중요한 거. 요 친구의 두께를 X하고 킬로미터라고 할게요. 만약에 1000m예요 라고 하면 1이에요. 1km. 500m예요 라고 하면 0.5km. 자, 그렇게 생긴 누구? X값을 가정해 주세요. 구름의 두께인 거야. 구름의 두께. 미지수로 뒀어요. 미지수로 두고, 그 다음에 타고 넘어가면 여기 온도가 어떨 거냐? 이거를 바로 X로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올라갈 때,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그을게. 이렇게 구간을 정해 놓을게요. 이렇게 구간을 정해 놓고, 자, 여기 올라갈 때 기온 어때요? 떨어지죠? 여기 내려올 때 기온 높아집니다. 근데 구간 똑같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아래가 500m예요 라고 한다면 500m 올라가면서 기온 떨어질 겁니다. 이게 500m 내리면서 기온 높아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5도 떨어졌어. 그럼 여기서 5도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즉, 여기에 도착한 공기가 T인데, T, 여기 T, 서로 이제 여기 T에서 이제 뭔가 변화를 줄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줄 거예요. 자, 여기에 온도 변화가 여기서 생기진 않아요. 여기서 감소한 만큼 여기서 그대로 올려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지역의 온도를 변화시키진 않습니다. 어디서 변화시키냐면 이쪽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이 생긴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서 올라가는 구간, 내려가는 구간 보이시죠? 여기서 생겨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올라가는 동안에는 어떻게, 자, 킬로미터당 10도씩씩 떨어지잖아. 그럼 X킬로미터니까 얼마 떨어져야 돼? 마이너스 5X만큼 떨어져. 만약에 위에 500m에 0.5에요. 그럼 2.5도 떨어질 거라는 거야. 자, 여기가 15도였는데 여기 12.5도 이렇게 될수 있다고요. 그거예요. 근데 요 구간을 내려올 때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는 불포화 상태잖아. 플러스 10X가 되게 돼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여기 올라갈 때 요만큼 떨어졌고요. 내려올 때는 이만큼 높아졌으니까 결국에는 플러스 5x만큼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요 구간은 변화 없다 그랬죠? 그럼 도착하면 결국에 플러스 5x가 되는 거예요. 기온. 어디다가 이걸 우리가 쓸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 여기서 쓸수 있어요. 잘 보세요. 이렇게 산이 있어요. 출발합니다. 현재 기온이 10도예요. 도착했어요. 25도예요. 근데 산의 높이는 1500m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는 거야. 그러면,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다고요? 기온이 5도 높아졌죠. 자, 보세요. 원래 20도였는데 25도니까 이게 5라는 거예요. X 얼마라고요? 1이에요. 즉, 우리는 구름이 얼마나? 예, 1km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기출들이 보통 이렇게 중간 과정을 잘안 줘요. 그리고 끝을 준다든지 다른 데를 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게 계산해야 되는 상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할때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준 거예요. 그리고 꼭5 형태로도 안 줘요, 이제. 자, 이렇게 25가 아니라 24 이렇게 줘요. 자, 4도 높아졌죠. 이게 4라고요. 그럼 얼마나요? 5분의 4니까 0.8이 나오죠. 800m인 거예요. 800m. 이런 형태로 이제 주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계산을 내가 미지수 설정해 가면서 상승 결고도에 미지수가 들어가고 여기도 미지수가 들어가고 여기서 미지수가 들어가면서 계산하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구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자, 여기에 출발하는 게 20도예요. 자, 그리고 이 공기가 쭉 올라간대. 1500m를 올라간대요. 1500m. 쭉 올라가요. 그랬더니 여기 온도가 떨어져서 얼마 정도 됩니까? 라고 했더니, 예. 얼마 정도로 할까? 잠깐만. 25도니까 여기 10도로 할게요. 자, 10도.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걸 보고, 상승온 결고도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 요거 원리 그대로 다시 쓰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서 어떻게 구해요가 아니라, 올라간 공기를 다시 내려주세요. 그대로.
단열 압축시켜서 동일 고도로 내려주세요. 얘처럼 올라가서 내려오는 거. 요 과정이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냥 올라간 것만 나오잖아요. 내려주세요. 동일 고도로. 그럼 얼마 돼요? 25도가 돼요. 15도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럼, 5도 높아졌네? 1km. 아, 그러니까 1km 여기서 구름 생겼구나. 500m 상승했구나. 그럼 나오잖아. 500m면 이슬점 얼마겠어? 16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라는 겁니다. 요 친구를. 요거. 뭐, 여러분들이 옆에 따로 또한번더 적어 주시든 하면서 요 친구 해 주시고요. 동일한 원리로 이슬점도 기억해 두세요. TD 이슬점입니다. 이슬점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올라갈 때 2도씩씩 떨어져요. 내려올 때 2도씩씩 높아져요. 여기서 이슬점의 변화가 생기진 않아요. 이 구간에서. 생겨도 이 구간에서 생기는 거지. 자, 그럼 이슬점은 어떻게 되나요? 올라갈 때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도씩씩 떨어지는데 내려올 때는 불포화 상태니까 2도씩씩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x가 됩니다. 이슬점은 어떻게 된다고요? 빼기 3x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봐봐. 이렇게 해놓고요. 산을 타고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자, 여기가 기온이 20도고 여기가 25도인지 알았어. 그리고 산의 높이가 얼마? 1500m. 아까 이처럼 이렇게 줄게요. 자, 그럼 나왔죠? 구름의 두께가 얼마? 1km가 돼야 되기 때문에 500m가 상승 음결 고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주어진 값은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할수 있죠. 여기 이슬점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이쪽으로 돌아가셔서 어떻게, 자. 이제 두 가지 방법 얘기해 드릴게요. 자, 500m니까 얼마예요? 너 16도구나. 요거 1000m, 1km 구름의 두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 3도 떨어지겠구나. 그래서 너 13도구나. 요렇게 가는 방법.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25도잖아요. 그러면 쭉 거꾸로 올라가세요. 여기를 구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기 구해 주시면서 25, 자, 1500m니까 여기 10도 나와요. 10도에서 15도 높아져 25도가 된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슬점 킬로미터당 2도, 3도 높여 주셔도 되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살짝 정리가 됐죠, 그죠? 그럼 첫 번째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좀 봐줄까요? 라고 했을 때요 친구를 좀 기억해 주라는 거예요. 요 친구도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시고요. 누구를 기억해 달라고요? 요 친구를 기억해 달라고요.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더 적어 놓을게요. 결과적으로 타고 넘었을 때 공기는 동일 고도까지 온 거예요. 얼마? 5x 높아지는구나. 이슬점은 어떻게 되겠구나? 3x만큼 떨어지겠구나. 아, 요거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문제를 풀다가 보시면 이 지점에서의 기온 빼기 이슬점 이런 값을 줄 때가 있어요. 자, 기온 빼기 이슬점은 그대로 뭐예요? 요 친구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만약에 요렇게 타고 넘었어. 자, 그러면 이렇게 구름 생겼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A 공기가 있고 타고 넘어서 여기 B 공기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A가 기온 빼기 이슬점이 큰가요? B가 기온 빼기 이슬점이 큰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 당연히 위가 고온 건조하니까 크겠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걸 이렇게 보세요. A를 이쪽으로 높이면 여기서 상승 음결 고도예요. 그럼 B는 어디서? 여기서 거꾸로 가주세요. 올리면 어디서 상승 음결 고도 나올 것 같아?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누가 큰 거예요? B가 큰 거예요. 조금 더 응용해서 갈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서 우리가 상승 을고도가 500m인지 알았어요. 500m. 여기가 1500m 되네. 자, 그러면 여기랑 똑같은 500m 고도의 B를 잡는 거야. 이렇게 잡는 거야. 자, 그리고 물어봐요. A의 기온 빼기 이슬점이 큰가요? B의 기온 빼기 이슬점이 큰가요? 이걸 물어봐요.
그럼

다 계산할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시면 돼요. A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500m만 올라가면 구름 생겨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B는 이 상황에서 거꾸로 보내세요. 얼마? 1000m를 올라가면 구름이 생겨요. 가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큰 거야? B가 큰 거야. 몇배 큰지도 나올 수 있어요. 상승률 결과도 딱 차이 나잖아. 그지? 여기는 500m고 얘는 1000m니까. 얼마 차이 나요? 두배 차이 나잖아. 어, 두배 차이 나요. 여기까지도 할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두 가지 기억해 두세요. 자, 요 친구, 기온과 있을 점, 요렇게 OX, 플러스 OX, 마이너스 3X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기온 빼기 있을 점의 의미. 상승 결과도고요. 여러분들의 생각, 관점을 조금 바꾸라고요. 항상 산을 타고 넘어서, 저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맨날 보내지 마시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도 보내보시고요. 이렇게 하면 뭔가 수월하게 풀리는 방법이 그대로 보입니다. 약간 관점 다르게 하시면 돼요. 조금만 다르게. 아시겠죠? 자, 요게 단열변화 선생님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딱요 부분이에요. 자, 안정도는 좀 빠른 속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열선도를 보면서 안정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자, 기온과 고도가 나와 있습니다. 건조단열선도 나와 있고요. 습윤단열선도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 있는 공기가 포화된 공기야. 그럼 습윤 단열선 따라서 공기가 움직여야 돼요. 자, 여기서 움직이는 공기. 다시 한번더 강조하겠습니다. 어떤 공기라고요? 여기 있는 공기가 이쪽으로 뭐를 하는 거라고? 이동을 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공기 온도가 너 T1이구나. 여기 T2구나. 이런 거야. 근데 여기 있는 공기랑 다르다. 그래서 T1 프라임. 주변에 있는 공기에 의해는 올라간 거 아니고 그냥 그 위치에 있는 공기입니다. 자, 이슬점 감률까지 포함해 주시고요. 여기에 주어진 선들은 죄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친구의 이 선들이에요. 너 이렇게 움직여야 돼. 이선 따라서 움직여야 돼. 요 친구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등장하는 선이 있어요. 어떤 선이 등장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선이 등장합니다. 이건 누구예요? 이건 이 친구 자료예요. 그죠? 지금 주어지는 이 노란 선은 주변 공기가 이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온도 높고요. 위쪽에 온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많이 기울어져 있는데, 이렇다면 공기가 안정인가 불안정인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뭐예요? 불안정이에요. 기온 감률. 자, 얘는 기온 감률이라고 하는 거고요. 얘네들은 단열 감률이라고 해요. 단열 선도예요. 이 선들은. 그럼 단열 선도에 누구를 표시한다? 우리가 실제 측정한, 아래에서 측정한 공기의 기온, 위에서 측정한 공기의 기운을 측정하는 거야. 점 찍어요. 그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가지고 안정도를 판단한다고요. 자, 그러니까 주변 공기가 이런데, 이런 상황인데, 너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상승을 할 거야. 그럼 이제 누구 따라가야 돼요? 단열을 따라가는 거야. 비록 여기 있는 공기지만 이 친구가 올라가면 이 기울기를 따라서 가는 거야. 자, 너 지금 포화 상태야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거야. 내려가면. 자, 주변보다 뜨거우니까 올라가려고 하는 거고요. 주변보다 차가우니까 내려가려고 하는 거니까 다시는 안 들어오려고 하겠죠. 불안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기울기가 완만한 요런 친구 있죠? 요거는 안정이에요. 여기 있는 공기를 뭐 건조 단열 같은 경우로 따라 보낼게요. 올려줬습니다. 주변보다 차가우니까 내려오려고 하고요. 내려줍니다. 주변보다 뜨거우니까 올라오려고 해요. 제자리에 머물려고 하죠? 안정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불안정은 뭐예요? 기울기가 사이에 있는 거. 자, 건조한 공기를 올리고 내리고 하게 되면 어떻게 안정 불안정이라고 했을 때 안정이 되는 거고요. 포화된 공기. 습윤단열선 따라가게 되면 불안정이 되는 그런 대기 조건이 되는 거죠. 즉, 안정과 불안정은 누가 결정하는 거다? 이 노란 애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얘네가 누구라고요? 주변 공기의 기온 변화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열선도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 불안정은 이 정도 좀 빠르게 넘어가고요. 비교적 어려운 문제들은 이제 방금 선생님 얘기한 그 친구들한테 나오기 때문에 자, 문제들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 문제 푸실 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이제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안녕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도 공부하고 잘 듣고 이렇게 하고 있겠지만 일단은 나중에라도 이제 기억 안날 때쯤에 여러분들 먼저 한번

왼쪽에 있는 거, 요 친구 출발할 때 기온과 일점이에요. 라지 티는 기온이라고 있고 스몰 티는 이슬점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프라임이라고 붙인 거 있죠. 요거는 타고 넘어갔을 때 반대편에서 기온과 이슬점. 자, 구름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온 높아졌겠네? 이슬점 내려갔겠네. 기온 높아졌겠네? 이슬점 내려갔겠네? 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TATB는 같대. 자, 이 친구와 이 친구는 같아. 너는 같아. 출발할 때. 같은 기온에서 출발할 거야.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높이가 달라요. 이 친구가 더 높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상황을 보더라도요, 너가 더 높아. 라는 게 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쭉 이어집니다. 이에 대해 맞는 거 고르는 거고요. 건조 단열 감률, 수분 단열 감률, 이슬점 감률을 일단 다 줘놨어요. 항상 보는 자료가 나옵니다. 10도, 5도, 2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맞는 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슬점을 비교하세요라고 합니다. 요거는 흔히 많이 보는 자료예요. 상승 음결고도 h, h니까 얘랑 헷갈리네. 스몰 h라고 할게요. 여기 스몰 h라고 했으니까 스몰 h는 125의 기온에서 이슬점을 빼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가 높으니까 이 차이가 큰 거고 그만큼 이슬점이 낮아야 돼요. 따라서 TA가 TB보다 높다라고 하는 보기는 맞는 보기예요. 차이가 적게 나기 때문에, 높으면 적게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음결고도가 낮아요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H가 높아지게 되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값이 커진다라고 합니다. 요거랑 요거 차이가 커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자,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친구 너 어떻게 되는 친구야? 라고 하면 TA 플러스 얼마가 되죠? OX 이렇게 됩니다. X니까 이렇게 할게요. H 마이너스 이렇게 할게요. 너는 이렇게 되는구나. 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친구 한번 볼게요. 너는 어떻게 돼? TB가 원래 있었는데, 더하기 5에 H-H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고 넘었을 때 공기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걸 이제 아는 거야. 그럼 이제 빼주세요. 자, 그러니까 이게 TB 프라임이고 TA 프라임이잖아요. 그죠? 빼는 거야. 이렇게. 근데 빼버리니까 H가 사라져요. OH. 그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H가 높든 낮든 이 친구가 뭐 100m를 더 하든 말든 이 값은 변화가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구하고 나니까 둘이 빼면 라지 H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뭐예요? 틀린 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푸시면요. 니은에서 막혀요. 니은에서 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있을 때 여기다가 니은에다 형광펜 이렇게 칠해놓고요. 맞다 틀리다 이거 표시하지 마시고요. 쭉 해놓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더 풀어보세요.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빠른 속도로 이걸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A가 산정상까지 올라가는 동안 A가 산정상부까지 올라갑니다. 기온 빼기 이슬점의 감률은 이만큼이다. 킬로미터당 8도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기온과 이슬점을 빼요. 자, 그러니까 기온과 이슬점을 뺍니다. 기온과 이슬점을 뺍니다. 자, 그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간단한 예를 들면, 밑에서 출발하는 공기가 20도예요. 밑에서 출발하는 공기의 이슬점이 12도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쭉 올라가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올라갔을 때 너, 1km 올라갈게요. 너, 10도가 되겠죠. 10도가 되겠죠. 자, 뺐을 때 얼마예요? 8이었죠. 빼니까 얼마예요? 0이죠. 아, 1km 올라가니까 8도 떨어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을 한번 봐봐요. 1km 올라가요. 기온 얼마 돼요? 5도예요. 기온 얼마 돼요? 5도가 되죠. 는 뭐예요? 0이 되죠. 빼니까. 그럼 여기서는 감률이 0인 거야.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값이 나오려면 이 구간이에요. 구름 생기지 않는 구간이 얘예요. 구름 생기는 구간은 0인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A가 산에 정상까지. 여기서부터

상승 음결고도까지다라고 하면 맞다라고 하셔도 되는데, 산 정상까지야. 여기는 8로 떨어지고 얘는 0이 되잖아요. 이거 이 차이가. 그러니까 계속 8이다? 이건 잘못된 보기죠. 그러니까 디귿은 어떤 보기다? 틀린 보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 하나만 정답이 되겠고요. 다시 한번더이 문제 누구? 니은을 다시 한번더 자세히 봐주세요. 그러면서 이런 식도 한번 세워보시면서 그렇구나라고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좀 어렵죠, 그죠? 이런 것들 어려운 문제예요. 파악이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에 들어가게 되면 25년도 9월 평가 문제입니다. 상승하는 공기 기온 나와 있고요. 주변 공기 기온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어느 지역에서 고도에 따른 기온 분포가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뭐라 그랬냐면 고도에 따른 기온 분포예요. 이건 뭐예요?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가 아니에요. 그냥 고도에 따라서. 너 지상이 30도예요. 1km 올라갔더니 22도예요. 이거 단열이 아니잖아. 그냥 이런 온도가 있다고요. 있다고요. 자, 이렇게 고도에 따른,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세히 잘 보세요. 기온 분포와 그다음에 두 번째 누구? 지표로부터 자, 이제 여기 나와요. 단열적으로 상승하여. 이거 뭐예요? 단열 감률이에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단열적으로 이 친구가 여기 있다가 위치가 변해가죠. 그럼 여기서 킬로미터당 10도씨 혹은 5도 이둘 중에 하나만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도, 10도, 10도, 10도 떨어지면 몇도 떨어져야 돼? 40도 떨어져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영하 10도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아니죠, 그죠? 중간에 뭔가 좀 다른 값으로 떨어졌나 보다. 5도, 5도, 5도, 5도 해서 20도. 그럼 10도 나오죠. 그러니까 중간 어딘가쯤에서 응결이 되어서 갔구나.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2.5도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옳은 걸 골라주세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 자, 보세요. 이거 분명히 올라가다가 어디쯤에선가 구름이 생겼어요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한번 잡아볼까? 10도 떨어지고 15도 떨어지겠네. 그러면 얼마? 5도가 되겠구나. 아니네. 그럼 여기는 한번 해볼까? 20도 떨어지고 5도, 5도니까 얼마 되겠어? 0도 되겠네? 그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찾아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까 이제 얘기했죠. 이 공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내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40도를 높여주세요. 되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42.5도가 돼요. 기억나세요? 기온 플러스 5x가 된다고요. 즉 30도에서 42.5도니까 얼마가 높아졌어요? 5x가 12.5가 되네. 12.5 이렇게 되네요. 그죠? 따라서 x 넘겨주세요. 5분의 12.5죠. 10분의 25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 x는 2.5 이렇게 됩니다. 아하, 2.5 킬로미터구나. 이렇게 여기까지 잘 구해놓으시고, 아 여기구나 2.5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게 x가 누구 값이라고요? 상승 음결고도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여기서 2.5를 빼. 이게 구름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2점. 여기 구름 요렇게 생긴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너희 요렇게 해놓고요. 찜찜하면. 혹시 다시 한번더 검사할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해주세요. 여기가 1.5km냐 그럼 15도 떨어져요. 그럼 넣으면 또 여기서 15도. 자, 이건 뭐 10도 떨어졌으니까 여기 20도. 여기 20도.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500m에 2.5도를 떠요. 12.5도가 됩니다. 다시 5도 떨어져요. 7.5도가 되고 다시 5도 떨어져요. 2.5도가 되는 거죠. 그럼 제대로 나 구한 것 같아. 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상승 음결고도가 1.5km. 15도지. 1.5km가 상승 음결고도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맞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1km에서 구름 발생합니다. 아닌 거 아시겠죠? 이제 1.5km에서. 두 번째, 344에서 공기 덩어리에 3km와 4km에서 공기 덩어리에 기온 빼기 있을 점에 감률은 물어봤습니다. 기온 빼기 있을 점이 여기도 0도, 여기도 0도, 0도, 0도.

똑같잖아, 그지? 똑같으니까 감률은 0이에요. 0이에요. 그러니까 감률은 5도보다 작다. 이거 감률이 얼마 나온다고요? 이거 0도씨 퍼 킬로미터가 나올 거라고요.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5도보다 작아요가 되겠습니다. 이해 맞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공기 덩어리가 고도 2km부터 자발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2km는 지금 뭐예요? 포화 상태예요. 자, 단열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5도씨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주변 공기가 어때야 되죠? 지금 이 친구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 공기는 5도보다 커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은 상승하기 위해서는요, 2에서 3km 지금 포화된 공기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주변 공기는 이걸 불안정하게 만들, 여기 보면 자발적으로 상승하는 거니까 불안정한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한, 최소한 5도보다는 크게, 기온 감률이 커야 불안정이잖아요. 이 단열 감률보다, 그러니까 이게 5도씩 떨어지니까 5도보단 커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커야 한다. 8도보다가 아니라 5도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하나, 정답이라고 하시고, 답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자, 25년도 6월입니다. 6월 모의평가 18번이고요. 뭐냐면 어떤 공기 덩어리가 A, B 중한 곳에서 출발해 높이 H인산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고 넘었는데 만약에 구름 생성이 없었다면 30, 30 똑같아야 돼요. 34, 34 똑같아야 돼요. 하지만 변했잖아요.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뭘알 수가 있어요? 여기 구름 생겼네. 너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가 나오는 거고요. 몇도 높아졌죠? 4도 높아졌죠. 우리 한거 생각해 봅시다. 구름의 두께를 X km라고 하게 되면 얼마? 이게 4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X 얼마? X는 0.8. 0.8km. 즉 800m 두께라는 겁니다. 자, 구름의 두께가 얼마? 800m.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뭐 올라가는 동안 구름 다 강수돼서 내렸고요. B에서 있을 점은 22도이다. 여기서 뭘 줬어? 여기서 22도를 줬어요. 상승 결고도 바로 나오네요. 1000m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는 얼마? 너 1000m야. 산의 높이는 얼마야? 여기서 800m 더해주세요. 1800m예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런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지금 여기 22도죠. 있을 점은 떨어져야 돼요. 얼마? 3x만큼 떨어져야 돼요. 3x, 0.8이잖아요. 얼마? 3, 8이 24. 2.4도씩 떨어지는 거예요. 3x. 자, 그러니까 저기서 보세요. 이 친구는 얼마냐면 있을 점이 얼마니? 라고 했을 때요 친구가 얼마 되어야 되냐면 원래 출발할 때 22도였는데 얼마? 2.4도가 떨어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예요? 19.6이 나오죠? 19.6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19.6. 그럼 우리가 해야 될거 거의 다 구해버렸습니다. 1번. 공기 덩어리는 A에서 B로 이동하였습니다. 가 아니죠. 그죠? B에서 A로 이동하고요. 산의 높이는 1800m인지 알아냈고요. 세 번째. A에서 공기 덩어리 기온 빼기 있을 점 값은 A에서 기온 빼기 있을 점 값은 15보다 크다. 자, 여기 34, 19.6이니까 14.4가 차이 나잖아요. 14.4니까 15보다 작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디귿보기에서 이렇게도 고민해 주세요. 선생님, 기온 빼기 있을 점 나오면 뭐 하라고요? 상승 응결 고도로 생각하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어떻게 역으로 이렇게 올려서 여기까지 올려줘요. 1800m가 상승 응결 고도지. 그러니까 이렇게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1800m는 125의 기온 빼기 있을 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 하나만 답이고요. 답몇 번?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높이가 h, 2h, 3h가 되겠고요. 공기가 a, 오른쪽에서 왼쪽 c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공기 덩어리가 산을 넘는 경로 나타내고 있어요. a와 c에서의 공기 덩어리의

온도는 각각 22도와, 자, 여기 얼마라고요? 22도와, 자, 그 다음에 여기 얼마? 26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자, 뭐라고요? 22도에서 26도까지. 몇 도 차이 났다고요? 4도 차이 난다고요. OX가 얼마 차이 난다고요? 4가 된다고요. 4가 됩니다. 지금 4 높아졌잖아. 따라서 우리 X는 얼마 나옵니까? 라고 하면 0.8km, 즉 800m 이렇게 나온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생기게 되면 총 얼마가 생긴다고요? 800m구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처음, 그리고 어디에서 구름이 생겼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구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서 구름이 생기면 이렇게 구름 생겨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겨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어주세요. 너 상승 열고도 얼마만큼이에요? 이쪽으로 보내지 말고 거꾸로 보냈어요. 여기가 상승 열고도잖아. 그래서 여기서 구름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높이가 얼마? 이게 800m인 거야. 800m. 그럼 나왔다. H 얼마예요? 400m잖아요. 그죠? 아, 너 400m구나. 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기어 H는 500m입니다. 예, 잘못됐습니다. 400m예요. 공기 덩어리의 기온 빼기 일설정 값은 A가 B보다 작습니다. A와 B에서, 자, 기온 빼기 일설정을 이렇게 보내면서 계산하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상승 응결고도는 너는 400m고요. 너는 상승 응결고도가 400m보다 높구나. 따라서 B가 크겠네가 되는 겁니다. A가 B보다 작다 맞는 보기고요. 세 번째, C에서 공기 덩어리의 이슬점은 자 C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 지금 이슬점 얼마야?라고 하게 되면 H 400m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하세요. 400m는 125의 t-td가 됩니다. 자, 너는 22도보다 얼마나 낮은 거야? 125분의 얼마? 40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분의 16 이렇게 나옵니다. 자, 3.2도 차이가 나요. 자, 너 3.2도 차이 나. 너, 그러니까 22에서 빼기 3.2도. 자, 요 친구가 이슬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너는 얼마야? 22도에서 3.2도를 뺐는데 빼기 얼마? 3 곱하기 8. X가 0.8이잖아, 그지? 그러면 2.4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22도에서 5.6을 떨어뜨리세요. 22에서 빼기 5.6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얼마야? 16.4도가 되는 거죠. 16.4. 그래서 16.4도입니다라고 하는 디귿 보기, 어떤 보기?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니은 디귿 정답이고요. 답 5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계속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따라오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대신에 요거 계속 우리 연습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준비했고요. 당연히 중요한 내용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다음 문제, 요 친구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잘 보세요. 뭐라 그랬냐면, 자, 26년 작년 우리 6월 모의평가 문제인데, 공기 덩어리가 산을 넘는 경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는 거예요. EHH 보이시죠? 이렇게 됩니다. ABC에서 이 공기의 덩어리에 기온 빼기 이슬점 나타냅니다. ABC에서 기온 이슬점, 기온 이슬점, 기온 이슬점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빈 공간이 많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자료에 대해서 옳은 거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 무슨 자료를 줬니라고 했더니 A, B, C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여기 산을 넘는 경로 나와 있고요. 이슬점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A와 C에서 뭐가 같다고요? 기온 빼기 이슬점이 같다. 뭐다 빈칸 내놓고 이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면 이겁니다. 너 상승 응결고도 H구나. 너 상승 응결고도 H구나. 요걸 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B는 여기 17이잖아. 그럼 B는 여기 구름이 이렇게 지금 생긴 거야. 자, 그럼 B는 17도, 17도 똑같습니다. 요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 32도, 17도 보이시죠? 자, 너 출발할 때 32도, 도착할 때

때 17도예요. 자, 그리고 정중앙에서 뭐가 일어났다고요? 구름이 생긴 거야.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이 고도에서 32도였고, 도착했을 때 17도였고요. 중간에 몇 도냐라는 겁니다. 딱 중간 고도예요. 이게 17도, 32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시면, 얘네가 지금 몇도 차이 나죠? 17과 30이에요. 그럼 15도 차이에요. 되게 간단하게 줬어요. 올라갈 때 10도씩 떨어지는 부분, 똑같은 친구를 5도씩 떨어집니다. 즉, 온도 떨어지는데 2대 3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10도 떨어지고 여기가 5도 떨어져야 돼. 그래야 고도가 둘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0도 떨어지니까 얼마예요? 너 22도, 여기서 5도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32도, 여기서 얼마? 10도 떨어집니다. 22도. 자, 그러면 상승온결고도. 자, 이거 몇 미터 나온다고요? 이렇게 되면 1000미터 나와야 돼요. 1000미터. 1000미터라고요? 그러면 8도 차이 나야 되는구나가 되는 겁니다. 너 얼마 되겠어요? 라고 한다면 너 24도 되는 거죠. 24도가 되는 거고요. 자, C 구하기 쉽죠? 1000미터 내려오시면 돼요. 기온 10도 높아지겠네. 27도. 이슬점 2도 높아지겠네. 19도. 8도 차이. 이렇게 이제 나는 겁니다. 자, 그럼 끝났어요. H 1000미터. 900미터라고 했네. 기역은 24도. 니은 27도. 이렇게 디귿 하나 정답이 되겠고요. 답몇 번?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오고, 작년 수능 문제인데 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높이가 나와 있어요. 자, 이 높이가 뭔지 이제, 자, 요런 자료도 이제 잘 보세요. 이때 이제 T1이 뭔지 T2가 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관측한 높이에 따른 기온, 3km에서 4도야, 영하 4도야, 0도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T2는 또 다른 시간의 온도인가요? 아니요. 자, 잘 보세요. T2는 여기 있는 공기를 0m까지 단열 압축시켜 놓으면, 자, 3km를 내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30도가 높아지겠죠? 그때 기운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T2라고 하는 공기가, 그런 공기의 의미라는 거죠. 조금 생소하죠, 그죠? 생소한데, 대기에서는 실제 이런 용어가 실제로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현장의 온도가 있는데, 0m, 해발고도 0m까지 내렸을 때, 천헥토파스칼이죠. 내렸을 때, 그때 온도를 재는 무언가가 있긴 해요. 자, 그거를 사실은 그냥 이렇게 이제 놔둔 겁니다. 그래서 30도 높이세요. 이거예요. 그럼 얘는 얼마 되겠습니까? 20도 높이세요. 이런 겁니다. 되겠습니다. 자, 요런 값을 나타낸 거고요. 지표 기온은 20도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대기는 불포화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옳은 거 골라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빈칸을 채워볼게요. 자, 이거 3km 낮추니까 30도 높아져서 26도 됐다. 요것만 파악하셔도 꽤 괜찮은 거죠. 자, 2km에. 그럼 20도 높아지니까 너 얼마야? 20도가 되겠습니다. 자, 1.5죠, 그죠? 15도가 높아져서 15도가 된 거야. 그럼 너는 0인 거예요. 자, 여기는 10도인데 500m, 5도가 높아져야 돼요. 너는 15도. 자,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빈칸들이 채워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맞는 거 이제 찾아주시면 돼요. 기역은 18입니다. 아니요, 20이에요. 두 번째, 높이 0.5에서 1.5 구간 안정도는 중립입니다. 자, 0.5에서 1.5 사이 킬로미터당 10도 떨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건조 단열 감유율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중립인 거죠. 오케이? 맞고요. 지표에서 얼마? 22도로 가열된 공기가 있습니다. 22도로 가열된 공기가 자발적으로. 자, 지표 공기가 20도라고 했어요. 원래. 지표 공기가 20도라고 했어요. 그럼 너 출발할 때 22도예요. 그럼 쭉 가서 2km까지 한번 가봐요. 2km를 가면 너 얼마 되겠어? 라고 하면 2도가 된단 말이야. 주변 공기는 0도 보이시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중간에 이제 다 따져보는 거죠. 500m 가면 5도 떨어져야 되니까 17도고요. 그다음 여기서 다시 10도 떨어지니까 7도가 되고 주변보다 계속 뜨거워요.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낮아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디귿은 어떤 보기? 틀린 보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 하나만 정답이 되겠고 답 2번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우리 6문제 정도 이렇게 좀 풀어봤는데 기출 문제 어려운 건 사실 조금 고르긴 했지만 어렵죠.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라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진짜로 두 번, 세번 푸시면서 여러분들 익숙하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지만 잘 마무리 짓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대기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우리 몸에 진료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 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 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 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안녕하세요. 영어는 자인 형자 이자인입니다. 오늘이 15번째 강의인데 내가 맨날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시작하는데 너도 좀 가끔씩 흥얼거리면서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야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야구 보는 거 좋아하세요? 아, 저는 야구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야구장에서 치킨 먹는 거를 진짜 좋아해요. 자, 근데 미국에서도 야구가 엄청 인기가 많잖아. 미국 메이저리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신문기사 한번 볼까요? Red Sox break 86-year curse.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에 보스턴 레드삭스라는 팀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엄청 유명한 Babe Ruth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어느 날 이 레드삭스에서 이 슈퍼스타 Babe Ruth를 상대 라이벌 팀인 뉴욕 양키스 팀에 팔아버린 거예요. 자, 그때부터 뭔가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양키스 팀은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하면서 27번이나 월드 시리즈 타이틀을 가져갔는데 반해서 레드삭스 팀은요, 계속 우승 앞에서 번번이 실수를 하면서 우승을 놓치게 됩니다. 자, 그거를 갖다가 사람들은요, 바로 The Curse of the Bambino, 밤비노의 저주라고 부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무려 86년 동안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우승을 하는 그날, 모든 미국 국민들이 엄청나게 환호를 하게 된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요, 사실 우리가 스포츠를 볼 때 스포츠 경기 그 자체를 보기도 하지만 그 경기 안에 들어있는 많은 스토리들, 그리고 그 드라마들에 엄청나게 몰입하고 열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게 바로 이 스포츠 리그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스포츠 산업이 먹고 사는 경제적 기반이라고 해요. 관련된 내용이 오늘 읽을 23번 문제에 등장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등장하는지 같이 문제 풀러 가볼게요. 15번째 강의, 독해 강의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23번부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요. 제가 방금 영자 이슈에서 들려드린 그 얘기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The sports fans want to watch athletic competition and are willing to pay for the privilege 라고 합니다. 자, 스포츠 팬들은요, want to watch athletic competition. 자, 이런 운동 대회를 보려고 해요. 그리고 are willing to pay for the privilege. 자, 특권을 위해서라면 돈을 더 지불할 용의도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뭔가 운동 경기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볼게요. Although there were professional sports before there were leagues and organizations. 자, 뭐가 있기 전에 before were leagues, 스포츠 리그가 있고 스포츠 조직이 있기 전에 그 전에도 there were professional sports. 자, 프로 스포츠라는 게 존재하기는 했지만 economic success was limited by their irregular schedules, lack of championships, and the absence of systematic rivalries. 자, 이런 경제적인 성공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irregular schedule, 불규칙한 스케줄이라던가 아니면 챔피언십의 부재라던가 아니면 the absence of systematic rivalries. 자, 이런 라이벌의 부재, 시스템적인 라이벌의 부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성공에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라고 해. 자, 그런데 in the early days, 자, 초기에는요, leagues began to evolve. 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스포츠 리그가 began to evolve, 진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요, they were a more efficient way to produce what fans want to consume. 자, 그것은 they were a more efficient way. 자, 그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었거든요. 뭐를 하는데 더 효율적이었냐면 to produce what fans want to consume. 팬들이 want to consume. 자, 이 소비하는 것을 소비하고 싶어 하는 것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라고 해. 자, 지금 스포츠 리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리그가 어떤 거라고? 자, 이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소비하고 싶은 게 있어요. 팬들이. 근데 그거를 잘 생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리그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됐을까? 자, 그래서 a league. 또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리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리그가 소재야. 리그는 provides a reliable schedule. 자, 이런 계속해서 안정적인 스케줄을 제공을 했어요.
우리 스포츠 리그 보면은 몇월 며칠에 누구랑 누구랑 경기하고, 몇월 며칠에 누구랑 누구랑 경기하고, 이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를 제공을 했고, so that sports fans can plan to attend the game. 스포츠 팬들이 계획을 세워서 게임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and keep track of how their favorite teams are doing. 계속해서 추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About how their favorite teams are doing. 그들이 좋아하는 팀이 잘 하고 있는지, 이번 게임에 졌는지, 몇 승, 몇 패인지,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게 가능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리그를 통해서 지금 팬들이 뭔가 좀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좀더 만족스럽게 경기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leagues also provide championships. 아이고, 다음 문장의 주어도 뭐야? 리그야, 리그. 리그는 또한 provide championships, 챔피언십을 제공을 합니다. So, fans will know which team is the best. 자, 그래서 팬들이 알아요. 어떤 팀이 가장 최고인지를. 자, 그래서 우승자를 매번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팀이 제일 잘하는지를 알 수도 있게 해주는 거죠. 리그의 기능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죠. Championships also heightens fan interest in the outcome of each game. 자, 이번에는 챔피언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챔피언을 가리는 이러한 경기들은 heighten fan interest. 자, 높이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뭐를? 팬들의 관심을요. In the outcome of each game. 각각의 게임의 결과에 대해서요. 그리고 traditional rivalries. 자, 이런 라이벌들 있잖아? 양키스와 레드삭스.

아까 했던 거. 그리고 Dodgers and Giants, Cowboys and Redskins. 자, 이런 라이벌 게임들은요. develop and are perpetuated through league schedules. 자, 생겨나고 그다음에 지속이 되었어요. 리그 스케줄에서. 그리고 and the pursuit of championships. 챔피언십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라이벌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크게 흥미를 느꼈겠죠. 누가 이기나. The end result is. 그래서 그 결과는 어땠냐면 greater fan interest. 더 큰 팬들의 관심. 그리고 therefore 관심이 더 커지니까 a great demand of the product. 자, 그것에 대한 제품의 수요도 늘어났다. 제품이 뭔데? competition on the field. 필드에서 일어나는 대회, 경쟁 대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티켓을 사고 더 가서 보고 싶어 하고 TV로도 보고 하는 그러한 결과가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부터 볼까요? Historical changes in the social perception of sports leagues 라고 합니다. 자, 역사적인 변화예요. 어디에 있어서? 스포츠 리그의 사회적인 인식에 있어서 라고 해요. 사회적인 인식은 뭐 옛날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떻다.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5번은 아니고. 4번 볼게요. Essential components of successful professional sports teams, sports leagues 라고 합니다. 자, 성공적인 프로 스포츠 리그의 필수적인 요소들. 어떤 요소가 있어야 성공한다. 그 요소들의 나열.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4번 그럴듯하지만 아니고요. 3번 볼게요. Negative effects of irregular schedules on athletic competitions 라고 합니다. 자, 부정적인 효과입니다. 무엇에 있어서? 불규칙한 스케줄. 운동 대회에 있어서.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불규칙한 스케줄에 대한 것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얘는 확실히 아닌 것 같고. 2번 볼게요. The influence of economic factors on the management of sports team. 자, 경제적인 요소의 영향이래요. 뭐에 있어서? 스포츠 팀의 경영, 관리에 있어서. 스포츠 팀을 어떻게 경영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스포츠 리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잖아. 2번 아니고요. 1번 볼게요. The economic basis, 경제적인 기반입니다. 뭐에 있어서 for the formation of leagues in professional sports 라고 합니다. 자, 프로페셔널 스포츠의 리그 형성에 있어서 경제적인 기반. 이거 어때요? 리그가 생기면서 팬들이 잘 소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경제적인 기반, 리그의 형성, 키워드들이 다 들어갔네요. 정답 1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잘 풀었어? 오케이. 자, 이제 24번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제목이나 주제나 뭐 사실 거의 비슷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택지가 쓰이는 방식이 조금 다르긴 하나 뭐 우리 입장에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무방해요. 자, 그러면 24번 제목 풀어볼게요. 준비됐어? 해볼게요. 네, most of us assume that. 자, 우리들 중 대부분은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taking a picture will give us something to look back. 자, 사진을 찍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준다고요. To look back. 자, 되돌아볼 무언가를 준대요. 자, on to remember. Back on to remember. 자, 뭐에 대해서 생각을 하냐면 a particular piece of art. 특정한 예술 작품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생각을 한대. 뭐가? 사진을 찍는 거지. 사진을 찍으면은요, 그것이 뭔가 되돌아볼 수 있는 되돌아보기.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공을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이게 마치 a kind of digital postcard we create. 자, 우리가 만들어내는 디지털 포스트카드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a student at Williams College. 자, 어떤 대학의 학생인데 그 학생은 spend a semester abroad. 자, 해외에서 한 semester 학기를 보냈어요. 자, 그 학생이 나에게 말을 해주기를 She took dozens of pictures at every museum she visited. 자, 그녀는 엄청나게 많은 수십 장의 사진을 찍었대요. 어디에서? 모든 방문했던 뮤지엄에서요. 그리고 often goes back and scrolls through the pictures. 자, 종종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사진들을 본다는 거야. To remind herself of her travels. 그녀의 여행에 대해서 다시 기억을 되돌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가지고 되돌아보는

어떤 학생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but she is an exception. 그녀는요, 무엇이냐면 exception이래요. 그냥 exception. 뭐예요, 이게? 예외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례는 예외적인 거고요. Researchers have found that. 자, 연구자들이 무엇을 찾아냈냐면 that the vast disorganized state of most people's digital photos. 자,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자, 그리고 보통 어떻게 사진 찍어놓으면 정리가 잘안돼 있잖아. 정리가 안된 state of most people's digital photos. 자, 많은 사람들의 디지털 사진의 상태는 in fact, 사실은 오히려 discourage 해요. 오히려 저해시킵니다. 뭐를 reviewing and reliving moments. 자, 그 순간을 다시 되돌아보고 다시 되살리는 걸 오히려 더 어렵게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자, 사진을 되돌아볼 수 있는 용도로 쓴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어떻다? 오히려 그것을 잘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 연구의 결과랍니다. 괜찮아? 자, 그 다음에 Despite the ubiquity of photo sharing online. 자, 무엇에도 불구하고냐면은 자, ubiquity, 편재.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있는 거를 ubiquity라고 하거든요. 자, 언제 어디서나 있는 무엇에? Photo sharing online. 온라인에서 지금 사진을 계속 끊임없이 공유를 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researchers have also found. 자, 연구자들은 또한 찾아냈어요. 뭐를 찾아냈냐면 families today. 오늘날 가족들은 spend less time. 오히려 시간을 덜 쓴다. Together sharing their photos. 사진을 공유하는데 시간을 덜 쓴다는 거야. 뭐랑 비교했을 때 than they did when images were physical prints displayed in photo albums. 자, 언제냐면은 그들이 사진이 언제였냐면은 physical print. 사진이 이렇게 물리적인 프린트의 형태로 있을 때. 그래서 포토 앨범에 들어있는 그러한 형태일 때랑 비교를 해서 현재 오히려 사진 공유하는데 시간을 덜 쓰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가족들이 공유를 해안 해? 공유를 옛날만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또 했어요. 자, 그래서 few families, 거의 어떤 가족들도 gather regularly, 정기적으로 모이는 거야. Around someone's phone, 누군가의 폰에 정기적으로 모이지 않아요. To scroll through thousands of images, 수천 개의 이미지들을 이렇게 스크롤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사진을 보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pictures offer exceptional retrieval cues.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pictures는요, 엄청난, 뛰어난 retrieval cues. 자, 이렇게 다시 기억을 되살리는 단서를 제공을 합니다. for memory, 메모리에 있어서. 그러나 only if, 언제만 그게 가능하냐면 if we take the time, 시간을 들일 때, to look at them, 그것들을 볼수 있는 시간을 들일 때만 기억을 되살릴 수가 있는데, increasingly 점점 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진을 찍어만 놓고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러니까 기억을 되살리는 용도로 사용이 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요거 봅시다. 1번. Ways to protect your digital memories from digital decay. 자, 그러면 이 디지털 소실로부터 디지털 메모리, 기억을 protect, 뭐하는? 보호하는 방식들이라고 했는데, 뭘 보호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았죠. 1번 아닙니다. 자, 2번 볼게요. Does digital photography deserve a place in the world of art? 라고 하죠. 이번에는 디지털 사진이 자격이 있는가? 무엇에? A place in the world of art. 예술의 세계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자격이 있는가? 라고 해요. 뭐, 그거랑도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3번 볼게요. Taking many, 많이 찍는데, viewing few, 거의 보지 않습니다. Why digital photos fail as memory aids? 왜 디지털 사진이 기억 보조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가? 이거 어때요? 맞네요. 정답 3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다. 자, 4번 볼게요. Capturing connection, 연결을 잡는다. How digital photo sharing strengthens emotional bonds? 어떻게 디지털 포토 쉐어링이 감정적인 연결을 강화시키는가라고 하는데 감정 연결이랑 상관없죠. 지울게요. 5번

볼게요. Losing the real moment. 진짜 순간을 잃어버린다. Why taking photos can keep you from being fully engaged? 왜 사진을 찍는 것이 완전히 참여하는 것에서부터 당신을 막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어때요? 사실 글안 읽고 이것만 보면 되게 그럴듯하다? 사진 찍느라고 실제로 내가 그 순간을 느끼는 걸 놓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본문의 얘기는 사진 찍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찍어놓고 안 보니까 결국 그게 메모리를 저장하는 역할을 별로 하지 못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5번도 틀렸다. 정답 몇 번? 3번. 잘 풀었죠?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25번부터 좀 쉬운 유형들이 쭈루루 나올 거예요. 빠르고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파트는요. 그냥 빨리 읽으면 돼요. 사실 정답을 찾아내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진 않는 파트입니다. 나는 그래도 읽어줄게요. 보시면 The graph above, 위에 있는 그래프는 shows the percentage of US adults. 자, 이 US adults의 percentage를 보여줍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AI generated summaries. 자, AI가 생성하는 요약이야. 근데 어디에 표현이 되는 거냐면 displayed at the top of online search results. 여기까지 끊을게요. 자, 온라인 그 리서치, 온라인 검색에서 맨 위에 보이는 AI 썸머리. 그게 useful, 유용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퍼센트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근데 그거는 나이 그룹에 따라서 카테고리를 나눴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Except for the 65 plus age group. 65세 이상의 그룹을 제외하고는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found the summary somewhat useful was more than 50% in each of the other age group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응답자들인데 뭐라고 응답을 한 사람들이냐면 summary가 somewhat useful, 꽤나 유용해라고 답한 사람들이에요. 이 노란색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사람들이 more than 50%, 50% 이상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In each of the other age group. 자, 다른 그 모든 그룹에서. 자, 65세 이상 그룹은 47%니까 이 그룹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개는 셋다 50%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그쵸? 2번 볼게요. 자, in the 18 to 29 age group. 자, 18세에서 29세 그룹을 얘기를 하는데, 자, one fourth 하면은 얼마니? 4분의 1이죠? 이거 분수 표현하는 거 알죠? one fourth 하면은 4분의 1, one third 하면은 3분의 1, 이런 표현이잖아. 4분의 1의 응답자들이 stated that,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AI summaries were extremely or very useful. 자, 굉장히, 굉장히 유용하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25%였대요. 25% 맞죠? 자, 그 다음에 surpassing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found them not very or not at all useful. 별로 또는 전혀 유용하지 않다라고 한 사람들을 surpass했습니다. 능가했어요. 그거보다 많았어요라고 얘기합니다. 22%니까 이거보다 25%가 더 많은 것도 맞지요. 그래서 2번도 맞는 선택지. 3번 볼게요. 자, in the 30 to 49 age group. 30에서 49 age group에서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참여자들의 퍼센트인데 AI generate summaries가 somewhat useful 꽤나 유용하다라고 대답한 사람들 여깄죠? 이 사람들은 was more than twice the percentage of those who viewed the summaries as not very or not at all useful 전혀 또는 별로 유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의 more than twice 두 배가 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그룹에서 쓸모없어요가 25%, 꽤 유용해요가 52%니까 두 배가 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3번도 맞는 선택지. 자, 4번 볼게요.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in the 50 to 64 age group. 자, 이번에는 이세 번째 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은요. Extremely or very useful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was lower than that of the 30 to 49 age group by 7 percentage points입니다. 자, 이거는 30에서 49 그룹보다
7%포인트가 낮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23%와 16%거든요. 차이가 7%잖아. 7%가 더 낮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맞죠? 4번까지 맞습니다. 자, 5번 볼게요. Among the four age groups. 자, 이네 개의 age 그룹에서 65세 이상의 그룹은 had the highest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viewed the summary generated by AI as not very or not at all useful. 자, 이 전혀 또는 별로 유용하지 않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어땠냐면은 하이스트였어요. 가장 높았습니다라고 얘기해. 자, 여기를 말하는 거죠. 유용하지 않아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높았던 게 65세 이상은 맞는데 마지막 부분이 틀렸죠. At over 45%. 45% 이상입니다라고 했는데 40%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틀렸네요. 맨 마지막까지 읽어야 정답을 찾을 수 있게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정답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표 문제는요,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 사실. 근데 시간을 많이 쓰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 번 읽지 않고 한 번에 정답을 딱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막 너무 마음 급해서 막 슝슝슝슝슝 읽지 말고, 정확하게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읽어서 두 번, 세번 읽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죠?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26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내용의 일치, 불일치 문제가 되겠고요. 자, 요거는 왔다 갔다 하면서 풀 거니까 밑에 한국어 읽고, 이 한국어 해석에 대한 내용이 어딨는지 찾으러 가보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준비됐죠? 자, 이번에는 어떤 인물이 나왔어요. 딕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was a pioneering advocate for the welfare of the mentally ill 이라고 합니다. 자, pioneering advocate 이에요. 뭔가 선구적인 지지자였어요. 뭐에 대해서? of the welfare of the mentally ill.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welfare, 복지에 대해서 선구적으로 지지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due to unfortunate home circumstances. 자, 가정 환경이 불행했기 때문에 그녀는 left her home at age 12. 12살에 집을 떠나서 to live and study in Boston. 버스턴에서 살고 공부를 했어요. 누구랑? grandmother이랑. 자, 1번 볼게요. 12살에 집을 떠나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자, 재발하는 질병 때문에 전임 교사직을 그만둬야 됐다라고 하거든요. 올라와서 볼게요. Unfortunately, 불행히도 recurring illness. 자, recurring이라고 하면은 재발하는 이라는 뜻이잖아. 재발하는 질병이 그녀로 하여금 give up her full-time teaching position. 전임 교사직을 그만두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맞죠? 얘도 맞는 거. 자, 다음 볼게요. 1841년에 her life changed. 그녀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냐면 when she took a Sunday school job. 일요일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job을 했나 봐. 근데 그게 뭐 하는 job이었냐면 teaching female prisoners in East Cambridge. East Cambridge에 여성 수감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삶이 바뀌었습니다라고 해. 자, 3번 볼게요. 이스트 캠브리지에 있는 여성 수감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맡았다. 맞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딕스 observed that many women confined as criminals. 자, 딕스는 관찰을 했어요. 자, 많은 여성들. 근데 범죄자로서 수감이 되어 있는 많은 여성들이 사실은 suffer from mental illnesses,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라는 것을 관찰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그녀는 launched a 40-year campaign. 40년 동안 캠페인을 했어요. 뭐를 하기 위해서? To improve the conditions of patients. 자, patients의 condition. 자, 삶의 조건들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근데 어떤 patients냐면은 mental illness. 정신질환이 있는 patients였죠. 그래서 traveling from state to state. 주에서 주로 여행을 했어요. 뭐를 하기 위해서? To report on inhumane treatment. 비인간적인 처우에 대해서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 주에 갔다가 저쪽 주에 갔다가 저쪽 주에 갔다가 하면서 여행을 다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국립정신병원 설립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하는데,

3년 동안의 기간에 she visited 18 states, 18개의 스테이트에 방문을 했고요. 성공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도적인 변화를요. 많은 곳에서. So she worked hard to pass federal legislation. 자, 법안, 연방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게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that would create a national asylum. 정신병원, 국립정신병원을 만들자라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법안은 법이 되지는 못했어요. 통과가 되지는 못했나 봅니다. 자, 그러나 4번 선택지는 맞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She toured Europe. 자, 유럽을 여행을 했고요. 많은 저명한 figures. figure가 무슨 뜻이에요? figure의 의미가 엄청 많죠. figure 하면은 뭐 숫자, 수치라는 의미도 있고, 인물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도형이라는 의미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뭘로 쓰인 것 같아요? 인물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 같죠. 그래서 저명한 인물들을 많이 만났어요. 누구를 포함해서? 교황을 포함을 해서. 그래서 convincing them, 그들을 설득을 했어요. 뭐라고 설득을 했냐면 that mental health patients were in great need of better facilities. 자, 이런 정신질환 환자들이 in great need, 굉장히 필요로 한다고요. 더 좋은 시설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설득했습니다라고 마무리 지어볼 수 있습니다. 자, 5번 선택지 볼게요. 만나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만나지 못했다? 아니죠. 만났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정답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잠깐 쉬운 문제라고 긴장이 풀렸을 것 같아서 영자 스퀵 체크 나갈게요. 자, figure이라는 단어. 제가 방금 설명했죠. figure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전부 다 수능에 나오거든요. 그 의미, 제가 세 가지 알려드렸는데, 그세 가지 전부 다 정리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할수 있죠?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27번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내용 일치 불일치가 아니라 요거죠. 실용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creators from all around the world. 자, 전 세계에서 온 크리에이터에 함께 하세요. 그리고 unlock your imagination using AI and metaverse technologies. 당신의 상상력을 펼치세요. AI와 메타버스 기술을 사용해서. 이 2026년 매사추세츠 인터내셔널 AI 메타버스 비디오 컨테스트에서 라고 했습니다. 자, 뭔가 AI, 메타버스 기술, 이런 거를 사용하는 행사인 것 같고요. 자, 봅시다. 개인 또는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참여자들 보시면, open to anyone worldwide.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individuals or teams. 개인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팀으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1번,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와 뮤직비디오 출품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competition categories를 보면은요, creative video, Character, IP Utilization, Advertisement, Music Video 이렇게 되어 있죠. 광고, 뮤직비디오가 출품이 가능한 것 같죠? 그러니까 2번도 맞는 거.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출품작 제작에 사용된 도구와 방식을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가이드라인 볼게요. 자, 제출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이고 포맷은 MP4로 제출을 하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구 조건들 보시면 All entries must utilize generative AI technology. 자, 모든 출품작들은 생성형 AI 기술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자, participants must submit documentation. 자, 뭐를 제출을 해야 되냐면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된대요. 근데 그 서류의 내용은 explaining the tools and methods used. 자, 도구와 방법들, 사용된 도구와 방법을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라고 했네. 그게 3번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3번도 맞는 거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4번 볼게요. 자, 이메일이나 DM을 통해서도 출품작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제출하는가? Just upload your video through our official website. 웹사이트에 업로드를 하세요라고 해놓고 Submission via email or DM are not accepted. 이메일이나 DM으로 만든 거는 not accepted. 안 된대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4번이 맞아 틀려. 자, 요게 틀린 내용이네요. 정답 4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은 Excellence Awards 수상자는

지금 해군 뮤지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뉴 로고를 만들기 위해 당신을 초청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 Help us shape the museum's new visual identity. 자, 이 뮤지엄의 새로운 시각적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도와주세요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번 볼게요. 참가자 1인당 여러 개의 로고를 출품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The competition is open to everyone. 모두에게 열려 있는데, only one entry per person. 자, entry라는 단어 은근 잘 모르더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출품작이라는 뜻이죠. 출품작은 only one per person. 한 사람에 하나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이거는 틀린 거네요. 1번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출품작의 제출 마감일은 7월 30일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데드라인을 보시면 6월 30일이죠. 7월 30일 아닙니다. 그래서 얘도 틀린 거가 되겠고요. 3번 볼게요. AI로 생성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로고 제작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자, 로고는요, must include the phrase National Museum of the Navy. 자, 이러한 문구를 포함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entries must be original art. 창의적인 작품이어야 합니다. No AI generated images are allowed. AI로 만든 이미지는 허용이 된다, 안 된다?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3번도 틀렸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4번 볼게요. 심사 2단계에서는 총 5개의 출품작을 선정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 선정 과정을 보시면은, 자, 뮤지엄 스태프에 의해서 3개의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될 거예요. 자, 근데 그 중에서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Judges will select 5 entries. 5개의 출품작을 선택한다라고 하죠. 2단계에서 5개? 맞네요. 정답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5번 보시면 우승자는 감사장과 함께 상금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So winners will receive a letter of appreciation. 감사장을 받는다는 맞는데, 여기 보시면 no monetary prize. 상금은 없습니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정답 5번은 틀린 거고,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28번까지 끝났어요. 자, 그러면 넘어가려고 하는데, 너무 중요한 거. 영자 시크릿 픽 나갑니다. 자, 우리 이제 어법 문제로 넘어갈 건데, 어법은요, 개념 정리를 잘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른 그 어떤 문제보다도요, 독해에서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하면 반드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 29번 어법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법에 좀 약점이 있다. 그러면 한 10시간만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 어법 문제 좀 투자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개념이 한 번만 정리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오히려 나한테 되게 자신이 있는 그런 문제가 29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하나의 개념 정리를 오늘 하고 갈 거야. 뭐냐면 바로 동사냐, 준동사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거예요. 자, 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거나 준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뭐를 판단을 해야 되냐면 이 자리가 동사 자리가 맞는지 또는 준동사 자리가 맞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매우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첫 번째로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 제대로 가려내면 사실 문제 거의 풀었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자, 봅시다. 자,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2024학년도 6월에 자, 여기 being의 밑줄이 쳐져 있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준동사잖아요. 준동사 자리가 맞는가를 봤어야 되는데, 잘 보시면은, 자, 여기, being이 동사 자리였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가 being이 아니라 동사 자리가 되어야 하므로 3번이 틀린 것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여기도 준동사 자리잖아요. 그럼 얘가 준동사 자리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when you feel your heart beating or your breath quickening. 자, 당신의 심장이 뛰거나 아니면은 숨이 가빠지는 거를 느낄 때, realizing that it is your body's way of trying to give you more energy 라는 문장이 나왔어. 자, 그러면 만약에 얘가 준동사잖아? 그러면 뒤에 동사가 없어. 동사가 없어. 그래서 얘는 절대로 준동사가 될수 없고, 얘가 동사 자리여야 돼요. 그래서 realize it, 알아차려라. 이것이 바로 너의 발의의 방식이다. 뭐를 하는? 너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주려고 하는. 이렇게 되어야지 올바른 문장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하나 더 볼게요.
자, 이번에는 seeming의 밑줄이 쳐져

있었어요. 얘 준동사자리잖아요. 준동사자리 맞는지 봐야 돼요. 자, 그러면 infant는 will orient preferentially towards the human face and voice 라고 했죠. 자, 여기 will orient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동사가 나왔어.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동사가 접속사나 관계사가 없기 때문에 또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준동사 자리가 맞고 1번이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였어요. 됐어? 자, 그러면 그거를 이번 문제에도 적용시켜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 animals, 동물들에게 있어서 information gathering, 정보를 모으는 것은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In many types of difficult decision making situations, 어디에 있어서? 많은 타입의 어려운 decision making situation에 있어서. 자, decision making, 의사결정의 상황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라고 했어. 그러니까 뭔가 정보를 모으는 게 중요하대요. Prey animals, 자, 먹잇감이 되는 동물들, 초식 동물들은 are constantly having to decide, 계속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뭐를 결정을 해야 하냐면 whether to continue feeding, 계속해서 밥을 먹을 것인지, 또는 to flee from a predator, 포식자로부터 도망을 갈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1번 whether이 나왔습니다. 자, whether는요 무슨 뜻이에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whether 뒤에는요 whether의 밑줄이 쳐 있잖아. 그럼 뭘 확인하면 되냐면 뒤에 to 부정사가 올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는 절이 올 수도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to 부정사가 따라왔죠. 그리고 의미적으로도 자, 이게 좋을지 이게 좋을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whether은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자, 두 번째. obviously. 자, 명백하게 if the predator is close. 자, 포식자가 바로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and heading straight for them. 바로 그들에게 달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it is adaptive. 자, adaptive하다라는 건 적응이 된다. 그러니까 뭐가 더 하는 게더 좋다라는 뜻이야. 더 좋대요. To escape immediately. 그 즉시 도망가는 것이 당연히 더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자,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to 부정사의 밑줄이 쳐 있거든요. 이 to 부정사는 맞을까 틀릴까? 문장의 구조를 볼게요. It is adaptive to escape immediately. 이거 무슨 문장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아? It, 그리고 to 부정사. 얘가 가주어이시고, to escape immediately. 이게 진주어죠.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로서 정확하게 잘 쓰였다. 얘는 진주어로서 잘 쓰였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번도 어법적으로 올바릅니다. 자, but if the predator is a long way off. 자, 그러나 만약에 포식자가 a long way off, 저 멀리 있어요. 그리고 the animal may gain more. 자, 동물들이 더 얻을 게 많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포식자가 멀리 있다면 동물들은 얻을 게더 많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함으로써? By staying where it is. 지금 있는 곳에 머무름으로써. 그리고 and not losing valuable feeding time. 밥 먹는 이 귀중한 시간을 잃지 않음으로써 얻는 게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prey animals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저기에 포식자가 보여.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도망을 갈까? 아니면 밥을 계속 먹을까? 근데 저기 바로 나한테 다가오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빨리 도망가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 저 멀리 있어. 그러면 나는 지금 밥을 먹어야 되니까 가만히 머무르면서 밥을 먹는 것이 오히려 얻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내용적으로도 어법적으로도 깔끔하죠, 아직까지.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prey animals. 자, 이런 먹잇감이 되는 동물들은 do not flee every time a predator appears. 자, 이 친구들은요, 도망가지 않아요. Every time a predator appears. 뭐할 때마다? 포식자가 등장할 때마다, 그때마다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하냐? But take different decisions.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Depending on circumstances,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라고 할수 있어. 자, 그러면 지금 이 3번의 take가 맞는지를 보려면 또

0: 문장의 구조를 볼게요. 자, 여기에서의 주어는 prey animals입니다. 자, 그 다음에 do not flee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자, 도망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접속사 but이 나왔죠. 접속사 but이 나오고, 그 다음에 take different decisions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접속사가 하나 나왔잖아. 그러니까 동사가 올수 있고, 자, 이 친구랑 이 친구, flee랑 take가 서로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원형의 형태로 쓰여진 take는 올바르다라고 볼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3번은 병렬 구조로서 잘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zebras가 나왔어요. zebras 뭐예요? 얼룩말. 얼룩말은 watch hyenas carefully. 하이에나를 면밀하게 살펴보고요. And are much more likely to flee on some days than others. 자, 뭐할 가능성이 높냐면은 flee 할 가능성이 높아요. 도망갈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날에 than others. 다른 날보다. 그러니까 특정한 날에 다른 날보다 도망갈 가능성이 더 높은데, 자, 그건 어떻게 판단하냐? So apparently sensitive to small differences in the hyena's behavior. 자, 더 sensitive하대요. 민감하대요. 무엇에 있어서? 작은 차이에 있어서. 어디에서의 작은 차이냐면 하이에나의 행동에 있어서 작은 차이에 민감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sensitive는 형용사잖아. 형용사가 나왔으면 이 형용사가 수식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봐야 됩니다. 형용사는 누구만 수식할 수 있니? 명사만 수식할 수 있잖아. 명사가 아니라면 그건 형용사 자리가 아닌 거예요. 자, 근데 이 sensitive한 대상이 누구예요? zebras죠. 명사를 수식하고 있네. 그러니까 sensitive 형용사 괜찮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형용사구가 등장을 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4번도 맞아요. 자, 그다음에 또 뭐에 sensitive 하냐면 and the size of the hunting group. 자, 헌팅 그룹의 사이즈에 민감하대요. 그러니까 하이에나가 뭐 5마리가 헌팅을 하는지, 15마리가 헌팅을 하는지, 뭐 25마리가 헌팅을 하는지 그 사이즈에 민감하다라는 거야. 근데 그 사이즈는 that indicates what prey the hyenas are after.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면 어떠한 종류의 프레이를 먹잇감을 하이에나가 쫓고 있는지 on any one occasion. 딱그 어떤 하나의 경우에 있어서 그걸 보여주는 게 헌팅 사이즈, 헌팅 그룹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민감하다라고 보입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such assessments are highly adaptive. 이러한 평가는요, are highly adaptive but take time to make. 자, 이것은 굉장히 적응적이다. 그러니까 뭐 도움이 돼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적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take time to make. 이러한 결정, 평가를 내리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the motivational conflict is resolved. 자, 이런 동기적인 갈등이 풀릴 수가 있어요. 해결이 될수 있어요. 언제 해결이 될수 있냐? Only when eventually. 자, 결과적으로 the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인데 어떤 새로운 정보냐면은 받아들인 새로운 정보가 tips the balance. 자, 무엇을 할 때? tip 하면은 이렇게 기울이다라는 뜻이거든요. balance를 기울일 때, 균형을 기울일 때. 라고 할수 있죠. 무엇의 균형이냐면 causal factors in the direction of one behavior or another. 자, 이런 causal factors, 인과적인 요인에 있어서 어디에 있는 in the direction of one behavior or another. 하나의 행동 또는 다른 행동에 있어서의 방향에서 이런 인과의 요소들의 균형을 기울일 때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5번 볼게요. 자, 5번에 is received에 밑줄이 쳐 있어. is received는 수동태로 된 뭐야? 동사야. 자, 그럼 얘가 동사 자리가 맞는지를 봐야 돼. 근데 만약에 얘가 동사잖아? 그러면 뒤에 기울이다라는 의미의 tip이라는 동사가 또 나와. 동사 두 개가 연속으로 나올 수 있어? 아니, 없어. 중간에 무슨 접속사가 있지도 않잖아. 없어, 없어. 그러면 뭔가 이상하다라고 판단을 해야지. 아, 그러면 이 자리가 동사 자리가 아니라 준동사 자리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자, 해석상 받아들인 새로운 정보 이잖아. 받아들인 새로운 정보가 밸런스를 기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is received가 아니라 과거 분사 형태의 그냥 received가 와야지 올바른 형태가 된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얘는 준동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과거 분사 형태의 received가 와야지 올바른 문장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아,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전부 다 풀어봤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영자스 퀵 퀴즈 풀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방금 한 30초 전에 설명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문장 잘못되었어요. 왜 잘못되었죠? 동사가 두 개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를 동사가 아니라 준동사로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올바른 문장이 될지 밑에 해석 보시면서 써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수업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잘 하시고 다음번에 또 문제 쭉쭉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22강입니다. 총 23강 중에서 이제 두 강만 남겨놓고 있는데, 여러분 소감이 어떤가요? 특강을 듣고 완성을 듣는 여러분들이라면, 분명히 1등급에 도전할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이 교육 과정에서 빠진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여러분의 노력이 좀 이렇게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6번 문화 볼까요? 문법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민수와 살만. 살만의 그 이름이 요새는 굉장히 그 유명하죠? 그, MBS라 해서 무함마드 분 살만이라 사우디의 왕세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왕세자 이름 때문에 이제 MBS, 무함마드 분 살만이 있는데 그 살만 때문에 유명합니다. 이거 왕이죠, 살만이. 근데 이제 살만의 축소형 명사가 술레이만이에요. 술레이만. 아랍어는 이렇게 축소형 명사가 있습니다. 작은 거. 그래서 하산 그럼 후사인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술레이만이 살만에서 나왔다. 민수가 마진시야 투카 야 살만우. 살만아, 너의 국적이 무엇이니? 마진시야 투카. 너는 국적이 뭐니? 라고 물어봤어요. 아나 미날 알 이마라티. 나는 에미리트에서 왔어. 파 아나. 그래서 나는 뭐예요? 이마라티윤. 자, 여기서 민수와 살만 둘다 남자죠. 남자인데 살만이 그 이제 아나로 끝나는 그 이제 이름들이라서 그 이격이 됐습니다. 근데 이마라티윤 에미리트 사람 남자인데. 네. 진시아 투카보 알겠죠? 남성인 거. 그래서 이

이마라티윤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마라티야툰이 아니고 이마라티윤. 이름만 보고 아 이거 이격이기 때문에 여성인 이름인가 보다 하지 말고요. 여기 진시아 투카가 있으니까 그것의 힌트를 얻어서 아 남성이구나를 알면 되겠습니다. 이마라티윤 1번이 정답이죠. 아 이건 뭐 소유격 목적격이고요. 이건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인 거알수 있어요. 7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전화하면서 할 안티 필 바이틸 아나? 할 안티 필 바이틸 아나? 지금 너 집에 있니? 할 안티 여자에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라 아니 나는 집이 아니야. 이게 되겠죠. 있지 않다. 부정을 나타내는 말. 나는 집에 있지 않다. 자, 있다라는 말은 여기 생략돼 있다고 생각되고요. 안타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뭐뭐 하지 않는다. 있지 않다 할때 안타. 나는 아니다. 뭘 어떻게 씁니까? last two를 쓰겠죠. last two. last two에 라이사에서 라이스까지가 이것이 동사의 어간이에요. 그럼 어간에다가 여기다 아가 붙으면 그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다시 트가 붙으면 그녀가 아니다가 돼요. 여성형이 되죠. 그런데 last two 나 내가 아니다. lasta 당신 남자가 아니다. lasti 당신 여자가 아니다. 이렇게 할때 lasti, last two, lasta, lasti 이거는 이 어간이 여기도 스쿤이고 여기도 스쿤이래 갖고 하나가 이 약자음이 생략된 거예요. 앞에서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두번 하지 않겠고요. 여기서는 last two, last two fill by t 이 투가 주어입니다. 타가 주어고요. 티가 주어예요. 그래서 아나 라스투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냥 라스투 씁니다. 아나 라스투 그러면 나는 정말 아니래도 이렇게 강조할 때 쓰는 말이지 아나와 라스투의 투를 같이 쓰진 않습니다. 라스투 아나는 쓸수 있어요. 라스투 아나 쓴다면 내가 그 투야 할때 강조가 되는데 그것도 역시 강조예요. 라스투와 아나, 라스타와 안타, 라스티와 안티는 같이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강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라스투 내가 아니다. 라스투 필 바이 티 나는 집에 있지 않아라는 말 정답 5번입니다. 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가 할 사디카투키 사디카투키 너의 상대방 B가 지금 여자죠. 너의 여자친구가 아이샤투 너의 여자친구인 아이샤가 탈리바툰 학생이니? 할 사디카 투킬 아이샤투 발리바툰 하고 위로 끝을 올렸죠. 아이샤가 사디카 투키고 사디카 투키가 아이샤예요. 두 개가 뭐예요? 동격입니다. 내 친구 아이샤가 학생이니? 라 히야 아니 그녀는 학생이 아니야 라는 뜻이죠. 아니야 학생 아니야 그녀는 뭐야? 예 이럴 때 뒤에 오는 수로는 앞에 오는 주어에 무엇을 맞춰야 됩니까? 성, 수, 격을 맞춰야 됩니다. 성, 수, 격, 히야, 성이 뭐예요? 여성형이죠. 수, 단수, 격은 주격이죠. 그러니까 여성형, 단수, 주격을 맞추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성만 지금 물어보는 것 같아요.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래서 여성형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애가 따비분 의사, 따비분 의사죠. 무한디순, 비 무한디순은 기술자, 엔지니어죠. 시 무다리사툰 선생님. 아툰 이거 봐서 여성형이네요. 그죠? 디 사이달리야툰 역시 아툰 이거 봐갖고 약사가 되겠죠. 시와 디가 여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말 라히야 여성형인데 뒤에 수로로 적당한 말 시와 디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9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AB가 대화하는 두 세트 대화가 있는데, 보세요. A가, 뭐뭐뭐, 아인닥, 뭐뭐뭐, 아인닥, 당신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당신에게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인디,
수다운, 수다 굉장히 어려워.

말이죠. 수다 두통인데 머리가 아파요. 두통이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여기 두 번째 문장에서 자, 뭐뭐뭐 타드루스. 당신은 무엇을 공부하십니까?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B가 아드루스 알 아답 알 아라비야. 아답 알 아라비 아랍 문학이죠. 아랍 문학. 아, 나는 아랍 문학을 공부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공부합니까? 저는 아랍 문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때, 무엇, 여기도 마다 아인다카 마다 타드로스의 무엇입니다. 무엇이라는 말이 아랍어로 표준말에서 마와 마다가 있다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한 번도 말하자면, 마, 그러면 마 진시야 투카. 뒤에 명사가 올 때, 마스무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마 진시야 투카. 너의 국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말을 써요. 바로 뒤에 명사가 올 때. 그 이후의 것에는 마다를 쓴다. 마다. 마다 아인다카. 이럴 때, 그럼 마다 아인다카.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 다음에 마다 타드루스. 마다 타드루스. 너는 무엇을 공부하느냐? 그 답은 4번. 마다죠. 만, 누구. 아이나, 어디. 마타, 언제. 리마다는 무엇을 위하여. 뜻은 왜란 뜻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아, 뭐 때문에? 이런 말이죠. 무엇을 위해서니까. 이게 두 개가 합성어인데, 아, 이거 세 개가 합성어예요. 리와 마와 다가 합성어입니다. 마다도 두 개가 합성어죠. 그래서, 무엇과 마와 다가 합성된 거예요. 리와 마와 다가 합성된 리마다, 왜입니다. 아, 마는, 마다 말고 마는, 의문사 마도 있어요. 의문사. 근데, 마 그러면은, 부정사의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와 같은 용법도 있습니다. 영어의 what에 해당되는. 내가 알고 있는 것, 마 아리프후.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하다 꿀루 마 아리프. 이거 내가 알고 있는 전부 다야. 할 때, 꿀루 마할 때, 알고 있는 모든 것할 때, 꿀루 마 아리프. 그때 마, 관계 대명사 같이 쓰는 것도 있습니다. 마는 되게 용법이 많고요. 마다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무엇이라는 말로 쓸 때, 동사나, 뒤에 동사나, 전치사 구가 올 때, 마다가 쓰인다. 4번이 정답이게 되겠습니다. 10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호텔에서, 자, 이렇게 누군가가 손님이 오면 이그 리셉션에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안내하는 사람이 손님을 봤죠? 뭐라고 했겠어요? 자, 1번. 아시푼, 아시푼, 아흘란 빅. 안녕하세요라고 했는데, 아시푼, 미안합니다. 2번. 아흘란 와 사흘란, 어서 오세요. 아흘란 빅. 정답이 2번이죠?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같은 아흘란이 사용되었어요. 만날 때, 처음 만날 때 쓰는 인사말 중들은 대부분 같은 말을 씁니다. 사바할 하이리, 사바한 누리. 마사 알 하이리, 마사 누리. 마르하반, 마르하반 빅. 아흘란 와 사흘란, 아흘란 빅. 이런 식으로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인사하고 답하고 하는 걸볼수 있어요. 아흘란 와 사흘란 했더니 아흘란 빅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띄워서 빅카를 붙여서 당신도 안녕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정답이 2번입니다. 3번 일랄리까는 만날 때까지 또봐할 때, 자또 보자 이럴 때 일랄리까. 마사 누리, 마사 누리는 마사 알 하이리의 다양한 답이에요. 마사 원래 마사 운데 하이리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교육 과정에는 마사 아루 돼 있습니다. 마사 알 하이리 이렇게. 그래서 마사 알 하이리에 대한 답으로 마사 누리가 나옵니다. 그죠? 같은 마사아가 들어가요. 그죠? 이렇게. 그다음에 마살라마티, 마살라마티. 마살라마티의 경우는 역시 헤어지는 인사말이라서 바로 위에는 일랄리까와 바꿔 쓸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일랄리까 그러면 한 사람은 마살라마 이렇게 쓸수 있어요. 왜? 같은 의미로 뭐잘가또봐뭐 이럴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쓸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경우에는 대부분 자기 인사말 건넨 말을 그대로 받아서 써줍니다. 그래서 아흘란 와 사흘란 아흘란 빅 2번이 정답인 것을 볼수 있어요. 11번 의사소통 문항 중에서 11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할사 나드하부 마안 일랄 마카하 마달 가다. 여기도 싸가 별로 필요 없는 말이죠. 할 나사브 마안 갈까? 마안 함께 갈까? 일랄 마카 카페에 함께 갈까? 마달 가다 점심 식사 후에. 점심 후에

점심 식사 후에 카페에 함께 갈까? 그렇게 했습니다. 싸는 필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 나답 이렇게 해도 괜찮고 하사 나답 좀 이상하죠? 할 나답이 좋습니다. 자, 그럴 때 비가 뭐라 그랬어요? 사 아삽 마키. 너와 함께 내가 가겠다. 내가 갈게. 같이 갈게. 이런 말 했죠. 같이 갈게 하는데 알맞지 않은 말.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말. 아, 찬성한다, 반대한다의 뜻이에요. 자, 찬성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고, 그 중에서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가 답을 하는 걸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따입, 좋아. 날타키 바달 가다. 점심 식사 후에 보자. 날타키 바달 가다. 날타키 바달 가다. 그러면 식사 후에 보자. 하산은 좋습니다. 좋아. 아나 모아픽. 나는 찬성이야. 아나 모아픽. 자, 그 다음에, 미꿀리 수루린, 아까 뭐 이렇게 미꿀리 수루린 같은 거 설명하면 이렇게 모든 기쁨으로라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피크라툰 자밀라툰, 피크라툰 자밀라툰도 예쁜 생각이다, 좋은 생각이다. 미꿀리 수루린 그러면 모든 기쁨으로, 기꺼이 이런 말인데, 이 1, 2, 3, 4번은 모두 다 찬성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다 들어갈 수 있는 말이에요. 알맞지 않은 건 뭐냐? 5번. 라 아타키드 달릭. 라 아타키드 달릭. 라 아타키드 달릭. 나는 그것을 믿지 않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뭐예요? 우리 같이 뭐 카페 갈까? 했는데, 좋아. 너 같이 갈게. 했는데,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가 너하고 갈게. 말이 안 되죠. 그 5번이 정답인 거알수 있습니다. 일단 이 부정에 라가 들어갔으니까, 아인디 마와이돈 아하르 같은 경우, 역시 그것도, 다른 약속이 있다라고 했을 때, 아하르 같은 게 들어가거나, 또는 라 같은 게 들어가면, 그게 답이 될 확률이 꽤 높은 거죠. 정답이 5번인 걸볼수 있습니다. 12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A가 젊은 청년이 나이 드신 분한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죠. 자, A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즐리스, 앉으세요. 우리말로는 앉으세요지만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이즐리스, 앉아. 이런 말이죠. 아랍에는 명령형의 그 존대가 없어요. 존대가 있다면 복수 형태로 쓰는 수밖에 없는데 복수 형태는 복수가 아닌 경우에 쓰는 거는 조금 좀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아랍어를 하게 되면 되게 그걸 곤혹스러워 합니다. 나이 드신 교수님한테 너 안타 안타 이렇게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너는요, 당신은요, 근데 선생님께서는요 이렇게 해놓고 뭐 말을 그냥 뭐, 할 타드로스 이러면 공부합니까? 이렇게 해가 아니라 너 공부하니?라고 똑같은 표현을 하니까 왠지 그 서열 문화에 익숙한 우리들은 존대를 해야 될것 같은데 겸양어체를 써야 될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 똑같이 문체를 쓰니까 그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좀 차이인데 앉으세요라고 우리가 번역했지만 그냥 원래는 앉아지죠. 자, 여기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앉아 그러니까 앉으세요. 우리말로 앉으세요죠. 자, 앉으세요. 그랬더니 슈크란 렉 당신에게 고맙습니다. 아랍어의 겸양어체가 없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앉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1번 터파달은 역시 명령형이에요. 자, 플리즈 자 들어오시죠. 터파달 그다음에 뭐 타파달 식사할 때 타파달 그러면 다 드시죠. 뭐 의자 앞에서 타파달 그러면 앉으시죠. 모든 경우에 타파달입니다. 뭐예요? 자, 뭐뭐 하시죠. 타파달 에즐리스. 자, 앉으시죠. 이렇게 쓸수 있죠. 1번이 정답인 것을 알수 있어요. 2번 가이루 사히힌. 그럼 옳지 않다. 옳지 않다. 두 개의 단어는 항상 연결형으로 쓰입니다. 가이루 사히힌. 그러면 옳다. 그렇지 않다. 옳지 않다는 가이로 사히힌. 이거는 이제 뭐그 말이 옳지 않아. 뭐 이렇게 쓸때 쓰겠죠. 3번 하이야 하이야 자나 호르주 나가자. 하이야 나 호르주. 그리고 이즐리스는 말이 안 되죠. 이것도 이제 권유형이에요. 청유형이에요. 누가 뭐뭐 합시다 라는 뜻인데 하이야 나 호르주. 보통 하이야 뒤에 1인칭 복수 나 호르주. 하이야 나도로스 공부합시다. 하이야 나스타미야 엘레이 우리 그 사람 한번 얘기 좀 들어봅시다. 이런 식으로 할때 하이야 뒤에 나가 보통 나옵니다. 1인칭 복수에 그 해당되는 하이야 나 호르주 나갑시다.

나와 하는 약을 드세요. 그 약을 드세요. 호드인데 원래 호드였었는데 뒤에 정관사가 이렇게 써서 여기도 스쿤이고 여기도 스쿤이고 여기도 스쿤이면 스쿤이 두 개가 없지만 발음하기 어려워요. 호드르 이렇게 어렵죠. 그래서 호드다와 했을 때 호디다와 하고 동사 뒤에서는 이를 붙여줍니다. 동사 뒤에서는. 그래서 동사 뒤에서 이 붙이는 거 호디다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어요. 동사 뒤에 이가 붙는다. 호디다와. 약을 드세요. 5번 아 하트 마쇼울. 선이 바쁩니다. 선이 전화선이 바쁩니다. 뭔 말이에요? 통화 중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타파달 이즐리스 1번이 정답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13번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표지판은 표지판 나올 때마다 여러분 항상 딱 정돈된 게 있어야 돼요. 표지판 그러면은 몇 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들어가지 마시오. 진입 금지. 사진 촬영하지 마시오. 앉지 마시오. 마시지 마시오. 먹지 마시오. 담배 피지 마시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아무리 그뭐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더라도 이건 생활뿐만이 아니라 여행 필수 알아보여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는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중동에 가보면요. 생각보다 이런 표지판이 많아요. 왜냐? 어겨서 그런 것보다도 하지 말라는 표시를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그것을 슬쩍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잘 지켜야 돼요, 이런 거. 왜냐하면 카메라를 뺏기고 갑자기 여러분 누군가 와서 여러분 데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A. 할 융키누 안 이하가 가능합니까? 라고 했어요. 안 이하. 이때 동사가 앞에 오고 주어가 전부가 전체가 주어예요. 안 아스타흐디마 하티 알 하티팔 마흐물라 필 파슬리. 교실에서 이건 계절에서는 아니겠죠? 계절도 되고 교실도 되지만 교실에서 들고 다니는 전화기를 사용하는 것이 할 융킨 가능합니까? 교실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합니까? 했더니 비가 라 아니요. 맘누니 이스티흐담 하티플 마흐물리. 그러면 하티프 마흐물은 수식이에요. 수식이고 이 말이 연결입니다. 그죠? 그래서 휴대전화 사용하는 것이 맘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필 파슬리 교실에서는 휴대전화 사용 금지예요. 3번이죠. 근데 실제로 여행을 가보면 아랍 세계에는 앞에서 설명한 적이 있긴 할 겁니다. 제가 기억하게. 우리처럼 사방이 바다고 어디 가려면 비행기나 배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멀리 가야 되는, 멀리 가야지 다른 나라가 나오죠. 근데 아랍 세계 가보면요. 육로로 국가들을 넘어 다닙니다. 내가 살던 요르단에서는 아침 먹고 출발하면 점심은 다마스커스에서 먹고 시리아 가서 저녁은 또 레바논의 베이루트 가서 먹을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면 3시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차로 3시간. 국경 통과하는 시간까지 3시간인데 가다 보면 국경이 나옵니다. 너무 뜻밖의 국경이 너무 간단해. 육로로 쭉 달리다가 갑자기 철책에 나옵니다. 철책도 계속된 것도 아니고 한 몇십 미터만 이렇게 철책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건물이 있으면 거기가 국경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도장 찍고 나갑니다. 차를 타고 나가요. 타고 추행하고 나가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벌판인데 한 1km, 2km 정도 가면 또 저쪽에서 저쪽 나라에 또그 관문이 또그 출입국이 있습니다. 거길 들어가면 이제 시리아 가는 거예요. 요르단에서 나와가지고 도장 찍고 차 타고 나가면 한 1km 정도 가다가 이제 시리아 들어가는 겁니다. 1km 전후를 해서 나라가 바뀌어요. 그럼 그게 철책으로 전부 울타리가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요르단 남부에서 어떤 사람 만났냐면, 베두인인데, 사우디 사람이래요. 사우디 사람이 여기 왜 왔어요? 그랬더니, 날이 더워서 이리로 왔대. 여름에는 요르단 살고, 겨울에는 사우디가 산대요. 추울 때는 사우디가 살고, 더울 때는 요르단 와 산대. 그럼 국적은 뭐냐? 사우디 사람이래. 아무도 누가 못 말려요. 왜? 우리처럼 뭐 바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철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라가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는 요르단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사우디, 뭐 시리아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사우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진 찍는 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국경 근처에 가면은 모든 그 군인들이나 그 군대 배치가 저쪽 나라에는 보이지 않고 이쪽에만 보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언덕지인데 바로 뒤에다가 다 설치해 놨어요. 뭐 장갑차도 있고 무슨 뭐 이렇게 초소도 있고 다 그런데 그런데 사진 찍으면요 정말 위험합니다. 또 어디가 그러냐면 해

해군이 있는 곳들이 그래요. 해군. 사해 바다. 사해가 바다죠. 갇혀 있는 바다지만 사해 바다에 약간 그안 보이는 쪽에다가 함정들 딱 감춰놓고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접경에. 사해 바다가 그냥 국경인 거예요. 거기 건너가면 그냥 누가 쏘을 거니까 어차피 못 건너갑니다. 근데 그런 데 가서 막 사진 찍고 좋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군인 쪽으로 막 찍고 그러면 누가 달려와서 카메라 딱 뺏어가고 잠깐 보자고 그러고 끌고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또 언제 그러느냐? 아무 근거 없이 예를 들면 요르단 4서클에 가면 되게 좋은 집들이 많아요. 집이 좋다고 찍으면 경찰이 달려옵니다. 여기 외교 공간들이 있는 곳이라서 찍으면 안 된대. 그 정부 비밀이 많아서 기밀 사항들이 많은 곳이라서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쫓겨나는 경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동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표지판이 되게 곳곳에 있는데 잘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해서 이렇게 다니기 바랍니다. 아무 데나 카메라 들고 막 다니는 건 좀, 좀 이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제일 위험한 게이 카메라예요. 카메라 조심해야 된다는 거. 여기서는 물론 휴대전화 사용인데 카메라 조심해야 됩니다. 예, 나머지는 뭐 별로 안전상에서 뭐 여러분 신상의 안전을 위하는 건 물론 뭐 수용은 그렇겠지만 나머지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은데 이 카메라 문제 좀 조심해야 됩니다. 네. 14번 안내문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다우아툰 초대장이죠. 초대장 해놓고 무하다라툰 하사툰 특별 강의 뭐예요? 특강이죠. 특별 무하다라툰 하사툰 그럼 특별 강의니까 특강이에요. 누구의 강의예요? 릴카야티바티 알머스리야티 이집트 여성 작가죠. 이집트 작가의 특강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살와 바크. 예, 살와 바크린이죠. 살와 바크린 이렇게. 살루아는 여자 이름이에요. 예. 그, 레바논에 가면은 하무라 거리 같은 데 가면요. 되게 그 맛있는 그 주스, 아이스 빙과 같은 게 있습니다. 주스인데, 거기다 그 크림도 많이 넣고, 과일도 넣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살루아예요. 그래서 살루아만 만나. 그러니까 매출하기와, 만나와 매출하기 할때그 이제 살루아, 그건데, 그 개념인데, 살루아, 뭐 이렇게, 뭐 이제 파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마셔봤는데 계속 마시면은 한국에 못 오고 병원으로 갈것 같아요. 되게 너무 달고 너무 영양가가 풍부해서 먹고 나서 후회 많이 합니다. 예, 살루아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이름 약간 뭐 통통한 사람 뭐 이런 뭐될것 같은 느낌? 살루아 바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작가고요. 한국에도 와서 우리 학교에서 특강도 했었습니다. 이집트 작가 살루아 바크르의 특강 아싸타 알 사디사타 마사안 저녁 6시에 언제? 하미스 아셔라민 옥토버 알페인 와사바 사바와이시린 릴밀랏 2027년 10월 15일에 알카틀 케비라 대강당에서 알 막타바틀 왓다니알 고리아 한국 국립 도서관 막타바틀 왓다니알 고리아 자 이때 보세요 코리아가 맨 뒤에 오죠. 막타발 왔다냐는 각국에 있어요. 막타발 왔다냐는 아무리키야, 미스리야, 소디야 다 있어요. 모든 나라에 보면 국립도서관이 있죠. 국립도서관이 있는데 코리아가 그 중에 하나예요. 막타발 코리아 왔다냐라고 쓰면 좋겠는데 대부분 이렇게 씁니다. 왔다냐가 먼저 오고 코리아가 맨 나중에 와요. 왜냐면 국가마다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코리아가 뒤에 오는 그 순서를 여러분이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한국 국립도서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안내문에 언급되지 않은 거 강연 날짜 내년도 2027년도 10월 15일 강연 장소 막타바틀 와타니알 코리아 예, 국립도서관이고요. 강연 시간은 사트 사디사타 마사안 저녁 6시고요. 강연 주제가 없네요. 강연자 성명은 살루아 바크르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강연 주제가 없죠. 15번. 빅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라우사마하타 그러면 항상 뭔가 길을 물어볼 때 또는 뭔가 부탁할 때할때 항상 라우사마하타 허락해 주신다면 이 뜻이에요. 허락해 주신다면 라우사마하타 허락해 주신다면 아이나 마타프 판넬 이슬람이 이슬람 예술 박물관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슬람 예술 박물관이 어디 있습니까? 피 샤리아 보르사이드

피샤리아 보르 사이드, 포트 사이드라는 말을 익혔어요. 포트 사이드, 예. 피샤리아 보르 사이드, 보르 사이드 거리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A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B가 에르카빌 오토비사, 버스를 타세요. 버스를 타시고 완질 피 마하타티 알마타플 판닐 이슬라미, 그리고 버스를 타시고 내리세요. 완질 에르캅은 타다, 완질 인질 내리다. 타다 내리듯이 에르캅과 인질, 그죠? 인질 피 마하타티, 정거장에서 내리세요. 어떤 정거장에서 내려요? 피 마하타티 마타프 판넬 이슬람이, 이슬람 예술 박물관, 이슬람 예술 박물관이라는 정류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류장 이름도 그 유명한 지역의 사람, 그 지역의 사람 이름을 딸 수도 있고, 우리처럼 무슨 뭐 어떤 기관을 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슨 뭐그 유명한 그 종로 뭐 몇가 이렇게 그 지역을 딸 수도 있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마타프, 제일 유명한 게 마타프니까 박물관 아예 그 이름으로 정거장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거기서 내리세요. 마하타트. 앞에서 한번 설명했는데 마가 붙으면 장소명사라고 했어요. 마하타트. 예, 마가 붙으면 장소인데 뒤에 타마르부타가 붙은 장소명사는 같은 장소 명사래도 막타분 그러면 책상 또는 사무실이에요. 그러면 그는 글을 쓰는 곳이라 그랬죠. 근데 막타바툰 그러면 그는 글을 쓰는 곳이 아니라 책이 많은 곳이에요. 마드라사툰, 이거는 공부가 많은 곳이야. 다르스, 다르스, 다르스. 하루 종일 다르스가 있는 곳이야. 그래서 마드라사툰이에요. 그래서 막타바툰은 기탑, 기탑, 기탑, 기탑, 어디 가나 기탑이 있어요. 책방이나 도서관을 얘기하는 거죠. 마하타툰, 마하타툰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계속 내려. 계속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차에서 내리거나 지하철, 전철에서 내려요. 계속 내리는 사람,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리는 많은 사람이 있는 곳, 그 마하타툰. 타마르부타가 있는 곳은 반복적인 사건이나 사물을 나타내는 장소.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소 명사는 맞는데 뒤에 타마르부타가 있었다? 아, 이것은 복잡한 것이구나. 또는 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마타프 판넬 이슬람이, 이슬람 예술 박물관에서 내리세요. 그랬을 때 무엇을 타, 버스를 타라고 했을 때 어떻게 물어봤겠습니까? 칸 마카수크, 당신의 치수가, 당신의 뭐 오치수나 발치수 같은 거겠죠? 아니면 나 같은 경우 머리치수가 제일 문제인데, 모자가 안 맞아. 일반 모자가 안 맞아서 63cm 큰 모자, 머리 큰 사람 모자들을 꼭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칸 마카수카 그러면 되게 이제 그 민감한 거죠. 다른 거는 대충 들어가는데 뭐 모자가 안 맞아서 모자를 못 써요. 그러면 이제 칸 마카수카 그러면 나는 마카스 케비르 집단 집단. 나는 되게 큰그 마카스를 모자는 원한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칸 마카수카. 마 우누아누크. 당신의 주소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주소. 오늘날의 당신 주소는 이메일 주소일 수도 있어요. 아랍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언제부턴가 마 운우하는 걸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네가 내 운우하는 한번 들려갖고 한국에 잠깐 왔다 간 사람이 내 주소가 왜 필요해? 그랬더니 아, 그 운우한 말고 운우한 이메일 락. 너 이메일의 주소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래요. 그래서 되게 이제 그, 많이 바뀌었구나. 옛날에 이메일 주소를 주고받지 않던 시절에 공부를 해갖고 몰랐는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운우하나 그러면은 꼭 집주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메일 주소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세요. 자, 주소가 무엇이냐? 마다 투리드, 무엇을 원하십니까?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 마다 투리드. 만 야타칼라무,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전화상에서 보통 물어보는 거죠. 누구십니까를 갖다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보이는 사람, 나와 너, 이두 대상, 화자와 청자의 두 사람은 항상 보는 상태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필요 없어요. 근데 3인칭으로 얘기했다? 안 보인다는 사람, 안 보이는 사람이죠. 언제? 전화기 너머에 있는 사람. 안 보이잖아, 지금. 물론 얼굴 보고 통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좀 다른 얘기고, 그냥 목소리만 있을 때, 누구십니까? 할 때, 만야타 칼라무. 이게 이제 만야타 칼라무가 누구십니까예요. 왜? 전화기상으로까지도 안 보이고, 앞에도 없으니까 누군지 모르는 제3자인 거예요. 그래서 만야타 칼라무, 3인칭으로 쓰는 거 유의하게 바랍니다. 5번 카이파 아드하브 일레이히. 자, 여기서 마타프 판넬 이슬라미, 마가 붙었죠. 여기 마가 사실은 마가 아니에요. 무타프예요. 무타프.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계속 마타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아랍

사람들이 마타프, 마타프니까 그런데, 이건 무타프입니다. 예, 박물관은 무타프인데, 그냥 마타프에도 다 누구나 쓰니까, 뭐, 맞다 생각하고 씁니다. 자, 이 마타프 같은 경우에, 일라이 히, 거기로 어떻게 갑니까? 히죠. 거기로, 마타프로, 일라, 플러스 후예요. 일라 플러스 후. 거기로 했죠. 거기로. 했는데, 이 일라가, 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일라가 뒤에 뭔가가 오면 원래 글자 형태가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일라, 일라이 히가 나와요. 일라이 히. 여기, 이게 점이 두개 생겨요. 이 일라는 원래 점이 두 개가 있었는데 숨어져 있었던 거예요. 안 보이게. 그래서 다른 것이 연결되면 일라이히, 일라이카, 이렇게 뭐 일라이나 우리에게로 할때 일라이가 됩니다. 원래 형태로 복원이 되죠. 그리고 뒤에 오는 이 대명사가 전미 대명사가 붙었어요. 붙었는데 원래는 후였는데 일라이, 일라이 마지막 그 발음이 뭐예요? 이 계열이죠. 이 일라이니까 이니까 이 발음이니까 뒤에도 발음을 그냥 이 계열로 모음을 조화시켜 버린 겁니다. 엘라이히. 이렇게 모음을 맞춰서 쓴걸볼수 있어요. 엘라이히. 그래서 그곳으로 일랄마타프죠. 일랄마타프. 그곳으로 카이프 아드하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에르캅 로투비스. 버스를 타세요. 완질 필마하타. 어디 정거장에 내리세요. 여기서 하나만 더 볼게요. 에르캅 할 때 이가 붙었어요. 완질도 사실은 이가 있어요. 이가 있는데, 와가 있고, 이를 왜 표기 안 했을까? 여기는 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표기를 안 했어. 왜 표기를 안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잘라 동사는, 나잘라 얀질루. 나잘라 얀질루. 이 동사는 완료, 미완료 형태가 나잘라 얀질루예요. 그러면 명령형은 인질이에요. 인질. 인질이에요. 인질. 이즐리스와 같은 패턴이에요. 이즐리스. 이즐리스. 에르캅 할 때는 이 야르캅이니까 아 특징 모음이라서 아가 살아있지만 여기서는 이 특징 모음이라서 이가 들어 살아있어요. 인질 이렇게요. 그러면 인질 했을 때이 인질 특징 모음에 따라서 이가 됐고요. 이것은 왜 없어졌을까? 원래는 이것이 빌려온 글자예요, 알리프는. 그래서 앞에 다른 글자가 오면 완질 발음하지 않습니다. 와 인질이 아니고 완질이에요. 마치 마 이스무카가 아니라 마스무카 하는 것처럼 빌려온 알리프 같은 경우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와르캅 하면 만약에 와가 있었다면 앞에 다른 말이 있고 와가 있었다면 와르캅 이렇게 돼요. 와르캅 일 우투비사 완질 이렇게 완질 필마하타. 이런 식으로 와나 다른 단어가 앞에 바로 붙어 있으면 이렇게 발음되지 않는다. 빌려온 알리프는 발음되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6번.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드라마가 시작되는 시각은 아싸툴 아나 아싸디아투. 지금 7시다. 지금 7시야. 마타 아싸타브다오 드라마. 드라마는 몇 시에 시작하니? 타브다오 여성형으로 말했어요. 여성형. 왜? 드라마가 여성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로 끝났잖아. 아로 끝났어요. 드라마가 아로 끝났어요. 그러면 여성형 표시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외래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아로 끝난 여성형 글자들, 여성형 단어들 이게 아로 끝난 것이 여성형을 나타내는 보통 일반적인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그러면 사타브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사타브다 마타 사타브다 드라마 언제 시작하니? 사타브다우 바다 사아틴 와 하이라틴 딱한 시간 뒤에 시작해. 지금 7시예요. 딱한 시간 사아틴 와 하이라틴. 와 하이라틴은 안 써도 되죠. 사타브다우 바다 사아틴 한 시간 뒤에 시작해 했는데 와 하이라틴. 와 하이다틴은 강조하는 거예요. 딱한 시간만 있으면 시작해. 그러니까 없으면 그냥 한 시간 후에 시작해. 사아틴 와 하이다틴 딱한 시간 이렇게 이제 강조할 때 쓰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7시에 말하면서 한 시간 뒤에니까 8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8시 3번이 정답입니다.

정답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숫자는 기수건, 사수건 모두 다 기본 어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 어휘니까 꼼꼼하게 한 번씩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까지, 12시까지는 꼭 기억을 해 두세요. 17번. 밑줄 친 부분과 의미상 바꿔 쓸수 있는 것만을 복에서 고른 것은 알무와다프와 나스룬의 대화입니다. 무와다프는 고용되어진 사람, 즉 뭐예요? 회사원 같은 경우죠. 이 어떤 기관에 고용되어진 사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무와다프니 직원이죠. 직원. 식당 직원인데, 자, 보세요. 마르하반, 할 하자스타, 마이다탄, 할 하자스타. 마르하반, 어서 오세요. 마르하반은 원래는 넓은 뜰을 밟으셨습니다. 넓은 장소를 당신이 밟으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넓은 장소라는 것은 유목사회 인사말로 넓은 장소에 와서 쉴 만큼 넓은 공간이 있는 곳. 그래서 당신이 와서 쉴수 있는 넉넉한 우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뭐 이런 식의 인사말인 거예요. 베두인식 인사말이죠. 마르하반 할 하자스타. 하자스타 뭐뭐 했습니까? 하자 예약했습니까? 할 하자스타 마이다탄. 마이다탄은 마가 있지만 이건 장소 명사가 아니에요. 마이다탄은 그냥 테이블입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을 예약하셨나요? 라고 했습니다. 테이블 예약하셨나요? 나아세론은 사람 이름이죠. 승리하는 사람 뭐 이런 말인데 남, 예, 예약했습니다. 하저스투하 그것을 예약했습니다. 마이다를 예약했습니다. 하저스투하 그것을 예약했습니다. 하저스투하 비스미 나아세론 비스미 여기도 있음인데 비가 붙었으니까 이 알리프가 발음되지 않죠. 이것이 빌려온 알리프의 특징이에요. 이 알리프는 빌려온 거예요. 다른 데서. 그러니까 원래 사마와에서 나온 명사인데 이것을 사마와인데 이걸 명사로 쓸때 이스문으로 씁니다. 이스문. 함자가 없어요. 함자가 있으면 원래 글자인 거고요. 이스문 이러면 이 글자는 빌려온 글자예요. 다른 데서. 왜? 스무로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 스가 수쿤이기 때문에 아랍어에서는 첫 번째 글자가 스쿤인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무가 안 돼요. 그래서 있음이 된 겁니다. 정관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첫 번째인데 이게 알이 된 거는 여기가 빌려온 글자예요. 그래서 생략되는 거죠. 그래서 왈 그러면 이게 생략 발음이 안 돼요. 왈 하고 끝나죠. 정관사도 그렇고 여기 있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저스와 미스미 나스린 나스리의 이름으로 예약했습니다. 무아다프가 라하다탄 잠시만요 하고 체크해 보는 거예요. 예약한 사람이 나스 되니까 명단에 나스르 있나 하고 체크하는 거죠. 라하다탄 잠시만요. 라크물 마이다티 라크물 마이다티 식탁의 그 테이블 번호가 함스 5번입니다. 테이블 번호 5번입니다. 토사달로 호나 여기 앉으세요. 만약에 이 직원이 5번 앞에서 했다면 이 말이 맞아요. 타파달로 호나 했을 텐데 5번이 아니고 5번 쪽으로 모셔가려고 손님이니까 오세요 했을 때는 타파달로 민 호나를 써야 돼요. 민 호나 타파달로 민 호나 그러면 이쪽으로 오세요. 타파달 민 호나 나아세드한테 이쪽으로 오세요 할때민 호나 보통 이리로 오세요 할때자 이리로 오세요 민 호나 누군가가 이제 그뭐 가이드라든지 아니 안내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민 호나 이쪽으로 가시죠. 이렇게 민호나 여기에서부터 이쪽으로 가시죠 하고 몸을 틀어서 길을 가리킵니다. 근데 타파달루 호나 그러면 이게 5번 테이블 바로 앞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타파달루 호나 여기입니다. 이렇게 타파달 여기 자 여기 자 여기입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세요? 이럴 때 라하다탄 바꿔 쓸수 있는 말 하다 약피 이것이 충분합니다. 하다 약피 호드 택시 택시를 타세요. 전부 상관없는 말이죠. See, 다키카탄 와하이다탄. 딱 1분만 기다려주세요. 딱 1분만요. 잠시만요. 딱 1분만요. 보통 전화할 때도 쓰는 건데, 여기도 뭐 1분씩 필요가 없는 거죠. 체크하는데, 예약자 명단 체크하는데 1분까지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쓸수 있습니다. D, 인타디로 깔릴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역시 쓸수 있죠. C와 D가 잠시만요라는 말과 바꿔 쓸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5번이 정답인 것을 알수 있네요.

와 안티, 그리고 당신은요? 마스무키. 끊고 당신은요? 이름이 뭔가요? 문장이 하나, 둘, 세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쉼표가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비가 이스미 파리다투. 제 이름은 파리다예요. 이스미 파리다투. 그랬더니 A가 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B가 아나 미날 오르둔니. 저는 요르단 사람이에요. 요르단에서 왔어요. 그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어디에서 왔느냐? 미날 오르둔. 이게 이제 키워드예요. 자, 그래서 어디에서 왔느냐? 민 아이나 안티. 민 아이나 안티. 이게 C가 오겠죠? 그래서 민 아이나. 이 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숨바꼭질 하듯이 여러분 찾기, 뭐, 보물 찾기 하듯이 이것이 여기에 있다는 걸 여러분 찾으면 좋겠어요. 네. 아나미나 오르돈 앞에 올수 있는 말, 민 아이나 안티.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저는 요르단에서 왔어요. 와 안티. 그리고 당신은요? 아나 민 코리아.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물어봤더니, 아나 무달 리사툰 피 마드라사틴 사나위아틴. 고등학교의 선생님입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마다 다말리나. 무슨 일을 하시나요? 비가 되겠죠? 마다 다말리나. 아나 민 코리아 해놓고,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마다 다말리나. 아나 무다리사툰 필 마드라사틴 사나위아틴. 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A, C, B 순으로 하겠죠? A, C, B 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 의문문이면 맥락을 따져가면서 하나씩 짚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힌트가 있는 것은 있음이 있음우카 아나 민민 민이 들어갔으니까 C가 여기고 있음이 들어갔으니까 A가 여긴 거 이렇게 알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어렵죠. 마다 다말리나 아나 무다리사 이건 좀 어려워요. 당신은 무슨 일을 합니까? 저는 선생님입니다. 그래도 A와 C는 힌트가 있어요. 있음도 있었고 민도 있었고 하니까 그런 것 정도 여러분들이 찾아서 따져가면 되게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19번, 20번 두 문항이 묶여 있습니다.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알바야. 알바야 그러면 상인이죠. 마르하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유 헤드마틴. 어떤 서비스를 해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살림이 우리두 안 아슈타리야. 안 뒤에 아슈타리에서 아슈타리가 나는 산다인데 안이 지배하면서 이 접속사가 동사를 지배하면서 뒤에 오는 동사가 무슨 법이 됐어요? 접속법이 됐죠. 동사 일반 형태, 좀 직설법이 아니라 접속법. 무엇이 접속이 됐어요? 안에 접속된 거예요. 이걸 접속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끝에가 아로 바뀌어요. 그래서 안 우리도 안 아슈타리야 가미산 사이피안 여름철 셔츠를 가미산 사이피안 그러면 여름 셔츠를 저는 사는 것을 원합니다. 아 여름 시원한 여름철 셔츠를 사고 싶어요라고 얘기한 거죠. 이랬을 때 알바야가 마라유카 피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 이하에 대해서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피 이하의 것이 뭐예요? 하다 까미스. 하다 까미스 그러면 이 셔츠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이거 어떠세요? 자, 이 셔츠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죠. 살림이 자밀룬. 예쁘네요. 자밀. 예쁘네요. 좋으네요. 자밀이라는 말은 좋다, 예쁘다, 뭐다 어울리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엘바에어가 뭐라고 답을 했어요? B로 답을 했어요. B, 살라티나, 디나란. 예, 30디나르입니다. 11에서 99 사이에 숫자는 뒤에 뭐가 와요? 비한정? 보통 비한정은 아니라도 괜찮은데, 단수 목적격이 오죠. 단수 목적격. 그러면 단수 목적격이 와요? 살라틴, 30 뒤에 디나란. 단수, 디나르 단수의 목적격. 디나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미 살라티나 디나란 이렇게. 그래서 30 디나를 가지고 옵니다라고 답을 했어요. 30 디나를 가지고 옵니다 했을 때 비가 들어갔으니까 앞에 질문에 뭐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비가 있겠죠. 자, 볼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여기 빈칸 들어갈 말 1번. 만 후와 그는 누굽니까? 그는 누굽니까? 2번. 비캄 하다. 이 비가 이 비예요. 그죠? become 하다. 이것은 얼마를 가지고 옵니까? 이렇게.

이것은 얼마입니까? 2번이 정답이죠. 3번. 캄 우무르카, 당신의 나이는 얼마입니까?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4번. 마타 타후두루. 마타 타후두루. 그러면 당신은 언제 옵니까? 언제 뭐 이렇게 그 등장합니까? 뭐 언제 옵니까? 이런 말이죠. 5번. 마 와디파투카. 당신의 직분은 뭡니까?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업 같은 거 물을 때 쓰는 말인데, 여기서 같은 비가 쓰이는 걸 봐서 비비 정답이 앞에 힌트가 있는, 아니, 뒤에 힌트가 비가 있어서 2번인 걸 쉽게 알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항.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해놓고 셔츠의 가격은 30디나르다. 맞죠? 살림은 겨울 셔츠를 사고 싶어 한다. 아니에요. 여름 셔츠였어요. 흰색 셔츠를 추천한다. 아니죠. 색깔 없었습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한다. 그런 말 없었습니다.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런 말도 없었죠. 그러므로 1번이 정답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이제 마지막 점검하는 시간이었었는데, 10회 마지막 세트의 의사소통 문항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더 이상은 틀릴 게 없다라는 자신감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마살라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림퍼스 유형편 미적분 1의 심석입니다. 이제 50번째 강의, 오늘이 마지막 강의입니다. 여러분들과 정말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강의가 일반 학교에서의 수업으로 이야기한다면 일주일에 3시간씩 한 학기의 분량보다도 훨씬 많은 문제를 연습했고 개념 설명이 들어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왔었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시간이지만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몇 번이고 이거를 다시 복기를 해보시는 거야. 개념 다시 읽어보고 암기해야 될거 암기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설명을 하고 말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보세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지 말고 직접 말로 이렇게 그리고 적어보고 그다음 문제풀이에서 다양한 생각도 해보고 또 때로는 증명도 해보고 이 넓이 공식이 왜 이렇게 되는 건지를 증명을 하면서 그 공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완벽하게 내 걸로 장악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나가면 나갈수록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수학적인 힘이 충분히 길러진다. 그 수학적 힘이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이다.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거는 뭐 개념의 과정 없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문제로 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 가지고 여러분들 최선, 여러분들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줄때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빠른 3학년 수능을 준비해 나갈 이 뭐라 그럴까? 스타트점을 앞당겨 놓은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도 집중해서 우리 잘 마무리해 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봅시다. 자, 서술형 세 번째 문제입니다. fx가 주어졌는데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돼. 이 fx가 지금 이 x의 절대값만 붙어 있지만 아니면 이렇게 붙어 있는 걸로 해석해도 똑같은 상황이야. 우리가 x의 제곱이나 절대값 x의 제곱이나 같은 거거든요. 예. 네. 그럼 x에다가 절대값이 다 씌워져 있으니까 사실 절대값, 예. 이 fx 자리에다가 절대값 fx를 씌운 함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로 해석하실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의 그래프라는 것도 여러분들 아실 거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그래프를 그려.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y축 대칭까지 시켜준 그림을 그려주면 완벽한 그림이 돼버린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 그러면 fx라는 거를 지금 살펴보면 fx가 절대값 그냥 나와버리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너는 x-2,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니까 이 그림이 마이너스 1, 0, 1, 2가 있었다면, 얘가 이렇게 되는 2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을 띨 건데, 우리는 0보다 큰 쪽의 그림만 그릴 것이다. 요 그림을 그릴 것이다. 그거를 그대로 대칭시켜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 그래프가 fx라고. 근데 0보다 작을 때도 실제 해보는 거지, 그러면. 0보다 작을 때. fx라는 것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겁니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얘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대칭시켰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로 갈 거고, 너가 1로 가겠지.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지는 거죠.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질 거고, 우리는 0보다 작을 때의 그래프만 갖고 올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가는 이런 그래프가 fx의 그래프 모양이다. 근데 이런 상황을 알아버리면 0보다 클때 그려가지고, 아, 대칭시키면 되는 거구나. 근데 문제에서는 얘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아, 그렇다면 0부터 여기까지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에다가 몇배 해버리면 끝나는 거다? 두배 해버리면 끝나는 거다. 이렇게 알아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아니, 제가 뭐 이런 걸 가르쳐 드린 적 있어? 그런 건 아니잖아. 0보다 큰 쪽에 해서 그렸어.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f, x자리에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주겠다라는 얘기는 뭐야? y축 대칭시키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봐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 얘가 0부터 2까지 요 함수, 요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를 곱해서 적분해야죠. 플러스 x, 플러스 2. 너를 적분해 줄 거고, 거기에다 몇배 해버리면? 두배 해버리면 바로 정답이 되는 거다. 너를 계산을 안할 수가 없죠, 이거는. 안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2x가 돼버릴 거고, 여기다 2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뺀다. 0은 넣어봤자 0이니까 2 넣어주면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2 플러스 4 이렇게 돼서 얘가 3분의 6 18에서 8을 빼줄 거니까 3분의 10이 나올 거고, 3분의 10에다가 두배 했으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가 된다? 3분의 20이 된다. 이렇게 넓이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얘가 P분의 Q 두 개를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3에다 20 더하면 23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죠. 가능하시겠죠? 자, 그 다음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이 서술형이니까 원리 원칙대로 갈게요. f'x가 이러하되. f'x가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플러스 1, 그래서 위로 볼록인 이런 2차 함수가 되는 거고. fx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fx 원함수의 그래프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f-1이라는 함수 값은 여기 있는 거고. y는 f-1이라는 거는 이렇게 직선을 그어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가 y는 f-1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넓이, 요 넓이를 구해내라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얘는 공식으로 알고 있는 거야. 공식으로. 왜? 얘가 2대 1이 될 거니까 여기 x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된다라는 거 알고 있고, 여기는 x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 알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12분의, 얘를 갖다가 최고차의 계수를 찾아야 되는데, 얘를 적분해버리면 fx라는 거는 마이너스 x 세제곱

C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고 차이 계수의 절대값 1 곱하기 이거에서 이거 빼면 3의 4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4분의 27 이렇게 넓이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120을 곱해버리면 120이면 30에다가 27을 곱할 거니까 예, 326, 21이니까 810이라는 최종적인 결과는 확인이 됩니다.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서술형에서 이런 식으로 쓰면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왜? 아니, 공식 써도 되냐, 안 되냐? 선생님이 가르쳐 준 공식인데. 예. 안 돼. 그러더면 식을 써야죠. fx 이렇게 나왔고, f-1을 구해봐. f-1로 줘. 그러면 1-1이니까 c-2가 되는 거 아닙니까? c-2. f-1이 -1로 주면 1, -3, -2 플러스 c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인데 요 2도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 2도. 2를 찾아주는 거는 얘 다시 얘가 이 값이 얼마가 되는 c-2가 되는 값을 찾아줘야 되니까 cc 없어지면 x세제곱 -3x -2가 0이 되는 x 값을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 그게 조립제법 쓸 거니까 1, 0, -3, -2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에 2가 들어간다라는 게 느껴지죠. 2, 2. 여기다 2 넣으면 마이너스 1. 아, 제가 여기 2니까 여기가 4죠. 예, 네, 그러면 여기가 1이 될 거고 얘가 2가 돼서 0. 그러면 x-2 x 플러스 1의 제곱 이퀄 제로.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접했고 2에서 다시 만났다. 그래서 2를 알아낸 거지. 그리고 fx라는 건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c고 거기에서 뭘 빼주는 거야? f-1, c-2를 빼준 거 너를 적분해주면 바로 넓이가 나오는 거지. 그 넓이가 얼마가 된다? 4분의 27이 된다. 이렇게 구해질 겁니다. 식은 이렇게 구사하는 거지만 얼마든지 계산해 줄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서술형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분상수를 모르더라도 해결이 가능한 거야. 식을 적어보면 아, 구할 필요 없었구나라는 거 알게 되는 거죠. 자, 5번 문제 보면 t이퀄 0일 때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러하다라고 주어졌어. 이 속도라는 거를 지금 마이너스 3t로 묶어내면 t-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0, 여기가 2, 그래서 위로 볼록인 이런 함수가 vt의 그래프죠. 근데 출발한 후 다시 원점을 지날 때까지 움직인 거리. 그래, 여기 원점인데 이 넓이만큼 오른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 다시 원점으로 왔다라는 얘기는 이 넓이, 같은 넓이만큼 와야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말씀드렸죠. 여기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왜? 2대 1. 이렇게. 그래서 움직인 거리니까 이 넓이에 몇 배를 해주면 된다? 두 배를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공식으로 간다면 6분의 최고 차이 계수 마이너스 3의 절대값 3 곱하기 2의 세제곱 해줄 거니까 4가 될 거고 다시 원점까지, 그러니까 4만큼 갔다 4만큼 왔으니까 움직인 거리는 얼마가 된다? 8이 된다라는 게 정답이야. 근데 이거를 식을 세운다면 이제 어떻게 세울 거냐 이거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2까지. 다시 원점으로 왔다라는 얘기는 똑같은 넓이만큼 온 거잖아요. 0부터 2까지 그냥 6t-3t제곱 너를 적분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거에다 몇 배? 두배 하면 다시 원점을 지날 때까지 움직인 거리다라는 거는 보여지는 거니까. 그래서 너를 계산해 주신다면 3t제곱-t세제곱이 되는 거고 2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뺀다? 그러면 4, 3, 12에서 8 뺐으니까 4가 나오는 거고 4 곱하기 2니까 얼마? 8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겠죠. 이런 문제입니다. 자, 서술형으로도 제가 표현을 다 해드리고 있어요. 그냥 공식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t이퀄 0일 때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점 PQ의 속도가 이러하다.

5일대 두점 사이의 거리니까 위치와 위치를 찾아야 돼. 그래서 P의 위치를 보겠다 그러면 X1T다라고 얘기해요. T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30T 플러스 C가 될 건데 처음 0일 때 원점이다? 너 없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Q점의 위치라는 거 X2T라고 얘기하면 2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C인데 이점 역시 원점이다라고 얘기했죠. 0일 때의 원점.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X1, 5일 때의 위치를 보면 5를 계산해줘야 되는데 5다 넣지 말고 5의 제곱으로 묶어보면 여기까지 5의 제곱으로 25. 그러면 T-1, 5-1은 4, 25에 4면 100. 마이너스 150이니까 마이너스 50이라는 위치에 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X2, 5. 여기다 5를 넣어주면 2t로 묶어내버리면 10이잖아. 5에서 1 빼면 4. 10 곱하기 4니까 4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p라는 점은 마이너스 50에 있고 q라는 점은 40에 있었어. 그럼 두점 사이의 거리는 이거에서 이거 빼면 되니까 90이라는 거리를 가지고 있다. 두점 사이의 거리는 90이다. 이런 결과를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죠. 뭐 서술형 그렇게 어렵지도 않죠. 그래서 이렇게 서술형 완성하기 문제 다 해결해 봤고 이제 우리 내신 수능 고난도 6문항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 종합한 문제가 되겠죠. 자, 첫 번째 당함수 fx가 너가 f0이고 너가 f0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괄호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면 너가 어떤 극한 값을 갖는다라는 말뜻인데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그래서 f0 플러스 3이 0이니까 f0은 마이너스 3이다. 아, 너가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거를 알고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무한대로 갈때 x제곱분의 너를 해보면 마이너스 3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fx가 몇 차야? 2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fx가 2차. 근데 최고차항 계수분의 최고차항 계수, 그게 마이너스 3이 나오니까 x제곱이 되겠네. 근데 첫 번째 거에서 f0이 마이너스 3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3 그러면 너가 f0이었던 거잖아요. x-0. 그러면 f 프라임 0이 얼마야? 얘가 이거죠. 이거의 극한값이 너.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실전에서 푸는 거니까 서술형 필요 없잖아. fx는 아 최고차항의 계수의 2차야. 2차 최고차항의 계수 1이어야 되겠지. 그다음 f 프라임 0이라는 건 1차항의 계수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3x. f0은 상수항이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3. 아, fx 이렇게 찾아버릴 수가 있어. fx. 그리고 f 프라임 x를 보면 2x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f 프라임 x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지. 그러면 너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야. 그럼 너두 개를 갖다라고 놓고 우리 교점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가는 거지. 지금 교점에 x좌표를 찾아줘야 돼.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6 이퀄 0. 그래서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이퀄 0니까 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 요 점의 x좌표가 3. 요거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바로 공식으로 갈까요? 6분의 최고차항의 계수 1 곱하기 이거에서 이거 빼면 5의 3제곱 그래가지고 6분의 125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가능하겠죠? 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종합판 아니었어? 상수항에 대한 정보, 1차항의 계수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 3또 미분한 데에다가 0로 줬을 때 마이너스 3 아, 근데 바로 이렇게 가실 수 있겠다. 얼마든지 보실 수 있는 거죠. 네. 자, 요런 문제가 1번 문제였습니다. 뭐 고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고난도 같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0부터 2까지에서 이런 함수의 그림을 가지고 있다.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fx라는 거는 이런 모습이야. fx에서 x를 이만큼,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y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해야 돼. 그랬을 때 연속이 되게 만들어줘야 돼. 실수 전체에서. 여기까지입니다. 일단은. 그럼 그림을 만들어 볼 건데, 이제 어떤 그림이 펼쳐지는지 잘 보세요. 그림을 그려볼 거야. 네. x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x세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다면 걔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내린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여기 1이죠? 1 넣어주면 0 나오잖아. 근데 어차피 이 그림이 0부터 얼마까지? 2까지 그려질 거야. 2까지. 여기를 2라고 그러면 요 값이 얼만지 한번 봐보세요. 2 넣어줘봐. 그러면 7이야. 그죠? 이런 그림을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여기가 4까지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서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어. 근데 연속 아니잖아.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는 들어갔고 여기는 안 들어간 거죠. 그런데 연속이 되게 하려면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걸 y축으로 이만큼 올려줘야지 여기서부터 가야지 연속이 나타나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얘가 여기로 와야 돼. 마이너스 1이 7로 와야 되니까 A 값이 얼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8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8만큼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 이런 그림이. 그래서 여기를 좀 올려주시면 여기 값이 얼마가 될까? 8 더해주면 15가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겠죠. 계속 다시 마찬가지야. 얘를 갖다가 2만큼 평행이동해, 그리고 다시 8만큼 올려, 그러면 이렇게 또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이런 모습의 그래프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예. 곡선 fx와 x가 0부터 1까지, x축, x는 0, y축. 아, 요 부분의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있네요. s1. s1. fx와 1부터 2까지 x축 x는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 부분의 넓이를 s2라고 하고 있네요. s2. 그 다음 fx와 x축, 그 다음에 x는 2, x는 4, 여기가 4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3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fx와 이 fx와 x축과 x는 2, x는 4. 그러니까 요 넓이. 요 넓이를 우리가 S3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랬을 때이 넓이들을 다 구해봐라 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먼저 S1을 보시면요. S1이라는 거는 넓이니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가 음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서 적분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1을 적분해 줄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x가 될 거고, 1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뺀다 그러면 4분의 3이 되겠죠. 4분의 3이 됩니다. 납득되십니까? 예. 그 다음 S2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S2 계산해 주셔야 되죠. 예, 1부터 2까지. 근데 얘가 양수니까 그냥 가겠죠. x3제곱 마이너스 1. 너를 적분해 줄 겁니다. 그래서 4분의 1 x4제곱 마이너스 x. 여기다 2 넣어준 거에서 1 넣어준 걸 빼겠다. 그럼 2 넣어주면 16, 1 넣어주면 1. 그래서 4분의 15에서. 여기다 2 넣어준 거에서 1 넣어준 거 빼면 1. 그래서 4분의 11이 되겠네요. 4분의 11. 자, 그 다음 여기를 구할 건데, 이걸 잘 봐야 돼. S3는, 그럼 이 함수를 여러분들이 직접 구할 거야? X축으로 X 대신 X-2를 넣어주고, 그 다음 8을 더해. 이걸 적분해도 상관은 없겠지. 그런데, 얘를 잘 보면, 여기가 1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쪼개서 봐봐. 예. 요 부분이잖아, 지금 요 부분. 요 부분은 요 부분 아닙니까? 요 부분. 근데 여기가 지금 3이고 여기가 지금 8이 될 거니까 요 길이가 1이고 여기 길이가 1이면 요 정사각형의 넓이는 1이잖아. 1인데 얘가 지금 얼마였어? 4분의 3. 그요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1. 요 넓이가 이 노란색이 4분의 1. 예. 플러스. 그리고 요 부분을 보면 요 부분의 넓이가 지금 얼마야? 요 부분의 넓이가 S2랑 같잖아. 4분의 11. 그죠? 그 다음에 요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고, 플러스, 여기 X축이니까 요 부분의 넓이만 생각하면 돼. 2, 9, 여기가 7이니까 2, 7에 14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4분의 12니까 3. 얘가 1 더하면 4, 14 더하면 18, 이렇게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S3, 이 문제의 핵심은 이 그래프를 알아내는 거와 S3를 S1과 S2에 의해서 잡아내줄 수가 있다는 거지. 이거를 다 더하래. 그러면 너랑 너를 더하면 4분의 14니까 2분의 7에다가 18을 더할 거니까 2분의 43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예. 이 함수 그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잘 봐주셔야 돼요. A값 찾아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그러니까 앞에 세 개는 좀 그래도 계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FX가 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예, 여기까지 올렸어. 이렇게 될 거니까 요 점의 좌표가 루트 A다라는 거 정도는 알겠죠. 루트 A의 제곱 해버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A 하면 0 이렇게 나올 거고. 그다음 요 직선이 이렇게 있고 직선. 예,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이 FX, GX 그다음에 X축 Y는 A로 둘러싸인 부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 문제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힘든 건데, 예. 그리고 FB가 7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 FX는 저기 있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A가 7이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런 모습이야. 그 다음에 GX라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완벽하게, 근데 이 GX라는 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지나가고 있어. 요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점. 그러니까 BX잖아, BX. 직선이죠. 기울기가 B야. 그러면 X에다 얼마를 넣어줬을 때 A가 나올까? 여기 좌표도 알 수가 있겠네. B분의 A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다 B분의 A를 넣어주면 BB 약분해 버리면 A 값딱 이렇게 나올 테니까. 네. 이런 상황까지 봐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아. 그러면 여기 교점을 잡아? 교점을 잡아가지고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 삼각형의 넓이,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예, 요 2차 함수를 적분한 거, 그다음에 요 교점이 있었으니까 여기까지는 얘 A에서 얘를 뺀 거를 적분해주고, 그다음에 요거 삼각형의 넓이니까 그냥 갈 거고. 그래서 넓이가 서로 같다? 아, 그 식을 세우면 여러분 너무 힘들어진다 이거지. 근데 항상 우리 문제를 보면 우리가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은데 거기에다가 동시에 똑같은 넓이를 부여해 버리는 거야. 그게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그러니까 얘를 S1이라고 하고 얘를 S2라고 한다면 요걸 S라고 해봐. S라고. 그러면 S에다가 S1을 더해버리는 거야. 그럼 이 넓이가 되겠죠? 이 넓이? 그이 넓이라는 거는 인테그랄 0부터 얼마까지? 루트 A까지. F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를 적분해버리면 넓이가 나올 거야. 그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X세제곱 플러스 AX가 될 거고, 여기다 루트 A를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뺄 건데, 0은 넣어봤자 0이야. 그럼 여기가 A.

루트 A, 여기는 A 루트 A. A 루트 A가 똑같이 있죠. A 루트 A, A 루트 A. 그걸 빼니까 3분의 2 A 루트 A가 나와버린다. 이런 식이. 예. 그 다음 저는 또 S 플러스 S2도 구해보겠다 이거야. 그러면 이 넓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넓이. 이 넓이를 굳이 정적분을 쓸 필요는 없죠. 삼각형의 넓이니까 B분의 A, 여기 A.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B분의 A 곱하기 A를 해준 게 2B분의 A제곱이 넓이입니다. 예. 그럼 우리는 얘랑 얘가 같다란 뜻이거든? 아니, 선생님. S1과 S2가 같다라고 했죠. 그런데 전 똑같은 거를 그럼 더해줘도 결국은 너랑 너가 같은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결국 3분의 2 A 루트 A와 2 B분의 A 제곱이 서로 같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어쨌든 A나 B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A 하나 없애버릴 거고. 또너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가 루트 A가 될 거고.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4b가 3루트 a가 돼버리는 거고. 우리는 a값, b값을 찾아줘야지 함수값을 구해낼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 16b 제곱이 9a가 돼버릴 거고. 그런데 여기서 b 제곱이라는 것이 b 제곱이 a-7이었네. 이게 9a가 된다. 그럼 16a에서 9a 넘어가서 빼주면 7a가 너 곱한 게 넘어가면 7 곱하기 16이니까 7로 나눠버리면 A가 16이다라는 게 나와. A가 16이야. 얘가 16이야. 그럼 B제곱이 9가 되는 거잖아. 근데 B는 양수니까 B는 얼마야? 3이야. 그래서 A값, B값 다 찾아줬고, 그 다음 이제 구하라는 게 F1.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A니까 얘가 15가 될 거고요. G, 2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B가 3이니까 3이 6.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21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죠. 아, 저는, 이게 고난도 맞는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이 이거 뭔가를 더해줘가지고 계산을 쉽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여러분들이 잘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별표하고 나중에 복습할 때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야. 뭔가를 덧붙여서 계산한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미적분 2 같은 데에서는 문제 풀때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뭔가를 더해줘가지고 이쪽 넓이 구하는 게 쉬워. 그래서 더해준 넓이에서 더해준 넓이를 뺐을 때이 넓이에서 이 넓이 빼는 거. 그런 걸로 계산 처리하는 게 많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여기를 갑자기 S 이런 게 쉬운 게 아니다. 선생님도 문제풀이의 경험에서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자,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g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t가 0부터 4까지 움직일 건데 실수 t에 대해서 fx와 y는 마이너스 1 x는 0, x는 t로 둘러싸인 분의 넓이를 s1이라고 하겠다. 자, fx는 0과 3에서 원래는 아래로 볼 로깅 그래프. 근데 거기다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얘가 이렇게 가는 그래프. 여기 없어졌고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얘를 0부터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은 여기 있을 거잖아. 마이너스 1. 얘가 X축. X축. Y는 마이너스 1. 그래서 X는 0. Y축. 그다음 X는 T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 1. T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모르는 거죠.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표현을 어떻게 쓸 거냐. 그러면 간단한 건 0부터 얼마까지? T까지. 근데 T는 0부터 4까지 움직여. 그때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가 뭐야? 그냥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 거기에서 마이너스 1을 빼줘야 되잖아. 마이너스 1을 빼. 그러니까 플러스 1. 너를 적분한 것이 얘가 s1.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s1.

다음에 GX라는 거는 Y는 X야. Y는 X. 네. GX,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1. X는 0. 그 다음 T. T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2라고 하겠다. S2. 마찬가지로 0부터 T까지. 양수니까 지금 T는 예, X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플러스 1, dt 이렇게 돼버리겠네. 요 정도의 상황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죠? gx가 그냥 x잖아. 이런 모습으로 나올 것이다. 예, 그래서 s1에서 s2를 뺄 거야. 이거에서 이거를 빼겠다. 이런 형태. 그럼 너에서 너를 뺀다고 해봐. S1에서 S2를 빼. 근데 적분 구간이 같잖아? 그럼 너에서 너를 빼는 거랑 같잖아요? 그럼 1, 1은 없어질 거니까, 아, 0부터 t까지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 마이너스 x, 너 dt. 이렇게, 아, dx. 지금 제가 여기를 dx라고 해줘야죠? x에 대해서 dx. 요렇게 나오겠네. 저 적분하는 거잘 x에 대해서인가 dx지. 여기도 dx. 근데 보통 dt 0부터 x까지였는데 지금 문자가 좀 바뀌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야. 너를 제가 y라고 이렇게 놓을게. y라고. 그래서 s1에서 s2를 빼준 이 함수가 이런 함수야. 아, 이거 만들어내는 게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거의 최대값을 구해보라는 얘기야. 그럼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우리는 얘를 뭐 해볼까? 미분해봐. 그러면 x에 대해서 적분한 다음에 t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빼겠다? 그럼 t에 관한 c. 그리고 걔를 다시 미분해버리겠다라고 하면 t 넣어준 격이잖아. t제곱 마이너스 3t 절대값 마이너스 t. 이렇게 나와버린다라는 얘기죠.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함수 자체가 이제 0부터 t가 3 작을 때는 이 함수가 이렇게 0부터 3까지였는데 위로 꺾어 올렸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였잖아. 그러니까 이 y 프라임이라는 게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t니까 2t 이렇게 돼 버리는 거야. 그다음 t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y 프라임이라는 거는 얘가 그냥 양수로 나왔으니까 t 제곱 마이너스 4t. t제곱 마이너스 3t에다가 마이너스 t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도함수를. 그이 도함수가 0과 2에서 위로 볼록인 거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3까지 이런 모습이고, 여기다 3을 넣어볼까? 그럼 마이너스 9 플러스 6은 마이너스 3. 3 넣어버리면 9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3. 똑같은 값이죠? 똑같은 값이야. 그러면서 0과 4를 지나면서 아래로 이렇게 볼록인 거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까지, 4. 여기까지. 이게 도함수야. 그럼 원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원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준다면 너가 양수니까 여기에서 뭔가 증가를 했잖아. 그러다가 이 넓이만큼 뭐 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잖아. 감소. 그러니까 최대값은 얼마일 때야? 예, t가 얼마일 때? 2일 때 최대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지. t가 2일 때. 그래서 우리는 이 함수에 여기 t가 2일 때, t가 2일 때야. 그래서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x에서 x 빼면 2x. 너를 적분해준 이 값이 바로 최대가 된다. 근데 이거 공식 아닙니까? 계산해주시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이고,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넓이를 구하라는 식이니까 얘가 6분의 1 곱하기 2의 세제곱. 그래서 3분의 4라는 최대값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다. 아니면 또 적분하는 거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빠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과정이 좀 길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얘가 가장 저는 이렇게 표현 자체를 한번 익혀보시면

0: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가장 좀 까다롭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파트가. 그래서 이 문제도 잘 기억해 두세요. 이런 문제 나왔을 때식 표현하는 방식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5번 가보겠습니다. 5번.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T가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점 PQ의 속도가 바로 이러하다. 이러하다. 그래서 두점 사이의 거리의 최댓값이니까 X1T, T점의 위치를 구해. T세제곱 마이너스 12T제곱 플러스 C인데 원점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Q점의 위치 X2T라는 거는 T제곱 마이너스 40T 플러스 C인데 원점이잖아. 동시에 원점을 출발해. 이렇게 된다. 예. 그럼 지금 거리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니, 너가 클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뺀 다음에 거리라는 거는 빼줘. 이거에서 이걸 빼겠습니다. 마이너스 13T제곱 플러스 T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거리야. 이게 거리야. 두점 사이의 거리. 그걸 y라고 놓겠다. 예. 그럼 우리가 얘를 보는 건데, 이거 인수분해가 딱 돼. t-5, t-8. 예, 이거의 절대값이야. 그럼 얘가 0, 5, 8. 이렇게 간 그래프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절대값을 씌워버리니까, 0부터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뿐이야. 요거야. 예. 납득되십니까? 그리고 0부터 5까지에서 거리의 최대값이니까 너를 얘기해 주는 거네. 거리의 최대값. 너를 얘기해 준다. 근데 요 t가 얼마인지 모르죠? 미분해서 0 되는 점 아닙니까? 미분해서. 그래서 너를 미분해 주면 양수일 때를 볼 거니까 그냥 요 안에 있는 것만 미분해 줘도 되지. 여기 있는 거. 그래서 미분해 주니까 3t제곱 마이너스 26t 플러스 40 이렇게 돼버려. 아, 요게 좀 귀찮네. t, 3t. 인수분해가 보이셔야 되는데. 예. 여기가 2, 20. 그다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딱. 아. 그러면 t가 얼마일 때야? 우리가 이렇게 같은 값이 되더라도 여기가 지금 3분의 20이었던 거지. 3분의 20. 우리가 여기 값이 얼마인, 아, 여기가 3분의 20인 거죠, 요 값이. 요 값이. 미분했을 때0 되는 게. 그죠? 미분해서 0 되는 거, 여기가 2였네. 그래서 2에서의 위치. 8 마이너스 48이니까 마이너스 40. X2T, 아, X2E를 4, 2 넣어주면 80이니까 마이너스 76.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지금 거리의 두점 사이의 거리의 최댓값은 너하고 너하고의 차이니까 얼마가 된다? 36이 된다라는 사실을 예, 잡아주실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다 넣어도 되죠. 여기다가 거리의 최댓값이니까 2일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2 곱하기 2 넣어주면 마이너스 3 곱하기 2 넣어주면 마이너스 6이 될 거니까 66에 36 이렇게 구해주셔도 상관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점. 거리의 최댓값이니까 t가 2일 때라는 거 우리 알아냈잖아. 그럼 여기다 2 넣어주는 게 자연스럽죠. 또 굳이 이 계산할 필요 없잖아. 하나에다가만 넣어주면 되는 거지.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지금 5고, 여기가 8이야. 그래서 이런 그래프였는데, 여기가 2였잖아요. 2에서의 함수 값을 구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2에서의 함수 값. 그래서 그냥 2, 마이너스 2 곱하기, 여기서 계산을 해주시면 2, 여기 함수 값이다. 여기 함수 값,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 거리들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 실제 보면. 여기 거리가 2잖아. 근데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달라붙으니까 2 곱하기,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돼버리는 거고,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서 36이라는 값을 여러분들이 잡아내 주시면 되는 거지. 이런 형태로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실 수가 있지. 아니, 어차피 이 식이 지금 x-5, x-8이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2를 대입해 주는 거거든? 2 대입하는 거는 여기다 2 대입하겠다? 요 거리지. 그냥 여기다 2를 대입하겠다. 이거에서 이거 뺀 거. 예. 이거에서 이거 뺀 거, 이거에서 이거 뺀 거, 이거에서 이거 뺀 거. 그게 이 함수 값을 나타내 준다.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다 대입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1T, V2T. 자, 0에서의 위치가 원점일 때라고 이야기했으니까, P점의 위치 X1T를 보면 적분해 줄 겁니다. 그 제가 12t 세제곱 마이너스 24t 제곱 플러스 12t니까 적분해 주면 3t 4제곱 마이너스 8t 세제곱 플러스 6t 제곱 플러스 c인데 0에서의 원점 위치가 원점이랬으니까 이거죠. 요거. 그다음 q점의 위치 x2t는 2분의 k t 제곱 플러스 C인데 원점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C는 없는 거죠. 예.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두점 PQ가 양수에서 한 번만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솟값을 구해. 한 번만 만난다란 얘기는 너랑 너가 같다란 뜻이지. 위치가 같다란 뜻이잖아. 위치가. 그래서 너랑 너랑 같다라고 하는데 T제곱은 어차피 양수니까 걔를 싹다 없애버려. T제곱으로 나눠버려. 그럼 3t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6이 t 제곱 없애버리면 2분의 k가 나와버립니다.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너를 갖다가 우리가 2차 함수를 그려줄 건데 얘는 지금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야. 예, 0일 때는 6이야. 여기가 y축. y축. 대칭축은 얼마야? 대칭축은 6t 마이너스 8이니까 t 이퀄 3분의 4야. 이런 거좀 찾아주실 수 있겠지? 예. 그래서 출발한 후, t가 양수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갈 때, 한 번만 만나야 된다고. 한번 만나는 건 여기서 한번 만나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되더라도, 2분의 k가 이렇게 되더라도, 한 번만 만나게 되는 거지, 다. 네. 그래서, t가 3분의 4일 때, 3분의 4일 때 함수값 넣어봐. 그러면 3, 9분의니까 3분의 16, 마이너스 3분의 48에 32, 플러스 6. 그러면 얘가 3분의 18,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이 될 거니까 3분의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2분의 k가 3분의 2가 되는 k 값은 얼마? 3분의 4일 때 K가 3분의 4면 한번 만나. 한번 만나. 그런데 여기 이 값이 얼마였죠? 0일 때0 넣어주면 6이잖아. 얘가 Y는 6이야. 그러니까 2분의 K가 6보다 크면 당연히 되는 거지. 같아도 상관없지. 그래서 K가 12보다 크거나 같을 때한 점에서만 만나. 한 점에서만. 그러니까 정답은 이거거나 아니면 이러할 때 K가 이러할 때한점한 번만 만나게 돼 있는 거야. 한 점이 아니고 한 번만 만나게 되는 거야. 그런 자연수 K 12, 13, 14다 되는 거지. 그래서 최소값 얼마? 12가 최종적인 정답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이거를 시간 내에 여러분들한테 다못 풀어드릴까 봐 어찌든 풀어드려야 되는데 또 막판에 뭐한 5분 남았는데 세 문제를 연달아 풀어버리면 그 문제에 대한 이해도도 확실히 떨어질 텐데 라는 생각. 근데 이런 문제도 지금 마지막 문제도 우리가 앞에 유형에서 좀 해봤어. 근데 단지 여기가 좀 걸리는 거지. 이렇게 놓으면 t제곱이라는 걸로 묶어냈었을 때 제거하면 아주 간단한 식이 되는데 그 t제곱으로 안 나눴을 때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근데 앞에는 이런 식에서 우리가 한 번만 만난다라는 조건을 해석해 봤어. 근데 이번에는 요 식에서 해석을 해 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변화가 있는 거지 문제의 큰 틀이 바뀐 거는 아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50강이라는 대단원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저는 사실 요번 시간 좀 시간이 남으면 아까 그 다항함수에서의 이 함수값 찾아내는 모습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까 했어. 근데 제가 그 5번 할때 함수값 구하는 형태를 요 값에서 그 값을 빼주는 걸로 갔잖아. 아까 2에서 0 빼고, 2에서 5 빼고, 2에서 8 빼주면 2에서의 함수값이 튀어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함수식이 그러하니까 각각의 x축과의 교점을 빼주면 되는 거야.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게 함수값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5번에서 살짝 언급은 해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여러분들이 한번 음미해 본다면, 다항함수에서 어떤 함수값 찾는 거, 요런 게좀더 쉽게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50강 동안 정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미적분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다시 복습하면서 여러분들 거로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고수가 될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수업, 50강의 수업 대단원에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림퍼스 유형편 미적분 1의 심수석이었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유형편 확률과 통계 김현준입니다.
1: 오늘 드디어 50강이 됐죠.
0: 자, 1강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어떤 어려움, 위기, 유혹들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은 그 50번의 약속을 지켜낸 겁니다. 자,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있나요? 자, 50번의 약속을 지켜낸 그 성실함이 나중에 여러분의 꿈을 이룰 그 성실한 그 자산이 될 겁니다. 자, 칭찬은 좀 뒤로 하고요.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자, 2025학년도 10월 학력평가 26번인데요. 자, 좀 뒷번호는 아니지만 문장이 길어서 좀 부담되잖아요. 하지만 구해본 별거 아니다. 자, 모평균의 추정 문제죠. 그럴 때는 늘 얘기하지만 이 네 가지 데이터만 기억하면 돼요. N, 시그마, X바, K. 이걸 미리 써놓고서 채워가는 방식으로 읽으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죠. 지금 보니까 실내 구간이 두 개나 있네. 첫 번째 실내 구간이 있고요. 두 번째 실내 구간이 있다, 이렇게. 그럼 뭐 가볼게요. 자, N, 시그마, X바, K. 자, 지금 보니까 표준 편차가 시그마래요. 알려주지 않겠다. 자, 그리고 모평균은 우리가 구할 거고요. 추정할 거고요. 자, 100개를 선택했다. 그 말은 표본의 크기, N의 값을 알려준 거죠. 자, 95%, 그러니까 K값으로 1.96을 쓰면 되겠네. 그리고 표본 평균의 값은 문제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X바라고 할게요, 이렇게. 여기는 4개 데이터를 통해서 구간을 추정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80A부터 82A까지죠. 그러면 실내 구간 바로 가지 말고 구간의 길이 먼저 구해볼까? 구간의 길이가 뭐예요? 82A에서 80A를 뺀 2A가 되잖아요. 그리고 구간의 길이는 공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자, 루트 100이니까 10을 쓰고요. 그리고 시그마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겠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조건을 분석했죠. 왜 굳이 실내 구간을 안 구하고 구간의 길이만 구했냐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시그마죠. X바를 굳이 안 구하고 시그마만 물어볼 거면 시그마만 담겨 있는 구간의 길이를 구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계속 해보면 자, 두 번째 데이터를 잘 쓰려면 또 N, 시그마, X바, K를 쓸게요. 자, 두 번째 데이터는 25개를 뽑았죠. N의 값은 25고요. 이번에도 95%니까 K값으로 1.96을 쓰겠다.

자, 이번에 실내 구간을 뭘로 줬냐면 78A부터 자, 80A 플러스 0.49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80A부터 자, 82A까지가 실내 구간이어서 이렇게 뺀 거잖아요.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가 2A였다면 자, 이번에 있는 조건은 78 A에서 출발했고요. 그리고 80 A 플러스 0.49까지죠. 이렇게 빼면 어떻게 돼? 실내 구간의 길이는 2A 플러스 0.49고요. 위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구해보면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 n이 25니까 루트시였을 때 5가 되고요. 시그마 알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그냥 A와 시그마에 대한 연립방정식이야. 여기 기역식이 보이나요? 그리고 여기 있는 니은식이 보이죠? 자, 우리의 목적은 시그마잖아요. 그 말은 A를 없애면 참 좋겠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풀 거냐면, 니은에 있는 식에서 이렇게 기역 있는 식을 뺄 거야. 그럼 좌변끼리 뺐을 때이 A가 사라지죠? 이 A가 이렇게 없어지고요. 남는 것은 0.49밖에 없겠네. 자, 그래서 좌변은 0.49. 근데 우변을 잘 보면 공통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이만큼의 영역과 여기 있는 요만큼의 영역이 일치한다. 그래서 묶었을 때 공통 부분을 묶으면 2 곱하기 1.96 곱하기 시그마가 되고요. 나머지는 자, 5분의 1에서 10분의 1을 뺀 거다. 여기까지 되죠? 근데 1.96은 0.49의 4배예요. 그러면 간단히 했을 때 여기는 4가 되고 1이 되죠. 그래서 1은 자, 2, 4 시그마니까 8 시그마 곱하기 자, 통분했을 때 10분의 1이 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8과 10을 넘기면 거꾸로 넘어가니까 8분의 10은 이렇게 시그마. 그러니까 시그마의 값은 4분의 5가 되겠다. 이렇게. 어때요? 이 문제의 특징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실내 구간 자체를 구하면 좀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우리가 눈치를 채는 거지. 시그마만 물어봤네. X바는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나? 그럼 구간의 길이로 가자. 굳이 뭐 X바를 쓰지 않고서 결국에는 뭐 연립방정식이었고요. 공통 부분을 묶어줘서 빼는 방식을 잘 활용하면 식을 좀 깔끔하게 가져갈 수 있었다. 사실 뭐 모평균의 추정 자체는 뭐 푸는 솔루션 떠올리는 것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지만 이런 짜잘한 계산들에 좀 익숙해야 돼. 뭐 1.96이 0.49의 4배다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보여야 돼요. 그런 것들은 뭐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이 잘 풉니다. 그래서 좀 양측이라고 하죠. 충분히 많이 풀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자, 이번에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27번. 자, 문제의 양이 좀 압박이 오죠. 자, A지역, B지역이 있으니까 A, B 구분해서 한번 조건을 잘 정리해 볼게요. A지역에 있는 성인들의 1인 하루 물 사용량. 1인 하루 물 사용량을 X라고 하겠다. 자, B는 Y라고 하겠다. XY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지금 A, B 지역에 대한 확률 변수 XY가 있고요. 둘다 정규 분포를 이렇게 따른다. 이렇게. 이때 각각의 평균은 220과 240이다. 그래서 써줘. 이렇게. 자, 여기까지 괜찮죠? 나 조건을 보면 이게 좀 중요하죠. 자, Y의 표준 편차는 X의 표준 편차의 1.5배이다. 그러면 X의 표준 편차를 만약에 시그마라고 두면 이 친구는 1.5 시그마가 돼서 각각을 제곱하면 되겠지만 물론 이렇게 풀어도 괜찮지만 이제 소수가 좀 계산을 지저분하게 만들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두는 것이 좀 편할까? 여기는 표준 편차를 2 시그마라고 두면 여기를 3 시그마라고 둘 수가 있잖아요. 그 깔끔한 정수이고 1.5를 배를 했을 때3 시그마가 되니까 조건에 부합하죠.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이걸 제곱한 것이 분산이 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나 조건까지 해석한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A 지역에 살고 있는 성인 중 n명을 추출했대요.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n이고요. 자, 그걸 반영했을 때 x바의 분산이 달라지잖아요. 물론 x바의 평균은 그대로 x의 평균을 따르지만 분산을 구할 때는 n을 반영해야죠. 자, B 지역 같은 경우는 9n명을 뽑았대요. 이걸 바탕으로 x바와 y바에 대한 분포를 한번 볼게요.

우선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기존의 x의 평균을 그대로 갖고 오면 돼요, 이렇게. 그런데 원래 분산이 뭐였어? 우리 가정에 의하면 4시그마 제곱이었잖아요. 그런데 n명을 뽑았으니까 n분의 4시그마 제곱이 x바의 분산이죠. 그리고 전체 루트 씌우면 x바의 표준 편차가 되고, 자, y바로 갈게요. 자, y의 표본 평균 역시 기존의 평균을 그대로 이어봤고요. 근데 이번엔 구 n명을 뽑았다며,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로 바로 분산을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면 여기는 사라지고 지워져서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바로 y바의 분산이 되겠다. 자, 계속 보면요. 이번에 어떤 조건이 있냐면 x바에 대한 범위가 있어, 이렇게. 첫 번째 조건. 끝이네. 그리고 이걸 물어봤네. 결국에 이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시그마가 아닐까, 또는 시그마와 n에 대한 관계식이 아닐까, 나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한번 써볼게요. 자, 문제에서는 x바가 작거나 같대. 215보다. 자, 그랬을 때 넓이가 뭐냐면, 확률이자 넓이가 뭐냐면 0.1587이야. 그 표준한 다음에 주어진 표를 이용하는 뻔한 루트죠. 표준화 해볼까? p, g, 작거나 같다. 자, 215에서 빼면 되잖아요. 누구를? x바의 평균을. x바의 평균 여기 있지? 220 빼. 220. 그리고 중요하죠? x바의 표준 편차로 나눠야 돼.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루트를 씌워봐요. 그럼 뭐가 돼? 루트를 씌우면 루트 n분의, 그리고 2 시그마가 돼서 이게 바로 0.1587이 된다는 얘기지. 간단히 해볼까요? 자, g는 작거나 같다. 자, 분자는 마이너스 5잖아요. 그 점을 반영해서 써보면 2 시그마 마이너스 5 루트 n. 여기 바로 뭐냐면 0.1587이야. 자, 그림을 그려볼까요? 여기 지축이 있고요. 좌우대칭 종 모양, 여기 0이 있고요. 이 친구는 음수잖아요. 여기 어딘가 있겠지. 써보면 2 시그마 마이너스 5 루트 n. 여기 있는 숫자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왼쪽 부분, 여기를 얘기하잖아요. 이 넓이가 바로 뭐라는 거야? 0.1587이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2 시그마 분의 플러스 5루트 n. 여기 있는 넓이도 0.1587이 되겠네. 지금 여기 있는 넓이가 0.1587이야. 그러면 답해봐. 여기 있는 넓이는 뭐가 될까? 절반의 넓이인 0.5에서 얘를 빼면 되잖아. 응? 빼볼까? 4, 9, 90을 빼봐. 그렇다면 여기는 0.3. 4, 1, 3이 되죠. 자, 이제 0으로 시작되는 넓이를 구했으니까 표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지금 우리는 0부터 어디까지? 자, 2 시그마 분의 5루트 n까지의 넓이가 0.3413인 것을 알아냈어요. 근데 주어진 표를 보니까 이 값이 어떤 값이 돼야 돼? 0.3413이 되려면 0부터 어디까지 가야 돼? 1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금 동그라미 친 친구가 1이에요. 2, 시그마, 5루트 n이 1이야. 그리고 나중에 쓸 거니까 미리 구해놓으면 2를 넘겨볼게. 그럼 좌변에는 시그마 분의 5루트 n이 남고 이게 바로 2예요. 이걸 이용할 거야. 자,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대로 가볼게요.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확률을 물어봤어요. 어떤 확률? y바에 대한 확률. 자, y바가 235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구할 거야. 근데 지금 y에 대한 우리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지 못하죠? 평균만 알잖아. 그리고 지금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이죠? 응? 그러니까 y에 대한 표준 편차는 뭐예요? n분의 시그마 제곱의 루트를 씌운, 이렇게,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 있는 평균과 편차를 통해서 표준화할 거예요. 자, 표준화 해보면 p 가려열고 g가 되죠? 자, 235에서 뺄 거야. y의 평균인 240을. 이렇게. 자, 그리고 y의 표준 편차인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눌 거예요. 자, 아까처럼 분자가 마이너스 5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시그마 분의 바로 마이너스 5

루트 n이 되겠죠. 그런데 아까 시그마 분의 5 루트 n이 2였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2잖아요. 그래서 고쳐 써보면 p는 가로 열고 g가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보다 이렇게. 자, 그래프 그려볼까? 이렇게 지축이 있는데요. 그래프를 그리고 여기 0이 있고요. 마이너스 2가 적당히 왼쪽에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A란 영역과 0.5를 더한 거죠. 아,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분명하다. A 플러스 0.5 이렇게. 근데 A란 친구는 대칭성을 활용했을 때 다음처럼 고칠 수가 있잖아요. 0부터 어디까지예요? 2까지. 그리고 플러스 0.5. 0부터 2까지는 표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겠네. 0.4772. 그렇다면 답은 뭐야? 답은 0.9772. 끝. 이렇게. 좀 인상 깊은, 주목할 만한 단계가 있었을까? 자, 문제에서는 어떤 조건을 줬냐면 표준 편차가 1.5배래. 그때는 뭐 시그마, 1.5 시그마라고 둘 수도 있지만 소수점이 나오는 게 싫은 친구들은 2 시그마, 3 시그마나 둬도 괜찮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조건을 통해서 시그마와 n의 값을 알 수는 없었지만 시그마 n에 대한 관계식은 알 수가 있었고요. 관계식을 아는 것만으로 답을 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뭐 여기서 사용한 대칭성, 뭐 절반의 넓이가 0.5 이런 것들은 앞에서 많이 다뤘었죠. 그래서 지금 모의평가 27번 문제, 풀이 양은 좀 적진 않았지만 크게 어려울 건 없었던 그런 문제였다. 이제 또 크게 어려울 거 없다고 하니까 막 상처받고 그러지 마요. 선생님 기준은 뭐 28번, 29번에 비해서는 뭐 무난하지 않았나 그런 얘기지. 문제 자체만을 봤을 때는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았겠다. 자, 이제 26번 볼게요. 10월 학력평가 26번. 자, 다용 컵한 개의 무게는, 이게 바로 확률 변수가 되겠죠? 평균 m, 표준 편차가 0.5다. 뭐, x와 얘기가 없으니까 이걸 x라고 둘게요. 자, 표준 편차가 0.5다. 자, 모 표준 편차, 시그마 값을 알려줬고요. 자, n개를 추출했다.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는 특정되지 않았다. 자, 이때 표본 평균이 x바죠? 67.27. 자, 모 평균에 대한 95%. 그러니까 k 값으로 1.96을 쓰라는 얘기잖아요. 실내 구간이 다음과 같을 때, 자, n의 값과 a 값을 모두 구하시오. 자, 뭐 여러 번 얘기하지만 네개 데이터에 의해서 모 평균의 추정은 결정되죠. n의 값은 알려주지 않았어. 이렇게 네가 구해. 시그마는 문제에서 알려줬나? 알려줬죠. 0.5. 이렇게 자, x바. 자, 표본 평균은 67.27. 자, k 값은 1.96이 되겠다. 여기 있는 걸 통해서 실내 구간을 구해 볼게요. 일단 출발은 67.27 마이너스 그리고 1.96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0.5 크거나 같다. 자, 그리고 주어진 친구를 앞에 있는 녀석의 마이너스만 플러스로 바꾸면 되잖아요. 여기도 루트 n분의 0.5 이렇게. 이 구간이 바로 뭐냐면 A부터 67.41까지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가 A가 되고요. 이 전체가 67.41이 되겠다. 됐죠? 이걸 좀 간단히 해보면 지금 0.5는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1.96에 잘 곱해보면 자 67.27 마이너스 자 여기는 루트 n분의 0.98, 이것이 바로 A고요. 여기는 마이너스만 플러스로 바꾸면 얘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 루트 n분의 0.98은 67.41. 이렇게. 이렇게 식을 두개 얻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는 미지수가 두 개지만 얘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넘겨서 구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한번 넘겨볼까, 이렇게? 넘어갔을 때 마이너스로 넘어가니까 얘랑 만났을 때 0.14가 되겠네. 자, 그래서 좌변에는 루트 n분의 0.98만 남고요. 우변에는 0.14. 양변을 0.14로 나눴을 때

대 1이고요. 여기는 7이 되니까 이걸 잘 계산해 보면, 자, 루트 n분의 7은 1이 돼서 n의 값은 뭐다? 49인 것을 알 수가 있겠다.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죠? 여기다 이제 n 대신에 49를 대입할 거야. 이렇게. 49를. 자, n에 49를 대입했을 때 루트 씌우면 7이잖아요. 그래서 67.27 마이너스, 그리고 7분의 0.98은 A가 되죠? 그러니까 A란 거 뭐야, 결국? 7로 나눴을 때 어떻게 돼요? 0.14가 되죠? 67.27에서 0.14를 빼면 뭐가 돼요? 67.13이 돼서 지금 A 값도 구했고, N의 값도 구했잖아요. 자, 더 해볼까요? A 플러스 N. 자, 정수끼리 더했을 때 116이 되고, 소수는 0.13. 그래서 116.13이 답이 되겠죠. 자, 뭐, 대단할 건 없는 그런 문제죠. 당황하지 말고, 이런 문제는 신속하게 푸는 게 관건이고요. 처음부터 문제 읽기보다는 N 시그마 X바 K를 써놓고서 문장을 읽으면서 채워가는 방식으로 재빠르게 파악하고 실내 구간으로 갔다가 이 안에서 이제 최대한 간단하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0.98을 썼죠. 한쪽이 마이너스면 다른 쪽은 플러스인 게 자명하잖아요. 딱 각을 보니까 얘는 문자가 두개 섞여 있었는데 얘는 하나밖에 없어서 여기 안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n의 값을 구하고 이 구한 n을 잘 대입했을 때 나머지 a 값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다. 그래서 모평균의 추정은 이제 소수 둘째 자리가 기본이기 때문에 어쨌든 많이 풀어봐야 돼. 많이 풀어본 친구가 여유있게 빨리 풀수 있어요. 자, 26번. 어때? 앞에서 우리가 다뤘었던 확률은 27번, 26번들은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근데 통계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처음에 개념 잡기가 힘들지. 나중에 개념만 잘 잡히면, 문제를 여러 번 풀면서 숙련되면 문제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뭐 29번, 30번 좀 다른 얘기겠지만. 자, 최근에 나왔었던 수능의 26번입니다. 자, 평균의 m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36. 자, 한번 채워볼까? n, 시그마, x바, k가 있는데 지금 표준 편차가 5래요. 모 표준 편차다. 크기가 36. n의 값을 알려줬네. 지금 99%, 그러니까 k 값으로 2.58을 써달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자, 지금 x바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스몰 x바라고 써볼까? 자, 이걸 통해서 실내 구간을 구한 다음에 바로 여기 있는 조건을 이용하면 되겠네. 일단 출발은 뭐예요? x바 마이너스 2.58. 자, 루트에는 6이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6분의 5가 되겠죠. 크거나 같다, m. 작거나 같다. 자, 그리고 x바 플러스 2.58. 여기는 곱하기 6분의 5가 되겠다. 근데 2.58을 6으로 나눌 수 있다. 잘 나눠보면 어떻게 돼요? 0.43이 되니? 64, 24, 63, 18.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1.2부터 a까지니까 일단 1.2가 뭐예요? 응? x바 마이너스. 자, 두 친구 잘 곱하면 뭐가 돼요? 2.15가 되고요. 그 다음에 a까지. a의 정체는 요거잖아요. 마이너스만 플러스로 바꾸면 x바 플러스 2.15가 되겠네. 아, 연립방 정식이네. 일단 어디에 주목해야 되냐면 첫 번째 식에 주목해야 된다. 여기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2.15 넘기면 x바 쉽게 구할 수 있다. x바 뭐냐? 바로 3.35가 되겠죠.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a 값이잖아요. 여기다 대입할 거예요. a란 친구는 x바 플러스 그리고 2.15인데 x바가 3.35가 되잖아요. 자, 정수끼리 더했을 때 5가 되고요. 소수끼리 더했을 때 뭐가 돼요? 5가 되죠. 그래서 5.5가 답이 된다. 자, 무난한 연립방정식 문제다. 이런 문제는 얼마나 빨리 푸느냐가 관건이다. 기계가 돼야 돼. 막 의식의 흐름대로 푸는 거죠. 무지성으로 푼다고 하죠. 다른 생각하면서도 풀수 있어야 돼.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선생님 처음에 운전할 때는 이제 백미러도 보고 앞에 있는 차도 보고 깜빡이도 막 켜려고 노력하고 앞에 있는 속도계도 보고 처음엔 그렇게 운전해요. 근데 2년차, 3년차, 4년차가 되면 어때요? 차와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야. 내가 운전하고 있다는 걸 의식

하지도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가죠. 근데 더 여유가 있고요. 더 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간과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 많이 풀어봐야 돼. 자, 2023학년도 10월 학력평가 26번 문제다. 자, 딱 보니까 뭘 물어봤어요? X바 플러스 A야. X바를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구간의 길이만으로는 풀수 없는 거야. 직접 실내 구간을 구해야 돼. 그래서 4개 데이터 파악해볼까? N, 시그마, X바 K가 있는데, 일단 표준 편차가 16이다. 오케이. 자, 그리고 평균. 우리가 추정할 대상이고요. 64개 추출했다. 표본의 크기. N의 값이다. 자,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은 X바고요. 자, 신뢰도 95%. 그러니까 K 값으로 1.96을 쓰자. 이렇게. 이걸 통해서 이제 풀 건데, 실내 구간이 어때요? 240.12부터 A까지야. 자, 한번 써볼까? 일단, X바 마이너스 1.96. 자, 루트 N. 루트를 씌웠을 때 8이죠? 8분의 시그마는 16이고요. 크거나 같다, M. 그리고, 자, 마이너스만 플러스로 바꾸면 되겠다. X바 플러스 1.96. 여기는 8분의 16이죠. 이렇게. 일단 최대한 이 안에서 간단히 해볼까? 자, 사라지고 지워져서 2가 되고요. 1.96에 2를 곱했을 때 어떻게 될까? 일단 3.92가 돼요. 이게 뭐냐면 240.1이다. 일단 이식 자체만으로 X바를 구할 수가 있겠네. 자, 그리고 마이너스만 플러스로 바꾸자. 그게 요값이죠? 그게 뭐냐면 A래요. A까지. 자, 그래서 전략은 어떻게 하자? 일단 뭐 식을 빼볼까? 그냥 넘기면 되는 거 아니야? 넘기면? 자, X바를 구해보면 여기는 마이너스를 넘겨보면 240.12 플러스 3.92가 되죠? 잘 구해보면 244. 뭐가 돼요? 0사가 되나요? 자, 지금 소수끼리 더했을 때 일단 정수가 1 넘어가죠? 그리고 244.04. 그리고 A를 구해볼까요? 여기다가 이제 244.04를 대입해 볼게. A란 친구는 X바에다가 이렇게 3.92를 더한 건데, X바가 조금 전에 구했었던 244.04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정수끼리 더했을 때 247이 되고요. 자, 소수끼리 더했을 때 96이 되죠? 네, 문제에선 두 값을 더하래요.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에 이렇게 합을 물어봤죠. 지금 소수끼리 더했을 때 1이 되니까 정수끼리 더한 다음에 플러스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잘 구해보면, 자, 400. 자, 뭐가 될까? 492. 답은 492가 되겠다. 이렇게 되죠. 자, 이 문제는 X바까지 물어봤기 때문에 뭐 지체할 거 없이 실내 구간의 길이만으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실내 구간을 직접 구했고요. 우리가 앞에서 뭐 여러 번 풀어봤었던 연립방정식 문제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26번 문제. 자, 확실히 그 통계는 그냥 개념만 확실하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많아요. 약간 좀 난이도 있는 문제도 왔으면 좋겠는데. 자, 25번이니까 귀염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정규분포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56인 표본 뽑았대요. 95%. 자, K로 1.96을 쓰면 되죠. 자, 실내 구간의 길이를 물어봤네. 이런 문제는 직접 실내 구간 구하면 손해예요. 구간의 길이로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가 있어야겠죠. N, 시그마, X바 K인데 사실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할 때는 X바는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채워볼까? 자, 크기가 256이에요. 자, 256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야? 16의 제곱이야. 알고 있어야지, 이 정도는. 시그마는 문제에서 알려주지 않았지가 아니라 알려줬죠. 간접적으로 알려줬네. 자, 시그마의 값은 2가 되고요. 자, K는 95%니까 1.96을 물어봤죠, 이렇게. 자, 곧바로 실내 구간의 길이로 가볼까? 실내 구간의 길이는 K 곱하기 뭐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요. 대입해 보면 1.96 곱하기, 자, 256에 루트 씌웠을 때 16이 되고요. 시그마는 2잖아요. 그러면

사라지고 지워지고 8이 되죠? 그러면 8분의 1.96. 자, 이때 우리가 조심할 게, 이거 자꾸 나도 실수하는데 2K죠, 2K. 자, K가 있는 건 아니고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니까 선생님이 실수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언젠가도 실수할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풀어야 돼. 2 곱하기 1.96 곱하기 자, 루트 256, 16이고요. 자, 시그마는 뭐다? 2가 되죠. 그러면 2는 4니까 16을 나눴을 때 4가 되고요. 결국에 이거 뭐야? 4분의 1.96이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0.49. 답은 0.49가 되겠다. 뭐 실전에서 이런 것들은 쓸 필요 없고 친절하게 내가 쓴 거야. 이것도 쓸 필요 없죠. 다이렉트로 이렇게 딱두 줄로 풀수 있어야 돼. 됐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뭘 구하는지를 파악하고 문제를 읽어야 돼. 그래서 마지막을 딱 보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네. 빨리 풀수 있죠. 27번. 자, 정규 분포. 이때도 표준 편차를 간접적으로 알려줬죠. 자, 크기가 49래. 자, 일단 채워볼까? 크기가 49고요. 그리고 표준 편차. 정확히 말하면 모 표준 편차가 5다. 자, 이때 X바. 그러니까 표본 평균을 X바라고 줬고요. 그다음에 95%. 95%면 1.96을 쓰면 되겠다. 그런 식으로. 됐죠? 이때 실내 구간을 줬죠. X바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때는 실내 구간을 직접 구해야 돼. 웬만해서는. 자, 바로 가볼게요. 자, 실내 구간을 어떻게 구한다? X바 마이너스 K에 해당되는 1.96. 그리고 루트 n. 루트를 씌웠을 때 7이 되잖아요. 시그마는 5가 되고요. 크거나 같다 m, 그리고 작거나 같다. 자, x바 플러스 1.96,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a인 거예요. 이게 5분의 6a고. 자, 그 전에 좀 간단히 해볼까? 1.96을 7로 나눴을 때 어떻게 돼요? 자, 7, 2, 14, 그리고 7, 8에 56. 0.28과 5를 곱했을 때 뭐가 될까? 1.4가 되거든요. X바 마이너스 1.4가 왼쪽 친구고, X바 플러스 1.4가 오른쪽 값인데, 그게 뭐예요? 한 친구는 A고, 한 친구는 5분의 6A. 그래서 A, 5분의 6A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 문제로 바뀌었죠? 자, 우리의 목표는 X바지만, A를 구하고 X바를 구하는 것이 좀 편해 보이네? 뺄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가지고, X바를 삭제하고 A를 구한 다음에 다시 대입해서 X바를 구해볼게요. 좌변끼리 뺐을 때 남는 건 뭐예요? 2.8이 되고요. 우변끼리 뺐을 때 남는 것은 뭐예요? 5분의 A잖아요. 양변에 5를 곱했을 때 A는 뭐가 된다? 14다. 여기다 14를 대입해볼까? 여기다 14를 대입해보면, 자, 끝나간다. X바 마이너스 1.4는 A가 14가 되잖아요. 그럼 X바는 뭐야? 15.4가 되죠. 답은 15.4. 이거 좀 통계로 오니까 약간 힘이 빠지죠. 우리가 확률 구할 때는, 통계 앞부분 구할 때는 좀 재미난 문제들이 많았는데, 통계 구하니까 약간 심심하지 않아? 좀 뻔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기출 문제예요. 그리고 이거 다 맞는 친구들 생각보다 많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이걸 집중적으로 공부하지만, 이걸 공부한 다음에 또 한동안 쉬잖아. 다른 수학 과목도 공부하고 국영수도 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들의 지식들이 밀려난다고. 희미해져. 그러니까 계속해서 복습해야 돼. 자만하면 안 돼요. 알고 있을 때또 보고, 한번더 보고. 그렇게 기계적으로 할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말했다고 또 어려운 거 나오네. 무시했더니 어려운 거 나오죠? 잘난 척하면 안 돼. 겸손해야죠. 자, 지금 보니까 실내 구간이 무려 두 개네. 여기도 실내 구간이 있고요. 여기도 실내 구간이 있잖아, 이렇게. 여기서 한번 잘라줘야겠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번에도, 했던 것처럼, n, c, x바, k를 채워볼까? 일단, 전기 자동차 1회 충전 주행거리. 이게 바로 확률 변수 x라고 두면요. 일단 표준 편차, 알려주지 않았다. 그대로 쓰시고, 100대를 추출했대요. n의 값은 10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은 x1 바. 뒤에 있는 표본 평균과 구분하기 위해서 첨자 1을 썼다. 자, 95%니까 1.96을 쓰네.

첫 번째 데이터에서 1.96 이렇게. 자, 그곳의 신뢰 구간이 뭐냐면 A부터 B까지야. 이런 식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또 어떤 조건이 추가로 있냐면 요 조건과 요 조건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B-A,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해야 돼. 신뢰 구간 길이 구할 땐요 친구 필요 없잖아요. 얘만 구하면 돼. 따라서 요 문제 진정한 목표보다 시그마를 구하는 것이 요 문제 진짜 목표다. 근데 시그마 구한다고 해서 X바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시그마를 구할 때이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 X1바가 들어있는 신뢰 구간도 직접 우리가 구해야 돼. 자, 가볼게요. 출발은 뭐예요? X1바 마이너스 1.96. 자, 루트에는 루트 100이니까 10이 되고요. 표준 편차 시그마. 자, 계속 해볼게요. 여기는 X1 플러스 1.96 10분의 시그마. 여기까지 괜찮죠? 얘가 A야. 그리고 얘가 B인 거죠. 네, 그대로 써볼게. A는 뭐야? 일단 1.96을 10으로 나눴을 때 뭐가 되냐면 0.196이거든? 따라서 A는 X1바 마이너스 0.196 곱하기 시그마가 되고, B는 뭐예요? X1바 플러스 0.196 곱하기 시그마가 되겠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야. 자, 두 번째 조건으로 가볼게. 이번에는 N, 시그마, X바 K인데, 이때는 표본의 크기가 뭐예요? 400대를 추출했대요. 그러니까 루트 씌웠을 때 20이 되겠네. 이때 표본 평균은 X2 바고요. 자, 표준 편차는 그대로 쓰겠죠. 표준 편차는 모집단에 대한 데이터니까 표본이 달라졌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무려 99%, 그러니까 K 값으로 2.58을 쓰면 되겠다. 채워볼게요. 400대를 추출했다. 시그마 알고 싶어. 여기는 X2 반에, 그리고 99%니까 K 값으로 2.58 쓰자. 여기는 신뢰 구간은 C부터 D까지 이렇게. 자, 그럼 신뢰 구간 구해볼까? 출발은 X2 바 마이너스 2.58. 자, 루트 400. 그러니까 20이 되고요. 시그마는 몰라. 자, 계속 해볼까요? X2 플러스 2.58 루트 400분의 시그마. 이게 C고 이게 D잖아, 이렇게. 최대한 간단히 해볼까? 자, 2.58을 20으로 나눴을 때 어떻게 되냐면 얘는 0.129가 돼요. 자, 그래서 C는 X2바 마이너스 0.129 곱하기 알파. 자, 정정. 알파가 아니라 시그마, 이렇게. 자, 그다음 D는 X2 플러스 0.129 곱하기 시그마가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있냐면 A와 C가 같대요. A와 C가 같대. A는 뭐예요? 일단 C는 뭐예요? 여기 C잖아요. 그리고 A는 뭐예요? 여기 A가 있잖아. 너무 멀다. 이렇게. 두 개를 같다라고 했을 때 결국 X1 바와 X2 바에 대한 식으로 바뀌는데 X1 바와 X2 바의 차를 또 알려줬지. 차근차근 해볼까? A는 X1바 마이너스 0.196 곱하기 시그마가 되고요. 자, C는 X2바 마이너스 0.129 곱하기 시그마. X2를 넘겼을 때 X1바 마이너스 X2가 되니? 자,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넘겼을 때 플러스로 넘어가잖아요. 묶어줄게, 이렇게. 곱하기 시그마인데, 기존에 0.129가 있었고요. 자, 마이너스가 넘어갔을 때 플러스가 되잖아. 0.196이 되죠. 근데 문제에서 X1바 마이너스 X2바가 뭐래요? 이걸 잘 계산하면 1.34가 돼요. 1.34. 1.34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두 개를 잘 더해보면, 여기에 이제 129가 있고요. 여기에 196이 있어요. 이렇게. 더해보면 5, 1, 4, 그리고 3이 되죠. 그런데 A와 C가 똑같다면서. 자, 지금 A와 C가 똑같은데 한 친구가 넘어가면 플러스로 바뀌죠? 얘가 넘어갔을 때 얘는 이전에 마이너스잖아요. 잘못 썼네. 자, 지금 정정할게. 자, 둘다 플러스로 썼는데 한 친구

친구는 마이너스가 되어야 된다. 자, 여기부터 다시 해보면 일단 x2 발을 넘긴 것까지는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넘길 건데 두 친구 다 시그마로 묶어둘 수 있잖아요. 자, 0.196은 넘어갔을 때 플러스가 되니까 그대로 써주시고 여기는 마이너스였잖아요. 기존에 마이너스 0.129 이렇게. 자, 그래서 196에서 129를 빼볼까? 196, 129 이렇게. 그러면 876, 0.067이 돼요. 그래서 얘는 0.067 곱하기 시그마. 좌변은 문제에서 알려줬잖아요. 1.34. 이렇게. 그래서 정확히 여기다 20배를 했을 때 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그마의 정체가 뭐야? 자, 간단한 계산 내가 할게. 시그마 뭐다? 20이라고, 20.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실내 구간의 길이잖아. 첫 번째 데이터의 실내 구간의 길이. 문제에서는 B-A를 물어봤는데, 여기서 이걸 뺀 거잖아,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있잖아. E 곱하기 K 곱하기, 자, 루트 N. 루트를 씌웠을 때 10이 되고요. 조금 전에 시그마 값이 20인 거 구했잖아,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 20 대입해요, 이렇게. 그러면 사라지고 지워져서 2가 되고요. 2는 4잖아. 그러니까 4 곱하기 1.96이에요. 이거 계산은 뭐야? 이건 바로 7.84. 답은 7.84가 되겠다. 어때요? 어려울 건 없지만 너무 길죠? 일단 눈으로 스캔했을 때딱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실내 구간의 길이를 물어봤다. 지금 표본이 두개 있지만 첫 번째 표본에 실내 구간의 길이 물어봤다. 그러려면 뭐만 구하면 된다? 표준 편차, 모 표준 편차만 구하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바로 표본 평균 이용해서 모 표준 편차로 가야 돼. 조건을 보니까 x바에 대한 조건이 있잖아요. 그럼 뺄 수가 없어. 실내 구간 자체를 구한 다음에 이렇게 관계식을 얻어내고요. A와 C가 같다는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표본 평균의 차에 대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모아준 거예요. 좀 깔끔하게 풀려면 시그마를 묶어서 푸는 것이 필요했다. 이렇게 해서 뭐 아주 어렵진 않지만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이 정도면. 하지만 뭐 확률이나 경우의 수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발한 솔루션,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다. 성실한 친구들이 점수를 따갈 수 있는 그런 단원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자, 22학년도 수능 27번 문제였어요. 짠. 자, 이번에 23학년도 수능 27번 문제 볼게요. 자, 어떤 회사에서 생산하는 샴푸 한개 용량. 자, 여기 있는 샴푸 한개 용량을 확률 변수 X라고 할까? 다음과 같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16개를 추출했죠? 이때는 표본 평균은 어때요? 평균 자체는 안 바뀌지만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바뀌잖아요. 그리고 나서 95% 실내 구간이 다음과 같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N개를 추출했다. 앞에서는 16개를 추출했고요. 이번에는 N개를 추출했다. 이번엔 99%죠? 실내 구간이 다음과 같다. 자, B-A 값이 6 이하가 되기 위한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어질어질하죠. 이럴 때는 한번 반으로 잘라줘야 돼. 여기서 한번 잘라줄게. 앞에 있는 데이터를 좀 갖고 와 볼게요. 데이터는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4개가 필요하지. 일반적으로 N, 시그마, X바, K. 자, 지금 보니까 표준 편차는 그냥 시그마예요.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16개를 뽑았으니까 N의 값을 알려줬다. 자, 95%야? 0.95에 해당되는 K 값은 1.96이야. 이렇게. X바는 어때요? X바는 문제에서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그대로 X바를 쓰고요. 자, 이걸 통해서 실내 구간을 한번 구해볼까? 자, 시작은 이거죠. 자, X바. 마이너스 1.96. 자, 루트에는 4잖아요. 4분의 시그마. 크거나 같다. M. 작거나 같다. 그리고 X바 플러스 1.96. 4분의 시그마. 자, 최대한 간단히 해볼까? 1.96을 4로 나눴을 때 어떻게 돼요? 0.49. 자, 그러니까 실내 구간의 출발은 X바 마이너스 0.49 곱하기 시그마가 되고요. 그게 바로 뭐야?
문제에선 746.1에서 출발한다며. 746.1에서 출발해서 어디서 끝나냐면 755.9에서 끝나잖아요. 이게 바로 746.1이다. 이렇게. 연립방 정식이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만 플러스로 바꾸면 실내 구간의 끝이 나오잖아. 이게 바로 755.9예요. 이렇게. 자, 두 개를 통해서 X바와 시그마의 값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구한 X바는 어때요? 뒤에 있는 데이터에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표본인데? 근데 표본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게 있죠. 바로 표준 편차. 얘는 모집단의 데이터니까 시그마를 구할 생각을 해야겠죠. 따라서 어떻게 하자? X바를 소거하자. 그러면 이렇게 빼면 되잖아요. 이렇게. 식으로. 또 좌변끼리 뺐을 때 X바는 사라지고요.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죠. 그러니까 0.98 시그마가 되겠네. 자, 좌변끼리 뺐을 때 어떻게 돼요? 정수끼리 빼면 9고요. 소수끼리 빼면 8이니까 9.8. 그러니까 10배를 했을 때 9.8이 되니까 시그마는 10이 되겠다. 됐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목표는 지금 뭐냐면 B-A 값이 6 이하가 되기 위한 잔수 N의 최소값. 이제 두 번째 데이터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데이터도 이제 네 개를 써봐. N 시그마 X바 K. N의 값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거고요. 시그마는 공통이니까 그대로 10을 쓰면 되고요. X바는 어때요? X바. 사실 여기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 실내 구간의 길이 다를 거니까. K는 뭐예요? 이번에는 99%니까 2.58 쓰면 되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B-A가 6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아까 선생님 실수했죠? 2를 써주고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N분의 시그마 뭐예요? 10이잖아요. 이게 작거나 같다? 6보다. 그러면 사라지고 지워지고요. 이렇게 3이 되고요. 2.58 3으로 또 나눌 수 있잖아요. 나누면 어떻게 돼요? 0.86이 되죠. 곱하면 8.6이에요. 8.6이에요. 루트에는 넘길 수 있잖아요. 크거나 같다, 루트 n 이렇게. 제곱, 제곱, 이렇게. 자, 8.6을 제곱했을 때 73점 땡땡이 돼요. 소수 부분은 중요하지 않죠. 이렇게. 다 끝났네. 그 조건에 부합하는 n은 뭐냐면 74부터 큰 자연수죠. 우리가 찾는 최소값은 뭐다? 74. 답은 74가 되겠다. 정리할게요. 이 문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끊어주면 크게 어렵지 않죠. 지금 보니까 여기 실내 구간이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끊어주는 거야. 그리고 앞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이 실내 구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연립방 정식을 구한 다음에 시그마를 구하면 되죠. X바도 구할 수 있지만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두 번째 데이터의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한 얘기잖아요. 첫 번째 표본에서 구한 표본 평균은 두 번째 표본에서 쓰이지 않아요. X바 구할 생각을 애초에 안 하는 것이 슬기롭다. 그래서 선생님은 X바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표준 편차를 구했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에도 종류가 있잖아. 모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근데 모 표준 편차는 아무리 표본이 바뀌어도 공통으로 쓰이니까 이걸 구한 겁니다. 그래서 시그마를 잘 반영해서 n에 대한 식을 세운 다음에 우리가 찾는 n의 최소값을 구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평균의 추정 문제 풀었고요.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근데 기출 문제인데 아쉽게도 모 비율에 대한 추정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모 비율의 추정이 새로 들어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전까지 모 비율의 추정에 대한 기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 비율의 추정과 모평균의 추정이 매년마다 교대로 출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매년 모평균의 추정이 거의 한 문제씩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부터, 한 번은 모평균, 한 번은 모비율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한 50강이 모두 끝났고요. 정말 여러분들의 성실성은 나중에 여러분이 꿈을 이루기 위한 큰 밑거름이 될 겁니다. 자신감을 가져도 좋아요. 여러분들은 50번의 약속을 다 지켜낸 성실한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고한 본인과
자신과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기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남은 문제들 싹 다 풀어보고, 뭐,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덕담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서술형 완성하기 3번입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한대요. 근데 지금 뭔가 이미 식도 지저분한데 x가 2n 플러스 1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라는 조건 박스 하나 있고 덩그러니 구해야 될 것은 시그마 k 곱하기 ak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참 고맙게도 k는 그래도 멀쩡한 상태로 줬는데 ak를 모르기 때문에 얘를 계산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나의 목표는 ak를 구하자. 근데 그 ak는 이 조건식 안에 숨겨져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조건식에서 얘를 일단 먼저 계산을 해줘야 돼요. 우리 시그마의 성질 지난 시간에 한꺼번에 정리해주면서 3개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덧셈, 뺄셈, 실수배.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곱은 같은 식을 두 번 곱한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얘를 다 펼쳐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펼쳐서 계산한다. 네. 그러면 제시되어 있는 저 fx식은요. fx식 자체가 시그마 k1부터 n까지 x제곱 마이너스 2xak 플러스 ak제곱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요. 이때 지금 보시면 x제곱은 k랑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k 입장에서는요. 상관없는 수, 상수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시그마 k1부터 n까지 하고서는 x제곱을 앞으로 꺼내어서 써줄 수 있다. 그래서 꺼내서 쓴다. 네. 꺼내어서 쓰면 시그마 k1부터 n까지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1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x는 k랑 상관없으니까 상수 처리해서 앞으로 꺼내어서 쓸 수 있고 k1부터 n까지 ak 이렇게 될 겁니다. 네. k부터 있는 것은 절대 시그마 바깥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그마 k1부터 n까지 ak 제곱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k1부터 n까지 1이니까 1이 반복적으로 n개 등장해서 걔네를 더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nx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nx제곱. 그리고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꿨을 때 x가 2n 플러스 1에서 최소값을 가지니까 그 순간만 언제인지 체크하시면 돼서 여기서 완전 제곱식으로만 바꿔주면 돼요. n으로 처음에 묶고 그 다음 x 쓴 다음에 얘도 n으로 묶어서 나누기 2만 해주면 되는데 요 x는 어차피 사라질 거잖아요. 나중에 여기에는 x하고 1차식으로 해서 괄호로 묶여서 제곱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얘는 n분의 1에 시그마 k1부터 n까지 ak 요렇게 해서 제곱하고 뒤에 뭐라 뭐라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쵸? nx 제곱 이거 두 개 곱해서 두 배 한 다음에 n 곱하면 아 얘가 마이너스 2x 시그마 k1부터 n까지 ak 이렇게 될 거니까요. 자 이렇게까지만 정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디에서 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2n 플러스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애는 지금 현재 자연수이기 때문에 양수고, 최소값은요, 아래로 블록인 최고 차원 계수 양수인 이차함수에서는 이 대칭축에서 최소값을 갖잖아요. 대칭축의 값에서. 그래서 얘가 2n 플러스 1이 돼서, 아, 시그마. K1부터 N까지 AK에 해당하는 것은 N 곱하기 2N 플러스 1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시그마 AK의 값을 찾았습니다. 근데 나는 AK를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면 조금 더 편리하게 볼수 있냐면 얘는 첫 번째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니까 그냥 SN으로 생각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SN과 SN-1 사이의 관계식을 통해서 계산을 해주면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식을 뺄게요. 네. 빼면 남는 게 an. 네. 두식 빼면 2n제곱 플러스 n에서 2n제곱 빠지고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3n인데 뺄 거니까 플러스 3n 플러스 1 빼줄 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식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샤샤샥 다 정리하고 나면 남는 것이 4n-1이다. 따라서 내가 찾아야 되는 답인 시그마 K1부터 6까지 여기다가 이제 K로 바꿔서 K만 곱하면 되니까 4K제곱 마이너스 K에 해당하는 거 이게 정답이 되겠죠. 이제 이거 풉시다. 자, 시그마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묶어내주고 마이너스 시그마 K1부터 6까지 K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얘는 4 곱하기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공식 쓰면 되고, 얘는 등차수열이죠?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 1, 마지막 번째 6이니까 두개 합치면 7이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 마무리 지읍시다. 6, 6 사라지고, 2, 3 사라지네요. 그러면 남는 건21 곱하기 13에서, 아니다, 21이 아니죠? 7, 4, 28. 28 곱하기 13에서 21을 빼줘야 되는 거죠? 자, 얘도 10 더하기 3으로 쪼갭시다. 그러면 280에다가 28 곱하기 3 하면은 84. 거기에다가 21을 빼줘야 되고요. 요두 자릿수 빼기 두 자릿수를 먼저 해주면은 얘는 63. 네. 280에다가 63을 더하면 343. 네. 그래서 정답은 343이 되겠습니다. 끝. 343. 할수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AK가 뭔지 알아야 되고, 요 AK를 찾기 위해서는요, 언제 최소가 되는지 대칭축에 해당하는 값을 찾은 다음에, 시그마 AK, 네, SN에서 AN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일반항까지 추론해줘야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쉽지는 않았어요. 일단 문자가 너무 많으면 계산이 복잡해 보이는 그런 부수적인 좀 효과들이 있어서, 계산했을 때, 첨자 헷갈려서 X를 시그마 바깥으로 꺼내야 되는데 AK를 시그마 바깥으로 꺼내거나 하는 그런 실수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예,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돼요. 시그마의 밑에 있는 첨자에 관련돼 있는 것들은 절대 꺼내어서 쓸수 없다. 나머지 것들만 실수배 처리해서 꺼낼 수 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제 4번 보도록 할게요. 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합니다. AO가 72가 될때 S가 지금 현재 0부터 1000 사이를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따지는 문제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풀 거냐? 마찬가지로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제시된 식이 일반항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는 SN과 SN-1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두식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빼봅시다. SN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다시 N-1을 대입할 거예요. 그럼 SN은 4에 SN-1 얘는 2에 N이 될 거고 두식을 어떻게 해보자고요? 빼볼게요. 그럼 얘는 첫 번째 항부터 n 플러스 1번째 항까지 합이고, 얘는 첫 번째부터 n 번째까지 합이니까 a에 n 플러스 1이 남아요. 그리고 얘는 4로 묶었을 때 4an이 남을 거고요. 얘는 여기 상태에서 그대로 빼면 되니까 2에 a에 n 플러스 1 빼기 2에 an이 되겠죠. 그럼 이 식을 정리해 볼까요? 그럼 두 개를 먼저 정리하면 얘는 2an. 얘는 한쪽으로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1.
그럼 결과적으로

아, 마이너스 2 곱하기 AN이 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어? 그럼 얘는 지금 현재 보니까, 아,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항은 실제로 저기다가 1 대입해 보면 S2는 4S1 플러스 여기는 1 대입하면 2A2. 그러면 S2 같은 경우는 A2 플러스 A1. S1 같은 경우는 A1이잖아요. 그래서 요식 정리해서 살펴보면은, 아, 얘 넘기면 3A1. 얘도 이쪽으로 반대편으로 넘기면은 마이너스 A2가 돼서, 아, A1에다가 3 곱하면 마이너스 A2가 나오는구나. 즉, 첫 번째 N이 1일 때를 대입해보면은 A2에 해당하는 값은 A1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항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해야지 A2라는 거 알았고, 우리가 다섯 번째 항이 있으니까, 다섯 번째 항까지 한번 쭉 써서 나열을 해보긴 해야겠네요.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의 경우는 얘를 이용해서 역으로 추론을 해내는 거예요. 여기서 추론해내보자. A5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4야. 근데 A5가 72니까 A4에 해당하는 것은 마이너스 36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논리로 A4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3이야. 근데 A4가 마이너스 36이니까 A3의 값은 얼마다? 예, 얘는 18이 되겠죠? 18. 그럼 똑같은 논리로 A2, A3은 마이너스 2, A2가 되죠? 그러면 A3이 18이었으니까 A2의 값은 마이너스 9일 거야 라는 거알수 있고, A2가 마이너스 9이기 때문에 A1 값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A1은 얼마다? 플러스 3이다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열을 한번 쭉 진짜 나열을 해볼게요. A1은 3, A2는 마이너스 9, A3은 18, A4는 마이너스 36. 첫째 항을 제외하고는요, 두 번째 항부터 무슨 수열을 이루기 시작하냐면,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 수열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SK에 해당하는 것을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첫째 항만 따로 계산해주자. 첫째 항은 3. 플러스, 두 번째 항부터 K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공비가 마이너스 2니까 1-R분의 1-R에, 자, 항의 개수를 따져야 되는데 한 개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K-1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항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9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식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럼 이거 플러스 3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 그러면 요식 정리하면은 3의 분배에서 마이너스 3의 분배에서 플러스 3의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1 제곱이 돼서 3, 3이 샥샥 지나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얘가 0보다는 크고,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K-1제곱이 1000보다는 작은 자연수 K의 개수를 따져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제 0보다 커야 되니까 K-1은 반드시 짝수여야 된다는 거는 파악이 됐죠. 짝수. 그래야지 음수를 짝수번 곱해야지 양수로 처리될 수 있게끔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즉, K 입장에서는요, 반드시, 홀수가 되어야지만 짝수가 될 거니까 K는 홀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K가 1일 때부터 쭉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K가 1일 때에는요, 1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의 0제곱이면은 그냥 1이죠. 그래서 3 돼요. K1 가능하구나. 그 다음 3 대입하게 되면은 2, 2, 4에다가 4, 3, 12. 전부 다 작죠? 가능해요. 5일 때도 가능하고 7일 때도 가능할 겁니다. 왜냐면 7일 때 넣으면은 2의 6제곱이랑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2의 6제곱이면은 64에다가 3을 곱해서 64 곱하기 3이면은 192잖아요. 그래서 1000보다 작을 거고요. 그 다음 홀수에 해당되는 게 9입니다. 9를 대입해주면은 2의 8제곱이니까 2의 8제곱에다가 3을 곱한 걸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이게 256이고 곱하기 3이 돼서, 아, 얘가 그래도 1000보다는 작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얘도 가능합니다. 이제 11을 보도록 할게요. K에다가 11 대입했을 때, 그러면 3 곱하기 2의 10제곱이니까 이미 1024에다가 3을 곱해서 3000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1000보다 완전히 커지게 되니까.

수 없지만 학교 내신에서는 서술형으로 나올 법도 합니다라는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얘가 수학적 귀납법으로 성립된다는 걸 증명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자연수 n이 1일 때 성립된다는 거 보이고요. 두 번째, 이 명제가 k일 때 성립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에 맞춰서 k 플러스 1일 때 성립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한번 써볼게요. n이 1일 때. 좌변에 해당하는 것은 1 곱하기 2. 우변에 해당되는 것은 1, 2, 3 곱한 다음에 3으로 나누는 거죠. 2는 2니까 성립. 네, 이렇게만 써주셔도 충분합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이게 중요하죠. 한다고 가정하자. 혹은 가정하면 요 말을 꼭 써주셔야 돼요, 서술형에서. 가정하면은 k일 때 성립하기 때문에 식을 어떻게 쓸수 있냐면 1 곱하기 2, 2 곱하기 3, 쭉쭉쭉 해서 k 곱하기 k 플러스 1은 k에 k 플러스 1, k 플러스 2 나누기 3입니다. 여기까지 써주셔야 됩니다. 네, 이것 임으로 똑같죠? 우리 그 빈칸 넣기 문장처럼 여기 임으로 양변에 k 플러스 k 플러스 1하고 k 플러스 2를 곱한 것을 양변에 더해줄 거예요. 그래서 1 곱하기 2부터 해서 k에 k 플러스 1뿐만 아니라 k 플러스 1번째 항에 해당되는 것을 더해줄 거예요. 등식이기 때문에 양쪽에 더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k 플러스 1, k 플러스 2. 그럼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 우변을 보는 거예요. 좌변을 우리가 맞춰놨잖아요. 똑같은 식을 더해서. 그런데 얘네가 여기랑 여기만큼이 뭡니까? 공통인수예요. 그래서 k 플러스 1, k 플러스 2로 묶어내면 그러면 3분의 1로 해서 묶었다고 합시다. 그럼 남는 게 여기서는 k. 여기선 남는 게 뭐예요? 네. 3k가 되겠죠? 네. 그래서 식을 이렇게 묶어봤어요. 네, 여기 3K가 아니고 3이죠. 죄송합니다. 3. 그럼 이거 분배하면 이거 튀어나오고, 이거 분배하면 이거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이 식은 최종적으로 뭐예요? 3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K 플러스 3이니까 제시된 식에서 K 플러스 1일 때에도 성립된다라는 걸 보였습니다. 이것.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 그러므로 해서 한줄 마지막에 결론만 더 써주시면 돼요. 그러므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진 등식 한번더 써줍시다. 1 곱하기 땡땡땡 n에 곱하기 n 플러스 1 그게 3분의 n에 n 플러스 1 n 플러스 2와 같습니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끝!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단추 n이 1일 때두 번째 단추,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은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해를 보여주기만 하면은 사실 이 뒷문장은 여기 정도까지만 써줘도 다 끝나는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죠? 네. 그다음에 6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등식이에요. 네, 부등식이 좀 까다로울 수 있어서 잘 보자고 했죠? 네, 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시오. 제일 중요한 거, n이 1일 때가 아니고 얘는 주의사항이 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이기 때문에 초기 값은 2예요. 그래서 첫 단추가 n이 2일 때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2를 집어넣으면은 얘는 1 더하기 2. 얘는 1 더하기 2분의 1까지 가잖아요. 그럼 이걸 계산하면 2분의 3 곱하기 3이니까 2분의 9가 돼요. 그러면 2가 2의 제곱이 되는데 4보다는 확실히 4.5니까 크죠? 그래서 성립한다. 그 다음 두 번째, n이 k일 때 라고 쓰기보다는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1부터

2까지 쭉 해서 K까지 쭉다 더한 것들이랑 1, 2분의 1, 땡땡땡땡 어디? 예. K분의 1. 이거 한게 K제곱보다 크다. 임으로 하고 나서 쭉 쓰면 돼요. 근데 이게 매번 쓰기가 되게 긴 식이잖아요. 그래서 저라면은 얘를 그냥 치환을 하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임으로 얘를 A라고 하고 B를 1부터 2분의 1, K분의 1까지 쫙다 더한 거라고 할게요. 다 하면 A 더하기 이제 우리 K 플러스 1번 짱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쓸 거고 얘도 K 플러스 1번 짱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AB K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B의 K 플러스 1 더하기 1 이렇게 식이 정리됩니다. 근데 A는 등차수열의 합이잖아요.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해서 여기를 한번더 정리할 거예요.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그래서 A 대신에 요거를 2분의 K. 그 다음 K 플러스 1. 요 식으로 정리해주면은 제시된 식이 AB에다가 플러스 K 플러스 1, K 플러스 1 나눠줘서 2분의 K. 그리고 B. 에다가 k 플러스 1 더하기 1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얘를 AB로 치환해놨기 때문에 AB가 K제곱보다는 작잖아요. 그죠? AB가 K제곱보다는 크죠? 큰 상황에서 요식을 정리하려고 봤더니 이 B라는 값은요. 이 B가 현재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땡땡땡땡 K분의 1로 되어 있는 걸 내가 B로 그냥 좀 깔끔하게 보이는 걸로 치환을 해놨어서 얘는 분명히 얘보다는 이 식은 얘보다는 훨씬 클 거예요. 왜? K제곱 그대로 가져올 거고요. 2분의 K는 똑같은 거 그대로 가져올 거고요. 이 숫자는요. 2분의 K보다는 무조건 크게 돼 있죠. 1은 그대로 있어서 그대로 가져올 거고요. 예. 2분의 3K로 할게요. 예. 왜냐? 요거 두개 합치면은 이미 2분의 3이잖아요. 그럼 2분의 3K 더하기 2분의 3보다도 조금 더큰 수인데 이 숫자가 2분의 3K보다 분명히 크니까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아, K제곱 플러스 2K 더하기 1이니까 뭘로 맞춰낼 수가 있구나.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구나.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으로 그죠? 성립한다. 따라서 주어진 부등식은 n이 2 이상일 때 성립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네. 주어진 부등식을 매번 쓰기 싫다고 하면은 이렇게만 써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길게 매번 쓰기 싫고 비교하기도 편하게 비교하고 싶어서 이렇게 치환을 해가지고 계산을 좀 보여드렸어요.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쭉다 쓰셔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고난도 도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 AN에 일반항이 나와 있고요. 얘네들을 싹다 n번지항까지 더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을 만족하는 100 이하의 모든 자연수 m의 값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일반항 추론. 네. 근데 이게 등차도 등비도 현재 아닌 상황이잖아요. 눈으로 그냥 봤을 때. 그래서 얘의 규칙성을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뭔가 규칙이 있을 거다. 그러면은 첫 번째 거부터 대입을 해서 구하면 되겠죠. 규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할 거다? 대입을 할 거다. 그래서 A1을 찾습니다. A1. 그럼 마이너스 1에다가 네. 코사인의 6분의 파이를 제곱한 거예요. 사인 6분의 파이, 사인 30도죠?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죠? 그것을 제곱하면 4분의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와요. 그 다음 두 번째. n자리에다 2 대입하면 이제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 2를 대입하면은 사인 3분의 파이를 제곱한 거예요. 즉, 사인 60도를 제곱한 거죠. 그러면 2분의 루트 3을 제곱한 거니까 플러스 4분의 3. 이제 A3일대를 볼게요. A3일대. 3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살아있을 거고, 3을 대입하면

사인 2분의 파이를 제곱한 거죠.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죠. 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A4는요, 얘도 이제 짝수니까 플러스로 시작할 거고, 6분의 4파이죠. 사인 6분의 4파이는요, 사인 6분의 2파이랑 똑같아요. 우리 개념.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뭐랑 같다? 세타랑 같다. 이걸 이용해서 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사인 3분의 파이랑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6분의 2파이, 사인 3분의 파이랑 동일하니까 2분의 루트 3을 제곱해주면 되겠죠? 2분의 루트 3 제곱하면은, 예, 플러스 4분의 3. 요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 그럼 얘는 사인 6분의 파이랑 똑같겠네요. 사인 6분의 5파이는. 그럼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이고, 제곱하면 4분의 1이고, 홀수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네,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A6. 6을 대입하면 사인 파이는 0이죠? 그럼 제곱해봤자 0이고, 그러면 앞에 부호가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0으로 끝날 겁니다. 이제 일곱 번째입니다. 사인 6분의 7파이, 6분의 7파이 계산하면 뭐가 될까요? 네, 제곱하게 되면은 동일하게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올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패턴화가 된다면 A8일 때에는 그럼 여기 8 넣으면은 4분의 3파이가 되는 거죠? 3분의 4파이가 되는 거죠? 3분의 4파이가 되는 것은 제곱하면은 사인 제곱 3분의 파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얘 또한 얼마가 됩니까? 4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얘가 계산이 된다는 걸알수 있는데 몇 개씩 끊긴다? 6개씩 끊긴다. 그래서 얘는 6주기로 돌아간다는 걸 파악할 수 있어요. 규칙성 이제 파악했죠. 우리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항만 더하게 되면 제가 S1이라고 쓸게요. 걔는 마이너스 4분의 1이고요. S2라고 하면은 두 개의 항 더해야 되니까 4분의 2 해서 2분의 1일 겁니다. S3라고 하면은 거기다 마이너스 1까지 추가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요. 우리가 원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3개 더했더니 등장을 했죠. 그러면, M 첫 번째 숫자는 3이구나. 근데 어차피 얘의 주기성은 6개씩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 거는 9, 그 다음 거는 6을 더하면 15,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얘를 일반화 시킬 수 있겠죠? 얘를 일반화를 시키면은 얘는 어떤 식으로 수열이 만들어지냐? 6씩 커지고 있으니까 B에는 6n-3 이렇게 쓸수 있을 거고요. 이 숫자가 얼마가 이하가 돼야 되냐면 100 이하가 돼야 되니까 얘가 몇 번째까지 진행이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즉, 6n이 103보다 작거나 같을 때 n의 값을 구하시오 하면은 103을 6으로 나누면 얘가 17. 얼마 얼마가 되네요. 그래서 n으로 가능한 것은 17까지 가능하다. 그럼 우리가 수열로 따졌을 때 B1부터 B17까지의 합을 구하면은 m의 값의 합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수열? 등차수열. 등차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는 3. 17번째 항은 여기다가 17 대입을 해주시면은, 102에다가 3을 뺀 거구나. 102에 3을 빼면은 99가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 두개 더하면은 얼마가 된다? 이게 102. 2로 나누면은 51. 17 곱하기 51은 17 곱하기 50을 해준 다음에 17 곱하기 1을 해주면 되니까 이게 얼마? 850. 850에다가 17을 더한 867이 되겠습니다. 867 2번. 네, 끝났습니다. 할수 있겠죠? 네. 수능 고난도 도전 요 문제는 삼각함수의 값을 계산하는 걸 못하면 사실 여기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손도 쓸수 없어요. 그래서 특수각에 대한 사인 값들 계산하는 거 여러분 바로바로 할수 있게끔 연습을 해두세요. 이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 좀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얘의 최대값을 구하려는데요. 이 조건이 만족되는 수열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들 중에서 얘값 자체가 크게 나온 걸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어쨌든 a에는 n은 20 이하의 자연수.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은요. 마이너스 1, 0, 1, 2. 네 개의 값 중에 하나를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상태에서 제곱한 걸싹 더하면 26.

4 제곱한 걸싹 더하면 74가 되니까 일단 어쨌든 이 숫자들이 제곱됐을 때는 원형이 뭐가 나오는지를 파악하시면 돼요. 그래. 그럼 제곱된 걸 따졌을 때 이거는 1될 거고요. 그죠? 얘는 0될 거고요. 얘도 1될 거고요. 얘는 4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번에는 4제곱을 해볼게요. 4제곱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얘는 뭐가 되고, 4제곱하면, 네, 1될 거고요. 0은, 네, 0 되겠죠? 4제곱하면. 1은 다시 4제곱하면 1될 거고요. 2는 4제곱하면, 네, 16이 될 겁니다. 따라서 1하고 마이너스 1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요, 저는 X개라고 할게요. 0을 선택하는 경우는 먼저 안 따지고요. 그냥 그래도 값이 있는 게 편하니까 얘를 y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0 같은 경우는 그냥 뭐라고 쓰면 돼요? 0의 경우를 10 x 빼기 x 플러스 y로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은 것들은 그냥 다0 처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제곱해서 구했던 것들은 1 또는 0 또는 4인데 결과적으로 이1 나오는 케이스는 총 x개 있을 거니까 이 식을 다시 쓰면 x 플러스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4가 y개만큼 증가한 나온 거죠. y개만큼. 그러면 4y 한개 얼마? 26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0은 네, 몇개 나오든 더해도 합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0 그냥 귀찮아서 고려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어쨌건 얘네 개수 정해지면 10개 중에서 빼기만 하면 얘가 몇개 나오는지 알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얘도 동일하게 구할게요. 자, 얘도 똑같이 1이 총몇 개? X개. 16이 총몇 개? Y개죠. 16y. 이게 74다. 네. 그러면 요두 식을 연립하게 되면은 두 번째 식에서 첫 번째 식을 빼면요. 12y는 74에다가 26을 뺐기 때문에 얼마 나온다? 48이 나와서 y가 4가 나와요. X는 덩달아서 몇 개가 나와요? 예, 10개가 나와요. 그래서 1 또는 마이너스 1이 토탈 10개. 2가 토탈 몇 개? 4개. 그럼 당연히 0에 해당되는 것은 이걸 빼고 남은 나머지니까 몇개 나와야겠어요? 이게 6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총 토탈 20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의 최대값을 구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1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1이 10개 해버리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그건 마이너스 1을 아예 안 나온 건데 집합 기호로서 여기까지의 자연수 중에 마이너스 1 분명히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지 집합 기호로 이 원소가 살아남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제일 적게 1개 가지고 가고요. 1은 몇 개? 네, 1은 9개 가져가고 그다음 2가 총몇 개? 4개 가져가고 0이 몇 개? 토탈 6개를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끝났네. 최대값 금방 구할 수 있겠다. 마이너스 1한 개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1은 9개 있으니까 1 곱하기 9하면 9. 2는 총 4개 있으니까 2 더할 거니까 2 곱하기 4하면 8. 해서 어차피 0은 더해봤자 합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그냥 따지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얼마가 나온다? 정답은 16이 나오겠습니다. 끝났습니다.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좀 아이디어가 필요했어요. 마이너스 1과 1을 합쳐서 X개. 0은 뭐, Y, 2는 Y개. 0은 10 빼고 나머지 개수 뺀 거. 이렇게 개수를 정해놓고 문항을 풀어줘야 되는 패턴이었습니다. 네.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은 잘 기억을 해뒀다가 비슷한 유형에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3번 볼게요. 3번이 은근히 까다로운 문제였는데, 제가 얘를 딱 봤더니, 네, 이거, 네, 등차 중앙 생각나는 패턴이죠? 그래서 이 식을 가만히 봤을 때, 아, 얘가 첨자가 두 칸씩 일어나면은 차이가 일정한 등차 수열이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등차 수열. 근데 전체가 등차 수열은 아니고요. 차이가 얼마만큼 났을 때? 한 칸씩 났을 때, 즉, 한 칸씩이 아니고 두 칸씩 났을 때, 즉, A에 2K꼴로 되어 있는 게 등차 수열이고요. A에 2K-1꼴로 되어 있는 게 등차 수열. 각각이 따로따로 등차 수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조건을 살펴봤을 때, 홀수는 홀수끼리, 짝수는 짝수끼리 모아보면은, 얘는 식을 다시 쓰면, 아, 얘가 2A4,

빼기 2A2가 A1 빼기 A3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얘첫 번째 수열에 제가 공차를 D라고 할게요. 짝수는. 홀수끼리 있는 거에 공차를 D-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의 공차는 2 곱하기 2 공차인데 2로 묶어내면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짝수에서의 공차를 D라고 했으니까 아, 요 짝수들끼리 한칸 차이 난 거를 ED라고 보면 되겠구나라고 쓸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얘는 그럼 뭔가요? 네. 얘 지금 보시면 큰 첨자에서 작은 첨자를 뺐어요. 얘는 작은 첨자에서 큰 첨자를 뺐기 때문에 뭐로 써줘야 된다? 아, D-인데 뭐로 써줘야 돼요? 마이너스 D-로 써줘야 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D 다시는 마이너스 2D구나라는 걸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조건식들을 싹다다 정리하고 나서 내가 A12를 찾아야 되는데 얘는 A 짝수를 기준으로 따져야 되죠? 아, A 기준으로 해서 얘가 10칸 차이 났는데 우리는 두 개씩으로 보기 때문에 5D로 계산해 줘야겠죠. 네, 짝수에 대한 공차는 D니까요. 이게 마이너스 3. 얘는 이제 홀수에 대해서 따질 거예요. 그러면 A1 기준으로 따졌을 때 얘는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 거냐면, 네, 18만큼 차이가 나죠. 그러면 공차로서는 9. D인데 D 다시로 써야 되죠. 홀수에서는 공차를 D 다시로 본다. 그게 1이다. 네. 그래서 식을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얘는 등차수열합 공식을 쓸 건데, 홀수 첨자들끼리 등차수열의 합 공식을 써야 되는 거고, 그죠? 예, 얘네들 홀수 첨자끼리 등차수열 이루는 거잖아요. 얘는 짝수 첨자들끼리 등차수열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나누어서 써주셔야 됩니다. 그럼 등차수열합 공식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 항 더하기 19번째 항은 우리가 계산해놨죠? A1 더하기 9D 다시. 물론 1로 써도 상관없습니다만 이렇게 쓸게요. 얘도 2의 2분의 항의 개수 10개죠. 죄송합니다. 2분의 항의 개수 10개. 첫 번째 항은 A2. 마지막 번째 항은 A2 더하기 얘가 지금 18칸 차이 났으니까 9D가 되겠죠. 네. 왜냐면 두 칸씩 뛴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정리해놓고 나니까 얘를 5로 묶어낼 수 있어요. 5로 묶어내면은 2A1. 그리고 여기서도 2A2 플러스 9D 다시 플러스 9D. 네.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D와 D 다시 사이의 관계식을 알아서 D 다시 대신에 마이너스 2D로 바꿔치기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8D. 네. 여기도 9D 다시 대신에 마이너스 18D로 바꿔치기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 5에 2a1 더하기 2a2 더하기 마이너스 9d가 되겠네요. 자, 이제 식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a1하고 a2 더한 게 궁금하다고 하면 a1식으로 정리하면 될 거고 a1식으로 정리하면은 1 더하기 18d로 쓰면 되고 얘도 A2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D 이렇게 쓰면 될 거니까 얘네 두 식을 합해주면 A1 플러스 A2가 마이너스 2 더하기 13D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이너스 2 더하기 13D다. 근데 2를 나중에 곱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13D. 네. 그럼 이 부분만 따로 정리를 해주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26D가 되죠? 거기에다가 9D를 뺄 거니까 얘는 5 곱하기 9D 빼서 마이너스 4에다가 17D가 되겠네요. 그렇게 정리해 놓은 게 65래요. 문제에서 65라고 했죠? 네. 그러면 이 괄호에 들어있는 마이너스 4 더하기 17D에 해당하는 부분이 13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65가 되잖아요? 그러면 17D가 얼마가 돼야 돼요? 17이 되어야 되니까 D의 값이 1 나와요. 그래서 D1 구했으니까 D 다시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다 찾았으니까 내가 A1 값을 찾을 수가 있겠다. A1 식 정리해놨잖아요. 1 더하기 18D였는데 D가 1이니까 A1 값은 얼마다? 19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끝.